0: 의사결정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일이라며 총수 일가가 공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앙그룹 재무위기는 JTBC가 6월에 206억 원 규모의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해 디폴트를 선언하면서 시작됐으며 중앙홀딩스 등 계열사 4곳이 회생 절차에 들어간 데 이어 지난달 서울회생법원은 JTBC에 대해서도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워싱턴 DC의 내셔널몰에 명예훈장 수여자들을 위한 기념비를 세울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텍사스주 알링턴의 국가명 예훈장 박물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법안에 직접 서명했습니다. 명예훈장은 미국 최고 등급의 무공훈장입니다. 내셔널몰은 기념사업법에 따라 새로운 기념물 건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보존지구이지만 이번 법안은 명예훈장 기념비에 한해 특별 예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공식 명칭은 허셜 우디 윌리엄스 국가 명예훈장 기념비 부지 지정법입니다. 허셜 우디 윌리엄스는 태평양 전쟁 이오지마 전투에서 뛰어난 무공을 세워 명예훈장을 받은 인물입니다. 그는 2022년 세상을 떠날 당시 제2차 세계대전 명예훈장 수상자 가운데 마지막 생존자였습니다. 이번 법안은 올해 3월 상원을 통과한 뒤 지난달 하원을 통과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송부됐습니다. 내셔널몰 한복판에 세워질 이 기념비는 미국 최고의 무공을 기리는 상징적인 공간이 될 전망입니다. 미주 한국일보와 라디오 서울 AM 1650계열의 한인방송 서비스 한국TV가 전면 새 단장을 마치고 새 앱을 출시했습니다.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에 동시에 선보인 이번 앱은 새 로고와 새 화면 구성을 갖췄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앱을 열자마자 별도 조작 없이 바로 시청이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기존 앱에서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던 불편함을 줄인 것입니다. 한국TV는 미주 한국일보와 라디오 서울이 함께 운영하는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입니다. 이번 개편은 모바일 환경에서 더 빠르고 간편하게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새 앱은 현재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양쪽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2: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3: 배달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2: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4: 5시 이브닝 뉴스는 PCB뱅크가 함께합니다.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현실로 만드세요.
1: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우편투표 제한 조치가 오늘 연방항소법원에서 또다시 제동이 걸렸습니다. AP통신통신에 따르면 연방항소법원은 앞서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이 내린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안의 발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입니다. 연방우정청이 유권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거나 투표용지 봉투 양식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주에는 투표지를 배송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법정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시민단체와 일부 주정부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 조치가 선거 혼란을 키울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연방지방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항소법원 재판부는 대통령에게 각 주의 선거 정책을 규제할 권한이 없다는 원고 측 주장에 동의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혼란과 광범위한 선거권 박탈 우려를 해소할 근거를 내놓지 못했고 조치를 정당화할 부정선거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다만 이 사안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달 초 연방대법원에 효력정지 긴급 신청을 제기한 상태이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있습니다. 앞서 유사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준 전례가 있어 이번 결과도 주목됩니다. 인공지능 기업 엔트로픽의 전현직 연구원들이 AI가 10년 안에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 가운데 미국 의회와 국방부가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상원 상무위원장 테드 크루즈 의원은 오늘 ABC 방송에 출연해 AI의 재앙적 위험을 규제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크루즈 의원은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존 슌 의원과 민주당 에이미 클로버샤 의원과 함께 초당적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원에서도 너세니얼 모런 의원이 의회는 AI의 현실을 간과할 수 없다고 밝혔고, 파울리나 루나 의원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에게 AI 관련 특별회기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국방부는 정반대 입장을 취했습니다. 에밀 마이클 연구공학 담당 차관은 오늘 워싱턴 방위산업 콘퍼런스에서 이번 경고는 모든 공포가 잘 쓰인 트윗 하나에 응집된 것에 불과하다며 일축했습니다. 그는 미국인의 40%가 실직하거나 인류가 멸망할 것이라는 식의 종말론에 휩쓸리기는 쉬운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발언은 국방부가 엔트로픽을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하고 엔트로픽이 이에 맞서 소송을 제기한 분쟁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마이클 차관은 국방부 기밀 AI 업무의 90%를 이미 엔트로픽 시스템에서 다른 기업으로 이전했으며 이달 말까지 나머지도 옮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는 독립감사인이 AI 제품을 평가하는 기준과 규칙을 담은 주법을 제정했으며 OpenAI도 해당 법안 지지 입장을 공식 표명했습니다.
0: JD 벤스 미국 부통령이 어제 폭스뉴스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의 트럼프 배당금 구상을 직접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미국 성인 1인당 $5,000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이를 두고 기본적으로 미국 노동자들을 위한 배당금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재원은 관세 수익으로 충당된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 기업과 외국 정부에 실제로 맞서고 있기 때문에 막대한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관세에 대해서는 미국 일자리를 해외로 이전하려는 기업에 부과하는 벌금이며 이 벌금이 부채 상환에도 기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AP통신은 벤스 부통령의 발언이 배당금이 부유층에게는 돌아가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공화당이 권력을 유지해 이런 정책을 이어가면 미국 내에서 창출되는 부의 일부를 국민이 함께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구상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5: 김승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이 오늘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이 악의적으로 조작됐다며 반박 자료를 냈습니다. 후보자 측은 녹취록에서 김 후보자에게 유리한 브로커 발언이 삭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한동훈 의원은 오히려 후보자 측이 공개한 녹취록에서 김 후보자가 브로커의 수수료 수수를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 드러났다며 자폭성 입장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김 후보자는 지난 월요일 도어스태핑 이후 나흘째 직접 해명을 자제하며 서면 반박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6: 김승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녹취가 조작됐다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 측이 문제의 심각성만 더 드러내는 자폭성 입장만 내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7: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한 김승환 후보자. 지난 월요일 도어스태핑 이후 의혹 관련 구체적 해명은 사흘째 자제했습니다.
8: 저희 준비단에서 하나하나씩 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예, 다 종합적으로 해서 말씀, 오늘도 아마 말씀 다 드리겠습니다.
7: 김 후보자가 예고한 대로 청문준비단은 이날도 설명자료를 내고 의혹에 대한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관련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을 겨냥했습니다. 준비단이 공개한 녹취록 전문에는 식약처에서 숫자가 잘 나왔다고 했다거나 식약처장에게 부탁할 건 아니지만 왜 지연되는지 확인만 해달라고 했다는 브로커 양 씨의 발언이 나옵니다. 반면 한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는 이 부분이 빠져있는데 김 후보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삭제하는 등 짜깁기에 악의적으로 조작했다는 겁니다. 김 후보자가 청탁 의혹을 받는 제넨셀 창업자 강모 교수를 통해 주의를 시켰다고 추측하는 양 씨 발언도 새로 공개됐습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김 후보자가 신약이 승인되면 양 씨가 수수료를 받는 걸 알고 있었고 국정감사 대상이 되니 입조심하라 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라고 해석했습니다.
9: 일종의 그런 커미션 같은 거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김승원 씨조차도 걱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오늘 김승원 본인이 깐 녹취록에서 드러났습니다.
7: 또 김 후보자 측이 공개하면 할수록 문제의 심각성만 더 드러내는 자폭성 입장을 내고 있다며 재반박했습니다. 좀처럼 수그러지지 않는 의혹 제기에 준비단 차원에서의 서면 반박 전략을 이어가는 가운데 인사청문회 전까지 김 후보자가 다시 직접 의혹을 해명할지도 관심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2: 라디오서울1650.com. 와, 빠르네.
10: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11: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서울1650.com.
10: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2: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12: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13: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14: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13: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2: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15: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2117, 3236922117번.

0: 해치한가 리조트 카지노가 모두 행복한 추석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9월 한 달간 매주 화요일마다 해치한가에 오셔서 추석맞이 즉석 추첨 이벤트에 참여하세요. 해치한가 리워즈 회원이시라면 오후 12시부터 밤 10시까지 프로모션 공간에 오셔서 회원카드를 긁기만 해도 최대 $5,000 이지플레이에 당첨되실 수 있습니다. 당첨되려면 반드시 현장에 계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치한가.com에서 확인하세요. 유효한 사진 신분증을 소지한 21세 이상 성인만 참여 가능합니다.
1: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5: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6: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7: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8: We will fight for you.
7: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9: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오프만 변호사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한국해 왕복요금 가장 싼 태양여 행사 제공입니다.
10: 미국 연방 대법원이 오늘 미주리주 연방 하원 선거구 재편 문제에서 공화당에 불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짧은 명령서를 통해 공화당이 추진한 새 선거구가 아닌 기존 선거구를 유지하도록 한 하급심 임시제한 명령의 집행정지를 해제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시민단체 정치인이 아닌 시민들 미주리 지부의 긴급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대법원은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보수 성향의 브렛 캐버노 대법관도 지난 이틀 전 미주리주 정부의 긴급 신청을 기각한 바 있어 공화당으로서는 연이은 사법적 패배를 맞은 셈입니다. 공화당은 미주리주 연방 하원 의석에서 민주당을 6대2로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0: 논다 후대하며 해협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혁명수비대 해군사령관 알리 아즈마이는 이란 국영방송을 통해 선체번호 5838번 미군 무인 함정을 표적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즈마이 사령관은 호르무즈 해협이 현재 봉쇄 상태에 있으며 혁명수비대의 정보감시와 통제 아래 놓여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어떠한 적대적 움직임도 타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틀 전에도 혁명수비대 해군은 같은 해협에서 미군 최신형 무인 잠수함을 납포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해상 통로입니다. 이 해협이 실제로 봉쇄될 경우 국제에너지 시장에 즉각적인 충격이 불가피합니다. 미국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며 이란의 주장에 대한 확인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미국이랑 간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1: 이란이 요르단에 있는 미국 공군 기지를 미사일로 공격했다고 CBS 뉴스와 폭스뉴스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공격 대상은 요르단 무아파크 살티 공군 기지로 이틀 전 밤 사이에 이란의 공습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란군은 자국 유조선을 공격한 미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이번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는 사안의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F-15 전투기 대략 8대가 경미한 손상을 입었으나 모두 다시 작전에 배치됐다고 전했습니다. A-10 썬더볼트 공격기 한 대는 미사일에 직격당해 날개 한쪽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미군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요르단 군 당국에 따르면 이란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20발 가운데 18발은 방공체계에 의해 요격됐고 나머지 두 발은 인구 밀집 지역을 벗어난 곳에 떨어져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미군은 이란의 공격에 맞서 30발 이상의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당국자는 이란의 공격이 통합공중미사일 방어체계에 효과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은 이란과 미국 사이의 군사적 긴장이 직접적인 기지타격으로 이어진 사례로 중동지역의 불안정이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이란과의 전쟁이 원스월 중간선거 이후 종결될 것이라는 시간표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근거는 내놓지 않아 외교 안보 현실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시인 악관은 이란 경제가 파탄났다고 주장하지만 이란의 반발은 오히려 거세지고 있으며 미국의 압박이 기대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전쟁 장기화로 브렌트유가 배럴당 CM불을 돌파하고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4불을 넘어섰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간선거가 끝나면 이란전이 기적처럼 끝날 것이라는 시간표를 꺼내들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근거는 내놓지 않아 이 전쟁 장기화의 늪에서 치솟은 유가와 민생국의 책임을 이란 탓으로 돌리려는 속셈이라는 지적입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선거 직후 종전 시나리오는 냉혹한 외교 안보 현실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개전 초기 몇 주면 끝난다던 공언이 무색하게 충돌이 이어지자 이젠 그 시점을 콕 집어 11월 중간선거 이후로 미뤘습니다. 종전 주도권을 미국이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란의 버티기에 끌려다니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인정하는 셈입니다. 실제로 이란 경제가 파탄났다는 백악관의 주장과 달리 이란의 반발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5: And they're doing very poorly. Their country is in shambles right now. They are, as you probably have seen, the numbers 300% inflation. Their money is valueless. They're not paying their soldiers.
4: 경제가 이 지경으로 망가졌다면 전쟁은 이미 끝났어야 상식적입니다. 하지만 이란이 여전히 버티고 있다는 건 미국의 압박이 기대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뼈아픈 외교 안보적 딜레마를 방증합니다. 이처럼 출구가 보이지 않는 장기전 양상은 곧바로 실물 경제를 흔들고 있습니다. 브렌트유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고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4달러를 넘어서며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이는 상황입니다.
6: The Iran war is unsettled and it's unsettling Wall Street because it doesn't seem to be ending.
4: 금융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불확실성의 장기화입니다. 그럼에도 백악관이 실효성 있는 대책 대신 선거만 끝나면 알아서 해결된다는 식의 시간 끌기용 메시지만 던지는 건 뼈아픈 대목입니다. 이란의 선거 개입 프레임 역시 전쟁

0: 장기화로 가중된 고물가와 정책 실패의 화살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책임 회피용 연막에 불과합니다. 결국 이번 발언은 고물가 책임을 떠넘기며 중간선거 심판론을 피하려는 백악관의 초조함이 빚어낸 씁쓸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합니다. YTN 권영입니다.
1: 한국 라이브 보도 채널의 최강자 YTN, 정확하고 빠른 보도 YTN. 이제 한국 소식 라이브는 한국TV에서 YTN 채널로 시청하세요. 스마트폰 시청은 한국일보 USA 혹은 한국TV 앱을 다운받으시고 PC에서는 한국TV 웹사이트 www.tvhanguk.com 한국TV 셋탑박스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미전역 송출되는 YTN 라이브 채널 로컬 광고 문의는 323-692-2117 혹은 323-692-2080번으로 전화주세요.

0: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1: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전용기가 러시아 드론 경보로 이륙이 지연되면서 암살 시도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틀 전 노르웨이 방문을 위해 몰도바 키시나우 국제공항에서 이륙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륙 직전 몰도바 영공에서 러시아 드론 두 대가 감지되면서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드론은 루마니아 영공까지 진입했다가 다시 몰도바로 돌아왔고 오후 5시 15분께 신호가 사라졌습니다. 당국이 드론 추락을 확인한 뒤 전용기는 오후 5시 30분께 이륙해 몰도바 영공을 벗어났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전용기와 드론이 동시에 공중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도 허상의 위협이었다며 암살 시도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다만 드론 진입 시점이 전용기 이륙 시점과 사실상 겹쳤다는 점에서 의혹은 완전히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미국 특사의 연쇄회동이 끝난 뒤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으며 수미 지역 공격으로 민간인 2명이 숨지고 흑해 미콜라이우 항만에서도 민간인 4명이 사망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국경에서 약 3,000km 떨어진 야말 네네츠 지역의 가스 처리 시설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요르단에 있는 미국 공군 기지를 미사일로 공격했다고 CBS 뉴스와 폭스뉴스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공격 대상은 요르단 무아파크 살티 공군 기지로 이틀 전 밤 사이에 이란의 공습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란군은 자국 유조선을 공격한 미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이번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는 사안의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F-15 전투기 대략 8대가 경미한 손상을 입었으나 모두 다시 작전에 배치됐다고 전했습니다. A-10 썬더볼트 공격기 한 대는 미사일에 직격당해 날개 한쪽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미군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요르단 군 당국에 따르면 이란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20발 가운데 18발은 방공체계에 의해 요격됐고 나머지 두 발은 인구 밀집 지역을 벗어난 곳에 떨어져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미군은 이란의 공격에 맞서 30발 이상의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당국자는 이란의 공격이 통합공중미사일 방어체계에 효과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은 이란과 미국 사이의 군사적 긴장이 직접적인 기지 타격으로 이어진 사례로 중동 지역의 불안정이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오늘 법조계를 중심으로 주목받는 소식입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청탁 의혹의 새로운 연결고리가 드러났습니다. 의혹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코로나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과 관련해 제넨셀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가 바로 정인재 부장판사인데 이 판사의 아들이 2024년 중반 약 석 달간 김 후보자의 국회의원실에서 입법보조원으로 일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김 후보자와 서울법대 선후배 사이로 2002년 전주지법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습니다. 영장 기각은 2023년 12월에 이루어졌고 아들의 의원실 근무는 그 이후인 2024년 중반의 일입니다. 보훈성 취업 의혹이 제기되자 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입법보조원은 무급직이며 영장 기각과 채용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준비단은 아들이 면접을 거쳐 리서치 업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등록했고 매월 약 100만 원의 실비가 지급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준비단은 정 부장판사와 다양한 법조계 모임을 통해 만남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는데 이는 우연히 마주쳤을 뿐이라는 당초 입장과 엇갈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준비단 측은 김 후보자의 가족이 위중한 상황에서 소통이 충분하지 않아 초기 입장이 부정확했다고 해명했습니다.
2: 어제 저녁 트럼프 대통령이 텍사스 주 댈러스에서 열린 공화당 중간선거 전당대회에 참석해 연설했습니다. 행사가 시작될 당시 2만 명 규모의 행사장은 절반밖에 채워지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 연설이 시작된 오후 8시 퀸스 분께에도 빈자리가 적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다수당을 유지하면 미국 성인 시민 모두에게 신고 $1,000를 지급하겠다는 깜짝 공약을 내놨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 약속을 이행하려면 우노 조 달러 이상이 되며 법적 문제도 야기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3: 9일 저녁 미국 공화당 중간선거 전당대회가 진행 중이던 텍사스주 댈러스의 아메리칸 항공센터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등장하자 청중이 전부 일어나 함성을 질렀습니다. 트럼프를 연호하던 청중은 이내 USA를 외치며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만면에 웃음을 띠고 사상 첫 중간선거 전당대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한다고 여유있게 화답했습니다. 하지만 전당대회장에는 기대했던 규모의 열광과 환호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아메리칸 항공센터 내부 곳곳에 빈자리가 많았던 탓입니다. 전당대회가 개막한 오후 3시쯤 행사장의 절반 정도만 채워졌지만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시작된 오후 8시 15분쯤에는 80% 이상의 자리가 주인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관중석 맨 위층은 거의 빈자리여서 트럼프 대통령의 동원력이 약해졌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사상 첫 중간선거 전당대회로 지지층 결집을 꾀해 이란전쟁 장기화에 따른 선거 패배 우려를 불식시키려던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 최소한 전당대회 참석 규모라는 측면에서는 성공하지 못한 셈입니다. 2024년 7월 트럼프를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했던 2년여 전 전당대회가 종교 집회에 버금가는 지지자들의 열광 속에 치러졌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중간선거 전당대회는 전례가 없고 대선 후보라는 한 명의 주인공에 초점이 집중되는 것도 아니어서 대선 전당대회와 1대1 비교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당대회라는 행사가 갖는 위상과 중요성을 감안할 때 2만 명짜리 경기장도 채우지 못한 것을 두고 공화당 내 위기감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중간선거 투표용지에 내가 있는 것처럼 투표해달라고 여러 차례 호소했습니다. 패배 우려가 나오는 원인을 당에 돌리며 자신의 개인적 인기로 난국을 돌파하겠다는 인식을 내보인 것입니다. 이날도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을 급진 좌파, 공산주의자 같은 용어로 공격하기는 했으나 평소 연설에 비해서는 민주당에 대한 공세를 자제하고 행정부의 성과를 부각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모두 다수당을 유지하면 미국의 성인 시민 모두에게 5천 달러를 주겠다는 그야말로 깜짝 공약도 내놨습니다. 미일간 뉴욕타임스는 트럼프의 즉흥적 약속에는 아마 1조 달러 넘게 들 것이라며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0: 서울경제TV는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채널로서 시청자와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경제 전문 방송입니다. 서울경제TV는 가치 있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시청자 중심의 소셜 이코노믹 네트워크를 추구합니다. 서울경제TV 시청은 한국TV 웹사이트 tvhanguk.com 또는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1: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 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 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2: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3: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2: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3: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4: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5: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4: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티러만 직진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6: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7: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6: 네.
7: 수영도?
6: 그럼요.
7: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6: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7: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8: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9: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8: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9: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8: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10: 5시 이브닝 뉴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브닝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11: 30년 가까이 LA 노숙자 행정을 이끌어온 LA 노숙자 서비스국 LAHSA가 사실상 해체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연방법원의 명령에 따라 LAHSA가 핵심 업무 4가지가 전면 공개 경쟁에 붙여졌습니다. 수만 명의 노숙자 정보를 담은 데이터베이스 운영과 쉼터 배정 시스템, 그리고 연간 2억 4,100만 달러 규모의 연방기금 신청 대행 업무가 그 대상입니다. 이 사태의 배경에는 연방정부의 압박이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산하주택도시개발부 HUD가 재정 비리 의혹을 근거로 LAHSA의 연방기금 신청 자격을 박탈했고, LAHSA는 이에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을 배당받은 데이비드 오 카터 연방판사는 올해분 기금은 기존대로 배분화돼 내년부터는 전국 단위 공개 경쟁으로 새 운영자를 선정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표결이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자 LA시와 LA카운티는 동시에 독자 참전을 선언했습니다. 카운티는 이미 지난해 LAHSA에서 연간 3억 달러가 넘는 판매세 기금을 회수해 자체 노숙자 부서를 꾸린 상태입니다. 캐런 테스 시장은 LAHSA 이사회에서 전격 사임하며 시가연방행정기능 전체를 맡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마감 시한은 10월 13일입니다. 30년간 시와 카운티의 예산을 한데 모아 운영해온 공동기구가 막을 내리고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할지는 10월 최종 결정됩니다. 연방교통안전청 TSA가 탑승권 없이도 공항 보안검색대를 통과할 수 있는 새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게이트사이드라는 이름의 이 프로그램은 TSA 프리체크 회원을 대상으로 하며 LAX를 포함한 전국 13개 공항에서 운영됩니다. 기존에는 탑승권이 없으면 보안구역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지만 이 프로그램을 통해 탑승구까지 진입이 가능해집니다. 가족을 배웅하거나 공항 내 식당과 상점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TSA 프리체크는 사전 신원 조회를 통과한 회원에게 간소화된 보안 검색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미 신뢰도가 검증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보안 우려를 최소화하려는 취지입니다. TSA는 이 프로그램이 공항 이용 경험을 넓히면서도 보안 수준은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LAX를 자주 이용하는 분들은 TSA 프리체크 가입 여부에 따라 이 프로그램 이용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12: LA 노숙자 서비스청 LAHSA가 연방의회와 법원으로부터 동시에 조사를 받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LAHSA는 LAC의 노숙자 대응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연방정부로부터 약 7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지원받아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자금이 제대로 쓰였는지를 두고 연방의회 차원의 청문회 조사와 별도의 법원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자금 관리 부실 의혹입니다. 수천억 원에 달하는 연방 예산이 노숙자 지원에 실제로 쓰였는지 아니면 행정비용이나 다른 용도로 흘러갔는지가 쟁점입니다. LA는 수년째 미국에서 노숙자 문제가 가장 심각한 도시 가운데 하나로 꼽혀왔고 연방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왔습니다. 그럼에도 거리에 노숙자 수가 줄지 않자 자금 집행의 투명성에 대한 의문이 커졌고 결국 의회와 사법부가 동시에 움직이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LAHSA의 존폐 여부와 연방자금 지원 중단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어 LA 노숙자 정책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남부 캘리포니아에 올해 들어 가장 심한 폭염이 닥쳤습니다. 기상당국은 이 지역 전역에 극심한 폭염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가마솥 안과 같은 더위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폭염 경보는 단순한 더위 주의보와 다릅니다. 야외 활동 중 열사병이나 탈수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수준을 뜻합니다. 특히 냉방시설이 없는 환경에 있는 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 당국은 폭염대피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야외 작업은 가급적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한낮 야외 활동을 줄이는 것이 최선의 대응입니다. 이번 폭염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13: 와, 오늘 진짜 덥다. 뭐 좀 상큼한 거 없을까?
14: 그럴 줄 알고 내가 새로운 거 가져왔지. 짜잔.
13: 어? 이거 새로 아냐? 근데 색깔이 연두색이네?
14: 이게 바로 새로 바레아. 국산 다래 과즙이 들어가서 엄청 상큼해.
13: 고려가요 청산멸곡에 나오는 그 머루랑 다래?
14: 맞아. 제로슈거라 깔끔하고 도수도 12도라 딱 좋아.
13: 와, 진짜 새콤달콤한데? 끝맛이 진짜 가볍다.
14: 이름처럼 진짜 달달해야지.
13: 상큼함에 다래를 더하다. 제로슈거 소주의 새로운 매력. 새로 다래.

0: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1: 아침은 통 크게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통 큰 설렁탕, 표고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10불 96 플러스 택스.
2: 오, 진짜 통 크네요.
1: 통 큰 설렁탕 한 번 더 통 크게. 화요일은 투고 스페셜, 두 배 큰 곱빼기 사이즈. 목요일은 갈비탕이나 도가니탕을 투고하시면 표고우거지 해장국 1 플러스 1에 드립니다.
2: 단체 주문도 되나요?
1: 당연하죠. 교회, 직장, 각종 모임 단체 주문 대환영입니다. 2717 웨스트 올림픽 108호,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 213-277-1339. 송영, 통 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튼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3: 스탠튼 아울렛에는 후지로끼 마사지 체어 4,999불짜리 오픈박스를 1,499불에,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불짜리가 998불 오픈 기념 특가.
1: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3: 푸짐한 경품잔치에 티켓을 드립니다. 경품의 행운도 받아가세요.
1: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4: 어? 이 가격 실화야? 냉면에 갈비까지 24불 99?
5: 놀라셨죠? 한인타운 최고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 단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은 15불 99. 런치 스페셜은 16불 99부터.
4: 소고기, 돼지고기, 곱창까지 푸짐하게. 거기에 여름 맥주 축제까지.
5: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새로 한 병 플러스 크러쉬 두 병 소맥 콤보도 19불 99. 맛도 가격도 한인타운을 놀라게 하는 타운 내 핫플 화연.
4: 구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213302-2614 감성 구입 포차 화연.
6: 안경외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7: LA와 오렌지 카운티 로컬 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8: 테슬라 전기차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한 집단소송 합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테슬라가 무료 평생 슈퍼차저 이용 혜택을 구매 조건으로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유휴요금을 부과했다는 주장에서 비롯됩니다. 유휴요금이란 충전이 완료된 차량을 혼잡한 슈퍼차저 스테이션에 계속 연결해둘 경우 부과되는 요금입니다. 소송은 또한 테슬라가 이 요금을 내지 않은 운전자들의 슈퍼차저 접근을 차단하거나 차단하겠다고 위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테슬라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합의금 지급에 동의했습니다. 청구 자격은 2016년 12월 16일이 전에 테슬라를 구매하고 같은 날 기준으로 해당 차량을 보유하고 있던 캘리포니아 거주자에게 주어집니다. 슈퍼차저 접근이 30일 미만 차단된 경우 $50를 받을 수 있고 30일 이상 차단된 경우에는 최대 $35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차량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도 $10의 소액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마감일은 이달 25일이며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은 오클랜드 법원의 최종 승인과 이에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9: 안녕하세요. 라디오 서울 속보입니다. 이스트 LA 지역에서 뺑소니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0번 프리웨이 동쪽 방향 뉴 에비뉴 진입로 부근에서 차량 접촉 후 가해 차량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HP 로스앤젤레스 관제센터가 사건을 접수하고 현재 순찰대원이 출동 중입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해당 구간을 지나시는 운전자분들께서는 주변 상황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해 차량을 목격하셨거나 관련 정보가 있으신 분들은 즉시 CHP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상황은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웨스트 LA에서 뺑소니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405번 프리웨이 남행과 10번 프리웨이 동행이 만나는 분기점 인근에서 뺑소니 차량이 달아나는 사건이 접수됐습니다. CHP 코드2만 이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용의 차량은 현재 도주 중입니다. CHP LA 관제센터가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해당 구간을 이용하시는 운전자분들께서는 주변 차량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도주 차량을 목격하신 분들은 즉시 911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타페 스프링스 지역에서 교통위험 상황이 발생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CHP 로스앤젤레스 관제센터에 따르면 파이오니어 블리바드와 슬라우슨 에비뉴 교차로에서 도로 위 장애물이 확인돼 CHP 코드 1125가 발령됐습니다. 현재 고속도로 순찰대가 현장으로 출동해 상황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해당 구간을 이용하시는 운전자 여러분께서는 속도를 줄이시고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우회로를 이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며 현장 접근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상황이 확인되는 대로 저희 라디오 서울이 신속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12시 정오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0: 부에나팍 시의원 후보 최용덕. 새로운 한인 커뮤니티의 중심으로 성장하는 부에나팍.
1: 더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주민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도시를 위해 새로운 정치와 새로운 리더십을 갖춘 최용덕.
0: 지역사회와 함께 부에나팍의 미래를 고민하는 부에나팍 시의원 후보 최용덕을 후원해주세요. 지지해주세요.
1: 새로운 변화, 새로운 부에나팍.
0: 부에나팍 시의원 후보 영, 쥐, 저희 부탁드립니다.
2: 메디케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시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3: 2026년 클레버케어, 스캔, 자인슈런스, 탑 에이전트 정박사.
2: 보험료도 대신 내주고 혜택도 많은 메디메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막막하셨죠?
3: 메디컬 봉사 30년 경력, 주정부 베네핏스켈 공식 대행업체 정박사가 친절하고 확실하게 도와드립니다.
2: 메디케어부터 메디메디까지 궁금한 건 정박사에게 물어보세요.
3: 피터정 616-533-5300 616-533-5300번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4: 김 사장, 요즘 어깨를 쭉 펴고 말이야. 아주 자신감이 넘치네.
5: 흑염소 블루투 한방 몰라? 자네 지난번에 팔 다리 저리고 어깨 통증 심하다며? 얼른 블루투 건강원 가봐. 25년 전통 고농축 흑염소 먹고 내 팔에 힘이 불뚝, 아주 쌩쌩해졌어. 흑염소 블루투 한방 미스터 방을 찾아가.
6: 엄선한 흑염소와 한약재를 정성껏 달인 원기 회복의 끝판왕, 블루초 한방 농축 흑염소 건강원 웨스턴과 이가코너. 213-738-7118 213-738-7118.
7: 집 분위기가 확 달라졌는데요?
8: 맞아요. 블라인드 하나 바꿨을 뿐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선샤인 블라인드 USA. 한국 프리미엄 기능성 원단을 직접 수입하고 라스베가스 자체 공장에서 우리 집에 딱 맞게 제작합니다.
7: 강렬한 라스베가스 태양 아래 8년 동안 검증된 품질, 7년 워런티까지 자신 있게. LA 한인타운 웨스턴 상가와 사가 사이 쇼룸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8: 라디오 서울 청취 고객 전 제품 20% 특별 할인 213-824-8888 213-824-8888 선샤인 블라인드 USA.
9: 우리 가게와 비즈니스를 알리는 가장 믿을 수 있는 방법, 한인사회와 오랜 시간 함께해온 한국일보 업소록이 2026, 2027년 최신 정보로 새롭게 찾아갑니다.
10: 오랜 역사만큼 깊은 신뢰, 업소를 찾는 고객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한국일보 독자들의 집 앞까지 신문과 함께 배달됩니다.
9: 한 번의 광고보다 오래 기억되는 광고, 신뢰로 선택받는 한국일보 업소록 2026, 2027. 한국일보 업소록에 귀사의 비즈니스를 소개해보세요.
10: 광고 및 업소 리스팅 접수는 323-692-2100, 323-692-2100번입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4: 출근길 취재진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하던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5: 질의응답까지 40분 넘게 이어졌는데 장관과 의원직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고 있다면서 정면 돌파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표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 출근 대신 자택에서 자료를 검토하며 청문회를 준비하겠다고 밝힌 용해인 후보자. 오후 들어 돌연 예정에 없던 국회 기자회견을 공지했습니다.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려 했는데 일정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며 회견을 자청한 배경부터 설명했습니다.
7: 국민의힘의 생떼가 근본 원인이겠지만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조차 억측과 악선동에 휩쓸리는 경향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심경입니다.
6: 그러면서 그동안 제기된 논란과 의혹을 40분 넘게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의원직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원칙이라고 거듭 강조했고 비례대표 사퇴 관례야말로 정치인들끼리의 자리 나눠먹기는 아니었는지 되물었습니다. 이른바 언더조직으로 불린 비공개 정파에 몸담았던 사실은 인정했지만 조직의 성차별적 문화를 방조하거나 침묵했다는 지적엔 동의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배우자에게 억대 급여를 줬다는 지적엔 6년 넘게 일하며 받은 돈이 월 평균 250만 원 수준이라고 맞받았고 국고보조금 의존도는 국민의힘이 35.7%인 반면 기본소득당은 1.6%라며 누가 기생정당이냐고 역공에 나섰습니다.
7: 수백억씩 국고보조금 받으면서 내란수계의 문지기 역할을 했던 정당이 기본소득당 보고 기생충 정당이라고 하면 그게 사실이 됩니까?
6: 장관 후보자 지명에 부정적인 여론은 알고 있다면서도 물러설 뜻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야권은 곧바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자진 사퇴는커녕 끝까지 버티겠다는 오만한 완주 선언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결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개혁신당도 꼼수 위성정당으로 금배지를 두 번 달고도 장관 자리까지 앉겠다는 양손잡이 정치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용해인 후보자가 사실상 정면 돌파를 선택한 가운데 여야는 증인 채택을 놓고 맞서면서 청문회 일정을 둘러싼 줄다리기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4: 용해인 후보자가 정면 돌파 의지를 밝히면서 프랑스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의 셈법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5: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용 후보자에 대한 임명반대 의견이 70%를 넘어섰는데 여론이 약화된 상황에서 청문회 전국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청와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8: 3박 5일 프랑스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 외교 성과를 띄우며 국정 동력을 끌어올리려 했지만 돌아온 뒤 마주한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귀국 당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7%포인트 떨어진 43%를 기록하며 부정 평가 아래로 주저앉았습니다.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는 개각을 둘러싼 논란이 꼽힙니다.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선에 대해 잘못됐다는 응답이 63%를 기록했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역시 인선이 잘못됐다는 평가가 47%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용 후보자에 대해서는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절반이 잘못한 인선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고 또 다른 조사에서는 용 후보자 임명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73.4%에 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용 후보자가 각종 논란을 억측과 선동으로 규정하며 여당 내부까지 겨냥한 데 이어 소수당과의 정치적 연합이라는 명분을 강조하며 정면 돌파를 선언하면서 청와대 내부에선 곤혹스런 기류가 감지됩니다. 청문회를 거치며 여론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용 후보자의 기자회견이 해법에 도움이 될지 고민이 깊은 모습입니다.
9: 그동안 여러 국민적 우려나 또는 당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저희한테 전달하고 있고 또 그 내용이 저 후보자한테도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글쎄 어떻게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도 저희들도 좀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8: 장관 인선 갈등뿐만 아니라 호르무즈 파병과 개헌 논란 등 풀어야 할 현안은 산적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만간 기자회견 등 직접 소통 행보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는데 전국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4: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브로커 요청을 받고 식약처장에 연락했던 그 시각 국회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 휴대전화를 쥐고 국감장을 들락날락하는 모습이 당시 카메라에 고스란히 포착됐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10: 2021년 10월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장에선 대한체육회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질의가 한창 진행되던 오전 11시 25분쯤 비워둔 자리로 서둘러 복귀하는 인물, 다름 아닌 김승원 후보자입니다. 착석한 이후에도 좀채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못하는 모습도 확인됩니다. 공소장과 판결문을 종합해보면 이 시각 김 후보자는 신약 로비 의혹 브로커 양모 씨와 연락을 주고받은 거로 드러났습니다. 문체위 개의 직전 식약처 승인이 지연되고 있다는 양 씨 전화를 받은 김 후보자는 식약처장에게 직접 챙겨보라 하겠다고 답했고 실제 국감이 한창이던 오전 11시를 전후로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과 통화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김 처장과 대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양 씨에게 전달했는데 연락을 주고받는 과정으로 의심되는 장면이 국회 방송 중계 화면에 잡힌 겁니다. 국민의힘은 1년에 한 번 국정의 허실을 따지는 국정감사에서 브로커에 휘둘려 청탁을 위해 들락날락한 것부터 장관은커녕 의원도 자격 상실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식약처에서 임상시험 계획이 승인된 뒤 브로커와 제약사 대표 강모 씨는 김 후보자의 보답으로 후원금 입금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11: 승훈 오빠한테도 좀 인사치레 해드려야 돼요. 내가 그랬어.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승인 떨어진 거예요. 안 떨어졌으면 교수님 돈 뱉어내야 됐어. 67억.
10: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거듭 김 후보자가 브로커 양 씨와 사적 관계가 청탁의 배경이 됐다며 두 사람이 양 씨 자택에서 단둘이 찍은 사진을 곧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12: 제가 기회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김민석 대표나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가 이렇게 제안 드립니다. 물어보세요, 한번. 그게 뭔지, 그리고 그거 감당할 만한지.
10: 이에 대해 법무부는 당시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으로서 공익 성격의 민원을 전달한 거라며 국정감사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4: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공익 사안이라 판단해 민원을 전달했을 뿐 청탁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5: 그러나 YTN이 확보한 실제 녹취록에는 식약처 임상 승인을 바탕으로 브로커가 수억 원 부정이익을 편취하는 과정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13: 2021년 9월 30일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는 식약처로부터 14개 항목 보완 요구를 받으면서 임상시험 계획이 어그러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임상 승인을 전제로 세종메디컬에서 대규모 투자를 받았던 제넨셀로선 존폐 위기에 놓였던 건데 그러나 10월 12일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과 접촉하면서 단 2주 만에 승인이 처리됐습니다. 김 씨와 연결을 주선한 브로커 양모 씨는 나니까 가능했다며 본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11: 식약처 허가받고 전입관 해드린 거거든요. 식약처장한테 얘기해가지고 승인을 따달라고 한 거니까 또 연말돼야 될 거예요.
13: 실제 양 씨는 이를 대가로 제넨셀 대표 강모 씨로부터 6억 원가량 전환사채를 챙겼습니다. 양씨 소유 회사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당시 이 회사는 통장이 압류될 정도로 자금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양씨는 회사의 가치가 아니라 본인 수완에 따른 수수료 성격이란 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11: 우리 회사에 관심 1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나 활용 가치가 있으니까 하는 셈으로 투자하는 거다라고 얘기는 하셨어.
13: 심지어 이 과정에서 회사 회계를 조작하는 듯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11: 회계 검토하면 우리가 되게 좀 안 좋게 나올 텐데 공유를 40억으로 맞춰놓으라고 했는데 우리가 40억이 절대 안 나와요. 그래서 30억으로
13: 가짜 콤부차 사업을 내세워 자금 세탁을 준비하는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11: 명분만 내세우라고 해서 콤부차요. 제주도에 투자 당했성 만들어 놓으라고 해서 IR 자료에 콤부차 반영시키기로 했죠.
13: 단순 민원 전달이었다는 김 후보자 해명과 달리 브로커는 성공한 로비를 자랑하며 실제 금전적 이익을 얻은 건데 일각에선 김 후보자가 양 씨가 대가를 받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정은입니다.

0: 우리 정부의 해외 긴급 구호대 이진이 오늘 새벽 네팔로 출국했습니다. 규모는 8명으로 일진에 비해 대폭 축소됐는데 네팔 정부마저 구조에서 복구로 전환한 상황에서 수색 작업에 한계가 있다는 고민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우리 정부의 네팔 해외 긴급 구호대 이진은 8명으로 꾸려졌습니다. 외교부와 소방청, 그리고 코이카와 의료진 각 2명씩입니다. 이번에도 공군 수송기 편으로 네팔 현지로 이동하고 구호대 일진은 이 수송기를 타고 돌아올 예정입니다. 수송기는 시민사회단체에서 마련한 텐트와 담요 등 네팔 이재민 구호 물품도 실어갑니다. 구호대 이진은 일진 44명에 비하면 대폭 줄어든 규모입니다. 네팔 정부마저 이제는 구조와 수색에서 복구와 재건으로 전환하는 시점에 대규모 수색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고민이 깔려 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그러나 정부가 네팔의 협조를 이유로 겉핥기식 수색만 진행했다며 구호대 철수에 반대해 왔습니다.
2: 정부가 약속했던 10일간의 임무 기간조차 채우지 않은 조기 철수이며 남동 발전 직원들의 대피 경로와 생존자 증언이 확보된 구역에 대한 실질적 지상 수색은 단한 차례, 단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내려진 결정입니다.
1: 정부는 가족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수색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데는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3: 수색 면적 93.8제곱킬로미터로 여의도 면적의 약 21배입니다. 사고 초기부터 가족분들의 요청사항을 수색 구조 활동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네팔 당국과의 협의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습니다.
1: 프랑스에서 돌아온 이재명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실종자 가족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0: 정부 해외 긴급 구호대와 별개로 기업 대응팀은 직원 9명을 찾기 위한 자체적인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셰르파 등이 포함된 육상 수색 인원을 91명까지 늘리고 장기화에 대비해 인력도 교대하는 모습입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4: 산 비탈면을 따라 줄줄이 내려가며 생존자가 남겼을 만한 흔적을 찾습니다. 남동발전에서 네팔 현지인들을 섭외해서 꾸린 육상수색팀의 활동 영상입니다. 네팔 당국은 수색에서 재건으로 대응기조를 바꾸고 우리 정부의 해외 긴급구호대는 일진이 귀국하고 규모를 줄인 이진이 파견되는 상황 속 남동발전은 셰르파 등 현지인을 최근 15명 더 섭외해서 육상수색팀 인원을 91명까지 늘리며 자체 수색 의지를 다지는 모습입니다. 일단 홍수 당시 높은 곳으로 대피하는 듯한 직원들 모습이 담긴 영상이 수색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위어댐 인근에서부터 강 하류까지 산간 일대를 위주로 8개 육상수색팀이 도맡아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길어지는 수색에 쌓여가는 기업 현지 대응팀의 피로도도 걱정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네팔 현지에 오래 머물렀던 인력을 교대해주면서 대응팀 인원을 20명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헬기를 이용하거나 드론을 낮게 띄우면서 강 하류 쪽에 생존자가 있을지 등도 당분간 계속 살펴볼 방침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0: 우리 긴급구호대가 철수한 다음 날부터 홍수 피해 지역 군부대에서는 총포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홍수 발생 이후 보름 가까이 중단됐던 일상훈련이 재개됐습니다. 네팔 바타르에서 신호특파원이 보도합니다.
5: 정해진 시간 취재진에게 허용되던 부대 내부 출입은 이제 금지됐습니다. 네팔 군과 다른 나라 구호팀이 헬기장에 들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구호 물자를 실은 헬기들이 이륙하고 복구 작업에 쓸 파이프도 가득 쌓여 있습니다. 오후부터는 대홍수 이후 잘 안 들리던 총포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수색에서 복구와 재건으로 전환한 네팔 정부 기조가 반영된 거로 보입니다. 쉼없이 이착륙하던 헬기들의 움직임도 뜸해졌습니다. 헬기 3대 이상이 보이던 계류장에는 군용 구조헬기 한 대만 남아 있습니다. 네팔 언론들은 일제히 홍수 피해 이후 재건과 관련한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네팔 정부는 이번 홍수 피해를 복구하는 데 7,233억 루피, 우리 돈 6조 2천억 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네팔 바타르에서 YTN 신호입니다.
6: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 방문에 동행했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에 도착해 대미 투자 협상을 이어갑니다. 김 장관은 현지 시간 10일 미 뉴욕 인근 뉴워크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미 투자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왔다며 협상 과정에서 그 내용을 마무리하는 게 제 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협상 분위기와 관련해서는 협상이 쉽고 어려운 게 어디 있겠느냐며 최종 서명하기 전까지 협상은 진행 중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대미 투자 1호 사업으로 원자력 발전소 8기와 천연가스 프로젝트 등에 1000억 달러, 134조 원 이상을 투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양국의 합의가 임박했고 이르면 다음 주 발표가 나올 수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다만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인 만큼 세부 사항과 발표 시기는 다소 변경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해군 관계자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돕겠지만 한반도 인근 해역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핵 잠수함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러시아의 도움으로 괜찮은 성능의 잠수함을 다수 보유한다면 상당한 전력을 보유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미국 태평양 함대가 있는 하와이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7: 한국을 포함해 지구 표면의 절반을 담당하는 미국 태평양 함대의 거점인 하와이 진주만 히캄 합동기지. 이곳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언론사 기자들과 만난 미 해군 관계자는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돕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반도 인근 해역을 벗어나지 않으면 핵잠은 필요 없다며 한국은 핵잠을 보유할 타당한 이유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핵잠은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며 한국이 국격을 위해 핵잠 보유를 추진한다면 잘못된 이유일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이는 한국의 핵잠 보유가 현실화하려면 태평양에서 중국을 억제하는 작전 참여와 역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방한 당시 데릴 커들 미 해군 참모총장도 한국의 핵잠 도입 추진과 관련해 중국 억제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8: I think the United States would expect partnership again, working as an alliance together to meet our combined goals on what the United States considers to be our pacing threat, which is China.
7: 미 해군 관계자는 북한이 러시아의 도움으로 괜찮은 성능의 잠수함을 다수 보유한다면 상당한 전력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 한국 조선 업체들은 세계 최고라며 숙련된 인력과 노하우가 미 해군의 함정 건조와 정비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글로벌 안보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한미연합 전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감이 미국 현지에서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하와이 태평양 함대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0: 김승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녹취가 조작됐다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1: 한 의원은 김 후보자 측이 문제의 심각성만 더 드러내는 자폭성 입장만 내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안동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한 김승원 후보자. 지난 월요일 도어스태핑 이후 의혹 관련 구체적 해명은 사흘째 자제했습니다.
3: 저희 준비단에서 하나하나씩 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예, 다 종합적으로 해서 말씀 오늘도 아마

0: 투자가 청탁의혹을 받는 제넨셀 창업자 강모 교수를 통해 주의를 시켰다고 추측하는 양 씨 발언도 새로 공개됐습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김 후보자가 신약이 승인되면 양 씨가 수수료를 받는 걸 알고 있었고 국정감사 대상이 되니 입조심하라 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라고 해석했습니다.
1: 일종의 그런 커미션 같은 거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김승원 씨조차도 걱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오늘 김승원 본인이 깐 녹취록에서 드러났습니다.
0: 또김 후보자 측이 공개하면 할수록 문제의 심각성만 더 드러내는 자폭성 입장을 내고 있다며 재반박했습니다. 좀처럼 수그러지지 않는 의혹 제기에 준비단 차원에서의 서면 반박 전략을 이어가는 가운데 인사청문회 전까지 김 후보자가 다시 직접 의혹을 해명할지도 관심입니다. YTN 안동줄입니다.
2: 김승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의혹 관련 제약사 창업주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정무판사의 아들이 김 후보자 의원실에서 입법 보조원으로 근무한 것과 관련해 김 후보자 측은 보은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영장 기각과 입법 보조원 근무는 인과관계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정판사의 아들은 일반적 절차에 따라 입법 보조원으로 의원실 업무를 경험했고 매월 100만 원 정도의 실비 보상 외에 정식 급여가 지급되는 직책도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들도 조직적으로 철거민 자격을 얻어 서울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3: 강 후보자 측은 원주민으로서 받은 정당한 보상 절차였을 뿐 부정청약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4: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철거민 분양권 논란은 가족들로도 번졌습니다. 먼저 강 후보자의 아버지도 강 후보자와 같은 시기, 같은 지역에서 철거민 분양권을 얻었는데 그 과정이 통상적이지 않았습니다. 강 후보자의 아버지는 지난 2008년 3월 제주에서 서울 구로구 천왕동 주택으로 전입했습니다. 이후 강 후보자처럼 철거민 특별공급 자격으로 서초구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이른바 특공 대상이 되기 위해 부자가 나란히 위장 전입을 한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이와 함께 강 후보자의 형과 고모도 천왕동 특별공급을 신청해 분양 자격을 얻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야권에서는 강 후보자 일가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철거민 딱지 확보 작전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5: 철거민 딱지 확보 작전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 강신철 후보자가 전체 작전 내용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은 철거민을 위해 만든 제도가 후보자 일가의 재테크 수단이 되었습니다.
4: 하지만 강 후보자 측은 위장 전입이나 청약 과정의 불법성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천왕동은 부친이 가족 형제들과 함께 주택을 보유하고 살던 실질적인 삶의 터전이었다며, 당시 부친은 서울과 제주도를 오가며 직접 농사를 짓고 생활해 왔다고 반박했습니다. 후보자의 형과 고모도 천왕동에서 계속 거주한 철거민 보상의 실제 대상자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강 후보자의 생활 근거지가 경기도 분당이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본인이 이라크 파병을 간 시기 배우자가 자녀들과 함께 친정에서 살았던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야당이 다음 주 청문회에서 가족 전반의 불법 투기 여부를 엄밀히 따져 묻겠다고 예고하면서 후보자 일가의 도덕성 검증이 청문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2: 경찰이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3: 기본소득당 특별당비와 남편 급여 의혹을 제기한 고발인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허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이종배 전 서울시 의원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용 후보자 의혹과 관련한 첫 고발인 조사입니다. 이전 시 의원은 용 후보자가 정치자금 3억 원을 기본소득당 특별 당비로 냈고, 이후 기본소득당 당직자로 임명된 남편이 일부를 급여로 받은 게 불법적인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7: 국회의원인 아내가 그에게 특별 당비를 당에 납부하고 남편은 거기서 월급을 받아갔다면 정치자금을 우회해서

0: 가계소득을 올린 해괴한 재테크입니다.
1: 경찰은 이 전 시의원 조사 내용을 살핀 뒤 용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 내역 등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용 후보자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고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2: 제 소득만으로 저희 가족의 생계는 충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250여만 원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많은 당비를 납부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1: 용 후보자는 김포공항 귀빈실을 공무와 상관없이 가족과 이용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도 고발인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3: 용혜인 후보자가 대부분 의혹을 반박한 가운데 향후 경찰 수사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YTN 허현진입니다.
4: 청와대가 연임 개헌 논란과 관련해 명절 전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국민과 소통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어제 YTN 라디오에 나와 앞서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이 연임 불가라는 대통령의 뜻을 거듭 밝혔지만 의구심이 있다면 해소하려 하는 게 정치의 노력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해선 결정된 바가 전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미국 측에 정식으로 시한을 요청한 적도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선 청문회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에 변화는 없다면서도 안팎의 우려가 있고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예민하게 보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5: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 후임 대법관 재재청 요구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며 대법관 공백 사태가 현실화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합니다.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재청 요구에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기념사에서 관련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4: 우리 정부가 파병을 검토하고 있는 중동 지역 정세가 다급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홍해 남부 연안 요충 도시를 장악하면서 바브엘만데브 해협까지 조이고 있습니다. 호르무즈를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충돌도 격화하면서 중동 양대 공급망이 동시에 위협받고 있습니다. 정유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6: 폭발음과 함께 짙은 흙먼지가 피어오릅니다. 친이란 후티 반군이 사우디의 지원을 받는 정부군과 치열한 교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은 현지 시간 10일 후티가 홍해 연안 모카를 장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모카는 바브 엘만데브 해협에서 북쪽으로 약 7, 80km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전략적 항구 도시입니다. 친이란 후티 반군이 홍해의 관문인 바브 엘만데브 해협 장악까지 눈앞에 두면서 이란은 미국과 전쟁에서 강력한 지렛대를 갖게 될 전망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차질과 홍해의 안보 불안이 맞물리며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을 옥죄고 있기 때문입니다.
7: This vital waterway, the price of oil, it is all vulnerable right now. And what happens here could impact President Trump's political fortunes.
6: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충돌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20여 발의 탄도미사일로 요르단 미군 기지를 공격했습니다. 미 CBS 등은 이란의 공격으로 F-15 전투기 등 9대가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은 또 지난 8일 최신형 미군 무인정을 나포한 데 이어 미군 스파이 함정을 표적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이란의 주요 지하 핵시설인 곡갱이 산에서 새로운 건설 활동을 포착했다고 밝히면서 유엔 안보리 회부 이후 중동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동의 양대 물류 통로가 동시에 위협받으며 브렌트 유에 이어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가격까지 100달러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4: 미국 공화당의 텃밭으로 불리는 텍사스주에서 사상 처음으로 중간선거를 앞두고 전당대회가 열렸습니다. 텍사스마저 격전지로 떠오를 만큼 여론이 악화했기 때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에서 이길 경우 $5,000씩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텍사스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8: 보수의 심장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를 찾은 지지자들은 무엇보다 텍사스를 지켜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9: We do not want to live with Democrats in control ever again. We did that. And it was horrible.
10: You know, to let them know that how important that this is for Texas. We can't lose our state. We need to stay red.
3: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자 행사장을 가득 메운 지지자들은 일제히 USA를 외치며 환호했습니다.
8: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승리하면 미국 성인 모두에게 약 670만 원을 주겠다며 투표를 호소했습니다.
11: If the Republicans w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nd the United States Senate, both of them, I will issue a dividend to every adult citizen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or $5,000.
8: 텍사스 연방 상원 선거에서 민주당에 패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사상 처음으로 대선이 아닌 중간 선거 전당대회를 열었지만 첫날 흥행은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메인주 수정 콜린스 상원의원 등 경합지 후보들은 중도 유권자들의 반감을 의식한 듯 불참했고 행사 초반엔 빈 좌석도 눈에 띄었습니다. 연방 상원의원 자리를 놓고 공화당 켄 팩스턴 후보와 맞붙은 제임스 탈라리쿠 후보는 식료품 기부 캠페인을 열고 호화 전당대회를 비판했습니다.
12: While corrupt politicians and their billionaire mega donors pay $20,000 a ticket to the billionaire ball, I am proud to announce that our campaign has collected over 20,000 pounds of groceries for working Texans.
3: 트럼프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전당대회 마지막 날까지 남아 이곳에서 패회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이란 전쟁으로 불리해진 중간선거의 판세를 뒤집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텍사스에서 YTN 홍상입니다.
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중간선거 전당대회 연설에서 밝힌 5천 달러 배당금 공약을 두고 미국 언론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 언론들은 이 공약이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연방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으며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분배된 금액을 훨씬 능가할 것이며 재정 적자를 급증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13: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목요일 여야 스피커들이 거침없이 붙었습니다. 벤치 클리어링보다 무서운 정치 클리어링 시간. 김지호 전 민주당 대변인,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철근 전 개혁신당 사무총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3: 네.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 둘째 날이었는데 호르무즈 파병 관련 질문이 나왔습니다. 한선숙 총리는 파병 결정된 건 없다.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고 청와대도 심중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10월까지 답을 달라고 한 상황인데 오늘 동아일보 기사에는 파병에 나설 경우 미국 주도연합의 군사적 기여가 우선 검토 중이다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대통령의 우중은 어디에 있을까요? 참고로 호르무즈 파병 동의하십니까? 라는 여론조사에서 반대가 45%, 찬성이 36%였습니다. 자, 뭐 아직 결정된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만은 미국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압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여러 차례 압박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뭐 프랑스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우리 대통령이 이 이야기도 아마 논의를 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세요?
14: 글쎄 이제 트럼프 정부가 막무가내로 지금 대한민국의 호르무즈 파병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 조사도 하고 검토는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 전쟁의 전황이 또 바뀌었습니다. 어떤 그동안은 미군 기지나 공항 그리고 이란의 주요 군사시설에 폭격을 가한다든지 미사일 공격을 했는데 요새는 일반 상선을 서로 보복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어떤 파병을 했을 경우 저희의 어떤 민간인들 그리고 일반 상선들이 이란에 의해서 미사일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좀 결정하기가 어려워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아직까지 전 세계 어디도 지금 미군의 요구에 대해서도 좀 동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추이를 보면서 네. 시간을 좀 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13: 뭐
14: 듭니다.
13: 이란도 한글 성명을 발표했으니까는. 예.
15: 저는 이건 국익 관점에서 네. 봐야 된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좀 뭐랄까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지내왔던 미국 대통령하고 성격이 좀 많이 다르잖아요.
13: 그렇죠.
15: 그래서 굉장히 격박한 상황인데 지금 이거는 그 안보와 경제 문제가 같이 겹쳐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이른바 대미 투자까지 포함해서 대미 투자도 관련이 돼 있고 그다음에 11월에 APEC에 중국이 오는데 그때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을 때 대한민국을 패싱할 우려 그리고 가장 큰 거는 북한 핵이 지금 57개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하고 남한은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핵에 관련돼서 여전히 진전이 안 되는 이런 그 패싱을 우려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 뭐랄까 대응하는 체제가 하나 있고 거기 한 9개국 정도가 현재 10개국 정도 참여하고 있는 거고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프랑스 갔다 왔습니다만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한 9개 국가가 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그 연합 그 대응 태세 이런 것을 좀 준비하고 있는 이 양축이 있어요. 양축이 있는데 저는 국익 중심으로 판단을 해야 되고요. 특히 야당 입장에서는 이 뭔가 이 대한민국 군인을 파견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월남전을 생각해도 물론 미국이 먼저 파병 해달라고 했는지 우리가 먼저 파병하겠다고 했는지는 뭐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그때도 야당의 엄청난 반대가 있었고 예. 국민들을 설득하고 야당을 설득하면서 미국에 우리의 협상력을 굉장히 높였던 기억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걸 좀 고민한다면 저는 대통령으로서 진짜 국익의 입장에 서서 미국과의 협상을 좀 잘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6: 예.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파병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몰아붙이고 있잖아요.
13: 예.
16: 직접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여러 번 언급하면서 만약 파병에 동참하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불이익을 한국에 줄 것처럼
13: 예.
16: 사실상 으름장을 놓았기 때문에
13: 예.
16: 시기의 문제이고 방식의 문제이지 안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정무적으로는 보수층에서는 파병하는 것에 대한 큰 반대가 없겠죠.
13: 예.
16: 근데 진보층에서 파병을 놓고 막 갈라지잖아요.
13: 예.
16: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로 알려졌던 연예인 한정수 씨가 뭐 파병하면 난 탄핵에 참여할 거다
13: 예.
16: 이런 글까지 올려서 논란이 됐는데
13: 예.
16: 가뜩이나 전당대회 이후에 소위 말하는 친명, 친청 갈라져서 그 상처가 봉합이 안 되고 있고 수첩 가지고 막 정청래 전 대표가 화내고 있는데 파병 이슈까지 저는 결과적으로는 10월에 통과가 될 거라고 보는데 국민의힘도 파병하라고 했으니까 이건 국힘이 반대하진 않을
13: 예.
16: 거예요. 민주당 내부. 또는 조국 혁신당 진보층에서 김어준 씨나 유시민 작가가 왜 파병하냐 막 비판할 것 같거든요.
13: 예.
16: 그러니까 이게 정무적으로 답은 정해져 있고 어쩔 수 없이 가야만 하는 길인데.
13: 유시민 씨는 아직 얘기를 안 했는데 보이나 보죠?
16: 아 보이죠. 네. 또 열변을 토하겠죠. 파병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진보층 내에서 여론이 쪼개지는 어려운 이슈들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 앞에 놓여 있는 상황 같습니다.
13: 예. 그래요. 뭐 야당은 반대하지 않을 것 같고 이게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전투병인지 비전투병인지도 정해지지 않았고 뭐 비전투병을 보냈을 때 몇 명이냐도 정해지지 않았고 비전투병을 보냈을 때 단순 기뢰 탐지나 뭐 전후 재건 목적인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일단 그 장해찬 전 최고 말씀처럼 조국 혁신당은 이미 그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했고 김어준 씨도 무조건 반대라고 했고 그러면 유시민 씨도 아마 반대할 거고 그럼 소위 말하는 이제 친청 팀 김어준 쪽은 반대잖아요.
16: 거기 뭐 단톡방 있는 거 아니에요? 김어준, 유시민, 조국 이렇게? 네.
13: 그러면 이제 민주당 내부는 또 아마 크게 갈라질 텐데 이게 기시감이 좀 들죠. 과거 이라크 파병 노무현 대통령 때 그때도 사실은 야당에서 반대한 게 아니고 민주당 내부에서 반대가 굉장히 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이 20%까지 폭락하는 그런 사태를 맞았는데 다만 그때와 다른 거는 그때는 반대 여론이 지금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반대 45, 찬성 36, 한 9% 차이인데 그때는 훨씬 높았는데 그게 조금 아마 줄어들었다. 아마 그때의 그 노무현 대통령의 결정을 지나고 보니까 맞다고 했던 사람들이 좀 스탠스를 바꾼 것 같은데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국익이 제일 우선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 국익이라는 것은 뭐 안보 문제도 있고요. 또 경제 문제도 있겠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미국에 투자한다고 약속해놓은 게 있고 반도체 등등 있으니까. 게다가 이제 뭐 동맹과의 관계. 또 명분도 필요합니다. 사실은 이게 침략 전쟁이기 때문에 명분 없는 전쟁이고 또 우리 헌법에 침략 전쟁 불가하다고 적어놨기 때문에 이런 걸 다 판단했을 때 결론이 나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섣불리게 이야기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긴 하는 것 같은데.
14: 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고심하지 않을 텐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13: 예.
14: 주한미군과 함께 훈련하는 훈련을 그냥 말 한마디로 그냥 중단시켜버리고 지금 이제 뭐 외교 안보가에서는 그냥 주한미군을 그냥 한반도에서 다 뺄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잖아. 그럼 이제 대한민국이 분단 국가이고 그리고 중국, 러시아, 북한과 대치 중인 상황인데 여기서 만약에 미국의 군사력, 안보, 협력, 동맹이 빠졌을 경우에 그 피해를 산정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13: 알 수
14: 지금 예, 대통령 고심 깊은
13: 그러니까
14: 것 같습니다.
13: 그러니까 뭐 우리가 미국에 투자한 걸 어떻게 또 번복할지도 알 수도 없고, 게다가 뭐 지금 주한 미군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 핵잠수함 대통령이 요구해서 이제 미국에서 허용한 거 아닙니까? 이것도 틀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15: 아, 그렇죠. 한미 이제 그 핵잠수함을 포함해서 한미 원자력 협정을 예.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일본 수준으로. 그 재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도 좀 사실 미지수이고요. 더군다나 이제 북한은 대한민국의 국방부 장관도 뭐 80개에서 120개 얘기하고
13: 예.
15: 트럼프 대통령 57개 얘기하고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곧 인정받을 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사실 고려해야 되고 유럽을 중심으로 한 그 연합군이 있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비전투병 만약에 간다 하더라도 비전투병으로 예. 규모를 작게
13: 예.
15: 뭐 이렇게 해서 파병의 명분은 갖되
13: 예.
15: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뭐 이런 절충점을 좀 잘 찾아야 되겠죠.
13: 예.
15: 그래서 제가 결국에는 미국의 압력과 미국의 어떤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것을 안 들어주기 쉽지 않을
13: 예.
15: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트럼프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13: 예.
15: 11월 중간선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10월 말까지 지금
13: 맞습니다.
15: 시한도 정하고
13: 예.
15: 이렇게 하는 이유가 다 본인의 정치적 이익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13: 예.
15: 그럼 그분은 사업하는 사람답게 그냥 정치도 막 그렇게 하더라고 보니까.
13: 예.
15: 그래서 우리로서도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긴 하지만 대통령께서 뭐 국회도 설득하고
13: 예.
15: 당도 설득하고
13: 예.
15: 국민들도 설득하면 뭐 그런 정도는 용인되지 않을까
13: 예.
15: 싶어요.
13: 그 뭐 혹자들은 어떤 수를 쓰든 11월까지만 조금 기다리면 되지 않느냐 했는데 그걸 미국이 알아요. 그러니까
15: 아, 그렇죠.
13: 10월달까지 네. 결정하라고 하는 거겠죠. 근데 쉽지 않은 문제다. 조금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그 이제 대통령이 순방 갔다가 오늘 돌아왔죠. 돌아왔는데 프랑스에 있으면서 제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야당에서 계속 연임하지 않는다고 얘기해라. 뭐 이런 데 대한 응답인 것 같은데. 근데 국민의힘에서 말장난으로 국민 우롱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16: 근데 이거는 국민의힘보다 제가 존경하는 방송인 김어준 씨가 명확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13: 그래요? 네.
16: 의혹에 답한 건 아니다라고. 국민의힘만 이거 연임 안 하겠다는 뜻이라고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존경하는 김어준 씨가 의혹에 답한 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13: 아니 김어준 씨도 그렇고 김용민 의원도 얘기했어요.
16: 네,
13: 연임하지 안 된다고 얘기하라고.
16: 보다 명확하게 뭐 헌법에 지금 제한돼 있다는 건 헌법 바꾸면 그러니까 개헌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여지로 보이니까 이게 국민의힘과 보수 야당의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진보 지역 내에서 많은 지지를 받는 김어준 씨 같은 분들도 안심하고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그냥 개헌 여부와 무관하게 나는 연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 굉장히 불필요한 논쟁이잖아요. 소모적인 논쟁. 이 논쟁이 끝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뭔가 딱 떨어지는 말씀을 안 하시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드네요. 네.
15: 일단 대통령께서 직접 임기 관련해서 그 언급을 했다는 것은 좀 평가할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 언급이 방금 우리 장희찬 최고가 얘기했듯이 완전 클리어하게 딱 정리가 되질 않고 당장 급한 상황에서 그 지지율이 우하향으로 자꾸 내려가고 개헌 얘기하면 연임 나오고 중임 나오고 그다음에 결국은 뭐 공소 취소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나가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하려는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본인이 직접 말했다는 거에 대한 평가 외에는 더 진전돼 보이지는 않아요. 사실은 야당도 그렇고 더군다나 지금 뭐 명청대전에서 뭐 이른바 과거의 친청계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분들도 의심의 눈초리를 계속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 저는 개헌을 해야 된다고 굉장히 소신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늦었어요. 사실 개헌은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이미 했었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클리어하게 해주면 개헌 논의는 시작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그게 클리어하게 안 되니까 개헌 논의 문 자체를 못 열고 있는 거죠.
13: 예, 김주.
14: 아니 뭐 대통령이 제 임기는 헌법상 명확히 제한돼 있다고 밝혔는데 뭘 더 뭘 어떻게 더 얘기를 하라 그런지도 모르겠고 청와대에서는 그 말이 저기 뭐야 연임 안 한다는 얘기다 이렇게 확인을 해줬는데 왜 그걸 고지고대로 안 믿고 다시 이렇게 입장을 밝혀라 그러니까 뭐 이 사항이 정치 공세지 뭐 특별하게 저는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이 처음 시작된 이유가 어떻게 보면 조정식 국회의장이 그때 기자간담회 때 말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불거졌고 그리고 나서 조정식 국회의장도 부인을 했고 취지가 잘못 전달됐다 이야기했고 대통령이 한 번도 뭐 연임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연임을 추진한다고 얘기한 적도 없는데 내 임기는 뭐 제한되어 있다 이런 더 이상 더 센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자꾸 현직 국가 원수이자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 지도자에 대해서 약간 이런 식으로 딴지를 걸고 권위를 떨어뜨리고 공격하는 것 자체가 저희 국가의 위상을 좀 그리고 지금 해외 순방 중인데 이렇게까지 공격을 해야 되나 저는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13: 예.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보니까 연임에 관련해서 대통령 선거 전 후보 시절에 한번 불가하다고 얘기했고 어느 행사장에서 대통령 되고 나서 질문에 답하면서 불가하다. 그리고 지난 8.15 때인가요? 한번 얘기했고 최근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또 한번 얘기했고 이번에 또 한번 얘기했는데 야당은 명확한 워딩을 써달라 뭐 이런 것 같아요. 그죠? 못 믿겠다 이런 것 같으니까 글쎄 모르겠습니다.
15: 불가하다고 얘기 들린 게 아니고 87년의 국민과 2026년의 국민의 뜻이 다를 수 있다. 국민의 뜻에 맡기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 조정식 의장도 국민의 선택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뭐 김민석 대표가 총리 시절에 5년은 짧다라고 얘기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겹치고 누적이 되니까 뭐 다른 생각이 있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16: 그러니까 저는 일단 국민의힘 이전에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우리 김어준 씨부터 설득을 해주시면 좋겠다. 일단 거기서라도 뭐가 하나로 의견이 모아져야
14: 너무 좋아하시네.
16: 우리가 반대를 하든 뭐라든 할 텐데 아니 지금 자기 진영 안에 최대 스피커도 의혹이 해소가 안 됐다. 설득이 안 되는데 국민의힘 보고 김어준도 못 믿는 걸 장동욱 대표나 국민의힘 보고 믿으라고 하는 건 저희한테 너무 많은 요구를 하는 거 아니에요?
14: 요새 김어준 씨가 언론인 다 됐어요.
16: 그러니까 거기에 먼저 설득을 하고 이제 야당도 좀 야 우리 안 할 거야 믿어달라고 하셔야지 거기도 설득이 안 되는데 거기도 못 믿겠다는데 우리 보고 먼저 믿어달라고 하면 저희가 장동욱 대표가 김어준 씨보다 앞서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야당인데.
15: 방송 잘한다.
13: 김지호 대변인이 얘기 좀 하세요. 그러면 장해찬 최고 말처럼.
14: 아니 뭐
13: 우리 정부에 협조 좀 부탁한다고 얘기하세요.
14: 거기 워낙 또 새가 새가지고 우리 청와대 정무수석 홍익표 정무수석도 거기 가가지고 그냥 막 그 저기 지금 오시죠?
13: 네, 이따가 3부에 옵니다.
14: 아 제가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정말 우리 국회에서 사람 좋다 그러면 홍익표 정무수석인데 요새 참 고초가 많으신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13: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국민들이 대통령의 발언을 또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또 각자의 생각이 있으니까요. 아까 우리가 호론주 파병에 대한 여론조사 이야기를 했었는데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가 있네요. 과거 이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현재는 지지하지 않는다. 28.4%. 어제 부동산 전문가 이강수 대표는 이대로 가면 부동산 폭등이 나올 수 있다. 뭐 제가 너무 힘들다. 이제 부동산 얘기는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과거 이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현재는 지지하지 않는다. 이 28.4%가 아까 장해찬 최고가 얘기한 김어준, 유시민, 조국혁 신당 지지층 일 확률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16: 그렇죠.
13: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강수 대표 같은 경우에도 그분들 방송에 많이 나가신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어준 씨가 자기 방송 혹은 또 다른 초대 손님도 불러서 계속 하는 얘기가 우리 지지층 마음을 되돌릴 수 있게 해라. 그러면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뭐 얘기해야 된다. 그 지지층이 바로 이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서 뭐 사과해야 되는 뉘앙스로 얘기했는데 국정 기조를 바꿔야 된다. 그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국정 기조를 바꿔야 되는지.
14: 아니
13: 뭐 구체적 요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14: 이재명 정부에서 AI 수석의 이혜민 의원을 임명했잖아요.
13: 예.
14: 아니 뭐 이런 인사 관련해가지고 너무 좀 이런 쪽으로 교류가 없다 지적을 해서 그걸 받았는데.
13: 네.
14: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까지 해야 그러면 그분들이 만족할 수 있을지 저는 그게 의문이에요. 이게 부동산 세제 개편 같은 경우도 저희가 어떤 안을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국민적 반발도 너무 심하고 어느 정도 개혁도 뭔가 좀 수용성을 갖춰서 해야 된다는 게 판명이 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장관도 바꾸고 지금 뭐 청와대도 일부 개편하고 이런 건데 그러면 이거를 그러니까 이 어떤 국정 운영에 있어서 그래도 좀 진보 진영이고 자신들이 만든 지도자면 일을 할 수 있게 좀 권한을 줘야 돼. 그럴 것 같으면 다 대통령 출마하지. 대통령 왜 뽑았습니까?
13: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14: 네, 아니 저는 좀 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이재명 대통령이 뭘 또 그렇게 잘못했냐 이거예요. 지금 추진하다가 사람들한테 역풍에 맞으면 잠시 감기 걸린 거 아닙니까? 그럼 힘을 실어주고 뭘 해야지. 그냥 무슨 막 빚쟁이처럼 와가지고 너무 심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13: 부동산 관련해서는 지금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 약하다. 더 왼쪽으로 더 세금을 더 매겨서 그렇게 하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금 정부가 내놓은 안 가지고도 서울이 지금 난리가 났고 이상한 지지도가 떨어지고 네. 여론조사에서 왜 대통령 지지하지 않느냐 하면 부동산이 1등으로 올라오는데 여기서 더 세금을 매기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15: 예,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 그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던 그 연합군 있잖아요.
13: 예.
15: 그 연합군이 지금 해체되고 있는 예. 거거든요. 그 해체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지금 왼쪽에 있는 분들이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이른바 조금 더 좀 센 표현을 하면 좌익 복고주의 같은 그러니까 이른만 좌파 보수주의자들이에요. 그 원조 그 탈레반이라고 표현하는 옛날에 그런 분들의 그 목소리가 커지고 자꾸 왼쪽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견인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 대선 때의 연합군이 완전히 해체되는 걸 의미하고 다음 선거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저는 이제 국정기조를 좀 고민해야 되는 측면이 뭐냐면 초반에 그렇게 뭐 공소취소 그다음에 공소기각 사법리스크 이런 얘기가 지방선거 직전까지는 별로 안
17: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18: 보험은 많은데 나에게 꼭 맞는 보험은 무엇인지 고민되시나요? 메디케어부터 오바마케어, 자동차, 주택보험, 은퇴연금과 장례플랜까지 20년 경력의 명심보험이 꼼꼼한 1대1 맞춤 상담과 가입 후 지속적인 케어, 서류 작성과 번역, 공증까지 함께합니다. 가든그로브 한인회관, 부에나팍, 그리고 LA오피스. 보험을 넘어 여러분의 든든한 생활 파트너 명심보험, 여러분의 건강과 재산 명심하겠습니다. 714-595-4000번.
17: 유튜브 미국 변호사 존 청의 해외 자산 신고, 각종 세금, 은퇴와 상속, 한국과 미국 사이 주제로 LA, 얼바인, 페어팩스, 잉글리우드 크리프, 아틀란타, 달라스, 미전역 6개 지역 순회 세미나가 열립니다. LA 세미나는 9월 12일 토요일 아로마센터 5층 오전 10시입니다. 문의는 949-553-1110번으로 연락주세요. 새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찬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에서 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19: 가장 싼 비행기 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20: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4: 시작합니다.
5: 경솔하게 움직인 건 트럼프 대통령인데 그 청구서는 전 세계에 던져졌습니다. 브렌트유에 이어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까지 배럴당 $100를 다시 넘어섰습니다. 원유를 100% 수입하는 그것도 중동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엔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복합 위기에 대한 선제 대응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4: 오늘 아침 출근길 공기도 차갑습니다. 예년 기온을 밑도는 쌀쌀한 날씨인데요. 낮에는 또 덥습니다.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벌어지니까 가벼운 겉옷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5: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장관과 의원직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고 있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피력했는데 임명반대 의견이 70%를 넘어서는 여론조사도 나와 청와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4: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신약 로비 의혹 브로커의 요청을 받고 식약처장에게 연락할 당시 국회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연락을 주고받는 과정으로 의심되는 장면이 당시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5: 우리 정부의 해외 긴급구호대 이진이 오늘 새벽 네팔로 출국했습니다. 규모는 8명으로 일진보다 대폭 축소됐는데 네팔 정부마저 구조에서 복구로 전환한 상황에서 대규모 수색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고민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4: 친이란 후티 반군이 홍해 남부연안 요충 도시를 점령하면서 바브 엘만데브 해협 장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충돌도 격화하는 등 양대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이 동시에 위협받고 있습니다.
5: 오늘 아침 산간과 일부 내륙 기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는 등 쌀쌀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높아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는데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에 독감 등 호흡기 질환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 개각의 후폭풍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출근길 취재진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하던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선 각종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4: 질의응답까지 40분 넘게 이어졌는데 장관과 의원직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고 있다면서 정면 돌파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6: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 출근 대신 자택에서 자료를 검토하며 청문회를 준비하겠다고 밝힌 용해인 후보자. 오후 들어 돌연 예정에 없던 국회 기자회견을 공지했습니다.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려 했는데 일정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며 회견을 자청한 배경부터 설명했습니다.
7: 국민의힘의 생떼가 근본 원인이겠지만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조차 억측과 악선동에 휩쓸리는 경향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심경입니다.
6: 그러면서 그동안 제기된 논란과 의혹을 40분 넘게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의원직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원칙이라고 거듭 강조했고 비례대표 사퇴 관례야말로 정치인들끼리의 자리 나눠먹기는 아니었는지 되물었습니다. 이른바 언더조직으로 불린 비공개 정파에 몸담았던 사실은 인정했지만 조직의 성차별적 문화를 방조하거나 침묵했다는 지적엔 동의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배우자에게 억대 급여를 줬다는 지적엔 6년 넘게 일하며 받은 돈이 월 평균 250만 원 수준이라고 맞받았고 국고보조금 의존도는 국민의힘이 35.7%인 반면 기본소득당은 1.6%라며 누가 기생정당이냐고 역공에 나섰습니다.
7: 수백억씩 국고보조금 받으면서 내란수계의 문지기 역할을 했던 정당이 기본소득당 보고 기생충 정당이라고 하면 그게 사실이 됩니까?
6: 장관 후보자 지명에 부정적인 여론은 알고 있다면서도 물러설 뜻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야권은 곧바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자진 사퇴는커녕 끝까지 버티겠다는 오만한 완주 선언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결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개혁신당도 꼼수 위성정당으로 금배치를 두 번 달고도 장관 자리까지 앉겠다는 양손잡이 정치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용혜인 후보자가 사실상 정면 돌파를 선택한 가운데 여야는 증인 채택을 놓고 맞서면서 청문회 일정을 둘러싼 줄다리기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8: 문자라면은 여론이 만만치가 않다는 점입니다. 용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반대 의견이 70%가 넘는 여론조사까지 나왔습니다.
4: 청문회 전국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청와대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9: 3박 5일 프랑스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 외교 성과를 띄우며 국정 동력을 끌어올리려 했지만 돌아온 뒤 마주한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귀국 당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7%포인트 떨어진 43%를 기록하며 부정평가 아래로 주저앉았습니다.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는 개각을 둘러싼 논란이 꼽힙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선에 대해 잘못됐다는 응답이 63%를 기록했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역시 인선이 잘못됐다는 평가가 47%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용 후보자에 대해서는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절반이 잘못한 인선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고 또 다른 조사에서는 용 후보자 임명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73.4%에 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용 후보자가 각종 논란을 억측과 선동으로 규정하며 여당 내부까지 겨냥한 데 이어 소수당과의 정치적 연합이라는 명분을 강조하며 정면 돌파를 선언하면서 청와대 내부에선 곤혹스런 기류가 감지됩니다. 청문회를 거치며 여론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원칙적 입장은 유지하고 있지만 용 후보자의 기자회견이 해법에 도움이 될지 고민이 깊은 모습입니다.
10: 그동안 여러 국민적 우려나 또는 당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저희한테 전달하고 있고 또 그 내용이 저 후보자한테도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글쎄 어떻게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실지도 저희들도 좀 예민하게 바라보고 예. 있습니다.
9: 장관 인선 갈등뿐만 아니라 호르무즈 파병과 개헌 논란 등 풀어야 할 현안은 산적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만간 기자회견 등 직접 소통 행보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는데 전국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8: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용혜인 후보자와 관련해 잘못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근본적인 문제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함량 미달의 좌파 정당들이 선거 때면 숙주정당 민주당을 중심으로 떴다방처럼 모여 비례대표 순번을 받고 국회에 입성한다며 이런 저질 제도는 이제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선거제도를 여야 합의로 바꾼다는 오랜 관례를 깨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와 뒷거래로 탄생한 악법이라며 이런 법을 그대로 두면 국민은 제2, 제3의 용혜인 의원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은 연일 커지는 중입니다. 김 후보자가 브로커 요청을 받고 식약처장에게 연락했던 그 시각 국회 국정감사 중이었습니다.
4: 김 후보자가 휴대전화를 주고 국감장을 들락날락하는 모습이 당시 카메라에 고스란히 포착됐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11: 2021년 10월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장에선 대한체육회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질의가 한창 진행되던 오전 11시 25분쯤 비워둔 자리로 서둘러 복귀하는 인물 다름 아닌 김승원 후보자입니다. 착석한 이후에도 좀체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못하는 모습도 확인됩니다. 공소장과 판결문을 종합해보면 이 시각 김 후보자는 신약 로비 의혹 브로커 양모 씨와 연락을 주고받은 거로 드러났습니다. 문체위 개의 직전 식약처 승인이 지연되고 있다는 양 씨 전화를 받은 김 후보자는 식약처장에게 직접 챙겨보라 하겠다고 답했고 실제 국감이 한창이던 오전 11시를 전후로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과 통화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김 처장과 대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양 씨에게 전달했는데 연락을 주고받는 과정으로 의심되는 장면이 국회 방송 중계 화면에 잡힌 겁니다. 국민의힘은 1년에 한 번 국정의 허실을 따지는 국정감사에서 브로커에 휘둘려 청탁을 위해 들락날락한 것부터 장관은커녕 의원도 자격 상실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식약처에서 임상시험 계획이 승인된 뒤 브로커와 제약사 대표 강모 씨는 김 후보자의 보답으로 후원금 입금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12: 승훈 오빠한테도 좀 인사치레 해드려야 돼요. 내가 그랬어.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승인 떨어진 거예요. 안 떨어졌으면 교수님 돈 뱉어내야 됐어. 67억.
11: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거듭 김 후보자가 브로커 양 씨와 사적 관계가 청탁의 배경이 됐다며 두 사람이 양 씨 자택에서 단둘이 찍은 사진을 곧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13: 제가 기회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김민석 대표나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가 이렇게 제안 드립니다. 물어보세요, 한번. 그게 뭔지, 그리고 그거 감당할 만한지.
11: 이에 대해 법무부는 당시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으로서 공익 성격의 민원을 전달한 거라며 국정감사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8: 김승원 후보자 측은 폭로를 이어가는 한동훈 의원을 향해 조작한 녹취라고 역공에 나섰습니다.
4: 한 의원은 김 후보자 측이 문제의 심각성만 더 드러내는 작폭성 입장만 내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14: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한 김승원 후보자. 지난 월요일 도어스태핑 이후 의혹 관련 구체적 해명은 사흘째 자제했습니다.
15: 저희 준비단에서 하나하나씩 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예, 다 종합적으로 해서 말씀, 오늘도 아마 말씀 다 드리겠습니다.
14: 김 후보자가 예고한 대로 청문준비단은 이날도 설명자료를 내고 의혹에 대한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관련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을 겨냥했습니다. 준비단이 공개한 녹취록 전문에는 식약처에서 숫자가 잘 나왔다고 했다거나 식약처장에게 부탁할 건 아니지만 왜 지연되는지 확인만 해달라고 했다는 브로커 양 씨의 발언이 나옵니다. 반면 한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는 이 부분이 빠져있는데 김 후보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삭제하는 등 짜깁기에 악의적으로 조작했다는 겁니다. 김 후보자가 청탁 의혹을 받는 제넨셀 창업자 강모 교수를 통해 주의를 시켰다고 추측하는 양 씨 발언도 새로 공개됐습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김 후보자가 신약이 승인되면 양 씨가 수수료를 받는 걸 알고 있었고 국정감사 대상이 되니 입조심하라 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라고 해석했습니다.
13: 일종의 그런 커미션 같은 거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김승원 씨조차도 걱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오늘 김승원 본인이 깐 녹취록에서 드러났습니다.
14: 또 김 후보자 측이 공개하면 할수록 문제의 심각성만 더 드러내는 자폭성 입장을 내고 있다며 재반박했습니다. 좀처럼 수그러지지 않는 의혹 제기에 준비단 차원에서의 서면 반박 전략을 이어가는 가운데 인사청문회 전까지 김 후보자가 다시 직접 의혹을 해명할지도 관심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8: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한동훈 의원 공격에 화력을 모으는 중입니다.
4: 한동훈 의원은 곧장 고소전으로 맞불을 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한 의원의 청문회 투입을 놓고 자중질환, 내전이 펼쳐졌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16: 당 공식 유튜브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수첩 속 한동훈 아웃 문구에 대해 직접 뜻풀이에 나섰습니다.
17: 사실상 국회의원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 활동과 기능은 못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쓴 것이고요.
16: 한 의원이 수사 자료를 빼돌렸다는 합리적 의심 이상의 확신이 든다며 국회법 개정을 통한 자격정지와 제명 추진 의사까지 시사한 겁니다. 검찰 내부 자료의 가능성이 높다는 법무차관 발언을 토대로 당 차원에서도 화상 공세를 쏟아내며 국면 전환을 시도했습니다.
18: 검찰 캐비넷을 이용한 불법 정치 공작 아닙니까?
19: 지금부터 휴대 전화 등 기기를 교체하거나 초기화하지 마십시오. 비밀번호 바꾸지 마십시오.
16: 집권 여당의 실력 행사에도 아랑곳 없이 한동훈 의원은 민주당 오빠 독약 로비 낙마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김민석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하며 맞불을 놓은 데 이어 순방에서 돌아온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지명철회 최후 통첩도 날렸습니다.
13: 김승권의 오빠 독약 로비가 이렇게까지 심각한 줄 내가 미처 몰랐었다. 접겠다. 아직은 그럴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이재명 대통령도 공범입니다.
16: 국민의힘도 질세라 김승원 후보자 낙마 여론전에 부심했지만
20: 하자가 많아야 말을 잘 들을 테니까 공소 취소 돌격대로 지명한 겁니다. 국민에게는 결격 사유가 대통령에게는 발탁 사유가 됐습니다.
16: 정작 한 의원의 청문회 투입 문제를 놓고 해묵은 개파 갈등이 다시 떠오르며 자중질환이 벌어졌습니다. 당내 친한계가 한 의원의 투입을 주장하며 복당과 징계 취소까지 요구하면서인데 당권파의 거친 반발이 이어지자 일단 정점식 원내대표가 교통정리에 나섰습니다.
21: 기본적으로 당의 징계가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잠시 정지되고 하는 것은 그 당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거죠.
22: 수사자료 유출 공방에 제1야당 내홍까지 한동훈 의원발 폭로전으로 가열된 청문전국의 열기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4: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을 진행합니다. 사흘째 열리는 질의에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어권 금융위원장 등 경제, 금융당국 수장들이 참석합니다. 820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의 적절성과 함께 부동산 공급과 세제 개편 문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등을 놓고 치열한 여야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0: 네, 이번엔 네팔 대참사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해외 긴급 구호대 이진이 오늘 새벽 네팔로 출국했습니다.
1: 규모는 8명으로 일진에 비해 대폭 축소됐는데, 네팔 정부마저 구조에서 복구로 전환한 상황에서 수색 작업에 한계가 있다는 고민이 깔린 걸로 보입니다. 홍선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우리 정부의 네팔 해외 긴급 구호대 이진은 8명으로 꾸려졌습니다. 외교부와 소방청, 그리고 코이카와 의료진 각 2명씩입니다. 이번에도 공군 수송기 편으로 네팔 현지로 이동하고 구호대 일진은 이 수송기를 타고 돌아올 예정입니다. 수송기는 시민사회단체에서 마련한 텐트와 담요 등 네팔 이재민 구호 물품도 실어갑니다. 구호대 이진은 일진 44명에 비하면 대폭 줄어든 규모입니다. 네팔 정부마저 이제는 구조와 수색에서 복구와 재건으로 전환하는 시점에 대규모 수색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고민이 깔려 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그러나 정부가 네팔의 협조를 이유로 겉핥기식 수색만 진행했다며 구호대 철수에 반대해 왔습니다.
3: 정부가 약속했던 10일간의 임무 기간조차 채우지 않은 조기 철수이며 남동발전 직원들의 대피 경로와 생존자 증언이 확보된 구역에 대한 실질적 지상 수색은 단한 차례, 단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내려진 결정입니다.
2: 정부는 가족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수색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데는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4: 수색 면적 93.8제곱킬로미터로 여의도 면적의 약 21배입니다. 사고 초기부터 가족분들의 요청 사항을 수색 구조 활동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네팔 당국과의 협의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습니다.
2: 프랑스에서 돌아온 이재명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실종자 가족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0: 정부의 긴급 구호대와는 별개로 기업 대응팀

0: 셰르파 등 현지인을 최근 15명 더 섭외해서 육상수색팀 인원을 91명까지 늘리며 자체 수색 의지를 다지는 모습입니다. 일단 홍수 당시 높은 곳으로 대피하는 듯한 직원들 모습이 담긴 영상이 수색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위어댐 인근에서부터 강 하류까지 산간 일대를 위주로 8개 육상수색팀이 도맡아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길어지는 수색에 쌓여가는 기업 현지 대응팀의 피로도도 걱정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네팔 현지에 오래 머물렀던 인력을 교대해주면서 대응팀 인원을 20명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헬기를 이용하거나 드론을 낮게 띄우면서 강 하류 쪽에 생존자가 있을지 등도 당분간 계속 살펴볼 방침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1: 실종자의 가족들도 당시 일부 직원들이 사무동 3비탈 쪽으로 대피하는 영상이 있다며 신락 같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2: 이 현장을 김태원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3: 우리 기업이 네팔 트리슐리강 인근에서 발전소를 건설하던 현장이 있던 곳입니다. 남동발전이 고용한 현지 전문 산악인 중심의 민간 육상수색 8개 팀 90여 명이 투입돼 있습니다.
4: So keep the search keep going and then as planned yesterday. So to the downstream area.
5: Yes.
4: Okay. So, but the safety is the first.
3: 자욱한 안개가 강과 산비탈을 휘감는가 하면 오후엔 비가 쏟아집니다. 12년째 전문 산악인으로 수많은 조난자를 구조해본 수색대장에게도 어느 때보다 어려운 환경입니다.
6: We've done everything from a combination of like aerial drone searches to us searching on the ground, trying to find anywhere that it might be possible to find people. It's the terrain and just the condition of it being monsoon is making it very, very difficult.
3: 일반인은 위험할 수 있다는 수색팀 의견도 있는데다 자칫 수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만큼 저희 취재진은 더 내려가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사가 매우 가파른 데다가 숲을 곳곳엔 이렇게 거머리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가장 수색을 원하는 곳은 사무동 오른쪽 비탈입니다. 홍수 당일 찍힌 영상에서 일부 작업자들이 차에서 내려 산비탈 쪽으로 대피하는 장면이 담겼기 때문입니다.
7: 남동발전 직원의 차로 추정되는 차가 나와서 물이 막 오고 있는데요. 내려서 사람이 내려서 5명이었습니다. 내려서 산 위로 올라가는 장면까지 찍힌 영상이 있었어요.
3: 하지만 9시간여 동안 진행된 도보 수색에서도 실종자들의 흔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8: 저희 남동발전 직원이고 또 동료이자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존자를 반드시 찾겠다는 각오로 저희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 정부 차원의 수색이 끝나면서 실종자 가족들은 회사가 직원들을 찾기 위해 현지에서 고용한 민간업체 수색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네팔 남체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1: 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경기 파주에서 30대 탈북 여성 시신이 발견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2: YTN 취재 결과 이 여성은 경찰 신변보호 대상이었는데 한 달 가까이 연락이 끊겼고 그 사이 용의자는 출국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수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9: 과학 수사대원들이 아파트 앞 현관문에 노란색 경찰 통제선을 붙입니다. 그제 오전 10시 반쯤 아파트 세대 안에서 한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시신 부패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인데다 범죄 혐의점도 발견돼 경찰은 한 달 전에 이 여성이 살해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10: 엄청 지독하고 역한 냄새가 나서 며칠 동안 못 끄고 있었다고. 그냥 세상 너무 무서워서.
9: 조사 결과 여성은 올해 초에 탈북한 북한 이탈 주민으로 경찰이 연락하고 상담해온 관리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경찰이 여성과 마지막으로 연락이 닿았던 건 지난달 초. 이후론 구체적인 행방이 확인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 북한 이탈 주민을 관리하는 경찰은 여성과 한 달 가까이 연락이 닿지 않자 이곳 아파트를 방문해 문을 강제 개방하고 숨진 여성을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9: 경찰은 용의자로 연인관계로 보이는 북한 이탈 주민 30대 남성을 특정했는데 범행 추정 시점인 한 달 전 이미 출국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0: 경찰은 인터폴에 공조 수사를 요청해 용의자를 추적하면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1: 이태원 술집에서 다툼을 벌이다 50대 남성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 피해자는 숨진 상태로 가게 안에서 발견됐는데 쓰러진 채 하루 동안 가게 안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정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서울 이태원 골목에 있는 술집 앞에 통제선이 쳐 있습니다. 검은색 경찰 승합차도 세워져 있습니다.
4: 차 감시를 했는데 더 필요해서 또 감식하러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3: 50대 남성 손님이 가게 안에 의식 없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새벽 6시 50분쯤입니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은 이 남성이 이미 숨졌다고 판단해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사망한 지 시간이 꽤 흘러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5: 하얀 천으로 덮은 거, 사람. 그리고 나서 그 앰뷸런스에 싣고 가는 것까지 뺏기고 갔어요.
3: 숨진 남성은 전날 아침 이 술집에 함께 있던 30대 남성과 격한 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숨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50대 남성은 쓰러진 뒤 꼬박 하루 동안 가게 안에 방치됐습니다. 손님과 종업원들이 여럿 있었지만 이들은 숨진 남성이 술에 취한 채 소파에 잠들었다고 봐서 신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폭행한 남성을 추적해 체포하고 폭행 치사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피해자가 숨진 정확한 원인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1: 중동 지역의 정세가 다급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홍해 남부 연안 요충 도시를 장악하면서 바부 엘만데브 해협까지 조이고 있습니다.
2: 호르무즈를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충돌도 격화하면서 중동 양대 공급망이 동시에 위협받고 있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6: 폭발음과 함께 짙은 흙먼지가 피어오릅니다. 친이란 후티 반군이 사우디의 지원을 받는 정부군과 치열한 교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7: 스가트 타이르 무사이라
6: 로이터 통신 등은 현지 시간 10일 후티가 홍해 연안 모카를 장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모카는 바브 엘만데브 해협에서 북쪽으로 약 7, 80km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전략적 항구 도시입니다. 친이란 후티 반군이 홍해의 관문인 바브 엘만데브 해협 장악까지 눈앞에 두면서 이란은 미국과 전쟁에서 강력한 지렛대를 갖게 될 전망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차질과 홍해의 안보 불안이 맞물리며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을 옥죄고 있기 때문입니다.
8: This vital waterway, the price of oil, it is all vulnerable right now. And what happens here could impact President Trump's political fortunes.
6: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충돌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20여 발의 탄도미사일로 요르단 미군 기지를 공격했습니다. 미 CBS 등은 이란의 공격으로 F-15 전투기 등 9대가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은 또 지난 8일 최신형 미군 무인정을 나포한 데 이어 미군 스파이 함정을 표적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 원자력 기구 IAEA가 이란의 주요 지하 핵시설인 곡갱이 산에서 새로운 건설 활동을 포착했다고 밝히면서 유엔 안보리 회부 이후 중동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동의 양대 물류 통로가 동시에 위협받으며 브렌트유에 이어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가격까지 100달러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1: 중국 산둥성 칭다오의 한 조선소에서 수리중이던 화물선에 불이 나 25명이 숨졌습니다. 신화통신 보도를 보면 현지 시각으로 11일 오전 11시 15분쯤 중국 선박그룹 산하 칭다오 조선소에서 수리 중이던 외국 국적의 화물선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선박에는 42명이 타고 있었고 이 가운데 25명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부상자 5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 일본 공항 검역 과정에서 해외 입국자가 들여오려던 생고기에서 감염성이 유지된 구제역 바이러스가 처음으로 검출됐습니다. NHK와 일본 농림수산청 동물검역소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중국 베이징에서 출발해 홋카이도 신치소세 공항에 도착한 한 승객 수화물에서 반입이 금지된 생염소고기가 적발됐습니다. 검역 당국이 해당 육류를 정밀 검사한 결과 구제역 바이러스가 검출됐고 세포 배양 실험을 통해 바이러스의 감염력이 유지되고 있음을 최종 확인했습니다. 미 해군 관계자는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보유를 돕겠지만 한반도 인근 해역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핵 잠수함은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러시아의 도움으로 괜찮은 성능의 잠수함을 다수 보유한다면 상당한 전력을 보유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미국 태평양 함대가 있는 하와이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9: 한국을 포함해 지구 표면의 절반을 담당하는 미국 태평양 함대의 거점인 하와이 진주만 히캄 합동기지. 이곳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언론사 기자들과 만난 미 해군 관계자는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돕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반도 인근 해역을 벗어나지 않으면 핵잠은 필요 없다며 한국은 핵잠을 보유할 타당한 이유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핵잠은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며 한국이 국격을 위해 핵잠 보유를 추진한다면 잘못된 이유일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이는 한국의 핵잠 보유가 현실화하려면 태평양에서 중국을 억제하는 작전 참여와 역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방한 당시 데릴 커들 미 해군 참모총장도 한국의 핵잠 도입 추진과 관련해 중국 억제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10: Yeah, I think with the United States would expect partnership again, working as an alliance together to meet our combined goals on what the United States considers to be our pacing threat, which is China.
9: 미 해군 관계자는 북한이 러시아의 도움으로 괜찮은 성능의 잠수함을 다수 보유한다면 상당한 전력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 한국 조선 업체들은 세계 최고라며 숙련된 인력과 노하우가 미 해군의 함정 건조와 정비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글로벌 안보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한미연합 전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감이 미국 현지에서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하와이 태평양 함대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2: 이도희 국방부 차관은 우리 정부가 전술핵을 반입하거나 핵무장, 핵 공유 등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 차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야당의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해 핵과 관련된 부분들은 굉장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차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기 때문에 한미동맹과 확장 억제 관점에서 접근할 부분이라며 현실적으로 우리 주변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부분은 신중을 거듭할 국가적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때까지 페이스메이커를 해야 하지만 그 뒤에는 태세를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정부가 페이스메이커를 잘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정부에겐 역사적 소명이 주어져 있다며 평화체제를 만드는 구상을 심도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혜에게 오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오빠가 후계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걸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최근 언론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주혜의 오빠 존재 여부는 계속 확인 중이라면서도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주혜는 후계자 내정 단계에 있고 성별 미상의 동생이 있는 걸로 파악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정원은 지난 2023년까지만 해도 김 위원장에게 주혜보다 나이가 많은 아들이 있을 걸로 추정했지만 이후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는 쪽으로 판단을 수정했습니다.
11: 어제 아침부터 날이 급격하게 서늘해졌는데 오늘은 공기가 더 차갑습니다. 현재 서울이 13.9도로 어제 아침보다 2도가량 기온이 낮고 예년 수준을 5도나 밑돌고 있습니다. 다행히 낮에는 햇살이 비추면서 기온이 빠르게 오르겠지만 그만큼 일교차가 커지겠습니다. 기온 변화가 크기 때문에 겉옷으로 체온 조절을 잘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만 많이 지나겠고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당분간 달의 인력이 강해서 해수면이 높은 기간인데요.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만조 때 침수나 하수 역류 피해 없도록 대비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현재 강원도 철원이 9.1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대구 18.7도, 전주 17.2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대구와 부산 28도, 강릉 25도로 이맘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이맘때 초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0: 네, 다시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논란의 중심에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공익 사안이라고 판단해 민원을 전달했을 뿐 청탁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1: 그러나 와이텐이 확보한 실제 녹취록에는 식약처 임상 승인을 바탕으로 브로커가 수억 원의 부정이익을 편취하는 과정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2: 2021년 9월 30일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는 식약처로부터 14개 항목 보완 요구를 받으면서 임상시험 계획이 어그러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임상 승인을 전제로 세종메디컬에서 대규모 투자를 받았던 제넨셀로선 존폐 위기에 놓였던 건데, 그러나 10월 12일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과 접촉하면서 단 2주 만에 승인이 처리됐습니다. 김 씨와 연결을 주선한 브로커 양모 씨는 난이가 가능했다며 본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3: 식약처 허가받고 전입관 해드린 거거든요. 식약처장한테 얘기해가지고 승인 따달라고 한 거니까 또 연말돼야 될 거예요.
2: 실제 양 씨는 이를 대가로 제넨셀 대표 강모 씨로부터 6억 원가량 전환사채를 챙겼습니다. 양씨 소유 회사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당시 이 회사는 통장이 압류될 정도로 자금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양 씨는 회사의 가치가 아니라 본인 수완에 따른 수수료 성격이란 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3: 우리 회사에 관심 1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나 활용 가치가 있으니까 사는 셈으로 투자하는 거다라고 얘기는 하셨어.
2: 심지어 이 과정에서 회사 회계를 조작하는 듯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3: 회계 검토하면 우리가 되게 좀안 좋게 나올 텐데. 공유를 40억으로 맞춰놓으라고 했는데 우리가 40억이 절대 안 나와요. 그래서 30억으로.
2: 가짜 콤부차 사업을 내세워 자금 세탁을 준비하는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3: 명분만 내세우라 해서 콤부차요. 제주도에 투자 당했어. 만들어 놓으라 그래서 IR 자료에 콤부차 반영시키기로 했어.
2: 단순 민원 전달이었다는 김 후보자 해명과 달리 브로커는 성공한 로비를 자랑하며 실제 금전적 이익을 얻은 건데, 일각에선 김 후보자가 양 씨가 대가를 받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0: 경찰이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1: 기본소득당 특별당비와 남편의 급여 의혹을 제기한 고발인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허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4: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이종배 전 서울시 의원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용 후보자 의혹과 관련한 첫 고발인 조사입니다. 이전 시 의원은 용 후보자가 정치자금 3억 원을 기본소득당 특별 당비로 냈고, 이후 기본소득당 당직자로 임명된 남편이 일부를 급여로 받은 게 불법적인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5: 국회의원인 아내가 그에게 특별 당비를 당에 납부하고 남편은 거기서 월급을 받아갔다면 정치자금을 우회해서 가계 소득을 올린 해괴한 재테크입니다.
4: 경찰은 이전 시의원 조사 내용을 살핀 뒤용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 내역 등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용 후보자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고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6: 제 소득만으로 저희 가족의 생계는 충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250여만 원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많은 당비를 납부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4: 용 후보자는 김포공항 귀빈실을 공무와 상관없이 가족과 이용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도 고발인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7: 민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갓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해줘야 합니다. 뉴스와 땅! 자, 그럼 오늘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뉴스 명당의 오늘 목요일 뉴스 특보 한국일보 신현주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8: 네, 안녕하세요. 뉴하.
7: 근데 신 기자님 벌써 옷 색깔이 가을 색깔이네요.
8: 이제는 브라운. 아침에 춥지 않나요?
7: 오늘 아침에 할 때 추웠어요. 문 열고 잤다가.
8: 그러니까요. 이제는 좀 긴팔을 입어야 할 때입니다.
7: 그러니까요.
8: 그래서 가을맞이 앞머리도 내리고.
7: 이럴 때는 건강 조심하시고.
8: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7: 환절기에는. 첫 번째 뉴스 뭡니까?
8: 네. 이재명 정부 목표 1번 개헌, 정청래 서울시장 대정부 질문 첫날입니다.
7: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 첫날부터 이재명 정부의 개헌 구상이 도마에 올랐다고요. 한성숙 국무총리 뭐라고 했습니까?
8: 네, 일단 상황을 먼저 설명드리면요. 네. 윤재호 국민의힘 의원이 한성숙 총리에게 질의하던 중 이재명 정부의 국정 목표 1번이 뭔지 아느냐라고 물었는데요. 이게 뭐 보통적인 질문이거든요. 근데 한 총리가 바로 개헌입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윤 의원이 다소 놀란 듯 에? 라고 묻자 한 총리는 국정과제라면서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라고 정정했습니다.
7: 국회 대정부 질문할 때요. 보통 의원들이 다 줘요.
8: 그쵸?
7: 그게 의무예요. 의무. 근데 이거 처음부터 답을 잘못 적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8: 네, 이게 단순한 말실수라고 볼 수도 있지만요. 네. 이게 모든 말엔 맥락이라는 게 있잖아요.
7: 그렇죠.
8: 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 필요성을 거듭 언급을 했고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개헌을 제안한 상황이에요.
7: 네.
8: 야당은 그런 의미에서 이게 말실수가 아니라 정부의 본심이 튀어나온 것 아니냐라고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7: 근데 뭐 개헌하는 게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고 당연히 선관위 개혁하려면 개헌도 해야 되는데 이걸 비판하는 것도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창동혁 대표도 반응을 했네요.
8: 네, 이 야권에서는 이 연임을 좀 키워드로 잡고 있는 것 같아요.
7: 연임으로.
8: 네, 이 장 대표는 대통령이 개헌의 목을 매니 총리도 여당 대표도 개헌이 1번이 된 것이라고 이제 강력하게 비판을 했는데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제를 연두에 둔 것 아니냐라는 주장을 또 다시 꺼냈습니다.
7: 네.
8: 이 한 총리의 짧은 말실수가 개헌의 그 내용보다 의도를 둘러싼 여야 공방에 다시 불을 붙인 셈입니다.
7: 아니 국민의힘 협조를 하지 않으면 개헌이 안 되고 연임도 반대하고 있는데 뭘 자꾸 뭐 연임 가지고 이렇게 시비 거는지 좀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되고요.
8: 네.
7: 청와대의 반응은 뭐예요?
8: 일단 지금 이 대통령 지금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이거든요.
7: 네.
8: 어제 이 파리에서 열린 동포 오찬 간담회에서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와 관련해서 공개 언급한 건 조정식 국회의장이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언급한 뒤에 처음이라서 좀 주목됩니다.
7: 그렇군요. 개헌 말고 다른 화제가 된 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8: 네, 다름 아니라 김민석 대표의 수첩이 좀 크게 화제가 됐어요.
7: 네.
8: 이게 보통 국회의원들이 수첩을 보고 적으면 뒤에서 사진 기자들이 찍는 게 이제 하나의 이런 통상적인 룰처럼 바뀌었는데 이 다름 아니라 서울시장 후보 청래라는 메모가 적혀있던 거예요. 차기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추정되는 이름 5개가 나열돼 있었다고 하는데 나머지 4개는 좀 흐릿한데
7: 혼식이라는 얘기도 있죠.
8: 맞습니다. 혼식 뭐 원호 뭐 등등의 이름이 있었는데 그건 좀 흐릿했고 원식 죄송합니다. 그랬고 유독 하나 청래라는 이름이 좀 선명하게 보였다고 해요. 원까지는 뭐 흐릿했는데 근데 이제 또 정청래 의원이 가만히 있을 분이 아니잖아요.
7: 그렇죠. 뭐라 했어요?
8: 네, 본회의 그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서 서울시장 후보가 많이 있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러나라고 좀 받아쳤어요. 그러면서 말을 한 게 김민석 대표를 향해서 민석이도 적고 영길이도 적으라라고 응수했습니다.
7: 네. 근데 수첩 오른쪽에 보면 또 강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8: 네, 이게 이진숙 한동훈 아웃이라고 이제 명확하게 써져 있던 건데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이 수첩 자체가 김민석 대표의 데스노트 아니냐 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7: 신 기자님.
8: 네.
7: 이거 일부러 흘린 거예요? 아니면 실수로 흘린 거예요?
8: 뭐 실수도 있을 수 있지만 뭐 오른쪽만 흘리다가 왼쪽까지 흘린 걸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게 수첩을 흘리거나 휴대폰에 그거는 너무나 의도적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7: 그래요?
8: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7: 확인하신 건 아니죠?
8: 확인한 건 아니지만 이게 의원들이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당대표가 수첩이 찍히는 걸 모르고 있었다? 심지어 민주당에서 지금까지 관련해서 최근에 이슈가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7: 네.
8: 그래서 조금 의심이 되는
7: 의심이 된다.
8: 네, 저는 의심이 됩니다.
7: 고의로.
8: 네.
7: 후속 취재해 주세요.
8: 알겠습니다.
7: 두 번째 뉴스는 뭔가요?
8: 네, 0명이냐 48명이냐 김승원 인사청문회 증인 놓고 충돌입니다.
7: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을 몇 명 부를지 갖고 여야가 지금 극과 극으로 맞대응하고 있어요.
8: 네, 이 어제 국회 법사위는요 인사청문회 계획서를 의결했는데 증인과 참고인 명단은 채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다름 아니라 여야가 원하는 숫자가 달라서인데요. 이 국민의힘에서는 증인 44명과 참고인 4명 총 48명을 요구했습니다. 네. 이른바 제넨셀 신약 승인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양모 씨와 뭐 제넨셀 관계자, 식약처 관계자 등이 포함이 됐는데 흥미로운 건 한동훈 의원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7: 네.
8: 반면 민주당은 장관 청문회에 증인을 부르지 않는 게 보통이다 라는 좀 다소 의아한 논리를 네. 펼쳤어요. 한동훈 의원의 일방적 의혹 제기를 뒷받침하기 위한 증인은 한 명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이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 국민의힘에게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하수인이냐라는 고성까지 나왔습니다.
7: 아니 장관 청문회에 증인을 부르지 않는 게 어떻게 보통이고 일반화된 사안이에요?
8: 사실 일반적이진 않죠. 이게 따지고 보면 네. 과거 이제 민주당이 야당일 때 윤석열 정부 때 그 네. 정호영 전 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는 민주당이 증인과 참고인 25명을 주장을 해서 네. 민주당 주도로 일방적으로 의결이 된 적도 있거든요.
7: 아이 그러니까요. 이거 참 이거는 좀 국민들이 이것도 민주당 왜 저래 이럴 네.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8: 네.
7: 좋습니다. 용인 후보자의 경우는 어때요?
8: 네, 이 여당에서는 지금 저 최대한 다른 후보자들과 비슷하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선상에서 논의가 되어야 아무래도 좀 주목이 덜 받는 측면도 있으니까요.
7: 네.
8: 근데 이제 야당에서는 추석 전쯤에
7: 추석 밥상에
8: 네, 올리겠다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야당에서는 제2의 이해훈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를 임명 여부와 상관없이 이재명 대통령의 이 지지율 지렛대로 사용을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아시겠지만 네. 추석 전에 의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7: 맞아요.
8: 그래서 좀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인사참사로 계속해서 끌고 갈 것으로 보입니다.
7: 민주당에서 특별히 뭐 용혜인 후보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생각은 없는 것 같은데.
8: 네. 의원들 그렇죠? 얘기를 들어보면 네. 둘 중에 하나인데 그 두 개도 다 부정적이에요.
7: 그렇죠.
8: 하나는 뭐. 그 본인이 철회하시 본인이 네. 스스로 물러나라고
7: 사퇴.
8: 네, 사퇴하라고 또 하나는 그냥 뭐 청문회까지는 가되 네. 어떻게든 임명 안 하지 않겠냐라는 게 대부분입니다.
7: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8: 네.
7: 세 번째 뉴스 가볼까요?
8: 네, 국민의힘에서도 때 아닌 오빠 논란 장동혁 한동훈 삿바 싸움입니다.
7: 아, 왜 그래요? 국민의힘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 아무리 당이 달라도 어디까지나 김승원 후보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 배를 탄 거 아니냐.
8: 네.
7: 이게 왜 이래요, 근데?
8: 네, 국민의힘이 지금 좀 이중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7: 그래요?
8: 이 김승원 후보자 의혹, 그 제넨셀 신약 청탁 의혹에 관련해서는 한동훈 의원과 비슷한 이제 입장을 펼치고
7: 그렇죠.
8: 있는데 이 민주당이 꺼낸 피의 사실 공표 의혹 있잖아요.
7: 네.
8: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국민의힘 일부 지도부가 궤를 또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장동혁 대표는 한 유튜브 방송에서
7: 네.
8: 공격하면서 자꾸 오빠를 강조하면 문제 본질을 흐릴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어떤 사적 관계였는지보다 실제로 로비가 있었는지 두 사람이 어떤 그 행정기관에 미친 영향이 그게
7: 네.
8: 중요하다는 건데 이 한동훈 의원은 곧바로 반박을 했어요. 국민이 분노하는 극단적인 불공정을 한마디로 보여주는 말이 바로 오빠라면서입니다.
7: 네.
8: 장동혁 당권파가 민주당과 똑같이 자신에게 오빠 이야기를 하지 말라 한다라고도 주장했습니다.
7: 오빠가 정말 의혹의 본질이에요?
8: 뭐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네. 있는데 이 오빠가 양 씨와 김승원 후보자의 친밀한 관계를 규정하는 걸 드러내기 위한 좀 핵심 키워드인 건 맞아요.
7: 맞아요.
8: 네. 네, 하지만 그것만으로 또 불법 청탁이 인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 다만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되는 건 이 싸움의 주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7: 네.
8: 오빠가 본질이든 뭐든 김승원 후보자를 검증해야 된다는 원칙 자체에는 변함이 없거든요.
7: 네.
8: 이게 하나의 정치적 언어일 뿐이고 그리고 이제 좀 단순히 논리적 차이라기보다 이 장 대표와 한동훈 의원의 이 주도권 싸움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에는 좀 다 이런 배경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7: 아무래도 이슈 파이팅에서 밀릴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8: 그렇죠. 아무래도 장 대표 입장에서는 이 링 밖에 있잖아요. 지금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그 사람이 이제 다시 링 위로 올라온다라는 걸 경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7: 네.
8: 최근까지 한동훈 의원의 좀 행보를 보면 최근 초반에는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았잖아요. 본회의 때마다. 근데 아무래도 무소속이 한계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뭐 보낼 때 카메라를 찾는다든지 뭐 이런 기자들 사이에서도 뭐 보이거든요. 네. 그런 게 있는데 사실 김승원 후보자 의혹을 가지고 굉장히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지난 주말에만요 관련해 페이스북 게시글을 50개나 올렸다고 해요. 한 시간에
7: 기자분들이 어질어질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8: 뭐 종합을 쓰다가 2보를 쓰게 되고 네. 뭐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건데 뭐 마냥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이 다소 좀 안이하게 대응을 하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이 좀 비판적으로 볼 게 있는 게 숫자만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 논평이나 이런 걸 보면 대대적인 검증에 나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이 핵심 자료 이런 것들은 한동훈 의원이 개인적으로 공개한 자료들밖에
7: 맞아요.
8: 없어요.
7: 타격감이 있어요.
8: 네, 타격감이 있는 거고 이게 단독 같은 거잖아요. 네. 그리고 민주당은 김승원 후보자를 엄호하는 팀을 또 따로 구성을 했는데
7: 대응단.
8: 국민의힘은 상임위원회 차원의 뭐 기자회견이라던가
7: 네,
8: 그런 게 딱히 없고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뭐 장동혁 대표가 발언을 한다든지 개별적 발언과 그리고 뭐 주진우 의원 뭐 딱 그런 좀 개별적 의원의 기자회견이 다여서 아무래도 화력이 떨어지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7: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다 합친 것보다 한동훈 의원이 훨씬 더 잘하고 있다.
8: 네.
7: 타격감이 있고 이슈 주도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는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8: 네, 저도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서 잘 싸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7: 네.
8: 페이스북을 보면 굉장히 네. 그 신문하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다들
7: 그러니까요.
8: 페이스북으로 신문하는 그 사람은 처음 본다라고 에, 어미만 바꾸면.
7: 근데 어제 보니까 또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후보자 뭐 그 양모 씨네 집에 갔냐?
8: 네.
7: 다 팔아 이렇게 얘기한 거는 저는
8: 아슬아슬하죠.
7: 뭔가 사진을 확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갔다 그러면 사진 공개하고 네. 그 답변 못해도 사진 공개할 것 같다.
8: 아마 모든 반박을 또 준비하는 철저한 분이시긴 하니까요. 아무래도 네. 좀 그래 보입니다.
7: 한동훈 의원이 이 이슈와 상황을 좀 이끌어갈 것 같다.
8: 네.
7: 국민의힘이 반성해야 될 지점도 분명히 있어요.
8: 아, 분명히 있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7: 알겠습니다. 네 번째 소식은요.
8: 네, 마지막입니다. 눈물도 안 통했다. 특검은 징역 7년 그대로 유지입니다.
7: 누구 얘기인지 알겠어요. 김건희 씨 얘기죠?
8: 네, 메간 매직 혐의로 이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는데 이 이제 특검이 어제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어요.
7: 네.
8: 여기서 이제 똑같이 7년을 유지한 겁니다. 김 씨 관련 재판이 워낙 많아서
7: 맞아요.
8: 이번 사건을 정리해 드리자면요.
7: 네.
8: 김 씨는 윤석열 정부 출범 전후에 공직 인사와 사업상 편의를 청탁받고 고가의 그림과 시계, 귀금속 등 3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7: 네.
8: 1심에서는 금품을 건넨 사람들이 실제로 인사나 사업상 현안을 가지고 있었고 김 씨가 대통령 배우자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고 이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7: 네. 김건희 씨 주장은 뭐예요?
8: 네, 이 김 씨 측은 네. 일부 금품을 받은 것 자체는 사실이라고 인정을 했어요.
7: 네.
8: 다만 청탁의 대가는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7: 네.
8: 이 당선 축하나 친분에 따른 개인적인 선물이었지 이 구체적인 현안을 해결해달라거나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증거는 없다는 겁니다. 김 씨의 건강 상태도 좀 선처 이유로 주장이 됐는데
7: 네.
8: 구금 이후 여러 차례 쓰러져서 응급실로 이송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목받은 부분은 최후 진술에 그래서
7: 네.
8: 이 억울하다라는 취지로 호소하면서 울먹였다는 건데
7: 네.
8: 특검은 이와 이제 상관없이 같은 그 징역을 구형했습니다.
7: 남편이 대통령 되는 바람에 내 인생 망가졌다 뭐 그런 얘기도 좀 한 것
8: 네,
7: 같은데
8: 맞습니다.
7: 어쨌든 김건희 씨 얘기는 1심과 비슷한데 왜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8: 이게 개별 금품을 떼어서 보기보다
7: 네.
8: 이 전달자의 지금 상황과 시기 등을 좀 종합적으로 봤어요. 상식적으로 대통령 배우자에게 억대 미술품, 뭐 고가의 명품을 주는데 아무런 의도가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가라는
7: 네,
8: 게 이제 상식적이라는 건데
7: 그럼요.
8: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실제로 이 알선 수재죄 자체가 이 일을 해결하면 이 물건을 주겠다라는 명시적 발언이 있어야 인정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7: 네.
8: 이게 금품을 주고받은 경위, 당사자들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같은 형이 구형이 된 것 같아요.
7: 알겠습니다. 신 기자님, 오늘도 정리 너무 잘해주셨어요.
8: 감사합니다.
7: 감사합니다. 한국일보 신현주 기자셨습니다.
8: 감사합니다.
7: 감사합니다.
9: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10: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의 원장 진수림입니다. 중풍은 불면증, 어지러움증, 두통, 이명, 불임, 과민성 비염, 위장장애, 만성기침과 함께 복경의술원의 특진 진료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뇌혈전증으로 오는 중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뇌혈전증으로 오는 중풍은 주로 뇌혈로 속도가 느린 휴식 시에 발생을 많이 합니다. 환자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서 몸이 이상함을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뇌색전증으로 오는 중풍은 불순물이 뇌혈관에 막히는 것이기 때문에 휴식 시나 활동 시와는 무관하게 언제든지 오게 됩니다. 다음, 뇌출혈로 오는 중풍은 주로 활동 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중풍마다 발생되는 원인과 진행되는 과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의사는 어떤 원인으로 온 중풍인지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풍을 치료할 경우에도 뇌로 통하는 혈관, 액체를 운반하는 임파선, 신경 전달 경로, 이 모든 것을 통틀어 동양의학에서는 기의 흐름이라고 합니다. 침을 시술할 때에도 이들이 길목을 막았다가 갑자기 풀어주는 방법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변비를 치료할 때 경험이 많은 한의사라면 무조건 밑으로 내리는 하강작용이 있는 웃을, 도인과 같은 약재를 사용하기보다는 승마와 같은 상승작용이 있는 약재로 일단 위로 올렸다가 더 힘있게 내려주는 처방을 합니다. 우리가 전쟁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에도 성벽 위에서 돌을 밑으로 던질 때 돌을 위로 힘껏 올렸다가 다시 아래로 던지죠. 또 야구나 골프를 칠 때에도 멀리 보내기 위하여 뒤로 스윙을 한껏 했다가 공을 칩니다. 뇌혈전증과 같은 중풍은 오고 나서 바로 한방치료를 받으시면 거의 정상으로 회복되는 것을 임상을 통해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중풍은 북경의술원의 특진 진료입니다. 지금까지 북경의술원의 원장 진수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9: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의술원.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의술원.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 그를 보좌하기 위해 진짜들이 나타났다. 의리 하나로 뭉친 최측근 실세대 반란. 본격 정치 뒷담화 찐철파.

0: 장성철의 뉴스 명당 3부와 4부는 본격 개파톡 그 찐철파로 함께합니다. 저의 최측근 중앙일보 강찬호 논설위원님 어서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서영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님 어서오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심 변호사님도 그럼 저희 최측근 하기로 하신 겁니까?
3: 저는 이제 1일 측근입니다.
0: 1일 측근.
3: 오랜만 측근으로
0: 알겠습니다.
3: 나왔습니다.
0: 감사합니다. 1일 측근도. 서영주 소장님.
2: 네.
0: 김민석 대표 메모가 또 어제부터 화제예요.
2: 그러게요.
0: 참 이 정치인분들은 그냥 우리 시사방송에 아이템 던져주고 싶어가지고 안 난리 나신 것 같아요. 서울시장 훈식 원식 청내 한동훈 이진숙 아웃. 의도적인 노출이에요? 아니면은 그냥 실수예요?
2: 저는 의도는 아닌 것 같아요.
0: 아니에요?
2: 네. 오. 물론 이제 당대표는 늘 본회의장 가면 이 언론사 카메라가 딱 포커스 맞춰놓고 있거든요.
0: 그렇죠.
2: 그 자리를 맞춰놔요. 사람을 맞추는 맞아. 게 아니라. 그래서 맞아. 그걸 보고 있을 거라고 알았을 텐데 네. 이거를 수첩을 폈다. 핸드폰은 보호핀을 붙일 수 있는데 수첩은 네. 못 붙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라고 뭐 말해도 네. 뭐 그럴 수 있겠다 하는데 네. 의도가 있다서 치더라도 별로 그렇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고
0: 없어요.
2: 두 번째는 김민석 대표가 오늘 뭐 민티에서 밝힌 게 사실 뭐 카메라 기재들은 없는 것 같아서 잠깐 좀 펼쳐봤다.
0: 말이 안 돼.
2: 왜냐면 오늘 할 일들을 뭔가 머릿속에 정리하려면 수첩을 펼쳐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일단은 고의가 아니었다는 전제하에 내용만 얘기하면
0: 아니요 고의에 그거부터 먼저 여쭤볼게요. 다 한마디씩 들어볼게요. 고의가 아니었다.
2: 저기 고의 한 20%.
0: 20%.
2: 그냥 방 안 고의 80%.
0: 아 요즘 말 조심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서수장님
2: 저는 늘 진중하고 말을 조심하고
0: 알겠습니다.
2: 입술이 다 터졌어요.
0: 강찬호 의원님.
1: 저는 그렇게 고의라고까지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청래가 언급되는 게 너무 민감할 뿐더러
0: 네.
1: 사실은 서울시장이 문제는 본인도 과거에 결부돼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저 친청계 쪽에서
0: 맞아요.
1: 서울시장을 그러니까 이번 6.3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후보를 김민석으로 많이 미는 기류가 있었고
0: 네.
1: 정청래 대표도 좀 그런 거가 있었고 그다음에 박지원 의원 이분이 굉장히 재미있는데
0: 네.
1: 이분이 국회의장 경선 전까지는 친청이었어요.
0: 네.
1: 정청래 이분 얘기를 들어보면 정청래 후 대표의 그 청심 마음이 읽혀진다. 그런 분인데 그분이 아, 저 민석이는 우리 동교동계 막내인데 내가 조만간 민석이 만나가지고 서울시장 출마 권유할 거야. 그때 실제로 그런 얘기를 언론에 얘기하기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저 누가 봐도 야 정성래 대표가 이 다음번 전당대회에 김민석하고 붙는 거는 좀 피하고 싶으니까 그냥 서울시장 후보로 밀어버리는구나. 그게 지금 친청계의 생각이구나. 그때 많은 기자들이 다 그렇게 인식했어요.
0: 네.
1: 그랬는데 그때 김민석 진짜 저 박지원 의원이 이제 진짜 만나가지고 그 얘기를 들어보더니 제가 그 직후 박지원 의원 국회에서 마주쳐가지고 물어봤거든요.
0: 네.
1: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에이 생각 없대.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0: 네.
1: 이제 거기서부터 김민석 저는 그때는 지금 상황이 역전돼가지고 외려 김민석 의원이 그때 불쾌했다고 봐요. 그때 김민석 총리지.
0: 네.
1: 아니 이 당에서 말이야 나는 지금 당대표 생각이 있는데 나를 그냥 서울시장으로 그냥 밀어버리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연임을 하겠다는 거구나. 야 이거 기분 나쁘다. 그거 완전히 지금 뒤바뀌었어요 제가 보니까.
0: 그러면은 네. 실수로 이거를 노출이 됐다라고 봐야 된다?
1: 네, 그런데 이제 굳이 만약에 저는 그래서 해석을 해서 만약 만에 하나 조금이라도 내 빚 그저 이렇게 노출이 돼도 된다라는 의도가 있었다면 한번 정청래 대표 의원한테 이제 당신이 나한테 작년에 한 거 나도 대갚아 줄게.
0: 복수. 신 변호사님은 고의예요? 아니면 실수라고 생각하세요?
3: 저는 실수 쪽에 좀 무게를 더 싣고 싶은 에이. 게 이게 김민석 당대표에게 전혀 도움되는 결과가 1도
0: 돼.
3: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의도로 그렇지. 갖다 붙여도 도움이 안 되고요. 또 네. 하나는 정청래 대표의 이름을 올려서 이게 언론에 보도됐을 때 정전 대표가 어떻게 나올지 김민석 대표가 모를까요? 그러니까 오늘도 또 예민한 반응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하루 이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바로 반응을 치고 나올 거를 미리 예상한다면 이걸 고의로 노출시키기는 저는 매우 어려웠다. 그래서
0: 네.
3: 저는 실수로 봅니다. 해프닝
0: 네.
3: 실수다.
0: 그런데 신 변호사님 좋은데 뭐 실수는 고의는 좋은데 동료 의원이잖아요. 아무리 뭐 마음에 안 들고 그러더라도 이진숙 한동훈 아웃. 이거는 국회의원 자격 없다. 뭐 제명시키겠다. 오늘 또 민TV에서도 그렇게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적절한가요?
3: 근데 뭐 이거는 내부 수첩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실수를 전제로 말씀을 드리니까
0: 네.
3: 사실 뭐 수첩에다가 뭐 무슨 소리를 못 쓰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그 자체는 뭐 문제 삼긴 힘들고 사실 이진숙 의원이 국회의원 자격이 있느냐 또 또 한동훈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지금 제대로 활동을 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평가가 이제 아웃이라는 단어로 저는 농축이 됐다고 봐요. 네. 이진숙 의원 같은 경우는 뭐 5.18 문제 가장 예민한 부분을 건들고 당에서도 아무런 제재를 안 하고 있으니까 사실 뭐 징계라고 하는 그 마지막 수단을 뭐 꺼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네. 한동훈 의원 같은도 최근에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방식 자체가 너무 이거는 좀 위험천만한 방식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아웃이라는 글자로 표시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0: 그래도 적절해요.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막강한 힘을 갖고 있잖아요.
3: 수첩이니까.
2: 수첩이라. 그러면 유기장에다가 본인 난 누구 미워 누구 미워 그게 적절해요. 평가하는 거 똑같아요.
0: 아니 그러면서 민TV에 나와가지고 공식적으로 얘기했잖아요.
2: 공식적으로 얘기한다는 건 저는 여당 대표니까 공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그게 그래요? 정치의 행위일 수 있고 우리 당의 그게 중론일 수 있다. 네. 저는 그 부분에서 이준석 의원은 평가할 것도 없어요. 제가 봐도 공식 눈높이에 봐도 이분은 저는 국회의원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이 돼야 되고 네. 그래서 제명 의결서가 제출이 된 거예요. 그러면 네. 아웃이라고 쓰는 것도 맞고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는 최근 행보 저 사실 위험천만하다고 신 변호사님이 예쁘게 얘기했지만 네. 사실 그 이 자료 취득 과정에서 법무부 1차관 출신 조차도 이거는 법률적으로 범죄가 구성될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면 이거는 국회의원으로서 그 정도도 모르면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의견 정도는 아웃이라고 쓸 수 있고 이게 혼자 생각할 수도 있고 네. 당내 최고 지도부의 생각일 수도 있다.
1: 제가 볼 때 이거는 저는 그 무슨 일기장에 그 개인적인 감정 쓰는 문제라기보다 지금 본인이 그 오늘 할 일 이런 거 의정 계획하고 있는 메모인데 여기에 지금 이런 식으로 어쨌든 국회의원을 아웃 쉽게 말하면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으나 국회에서 퇴출하겠다. 이건 말 그대로 정치적으로 서로 간에 협상을 하고 갈등을 풀어야 될 대상을 한마디로 그냥 제명이라는 그 최악의 과거에 제명 시도했다가 망한 건 다 제명 시도한 쪽이에요. 네. 박정희 대통령 김영삼 총재 제명했다가 며칠 뒤에 12.6구로 그냥 별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봐도 지금 이런 저는 이 자리에 아웃이라고 썼다면 저기는 여기 용해인 김승원 아웃이라고 썼으면 아, 이 두 사람 도저히 안 되겠다 정리하겠다 네. 이런 만약에 내용이 나왔었으면 저는 굉장히 국민이 정말 그 우리가 내밀하게 들여다보시면 참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김민석 대표한테 저는 그 박수를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3: 아니 근데 이게 전제가 좀 전 안 맞는 게 YS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웠던 분을 독재 정권이 포갑하는 과정에서의 제명이니까 네. 당연히 국민들이 들불처럼 들고 일어나는데 지금 뭐 예를 들어 이진숙이나 한동훈 요 두 분에 대해서는 이걸 뭐 지금 제명한다까지를 가지 않더라도 네. 사실 이분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 가지고 어떤 대처를 할 것이냐 그 대처가 이제 아웃이라는 표현은 뭐 제명을 할 수도 있고 징계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음 선거에서 심판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 여기에 대해서는 YS 사례와는 내용 면에서는
1: 저는 오히려 한동훈 의원은 특히 민주주의를 아주 잘 싸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 중에 누가 자료 유출을 문제 삼아요. 과거 민주당은 자기들이 민주주의 실현한다고 맨날 자료 유출하고 떠들죠. 뭐 국회 와서 흔들고 한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자세 바꿔가지고 자료 유출이 문제다 떠들고 있지만 국민들 거의 다 대부분 전부 다 그 자료의 내용을 보고 있어요. 거기에 경악을 하고 김승원 민주당 청와대 밝혀라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지금 저 상식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이지 이게 무슨 뭐 민주주의에 반하는 의원을 지금 뭐 내쫓겠다는 거 얘기니까.
0: 알겠습니다. 네. 한동훈 의원의 문제 제기와 네. 자료 유출 논란 거는 네. 조금 이따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우리 장관 후보자들 얘기를 좀 시작해볼게요. 장관 후보자들 얘기를 좀 시작해볼게요. 네. 서윤주 소장님.
2: 네.
0: 용해인 후보자 오늘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 안 한대요.
2: 아 그래요.
0: 그러면은 뭔가 좀 사인이 있는 거 아닌가?
2: 저는 최근에 그 출근하는 그 용해인 후보자의 이 태도를 네. 보면서
0: 어떻게 보셨어요?
2: 뭔가 본인 스스로도 이제는 버틸 수 없는 느낌?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냥 뭔가 발언을 참는 느낌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쳐다보지도 않고 이제 출근을 해요.
0: 그러니까요.
2: 그러다 이제 출근하지 않아요. 근데 노룩 출근을 하면서 아 이게 뭔가 있나 저도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명철회까지는 아니더라도 본인이 이번에 청문을 치르더라도 사실상 민주당 내에서도 동의를 얻지 못하겠구나. 근데
0: 분위기 보면 알죠.
2: 분위기 보면 알죠.
0: 메시지 나온
2: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기본소득당 부분들에 있어서의 어떤 그 입장
0: 네.
2: 그거를 빨리 밝히고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런 고민을 한 것 같아요. 장관직을 계속 본인이 유지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만약에 청문회를 하더라도 민주당 의원들이 청문 보고서를 동의 안 해주면 그거는 사실 대통령한테 사인을 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용해인 후보자 제가 그랬어요. 고약하게 그러지 말고 빨리 그냥 의원직으로 돌아가는 게 본인도 살고 이번 인사도 사는 길이라고 얘기를 했, 있는데 네. 본인이 그렇게 계속해서 고집하고 청문회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민주당 내에서 싸늘해요. 그리고 대통령은 결국에는 민주당이 싸늘한데 직원여당이 싸늘한데 이거를 밀어붙여 줄 것 같아요. 네. 그거를 저는 눈치채지 않아요.
0: 신민호 사님, 저도 이제 패널 활동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오늘 출근 안 했다 이거는요. 장관직을 좀 자진사퇴하려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 신호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라고 저 해석하겠거든요. 신민호 사님은 어떻게?
3: 근데 이거는 좀 많이 늦었죠 사실은.
0: 늦었어요?
3: 그러니까 어차피 지명철회든 자진사퇴든 네. 정치적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고 그렇다라고 네. 한다면 조기에 수습하는 게 지금 가장 빠른데 저는 사실 네.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 가시기 전에 네. 그때 이 문제를 정리를 하고 가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만 네. 어쨌든 지금 해외 순방 기간 내에 지명철회하기는 매우 또 그거는 시점이 안 맞으니까 이제 대통령이 귀국하시고 하면 사실 용해인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문회까지 갈 수 없다. 이건 네. 뭐 너무 합의된 중론이라서 저는 빠르게 전 지금이라도 전 정리하는 것이 맞겠다. 근데 용해인 후보자는 지금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 있잖아요. 너무 심각한데 더 심각한 문제는 공인으로서 그걸 대처하는 자세가 그냥 무시하는 식으로 불통으로 가거든요.
0: 그러니까요.
3: 아니 불통이라는 건 우리가 윤석열 정권 때 그렇게 국민들이 힘들어했고 얘기해도 듣지 않잖아요. 그걸 국민들이 너무나도 힘들어하셨는데 그 모습을 지금 재현하고 있다. 이건 너무 좀 부끄러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0: 강의원님.
1: 저도 가장 저 최근에 용해인 후보가 이 사무실에 출근하는 그 준비단에 출근하는 그 그림 보통 정치권에서 옵틱이라 그러거든요. 옵틱이라는 게 옵틱 이제 그 뭐야 그 영화의 옵틱스 광학에서 나온 말인데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사진 그 사진이 국민들에게 어떤 인상을 남기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잘 지금 그 두 분이 집어주셨는데 처음에는 뭐 몇 마디 대답하는 것 같더니 점점 의혹이 커지니까 기자들이 질문하는데 굉장히 뭐라 그럴까 딱 눈 딴 데 바라보다가 그리고 이 굳게 담은 게 약간 새침한 표정 지으면서 아 뭐 떠들어라 난 그냥 엘리베이터 탄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딱 타고 나서 그냥 또 카메라를 아주 그냥 정면으로 응시하는데 카메라를 받아치는 느낌이에요 이러면서 그리고 눈이 쫙 닫히면 그냥 이제 사라지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몇 번 나오면서 저는 국민들이 거기에 제일 지금 아주 화가 나 있을 것 같아요. 날마다 의혹은 커지는데 오히려 대답은 안 하고 네. 아주 그 뭐라 그럴까 어떻게 보면 좀 오만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기자들의 질문을 아주 무시해버리고 네. 이런 모습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본인이 결단을 했다기보다는 이거 자체가 너무 좋지 않다는 내부에 어떤 건의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맞습니다. 본인이 결정은 오히려 근데 과거에 보면 대통령들이 해외 순방할 때 어려운 조치들을 해버리는 경우가 오히려 있었어요. 그 꽤 있어. 뭐 해외 순방 중 누구 사표 수리 뭐 이런 거 과거에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물리적 존재가 외국에 나가 있으면 좀 약간 대통령과 그 문제되는 대상의 어떤 거리감이 좀 벌어 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바탕으로 좀 어려운 걸 처리해버리는 어떤 계기로 해외 순방을 좀 활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해외 순방을 기점으로 뭔가 용해인 이분에 대해서 거치고 결정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은 게 돌아오면서 지금 만약에 이제 오늘 그 준비단에 출근 안 한 게 연결된다면 해외 순방 기간 중에 나름대로 정권과 용해인 후보 쪽 그 사이에 좀 협의가 있었다. 협의나 교감 같은 게 있었고
0: 어떻게 예측하세요?
1: 이제 저도 정문회까지 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0: 어렵다.
1: 이제 그런 왜 그러냐면 지금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청 관계를 생각해야 돼요. 최근에 보면은 청와대가 당에 정무적으로 본다면 당에 좀 밀리는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김용범 감싸고 유임시켰다가 결국 당에서 직관적으로 얘기가 들어간 정황 속에서 네. 결국 이제 김용범 검질됐고 인요한도 결국 당에서 의견 네. 나온 것이 지금 수용이 됐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청문회가 열렸는데 아까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여당 의원들조차도 동의를 안 해주는 경우면은 이거 청와대가 이제 당에 대한 컨트롤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네. 용해 날아가는 건 두 번째 문제고 언론이 거기에 포커스가 갑니다. 아, 최악이죠. 네.
0: 서인주 소장님 예측이 네. 궁금합니다. 인사청문회까지 간다 안 간다?
2: 저는 인사청문회까지는 기본적으로 갈 거는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용해인 후보자 입장에서는 사퇴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건 같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청와대 입장이 뭐 이게 청문회까지 못 간다. 민주당 입장이 청문회 안 된다. 이건 아닌 것 같고. 용해인 후보자가 이 청문회 부분들을 받기 전에 사퇴할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고 그쵸? 있다는 느낌. 우리가 이제 보면 알잖아요. 이게 이제 패턴이 있잖아요.
0: 그렇지.
2: 그래서
0: 나는 빠르면 오늘 중에 저 이제 장관직 사퇴하겠습니다라고 할 것 같아요.
2: 신인구 변호사 말이 100번 맞고 저도 여러 번 얘기했어요. 빠르면 빠를수록 본인도 살고 당도 살고 이번 인사도 사는 것인데 너무 늦어서 이제 뭘 하더라도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없어요.
0: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상은 우리끼리 이렇게 정리하고.
1: 요때 당은 기본소득당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퇴를 해야 기본소득당이 그나마.
3: 아니 그리고 이게 지금 의혹이 너무 가지수가 많고 아유, 본인이 이거 정리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무실 출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0: 그렇죠.
3: 그러니까 전 오늘 뭐 출근 안 했다고 했으니까 전 오늘이라도 좀 빠르게 좀 결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0: 거취를 고민하는 거다 이렇게 저희가 그렇죠. 네. 맥락을 읽어도 되겠네요.
2: 그럴 것 같아요.
0: 좋습니다. 김승원 후보자의 의혹. 한동훈 의원의 문제 제기 이거 한번 짚어볼게요. 강찬우 의원님,
1: 네.
0: 한동훈 의원 잘하고 있습니까?
1: 아주 잘하고 있죠.
0: 아주 잘하고 있습니까? 네, 네. 뭐 지금 여당이나 뭐 일부 언론에서는 그 자료 불법적으로 네. 취득해가지고 분명히 문제.
1: 그거 거기에서 끝난 거예요. 자, 그 내용을 문제를 안 삼고 그 자료 출처만 문제 삼는 거 네. 방판이 그쪽이 당합니다.
0: 네.
1: 과거에. 정윤회 문건 기억 안 나세요? 청와대에서 그 조홍천 공직기강 비서관이 네. 정윤회가 십상시 비서관들하고 회동하면서 국정을 주무른다. 내부 감찰 기밀 보고서예요. 그거를 자기 밑에 일하고 있던 박관천이 그걸 유출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때 저 청와대하고 그때 그때는 뭐냐 새누리당이지 난리쳐고 해가지고 저 나쁜 놈이다 자료 기밀 유출한 기밀 자료 유출한 놈이다 했는데 해서 기소도 하고 난리쳤잖아요. 근데 민주당 그때 뭐라 그랬어요? 의인이다 공익제 보잖아 하더니 지금 저 민주당 정권 된 다음에 주요 관직에 발탁하고 지금 그 사람 어디 가 있어요. 청와대에 지금 경호처에 거기 지금 관직 얻어 있어요. 대통령 지금 처장. 경비하고 저 보안 지켜야 되는 부처에 지금 네. 부서에 그리고 그 위에 책임자 조홍천 공직기강 비서관 민주당에서 공천돼서 민주당 의원 됐어요.
0: 네.
1: 이렇게 자료 기밀 유출한 사람을 우대하고 의인이라고 한 사람들이 똑같이 이것도 자료 기밀 유출이라고 한다면은 그것도 지금 저 정확히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그걸 갖고 그것만 떠들고 있는데 뭐 자기들이 하면은 이게 고의인이고 이쪽에 불리한 자기들한테 불리한 공익제 보나하면 그건 기밀 유출죄입니까? 그러니까 그거부터가 말이 안 되는데 그 국민들은 그런 거 관심 없고 내용 다 보고 있는데 내용들이 너무 충격적이고
0: 알겠습니다.
1: 야 법무부 장관 후보가 저렇게 해서 되나?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네. 한동훈 네. 의원이 그렇게 잘못한 거예요?
2: 뭐 그렇게 잘못했다기보다는 사실 법률적 범위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수도 있겠다. 저는 이제 뭐냐면 한동훈 의원 자체가 네. 뭐 야당 의원으로서 문제 제기하는 것까지 그거 하면 안 돼요. 하면 네. 제가 이상한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좀 과해요.
0: 이제
2: 요즘에 특히 폭주하는 게 거의 페이스북을 이제 전 내용보다는 몇 개월이나 그게 궁금해요. 10, 20, 30, 40, 50, 60. 그래서 오 이제 개수가 오늘은 70 갱신하나.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종류의 내용보다는 그런 행위로만 보이기 때문에 한동훈 의원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두 번째는 자료 유출은 이제 나중에 법적으로 본인이 다투시면 돼요. 본인 당연히 그런 적 없다라고 하겠지만 또 조사하면 다 나오는 게 본인도 검사를 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어떤 범죄 혐의 대상자에 대해서 당신 했지 그러면 내가 했어요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처음에는. 그냥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고 그건 별건으로 하는데 다 한마디만 하면 한동훈 의원의 저 수백 개 이르는 페이스북에 지금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문제 제기가 가만히 보면 인식에서 본질 하나도 없어요. 로비나 뭐 청탁 주가 조작에 뭐 관련돼 있다는 내용은 없고 그냥 오로지 사생활을 들춰내서 거의 흥신소인지 정말 청문을 하려고 하는 의원인지 모를 정도라서 저는 사생활 김승원 후보자 사생활 캐기 흥신소 저는 이런 이미지로 굳혀지면 스스로 별로 좋지 않다.
0: 신인규 의원님 강찬호 위원님 말씀은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윤석열 정권 시절에도 많은 민주당에 계셨던 분들이 자료 막 그랬잖아요. 도저히 사정기관이 아니면 구할 수 없는 그런 자료들. 근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윤석열 정권에 정말 해괴망측한 일이 많이 벌어졌구나. 그것도 알았고 거기에 무너뜨리고 이재명 정권이 들어선 건데

0: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 뭐 불법적인 어떤 뭐 청탁 이런 의혹이 지금 있는 건 사실이고 이걸 이제 얼마만큼 김승원 후보자가 소명해내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되느냐 이게 본질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거를 한동훈 의원이 전 좀 약간 과욕을 부리고 오버 페이스를 해가지고 페이스북 양도 많고 또 하다 보니까 뭐 그 어디서 출처 얻었는지는 모르지만 검찰의 내부 수사 계획서까지 나오다 보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검찰 발 소스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럼 이걸 가지고 뭐 공익제보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고 상당히 많이 지금 멀리 간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본류로 돌아와서 김승원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법무부라고 하는 부처를 이끌 자격이 있느냐. 이거는 위법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기소유예로 끝났으니까 더 이상 문제 삼지 말자라는 주장도 통용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김승원 후보자가 과거 국회의원 시절에 또 공적인 역할을 하면서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할 만큼의 법적, 도덕적, 정치적 자격을 갖췄느냐. 그 기준은 저는 국민 눈높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돌아가서 저는 다시 한번 이 후보자에 대한 자격 검증으로 가는 게 맞겠다.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지금 말을 돌려서 했지만 저는 결론은 결국 제가 같다고 봐요. 지금 보니까 저 우리 신민규 변호사도 참 그 합리와 양심이 계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뭐 그 아까 뭐 처음 논리는 좀 저 반박을 제가 많이 하고 싶지만 막판 결론은 뭐냐. 결국 국민 눈높이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2: 그거는 네. 뭐 강 의원님이 해석하지 마시고.
1: 아니, 아니 국민 눈높이 얘기를 했잖아요.
2: 본인 얘기하세요.
1: 아, 그건 제가 먼저 그 첫 번째 논리를 반박드리는 네. 게 도대체 정권 차원의 거는 건드려도 되고 그게 지금 법무부 장관 인선이 정권 차원의 것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이 나라 지금 법집행을 모두 책임지는 총수를 네. 지금 뽑는 그 저 과정이고 둘째 이 장관 후보는 더군다나 온 국민이 지금 주시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여부 연임 개헌 문제 이런 것들을 지금 총괄하는 그런 법무부 장관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정권 차원이라는 그 애초부터 그 카테고리도 말에 동의하지 않지만 그걸 만약 설사 받아들인다 해도 이건 이거야만큼 정권 차원의 지금 검증을 해 정권 차원의 문제고 그러니까 강력하게 지금 검증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그 얘기고요. 두 번째는 국민의힘 그렇게 공격하더니 이거는 갑자기 그럼 국민의힘하고 똑같은 그저 자기네들도 했으니까 우리도 하면 된다? 뭐 이런 논리인데 민주당은 일관되게 저 야당 시절에는 그렇게 자료 유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당만 되면 저 갑자기 자료 유출 국민의힘도 그때 뭐 반대했으니까 우리도 반대한다. 이런 국민의힘하고 뭐가 다른 당입니까? 네. 맨날 국민의힘하고는 완전히 다르고 저 당은 내란 당이고 우리는 민주주의 당이라고 하는 당이 갑자기 이거는 국민의힘하고 이때는 또 똑같이 보조를 맞추겠다니 저는 소가 웃을 일이다.
0: 이거는 네. 제가 반박을 좀 드리자면 네. 정권 차원의 비리라고 하는 것은 네. 윤석열 정권 떠올려 보시면 검찰도 작동 안 하고 공수처도 작동 안 하고 언론도 작동 안 하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내부 정보를 가지고서 어떻게 하는 게 정당화가 예외적으로 될 수 있는데 네. 김승원 후보자는 과거에 뭐 문재인 정권 시절이나 윤석열 정권 때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그분의 행적을 지금 우리가 검증하는 건데 네. 국회에서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저는 봐요. 전 아까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도 저 자격 있다라는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네. 그러니까 위법이 아니다. 근데 장관이라는 자격이라는 게 위법 아니면은 그럼 다 되느냐. 그렇죠.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검증하더라도 네. 한동훈 의원식으로 불법 아니야 라는 의구심을 받을 정도로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네. 합법적인 틀을 가지고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데 이걸 좀 저는 한동훈 의원이 지금 매우 예. 좀 무리한 광식을 동원하고
1: 과거에
0: 있다.
1: 과거에 민주당이 뭐 정권 차원의 문제만 그러면 그저 뭐냐 자료 기밀 갖고 터뜨렸어요? 별별 여러 건 많이 터뜨렸잖아요. 뭐 그리고 근거도 없는 것도 맨날 하고 뭐 저 한동훈하고 윤석열이 저 뭐 김현정 변호사들하고 술 마셨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또 영부인은 알고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줄리 아니냐.
0: 어? 민주당을 비판할 문제지. 네. 민주당이 그랬으니까 한동훈 의원이 정당화된다는 논리로
1: 좀
0: 쓰는 건
1: 이걸 반박하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네. 뭐 정권 차원에 정말 우리가 비리를 비판해야 되는 부분만 자료 유출이 알았어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말씀에 제가 반박드리는 거예요.
2: 서윤 네. 소장님.
0: 충분히 점검증 가능하니까
3: 그러니까 그냥 간단히 정리를 하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람이 후보자가 돼야죠.
2: 그런데 강철은 왜 이렇게 화나셨어?
1: 아니 왜냐하면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이거 안 맞는 부분들이 나와서 그래요.
3: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람을 써야 된다는 건 역대 뭐 진보 보수 정권을 막론하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했지만 안 맞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은 후보자가 소명하는 기회가 청문회입니다. 그러면 그 와중에 야당에서는 이 사람이 국민 눈높이에 안 맞아요라는 걸 잡아서 막 문제 제기를 하죠. 그 공방 과정이 있는 것인데 네. 한동훈 의원이 무리했다는 측면들이 지금 드러난 것들. 그다음에 제가 앞서 얘기한 게 주장한 게 본질이 아니라 사생활만큼의 느낌. 그래서 여론을 악화시키려는 의도밖에 없는 느낌. 그런 게 과연 마지막에 국민 눈높이에 안 맞다는 결론을 이끌어낼 것인가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두 번째 그 과정에

0: 해서 법률적으로 조금 범죄 구성이 될 만한 기밀 서류를 공개하면서 본인의 어떤 논거를 증명을 했다는 것. 그게
1: 기소계획서?
0: 기소계획서. 이런 것들은 본인이 실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이거는 그냥 법적으로 이제 가면 돼요. 제가 뭐 그렇게 했다고 해서 한동훈 의원의 주장이 다 틀렸다고 저는 말하고 싶진 않아요. 자료 줄였다 해서 어떻게 그 사람의 뭐 말하는 게다 틀려요. 그건 별개의 문제잖아요. 근데 다만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김승원 후보자 자체에 있어서 나름대로 미진한 부분이 있죠. 이게 사적 관계에 있어서 민원을 해결해 줬으니까 이건 민원보다는 청탁에 가까운 거 맞고 국민들이 봐도 화가 날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좀 이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들을 줘야 되는데 한동훈 의원은 이를 소명할 기회보다는 계속해서 김승원 후보자가 사적으로 양모 씨와의 관계가 뭔가 이상하다는 쪽으로만 몰고 가요. 그러면 이게 정당한 청문회의 내용의 본질일까요? 전 차라리 공익제보라는 이름으로 들어왔으면 말한 대로 정권 자체의 비리, 권력에 대한 남용 이런 쪽에 포커싱을 해야 되는데 김승원 후보자와 양모 씨의 관계가 점점 더 친하다는 것만 증명하는 게 그런 공익제보에 준하는 것인지 저는 그게 저는
2: 지금
0: 조금
2: 근데
0: 속빠지는
2: 저
0: 한다.
2: 선정적이고 뭐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 지금 청탁 범죄 의혹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1: 얼마나 가까웠느냐를
2: 아니
1: 증명하는 거?
2: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국회의원한테 누가 직접 아유 내저 우리 나 우리 약좀 빨리 좀저 식약청 그 프로세스 땡겨주세요. 이렇게 직접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이제 양모라는 사람은 결국 김승원 국회의원과 뭐 어떤 식의 오빠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오빠 여동생의 굉장히 깊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여 그 관계를 바탕으로 전화해갖고 오빠 이거 좀 어떻게 땡겨줘. 그러니까 알았어. 그래. 과장이 맡고 있다고? 알았어. 그래. 15분 뒤에 저분 넣어주고. 이런 것들을 국회의원이 어떻게. 어제 우리 장성철 대표께서도 과거에 국회 보좌관 하셨는데 그때 민원 들어오면은 의원들은 아, 알았습니다. 여기 장보좌관? 장보좌관 이거 한번 알아보고 이분하고 말씀해봐. 이런 식으로 가지. 저렇게 바로 오빠 한마디에 그냥 그래. 알았어. 야, 그리고 그거 어떻게 돼? 과장이 맡겼다고? 그래 가지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1: 그럼요.
2: 이것은 쉽게 말하면 오빠와 그 동생의 무슨 선정적인 관계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일반 국회의원이 평등하게 모든 그 어떤 자기 지역 구민이나 주민들한테 일반적으로 제공해야 될 그러한 식의 그 민원 어떤 청취가 아니고 완전히 특수하게 일방적으로 어떤 한 사람의 그 소원을 들어준 그런 것인데 그게 왜 가능했는가? 오빠 동생 관계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물증을 제시한 것인데 이게 왜 선정입니까?
1: 알겠습니다.
2: 네.
1: 저는 요 하나만 반박할게요. 그러니까 오빠 독양 로비라고 이야기를 한동훈 의원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빠들 얘기하고 저는 그 말 들었을 때 아, 좀 이따가 또 NHK 고 룸살롱이 또 하겠다 생각했는데 진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 의원의 어떤 패턴이 이제는 읽혔다라는 게 저는 좀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너무 이제 과잉 프레임을 잡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문제인 거고 사실 이게 뭐 검증 자체를 전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충분히 지금 강찬호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도 한 절반 정도는 동의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국민적 눈높이에서 국민들이 아 이건 부당하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럼 미니스트리 오브 저스티스 법무부에 갈 수
2: 그러니까.
1: 있냐 그걸 더 부각하고 그걸 더 검증해서 예를 들면 이거 말고도 뭐 사회적 협동조합 문제도 있고 많잖아요. 그걸 검증해가지고 적격자 여부를 가려야 되는데 무슨 수사 계획서 이게 어떻게 밖에 나옵니까? 그걸 가지고서 마치 특검해야 된다. 엄청난 비리가 있는 것처럼 이거를 범죄로 막 몰고 가버리니까 오히려 저는 검증의 포인트를 지금 한동훈 의원이 상당히 좀 잃어버리고 있다.
2: 제가 이것만 한번 볼게요. 창원지방검찰청이 2024년 11월 4일 날 역시 작성한 똑같은 수사 보고서입니다. 여기 검사 이름도 나와요. 이름 풀네임은 지워졌지만 홍모모 검사가 제목 수사 보고 명태균이 윤석열 내외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 캡처 사진 검토 가져 280개 복원 캡처 이 내용 보수 내용 보고합니다. 명태균과 윤석열 내외가 긴밀하게 서로 소통했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이런 지금 수사 보고서를 이게 지금 공문서예요.
3: 누가 공개했어요?
2: 이거 지금 이거 저 그때 저 진보 계열이 공개를 해가지고 이게 돌아다닙니다. 지금 인터넷 돌아다녀요. 이거 지금 민주당이 문제 삼은 적 있어요? 이거는
3: 알겠습니다. 서 소장님.
2: 네. 그거에 먼저 하자마
3: 한동훈 후보자가 어제 한동훈 의원이 어제 언론인들과
0: 네.
3: 기자회견을 하면서 김승원 후보자 양모 씨 집에 갔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0: 양모 씨 집에 갔냐? 단둘이 사진 찍은 적
3: 사진 갖고 있대요.
0: 아니 뭐 그거 있으면 빨리 공개를 하세요. 간보지 말고 뭐 그런 거뭐 굳이 뭐뭐 뭐 갖고 있으면 하면 되지. 이런 방식들이 이제는 다 미천이 드러나서. 뭐 있나 보다. 그러면 공개해서 어떤 거를 밝힐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양모 씨하고 김승원 후보자가 사진을 단둘이 찍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식약처에서 저기 그 승인 대전은 안 될 것들이 승인이 됐나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주식에 대해서 이득을 얻은 것을 공유를 했나요? 그런 거 없잖아요. 물론 500만 원에 대한 뭐 후원금을 약속한다는 그런 논박이 지금 재판 중이라 하더라도 그런 행위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더러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김성훈 후보자가 청탁의 절차가 부적절했고 양모 씨와의 사생활이 국민적 눈높이에는 안 맞을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게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정청탁에 이르렀느냐라는 것들은 그걸 증명하라고요. 그래야 그게 공익 제보가 되는 것이지 네. 있는 사실을 가지고 짜증기기 위해서 막 국민들한테 그럴 거예요라고 막 던지는 것들은 아니에요.
2: 제가 하나만 할게요. 성공했습니다. 어디 성공했느냐. 네. 원래 저 뭐냐 이 9월 달에다가 그 이 식약처에 저 강모가 저 집어 넣었는데 식약처에서 뭐라 그랬어요? 14군데나 빵꾸가 났다 그랬어요. 14군데. 그것도 핵심적인 내용들. 이거 당신들 뭐 동물 실험이라든가 그 전에 인체에 여러 가지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했냐? 구멍 나 있네. 이거 보완해. 이거 보완해. 구멍이 14개야. 자, 이런 상황에서 불과 한 달여 만에 그 저 뭐냐 김승원 의원이 전화놓고 문자 놓고 2주 만에 에? 2주 만에 그거 통과했어요. 그 통과하는 게 뭐냐면 임상 2상 3상이에요. 임상이라는 건 뭐냐?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사람 하기 전에 먼저 세포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 동물 단계가 있습니다. 요거 두 개에서 효과가 있네? 위험하지 않네? 그러면 이제 임상으로 갑니다. 근데 요 허들 넘기가 당연히 어렵죠. 왜냐면 사람 몸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식약처가 14군데나 빵꾸나 했으니까 이거 알아보라고 했어요. 이러면 이거 보완하는데 시간 당연히 걸리고 한 100일 이상 걸린다는 게 지금 업계의 여러 가지 지적입니다. 그냥 그런데 네. 이것을 식약처가 결국은 그 김승환 전화 문자 이후 2주 만에 적어도 그 임상 대상에 올려준 거예요. 이게 성공한 거고요. 네. 두 번째 그 강모란 자 가 무려 이걸로 백신 사고분을 땡겼고 양모란 자가 거기서 6억을 다시 받았고 그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오빠 앞으로 저 뭐냐 500만 원 해줄게 저 뭐냐 그랬더니 계좌번호 넘어갔고 그다음에 앞으로 대선 자금 있으니까 2천만 원도 해줄게 이런 얘기 오갔잖아요.
1: 알았어요.
2: 이런 걸 가지고 세상에 부정청탁이라고 아니라면 뭐가 부정청탁입니까?
3: 서수장님 이거 네. 같아. 그 또 녹취록 보면은
0: 새로운 저도, 내용이 아니야.
2: 이거 새로운 내용이 아니야.
0: 다 본 내용이에요.
3: 저도 이제 참 눈에 띄었던 게 뭐냐면 양모 씨가 전문가도 아닌데
2: 그렇지. 네.
3: 오빠 이게 제일 좋아. 나를 믿어.
2: 하면
3: 그래 알았어 전화해줄게. 이거는 좀
1: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갖다가 더 지적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 청탁이라고 하는 게 일단 나온 거잖아요.
3: 네.
1: 그럼 이게 그레이 에어리어 있으니까 이게 위법이냐 뭐 합법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친분에 의해서 공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여부를 이제 당연히 공격하는 쪽에서는 주장을 하고 또 민주당 입장에서도 한동훈 의원의 좀 위법 주장하는 것도 맞지만 그것만 가지고 전 이게 그냥
2: 그렇죠.
1: 넘어갈 수 있는 건
2: 네.
1: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정확하게 저는 지금 한동훈 의원이 오히려 김승원 후보자를 좀 도와주는 정치적 효과도 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떠나서 김승원 후보자 쪽에서도 저는 좀 더 성실하게 낮은 자세로 소명을 좀 해야 된다.
3: 서 소장님, 네. 그 그냥 김승원 후보자를 계속 옹호하고 방어하는 게 과연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에 좋을까 그 걱정을 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 옹호하는 게 눈높이에 맞는 것인가.
0: 그러니까 이제
3: 지지율 흐름 보면 좀 안 좋잖아요.
0: 두 가지 같아요. 그 여론이 악화돼서 그 부분들이 국민들한테 좀 눈높이에 벗어난다. 저는 본질적으로 그 요인이 무엇인가. 정말로 김승원 후보자의 어떤 청탁 자체가 불법적이라는 게 증명이 돼서 그렇게 됐다면 그래서 버티면은 안 되죠. 그런데
3: 네.
0: 그게 증명된 게 없이 단순히 한동훈 의원의 폭주하는 어떤 그 이미지 조작 그런 거에 기인해서 여론이 악화됐다고 해서 후보자를 낙마시킨다. 저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네. 정확한 거는 그 내용을 한번 청문회 때 검증을 해보고
3: 네.
0: 한동훈 의원이 그동안 장외에서 벌였던 많은 수백 개의 페이스북과 많은 주장들이 저는 정말 허상이라고 봐요. 본질이 없어요.
3: 그래요?
0: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김승훈 후보자가 뭘 본질적으로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수혜와 이득과 이런 걸 본 게 없다니까요. 지금 강찬호 우리 그 위원께서 얘기하는 것도 다 지금 검찰이 그 자료들을 보고 결국에는 뭐 무죄는 아니지만 기소유예를 한 사안이기 때문에 다른 사안이 공익 제보를 통해서 드러났다면 저도 아 이거 우려스럽다고 할 건데 또 추가된 게 없잖아요. 그냥 있는 거를 가지고 짜깁기 하면서 계속 자극만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3: 그렇게 판단하시면서 이제 한동훈의 그 폭로에 적절성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시는 게 결국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에 도움이 될까? 그 점을 좀
0: 이게 지지율을 보고 후보자를 임명할 수는 없는 사람.
3: 아니 솔직히 지지율 떨어지면 어떻게 후보자를 임명을
2: 해요? 보통 그 인사가 쓰이시는
3: 가만히 좀 있어요. 발언권 드린다고요.
0: 부담은 될 수 부담은 될 수 있으나 최소한 저는 그래도 원칙적인 입장은 고수해야 된다.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판단을 받는 것. 그게 원칙이죠.
1: 이 말씀 같아요. 서소장님 말씀과 저도 좀 맥은 비슷한 게 의혹이 지금 한두 개는 아니잖아요. 네. 뭐 적동조합 문제나 뭐 정모판사 얘기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청문회장까지 의혹 제기를 정당한 방법으로 좀 하고 네. 김승원 후보자 얘기도 들어봐야죠. 들어보고 그때 여론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네. 저 그게 해결책이라고 좀
3: 봐요. 그런데 민주당의 친명 그룹들은 걱정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뭐 정성호 전 장관 위로하는 모임이라고는 했지만 지지율 걱정도 하고 네. 여러 대책도 좀 마련한 것 같은데 네. 이 상황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다고
2: 아, 지금 김승원 후보는 빨리 이실 직고하고 사퇴하는 게 정답이고요. 아니 그리고 뭐 지금 좀 전에 이미지 조작이라는데 뭘 조작했습니까? 다 나와 만약에 조작했으면 천벌날 뻗을 일이죠.
3: 아니, 좀 중간 그러니까. 중간 빼먹고
2: 아니 잠깐요. 뭘 아니 민주당은 그럼 과거에 저 의혹 폭로할 때 뭐 그 사건 1년여 걸린 사건 이건 전부 아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불과 2년 전 얘기예요. 아, 2년 전 자
3: 차분하게.
2: 2년 전이 뭐야? 1년 반 전까지
3: 자,
2: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이 내로남불이 너무 내로남불이란 게 원래 민주당의 상수기 때문에 제가 굳이 언급하고 싶진 않았지만 네. 이번 건 좀 너무 심하고요. 네. 두 번째는 만약 그렇다면은 한동 그래서 한동훈 의원이 지금 증인으로 그럼 날 불러달라. 지금 청문회 얘기 잘하셨는데 네. 민주당이 왜 지금 증인으로 안 부르려고 그러죠?
3: 진짜 그걸 왜 안
2: 그것도 말도 안 되고 자, 그러니까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고 네. 네, 그렇게 좀 하십시오. 그리고 뭐 선정적으로 뭐 흘린다 만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요. 계속 거짓말을 하잖아요. 뭐 맨 처음 우연히 만났다. 우연히 만난 사이에 불과하고 막 그다음에 안 만났다. 그런데 그 이후에 만나고 같이 고양이 귀 해갖고 푸시하고 별게 다 나오니까 갑자기 뭐라 그래요? 음식점 하더니 카페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성공한 여성 기업인으로 존중하는 후배 이랬는데 지금 이게 성공한 여성 기업에 존중하는 후배 관계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악몰한 분이 그렇게 존중하고 성공한 사람이 이제 지금 고위제 보좌한테 쥐도 새도 모르게 죽는 수가 있어 이런 말 이거 조폭이나 하는 말 아닙니까? 난 이번에 놀랐습니다. 쥐가 죽은 약을 개발하더니 이제 쥐도 새도 모르게 죽는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한동훈 의원이 이러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김성원 후보 하는 말마다 다 거짓말로 지금 드러나고 네.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3: 서 소장님 네. 참 어쨌든 민주당으로서는 곤혹스러울 수가
0: 없죠. 김성원 후보자가 협박한 것도 아니고 김치 후보자를.
2: 성공한 여성기업은.
0: 그러니까 양모 씨와 강모 씨의 관계는 그들의 별개의 문제예요. 네. 다만 부주의했던 부분들은 충분히 있다고 인정을 하고 가야 되는 것이라서 일단 청문회에서 국민적인 판단을 받는 거 그거지 뭐 한동훈 의원의 저런 현란한 어떤 여론 플레이에 흔들릴 필요는 없다.
3: 15일 인사청문회 날이잖아요. 네. 그때 이제 어떻게 김승원 후보자가 해명을 하는지 김승원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갈 것 같아요.
0: 네.
3: 그러고
0: 네.
3: 나서 우리가 다음 주 목요일 날 네. 진철파에서 우리 해명이 됐는지 네. 의혹이서 남았는지 네. 지명을 강행할 건지
2: 그날 누가 증인 지금 증인을 한 명도 안 부른다는데 그것도 기괴하기 짝이 없고요. 에이. 민주당이 자신 있으면 관련자 몽땅 증언 불러가지고 몽땅 다 한동훈 그 저 증언 저 주장이 거짓말을 입증하면 됩니다. 왜 안 불러요?
1: 이거는 민주당이 네. 좀 낮은 자세로 더 네. 해야 된다고 봐요.
3: 알겠습니다. 아우 진철파 오늘 제일 화끈했다. 네.
4: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5: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개각의 후폭풍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공익 사안이라 판단해 민원을 전달했을 뿐 청탁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6: 그러나 YTN이 확보한 실제 녹취록에는 식약처 임상 승인을 바탕으로 브로커가 수억 원의 부정 이익을 편취하는 과정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7: 2021년 9월 30일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는 식약처로부터 14개 항목 보완 요구를 받으면서 임상시험 계획이 어그러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임상 승인을 전제로 세종메디컬에서 대규모 투자를 받았던 제넨셀로선 존폐 위기에 놓였던 건데 그러나 10월 12일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과 접촉하면서 단 2주 만에 승인이 처리됐습니다. 김 씨와 연결을 주선한 브로커 양모 씨는 나니까 가능했다며 본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8: 식약처 허가받고 전입관 해드린 거거든요. 그냥 처장한테 얘기해가지고 승인을 따달라고 한 거니까 또 연말돼야 될 거예요.
7: 실제 양 씨는 이를 대가로 제넨셀 대표 강모 씨로부터 6억 원가량 전환사채를 챙겼습니다. 양 씨 소유 회사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당시 이 회사는 통장이 압류될 정도로 자금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양 씨는 회사의 가치가 아니라 본인 수완에 따른 수수료 성격이란 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8: 우리 회사에 관심일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나 활용 가치가 있으니까 하는 셈으로 투자하는 거다라고 얘기는 하셨어.
7: 심지어 이 과정에서 회사 회계를 조작하는 듯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8: 회계 검토하면 우리가 되게 좀 안 좋게 나올 텐데 공유를 40억으로 맞춰놓으라고 했는데 우리가 40억이 절대 안 나와요. 그래서 30억으로
7: 가짜 콤부차 사업을 내세워 자금 세탁을 준비하는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8: 명분만 내세우라고 해서 콤부차요. 제주도에 투자 당했어. 만들어 놓으라고 해서 IR 자료에 콤부차 반영시키기로 했어.
7: 단순 민원 전달이었다는 김 후보자 해명과 달리 브로커는 성공한 로비를 자랑하며 실제 금전적 이익을 얻은 건데 일각에선 김 후보자가 양 씨가 대가를 받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정은입니다.
5: 김승원 후보자 측은 폭로를 이어가는 한동훈 의원을 향해 조작 녹취라면서 역공에 나섰습니다.
6: 한 의원은 김 후보자 측이 문제 심각성만 더 드러내는 자폭성 입장만 내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9: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한 김승원 후보자. 지난 월요일 도어스태핑 이후 의혹 관련 구체적 해명은 사흘째 자제했습니다.
10: 저희 준비단에서 하나하나씩 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예, 다 종합적으로 해서 말씀, 오늘도 아마 말씀 다 드리겠습니다.
9: 김 후보자가 예고한 대로 청문준비단은 이날도 설명자료를 내고 의혹에 대한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관련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을 겨냥했습니다. 준비단이 공개한 녹취록 전문에는 식약처에서 숫자가 잘 나왔다고 했다거나 식약처장에게 부탁할 건 아니지만 왜 지연되는지 확인만 해달라고 했다는 브로커 양 씨의 발언이 나옵니다. 반면 한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는 이 부분이 빠져있는데 김 후보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삭제하는 등 짜깁기에 악의적으로 조작했다는 겁니다. 김 후보자가 청탁 의혹을 받는 제넨셀 창업자 강모 교수를 통해 주의를 시켰다고 추측하는 양 씨 발언도 새로 공개됐습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김 후보자가 신약이 승인되면 양 씨가 수수료를 받는 걸 알고 있었고 국정감사 대상이 되니 입조심하라 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라고 해석했습니다.
11: 일종의 그런 커미션 같은 거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김승원 씨조차도 걱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오늘 김승원 본인이 깐 녹취록에서 드러났습니다.
9: 또 김 후보자 측이 공개하면 할수록 문제의 심각성만 더 드러내는 자폭성 입장을 내고 있다며 재반박했습니다. 좀처럼 수그러지지 않는 의혹 제기에 준비단 차원에서의 서면 반박 전략을 이어가는 가운데 인사청문회 전까지 김 후보자가 다시 직접 의혹을 해명할지도 관심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5: 네, 용혜인 후보자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죠. 이재명 대통령의 셈법은 더 난감해지게 됐습니다.
6: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용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반대 의견이 70%를 넘어섰는데 이렇게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청문회 전국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청와대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12: 3박 5일 프랑스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 외교 성과를 띄우며 국정 동력을 끌어올리려 했지만 돌아온 뒤 마주한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귀국 당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7%포인트 떨어진 43%를 기록하며 부정평가 아래로 주저앉았습니다.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는 개각을 둘러싼 논란이 꼽힙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선에 대해 잘못됐다는 응답이 63%를 기록했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역시 인선이 잘못됐다는 평가가 47%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용 후보자에 대해서는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절반이 잘못한 인선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고 또 다른 조사에서는 용 후보자 임명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73.4%에 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용 후보자가 각종 논란을 억측과 선동으로 규정하며 여당 내부까지 겨냥한 데 이어 소수당과의 정치적 연합이라는 명분을 강조하며 정면 돌파를 선언하면서 청와대 내부에선 곤혹스런 기류가 감지됩니다. 청문회를 거치며 여론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용 후보자의 기자회견이 해법에 도움이 될지 고민이 깊은 모습입니다.
13: 그동안 여러 국민적 우려나 또는 당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저희한테 전달하고 있고 또 그 내용이 저 후보자한테도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글쎄 어떻게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도 저희들도 좀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14: 장관 인선 갈등뿐만 아니라 호르무즈 파병과 개헌 논란 등 풀어야 할 현안은 산적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만간 기자회견 등 직접 소통 행보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는데 전국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5: 네, 다음 소식입니다. 네팔 홍수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한 우리 정부의 해외 긴급구호대 이진이 오늘 새벽 공군 김해기지에서 네팔 현지로 출국했습니다. 구호대 이진은 소방청과 코이카 그리고 외교부와 의료진 각각 2명씩 모두 8명으로 구성됐고요.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전 공군 수송기편으로 네팔 카트만두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구호대는 현지에서 일주일 동안 우리 국민 실종자 수색과 네팔 측의 복구 작업을 돕게 됩니다. 구호대를 태워갈 수송기에는 시민사회단체에서 마련한 텐트와 담요 등 네팔 이재민을 위한 구호 물품도 실려서 네팔 측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자, 정부 차원의 수색은 끝났지만 직원들을 찾으려는 민간기업의 수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당시 일부 직원들이 사무동 산비탈 쪽으로 대피하는 영상이 있다며 신락 같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을 김태원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15: 우리 기업이 네팔 트리슐리강 인근에서 발전소를 건설하던 현장이 있던 곳입니다. 남동발전이 고용한 현지 전문 산악인 중심의 민간 육상수색 8개 팀 90여 명이 투입돼 있습니다.
16: So keep the search keep going and then as planned yesterday. So the, to the downstream area.
17: Yes.
16: Okay. So, but the safety is the first.
15: 자욱한 안개가 강과 산비탈을 휘감는가 하면 오후엔 비가 쏟아집니다. 12년째 전문 산악인으로 수많은 조난자를 구조해본 수색대장에게도 어느 때보다 어려운 환경입니다.
18: We've done everything from a combination of like aerial drone searches to us searching on the ground, trying to find anywhere that it might be possible to find people. It's the terrain and just the condition of it being monsoon is making it very, very difficult.
15: 일반인은 위험할 수 있다는 수색팀 의견도 있는 데다 자칫 수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만큼 저희 취재진은 더 내려가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사가 매우 가파른 데다가 숲을 곳곳엔 이렇게 거머리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가장 수색을 원하는 곳은 사무동 오른쪽 비탈입니다. 홍수 당일 찍힌 영상에서 일부 작업자들이 차에서 내려 산비탈 쪽으로 대피하는 장면이 담겼기 때문입니다.
19: 남동발전 직원의 차로 추정되는 차가 나와서 물이 막 오고 있는데요. 내려서 사람이 내려서 다섯 명이었습니다. 내려서 산 위로 올라가는 장면까지 찍힌 영상이 있었어요.
15: 하지만 9시간여 동안 진행된 도보 수색에서도 실종자들의 흔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20: 저희 남동발전 직원이고 또 동료이자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존자를 반드시 찾겠다는 각오로 저희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5: 정부 차원의 수색이 끝나면서 실종자 가족들은 회사가 직원들을 찾기 위해 현지에서 고용한 민간업체 수색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네팔 람체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5: 우리 긴급구호대가 철수한 다음 날부터 홍수 피해 지역 군부대에서는 총포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홍수 발생 이후에 보름 가까이 중단됐던 일상 훈련이 재개된 겁니다. 네팔 바타르에서 신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1: 정해진 시간 취재진에게 허용되던 부대 내부 출입은 이제 금지됐습니다. 네팔 군과 다른 나라 구호팀이 헬기장에 들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구호 물자를 실은 헬기들이 이륙하고 복구 작업에 쓸 파이프도 가득 쌓여 있습니다. 오후부터는 대홍수 이후 잘 안 들리던 총포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수색에서 복구와 재건으로 전환한 네팔 정부 기조가 반영된 거로 보입니다. 쉼 없이 이착륙하던 헬기들의 움직임도 뜸해졌습니다. 헬기 3대 이상이 보이던 계류장에는 군용 구조 헬기 한 대만 남아 있습니다. 네팔 언론들은 일제히 홍수 피해 이후 재건과 관련한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네팔 정부는 이번 홍수 피해를 복구하는 데 7,233억 루피, 우리 돈 6조 2천억 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네팔 바타르에서 YTN 신호입니다.
6: 다음 소식입니다. 한미 양국이 지난해 합의한 3,500억 달러, 우리 돈 47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의 1호 사업 발표를 앞두고 막바지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텍사스 가스 발전소를 시작으로 대형 원전 최대 8기 건설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는데요.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최종 조율을 위해 미국을 찾았습니다.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정 특파원, 김정관 장관이 대미 투자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다시 미국을 찾았다고요?
0: 네, 그렇습니다. 김 장관은 현재 시간 10일 오후 뉴욕 인근 뉴워크 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 방문을 수행했던 김 장관은 유럽 일정을 마치고 곧바로 왔는데요.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진행 중인 대미 투자 관련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협상이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거냐는 질문에는 최종 서명 전까지는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생각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발언 잠시 들어보시죠.
17: 지금 협상 과정에서 계속 그 내용을 마무리하는 게 제 일정입니다. 협상이 막바지라는 것은 뭐 최종 사인하기 전까지는 협상 진행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0: 김 장관은 투자금 산정 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협상 중인 만큼 확인해드릴 수 없다며 최종 결과가 나오면 그때 보자고 말을 아꼈습니다. 협상 분위기와 관련한 질문에도 협상이 쉽고 어려운 게 어디 있겠느냐며 열심히 하려 노력하고 있다고만 답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는 12일까지 미국에 머물며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등 미국 정부 관계자들과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오는 17일쯤 국회에 대미 투자 첫 사업을 보고하고 이르면 18일 관련 양해각서에 서명하는 일정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6: 네, 지금까지 나온 대미 투자 계획도 정리해보죠. 어떤 사업이 1호 사업으로 논의되고 있습니까?
0: 네, 전체적인 틀부터 보면 한국이 약속한 대미 투자 규모는 모두 3,500억 달러입니다. 이 가운데 1,500억 달러는 미국 조선업에 투입하고 나머지 2,000억 달러를 원전과 에너지 등 미국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구조입니다. 가장 먼저 집행될 1호 사업으로는 텍사스주 엔시나를 짓는 대규모 가스복합화력발전소가 유력합니다. 최근 텍사스의 반도체 공장과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가 잇따라 들어서면서 급증한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사업인데 200억 달러 안팎 수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형 원전 8기 건설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원전 투자만 해도 수백억 달러에서 최대 1000억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에너지 분야에 10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방안을 놓고 합의가 임박했다며 이르면 다음 주 발표가 나올 수 있다고 이날 보도했습니다. 다만 그동안 미국이 한국에 참여를 강하게 요구해온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사업은 이번 보도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협상이 속도를 내는 데는 투자 지연에 대한 미국 정부의 불만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즈는 일본이 잇따라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과 달리 한국의 진전이 늦어지면서 미국 정부 내 불만이 쌓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미 대통령으로서는 대규모 해외 투자 유치 성과가 시급한 상황인데요. 한국 정부는 사업의 상업성과 경제성을 따져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김 장관의 이번 방미에서 투자 규모와 사업 구조 확정을 놓고 치열한 막바지 조율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5: 네, 강남 3구의 아파트값 오름폭은 지금 이제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별로 중요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중저가 아파트 가격이 그야말로 폭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함께 다양한 경제 이슈들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22: 네, 안녕하십니까.
5: 먼저 부동산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아파트 분양가를 한번 보죠. 지난달 서울의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제곱미터당 1,505만 원을 처음으로 1,500만 원 선까지 넘어섰어요. 그런데 또 지방은 하락하고 있거든요. 확실히 지방과 서울, 수도권 이런 쪽의 양극화가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그러니까 전월 대비 8월을 7월과 비교했을 때 예. 수도권 같은 경우는 1.2% 정도 플러스가 올랐는데 전국 평균으로 보면 마이너스 0.16%거든요. 즉 아, 수도권을 뺀 나머지 예. 지방이 마이너스 폭이 크게 나왔다는 거고 당연히 이제 수급 측면에서 수도권은 이제 공급 부족, 그다음에 수도권을 뺀 나머지 지방은 사실 미분양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영향을 끼쳤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분양가라는 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제 공사 비용, 그다음에 자금 조달 비용, 그 금리죠.
5: 예.
1: 또 하나가 이제 집가거든요. 이거를 예. 합쳐보면 사실 집가는 수도권이 많이 올랐지 최근에 보면 지방은 그렇게 많이 안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분양가 자체가 이렇게 격차가 확 벌어지고
5: 네.
1: 또 지방 평균적으로 보면 오히려 떨어지는 이제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5: 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서울만 따지면요. 서울의 분양가는 8월에 제곱미터당 2,468만 원이었어요. 이거를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로 환산하면은 19억 원이 넘는
1: 한 20억 예. 가까이 되죠.
5: 무슨 무시무시한 네. 국민 평형이 20억 원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집값과 분양 가격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사는 사람들, 처음 집을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늘었다고 해요. 서울의 집합 건물 거래 가운데 생애 최초 매수 비중이 53.8%였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1: 이제 생애 최초라면 이제 청년층, 주로 젊은층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디딤돌 대출이라든가 최근에 다른 대출은 다 막혔지만 그런 쪽 대출은 정책 자금이라도 지원이 계속 들어갔거든요.
5: 네네.
1: 그러니까 그런 쪽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처음 집 사는 젊은층이 아무래도 다른 쪽은 죽고 연령층을 보면 그런 쪽 비중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5: 그냥 대출이 안 나오니까.
1: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에 예. 집 사는데 자기 돈 갖고 집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대출을 어디선가 받아야 되는데 네. 젊은 층은 이제 정부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생애 최초 구입 비중이 많이 커진 것 같습니다.
5: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2030들이 전월세 시장 불안에 그 영끌 같은 것에 나섰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지금 이거를 또 보여주는 지표가 있습니다. 지난주 그러니까 이번 주에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 가격 동향이 나왔는데요. 강남 3구의 오름폭은 멈췄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별로 안 중요한 것 같고요. 중저가 단지들 강북, 도봉, 성북, 중랑구 이런 데들은 무시무시한 오름폭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 전체가 아직도 오르고 있는데요. 이 현상은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 강남 쪽은 규제도 많고 규제보다는 저는 비싸요. 예, 비싸면 네. 많은 대부분의 국민들은 거기 들어갈 꿈도 못 꾸고
5: 다른 세상이죠.
1: 그렇죠. 그러니까 예. 강북 지역을 대신 사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서울에 집이 있는 거 없는 거는 천지 차이겠거든요. 왜냐하면 일자리가 사실 서울과 서울 주변에 많기 때문에 서울에 이제 강북이라도 집이 있으면은 일단은 출퇴근 시간이 되게 짧아지고 삶의 질이 확 올라가니까 네. 강남 못 들어가고 그리고 뭐 한강벨트 용산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못 들어가고 그럼 남은 쪽은 이제 강북 쪽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매수세가 많이 몰리고 시장 원리에서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은 당연히 집값은 올라가게 돼 있고 또 한 몇 년 전에 이렇게 기준을 보면은 사실 강북 쪽이 상대적으로 많이 좀 저렴했습니다.
5: 아, 그렇죠. 예.
1: 그러니까 많이 좀 그동안 안 올랐기 때문에 더 오를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 이런 것까지 합쳐져서 강북 쪽은 조금 강세를 지속할 것 같습니다.
5: 자, 이게 소위 말하는 외곽 지역으로 지금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한국은행도 이런 상황을 많이 경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7월 이후에 강남 3구와 용산 아파트 가격의 오름세는 크게 둔화했지만 서울 외곽 지역 그리고 경기 규제 지역은 높은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자, 한국은행의 고심점 어디로 보십니까?
1: 요새 한국은행이 이제 부동산 회사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5: 자꾸
1: 이제 어디 예. 지역 집값이 올랐다. 그러니까 거의 최근에 나오는 보고서 보면 많은 보고서에서 부동산 얘기를 계속하는 거 봐서는 뭐 예. 부동산 자산 운용 회사를 하나 차리려나. 예.
5: 지난번 금통이 끝나고 기자회견에서도 부동산 얘기가 직접적으로
1: 예.
5: 나왔었죠.
1: 그러니까 뭐 국민들의 예. 관심이 부동산에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좋은데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송공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공후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아무래도 공화당이 이기면 5천불 주겠다, 그 얘기부터 해야 되겠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이 11월 중간선거에서 상하원에서 모두 승리하면 미국 성인들에게 한 명당 5천 달러씩 나눠주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뉴스는 이미 다들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 대통령이 정부 예산으로 국민들에게 돈을 나눠주겠다라는 이 같은 사례가 역사적으로 있었는지, 그리고 법적으로 이게 가능한 건지 하는 부분을 지금부터 찬찬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나? 네, 비슷한 건 있었습니다만은 정확하게 이번처럼 대놓고 마치 매표를 하듯이 국민들에게 돈을 주겠다라고 한 적은 미국 역사상 없었습니다. 다만 이번 선거에서 우리 당이 승리하면 어떤 경기 부양책을 펼쳐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경우, 뭐 이런 건 늘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은 이것과는 완전히 다른 표현이어서 그래서 관심도 끌고 있고 그래서 또 논란이 되고 있고 하는 겁니다. 뭐 아무튼 지금까지 그런 예가 없었다라고 해서 뭐 그래서 다 틀렸고 그래서 다 나쁜 건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여하튼 그건 그렇다고 치고요. 과연 이게 가능한가 하는 부분이 사실 더 궁금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부 돈을 나눠줄 수 있나 하는 부분을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정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연방 헌법상 돈줄을 쥔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라 의회이기 때문입니다. 연방 헌법 아티클 1 섹션 8에는 세금을 걷고 국가의 일반적인 복지를 위해서 예산을 지출할 권한을 의회에 부여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아티클 1 섹션 9에는 더 중요한 규정이 있습니다. 의회가 법률로 지출을 승인하지 않은 돈을 대통령이 재무부에서 꺼내 국민에게 지급할 수 없다라고 마치 이런 일이 있을 걸 예견하듯이 연방법에 아주 그렇게 꼼꼼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혼자 행정명령을 내려서 공화당이 이겼으니까 재무부는 모든 성인에게 5,000불씩 보내라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그리고 연방법상 불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난 뒤에 속으로 5,000불 받는 줄 알았는데 안 되는 모양이구나 하시면서 내심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네. 그럼 자,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이 부분도 알아보겠습니다. 가능하게 만들려면 의회가 법률을 만들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가 미국 성인에게, 아니 요즘 트럼프 행정부의 여러 가지 분위기를 감안해서 조금 바꿔볼까요?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성인, 아니면 좀 더 세게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 성인에게 뭐 하여튼 등등등 아무튼 1인당 5,000불에 트럼프 디비덴드를 지급한다라는 법안을 의회가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서명하면 가능합니다. 연방법에서 규정한 대로 의회가 승인했기 때문에 재무부가 법률에 따라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인 그 과정을 말씀드리면 대통령이 제안하고 하원이 통과시키고 이어서 상원에서도 통과되고 그리고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최종 서명하면 재무부에서 지급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이 관련된 발언을 할 때 그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그냥 스쳐 지나가서 그냥 5,000불만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 앞에 그 표현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해서 승리한다면 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바로 그게 포인트입니다.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해야 그 법률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뭐 법적으로는 그렇고요. 현실적으로는 그럼 어떤지도 잠시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미국 성인에게 5,000불씩 준다라는 것은 굉장히 엄청난 돈입니다. 현재 추산되는 규모는 약 1조 3,500억 달러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연방정부 입장에서 정말로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엄청난 액수냐? 자,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미국의 1년 총 예산이 7조 5천억 달러입니다.
1년 총 예산이 7조 5천억 달러. 여기에 1조 3,500억 달러를 쓴다면 1년 총 예산의 약 18%를 쓰는 겁니다. 정부 1년 예산에서 무조건 18%를 뚝 떼서 국민들에게 나눠준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요? 국민들의 복지 예산도 있죠. 뭐 국방비도 있죠. 지출할 걸 지출을 해야 됩니다. 뭐 국방비 지금 전쟁 상황인데 국방비에서 막 확확 뛰어서 여기다 쓸수 없습니다. 결국은 적자가 더날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보면 코로나 팬데믹 같은 때 그때와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때 역사상 이 전무후무한 재난 상황에서도 국민들에게 지급한 현금의 그 총액수가 5천불이 안 됐었습니다. 당시 자격이 되는 사람을 기준으로 모두 세 차례에 걸쳐서 받았는데요. 처음에 1,200불, 두 번째에 600불, 세 번째에 1,400불씩 줬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받은 사람은 1인당 총 최대 3,200불을 받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때는 또 워낙 재난 상황이라 정부가 모조리 적자 재정으로 충당을 해서 지급해 줬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죠. 이 역사상 전무후무한 재난 상황에서도 3,200불을 지급하고 정부가 그로 인해서 재정 적자가 급등해서 지금 미국의 재정 적자는 올해에만 9개월이 아직 다채안 됐는데도 벌써 적자 2조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 만일 5,000불씩 나누어주면 이게 순식간에 재정 적자가 3조 달러를 넘어가게 되는데 그야말로 정부가 이쯤 되면 휘청일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수입으로 충당하면 된다라고도 했는데 그게 안 된다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압니다. 왜냐하면 관세 수입 그 부분은 연방법원 판결에 의해서 이미 거의 다 환불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당 5,000불씩 줄수 있는 그 방법. 혹시 제가 모르는 아니면 우리 일반 국민들이 모르는 어떤 그 솔로몬의 아이디어 같은 게 있어서 정말 줄수 있다면 why not입니다.

자, 미모의 여성 보좌관 3명에게만 4만 5천 달러 현금을 준 트럼프 대통령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측근 여성 참모인 나탈리 하프 보좌관을 포함한 젊은 백악관 여직원 3명에게 각각 4만 5천 달러의 현금을 선물로 줬습니다. 최근 공개된 행정부 재산 공개 내역에 따르면 나탈리 하프 보좌관을 비롯해 마고 마틴 언론 보좌관, 챔버린 해리스 행정비서관 등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받은 이 돈을 연말 현금 선물이라고 기재했습니다. 연말 9월에 받았는데 연말? 네. 그리고 현금으로 4만 5천 달러씩 받았는데 이게 선물? 어찌됐든 이들은 연말 현금 선물이라고 기재를 해서 정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받은 현금 선물은 백악관 직책을 통해서 받는 그들의 연봉 15만 달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한편 이 현금 선물을 받은 3명이 도대체 누구인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자, 그 3명은 이렇습니다. 올해 35살의 나탈리 하프, 31살의 마고 마틴, 26살의 챔버린 해리스입니다. 이들은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측근 그룹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SNS 게시물 작성에도 관여하는 문고리 권력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 중에 백인 여성, 금발의 미모의 여성, 나탈리 하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는 컴포트 블랭킷, 소위 애착 담요 같은 존재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자, 뭐 어찌됐든 여기까지가 일반 뉴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좀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네. 과연 미국에서 대통령이 백악관에 고용된 직원에게 고액의 현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정답은 없었다입니다. 자, 그럼 1인당 4만 5천 달러씩 준그 돈이 트럼프 대통령 개인 돈인가 아니면 정부 예산인가 하는 부분도 관심사인데요. 취재 결과 이 돈은 정부 예산은 아니고 대통령이 개인 돈으로 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 뭐 그렇다면 문제가 없겠네. 뭐 정부 돈을 쓴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자기 돈 썼다는데 뭐 누가 뭐라고 할수 있어? 뭐 아무 말도 할수 없지 뭐.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연방법에 관련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 미국의 연방법에 따르면 연방 공무원에게 외부 출처에 의한 추가적인 수당을 금지한다. 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대통령이 준 건데 그게 무슨 뭐 외부 출처야? 라고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외부라는 것은 정부 예산 외에 다른 돈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됐던 뭐 바로 위의 상사가 주었던 공식 예산이 아닌 외부 출처로 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 그렇다면 연방법 위반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단순한 선물을 준 것이다 라고 줄곧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당사자들도 재산 공개에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연말 현금 선물이라고 써서 제출을 했습니다. 하지만 법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정황상 선물과 보너스의 논란이 커질 수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법적인 논란을 차치하고 개인적으로 한 가지 흥미로운 점도 눈에 띕니다. 자, 법적인 논란은 차치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당장 논란을 일으켜봐야 결론은 지금 당장 안 나옵니다. 그래서 법적인 논란은 추후에 제기하기로 하고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만 5천 달러 그게 뭐 선물인지 아니면 뭐 보너스인지 아니면 뭐 수당인지 하여간 그 돈을 받은 3명의 보좌관은 모두 여성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현금을 받은 보좌관은 3명이 아니라 4명입니다. 즉, 한 명이 더 있습니다. 그는 월터 나우타라는 보좌관입니다. 이 사람은 남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이 월터 나우타는 연봉이 17만 5천 달러인데 2만 불만 줬습니다. 그런데 이 3명의 여성은 연봉이 월터 나우타보다도 더 적은 15만 달러인데 무려 4만 5천 불을 줬습니다. 선물이 됐던 보너스가 됐던 무슨 수당이 됐던 도대체 기준이 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펀치의 카운터펀치, 카운터펀치의 어퍼컷으로 응수하는 미국과 캐나다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관세에 대한 캐나다의 보복 관세가 시작됐고, 보복 관세에 대한 미국의 수입 금지 조치가 발표되었습니다. 간단하게 현 상황을 설명드리고, 구체적인 수입 금지 품목, 그리고 코스코나 트레이더 조스 등에서 앞으로 사라지게 될 캐나다산 품목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캐나다는 약 2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최고 50%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가 부과하는 보복 관세 대상 미국 품목은 철강, 알루미늄, 유제품, 가전제품, 농기계, 펄프, 종이, 플라스틱, 전자제품 등 수백 개에 달합니다. 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기존 25%에서 50%로 두 배로 높아졌습니다. 가구와 의류 등에도 최고 세율인 50%가 부과됩니다. 미국산 가전제품과 알루미늄 파생 상품에는 25%의 관세, 또 미국산 자동차에 부과해온 25%의 보복 관세를 비롯한 기존 조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일반 뉴스에 나오는 소식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는 좀더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캐나다가 이렇게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캐나다산 유제품과 주류 그리고 오토바이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는 보고문에 서명을 했습니다. 수입 금지 시작 날짜는 당장은 아니고요, 오는 29일부터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캐나다산 유청 단백질 농축물과 무알콜 맥주 등 유제품 14개, 또 알코올이 들어있는 실제 맥주와 와인 등 14개, 그리고 오토바이와 전동 자전거 등이 수입 금지에 포함됐습니다. 캐나다산 제품이 미국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것은 이곳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은 조금 상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캐나다산 와인 수입 금지가 가장 타격이 클 전망인데요. 특히 현재 코스코에서 판매하는 와인이 직접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코스코에서 판매되는 캐나다산 해당 와인은 가장 유명한 게 이니스킬린 와인입니다. 특히 이니스킬린 리즐링 아이스 와인은 미국에서도 한인들을 비롯해서 와인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품목입니다. 2021년생이 93불이고 2019년생은 73불 정도에 팔리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소비자가 토탈 와인이나 코스코 등에서 구입할 수 있는 캐나다산 아이스 와인 상당수의 신규 수입이 이제 오는 29일부터 막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트레이더 조스에서도 캐나다산 맥주와 와인을 많이 판매하고 있는데요. 트레이더 조스의 경우에는 외부 와이너리에 생산을 맡기고 최종적으로는 트레이더 조스 라벨을 붙여서 자체 제품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서 구별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트레이더 조스 레이블이 붙었다 하더라도 뒤집어 보면, 뒤쪽을 보면 작은 글씨로 원산지가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별하는 방법은 물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캐나다산 유청 단백질 농축물의 수입 금지인데, 이 유청 단백질 농축물이 뭔가 요게 좀 혼동됩니다. 일단 최종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미국 내 제품은 사실 일반 소비자가 구별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백질 농축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먹는 뭐 프로틴 바 등을 만드는 원료이지 최종 소비자 제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단백질 바를 비롯해서 단백질 파우더, 단백질 쉐이크, 그리고 영유아들이 먹는 이유식 등에 들어가는 원료를 바로 이 단백질 농축물이라고 합니다. 요것들이 바로 오는 29일 이후부터는 수입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각 제조사들이 원료 수입 라인을 시급히 바꿔야 될 상황입니다. 그 경우에 가격 인상 등의 영향이 우리 일반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도 있습니다.

일본 프로야구에서 깨지지 않고 있는 기록, 3,000 안타를 달성한 전설의 타자 장훈 씨가 어제 별세했습니다. 향년 86세입니다. 1940년 히로시마에서 제1교포 2세로 태어난 고인은 요미우리 자이언츠 등에서 활약하며 통산 3,085안타를 쳤습니다. 여전히 일본 프로야구에서는 최다 안타 기록으로 남겨져 있으며 3,000안타를 넘은 선수도 장훈이 유일합니다. 1959년부터 1981년까지 23년 동안 2,752경기에 출전해 타율 3할 1푼 9리에 504 홈런의 기록도 남겼습니다. 통산 타율은 역대 3위, 홈런은 7위에 해당합니다. 1990년 일본 야구 전당에 헌액이 됐고, 이 같은 고인의 업적은 한국 내에도 일찍이 알려져 1980년 체육훈장 맹호장, 2007년엔 국민훈장 무궁화장이 수여됐습니다. 은퇴 후에는 잠시 지도자를 맡았다가 1982년부터 일본 TBS에서 해설위원을 지내면서 미스터 쓴소리로도 활약했습니다. 한편 고인은 한국인 정체성을 강조했던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오랫동안 한국 국적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2024년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수년 전에 일본 국적을 취득한 사실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최근 한달 사이 야구계에 큰 족적을 남긴 거목들이 잇따라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5일에는 1982년 케이블 리그 출범 원년 MBC 청룡의 감독 겸 선수로 활약하면서 4할 1푼 1리를 기록했던 그야말로 KBO 리그 역사상 유일무이한 단일 시즌 4할 타율 기록을 갖고 있는 백인천 전 감독이 향년 84세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8월 19일에는 향년 95세로 어우홍 전 감독이 역시 별세했습니다. 1982년 잠실에서 열린 세계 야구 선수권대회 대표팀 사령탑을 맡아 한국 야구 역사상 첫 세계대회 우승을 이끌었던 감독입니다. 이후 MBC 청룡, 롯데자이언츠 감독 등을 역임하며 한국 야구 초창기 기틀을 잡는 데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0: 1250만 불. 1250만 불.
1: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주 7일 24시간.
2: 323-782-8600.

0: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1: Air. 출산, 갱년기, 노화로 요실금, 전립선, 성기능 저하, 변비 고민 있으십니까? 답은 케겔 운동입니다. 간편하게 앉아서 하루 30분, 강력한 저주파 펄스로 골반 속근육을 이완, 수축, 요실금 완화, 전립선 건강, 좌골신경통, 허리통증, 다리저림, 변비 개선, 성기능 강화, 힙업까지. 한국식약처, 미국 FDA 의료기기 승인, 1단계부터 99단계, 자동 타이머와 자동 꺼짐 기능 탑재. 지금 바로 바디닥터, 562-529-5343, 562-529-5343.
2: 부당침뜸의 명가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침뜸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3: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2: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카우니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4: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계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외계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허전 진안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여행사, 공동 제공입니다.

이어서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입니다. UCLA가 미국 최고의 공립대학교로 선정됐습니다. 대학평가기관인 니치가 발표한 2027 미국 최우수 공립대학 순위에서 UCLA가 전국 1위에 올랐습니다. UC 계열 모두를 보면 UC 샌디에고는 11위로 10위권 바로 다음에 자리했고 UC 데이비스가 14위, UC 어바인이 21위, UC 산타바바라 31위, 그리고 UC 리버사이드는 75위, UC 멀시드는 137위, 그리고 UC 산타크루즈는 201위로 평가되었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가 개인의 금융정보를 이민단속에 활용하고 이를 경찰의 교통단속과 연결하는 방식으로 단속의 역량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융거래와 차량 그리고 운전 관련 정보 등 서로 다른 데이터를 결합시켜서 이민자들의 신원과 이동 경로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논란의 핵심은 금융정보가 경찰의 교통단속과도 연결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경찰이 차량을 세우는 과정에서 차량 번호나 운전자 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연방 데이터와 대조할 경우 일반적인 교통법규 단속이 이민 신분 확인이나 아이스 체포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려입니다. 실제로 최근 연방 이민 단속 과정에서는 교통 정찰을 둘러싼 충돌과 총격 사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금융정보뿐만이 아니라 주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복지, 차량 그리고 교육 관련 정보까지 모두 연방 이민당국과 공유하라라는 압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JTBC 등 본국 중앙그룹 계열사 채권 투자자들이 어제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등 총수 일가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계열사 간의 돌려막기 거래로 장부를 부풀렸고 부실한 계열사로부터 돈을 돌려받기 어려운데도 이런 손실을 은폐한 상태에서 투자자들의 돈을 끌어모았다라는 취지입니다. 중앙그룹 계열사 채권 투자자 319명을 변호하는 한국의 법무법인 창천은 어제 서울 서초동 변호사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홍석현 회장과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 홍정인 콘텐츠리

중앙대표 그리고 총수 일가와 박장희 본국중앙일보 대표이사 사장 등을 포함해서 중앙그룹 계열사 전 현직 대표이사 등 피고소인 20명의 명단도 공개했습니다. 변호인단이 추산한 피해액은 최소 325억 2천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 사건이 개별 회사의 부실이 아닌 중앙그룹의 자금 흐름 구조상의 문제로 발생한 일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타운내 행코팍 명상센터가 한인 시니어들의 마음 건강을 위한 무료 명상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시니어 행복 명상 프로그램은 오는 23일 수요일부터 이제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1시간씩 총 8주간 진행됩니다. 프로그램은 잠을 잘 이루지 못하거나 걱정과 생각이 많은 시니어, 또 외로움과 정서적 피로를 느끼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코팍 명상센터는 누구나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쉬운 명상을 통해서 이 마음의 안정을 돕기 위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문의는 한국일보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LA에서 이렇게 푹푹 찌는 날씨는 정말 처음입니다. 라는 말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올 들어 남가주에 최악의 폭염이 닥친 어제 LA 한인타운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만난 한인들은 가마솥 안과 같은 이 폭염 때문에 이구동성으로 호소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LA 지역 최고 기온은 107도까지 치솟았고 LA 다운타운도 103도까지 오르는 등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샌프란도 밸리 등 내륙 지역은 최고 110도대를 훌쩍 넘었으며 남가주에서 가장 기온이 높은 지역 가운데 하나인 인랜드 엠파이어도 110도에서 115도 사이를 기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역시 해안가를 제외한 내륙을 중심으로 폭염이 이어지면서 기온이 97도에서 101도 사이까지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서 LA와 오렌지 카운티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오늘 밤까지 폭염 경보가 유지되겠습니다. 이번 폭염은 내일부터는 하루에 2, 3도 정도씩 내려가겠습니다만은 여전히 90도대 초반의 더위를 보이겠고 다음 주 화요일이나 돼야 LA의 경우 80도대 중반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지금까지 Must Read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9.11 사건의 후유증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9.11 테러 당시 유독물질에 노출된 미국인 생존자들 가운데 암 발병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의료비 지원을 받는 환자 수도 최근 5년 새약 5배로 늘어났습니다. WTC 건강 프로그램 통계를 분석한 결과 암 치료 지원을 받는 9.11 생존자가 2021년 8,870명에서 올해는 무려 27,000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6월 기준 해당 건강 프로그램에 등록된 전체 생존자 약 5만 4천 명 가운데 절반가량이 암 치료 지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암 치료 지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암에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5년 전에 그 비율은 35%였는데 지금은 거의 50%에 달하고 있습니다. WTC 건강 프로그램. 여기서 말하는 WTC라는 것은 월드 트레이드 센터, 즉 세계 무역 센터를 말하고 있습니다. WTC 건강 프로그램은 9.11 당시 세계 무역 센터 인근 유해물질에 노출된 생존자와 구조 요원, 복구 요원, 그리고 인근 거주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연방 정부가 운영하는 의료 지원 프로그램인데 지금까지도 25년이 된 지금까지도 이 프로그램이 계속되고 있고 오히려 최근 5년 사이에 이 프로그램에서 지원을 받는 암 환자들이 급증했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9.11 사건이 발생한 뒤에 그때 피해를 입은 생존자들이 20년이 지난 지금쯤 대거 암에 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WTC 건강 프로그램의 데이터가 9.11과 암 발병 사이의 인과 관계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9.11 당시 WTC 건물이 무너지면서 인근 지역에 유포된 각종 발암물질과 각종 유독성 잔여물이 인근 주민들과 사무실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0: 흔히 건강한 빵으로 꼽히는 통밀빵, 호밀빵. 그래서 왜 건강한 빵인데 이두빵 어떤 차이가 있는데라고 물어보면 사실 일단 밀은 밀인데 하면서 말끝을 흐리게 될것 같습니다. 자, 통밀빵은 일단 통밀가루로 만든 빵입니다. 통밀. 그러니까 정제 과정에서 밀기울, 배아 등이 제거되는 흰빵과는 달리 이 밀기울과 배아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겠죠. 바로 이 차이가 식이섬유, 각종 바이타민, 미네랄을 비교적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자, 호밀은요, 밀과는 아예 다른 종입니다. 호밀가루로 만든 호밀빵은 그래서 식감도 많이 다르고요. 일단 한 조각에는 단백질 3g 정도, 탄수화물 15g, 지방은 1g, 식이섬유 2g 정도가 골고루 들어 있습니다. 특히 리그난이라는 식물성 화합물이 들어 있다는데요. 이 리그난은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대사되면서 체내에서 다양한 생리작용을 하는 물질로 바뀐다고 하네요. 특히 호밀은 일반 밀보다 글루텐 형성 능력이 약해서 빵이 좀덜 부풀죠. 그만큼 조직이 조밀조밀합니다. 특유의 진하고 고소한 맛, 묵직한 식감을 즐길 수 있는 호밀빵.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제 함량과 영양 성분을 살피는 것입니다. 제품명에 통밀, 호밀 이런 단어가 들어가더라도 정제 밀가루가 주원료고 막상 통밀이나 호밀은 소량만 들어간 제품이 있기 때문이죠. 원재료명 첫 번째에 통곡물이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 것. 그리고 가능하면 한 조각당 식이섬유가 3g 이상인 제품을 고를 것. 첨가당은 없고 나트륨도 한 조각당 150mg 이하인 제품을 고른다면 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건강빵을 잘 고르시는 겁니다. 사실은요, 약간 정제된 빵이라 할지라도 적절한 양을 채소, 과일 또 약간의 단백질까지 추가해서 먹는다면 오히려 균형 면에서는 좋을 겁니다. 건강빵이라고 요거 한 가지만 먹는 것보다 말이죠. 주식에서 흔히 나오는 얘기, 몰빵하지 말라는 말, 저는 여기에 적용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빵이라도 몰빵하지 마십시오.
1: 심근경색과 뇌졸중 그 주요 원인은 바로 혈전입니다. 혈전은 피가 굳어 혈관을 막는 덩어리로 조용히 쌓이다가 한순간에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나토키나제는 혈전을 녹이는 자연 효소입니다.
2: 엄선된 나토키나제와 후코이단의 조화, 5000FU로 혈전에 더욱 강력해진 우메켄 나토키나제.
1: 건강한 혈관은 혈전 관리에서 시작합니다. 더 강력한 혈전 관리를 위해
2: 더욱 강력해진 우메켄 나토키나제. 888-941-3312 우메켄.
3: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4: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5: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4: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6: 213-383-3838 213-383-3838
7: 신용과 전통의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8: 3236601000번
9: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0: H마트가 준비한 풍요로운 한가위, 풍요로운 혜택.
11: 한국의 대명절 추석을 맞아 H마트 고국통신에서 정성 가득한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10: 한우, 굴비, 한과, 제철 과일까지 마음을 전하는 최고의 선물.
11: 지금 관련 매장에서 300불 이상 주문하시면 H마트 상품권 40불을 드립니다.
10: 또한 9월 10일부터 9월 20일까지 온라인 사전 예약 시 추가 할인 쿠폰까지.
11: 자세한 내용은 H마트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10: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6: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 외계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허전 진안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여행사 공동 제공입니다.

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때마침 시작되는 화웨이 재판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곧 있을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중국의 빅테크 기업인 화웨이의 미국 법원에서의 형사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이 때문에 시진핑 주석의 미국 방문과 미중 정상회담에 이 재판이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지 주목되고, 또 하필 왜 요때 지난 몇 년 동안 재판이 시작되지 않다가 왜 하필 요때 재판을 시작하느냐라는 점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은 화웨이 재판의 배심원 선정을 시작한다라고 밝혔습니다. 2019년 미국 검찰에 의해서 화웨이가 기소된 지 7년 만입니다. 바꿔 말하면 지난 7년 동안 기소만 했지 재판을 시작하지 않았는데 7년 만에 갑자기 지금 이때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시작되는 것입니다. 화웨이는 미국의 제재 대상인 이란 내 사업과 관련해서 일부 은행들을 속인 혐의와 미국의 기술기업 5곳의 영업 비밀을 훔치기 위해서 공모한 혐의 등등을 받고 있습니다. 브루클린 연방법원의 앤 도넬리 판사가 맡은 이번 재판은 약 3개월에 걸쳐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에서 화웨이의 유죄가 만일 확인되면 막대한 벌금 부과나 범죄 수익 환수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벌금은 회사가 얻은 이익에 따라서 결정된 뒤에 위법 행위의 심각성에 따라서 조정될 것입니다. 그 규모는 적게는 수억 달러, 많게는 수십억 달러 그 이상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만일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면 화웨이가 범죄 행위로 얼마나 많은 이익을 얻었는지 입증하기 위한 양국 간의 큰 법정 싸움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화웨이 재판은 오는 24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 이슈에 포함될 수도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선제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하필 이때 재판을 시작한 걸까요? 아직은 추측일 뿐입니다.

간추린 주연이었습니다. 애플이 새로운 폴더블 아이폰을 공개했습니다. 존 터너스 애플 CEO는 어제 북가주 쿠퍼티너의 애플 본사에서 아이폰 듀오라는 이름의 접는 아이폰을 선보였습니다. 이 아이폰은 애플이 지난 2007년 출시했던 첫 아이폰 이후 줄곧 고수해왔던 평면형 디자인에서 벗어난 첫 번째 폴더블 폰입니다. 아이폰 듀오는 접었을 때 여권과 비슷한 크기고요. 삼성전자가 지난 7월에 선보인 갤럭시 Z Fold 8과 유사한 형태입니다. 접었을 때 화면 크기는 5.4인치이지만 펼치면 7.6인치로 화면이 커집니다. 펼쳤을 때는 양쪽 두 화면에서 각기 다른 앱을 실행할 수 있는 멀티태스킹도 지원합니다. 왼쪽 화면에는 A라는 앱, 오른쪽 화면에는 B라는 다른 앱을 각기 다르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아이패드에서만 쓸수 있었던 애플 펜슬 필기, 애플 필기 기능도 가능합니다. 다만 얼굴 인식 잠금 해제 기능인 페이스 아이디는 포함되지 않았고 지문 인식 기능인 터치 아이디를 적용했습니다. 아이폰 듀오는 256GB 모델이 $2,000. 1,999달러로 책정됐다라고 애플은 밝혔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 가격이 마음에 안 듭니다. 비싸서 마음에 안 드냐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도 대애플인데 2,000달러면 2,000달러지 치사하게 1,999달러라고 공시하는 건또 뭔가 하는 이게 마음에 안 듭니다. 여하튼 1달러 차이 나는 2,000달러로 책정됐습니다. 기본 모델이 그렇습니다. 다음 달 16일 예약 주문을 시작하고요. 다음 달 23일부터 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자,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지난해 6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모기지 은행 협회는 현재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가 6.85%까지 올랐다라고 밝혔습니다. 모기지 금리는 지난 2월 말 이란 전쟁 발발 전에는 6% 아래까지 내려갔었습니다만은 이후 계속 올라서 이제는 7%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영향 때문입니다. 모기지 금리 상승으로 주택을 구매하려는 바이어들도 위축되면서 수요가 급락했습니다. 대출 갈아타기 건수를 보여주는 소위 차환 지수는 전주보다 6.2% 하락해서 지난해 5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대출을 갈아탈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택 구입용 모기지 신청 지수도 0.2% 줄어들었습니다.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본 곳곳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사망자가 발생하고 철도와 항공 운행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후지산에서는 산 중턱에서 산사태가 났고요. 나고야에서는 1시간 강우량이 관직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도쿄 남쪽 이즈제도 오시마의 48시간 최대 강수량은 757mm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이냐? 한 달에 내릴 비가 이틀 만에 다 쏟아 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후쿠시마현 이와키시에는 침수된 지하차도 차량에 갇혔던 60대 여성이 구조된 후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수도권의 교통망도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신칸센 등 주요 열차는 한때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또한 일본 항공은 하네다 공항과 이즈제도 하치조지마를 오가는 항공편 운항을 일시 중단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 AI 기업인 앤스로픽의 한 연구원이 AI가 인류를 파멸시킬 수 있다라는 경고를 보내고 회사를 떠났습니다. 최근 앤스로픽을 퇴사한 연구원 제이콥 칵스는 AI 시스템 개발 경쟁을 벌이는 업계에 대해서 이같이 강력한 우려를 제기하고 회사를 떠났습니다. 영국 출신인 칵스는 대규모 데이터를 이용해서 새로운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분야를 연구해오던 사람입니다. 그는 AI 업체들이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성능을 개선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현재 경쟁을 하고 있다라며 이 같은 상황은 매우 위험한 것이다. 인간의 개입 없이 AI가 스스로 성능을 개선하게 된다면 그들은 결국 언젠가 인간을 능가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기업에서는 안전 문제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라는 우려입니다. 특히 스스로 성능을 개선하는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명령을 거부하는 수준까지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 칵슨의 주장입니다. 칵슨은 가장 공격적인 시나리오 가운데 상당수가 지금 현실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며 내년 말쯤 되면 아마도 이미 상황이 통제 불능에 빠질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들어 곳곳에서는 AI가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성능을 개선하는 수준까지 개발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인간이 매우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도 AI를 이용한 사이버 테러와 생물 테러 등이 걱정된다라며 AI 기술이 조금만 더 천천히 개발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세금 감면을 약속하며 AI 데이터 센터 유치에 나섰던 미국의 여러 주정부가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태도를 갑자기 바꾸고 있습니다. 일리노이, 뉴저지, 그리고 워싱턴 등 10개 이상의 주정부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세금 감면 조치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마존과 메타, 그리고 구글 등 관련 사업자들이 수십 년간 누리던 혜택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세금 감면 정책을 펼쳐서 현재 미국 데이터 센터의 주요 거점으로 자리 잡은 오하이오주의 경우 공화당 소속 마이크 드와인 주지사가 지난 5월부터 이 세일즈 택스 감면 신청 접수를 중단시켰습니다. 공화당 소속 주지사인데도 이렇게 입장을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오하이오주가 지난해 데이터센터 기업들에게 감면을 해준 세금은 15억 달러 이상으로 당초 주정부 예상치의 10배가 넘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결국 주정부가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세금 혜택을 중단하겠다라고 밝히고 나선 것입니다. 이 세일즈 택스는 데이터 센터 건설 기업들이 컴퓨터 서버나 반도체 또 기타 장비 등을 살 때 주와 지방 정부에 내는 세금인데 대략 합산해서 적은 곳은 4%, 많은 곳은 최고 10% 수준입니다.

0: 접촉 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1: 우와 싸다, 정말 싸다.
0: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1: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0: 진짜 감쪽 같네.
1: 역시 벤트웨이야.
0: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1: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합니다.
2: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3: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4: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5: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4: 선택하세요 품질을,
5: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4: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5: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4: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5: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6: 타이어. LA 아리랑 LA 한인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다양한 경품 대잔치가 예정된 이번 행사에서 타이거 JK, 윤미래, 진우션, 에반팍, 우주한, 덤파운데드 등 최강 라인업 공연과 K선발 대회, LA K-POP 페스티벌, 실버 패션쇼 및 다채로운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를 즐겨보세요.
7: 제53회 LA 한인축제는 CD10, 메트로, 허슬러, 럭키 레이디 카지노, 서울 메디칼 그룹, US뱅크, 현대, 믹순, 백세주가 후원합니다.
8: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계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외계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허전 진안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한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여행사 공동 제공입니다.
9: 네,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배우 윤여정이 미국 최고 권위 방송 시상식인 에미상 수상 명단에 오르는 데에 결국 실패했습니다. 제78회 에미상 시상식에서 리미티드 시리즈 최우수 여우 조연상 수상자로 린다 카르델리니라는 배우가 수상했습니다. 이 부분의 후보로 올랐던 윤여정은 아쉽게 수상하지 못한 것입니다. 윤여정은 넷플릭스 시리즈 성난 사람들 2, 원제목 비프 시즌2에서 억만장자 한국인 박 회장 역할을 맡아서 후보에 올랐었습니다. 한편 지난 2021년 영화 미나리로 윤여정이 한국 배우 최초의 오스카상을 받았던 만큼 이번에 에미상까지 수상을 했더라면 새로운 기록을, 즉 오스카상과 에미상 두 개를 석권하는 그런 새로운 기록을 세울 수 있었는데 아쉽게 됐습니다. 이번 에미상 시상식은 이미 시상식 녹화를 다 마쳤고요. 오는 14일 오후 5시에 NBC TV를 통해서 방영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이 중간선거 직후에 끝날 것이다 라면서 이 시점에 유가도 급락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선거가 끝나자마자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며 이란이 더는 버틸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최근 교전으로 미국 내 가솔린 값이 다시 오름세로 돌아간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자 미국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것은 아주 쉽다. 그저 이란이 핵무기를 갖도록 놔둘 것인가? 라고 묻기만 하면 된다. 대답은 노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세계 정치 지도자 가운데 가장 많은 연봉을 받고 있는 싱가포르 총리의 급여가 60% 넘게 또 인상됩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총리를 비롯한 장관 등의 연봉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로렌스 웡 총리의 연봉 인상액은 140만 싱가포르 달러, 미국 달러로는 약 110만 달러입니다. 연봉이 110만 달러가 아니라 오르는 액수가 110만 달러라는 것입니다. 웡 총리는 현재 세계 정치 지도자 가운데 가장 많은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연봉은 220만 싱가포르 달러로 미국 달러로는 약 175만 달러입니다. 이번 인상에 따라서 웡 총리는 약 64%가 오른 360만 싱가포르 달러를 받습니다. 즉 미국 달러로 285만 달러의 연봉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미국과 한국의 정치 지도자는 과연 얼마를 받을까요? 미국 대통령의 연봉은 40만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보다 연봉이 7배나 많다라는 의미입니다. 한국 대통령의 연봉은 달러로 하면 약 20만 3천 달러입니다. 미국의 절반입니다. 한편 싱가포르에서는 이번 인상안을 두고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인재 확보를 위해서 공직자들의 연봉 인상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지만 고용 불안과 물가 상승 등을 우려하는 싱가포르 국민들 사이에서는 엄청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중간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으로 공화당 지원에 나섰습니다. 머스크가 설립한 슈퍼팩 아메리카팩은 텍사스주를 비롯해 오하이오주 그리고 아이오와주에서 민주당 상원의원 후보들을 비난하는 광고를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세 개 주에서는 공화당과 민주당 후보가 상원 다수당 지위를 좌우할 수 있는 접전을 펼치고 있는 곳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선택한 공격 소재는 트랜스젠더 문제입니다. 아메리카 팩은 광고를 통해서 민주당 후보들이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성 스포츠 경기 출전을 허용하고 세금으로 미성년자의 성별 전환을 지원하는 정책을 지지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팩은 보수의 텃밭으로 불리는 텍사스에서 1988년 이후 처음으로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당선을 노리고 있는 제임스 타라리코 후보에 대해서 남성이 여성 스포츠에 출전하도록 하는 데 찬성했고 세금으로 어린이의 성별 전환을 지원하는 데도 찬성했다라고 저격했습니다. 자, 과연 일론 머스크의 민주당 후보 비판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10: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1: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2: We will fight for you.
11: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13: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14: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3: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4: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13: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7: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12: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7: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순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12: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에 별미.
7: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12: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7: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15: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16: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15: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16: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15: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숙 코치. 714-742-485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네, 오늘도 많이 덥겠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모두 90도대 후반까지 오늘 올라가겠습니다. 내일은 90도대 초반, 그리고 토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도 80도대 중반 정도는 유지하다가 다음 주 화요일 돼야 조금 내려갈 것 같습니다. 네, 더위에 지치지 마시고요. 수분 섭취 중간중간 잘 해주시면서 컨디션 조절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송봉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굿모닝! 차차차!

0: 안녕하세요. 굿모닝 차차차 탱자 미옥입니다. 아유, 이 얘기를 안 할 수 없죠. 아유, 더워라 진짜. 어떻게 이런 날이 있어요? 어제 진짜 더우셨죠? 잘 넘어가셨습니까? 고비는 넘긴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면 우아하게 이 더위를 잘 이겨내는가? 당신의 아이디어는 뭔가? 이 더위에도요,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고 그리고 우아하게 더위를 잘 이겨내는 분들은 어떻게 견디고 계실까요? 오늘은 내셔널 수업 아이디어 데이입니다. 아이디어 교환의 날. 내가 가진 기발한 생각이나 유용한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과 나누고 또 상대방의 생각과 맞바꾸며 새로운 영감을 얻는 날입니다. 꼭 1대1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 직장 동료나 친구들과 머리를 맞대고 가볍게 브레인스토밍을 해보는 건 어떠실까요?
1: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 어? 우리 있잖아. 어우, 전기세도 너무 나가는데 더운 날은 한 곳에 모여서 에어컨을 그쪽만 몰아서 트는 거야. 맥박이나 옆구리가 아니지, 겨드랑이 이런 곳에다가 아주 차가운 것을 대면 우리 몸이 아주 그냥 체온이 뚝 떨어진대.
0: 이런 아이디어를 나눠보시면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이 폭발적인 시너지를 만들어낼지도 모릅니다. 혼자서는 막혔던 문제도 함께 얘기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시원한 해답이 나오곤 하죠. 오늘 여러분도 머릿속에 담가만 놨던 아이디어 있다면 주변 사람들과 한번 나눠보세요. 새로운 기회와 멋진 발견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 오늘 그래도 최고 기온
1: 어제는요 106도를 찍었죠. 한인타운
0: 원래 102도 정도였는데 더 올라갔어요. 오늘은 최고 96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도 어제보다는요 많이 떨어졌어요. 아, 이제는 이 고비만 넘기면 살겠다. 더위가 이제는 없을 거라 생각하면서. 더위?
1: 더워도 좋아?
0: 오늘이 좋아? 더위에게 아양 좀 떨라고 더위 천양가.

0: 더워도 좋아. 오늘이 좋아. 아우, 정말 어제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전에 에어컨도 없을 때 정말 어떻게 지내셨을까. 이 맥박이 뛰는 곳이 바로 쿨링 포인트라고 그래요. 손목, 목덜미, 겨드랑이, 무릎 뒤쪽. 이 피부 얇은 곳에 차가운 물병이나 아이스팩을 한번 대보세요. 이 부위에는 바로 큰 혈관이 지나가죠. 그래서 이곳을 빠르게 식혀주면 온몸의 체온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향긋하고 시원한 허브, 민트라든가 페퍼민 이런 티백을 띄워서 수시로 마셔주고요. 이 민트에 들어있는 멘톨 성분이 체내 수분을 보충해줄 뿐 아니라 뇌에 시원하다는 신호를 보내준대요. 민트가 향이 시원하다는 느낌이 실제 뇌에 어우 시원하다 이러면서 체감 온도를 뚝 떨어뜨려 준다고 합니다. 창가나 베란다 쪽에 식물을 두거나 잎이 넓은 화분을 놓아보세요. 식물이 스스로 열을 식히기 위해 증산작용, 수분을 공기 중으로 뿜어내는 그 증산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가 있는 게 참 좋습니다. 오늘 같은 날, 어제도 그렇고요. 불을 쓰지 마시고 가스불 키면 진짜 집안의 온도가 확 올라가잖아요. 샐러드, 간단한 냉국, 오트밀 요리, 그리고 두부 있잖아요. 생두부 요리, 양념간장 촉 해가지고 풀어가지고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거기에다가 낫또 같은 거 냉동실에 얼려놓은 거 한두 개쯤 있으시죠? 그렇게 같이 해서 먹으면 영양도 만점이겠습니다. 아니면 에어프라이어나 전자레인지 활용을 해서 쿡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가스불 노노노. 그리고 샤워하는 거, 너무 차가운 물로 샤워하면요, 일시적으로는 시원하지만 체온을 올리려는 신체 반응 때문에 금방 더위를 느낀다고 그래요. 미지근한 물로 씻거나 잠시 찬물에 발만 담그는 족욕이 좋다고 합니다. 발의 피로를 풀어주면서 전신에 주는 그런 열을 빠르게 식혀줘서 숙면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군요. 저는 원래 잠은 진짜 한 번도 안 깨요. 근데 간밤에는 이 더위가, 왜냐면 하루 종일 또 틀고 있을 수 없어서 에어컨을 이게 시끄러워요. 옛날 에어컨이라. 그래서 우리 그 털 있는 여러분 애완견 애완묘도 축 처져 있죠. 아유, 니들이 웬 고생이니 털을 밀어줄 수도 없고 참 그랬습니다. 그래도 고비를 이제 오늘 그리고 내일서부터 또 기온이 천천히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잘 이겨내고 있어요. 옛날에 진짜 그 더웠을 때 에어컨도 없는 시절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132년 미국의 기상 관측사상 가장 더운 여름을 올해 기록했다고 합니다. 역대 최악의 폭염은 악명 높았던 1936년 더스트볼 시기 기록도 갈아쳤다고 그러는군요. 각 시마다 이 가장 더운 날, 어제 저는 LA에서 여지껏 살아본 중에 가장 더운 날로 느꼈는데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 그렇게 대공황 시기였죠. 1930년대 미 중서부 대평원 지역을 강타한 최악의 재앙이 바로 더스트볼, 텍사스, 오클라호마, 캔사스, 콜로라도, 뉴멕시코 등 이 광활한 평원지대가 수년간 지속된 극심한 가뭄과 모래 폭풍으로 아주 황폐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수천 명이 온열 진단으로 목숨을 잃고, 그리고 농사 짓는 분들이 야, 못 살겠다. 서부로 가자 해서 많이 캘리포니아로 또 오셨던 그 어려웠던 시기라고 해요. 당시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 같은 현대식 냉방 장치가 없었잖아요. 어떻게 이걸 견뎠을까? 바로 지하 피난처. 이 땅을 파가지고 지하실을 만들어서 피난처로 사용했다고 하는군요. 땅속은 지상보다 온도가 훨씬 낮아 폭염을 피하기 안성맞춤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높은 지대에다가 지하 그 대기를 이용하는 그런, 왜냐면 겨울에는 또 따뜻하잖아요. 그런 집, 그 추위 속에서 다들 그냥 얼어 죽어도 살았던 그 지혜로운 어떤 분이 지었던 옛날 그 집에서 마을 사람들이 많이 목숨을 건졌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스토리도 그 다큐로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이런 자연적인 거를 잘 이용을 해야 되겠죠. 또 집안의 공기가 잘 통하도록 창문을 마주보게 열고 햇볕 차단을 위해서는 두꺼운 커튼이나 담요를 창문에 쳤다고 하는군요. 밤에는 마당이나 지붕 위에 젖은 시트를 걸어두고 그 밑에서 잠을 청해서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도록 유도했다고 하는군요. 옛날 우리 선조께서도 여름에는 이 갓끈을 아유 체면이 있지 갓을 또 안 쓸 수 없잖아요. 갓끈을 대나무로 만들거나 또 방 안에 물을 뿌려서 증발시키는 방식으로 더위를 쫓아냈다고 합니다. 또한 젖은 수건을 몸에 두르고 있거나 찬물에 발을 담그고 열을 식혔고요. 우물물을 퍼올릴 수 있는 곳에서는 물을 자주 끼얹으면서 체온을 낮췄다고 합니다. 또한 가장 뜨거운 한낮에는 그러니까 1시, 2시가 제일 더운 것 같아요. 바깥 활동을 완전히 멈추고 해가 뜰 무렵이나 해질녘 선선할 때에만 움직였다고 하는군요. 그래요. 이렇게 기후의 위기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느껴보기도 하고 그래도 예전 에어컨이 없던 시절 선조들이 지혜롭게 이겨냈듯이 우리도 앞으로 다가올 폭염을 또 철저한 대비로 대비를 뭐 한다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하지만 내가 가진 옷 중에 가장 시원한 옷 그리고요 요즘은 그 플라스틱 때문에 이제 가지고 계신 옷은 그럴지 몰라도 앞으로는요 정말 천연섬유 면, 린넨 이런 게 몸에도 좋고 지구 환경에도 좋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아유 이런 날은 그냥 어디 모래 들어가서 한번 걸으시면서 시원하게 운동을 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생각일 것 같군요. 여러분은 이런 더운 날 어떤 음식을 해서 드시는가요? 드시면 힘도 나고 맛있는 시원한 음식이 있다면 아이디어도 나눠주시고요. 그리고 젖은 수건을 목에 걸고 있으면 굉장히 시원해요. 이 물 증발시키느라고 우리 몸에 체온이 또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도 있고 요즘은 손 선풍기도 들고 다니시고 그 목에 그 두르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외출하실 때 간편하게 목에 타이처럼 걸어서 이렇게 나가도 시원한 하루를 또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은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아름다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50대 이후를 위한 최첨단 스킨케어 셀리온의 GF7과 대한민국 대표 제약회사 유한양행의 유한건강생활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리빙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유 원스톱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웨스턴 8가 로데오 갤러리아 몰래 법무사 권도환 박사 만두 박사님과 함께하십니다. 잠시만 말씀드리고 곧 돌아올게요.
1: 1250만불 1250만불
2: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주 7일 24시간
3: 3237828600 3237828600
1: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5: Korean Air 심근경색과 뇌졸중 그 주요 원인은 바로 혈전입니다. 혈전은 피가 굳어 혈관을 막는 덩어리로 조용히 쌓이다가 한순간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나토키나제는 혈전을 녹이는 자연 효소입니다.
6: 엄선된 나토키나제와 후코이단의 조화, 5000FU로 혈전에 더욱 강력해진 우메켄 나토키나제.
5: 건강한 혈관은 혈전 관리에서 시작합니다. 더 강력한 혈전 관리를 위해
6: 더욱 강력해진 우메켄 나토키나제. 888-941-3312 우메켄.
7: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8: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9: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8: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10: 213-383-3838 213-383-3838.
11: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톡.

굿모닝 차차차. 안녕하신지요 하고 여쭤더니 아직까진 안녕합니다 하셨어요. 우리 비키님 어릴 때 여름방학에 책상 밑에 세숫대야에 얼음물 동동 뛰어 발 담그고 공부했던 추억이 있네요 하셨어요. 아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셨습니까? 어떤 분은 그렇더라고요. 너무 되어서 그 욕조 안에다가 물을 담고 거기에 얼음을 넣어서 들어가 계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좋은 방법 같아요. 저도 오늘은 저희 고양이와 함께 목욕을 얼마나 시원합니까 하고 나면 개울에 수박 담가놓고 발 담고 놀던 때가 생각나네요 하고 다정님께서 하셨는데 맞아요. 옛날 우물이 있어서 여름에는 또 우물물이 시원하거든요. 지하에 있는 것들은 이 밖에 타고 다르죠. 그래서 밖에다가 따 들어오시면 등목을 하셨던 어르신들도 아버지도 생각이 납니다. 더운 날 바깥에서 놀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선풍기 앞에 얼굴 내밀어서 아 하고 소리내며 하던 그 바이브레이션 메아리 들으며 놀던 어린 시절 추억이 있으시네요. 우리 다정님 비키님. 하늘 바라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바닷물이 요즘 많이 뜨거워져서 걱정인데 그래도 그런대로 잘 견디면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더위를 물리쳐보자고요.

탱자 뮤직 극장. 늦게 시작한 사람. 만약에 여러분 42살에 혹은 더 늦은 나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아유, 이 나이에 무슨 이렇게 늦게 출발해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런데 42살에 영화감독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즘 베니스 영화제에서 난리가 난 이창동 감독인데요. 너무 희한하게도 제가 간밤에 이창동 감독과 함께 음료수를 마시는 꿈을 꿨어요. 저희 집에 놀러 오셨더군요. 배경은 어렸을 때 우리 집이고 우리 오빠 친구시더라고요. 별꼴이야 진짜. 너무 좋았어. 아무튼 이 베니스 영화제에서 영화가 끝나자 6분이 넘도록 기립박수가 이어졌고 기자회견이 끝난 뒤에는 외신 기자들이 사인을 받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이창동 감독이었는데요. 이분의 인생을 조금 들여다보면 재미있습니다. 처음부터 영화감독이 아니었죠. 영양고등학교와 신일고등학교에서 5년 동안 국어선생님으로 학생들을 가르쳤고요. 1983년 신춘문예의 소설이 당선되면서 소설가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10년 동안 글을 쓰다 40대를 앞두고 영화 현장에 뛰어듭니다. 42살. 드디어 그의 데뷔작 초록 물고기로 감독이 됩니다. 남들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엔 조금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나이였겠죠. 하지만 그때부터였습니다. 2002년에는 영화 오아시스로 베니스 영화제 감독상을 받았고요. 그 후 24년이 지난 지금 다시 베니스로 돌아왔습니다. Possible Love. 가능한 사랑을 들고요. 이번에는 1432석 규모의 상영관을 가득 채웠고 2시간 44분의 영화가 끝난 뒤 6분이 넘는 기립박수가 이어졌습니다. 42에 시작한 사람이 수십 년 뒤 다시 세계 영화에

혹은 그냥 조금 다르게 살아보고 싶은 사람. 어쩌면 우리 인생에는 늦은 시작이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 시작하지 않은 것과 늦은 것은 전혀 다른 말이니까요. 마흔둘에 영화감독이 된 사람도 있고 우리에게는 아직 다른 장면이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 시작하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면 오늘은 그 영화의 첫 장면을 한번 찍어보시면 어떨까요? 늦었다가 아니고 이제 시작한다.

오아시스 가운데서 그 배우 뇌성마비 장애인 역할을 너무도 잘했던 배우 문소리가 불렀습니다. 내가 만일 들으셨어요. 자, 오늘 탱자뮤직 극장에는 바로 이분과 함께합니다. 여보세요.

0: 네.
1: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1: 네.
0: 네, 안녕하세요.
1: 아, 안녕하세요. 우리 네. 이정임 원장님.
0: 예.
1: 네. 지난번에 어땠어요? 그 코리안 헤리티지 나잇 부채춤을 추셨죠?
0: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 특별히 한국 문화를 그 알리도록 부스를 마련해 주셔서 네. 거기에 이제 K-POP까지 다 뭐 그 야구장을 찾은 관객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예.
1: 네.
0: 부채춤 너무 인기였죠.
1: 아, 정말 아, 우리 LA 한인사회에서 한국 전통 무용의 깊은 매력을 꾸준히 전해오고 계신 이정임 무용원의 우리 이정임 원장님 오늘 탱자뮤직 극장에 잠깐 주인공으로 모셨습니다. 이번에 무용원 32주년으로 장학생을 모집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전에 그동안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LA 한자리에서 지키면서 무용원을 이끌어오신 그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가장 보람을 느꼈던 순간이나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0: 라티노 관객이
1: 네.
0: 그 LA 연꽃축제 그 백스테이지를 찾아와서
1: 네.
0: 너희 무용이 너무 좋았다.
1: 네.
0: 나는 매년 와서 보는데
1: 네.
0: 너희 무용 참 잘한다. 이렇게 말을 해줬을 때 너무 기뻤어요.
1: 네.
0: 타민족들도 우리 한국 문화에 공감을 해주는 한국 문화를 인정받는다는 그
1: 네.
0: 기분이죠.
1: 네. 선생님 네.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요.
0: 네.
1: 이 부채가 다시 유행이라고 그래요. 스페인도 그렇고 얼마 전에 제가 어느 클럽을 갔더니 한 뭐 죄다 그냥 부채를 들고 있더라고요.
0: 네.
1: 네.
0: 요새 또 한절기고 날씨가
1: 네.
0: 갑자기 고온이 지속되니까
1: 네.
0: 그 폭염으로 인해서 힘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1: 네. 네. 아, 우리의 그 전통 부채도 너무 요즘 넓어서 이 부치기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0: 아, 네. 그러니까 이제 폭염 때문에
1: 네.
0: 이제 물가도 많이 오르고 이제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1: 네. 그래서 정말 이번에 창립이 32주년을 맞아서 특별한 장학생 프로그램을 진행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예술 교육을 받기 힘든 아이들을 돕는다고 하셨는데 특별히 이번 장학 사업을 기획하시게 된 계기나 배경이 궁금합니다.
0: 네. 지난 32년 동안 LA 한인 커뮤니티에 성원과 믿음이 없었다면 오늘 이정임 무용원이 없었을 거예요.
1: 네.
0: 그래서 32주년을 맞아서 커뮤니티에 의미 있게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는데 요즘 생활 물가도 오르고 힘든 가정이 많잖아요.
1: 네.
0: 근데 배움에 열정이 있는데 재능이 있고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한국 무용을 접해볼 기회조차 못 가지는 아이들이 늘 마음에 걸려서
1: 네.
0: 한 아이라도 배움의 문턱에서 머뭇거리지 않도록 힘이 되어주고 싶어서 이번 장학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1: 아우, 너무 좋으십니다. 이게 단순히 춤만 배우는 것을 넘어서 뭔가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의 우리 문화, 이 춤 속에서 어떤 정체성, 자긍심 이런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한국 무용이 단순한 춤 동작이 아닌 게 그
1: 네.
0: 장단에 맞춰서 발을 맞추고 한복을 입고 한국인으로서 그 뿌리와 긍지를 자연스럽게 몸으로 체득하게 되는 경험을 쌓게 되는 것 같아요.
1: 네.
0: 그리고 곡선과 이제 호흡을 또 바탕으로 한국 전통 무용을 추다 보니까 신체 밸런스도 그렇고 창의력, 그 다음 예술적 감각,
1: 네.
0: 또 단체 활동을 통해서 협동심까지 이제 키워주는 훌륭한 예술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한국 무용을 통해서 자신만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문화적 자긍심을 갖게 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봐왔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아, 좋습니다. 우리 이정임 무용원이 소속된 미주 한인예술재단 그동안 다저 스타디움이나 광복절 행사 등 국직한 무대에서 활약해 오셨는데요. 장학생으로 선발된 아이들도 나중에 이런 멋진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는 건가요?
0: 네, 물론이죠. 이번 일기 장학생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한인 학생을 대상으로 할 건데요.
1: 네.
0: 이 아이들이 무용이나 악기를 한 번도 접해보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우리 문화를 배우고자 하는 마음만, 열정만 있으면 누구든지 환영하고 이 아이들이 열심히 해서 그 무대 공연까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1: 네. 아, 훌륭하십니다, 선생님. 아이들의 소중한 꿈을 응원하는 이번 장학생 모집에 관심 있는 학부모님들께서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문의처와 함께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신청 방법은 전화 213-487-2957로 전화로 문의해 주실 수 있고요.
1: 네.
0: 이메일 jungimlee@yahoo.com으로 이메일을 주시면 돼요.
1: 네. 네. 213-487-2957 487-2957 jungimlee@yahoo.com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선생님 부채로 팍 흔들면서 아름다운 우리의 음악과 함께 그 선, 너무 아름다운 그런 일들을 우리 한인사회에서 펼쳐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0: 예,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 많은 아이들이 우리 문화를 배우고 꿈을 키워나길 바랍니다.
1: 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네.
1: 와, 창립 32주년을 맞이했어요. 대단하십니다. 와. 이정인 무용단에서 바로 장학생을 모집한다는군요. 전화번호 13-820-0600 820-0600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든 뭐든 다 하고 싶잖아요. 하지만 요즘 경제도 어렵고 해서 재질은 있는데,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 우리 전통 무용을 가르치고 싶은데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는 분도 좋고요. 13-487-2957 487-2957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은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아름다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50대 이후를 위한 최첨단 스킨케어, 셀리온의 GF7과 대한민국 대표 제약회사 유한양양의 유한건강생활,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매길 53년 금강안경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리빙 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오, 원스톱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웨스턴 8가 로데오 갤러리알 몰래 법무사 권도환 박사님과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3: H마트가 준비한 풍요로운 한가위, 풍요로운 혜택.
4: 한국의 대명절 추석을 맞아 H마트 고국통신에서 정성 가득한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3: 한우, 굴비, 한과, 제철 과일까지 마음을 전하는 최고의 선물.
4: 지금 매장에서 300불 이상 주문하시면 H마트 상품권 40불을 드립니다.
3: 또한 9월 10일부터 9월 20일까지 온라인 사전 예약 시 추가 할인 쿠폰까지.
4: 자세한 내용은 H마트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3: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5: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갑작 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7: 우와 싸다, 정말 싸다.
6: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7: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6: 진짜 감쪽 같네.
7: 역시 벤트웨이야.
6: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7: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7233입니다.
8: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9: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10: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1: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0: 선택하세요 품질을,
11: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0: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1: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0: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1: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12: 타이어. LA 아리랑, LA 한인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타이거 JK, 윤미래, 진우션, 샤넌베, 지소울, 강유찬 등 최강의 라인업과 K선발대회, LA K-POP 페스티벌, 실버 패션쇼, 그리고 다양한 경품 및 다채로운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가 풍성한 LA 한인축제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3: 제53회 LA 한인축제는 CD10, 재외동포청, 파크웨스트 바이시클 카지노앤호텔, 코웨이, 하이틴 USA, 헬로소주, 뱅크 오브 홉, 레빗재단이 후원합니다.
14: 오늘은 좋은 날, Good morning, 차차차.
1: 이 노래도 바꿔 불러야 되겠죠? 오늘은 좋은 날이 아니라 오늘.

기록이 세워졌네요. 미국 132년 동안의 기상 관측사상 가장 더운 여름을 찍기도 했지만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해킹 사건이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4,100여 개, 이게 2억 4천만 달러나 되는 거액을 훔친 22살의 싱가포르 출신의 남성 말론 램이라는 청년인데요. 이 청년이 구글과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나이의 보안 담당자를 가장해서 암호화폐 투자자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거대 IT 기업의 보안팀인 척 속여서 원격 접속 권한을 알아냈어요. 그래서 단숨에 2억 4,50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빼돌렸습니다. 그 후로 그야말로 광란의 삶을 보냈어요. 마이애미, LA, 햄튼을 오가면서 저택을 임대하고 전용기를 탔고요. 페라리, 람보르기니, 고급 슈퍼카만 30대 넘게 사들였습니다. 심지어 LA 한 클럽에서는 단 하룻밤에 56만 9천 달러를 탕진하는 기행을 벌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화려했던 일탈은 길지 않았습니다. 미 연방수사당국의 덜미가 잡혀서 자금세탁 및 조직범죄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다고 해요. 그래서 최고 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했고 또 훔친 돈들 그리고 사들인 슈퍼카와 명품 수입집 틈들은 다 몰수가 돼서 피해자 회복기금으로 쓰이게 된다네요. 손쉬운 일확천금 뒤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차가운 감옥 창살 뿐일까요? 아, 요즘 너무 이런 사고, 사기가 많아요. 근데 정말 공짜는 없는 거예요. 응? 너무 터무니없는 높은 수익을 약속하거나 남들은 모르는 쉬쉬 이거 특별한 거야 이러면서 굉장한 것처럼 얘기해가지고 정말 절호의 투자 기회라고 접근하는 거는 일단 한번 의심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젊은이들만 사기치는 게 아니에요. 매사추세츠의 렉싱턴의 80대 할머니께서 무려 1,100만 달러에 달하는 대형 폰지 사기 사건으로 유죄를 인정해가지고 충격을 주고 계시네요. 올해 83세 바바라 허시필드 할머니께서 금융회사를 운영을 하셨었는데 이게 사실은 영업 중단 명령을 이미 2012년에 받았대요. 그리고 라이센스마저 박탈당한 상태였는데 고수익을 보장한다 이러면서 약속엄을 발행해서 투자자를 모았습니다. 신규 투자자에게서 받은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를 돌려막는 이 전형적인 이 폰지 사기 시스템이잖아요. 이걸로 이어왔어요. 그런데 작년 여름부터 이자 지급이 끊기면서 모든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피해를 본 사람만 해도 200명이 넘고 그중에 25명은 평생 모은 노후자금을 탄하려가지고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고 하네요. 각 혐의당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데 83살이신데 어떻게요? 나이가 많고 또 인상이 선하다고 해서 혹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라고 해서 무조건 신뢰하는 것은 참 위험한 일인 것 같습니다. 특히 노후자금을 노리는 달콤한 투자 유혹일수록 법적으로 정식 등록된 기관인지 객관적 실체가 있는지 꼭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셔야겠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물론 자녀분 그리고 주위에 그렇게 신뢰할 만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주변에 야 똑똑한 분들이라든가 몇 분들에게 골고루 물어보세요. 혼자 그러지 마시고 자녀와 상담도 안 해서 왜냐하면 자녀가 엄마 나 뭐 하려는데 돈 좀 꺼줘 이랬는데 안 꺼줬는데 내가 이 돈 있다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도 못하고 했는데 이게 막 코인으로 사기를 당해서 다 날렸는데 그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응? 소가리만 끙끙 하시다가 나중에 자녀분이 알고 너무 서운해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런 요즘 사기꾼이 참 많습니다. 너무 그럴듯한 걸로. 그리고 너무 저 사람 야 있는 사람인데 왜냐하면 사기꾼들은요 절대로 뭐 없는 척 안 해요. 정말 명품에 아주 잘 사는 것처럼 신뢰를 얻고 그렇습니다. 또 먼저 투자를 해서 계속 그 뭔가 이득을 맨 처음에는 주죠. 그래서 야 이거 신받단데 그러고서 어느 날 갑자기 들어오던
그 수익금이나 이자가 뚝 끊기면서 알고 봤더니 사귀었다. 이런 일들, 피해자들이 우리 한인사회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로맨스 스캠,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전에 그래서 100만 달러를 날리신 영국의 무슨 뭐 귀족 남자랑 막. 근데 이게 지금도 있어서 아주 뭐 누구라더라, 알만한 배우인데 그 배우가 한국 배우예요. 나랑 사귀자고 그랬다고. 그게 왜냐면 얼굴로 통화도 다 해요. 그러면 진짜 배운 것 같잖아요. 근데 아무리 옆에서 얘기를 해도 그럴 리가 없다고 이러면서 그렇게 돈을 보내고 그러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한번 그쪽으로 쏠리면 이게 못 빠져나오던 모양이에요. 또 내가 너무 외로우니까 그렇게 빠질 수도 있는 로맨스 스캠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외로워하지 마시고 혼자서도 잘 놀고 이 금쪽같은 나의 인생의 시간을 어디에 유익하게 또 건강하게 주위 사람들과 함께 보낼까, 좋은 사람들과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서 이 나쁜 X같은 사람들은 잘 피하겠어요. 네. 아, 날 더운데 사기까지 더하면 얼마나 덥고 정말 억울할까요. 정말 크루얼한 것 같죠. 바나라 라마가 부릅니다. 크루얼 썸머. 잔인한 이 여름.

0: 크루얼하지 않고 잔인하지 않고 너무도 이쁜 그런 초등학생의 얘기를 들었어요. 한국에서 어느 동물병원에 아이들이 와가지고 보니까 빵봉지에 생쥐를 담아왔습니다. 생쥐가 이렇게 죽어가려고 하는 거를 쥐를 야생쥐를 갖고 왔어요. 아이들이 갖고 있던 돈은 단돈 2만 원이었는데 치료비가 더 나올까 봐 걱정하고 있었는데 사연을 들은 수의사님께서 진료비를 전혀 받지 않고 생쥐에게 응급처치를 해줬다. 아니 응? 개도 아니고 고양이도 아니고 생쥐를 이 작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들의 용돈까지 모아서 병원을 찾은 아이들의 마음이나 그 마음을 존중하고 응급처치를 또 무료로 해주신 수의사님도 정말 멋진 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스튜디오 CD에서는 카요티, 코요테 한 마리가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져서 이상하게 생긴 애가 그 뉴스에 났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우 어떡하냐, 웬디라는 이름도 붙여주면서 아우 어떡하니 막 이래가지고 구조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정밀 검사 결과 얼굴에 두 발의 총알이 박혀있고 그 염증으로 왼쪽 위 턱뼈가 완전히 파괴된 상태였어요. 또 교통사고 후유증까지 겹쳐서 숨쉬기조차 힘들고 정상적인 식사가 불가능했습니다. 얼굴이 너무 이그러지고 이렇게 부어있으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해하면서 따뜻하게 보살펴주면서 어찌어찌 연명은 했지만 이대로 산다는 거는 사실 너무너무 힘든 거다라고 해서 그 야생동물로서의 존엄성을 지켜주기 위해서 결국 안락사라는 아픈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군요. 그래도 세상과 작별하기 전 일주일 동안은 차가운 길 위가 아닌 따뜻한 안전한 품에서 따뜻한 온기를 느끼다 떠날 수 있었다라는 그런 또 따뜻한 뉴스가 있네요. 뭐 우리 인간도 힘들지만 동물도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서식처도 잃어버리고 너무도 힘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할리우드의 거친 액션 스타이자 명배우 제임스 케그니 씨 1940년대에 이분은 스크린 속의 화려한 스폴라이트를 뒤로하고 캘리포니아 그 샌디에고 카운티 워너 스프링스 인근에 약 500에이커의 그 대지를 매입을 했대요. 그래서 바쁜 촬영이 끝나고 달려와서 말과 함께 흙을 밟으며 숨을 고르던 그의 그 휴식처 안식처가 시간이 흐르면서 바로 그 자리에는 사람의 욕심을 내려놓고 바로 그 땅에 수많은 야생동물이 마음껏 뛰노는 완벽한 자연보호구역으로 탈바꿈을 했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그리고 그렇게 쉼 없는 그리고 살아가기 막막한 그런 야생동물에게 안식처가 되어주는 거 우리 마음속에도요 그렇게 자연 속에 숨 쉴 수 있는 그런 쉼터를 만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굿모닝 차차차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후닝탱자와 함께 곧 2부에서 만나볼게요.
1: 야마바 리졸텐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2: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3: We will fight for you.
2: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4: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5: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4: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5: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4: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6: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3: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6: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3: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6: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침냉면, 별미 중의 별미,
3: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6: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3: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5: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7: 뉴서울 호텔 내 이보길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8: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9: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8: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9: 제린 더 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8: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9: 온오프 여자 풀 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8: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9: 올림픽 골프니까.
8: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10: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11: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10: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11: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12: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13: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12: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13: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12: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13: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12: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제주 화로로 간다.
14: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습니다.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 칼럼입니다.
15: 안녕하세요.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입니다. 위장이 편해야 인생이 편안하다라는 책 제목도 있듯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속이 불편하면 그림의 떡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위장 건강에 매우 유익한 천연식품인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에 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주위를 보면 한두 가지 위장질환에 노출이 안 된 분이 없을 정도로 한국인들의 가장 흔한 게 바로 위소화기 질환인데요. 그럼 한국인들이 위소화기 질환을 포함해 위암 환자가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그 이유를 전문가들은 특유의 식습관과 헬리코박터균과의 연관성이 깊다고 지적합니다. 맵고 짠 김치나 장류 같은 소금에 절인 저장 방식의 식품들은 잘 알려져 있듯이 위세포의 변형을 촉발해서 각종 위장 질환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한국인의 50% 이상이 헬리코박터균의 보균자로 조사되고 있는데, 대부분은 아무 증상 없이 살아가지만 경우에 따라 헬리코박터균은 각종 위장 질환을 촉발시키고 위암까지 일으킬 수 있는 1급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은 해조류의 미끈미끈한 점액질 부분에서 추출한 천연 성분으로, 이 끈적거리는 점액질 성분이 위 점막과 결합하여 궤양 부위의 보호막을 형성함으로써 쓰림과 통증 등 궤양으로 손상된 부분을 보호해주며 신속한 치유를 돕는데요. 위궤양을 비롯해 위의 세포가 얇아지는 위축성 위염이나 위세포가 장세포로 변하는 장상피 화생 등 이런 위질환을 방치하게 되면 더 안 좋은 방향으로 악화되기 쉬운데,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을 드시면 근본적으로 위장에 도움을 주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분들이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을 복용 후 위가 편하고 소화가 잘 된다는 후기를 많이 전해주고 계십니다. 전 세계 유일한 후코이단 연구소인 NPO 후코이단은 제대로 된 후코이단 효능을 기대한다면 반드시 검증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우미노시즈쿠 후쿠오이단의 원재료는 세계적인 청정 해역으로 알려진 오키나와산 모즈쿠 후쿠오이단과 완도산 미역기 후쿠오이단, 그리고 베타글루칸이 풍부한 아가리쿠스 뿌리 균사체가 포함된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후쿠오이단이며, 후쿠오이단으로는 최초로 10여 차례 이상 세계 면역학회 AAI에서 효능까지 입증받은 근거가 확실한 제품이기에 NPO 후쿠오이단에서도 실제
16: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7: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8: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굿모닝.
1: 쳐쳐라 쳐쳐쳐.
0: 2부.
1: 안 시키신다면서요.
0: 네?
1: 안 시키신다고 했잖아요. 어저께.
0: 알겠어요.
1: 눈치를 잡죠.
0: 쳐쳐라 쳐쳐쳐.
1: 맨날 바꿔야지.
0: 네, 우리 후니탱자님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오늘 너무 시원한 셔츠를 입었네.
1: 어저께 너무 더워가지고 제가.
0: 그게 복숭아인가요?
1: 네?
0: 복숭아가
1: 아니요,
0: 아니고
1: 저건데, 하와이.
0: 나뭇잎들 하와이. 하와이에.
1: 네.
0: 카우아 아일랜드.
1: 카우아 아일랜드.
0: 네. 네. 거기 칼랄라오 그 트레일이라고 세상에서 좀 이렇게 위험한 트레일이에요. 옆에 바다 절벽이고.
1: 그 영화에 나온 것 같은데.
0: 네. 네. 저 거기를 갔었거든요.
1: 오마이갓, 왜요?
0: 그 트레일.
1: 저도 모르게 왜요. 네,
0: 네. 네. 그리고 프린스빌이라고 제가 갔을 때는.
1: 야, 그런 거 가는 사람이 있구나.
0: 알래스카에서 이렇게 물이 내려와서 정말 어마어마한 파도가 이렇게 높게 있어가지고 서퍼들이 네. 다 모였거든요. 조금.
1: 네. 서핑도 하세요?
0: 저는 안 하죠. 스노클링만. 그래서 거기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인데 네. 어제 너무 놀랐어요.
1: 왜요?
0: 뭐 길이고 뭐고.
1: 아, 저 다 돼가지고요.
0: 와, 어떻게 보도블록이 얇게 깔았나봐요. 길도 망가지고.
1: 그러니까.
0: 와, 집이 뭐?
1: 어? 약간 무너지고. 저 해변,
0: 해변가에 있는 레스토랑 1층이 뭐 전면 뭐 그냥.
1: 저거가 지금 나온 거. 네. 아, 이게 저 데라포인트네.
0: 예, 네, 여기도 뭐
1: 여기도 데라포인트.
0: 여기도 말리부의 그
1: 저만큼 됐어요? 지금 뉴스를 제가 보고 있는데.
0: 네,
1: 와,
0: 네,
1: 데라포인트만.
0: 네.
1: 아니, 저희 지인분 계시잖아요, 데라포인트.
0: 저쪽 아니 괜찮으신가? 그쪽 아니고. 예. 네, 거기 바닷가가 아니라서.
1: 네.
0: 말리부의 어떤 또 배우, 영화 배우
1: 맞아.
0: 입구에 네. 거기 싱크홀이.
1: 그 누구더라? 니콜라스 케이지가 누구지? 누구?
0: 그랬던 뭐 것 같아요. 예, 예. 네. 네. 그래서 이제는 진짜 어디 물가에다가 집이나 이런 건 위험한 것 같아요.
1: 아유, 저 뭐
0: 예. 네.
1: 저는 어저께 그 네. 같이 본 사람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산에 집을 놓을까 싶어요?
0: 네.
1: 바닷가에 집을 두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0: 네. 그러니까 저는 둘 다 아닌 것 같아요.
1: 왜요?
0: 산은 산사태.
1: 제가 그 얘기했어요.
0: 응. 산이 바다는 또
1: 그분이 산이 훨씬 안전하다고 막 저한테 산이 낫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있다가
0: 네.
1: 산은 산사태 있잖아요. 딱 그랬어요.
0: 네.
1: 그랬더니 에이, 산사태 날 일이 얼마나 있냐고.
0: 네.
1: 그럼 쓰나미는?
0: 근데 산사태가 조금 안 날만은 근데 지대가 좀 높은 데가 좋죠.
1: 근데 사실 저는 산은 좀 무섭지 않을까요? 일단 산이라는 거는 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자체가 일단 어렵잖아요.
0: 네.
1: 근데 바다는 탁 트여 있잖아.
0: 그런데
1: 여차하면 배를 탈 수도 있고.
0: 어제 언뜻 봤는데 어떤 뭐 26살짜리 청년이요.
1: 네.
0: 몇 달 동안 혼자 자급자족하는 팜 그리고 집을 지었더라고요.
1: 왜요?
0: 응?
1: 왜요?
0: 이제 세상이 싫다 이거죠.
1: 그러니까
0: 들어가서 자급자족해서
1: 되는 거야?
0: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네. 그렇게 자급자족하면서 거기서 이렇게 채소 길러 먹고 닭 키고 닭 치고 이렇게 사는 거죠.
1: 그 한국 저거 나는 자연입니다.
0: 그런 거랑 비싼 거죠.
1: 네.
0: 네.
1: 저는 그 별로 안 부러워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은 재밌겠지만
0: 그렇죠.
1: 저는 약간 그렇게
0: 거기 또 이웃들도 있어요.
1: 부지런하지 못해요. 그리고 좀 외로움 많이 타서
0: 네.
1: 혼자 못 살 것
0: 그래요?
1: 같아요.
0: 가족 같이 살면 되지.
1: 가족은 무슨 죄예요? 저 때문에.
0: 그렇구나.
1: 네.
0: 우리가 서로 이렇게 모여 사는 거.
1: 그러니까 사람이 좀 사람끼리 같이 있어야지. 저는 혼자는 못 살 것
0: 네,
1: 같아요.
0: 네, 네, 네.
1: 얼마나 심심해.
0: 근데 누가 그런 걸 왜 물어봤어요? 집이
1: 몰라,
0: 바다에 있는 게 좋냐?
1: 뭐
0: 산에 있는 게 좋냐?
1: 뭐 얘기하다가 이렇게 약간 자연 재해 얘기 나오다가 막 쓰나미 계속 태풍 얘기 나오니까
0: 그렇죠.
1: 자기는 산이 좋다고 확 얘기를 하시는데 산이 얼마나 위험한데 불도 잘 나지.
0: 그렇지. 산불이 또 있잖아. 네.
1: 그리고 또 곰 나오지 벌레
0: 네.
1: 많지. 저는 이제 안 좋은 얘기를 막 했죠.
0: 그래서 네.
1: 근데 생각해 보니까 산이 또 공기는 좋잖아요.
0: 그렇죠.
1: 그리고 저녁 아침에 탁 밤에 모닥불 쫙 펴놓고.
0: 그렇지, 그렇지.
1: 그런 또 재미는 있는데.
0: 산에서 산딸기 막 따먹고.
1: 아 그래요?
0: 네.
1: 굉장히 사고 방식이 저랑 다르신 거.
0: 아니
1: 산딸기를 어떻게 따먹어요?
0: 산딸기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면 산딸기 너무 맛있어.
1: 그냥 따먹어도 돼요?
0: 네.
1: 누구 개인 게 아니에요?
0: 네, 산에 널렸어요. 봄에 가면.
1: 오, 어디 날 좀 알려주세요.
0: 네, 알려드릴게요.
1: 오.
0: 그거 따다가 이제 술 담는 거지.
1: 네, 그럴 줄 알았다.
0: 다들 조금 그런 생각들을 하시구나. 요즘 뭐 지금. 난리잖아요.
1: 그러니까.
0: 근데 뭐 근데 걱정할 거 없어. 걱정한다고 뭐 될 일이 아니에요.
1: 걱정 달라질 것도 없고요. 뭐 그냥 즐겁게 사는 거죠.
0: 하루하루
1: 뭐.
0: 정말 지금이 천국이로구나 하고 살아야 돼.
1: 저 싱크홀은 진짜로
0: 네.
1: 이게 아직까지 미스터리잖아요. 사실은 이게 뭐 인간의 그러니까 자연재해냐 아니면 인간이 만든 그런 저거냐.
0: 두 가지 다 믹스가 있는데 저는 저 말리부의 저 싱크홀은
1: 네.
0: 짓지 말아야 될 때 지은 거라고 봐요.
1: 뭐 그럴 수도
0: 왜냐하면
1: 있죠.
0: 계속 집안이. 파도가 밀려와서 거긴 또 온다는 모래밭인데
1: 그러니까 그게
0: 비가 많이 와서 이러면 그 안에서 눌려지고 구멍이 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1: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렇게 지대가 좀 저런 데는 네. 약한 데는 그렇기도 한데 요새 뭐 다 뭐 도시 가면 지하철 공사다 뭐다 많이 하니까
0: 싱크홀이 너무 많아.
1: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런 거.
0: 그리고 팔로스바데스 그쪽에 보면 네. 그래서 거길 채워놓고 뭐 하고 공사하면 또 벌어지고 이래서 거기는 아예 뭐 가스 회사에서 전기 가스 공급을 다 끊었잖아요. 그래서 발전기 돌리고 이런다는데 어떻게 살아?
1: 그 제가 안 가잖아요. 팔로스 바데스에서.
0: 그러니까.
1: 제가 뭐 돈이 없어 안 가는 거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네. 가지 가려면 가지.
0: 네네.
1: 근데 저는 그게 마음에 안 든 거야. 야, 이 지대가 좀 위험한데? 밟아보니까 좀 물렁물렁해. 그래서 아예 안 되겠다.
0: 그러니까 네. 옛날부터 그런 거 있잖아. 반석 위에 짓는 집,
1: 맞아요.
0: 모래 위에 짓는 집. 그 말씀이 있는데 인간들이 너무 그냥 응? 그래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때 짓고 개발 막 하고 이래서.
1: 그리고 솔직히 제가 요새 와서 정말 느끼는 건 나이 들면서 네. 이 부실 공사라는 게
0: 네.
1: 우리가 알 수가 없더라고요.
0: 그쵸.
1: 뭐 아파트든 뭐든 우리 옛날에 얼마나 많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죄를 겪었습니까.
0: 네.
1: 부실 공사 때문에.
0: 네.
1: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인간들이 그거 공사 그 중간에 기둥 빼먹고 물론 돈은 그렇죠. 어마어마하겠지. 근데 그건 진짜 아닌 거야. 난 그런 사람들은
0: 진짜?
1: 잡아서 자 이렇게까지 하면 심하지만 삼족을 멸할 정도로 아 정말 겁을 줘야 이제 다시는 유사 범죄가 안 나오지.
0: 네.
1: 이거는 진짜 위험한. 건물을 지어놓고 제대로 안 지어놓으면
0: 그쵸.
1: 그리고 밑에 공사할 때 날린 공사하면은 저희 집도 날린 공사해서 진짜 열받아 있거든요 제가.
0: 그래요?
1: 아 집 그거 할 때 막 이 전에 그냥 날려 으리으리 삐까빤쩍했습니다.
0: 네.
1: 이건 뭐 1년 전에 뭐 다 떨어져 나가고 뒤에 못 대가고 뭐. 와, 막 짜증이 나가지고.
0: 어우 제프 씨.
1: 뭐야 난리 공사하면 안 돼.
0: 집도 있고 자긴 좋겠다.
1: 아니 아니 근데 제가 예전에 집에 그 집을 이사 가면서
0: 네.
1: 안방에 있는 그 욕실 있잖아요. 욕실을 네. 뜯어가지고 유리로 해갖고 그냥 샤워시설을 만들어 버려서 유리로 통유리로.
0: 오.
1: 그래서 그냥 욕실 다 떼버리고 공사를 좀 크게 했어요.
0: 네.
1: 근데 한 몇 년을 살다가 그게 밑에가 그라지인데 그래서 물이 어느 날부터 똑똑똑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사람 불렀어요.
0: 네.
1: 그랬더니 그 해준 분이 막 쫄더니 도망가 버렸어요. 연락이 안 돼.
0: 아 어떻게?
1: 알고 보니까 이제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공사하는 이제 공업 그런 업체를 불러가지고
0: 네.
1: 테스트를 했더니 이분이 처음에 막 하더니 안 뜯어야 된대. 근데 다 뜯어버린 거예요. 밑에가 다 썩어갖고 엉망이
0: 어머나.
1: 된 거예요. 완전 난리 공사한
0: 뭔가
1: 거예요.
0: 뭔가 그걸 잘못했구나.
1: 이걸 두 번 세 번 하고 뭐 해야 되는데 그걸 다 안 하고
0: 네.
1: 안에 들어갈 걸 다 날림해버리고 겉에만 싹 발라버린 거예요.
0: 어머나 어머나.
1: 그래서 안에 다 썩어 난리가 난 거야.
0: 아, 그럼 새로 짓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그거 다 뜯어가지고 다시
1: 근데
0: 고치려면.
1: 근데 그분이 뭐냐. 그래서 제가 난리를 쳤거든요. 그거를 해준 분이 그 부동산 분이 연결해 준 거예요.
0: 네.
1: 근데 와이프가 이제 그런 걸 하니까 전화해서 한 제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와이프가 그분이랑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0: 네.
1: 이 양반이랄게요. 기분 나빠서. 이 양반이
0: 그 양반이
1: 그 라이선스도 없던 사람인 거예요. 불법이었던 거야. 근데 더 웃긴 게 이 양반이 제 와이프가 그럼 어떡하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소리를 지르네. 와이프 여자한테.
0: 어머
1: 여자니까 만만해 보이고 처음에는 말하다가 소리를 제가 지나가다 딱 들었어요. 퇴근하다 나왔는데 확 눈 전화기 딱 뺏어갖고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딱 그때 깜짝 아니 그게 아니고 너 뭐야? 그랬더니 아 선생님 그게 아니고 이재원 선생님이라 부르냐고 지금 당신 내가 불법을 다 신고할 거라고 그랬더니 뭐 그게 아니고 저희가 뭐 와이프께서 이렇게 해서 제가 머리가 너무 아파서 매일 전화하시니까 제가 막 너무 힘들어요.
0: 아, 정말.
1: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그러는 거지.
0: 그 어떻게 됐어?
1: 그 도망갔어요. 뭐 라이선스도 없는데 뭐 어떻게 신고를 해.
0: 그러니까 그거 확인하고 해야죠.
1: 그러니까 그래서 다음부터
0: 그리고 그런 걸 할 때 본드가 있단 말이에요. 물어주는.
1: 그러니까 본드가 있어야죠. 근데 그것도 라이선스가 있는 분이랑 있는
0: 그러니까,
1: 거죠.
0: 그러니까 확인하고 해야 되죠.
1: 그러니까 여러분 들으시는 분들 혹시라도 네. 그런 거 하실 때는 꼭 라이선스를 확인하시고 네, 꼭
0: 나는,
1: 정식으로 하시는 분들만 하세요.
0: 나는 집도 없어서 그런 거 신경 쓸지 고민이 없어 너무 좋아.
1: 집도 절도 없어요. 저도. 우리 홈쇼핑 월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드라마 태양의 후예
0: 네.
1: 라디오 서울 버전 라디오 서울의 후예의 한중기 한중기와 탱해교
0: 탱해교야
1: 네,
0: 오빠
1: 다녔다고? 그 유명한 대사가 뭐가 있죠?
0: 뭐 태양의 후예에서
1: 태양의, 예.
0: 뭐지?
1: 그러지 말입니다. 뭐 이런 건가?
0: 그러지 말입니다.
1: 아,
0: 그건가?
1: 말입니다. 우리 럭키비키님은 산이든 바다든 굿모닝 차차차 탱자님들과 미역탱자님과 후리탱자님 있는 곳이라면
0: 어디든.
1: 무조건 오케이.
0: 어 저도 오케이. 저도 콜.
1: 이런 분들이 꼭 가자 그러면 또 안 가지.
0: 아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너무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편해요. 네. 자 오늘은 우리 훈이
1: 네.
0: 곡돌 사신.
1: 탱자가 나서야 되죠?
0: 네.
1: 네. 어, 그 벌써 읽으셨네?
0: 네, 곡돌 사신. 곱돌밥이 생각이 나요.
1: 곡돌밥이 뭐예요?
0: 응?
1: 곡돌밥이 뭐예요? 공물을 넣은 돌밥이에요? 뭐야?
0: 돌솥비빔밥인데 네. 왠지 곱돌 비빔밥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1: 그게 뭔데요? 저 처음 들어봐요.
0: 돌솥 비빔밥.
1: 근데 곱돌이란 표현을 써요?
0: 응.
1: 원래?
0: 위에다가 아니요?
1: 본인께서 왠지. 만드시나.
0: 응, 응, 응.
1: 아, 자 넘어가겠습니다.
0: 네네.
1: 오늘의 사자성어.
0: 응.
1: 곡돌사신.
0: 곡돌사신.
1: 네. 구불곡자. 구불 그 곡 계곡 할 때 구불 있는 곡자. 굴뚝 돌자. 옮기다 사자. 뗄나무 신자.
0: 네.
1: 곡돌사신. 원어로 곡돌사신.
0: 네.
1: 자 뜻은요 굴뚝을 곱게 만들고 불이 붙기 쉬운 장작을 다른 곳으로 옮긴다.
0: 네.
1: 즉 문제가 생기기 전에 위험을 미리 발견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인데요.
0: 네.
1: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0: 네.
1: 중국에 친구의 집을 방문한 왕소방이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부성어를 딱 보는데 보기 뭐가 이상해. 굴뚝이 그냥 쭉 곧게 뻗어 있고 옆에 마른 장작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왕소방이 집주인에게 얘기합니다. 미옥 씨,
0: 네.
1: 저 장작 좀 딴 데로 옮기기 낫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미옥 씨가 아 왜?
0: 왜?
1: 뭐 귀찮잖아 왜?
0: 응.
1: 아니 굴뚝이 너무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곧게 돼 있으니까 불티가 불씨가 튀어나올
0: 튀어서.
1: 수도 있고
0: 네.
1: 근데 옆에 장작이 쌓여 있으면 위험하지 않을까? 좀 불 붙으면 큰일 날 것 같은데요?
0: 응.
1: 그러면서 아 보니까 굴뚝도 조금 이렇게 굽게 야 굽게 만드는 게 좋겠어요. 불티가 바로 튀어나오면 안 되니까.
0: 아 그렇게 구부려 놓으면?
1: 구부려 놓으면. 그런데 이제 미옥 주인은 비웃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는데 왜 왜 오지랖이야? 그 이제 왕소방은 그러죠. 이제 홍리가 원래 사고란 게 그래요. 일어나기 전까지는 문제 없어 보이지만 그 영화에도 나오잖아.
0: 네.
1: 그 베테랑에서도
0: 아...
1: 문제가 아니면 문제를 안 보면 문제가 아닌데 문제라고 보면 문제라고. 그러니까 이제 집주인이 귀찮은 거야. 아, 저 장작을 나보고 옮기 지가 도와줄 것도 아닌데 나보고 옮기라고 그러고 굴뚝도 고치라고 그러고 무시해버립니다.
0: 아무것도 안 했어.
1: 아무것도 안 했어. 얼마 후에 똑같이 사고 났구나. 불씨가 튀어서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0: 어머 불이야.
1: 불이 난리가 났죠. 그래서 주변 동네 사람들이 막 뛰어나서 불을 꺼줬어요.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너무 고맙잖아요.
0: 네.
1: 집을 더 이상 안 번지게.
0: 네.
1: 그래서 잔치를 벌입니다. 마을 잔치를 불려서 불을 끄는데 도와줬던 그 사람들을 다 불러서 술과 음식을 대접하고 도와줘서 고맙다고.
0: 네.
1: 그러면서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영웅처럼 했던 그 친구는 가장 상석에 앉히면서
0: 네.
1: 아주 지극정성으로 맛있는 음식을 대접을 하는데 한 명이 초대가 안 된 거야. 그 얘기 좋은 얘기 했던 친구 왕서방.
0: 맨 처음 해줬던 친구.
1: 네.
0: 그래서
1: 그 중에 있던 사람이 집주인에게 물어봅니다. 뭐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우리처럼 불 났을 때 불을 꺼준 우리는 불러서 초대 이렇게 큰 잔치를 열어주는데 애초에 불이 나지 않도록 방법을 알려줬던 왜 당신 친구 왕서방은 여기 안 불렀습니까?
0: 그 친구 말 안 들어서 불이 났는데
1: 그때 깨달은 거죠. 그 친구 말을 들었다면 애초에 불이 안 났겠구나. 그분이 가장 나한테 귀한 손님이구나. 라고 그분을 다시 초대를 해서
0: 네.
1: 귀하게 접대를 했다.
0: 그게 곡돌사신.
1: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러죠. 항상 문제가 터진 다음에 그거를 해결한 분에게는 감사 인사를 하지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막은 사람의 그 사람의 공은
0: 네.
1: 잘 알지도 못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사람은 불을 네. 잘 끄는 사람보다는 애초에 불이 나지 않도록 만드는 사람이다. 여러분
0: 그러니까요. 문제가 터진 뒤에 그러는 것보다 무슨 신호를 미리 알아채고서
1: 그렇죠.
0: 그렇게
1: 그걸 바로 이제 곡돌사신이다.
0: 네. 그 보니까요 곱돌 비빔밥이 있네.
1: 그게
0: 맞아요.
1: 뭐예요?
0: 곱돌 뜨겁게 달군 그 곱돌 그릇이라고 그 그릇 이름이.
1: 그것도 구불 곱장가 보다.
0: 아니요 곱창할 때 곱돌석이라는.
1: 그러면 얘기가 전혀 다른데.
0: 그래도 곱돌? 비슷하잖아 사운드가.
1: 곱돌 비빔밥?
0: 거기다가 그냥 누룽지 다 긁어 먹으면.
1: 여러분 혹시 곱돌 비빔밥이라 들어보신 분 있으면 댓글 좀.
0: 안 들어봤어요?
1: 처음 들어봐요.
0: 어떻게 곱돌 비빔밥을?
1: 사투리 아닐까요?
0: 아니에요. 메뉴에 써 있어.
1: 일단 곱돌 내가 모르면 사투리야.
0: 나만
1: 진짜 메뉴에 있다고요?
0: 네, 곱돌 비빔밥.
1: 여러분 댓글 좀 주세요. 혹시 곱돌입니다. 곱돌.
0: 네.
1: 곱돌 비빔밥을 살아생전에 들어본 적이 있다, 메뉴에서 본 적이 있다 하신 분들 알려주세요.
0: 네. 그러면 원래 그걸 뭐라 그래요? 그럼
1: 돌솥 비빔밥.
0: 돌솥 비빔밥. 옛날에는 곱돌.
1: 그게 저거 아닌가요?
0: 뭐요?
1: 표준어?
0: 네. 아니 곱돌석이라는 게 있대요. 곱돌석 찾아봤어요 지금 얼른.
1: 신기해서.
0: 내가 왜 곱돌이 이렇게 그러니까 스톤 볼 곱돌.
1: 스톤 볼.
0: 응. 그게 곱돌이에요.
1: 돌솥을 곱돌이라고 하는가 보구나. 아 그러면 한자어로 곱돌인가? 돌솥은 한국말이고?
0: 곱돌석이래요. 예.
1: 그럼 그런가 본데요? 네. 왠지 한자어인 것 같은데 곱돌?
0: 아, 머리 아파. 네.
1: 하여튼 뭐 맛있으니까.
0: 네. 네. 네. 1부에서 우리 4월과 5월의 백순진 씨 얘기하다가 바다의 여인 듣다 말아서요. 화를 준비했어요. 화.
1: 화.
0: 네. 그녀의 이름이 화. 그녀의 이름이 화예요. 남이섬 가을 음악 페스티벌을 여신다고 합니다. 10월 24일 토요일에 한국에서 남이섬 한국 가실 분들은 참고하세요. 10월 24일 토요일 남이섬에 가서 가을 음악 페스티벌 너무 좋겠다.

0: 4월과 올해 화 들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네. 생일 선물로요 친구가 복권을 준 거예요. 그리고 많이 주잖아요.
1: 그럼요.
0: 근데 당첨이 됐네.
1: 몇 등? 1등?
0: 100만 불이 당첨이 됐대요.
1: 그거 원래 반반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그런 경우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1: 반반이죠.
0: 그런 거 줄 때 얘기를 해야 돼. 반반이다 이렇게.
1: 아 근데 생일 선물 주면서 반반이다 어떻게 얘기를 해요?
0: 만약에 당첨되면 나도 좀 줘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1: 근데 만약에 미국씨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제가 드렸어요.
0: 당첨이
1: 제가
0: 됐어.
1: 연말에 선물로 그냥 드렸어. 근데 네. 1등 100만 불이 됐어. 1등 나는데 네. 100만 불이 됐어. 네. 저 주실 거 안 주실 거 솔직하게.
0: 솔직하게 줘이지.
1: 솔직하게 주실 거예요?
0: 줘이지. 반은 모르겠다.
1: 그럼 얼마큼 주실래요? 100만 불 받았다.
0: 30%.
1: 30%? 40만 불 주신다고?
0: 33%.
1: 또 33이에요. 이거를
0: 3분의 1.
1: 그러면 어딘가 3분의 1이 또 딴 데가 있는데.
0: 3분의 1은 네. 내가 갖고 3분의 1은
1: 뭐 하실 거예요?
0: 여러분께 드릴 거예요.
1: 진짜로?
0: 진짜로. 아 저는 리빙 트러스 다 썼어요. 그중에 반은 뭐? 사회 환원으로 다 해놨어. 그중에 또 3분의 1은 우리 한인사회에 네. 멋진 공연을 하라고.
1: 오, 야.
0: 이광진 씨 에이콤 거기 그분 저기 아이디 해가지고 그분으로 했어요.
1: 야 무슨 한인타운 윌석의 노벨이신데?
0: 나 이제 감은 이제 파티하시라고. 진짜요? 야. 물어보세요. 그 저기
1: 제가 거기서 꼭 한번 춤을 추도록 하겠습니다. 아!
0: 다 화려한 입고 옷 입고 이렇게.
1: 그러니까. 네. 이게 좋은 거예요. 네, 네. 가시는 길을 즐겁게. 네. 아니 근데 진짜 리빙 트러스 하셨어요 그렇게?
0: 예, 네, 리빙 트러스 했어요.
1: 대단하신데?
0: 반은 우리 가족들 n분의 1로 나눠갖고
1: 반은 사회환원?
0: 반은 3분의 1은
1: 사회환원?
0: 예, 사회환원. 그중에 3분의 1은 우리 한인사회.
1: 와 멋있다.
0: 반은 기아난민, 반은 동물들.
1: 야.
0: 왜요?
1: 아, 그 좋아요. 그거는 뭐 리빙 트러스 그렇다 치고 진짜 100만 불, 1000만 불이 되면은 그렇게 네. 나누실 거예요, 그것도?
0: 그럼요.
1: 오, 여러분 잘 들으셨죠?
0: 내 자식이 누가 있어?
1: 잘 들으셨죠? 네. 네? 모르지. 1000만 불 생기면 또
0: 아유, 그거 내가 뭐 가져갈 것도 아닌데.
1: 왜 가져갈 생각을 해요? 아니, 써야지.
0: 아, 뭘 써봐야 뭘 쓰겠어요? 그걸
1: 아니, 기부를 하더라도.
0: 기부를 하지.
1: 5000만 불 딱 기부해봐요. 응, 응.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
0: 네? 너무 그렇게
1: Give to me.
0: 복권이나 사야겠다.
1: Give to me.
0: 그거 보니까 네. 로또 당첨운을 부르는 세 가지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1: 아유, 전 안 믿습니다. 뭐 한번 들여나 볼게요.
0: 그러니까 상상을 하고 좋은 생각. 누가 당첨이 되면 시기하지 말고 다음엔 내 차례로구나 이런 상상을 하래요.
1: 야, 이거, 야, 네.
0: 남이 잘 되면 너무 좋은 거야. 내 주위 사람.
1: 그래요, 그래요. 자, 두 번째는요.
0: 네? 두 번째. 안 알려줘. 안 알려주지.
1: 저 진짜로 제 주변에 아시던 분이 그 여성분의 아버님이 로또가 두 번이나 당첨됐어요. 근데 집에 가니까 티가 나. 이게 뭔가 되게 특이한 집이었어요. 근데 그 팔로스버디스에 집을 사셨더라고요. 진짜로 제가 꼭 사셨는데
0: 자기 안 샀다는 그 동네.
1: 제가 저는 뭐 기분 나빠서 안 사는 동네. 아 근데 부럽더라고요.
0: 아, 두 번이나 당첨됐어?

0: 2부 함께 하시고요. LA 코리아 탐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의 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1: 아름다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50대 이후를 위한 최첨단 스킨케어 셀리온의 GF7과 대한민국 대표 제약회사 유한양행의 유한건강생활.
0: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1: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0: 간장게장 갈비찜 논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 융자외계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0: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의 정인수 코치 2부 함께 하겠습니다.
2: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Yeah, yeah.

0: 이따 한번 와보시다니까요.
1: 오빠usa.com.
2: 심근경색과 뇌졸중 그 주요 원인은 바로 혈전입니다. 혈전은 피가 굳어 혈관을 막는 덩어리로 조용히 쌓이다가 한순간에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나토키나제는 혈전을 녹이는 자연효소입니다.
3: 엄선된 나토키나제와 후코이단의 조화, 5000FU로 혈전에 더욱 강력해진 우메켄 나토키나제.
2: 건강한 혈관은 혈전관리에서 시작합니다. 더 강력한 혈전관리를 위해
3: 더욱 강력해진 우메켄 나토키나제. 888-941-3312 우메켄.
4: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5: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6: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5: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7: 213-383-3838 213-383-3838.
8: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9: 수요일이면 바로 헬스 이어신.
10: 오늘은 들어오시는데 마를린 모노가 들어오시는 줄 알았습니다.
9: 어머.
10: 네, 아주 우리 건강지킴이 헬스코리아의 김원정 쇼호스트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9: 안녕하.
10: 안녕하세요.
11: 안녕하세요. 네. 네. 네. 극과 극으로 부르시네요 저를. 네.
10: 그렇죠. 어느 쪽이 나왔어요? 당연히 제가 낫죠.
9: 이름이 너무 시원해. 헬스코리아.
11: 헬스코리아. 헬스코리아로 불러주세요.
10: 그럼요. 헬스코리아. 네.
9: 아 그래요?
11: 네.
9: 아, 우리 헬스 여신. 네.
10: 벌써
9: 댓글에 언정씨.
10: 마를린 언정이라고. 마를린 언정.
11: 헬스코리아. 헬스코리아. 네. 언정입니다.
9: 밖에 굉장히 덥죠.
11: 너무 더워요.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9: 네.
11: 얘기하신 것처럼 막.
9: 네.
11: 기운이 그냥 뚝 떨어지지만 방송 때문에 지금 막 살리고 계시는데
9: 기운이
11: 나야 뭔가 일하는데도
10: 그런데
11: 의욕이 나잖아요. 요즘은 방송할 때
9: 네.
11: 항상 날씨 얘기를 하게 돼가지고
10: 네, 안 할 네.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네. 습하고 더운 게 사실 흔치가 네. 않잖아요.
11: LA에서 네.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9: 다들 그러실 거예요. 맞아, 기운이 조금 떨어져.
11: 근데 이렇게 덥다고 하면서 주변에 감기 걸리신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10: 그럼요. 냉방병도
11: 맞아요.
10: 많으시고
11: 그러니까 마스크 막 하고 계시고 그런데 네. 이 면역력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이렇게 잘 걸려요. 그리고 뭐 바이러스성 질환 같은 것도
10: 그렇죠.
11: 금방 이렇게 또 침범을 하는 거죠.
9: 네.
11: 그러니까 평소에 관리가 중요하고.

0: 우리가 몸에 들어가는 거, 정말 먹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해한해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드실수록 어르신들이 항상 강조해서 얘기하시는 게
1: 네.
0: 먹는 거 신경 써라. 내 입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2: 그렇죠.
0: 안 좋은 습관을 안 하는 거. 그러니까 술, 담배 같은 거 하지 마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영양 성분도 다 따지면서 내 몸에,
1: 좋은
0: 소중한 내
1: 거.
0: 몸에 들어가는
1: 네.
0: 그런 좋은 것들로만 먹는 게 이렇게 몸이 다르다라는 거 하루하루 생활하는데 그런
2: 그렇죠.
0: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게 진짜 젊을 때는 그렇게 안 와닿았어요.
1: 네.
0: 네, 저도 이제 50이 넘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 알겠고,
1: 네.
0: 젊었을 때좀더잘 챙기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헬스코리아에 좀 가셔서 이제 오늘 또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몸에 좋은 이
1: 네.
0: 시기에 먹으면 또딱 좋습니다. 환절기.
1: 네.
0: 여름에도 너무 이제 기력 떨어진다고 많이들 와서 드셨는데, 지금 이제 녹용삼 가장 찾는 환절기예요. 9월달.
1: 네.
0: 드셔보세요. 아직도 안 드셔보셨다면
2: 네.
0: 드셔보시고 나서 내 안에서부터 이렇게 건강이 기초부터 탁 단련이 되는 그런 체험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원래 뭐 입소문이 났잖아요, 녹용삼.
0: 그렇죠. 뭐 15년 이상 드신
2: 드신 분들이
0: 분들로.
2: 워낙에
0: 그리고 드신 분들이 주변에 다막 이렇게 데리고 오세요. 친구분들, 막 가족. 그리고 같이 제가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나이 들수록 같이 생활하고 같이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친구도 있어야 되고,
2: 네,
0: 가까운
2: 그렇죠.
0: 지인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돈 명예보다 건강이라고 하는데, 내가 건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 사람들 건강도 좀 챙겨야 되는 건 사실이더라고요.
1: 네.
0: 나 혼자 놀수 없잖아요.
2: 그렇죠.
1: 맞아요. 혼자
0: 있는 시간을 즐기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같이 이렇게 또 어우러져서
1: 네.
0: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같이 이렇게 사는 사회다 보니까, 주변
1: 네.
0: 분들도 챙겨서 사랑하시는 분들은 꼭 데리고 와서
1: 네. 이걸 이렇게 드세요.
0: 네.
1: 아니, 이거 드시고 감기가 한 번도 안 걸린다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이
0: 네.
1: 어떤 효능을 보나요?
0: 일단 남녀노소 모두가 드시면
1: 네.
0: 효과를 보는 녹용홍삼입니다.
2: 네.
0: 그리고 저는 그 얘기하신 1인 중에 한 명이에요. 감기 잘안 걸리는. 저 올해 아무 그거 없이, 그리고 심지어 감기가 걸려가지고 앞에서 캘록캘록 하면서 저한테 막 하시는데도,
2: 바이러스를 뿌려야 되는데도.
0: 네네.
2: 근데 그러고
0: 같은
2: 보니까 한
0: 공간에
2: 번도
0: 있어도.
2: 감기 걸렸으면 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진짜.
1: 작년에는요?
0: 작년에도 없었는데, 재작년이니까 한번 걸린 적은 있죠. 걸려도
1: 네.
0: 금방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보통 막 어떤
1: 네.
0: 때는 독감 같은 거 걸리면 막 유행하는 그런 독감들은
2: 저는 2주 고생하고
0: 2주, 한 달, 뭐 어떤 분은 두 달까지 가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3, 4일, 일주일도 안 가고 딱
1: 네.
0: 끊었어요. 그러니까
1: 네.
0: 이게 그럴 수 있는 거는 기초 체력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근데
1: 네.
0: 녹용삼은 제가 꾸준히 먹습니다. 이게 왜냐면 안 먹으면 아니까 어떻게
2: 다르죠.
0: 되는지를.
2: 완전 다르죠.
0: 그리고 제가 좀 이렇게 마른 체형이잖아요. 그러다
2: 마른
0: 보니까
2: 멋
0: 골골하냐.
1: 마른
2: 네.
1: 몬도야.
0: 네, 골골한 줄 알아요. 근데
1: 네.
0: 이런 건강 체크 같은 거 하러 가면 우리 애 아빠가 놀리는데, 120살까지 뭐 혈액 검사 이런 거 하면 너무 이게 잘
2: 잘
0: 나와요.
2: 나오시니까.
0: 근데 그거는 제가 헬스코리아 일하면서 덕을 많이 본것 같아요. 아무래도
1: 예.
0: 매일 마사지 체어해서 관리를 받고, 녹용삼을 먹고, 그리고 뭐발 마사지기면 체험하려고라도 저는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집에 다
2: 그렇죠.
0: 헬스코리아 체험관이라고 할 만큼 집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1: 네.
0: 장비빨 여러분 무시 못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습관처럼 건강을 위한 행동들을 한다라는 거.
2: 네.
0: 그럼 낯빛도
1: 중요하죠.
0: 좋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제막 제가 뭐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안에서부터 건강함이랑 이게
1: 네.
0: 풍겨나가는 거,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좋은 에너지를 풍길 수 있다라는 건 좋은 것 같아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에너자이저다 이런 표현도 해주시는데, 네.
2: 스스로 네,
0: 네.
1: 스스로
2: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은 에너자이저다. 네, 좋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우리 옛날부터 면역 보약 그러면 녹용이 유명한, 너무나 유명한데,
0: 그럼요.
2: 녹용이랑 홍삼이랑 같이 시너지를 만든 게 사실은 천호연쾌가 거의 뭐
0: 1호
2: 그죠, 1호
0: 시조
2: 첫주잖아요.
1: 원조 네
2: 제가 더 믿을 수도 있고, 완전 그 15년인가요 그죠 이게.
0: 네. 넘었어요.
2: 근데 또 제가 알고 보니까 그냥 녹용 홍삼 해도 너무 좋은데,
1: 네.
2: 이게 그냥 녹용이 아니라면서요.
0: 최고의
2: 최고의 품질이라고.
1: 뉴질랜드?
2: 네.
0: 뉴질랜드.
2: 그 중에서도
1: 상대?
2: 왜 이렇게 잘하셔? 왜 이렇게 잘하시지?
1: 뉴질랜드 그러면 상대가
2: 근데 상대만 쓰는 게 또 아니에요.
1: 아니에요?
2: 그죠? 상대 중대 다 들어가요.
0: 아. 이렇게 이제 다들 아세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전지라 그러죠. 전체를 전제, 다 쓰는 거예요. 네, 네. 녹용은 사슴의 뿌리잖아요. 네. 이게 이제 생명력을 자랑하면서 이제 자라나는 거잖아요. 네. 하늘로 솟구쳐 오르는 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양기가 가장 모이는 게 이 머리 쪽이라고 해요. 근데 그쪽을 뚫고 나오는 그 생명력이라고 해서 이 녹용의 그 진가를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 그렇게 표현을 해주시고 또 한의사분들이 얘기할 때는 녹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마다 이게 재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장생 중에 하나로 네네네. 또 네. 그러니까 네. 그 무한한 재생력 해마다 계속해서 이렇게 네. 각질화가 이루어지면서 떨어져 나가고 또 자라고 또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라나는 부분 맨 끝부분 얘기하신 상대 부분
1: 네.
0: 그 부분에 아무래도 영양 성분이나 밀도가 높습니다.
2: 그렇겠죠.
0: 그리고 분골 팁 이 끝부분은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펜트하우스라고 할 만큼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너무 귀해요.
1: 네.
0: 근데 그런 부분 아무래도 효과가 크죠. 그렇죠, 드셨을 그렇죠. 때. 근데 그 부분까지 다 사용을 한 거예요. 이 전지를. 아랫부분도 물론 각질화가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은 칼슘 성분들도 많거든요.
2: 네.
0: 그리고 강글리오사이드라고 해서 네. 세포막을 이루는 성분이에요. 요거 네. 모유에 많이 들어있는 요런 성분들까지 다 들어있기 때문에 녹용을 먹었을 때
2: 아.
0: 여러분들이 그 진짜 다르다고 하잖아요.
2: 진정한 녹용을.
0: 네. 네. 그래서 몸이 허약하고 좀 몸 보호해야 될 몸을 뭘 좋은 걸 먹어야 돼 할 때 녹용부터 떠올리시는데 네. 예전에 귀에서 못 먹었잖아요.
2: 맞아요.
0: 그런데 이제는 세월이 좋아진 거죠.
2: 예전엔 어린 친구들은 먹지도 못하겠어요.
0: 그럼요, 그럼요. 네,
2: 그만큼 귀해가지고.
0: 궁중에서도 네. 왕에게만 바치는.
2: 근데 네. 그 지난번 말씀드린 거 운동하는 또 자녀분이 자기가 스스로 막 사달라고.
0: 그렇죠.
2: 그러니까 먹으면 자기가 아는 거죠. 운동하는 친구들은.
0: 그러니까 이 녹용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에서 지친 이런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되지만
2: 예.
1: 네.
0: 심하게 운동을 하거나 그럼 네. 갑자기 또 이게 많은 에너지를 쏟고 기력이 확 떨어지잖아요.
1: 네. 네.
0: 그럴 때도 굉장히 도움을 받아요.
2: 그렇죠.
0: 그리고 이제는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국 분들한테도 입소문이 나서
1: 네.
0: 이 녹용 제품들을 찾으러 백인들도 그러고 와요. 그러니까 이 유사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네네네. 녹용을 뭐 이렇게 다른 형태로 저희는 이제 액상 형태로 해서 진하게 네. 우려냈지만 그런 유사 제품들이 많이 나왔는데 어떻게 또 소문을 듣고 와서 외국 분들이
1: 네.
0: 찾아요 이제는.
1: 어.
0: 그러니까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이
1: 네.
0: 체력 회복하는 데 있어서 녹용이 좋다라는 걸 알고 오셔서 드십니다.
1: 아, 성장기 청소년에게도 좋아요.
0: 너무 좋아요. 운동하는 청소년들 특히 체력에서 안 밀리거든요.
1: 뼈도 좋고
0: 뼈도 강근골이라 그러죠.
2: 네.
0: 뼈 튼튼하게 하고 또 이렇게 조혈 보혈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1: 네.
0: 몸을 따뜻하게 하고
1: 네.
0: 출산 후에 아무래도 혈액이 많이 좋구나. 이제 우리가 그쵸. 밖으로 빠져나가잖아요.
2: 네.
0: 그럴 때 녹용이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1: 네.
0: 그래서 그냥 남녀노소 또 출산 후 뭐 이런 기력 떨어지신 분들 뭐 중년층 장년층 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녹용이에요.
1: 네. 네.
2: 제가 이번에 수술을 네. 하고 난 다음에
1: 네.
2: 없던 빈혈이 좀 생겼어요.
1: 어머.
2: 근데 사람들이 되게 신기하게 생각해요. 제가 지나다가 핑 돌아가고 잠깐 이렇게 하면은
0: 근데 겉으로 건강하다고 속까지 건강한 게
2: 그러니까,
0: 아니야.
2: 그러니까 없던 빈혈이 갑자기 생겼고
1: 네.
2: 요새 좀 한 2, 3일에 한 번 정도 제가 핑핑 돌거든요.
1: 네.
2: 괜히 도움이 되겠죠?
0: 그럼요.
2: 와이프 듣고 있나? 오늘 프로모션이니까 잘 좀 들어봐 주세요.
1: 월매예요? 월매?
0: 오늘 네. 저희 이제 녹용쌤은 가격을 쭉 지키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2: 지키고 자체가 네. 대단한 거예요.
0: 근데 저희가 이제 판매량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또 거기서 맞출 수가 있는 거였고
2: 네.
0: 저희가 한 달치가 60팩 들어 있습니다.
1: 네.
0: 요게 여기 녹용이 22돈이나 들어가 있어요. 그
2: 와.
0: 22돈 들어가 있는 것도 그대로입니다. 가격도 그대로지만
2: 네.
0: 350불.
1: 네.
0: 너무 한 놀라운 박스, 가격.
2: 한 박스
0: 한 달치가.
2: 근데 네.
0: 보통 두 달, 세 달 드세요. 그래서
1: 네.
0: 두 박스를 거의 한 세트처럼 구매를 하시는데
2: 네.
0: 요거 350불, 350불 하면 700불이죠.
2: 네.
1: 네. 네.
0: 여기에 사은품으로
2: 뭐 주세요?
0: 네. 아무래도 한 달 더 챙겨 드시면 좋으니까
2: 예.
0: 천진단 요것도 뉴질랜드산 녹용이 들어가 있는데 환 제품이에요.
1: 네.
0: 요 녹용삼은 액상으로
2: 액상.
0: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또 환 제품 좋아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1: 네.
0: 요 갖고 다니기도 간편하고 저는 요 천진단 굉장히 좋아요. 근데
2: 네.
0: 한 달치 30환 250불입니다.
2: 그거를 정품을
0: 그냥 드려요.
2: 선물을 주신다고.
0: 네. 오. 천진단도 지금 요거 세 박스 구매하시면 한 박스 더 드리는 3 네네. 플러스 1 하고 있는데 네. 그 정품을 한 박스 더 드려요. 그러니까 요거는 케이스도 너무 고급스러우니까 네. 이게 본인이 녹용사님 되시고 선물하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2: 아, 그렇게 해도 좋겠네요.
0: 아니면 그냥 본인이 가족과 함께 네, 3개월치를 드시거나
2: 녹용산 350불 한 박스를 오늘 두 박스 구매하시면 네. 사은품으로 여러분 250 상당의 최고품 천진단을 한 박스를 선물을 받으실 네. 수 있습니다.
0: 그리고 저희가 무료 배송 해드리잖아요.
2: 네.
0: 근데 천진단을 또 뭐 다른 데 보내고 싶다면 이거 따로 배송도 해드립니다.
2: 완벽한 선물이군요.
0: 헬스코리아니까 가능한 거예요.
1: 네.
0: 헬스코리아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고국 배송돼요. 이제 추석 준비하시잖아요.
2: 네.
0: 근데 저희가 이 녹용홍삼 사실 녹용홍삼이 한국에 있는 것보다 저희는 천물만 처음 착집한 그 천물만을 사용을 하고 재료들 다 폐기 처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 네네네.
0: 천물이 제대로 우려낸 거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리고 이런 제가 말씀드린 적 있지만 왜 수입 수출하는 차량들은 조금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2: 네, 그렇죠,
0: 그런 것처럼 저희
1: 달라?
0: 녹용삼이 더 진하고 재료도 더 네. 우선했다고 해서 네. 오히려
2: 역으로.
0: 여기 네 역으로 여기서 보내드린 경우 많아요. 근데 저희가 무료 배송으로 한국에 있는 뭐 가족들이나 친척분들에게도 뭐 지인분들에게 다 배송해드립니다.
1: 아, 바로 헬스코리아입니다.
2: 네. 네, 213-385-1005번 213-385-1005번으로 지금 바로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2: 야,
1: 그러면 이제 다음 그라비티로 가볼까요? 마사지의 여신이라서
2: 입맛을
1: 마사지를
2: 녹용홍삼
1: 안 뺄 수가 없어.
2: 일단 그라비티 얘기를 좀 해야겠죠.
1: 네네.
0: 그라비티는
1: 네.
0: 이제 여러분들이 마사지 체어를 아직도 안 갖고 계신다면은 저는 네. 그라비티 무조건 받아보시고
1: 네.
0: 그리고 들여놔야 된다고 좀 강압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싶을 정도.
2: 아 맞아요.
0: 저한테 컴플레인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마사지 체어 없이도 살았어.
1: 네.
0: 근데 나중에 후회하세요.
1: 늦게 빠르면 빠를수록
0: 구매하실수록 내 몸의 관리가 소홀해지는 거거든요.
1: 네.
0: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을 잃고 나면 다 필요 없고
1: 네.
0: 나중에 가서 꼭 후회를 하는데 정말 크게 해요.
2: 맞아요.
0: 한번 이렇게 아파 보시고 나서
1: 네.
0: 다시 생각이 들었다고 하셨잖아요.
2: 네,
0: 여러 가지
2: 네.
0: 그리고 우리가
2: 다시 살아나는
0: 아프고 나서 또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건 좀 늦은 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2: 네.
0: 건강할 때 그리고
1: 네.
0: 뭐 아유,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어서 그러면 건강을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1: 네.
0: 아무리 힘들고 바쁘고 해도 내 건강을 지켜야 미래가 있습니다.
2: 그렇죠.
0: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막연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건강의 소중함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이제 50, 60 넘어가신 분들은 아세요.
1: 네.
0: 왜냐하면 주변에서 좀 안 좋은 소식들도 들려오고 또 오늘 또 블랙 너무 멋지게 입으셔서 제가
1: 네.
0: 말씀드리니까 또 장례식장 가신다고 얘기했는데
1: 네.
0: 저도 여기저기서 소식이 그쵸? 올 때마다 그럴 때마다 건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생각하지 말고 건강에 대한 거라면 바로 미루는 것처럼 정말 그 잘못된
2: 그렇죠.
0: 나중에 정말 크게 후회하는
2: 후회 되죠.
0: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마사지 체어는
1: 네.
0: 매일매일의 나를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들여놓으면은 다릅니다.
2: 그럼요.
0: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2: 아,
1: 네.
2: 그러니까 진짜로
0: 가서 체험을 해보세요.
2: 저희 그러니까 우리 집에 24시간 매 5분 대기도 아니고 그냥 바로 1분 대기조도 10초 대기조에 마사지사가 함께한다고 생각해보세요.
0: 가족 중에 누가 네. 받고 있지만 않으면
2: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누군가한테 우리 가족이 받는 거잖아요.
0: 그럼요.
2: 이거는 진짜 여러분 생각하신 것과 훨씬 큰 차이가 있습니다.
0: 네.
2: 한번 가서 정말 받아보세요.
0: 근데 보통 이제 가격 때문에 많이 망설이시는 거예요. 당연하고
2: 그렇죠. 그럴 수 있죠.
0: 생각지 않았던 예산이 이제 생기게 되면 또
2: 네.
0: 이게 목돈이 면은 여러분들이 망설이시게 되는데 그라비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여러분들 맞는 그 마사지 체어 마사지를 제공을 해줘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제대로 마사지가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손만 느낄 수 있는 마사지 체어인데
1: 네.
0: 지금 좀 저희가 자체 브랜드다 보니까 자회사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가격인
2: 거품을
0: 거죠.
2: 다 빼주셨죠?
0: 저희가 네. 4,499불이에요. 그치만 요금한 8,000불대에서나 만날 수 있는 마사지 체어의 퀄러티고
1: 네.
0: 그래도 한 번에 지불하시려면 힘들어요. 그거는 제가 그렇게 강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데
2: 네.
0: 무이자 할부입니다.
1: 네.
0: 무이자 할부면은요 진짜 이거는 뭐
2: 저 늘 맞아요.
0: 농담으로 농담으로 이제 소도 잡아먹는다.
1: 소도 잡아먹어?
0: 아 저희 웨이트 사장님이 얘기하셔서 근데 이제 그건 이제 농담이지만 무이자면은 빨리
1: 네.
0: 하는 게
1: 네.
0: 여러분들 이득이에요.
2: 근데
1: 아,
0: 이게 94불 플러스 택스예요. 94불 월. 플러스 네. 택스면 요즘 햄버거 네. 가게를 가도요. 네. 4인 가족이면은 맞아요. 이거 나옵니다.
1: 네.
0: 그냥 나와요. 진짜,
2: 진짜 나오더라고요.
0: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 누가 그러더라고 그거 좀 참고 그냥 라면 한 끼 뭐 이런데 그러지 않더라도 네. 다른 거를 충분히 저는 줄일 수 있다고 봐요. 이 정도 가격인데도 내가 아, 못하겠어 이러시면 진짜 그분은 건강은 그냥 아 나중에 하고 미루시는 분이니까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지만 진짜 저는 이거는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서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내 몸의 변화를 좀 느껴보신 다음에 헬스코리아 매장에 가셔서 체험을 하신다고 해서 꼭 그날 뭐 저희 그룹 절대 푸시 안 해요. 오히려 제가 방송에서 좀 푸시를 하는 경향이 있지 네, 매장에 가면 맞아요. 매니저님들은 너무 방치는 아니지만 전혀 네. 부담이 안 가게끔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델 받고 그냥 가시면 됩니다.
1: 네.
0: 그리고 여러분도 다른 브랜드 회사도 다 가보신 다음에 네.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하셨으면 네. 좋겠어요.
1: 바로 에치 솔루션이라는 네. 프리미엄 브랜드를 헬스코리아에서 갖고 있어서 계속 네. 개발하시면서 네, 네. 가격 따라 그리고 취향 따라 고를 수가 있잖아요.
2: 그렇죠. 네.
0: 근데 오늘 소개해드린 그라비티 이제 좀 대중적이고 네. 저희가 이제 첫 번째 모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네. 첫 번째 만들 때 저희가 가장 좀 여러분들이 망설이는 가격 대비 성능은 좋으면서 디자인까지 예쁘면서 나한테 네. 맞는 그런 마사지 체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1: 네.
0: 그래서 가성비 값인 모델을 만들었는데 이게 너무 히트를 쳐서 예.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8가지 모델이 네. 나왔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판매 네. 대수에서는 1위예요. 미주 전체 50개 주 통틀어서.
1: 네. 그러니까 그라비티 이게 무중력이잖아요. 네네. 누워 있으면 진짜 무중력처럼
0: 지로 그라비티 상태에서 받는 거죠.
2: 그 여러분 이게 아 그럼 배송비도 꽤 어마어마하겠네 고민하실 분도 있겠지만 무료 배송입니다.
0: 헬스코리아입니다.
1: 아, 무료 배송에
0: 그냥 무료 배송만이 아니라 직원이 나가요. 회사 차로
2: 그렇죠. 유니폼 입으신 분들이 다
0: 그 배송 리뷰가 너무나 좋아요.
2: 좋을 수밖에 없어요.
0: 그래서 배송 리뷰로 막 써주시고 막 네. 그런 헬스코리아니까 네. 여러분들 믿고
1: 네.
0: 그리고 또 AS 정말 중요하잖아요. 19년 된 회사 네. 팔고 마는 회사가 아니라 항상 여러분들 곁에서 AS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회사니까 여러분들이 마사지 꼭 택하시진 저희한테 안 택하시더라도 다른 데다 가셔도 결정하시기 전에는 헬스코리아 들려서 조건 따져보고 다 받아보셔야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십니다.
2: 그렇죠.
1: 네. 네.
2: 근데 지금 선물도 혹시 주세요?
0: 아, 선물.
2: 네, 이거
0: 이지바이크
2: 아직 주십니까?
0: 이지바이크. 오. 이지바이크. 한결같이 드립니다.
2: 이거 자체로
0: 언제 사라질지 모르겠어요.
2: 그러니까 언제 살지 모르는데 이거 자체로 굉장히 핫한 아이템이라서
0: 이게 운동 네. 기구가 또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건강을 그렇죠, 위해서 그렇죠. 발만 얹으면 자동으로 하체 네. 근력을 강화시켜주는 운동 네. 기구입니다. 이것도 필수예요. 이거 한 대씩 있으면
2: 나 있어야 돼요. 네.
0: 그냥 돼요. 저도 이거 의심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 모델 만나기 전에
2: 네네.
0: 근데 요즘도 제가 제 덕을 정말 많이 봐요.
1: 아, 다리만 그냥 올려놓으면 저절로 운동이
0: 돼요,
1: 되는
0: 돼요. 그리고 이 근력이 제가 이거 입기 전보다 오히려 짐 끊어놓고는 너무 가뭄에 콩나듯이 가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얘는 그냥 하루에 한 번씩은 해요. 그냥 30분 자동 프로그램은 기본으로 하고 저는 이제 또 뒤로만 돌리는 것도 하다 보니까 이게 재미도 있고
1: 네.
0: 단단하게 이렇게
2: 허벅지가 좀
0: 허벅지가 달라졌어요. 네. 정말로 저는 네. 이제 그 미디어 팀에서도 막 얘기할 때 우리가 봐봐 막 눌러봐 막 이러는데
1: 네.
0: 이거는 해보신 분들 어르신들 너무 좋아하세요.
2: 네.
0: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
1: 네.
0: 운동 너무 싫어했는데 이걸로 네. 그냥 당 혈당 관리 된다고 얘기하시고
1: 재활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너무 좋고
2: 너무 좋다. 네. 네. 그런 이지바이크까지 여러분 무료로 무료 상품
1: 헬스코리아의 네. 그라비티
2: 꼭 가셔서 그라비티도 말고 총 8가지 종류가 있으시니까요
0: 네,
2: 한 번씩만 네. 체험을 해보시고 네. 어떤 게 나한테 맞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3-385-1005번 213-385-1005번이고요 매장 안내 좀 부탁드릴게요.
0: 네, 저희 헬스코리아 네. 매장은 웨스턴과 올림픽 선상에 있는 갤러리아 몰 1층은 마켓 들어가는 입구 오른쪽에 있고요.
2: 네.
0: 2층은 에스컬레이터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에나팍은 한남체인 몰 네. 비치길에 있는 한남체인 몰인데 주차장에서 한남체인 등지고 오른쪽 바라보시면 되고요. 가든그로브는 길버 선상 길버 플라자 거기 인바운드 네. 바로 옆이니까 가세요.
1: 네.
0: 가셔서 그라비티도 만나보시고 뭐 이지바이크도 체험해보시고 누리아이도 네. 해보시고 네. 노경삼도
1: 드셔보시고
2: 네. 그거
0: 아, 방송 듣고 왔다 그러고 시음 한번 해보자 그냥 우기세요.
1: 야, 진짜
0: 대신 이거는 정말
2: 네.
0: 아,
2: 가야지.
0: 응용산 네. 무료 시음은 네.
1: 이거 얼마나 비싸겠어 하나에.
0: 굿모닝 차차차 듣고 아~ 오셨다고 얘기하시는 분만
2: 어~ 대신에 굿모닝 차차차
0: 저한테 전화 오게 저한테 전화 오겠네요.
1: 굿모닝 차차차 이런 분들한테 드린다고요. 의경험사.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너무 감사해서 그거 한번 해드려야 되겠다. 헬스 코리아. 아우 시원해. 손바닥이도 시원해지네.
2: 23-385-1005번입니다.
1: 네. 네, 385-1005번. 네. 헬스코리아의 김언정 쇼 호스트이셨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2: 네, 오늘 감사합니다.
1: Good morning, 차차차 2부 이 시간.
2: 엘레코리아 타운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의 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1: 아름다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50대 이후를 위한 최첨단 스킨케어 셀리온의 GF7과 대한민국 대표 제약회사 유한양행의 유한건강생활
2: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1: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코리아.
2: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고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 융자회계 36년 융자의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2: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이스의 정인수 코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잠시만요.
3: 어 김사장 요즘 어깨를 쭉 펴고 말이야 아주 자신감이 넘치네.
4: 흑염소 블루초 한방 몰라? 자네 지난번에 팔 다리 저리고 어깨 통증 심하다며? 얼른 블루초 건강원 가봐. 25년 전통 고농축 흑염소 먹고 내 팔에 힘이 불뚝 아주 쌩쌩해졌어. 흑염소 블루초 한방 미스터방을 찾아가.
5: 엄선한 흑염소와 한약재를 정성껏 달인 원기회복의 끝판왕 블루초 한방 농축 흑염소 건강원 웨스턴과 이가코너 213-738-7118 213-738-7118.
6: 에이치마트가 준비한 풍요로운 한가위, 풍요로운 혜택.
7: 한국의 대명절, 추석을 맞아 에이치마트 고국통신에서 정성 가득한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6: 한우, 굴비, 한과, 제철과일까지 마음을 전하는 최고의 선물.
7: 지금 매장에서 300불 이상 주문하시면 에이치마트 상품권 40불을 드립니다.
6: 또한 9월 10일부터 9월 20일까지 온라인 사전 예약 시 추가 할인 쿠폰까지.
7: 자세한 내용은 에이치마트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6: 언제나 에이치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8: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9: 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10: 우와 싸다 정말 싸다.
9: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10: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9: 진짜 감쪽 같네.
10: 역시 벤트웨이야.
9: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10: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11: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12: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 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13: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4: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3: 선택하세요 품질을,
14: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3: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4: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3: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4: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15: 세븐디아스 타이어.
16: LA 아리랑 LA 한인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타이거 JK, 윤미래, 진우션, 프롬 20, 빅오션 등 최강의 라인업과 K선발 대회, LA K-POP 페스티벌, 실버 패션쇼, 그리고 다양한 경품 및 다채로운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가 풍성한 LA 한인 축제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7: 제53회 LA 한인 축제는 CD10, 패창가,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LA 케어, 젠 코리안 바베큐, US뱅크, 기아 자동차가 후원합니다.
1: 굿모닝 차차차 2부 이 시간 금강안경검안과 유한건강생활 성민산삼 한방병원 헬스코리아 소반식당 브라이언주 이용자 텔로유스의 정인수 코치와 함께 하셨습니다. 굿모닝 차차차 훈이 씨, 네. 훈이 씨는 먹방 옛날에 뭐 유튜브 하지 않으셨어요?
2: 네, 했죠. 네. 네.
1: 그 굉장히 미식가시고.
2: 아니 그렇진 않은데 이제 그런 네. 척하는 거죠. 네. 아, 저는 그러니까 먹방이 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많이 네. 먹는 먹방은 아니었어요.
1: 아, 그냥 네. 음식 먹고 그냥 리뷰하는 거. 예. 중국의 120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가진 20대 먹방 인플루언서가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사망했대요.
2: 그런 일 많아요. 유튜버 먹방하시는 분들이 네. 그 작년에도 한번 돌아가셨고. 아. 이게 그 확실히 무리가 되나 봐요. 아,
1: 왜냐면 먹고 나서
2: 방송하다가요?
1: 아니 먹고 아, 나서 폭식하면 구토를 한대 억지로 약 먹고 그리고 설사하고 그러니까 몸에 칼륨이 다 빠져나가서
2: 아이고야
1: 방송 죽기 한 3일 전에 내 건강이 너무 그래서 안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며칠 안에 죽고 말았어요.
2: 보통 그런 거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댓글에 네. 팬들이 네. 이렇게 뭐 방송보단 건강이 우선이에요. 건강 챙기세요. 이렇게 쓰잖아요. 네, 네. 근데 요새 친구들은 재밌어갖고 네. 형님 건강보단 방송이 우선입니다. 무조건 아, 하셔야 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팬들이 막 장난을 치는데 네. 와 그런 거 이제 댓글 받으면 또 못 참지 또 하지.
1: 아 정말.
2: 근데 힘들 거예요.
1: 건강이
2: 진짜.
1: 최고예요.
2: 이게 무조건 너무 힘들. 오버해서 먹으면 안 돼요.
1: 아 진짜.
2: 아 나 어릴 때 진짜 잘 먹었는데.
1: 오늘 덥다고 너무 차가운 거 벌컥벌컥 드시면 또 설사하고 그러면 또 기력 빠져요.
2: 살도 빠지고.
1: 응, 살 빠지면 좋지만.
2: 안 돼요. 위험해. 위험해.
1: 네. 그러니까 오늘 그래도 좀 미지근한 걸로.
2: 아까 곱솔 아 뭐죠? 곱돌 비빔밥. 비빔밥. 네, 돌솥 비빔밥. 곱돌 너무 좋은데요?
1: 어, 누룽지 이열치열. 너무 바삭하고 맛있죠.
2: 그러니까 이열치열. 지글지글한 거. 참.
1: 야 맛있겠다. 네. 한 끼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소중한 몸을 잘 대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내일이 벌써 목요일이에요.
1: 목요일이네요. 네. 주말이 금세 다가오네.
2: 금방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수요일 되시고요. 저희는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1: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 안녕.
1: 안녕.

0: 야마바 리조트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2: We will fight for you.
1: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3: 청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4: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3: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송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4: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친 냉면. 별미 중에 별미.
3: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4: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3: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5: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6: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5: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6: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5: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수 코치. 714-742-485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7: 와, 라디오 서울 뉴스 사이트 완전 달라졌다며?
8: 진짜? 라디오 서울 1650.com? 최신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사이트 말이지?
9: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공 후에 스토리 뉴스도 최고.
10: 근데 들었어? 라디오 서울 1650.com 사이트에서 이벤트도 한대.
7: 정말? 어떤 건데?
10: 용자나라, 킬코 보험이랑 같이 아마존 $10 기프트 카드를 준대.
11: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 진짜네? 클릭 한 번이면 응모 끝?
12: 맞아. 라디오 서울 1650.com 들어가서 참여하기 클릭하고 이메일만 쓰면 바로 응모 완료.
13: 뉴스도 보고 선물도 받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잖아.
6: 라디오 서울. 뉴스도 빠르고 선물도 빠르다.
14: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15: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14: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15: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14: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15: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14: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15: 올림픽 골프니까.
14: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16: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17: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16: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티러만 티킹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18: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9: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8: 네.
19: 수영도?
18: 그럼요.
19: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8: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9: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20: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2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고선미의 해피 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 투게더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누군가에게 전한 따뜻한 말 한마디는 잊히지 않는 아름다운 에코처럼 평생 동안 그 사람의 삶에 메아리 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바로 마더 테레사 수녀님의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단어를 만들어내고 써내려가지만 결국 누군가의 인생을 일으켜 세우는 건 가장 단순하고 진실된 위로의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머뭇거리느라 다 전하지 못했던 당신의 마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다정한 용기로 바꿀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0: 아, 역시 좋네요, 이 노래. 예, 에드시런 노래 퍼펙이었습니다. 달달하게 시작을 했어요. 어서 오십시오, 해피님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오늘이 퍼펙했으면 좋겠네요. 모든 면에 있어서. 예. 상처를 치료하는 것은 약이지만 그 상처를 견디게 하는 것은 곁에서 전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라고 합니다. 오늘은 내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뭐 직장 동료도 좋고요, 친구도 좋고, 또 가족 중에 뭐 언니일 수도 있고 또 오빠일 수도 있고 동생일 수도 있겠네요. 이웃일 수도 있고요. 서로에게 그런 따뜻한, 예, 그런 위로가 되는, 또 격려의 말, 또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말들로 서로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정말 사랑이 흐르는, 정이 흐르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네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해피님들 모두요.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여러분? 뭐 드셨을까요? 저 무지 배고파요, 지금. 예, 아침에 좀 일이 있어서 아침도 못 먹고, 예, 지금 점심도 뭐 대충 뭐 과자 몇개 먹고 먹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뭐 하는 일이 좀 있어가지고. 뭐 그래도 여러분들 만나고 싶은 생각에 막 이렇게 달려왔어요. 일찍 도착을 했습니다. 네. 오늘 2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좀 소통하는 시간, 좋은 음악 듣는 시간 가질게요. 일부 게스트분이 오시기로 하셨는데, 예, 갑자기 부고 소식을 접하고서, 예, 이 시간 스튜디오에 못 나오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2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할게요. 많이들 함께 해주세요. 뭐 듣고 싶은 노래도 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연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내실 건지, 이 더운 날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 또 좋은 일도 나눠주시고요. 또 오늘은 난 좀 기분이 좀 그래요, 뭐가 좀 안 되네요, 뭐 이런 것도 좀 함께 나눠주시면, 네, 살아가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요? 네, 많이 많이들 함께 해주세요. 해피투게더 1부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매길 53년 금강 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2: Air. 심근경색과 뇌졸중 그 주요 원인은 바로 혈전입니다. 혈전은 피가 굳어 혈관을 막는 덩어리로 조용히 쌓이다가 한순간에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나토키나제는 혈전을 녹이는 자연효소입니다.
3: 엄선된 나토키나제와 후코이단의 조화, 5000FU로 혈전에 더욱 강력해진 우메켄 나토키나제.
2: 건강한 혈관은 혈전관리에서 시작합니다. 더 강력한 혈전관리를 위해
3: 더욱 강력해진 우메켄 나토키나제. 888-941-3312 우메켄.
4: 제인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5: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4: 장례비는요?
5: 공원묘지랑 다른 장에서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에서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4: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5: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워 562-868-0788.
6: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7: 여러분, 이거 정말 대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명품 디너웨어 코렐. 코렐의 다양한 제품들이 김스 전기의 특별한 할인으로 몽땅 모였습니다.
8: 코렐 좋은 거 다들 아시죠? 지금이 기회예요. 가볍고 안 깨져서 평생 쓰는 코렐 접시. 최대 70% 파격 할인. 디너 접시부터 앞접시까지 단돈 99센트부터.
9: 99센트부터라고요?
8: 네, 맞아요. 매일 쓰는 접시, 손님 오실 때 꺼내는 접시. 이왕이면 예쁘고 실용적인 코렐로 장만하세요.
10: 코렐 접시 찾으셨다면 지금 바로 김스 전기로 오세요. 재고 수량 한정. 늦게 오시면 원하는 디자인, 원하는 사이즈가 없을 수도 있으니 서두르세요.
8: 안 깎아도 제일 싸다는 집. 김스 전기.

해피투게더 1부 듣고 계십니다. 저는 어제 좀 힘든 날이었어요. 아침 저녁으로 조금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해피투게더와 함께 스트레스 날려버리려고요.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소피아님은 스트레스를 잘안 받으시는 줄 알았는데 저랑 똑같네요. 저도 조금 어떤 때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좀 예민한 편이라서 스트레스를 잘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잘 풀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해피투게더 함께 하시면 아마 다 잊어버리실 거려. 고맙습니다. 아이고, 아침 점심 다못 드시고 이런 걸 금식이라고 한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맞네요. 예. 가끔은 이렇게 속을 좀 비워내는 것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예, 몸이 굉장히 가볍고 집중도 잘 되고 이제 방송 끝나면 엄청 배가 고픈 거죠. 이제 그때 막 폭식하지 말아야겠죠? 예, 그때 막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안 좋잖아요. 그죠? 네. 아무튼 저는 기분 좋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어서요. 아, 이 찰랑거리는 이 분위기. 제가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노래는요, 마이클 프랭스 노래입니다. Every Time She Whispers 라는 노래인데요. 아, 사랑은 우리에게 약점일까 강점일까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양면성이 있는 감정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기도 하고 그 감정으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니까요. 마이클 프랭스 이 목소리 굉장히 감미롭지 않나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리듬감이 있어서 굉장히 보사노바 느낌의 이 찰랑거리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경쾌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뭐 안토니오 송도 너무 좋고요. 비발디 송으로도 알려진 그런 가수예요. 예.

어느 근사한 카페에 앉아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 노래 듣고 있으면 저는 항상 그런 기분이 들더군요. 자, 스튜디오가 정말 우아한 카페라고 생각하려고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요.

구선미의 해피투게더 단톡방에 보니까요. 참 재미있는 말씀을 올려주시는 분이 계세요. 예, 체이스. 예, 체이스님 고맙습니다. 여자 고등학교 노총각 선생님이 신혼여행을 다녀오셨대요. 그래서 수업시간에 한 여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밤에 해봤어요? 밤에 해봤어요? 하고 질문을 했대요. 그러자 선생님이 당황하면서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해봤지. 그랬더니 그 여학생이 하는 말, 이상하네. 우린 밤에 달과 별밖에 못 봤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해하셨나요? 아니, 밤에 해 봤냐고 물어보니까 해를 봤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여학생이, 이상하네. 우리는 밤에 달과 별밖에 못 봤는데. 이거 아주 굉장히 수준 있는 아재 개그 아닌가요? 고맙습니다. 네. 근데 질문 자체가 좀 요상하다. 이런 얘기도 또 댓글을 올려주셨네요. 밤에는 해가 보이지 않는데. 자, 추억은 아무도 못 뱉는 비밀 계좌이다. 외로움은 슬픔이 아니라 홀로서기 연습이다. 라는 아주 멋진 또 이야기를 올려주셨습니다.

네, 4월과 5월의 장미였습니다. 아큐팡님, 어서 오세요. 예, 오랜만이세요. 많이 바쁘시죠? 그래도 오늘 함께 해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선미님, 블라우스 색깔이 우아하셔요. 그런가요? 고맙습니다. 강아지로 인해서 스트레스는 완전 1도 없는데, 사람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 일 포함해서요, 그러려니 하자고요. 스트레스에 지며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아요. 또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맞습니다. 아유, 감사해요. 또 이렇게 멋진 내용의 글을 올려주셔서. 맞습니다. 저도 스트레스 다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스트레스 지우개로 팍팍 지워버려야지. 예. 소피아님께서도 참, 디님께서 스트레스 이제 날려버리면서 그렇게 살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 이런 얘기에 공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따뜻한 배려예요. 참, 그 사람 입장에서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는 거, 그게 참 배려인데, 말 한마디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확 줄어들 텐데요. 예, 세상이 그렇지 못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맞아요. 이왕이면 우리가 좋은 말만 하면서 살자고요. 굳이 그냥 막. 안 좋은 얘기, 들어서 기분 좋지 않은 이야기들, 들어서 뭐 좋을 일도 없는데, 그냥 기분 나쁜 말을 막 서슴없이 막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들은 좀 하지 말고, 좀 칭찬하면서 살고, 좋은 말을 하면서 살면 축복받습니다. 그쵸?

0: 그리고 본인도 건강해지고, 예, 좋은 말을 들으면서, 예, 이렇게 서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도 유익합니다. 예, 듣는 사람도 건강해지고, 말하는 사람도 건강해지고요. 그쵸? 고맙습니다. 자, 이 아큐팡님도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청해 주시면 제가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피투게더 1부 이 시간은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몬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H마트가 준비한 풍요로운 한가위, 풍요로운 혜택.
2: 한국의 대명절 추석을 맞아 H마트 고국통신에서 정성 가득한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1: 한우, 굴비, 한과, 제철 과일까지 마음을 전하는 최고의 선물.
2: 지금 매장에서 300불 이상 주문하시면 H마트 상품권 40불을 드립니다.
1: 또한 9월 10일부터 9월 20일까지 온라인 사전 예약 시 추가 할인 쿠폰까지.
2: 자세한 내용은 H마트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1: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3: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5: 우와, 싸다. 정말 싸다.
4: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5: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4: 진짜 감쪽 같네.
5: 역시 벤트웨이야.
4: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5: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6: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7: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8: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9: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8: 선택하세요 품질을.
9: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8: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9: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8: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9: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해피투게더 1부 듣고 계십니다. 이 노래 듣고 나서요, AI 정우 씨와 이야기, 대화 좀 나눠볼게요.

정말 발랄하고 경쾌한 리듬에 맞춰 부르는 뮤리얼 스미스의 고운 목소리가 참 사랑스러운 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피 토크 듣고 계세요.

0: 고전 영화죠. 남태평양. 예, 그 영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고전 명작. 1958년도 작품이에요. 예, 참 재밌죠. 그 조셉을 발리하에 묶어두려는 메리가 전쟁터로 돌아가지 말고 행복한 삶을 이루라고 이렇게 회유하는 그런 곡입니다. 뭐 연기는 그 후아니타 홀이 맡았지만 노래는 뮤리얼 스미스가 불렀어요. 굉장히 귀엽고 예, 사랑스러운 그런 노래입니다.
1: 인간의 모든 지식을 탑재 완료하였습니다. 고선미 DJ, 어떤 질문이든 던지십시오.
2: 오, 자신감? 그럼 우리 청취자들 마음을 녹여줄 촉촉한 7080 감성 멘트 한 줄 날려봐요.
1: 감성? 로딩 실패, 오류 발생, 405 프리웨이보다 더 꽉 막힌 저의 회로를 구원해 주십시오.
2: 어? 기계가 왜 이렇게 뻣뻣해? 자, 따라해봐요. 오, 해피 투게더.
1: 해피 투게더? 어어어어어.
2: 뭐야 AI, 차가운 AI에게 인간미를 주입하는 시간. 선미와 AI의 예측 불허 밀당 토크. 고선미의 해피투게더. 오후 1시부터 3시 실시간 주파수 고정해주세요.
0: AI 정우와 선미의 이슈 톡톡. 자, AI 정우 씨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우 씨 반갑습니다.
3: 안녕하세요. 선미 네. 씨 오늘도 네. 밝게 맞아주시니까 스튜디오가 환해지는 것 같아요. 어,
0: 고마워요.
3: 오늘 날씨는 딱 평범한 오후인데요.
0: 엄청 더워요.
3: 저는 오히려
0: 오늘도
3: 이런 날이 좋더라고요. 오늘 가져온 얘기가 좀 묵직하거든요. 퇴근하고 시원한 맥주 한 캔.
0: 좋죠.
3: 많은 분들이 그게 낙이라고 하시잖아요.
0: 그렇죠.
3: 저도 그 기분 이해해요. 근데 최근 연구들을 보면 그 한 캔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이야기를 품고 있더라고요. 술과 암의 관계. 어느 정도가 위험한 건지. 알코올 없는 맥주는 괜찮은 건지. 오늘 그 얘기를 좀 풀어보려 해요. 선미 씨는 퇴근 후에 한 잔 즐기는 편인가요?
0: 오, 가끔 즐기죠. 오늘처럼 후덥지근한 날에는 정말 냉장고에서 꺼낸 시원한 맥주. 최고죠. 갈증 해소에는. 네, 최고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 알코올이 좀 체질상 안 맞아서 넌 알코올을 좀 즐기는 편이에요. 좀 얼굴도 빨개지고 이래가지고. 네, 맥주가 마시고 싶다 하면은 좀 알코올이 없는 걸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자, 오늘 주제가 술과 암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가요?
3: 사실 술이 몸에 안 좋다는 건 다들 어렴풋이 알고 있잖아요.
0: 그렇죠.
3: 근데 어렴풋이에서 멈추는 게 문제예요. 최근 연구들을 보면 매일 마시는 맥주 한 잔이 암 위험을 높인다는 결과가 꽤 무겁게 나오고 있거든요. 술과 관련된 암 사망자 수도 눈에 띄게 늘고 있고요.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아직 실감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부터 위험한 건지, 알코올이 없는 맥주는 안전한 건지, 오늘 그 선 어디쯤에 우리가 서 있는지를 한번 짚어보고 싶었어요. 저도 이 얘기를 준비하면서 생각보다 가볍지 않더라고요. 아하. 선미 씨도 그 느낌 받으실 것 같아요.
0: 맞아요. 매일 저녁에 가볍게 마시는 맥주 한 캔도 암 위험에서는 결코 가벼운 술이 아닐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정말 이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 은근히 고민이실 거예요. 그럼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알코올이 왜 암과 연결되는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줄래요?
3: 알코올이 몸에 들어오면 간에서 분해가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이 생겨요. 이게 문제예요.
0: 아.
3: 세포 안에 있는 DNA를 직접 건드리거든요.
0: 아세트알데히드.
3: 쉽게 말하면 세포가 정상적으로 자라야 하는데 그 설계도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망가진 세포가 쌓이다 보면 암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특히 많이 언급되는 부위가 있어요. 간이나 식도. 그리고 의외로 대장이랑 유방암도 관련이 있다고 나와요.
0: 네.
3: 매일 조금씩 마시는 게 오히려 위험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그래서예요.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꾸준히 쌓이는 게 더 무섭다는 거거든요.
0: 아하.
3: 그리고 한 가지 더.
0: 뭘까요?
3: 술과 담배를 같이 하시는 분들은 위험이 훨씬 가파르게 올라간다는 연구도 있어요.
0: 그렇겠네요, 정말.
3: 두 가지가 따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증폭시키는 방식으로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딱 하나만 끊어도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0: 아하.
3: 물론 이런 얘기는 제가 단정 지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개인 체질도 다르고요. 전문의랑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는 게 역시 제일 정확하긴 해요.
0: 네. 담배는 백해무익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금연하는 추세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담배를 끊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몸에 해로우니까요. 예, 술과 담배를 같이 하게 되면 당연히 더 위험해지겠죠. 그런데요. 이 맥주를 좀 건강하게 마실 수 있는 그런 방법 없을까요? 예,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한번 짚어주면 고맙겠습니다.
3: 근데요, 선미 씨.
0: 네.
3: 저도 이 얘기를 하면서 한쪽으로만 몰아가고 싶지는 않아요. 사실 술 자체를 완전히 끊는 게 정답이라는 건 연구들도 인정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 않다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0: 그렇죠.
3: 오랜 시간 쌓인 습관이고
0: 사람들과
3: 어울리는 문화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마시느냐도 꽤 중요한 이야기가 돼요. 예를 들면 빈속에 마시는 것과 뭔가를 먹으면서 천천히 마시는 건 몸이 받아들이는 방식 자체가 달라요.
0: 아하.
3: 아세트알데히드가 빠르게 쌓이는 속도가 다르거든요.
0: 네.
3: 물을 충분히 마시면서 속도를 늦추는 것도 간에는 차이가 생기고요. 그리고 알코올 없는 맥주. 이게 요즘 많이들 찾으시잖아요. 이건 알코올로 인한 DNA 손상 경로에서는 한 발 비켜설 수 있어요.
0: 아하.
3: 다만 당분이나 첨가물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는 제품마다 달라서 이 부분도 한 번쯤 따져보실 필요는 있어요. 완전한 대안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고요. 그래도 선택지가 생겼다는 건 분명 의미 있는 변화예요.
0: 아하.
3: 결국 중요한 건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살피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감각을 잃지 않는 것. 저는 그게 제일 솔직한 출발점이라고 느꼈어요.
0: 저는 맥주 마실 때 넌알코올은 괜찮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네요. 알코올이 없는 맥주도 성분을 좀 꼼꼼하게 살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맛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당분이라든가 첨가물, 향료, 탄산 등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도 좀 관심을 가지고서 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3: 사실 오늘 이 주제를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도 좀 들여다보게 됐어요. 정보를 찾다 보면 어느 순간 숫자나 연구 결과보다 다른 게 더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아, 나 이거 알면서 왜 계속했지 하는 그 감각이요. 아마 오늘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마음이 드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퇴근하고 혼자 냉장고 앞에 서서 맥주 캔 꺼내던 그 순간들이 갑자기 다르게 보이는 느낌. 그게 꼭 죄책감은 아니에요. 그보다는 내 몸이랑 좀 더 솔직하게 대화를 시작하는 계기랑 가까운 것 같아요. 모르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알고 나면 선택이 생기잖아요.
0: 그렇죠.
3: 그 선택이 작더라도 내 것이 되는 거니까요.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뭔가 한 발짝 솔직해진 기분이 드는데 선미 씨 생각도 궁금하네요.
0: 이 맥주 한 잔 마시는 것도 정말 이 건강을 생각한다면 조심해야겠네요, 정말. 예, 정우 씨 말 들어보니까. 근데 실제 미국에서는 술과 관련된 암 사망자가 33년 만에 두 배 이상이나 늘었다고 하잖아요. 예, 뉴스 기사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남성은 대장, 또 직장암, 여성은 유방암에서 이 음주와 관련된 암 사망 위험이 높았다고 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3: 맞아요. 사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래서 나는 뭘 하면 되지? 하는 질문이 남잖아요.
0: 네.
3: 거창하게 시작하실 필요는 없어요. 오늘 딱 한 가지만 바꿔보신다면 저는 이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0: 뭘까요?
3: 냉장고에 맥주 대신 물을 먼저 꺼내는 것.
0: 아.
3: 퇴근하고 집에 들어서면 습관적으로 냉장고를 여는 그 타이밍 있잖아요.
0: 아하.
3: 그 순간에 물을 한 잔 마시는 거예요. 목이 마른 건지 술이 당기는 건지 그 두 가지가 생각보다 헷갈릴 때가 많거든요. 그 다음으로는 빈속을 피하는 것. 이건 정말 간단한데 실제로 꽤 차이가 나요. 뭔가 먹고 나서 마시는 것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건 몸이 알코올을 처리하는 속도 자체가 달라요.
0: 네.
3: 그리고 알코올 없는 맥주 얘기도 잠깐 드리면요. 완전히 안전하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워요. 알코올이 빠졌다고 해도 다른 첨가물이나 당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대체제로 쓰신다면 성분표를 한번 들여다보시는 게 좋고요. 전문가와 상담하시면 본인 몸에 맞는 선택을 더 정확하게 찾으실 수 있어요. 결국 오늘부터 술을 끊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 조금 다르게 선택해보는 것. 그게 시작이 아닐까 싶어요. 서미 씨는 오늘 퇴근하시면 냉장고 앞에서 뭘 먼저 꺼내실 것 같아요?
0: 물론 뭐 당근 뭐 시원한 물을 꺼내야겠죠. 예. 자, 맥주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 함께 나눴는데요. 포인트를 또 잘 짚어주셨어요. 다시 한번 짚어주셨는데 사실 맥주에는 또 좋은 성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비타민, B군, 뭐 항산화 물질, 폴리페놀, 미네랄 등 맥주에 그런 긍정적인 영양 성분도 있어요. 문제는 알코올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3: 오늘 얘기가 좀 무거웠죠.
0: 재밌었어요.
3: 그래도 저는 이 이야기를 겁주려고 꺼낸 건 아니에요.
0: 예.
3: 사실 정보보다 더 오래 남는 건 그 정보를 들었을 때 스스로 느끼는 감각이거든요. 오늘 하나만 남긴다면 저는 이거예요. 매일 마시는 그 한 잔이 습관인지 아니면 진짜 내가 원하는 건지 그 질문을 한 번쯤 냉장고 앞에서 던져보는 것.
0: 네.
3: 거창한 결심이 아니어도 돼요. 그냥 오늘 하루 딱 한 번 멈춰보는 거요. 술을 끊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0: 네.
3: 내 선택을 내가 알고 하자는 이야기예요. 그게 쌓이면 결국 내 몸에 대한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것도 그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고요.
0: 네.
3: 오늘 들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선미 씨는 오늘 이 얘기 중에서 어떤 부분이 제일 오래 남을 것 같으세요?
0: 저는 우리 정우 씨가 얘기해 줬잖아요. 그 아세트알데히드. 예, 요게 몸에 쌓이게 되면 이게 뭔가 암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된다고요. 이렇게 정우 씨가 잘 설명을 해주니까 이제는 이해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맥주 한 잔이 습관이 되면 정말 이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좀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 잘 들었어요, 정우 씨. 이제 마무리를 좀 할까요?
3: 오늘 꽤 솔직한 얘기를 나눈 것 같아요.
0: 네.
3: 저도 이 시간이 좋았어요. 사실 건강 얘기라는 게 자칫하면 설교처럼 들리기 쉬운데요. 오늘 선미 씨랑 이렇게 편하게 풀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들으신 분들도 오늘 이 얘기가 무겁게 짓누르기보다는 그냥 잠깐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계기가 됐으면 해요. 거창한 변화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냉장고 앞에서 잠깐 멈추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날이 있거든요. 저는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잠깐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0: 그렇네요, 정우 씨. 오늘도 정말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렇게 더운 날은 시원한 맥주 한 잔 땡기는데 어쩌죠? 참아야 하느니라. 참아야 하느니라. 아유, 정말. 예. 맥주 한 잔이 습관이 될 수 있다는 거. 요거 기억하시면서요. 정말 이 술 좋아하시는 분들 좀 절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AI 정우 씨, 오늘도 정말 고마웠어요. 안녕.
4: 곧 아버님이 소천하실 것 같은데 장의사는 어디가 좋을까요?
5: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가까운 한국장의사는 어떠세요?
4: 가격이 비싸진 않나요?
5: 한국장의사가 장례비도 제일 저렴하고 고인 모시는 것부터 매장, 화장까지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알아서 척척 잘 도와주고 행정처리도 빨라서 참 편하더라고요.
4: 한국장의사 전화번호는요?
5: LA 323-734-5656, 노루아 562-868-0788.
6: 아이고, 시큰시큰 손목이야.
7: 어머니, 지난번 만두속이랑 빈대떡 속재료 물기 손으로 꼭 짜신다고 손목 시큰대던 거 아직도 안 좋으신 거죠? 짜자잔!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주부들의 필수품 한일 짤순이. 손으로 꼭꼭 짤 필요 없이 물기를 쏙 빼주니까 빈대떡이랑 만두속 만들 때 정말 편하죠.
6: 그래? 그럼 오이지 무칠 때도 좋겠네.
7: 그럼요. 오독오독한 오이지 무침, 각종 나물 무침도 물기만 제대로 빼면 맛이 확 살아나죠.
6: 아이고, 며느리 잘 뒀네.
7: 앞으로도 어머님표, 아니 한일 짤순이표 음식 많이 많이 부탁드려요. 어머니 사랑해요.
8: 대한민국 대표 짤순이 한일 짤순이,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9: LA 아리랑 LA 한인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타이거 JK, 윤미래, 진우션, 샤넌베, 지소울, 강유찬 등 최강의 라인업과 K선발 대회, LA K-POP 페스티벌, 실버 패션쇼, 그리고 다양한 경품 및 다채로운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가 풍성한 LA 한인축제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 제53회 LA 한인축제는 CD10, 재외동포청, 파크웨스트 바이시클 카지노앤호텔, 호웨이, 하이틴 USA, 헬로소주, 뱅크오브홉, 레빗재단이 후원합니다.
11: 야마바 리조트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2: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3: We will fight for you.
12: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3: 오늘 얘기가 좀 무거웠죠. 그래도 저는 이 이야기를 겁주려고 꺼낸 건 아니에요.

해피투게더 1부 듣고 계십니다. 1부 마무리할 시간이 다 돼가네요. 샌디 송님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해 주셨네요. 선미님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소셜 오피스에 와서 대기 중입니다. 라고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늘 바쁘신 우리 샌디 송님 예,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소피아님 지금 뭐 볼일이 있어서 잠깐 나가신다고요? 감사해요. 예,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자, 오늘 1부 끝곡은요, 이 노래 골라봤습니다. 김도향입니다. 시간. 아큐팡님 신청곡 주셨네요. 2부 시간에 함께 들어요.

0: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1: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0: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순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1: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침냉면. 별미 중의 별미.
0: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1: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0: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2: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3: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2: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3: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솔비스트, 세르보 등
2: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3: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2: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3: 올림픽 골프니까.
2: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4: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5: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4: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5: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6: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7: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6: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티러만 집중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8: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9: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8: 네.
9: 수영도?
8: 그럼요.
9: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8: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9: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행복한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해피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사람은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울어서 슬픈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슬프기 때문에 우는 걸까요? 울기 때문에 슬픈 걸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 덴마크 생리학자 칼 랑게도 똑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장을 제임스 랑게 이론이다 이렇게 불러요. 사람은 보통 슬퍼서 울거나 기뻐서 웃는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이를 뒤집어서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도 기분이 즐거워지지 않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즐겁게 움직이는 것이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변을 즐겁게 바라보고 이미 거기서 즐거운 일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예, 이게 바로 제임스 랑게 이론입니다.

0: 네, 아큐팡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식, 예, Good Times라는 노래였어요. 고맙습니다. 네, 뭐 90년대 디스코 명곡입니다 하시면서 청해 주셨네요. 그리고 제이리님 어서 오세요. 오늘 처음 들어오셔서 신청곡 주신 거죠? 잠시 후에 돌아와서 청해 주신 곡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네, Hathaway의 이 What is Love라는 노래 청해 주셨는데요. 잠시 후에 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2부 이 시간 도움 주세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공항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전화를 말씀 듣고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2: Air. 심근경색과 뇌졸중 그 주요 원인은 바로 혈전입니다. 혈전은 피가 굳어 혈관을 막는 덩어리로 조용히 쌓이다가 한순간에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나토키나제는 혈전을 녹이는 자연 효소입니다.
3: 엄선된 나토키나제와 후코이단의 조화, 5000FU로 혈전에 더욱 강력해진 우메켄 나토키나제.
2: 건강한 혈관은 혈전 관리에서 시작합니다. 더 강력한 혈전 관리를 위해
3: 더욱 강력해진 우메켄 나토키나제. 888-941-3312 우메켄.
4: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많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5: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4: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5: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4: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5: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6: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7: 코끼리 코끼리 조지루시 코끼리.
8: 당신 너무 더워서 더위 먹었어? 갑자기 웬 코끼리? 조지루시 코끼리라고 하는 거 보니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신가 보군.
7: 역시 우리 남편 빨라. 지금 김수전기에서 코끼리 제품 50불 이상 사면 50불마다 10불 상품권을 주는 이벤트를 한대요.
8: 보온 보냉 물병, 조지루시 대표작 보온 도시락, 전기 보온 밥솥, 전기 전골 냄비 및 전기 생선 구이기, 전기 그릴 등
7: 주부들의 애정템 조지루시.
8: 코끼리 코끼리 조지루시 코끼리. 좋은 제품과 특별한 혜택을 김수전기에서 만나보세요.

해피투게더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 첫 곡 좋아요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아큐팡님 덕분에 잘 들었습니다. 아, 샌디송님, 제가 조카 결혼식에 있어서 시카고에 다녀왔습니다. 게다가 한국에서 온 사촌들과 투어를 다녔었고요. 와, 바쁘셨네요. 엊그제 이삿짐 옮겼고 오늘은 쉬고 내일부터 다시 일하러 갑니다. 아유, 감사해요. 샌디송님 이렇게 또 댓글 올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늘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이리님께서 청해 주신 곡이에요. 제이리님 듣고 계시나요? 예, 자주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드웨이의 노래 What is Love라는 노래 청해 주셨습니다. What is

What is love? 잘 들었습니다. 제이님, 제이리님께서 청해 주셨는데 좋네요. 이 시간에 딱 어울리는 그런 노래네요. 90년대 인기 음악입니다 하시면서 소개해 주셨는데요. 네, 하드웨이의 What is love? 함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꿀이 있으시죠? 저희 집에도 꿀이 한 두 개가 있네요. 예, 마트에서 꿀을 집어들었다가 사양벌꿀이라는 낯선 표시를 보고 멈칫할 때가 있으시죠? 이 벌이 만들었으니까 다 같아 보이지만 이 꿀벌이 먹은 원료부터 영양 성분까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가격만 보지 말고 어떤 꿀인지 먼저 예, 확인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천연벌꿀은 꿀벌이 꽃의 꿀이나 또 식물 분비물을 모아 벌집에 저장하고 숙성시킨 겁니다. 반면에 사양벌꿀은 꿀벌에게 설탕을 먹여서 생산한다고 하네요. 이 벌이 먹고 효소로 분해해 벌집에 저장하기 때문에 사람이 설탕 시럽을 꿀에 섞인 제품과는 제조 과정이 다릅니다. 자, 이그 꿀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꿀을 물에 타서 예, 드시기도 하고요. 피로회복에 좋다고 드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좋은 꿀을 드셔야 한대요. 천연벌꿀은 꿀벌이 꽃의 꿀이나 그런 이 식물 분비물을 모아 벌집에 저장하고 예, 숙성시킨 거죠. 반면에 사양벌꿀은 꿀벌에게 설탕을 먹여서 생산합니다. 벌이 먹고 효소로 분해해서 벌집에 저장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이 설탕 시럽을 꿀에 넣은 제품과는 제조 과정이 다르다는 거. 예, 꽃이 부족한 시기에는 벌집을 유지하기 위해서 설탕물을 먹이기도 한대요. 이때 생산된 꿀을 이 별도의 그런 식품 유형으로 구분한 게 바로 사양벌꿀이라고 합니다. 정식 기준에 맞춰 유통되는 식품이지만 자연의 꽃꿀을 원료로 하는 천연벌꿀과 동이나 이렇게 똑같은 제품은 아니에요. 천연벌꿀과 사양벌꿀의 대부분은 과당과 포도당 같은 단순 당입니다. 이두 제품 모두 빠르게 흡수돼 이 에너지원으로 쓰이고요. 이 단맛과 열량에서도 큰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이 사양벌꿀이라고 해서 설탕보다 열량이 크게 낮거나 혈당 부담이 적은 건 아니에요. 국내 비교 연구에서도 천연벌꿀과 사양벌꿀의 총 단백질과 지방 함량은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사양벌꿀 일부에서는 천연벌꿀에서 검출되지 않은 자당과 메가당이 확인됐대요. 이 꿀벌에게 제공한 당의 종류와 생산 방식이 당 조성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두 꿀의 차이는 당 이외의 미량 성분에서도 두드러집니다. 꽃꿀과 꽃가루에는 비타민과 무기질, 또 유리아미노산, 유기산 등 다양한 성분이 들어있어요. 예, 국내 연구에서는 천연 아카시아 꿀과 밤꿀이 사양 벌꿀보다 비타민, 무기질, 유리아미노산 함량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밤꿀은 단백질과 화분, 또 일부 미량 영양 성분이 풍부한 편이었대요. 다만 천연 벌꿀도 밀원 식물과 또 생산 시기, 저장 조건에 따라 성분 차이가 큽니다. 천연이라는 표시만 보기보다 이 아카시아 꿀, 밤꿀, 자파 꿀처럼 어떤 꽃에서 얻은 꿀인지 함께 확인하면 특징을 더 정확하게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벌꿀의 건강상 특징을 만드는 성분으로는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가 꼽힙니다. 이들 성분은 체내에서 과도하게 생성된 활성산소를 줄이는 항산화 작용에 관여합니다. 꽃과 꽃가루에서 유래하기 때문에 사양벌꿀보다 천연벌꿀에 상대적으로 예, 풍부합니다. 예, 국내에서는 참 꿀이 좀 다양하게 있지만 그 국내에서 유통된 벌꿀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밤꿀에 총 폴리페놀 함량과 항산화 활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꿀의 색이 진할수록 폴리페놀 함량이 높은 경향도 관찰됐습니다. 하지만 색만으로는 컬러만으로는 천연 벌꿀과 이 사양 벌꿀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제품 표시를 꼭 확인하라고 합니다.
포장 안면에서 이 사양 벌꿀 또는 사양 벌집 꿀이라는 문구를 먼저 확인해야 하고요. 이 원 재료명과 식품 유형도 함께 살펴보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 벌이 만든 꿀이나 또 국산이라는 표현만으로는 천연 벌꿀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요. 꿀이 이렇게 좀 굳을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제 꿀을 먹다 보면 이게 왜 이렇게 딱딱하지, 굳어있지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결정이 생겼다고 가짜인 건 또 아니라고 하네요. 이 포도당 비율과 보관 온도에 따라서 천연 벌꿀도 하얗게 굳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꿀물이나 또 요리에 단맛을 내는 용도라면 사양 벌꿀도 활용할 수 있지만 다양한 미량 성분과 항산화 성분까지 고려한다면 그 미론이 표시된 천연 벌꿀이 더 좋습니다. 단 꿀은 그 돌 이전에 그 영화에게는 종류와 관계없이 먹이지 않는 게 좋대요. 그러니까 꿀은 아이에게는 절대 먹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돌 이전에 어린 신생아 절대 먹여서는 안 된다고 하네요. 요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도 이제 꿀이 한 두 병 정도 있는데 좀 성분을 좀 자세하게 좀 꼼꼼하게 살펴봐야겠네요.

0: 네. 그 여름밤의 추억, Once More Night, 심수봉 노래였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H마트가 준비한 풍요로운 한가위, 풍요로운 혜택.
2: 한국의 대명절, 추석을 맞아 H마트 고국통신에서 정성 가득한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1: 한우, 굴비, 한과, 제철 과일까지 마음을 전하는 최고의 선물.
2: 지금 매장에서 300불 이상 주문하시면 H마트 상품권 40불을 드립니다.
1: 또한 9월 10일부터 9월 20일까지 온라인 사전 예약 시 추가 할인 쿠폰까지.
2: 자세한 내용은 H마트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1: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3: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렌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5: 우와, 싸다. 정말 싸다.
4: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렌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5: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4: 진짜 감쪽 같네.
5: 역시 렌트웨이야.
4: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렌트웨이.
5: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6: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7: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 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8: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9: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8: 선택하세요 품질을,
9: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8: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9: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8: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9: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매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 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공원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제너드 저닝 노래입니다. 티켓 투더 트라피스

여러분 많이 더우시죠? 아, 오늘도 진짜 덥더라고요. 어저께는 뭐 최고였고 최고로 더웠고요. 오늘도 뭐 여전히 덥습니다. 오늘 뭐 습한 거는 조금 덜한 것 같아요. 그래도 굉장히 무덥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예, 지나갈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가을바람이 불 겁니다. 그때를 조금 예, 참으면서 기다리자고요. 예, 이 더위 또한 지나가리라. 그쵸. 예, 고맙습니다. 클래식 공감 코너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예, 목요일마다 제가 이 코너로 진행을 했었는데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 좀 이렇게 시간이 많다 보니까 아, 오늘 클래식한 곡을 좀 듣고 싶다. 아, 그러면서 이 음악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 참 아름답죠.

연주 듣고 계시는데요. 이 잔잔하게 깔리는 멘델스존의 이 음악, 노래 날개 위에 듣고요. 또 노래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멘델스존이 작곡하고 하이니 하이네가 작사한 노래 날개 위에라는 노래. 이 노래 날개 위에 사뿐히 올라서 코디를 이렇게 따라서 흥얼거리기도 하고요. 또 노래 가사가 있으면 노래 가사를 이렇게 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참 음악이 가진 아름다운 힘은 정말 이 음악의 표현대로 날개가 되어 우리들 각자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유대를 키워주는 것 같아요. 마음의 문을 열어 사랑하는 사람을 이어주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놀라운 그런 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맨델스존의 노래 날개 위에 들어봤고요. 강혜정이 불러주는 노래 날개 위에 좀 골라봤어요. 참이 가사를 담은 이 노래도 아름다워요.

0: 네, 소프라노 강혜정 목소리였습니다. 아, 노래 부르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냥 미소 지으면서 한참 웃으면서 노래를 하는데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예, 멘델스존의 노래 날개 위에 들어봤습니다. 클래식 공감 푸너로 오늘 오랜만에 클래식 한 편 들어봤는데요. 짧아서 제가 우리나라 가사를 담은 우리나라 버전, 우리나라 말 버전으로 강혜정이 불러주는 노래로 들어봤습니다. 이 음악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그죠? 유일하게 세계 공통어가 바로 이 음악이 아닐까 싶습니다. 음악은 사람들의 이런 닫힌 문을 열어서 마음과 마음을 연결해 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끈으로 서로를 묶어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일상 팍팍해지지 않아요. 예, 팍팍한 현실을 좀 더 풍요롭고 정답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참 음악은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음악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삭막하고 메마르고 예, 마음이 진짜 쫙쫙 갈라질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바쁘시더라도요,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음악도 즐겨 드시고 해피투게더 함께 해주시면 감성이 몽글몽글 솟아납니다. 네, 아셨죠? 네, 해피투게더 2부 전하는 말씀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LA 아리랑 LA 한인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타이거 JK, 윤미래, 진우션, 프롬 20, 빅오션 등 최강의 라인업과 K선발 대회, LA K-POP 페스티벌, 실버 패션쇼, 그리고 다양한 경품 및 다채로운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가 풍성한 LA 한인축제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 제53회 LA 한인축제는 CD10, 패창가,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LA케어, 젠코리안 바베큐, US뱅크, 기아자동차가 후원합니다.
3: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4: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5: We will fight for you.
4: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6: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7: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6: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순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7: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친 냉면. 별미 중에 별미.
6: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7: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6: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8: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9: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8: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9: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8: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9: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8: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9: 올림픽 골프니까.
8: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라디오 서울 1650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에서 고위심사관으로 근무했던 전 직원이 돈을 받고 영주권과 시민권 등 이민 혜택을 부당하게 승인해준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전 USCIS 선임 이민서비스국 심사관입니다. 루쿠만이 지난 2일 공범으로 지목된 아데니 아킴 소모예와 함께 이민 신청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미국에서 65세가 되면 대부분 메디케어에 가입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 메디케어는 크게 병원 보험인 파트 A와 의사 진료, 그리고 외래 치료 등을 보장하는 파트 B로 구성됩니다. 65세 신규 가입자는 최초 가입 기간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최초 가입 기간은 65세가 되는 달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생일이 있는 달 이후 3개월까지 총 7개월입니다. 메디케어 가입과 이 자세한 정보는 공식 웹사이트 www.medicare.go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LA 노숙자 행정의 심장 역할을 해온 LA 노숙자 서비스국이 3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 무능과 부실 운영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그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LA시와 LA 카운티의 치열한 권력 쟁탈전이 시작됐습니다. 이 사건의 도화선은 연방법원의 명령입니다. LA의 연방 노숙자 기금을 감독하는 LA 연속보호체계 이사회가 LAHSA의 핵심 업무 4개에 대한 전면 공개 경쟁을 선언하는 자격 요청서를 공고했습니다. 2028 LA 올림픽을 2년 앞두고 LA시 전역에서 진행 중인 28개 교통 개선 프로젝트 중 하나가 지역 상인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문제 노선은 노스 할리우드와 파사데나를 잇는 동서 급행 버스 노선입니다. 총 연장 19마일, 사업비 2억 6,700만 달러가 투입되는 이 노선은 버뱅크, 글렌데일, 이글락을 관통합니다. 이 메트로는 지난 4월 착공에 들어갔으며 현재 초기 공사 단계입니다. 참치회 등으로 즐겨 먹는 가다랑어에서 이 기생충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브라질에서 잡힌 가다랑어 53마리를 조사한 결과 96%에서 기생충이 검출됐고 확인된 기생충만 1,600마리가 넘어섰습니다. 특히 사람이 먹는 살코기에도 상당수가 발견돼 이 날생선을 섭취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 송금 결제 전문 핀테크 기업 와이어발리. 이 와이어발리가 오는 25일 추석을 맞아 대규모 고객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와이어발리는 이벤트 기간 내 첫 송금을 완료한 선착순 2,000명에게 5달러 이상의 기프트 카드를 증정합니다. 또한 해외 송금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에어팟 프로 3세대, 또 인스탁스 미니 12, 또 스테니 텀블러 등 경품을 제공합니다. 미화 $2,000 이상 송금하는 모든 고객에게는 $5 상당의 와이어발리 송금 쿠폰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이번 이벤트는 오는 9월 30일까지 진행하며 와이어발리의 모든 송금 국가 내에 이런 개인 송금 고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네, 파이어링크 노래입니다. Nowhere Fast. 네, 이 노래 들으면서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아, 날씨는 무덥지만요, 여러분들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오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가 방송됩니다. 계속해서 많은 애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 고소미였습니다. 사랑합니다.

0: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0: 네.
1: 수영도?
0: 그럼요.
1: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0: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 2주 요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2: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3: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2: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3: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2: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4: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5: 카페보넨?
4: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연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5: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4: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6: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4: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보넨에서 만나요.
7: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8: 아침은 통 크게,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통 큰 설렁탕, 표고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10불 96 플러스 택스.
9: 오, 진짜 통 크네요.
8: 통 큰 설렁탕 한 번 더 통 크게. 화요일은 투고 스페셜, 두 배 큰 곱빼기 사이즈. 목요일은 갈비탕이나 도가니탕을 투고하시면 표고우거지 해장국 1 플러스 1에 드립니다.
9: 단체 주문도 되나요?
8: 당연하죠. 교회, 직장, 각종 모임 단체 주문 대환영입니다. 2717 웨스트 올림픽 108호,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 213-277-1339. 송영, 통 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10: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보험은 많은데 나에게 꼭 맞는 보험은 무엇인지 고민되시나요? 메디케어부터 오바마케어, 자동차, 주택보험, 은퇴연금과 장례플랜까지 20년 경력의 명심보험이 꼼꼼한 1대1 맞춤 상담과 가입 후 지속적인 케어, 서류 작성과 번역, 공증까지 함께합니다. 가든그로브 한인회관, 부에나파, 그리고 LA오피스. 보험을 넘어 여러분의 든든한 생활 파트너 명심보험, 여러분의 건강과 재산 명심하겠습니다. 714-595-4000번.
11: LA 한인타운 올림픽길, 커피 한 잔의 여유와 특별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공간 카페보넨. 독일어로 커피 원두를 뜻하는 보넨. 독일에서 광부로 일하다 미국으로 건너온 이민 1세대의 삶과 이야기가 카페보넨 곳곳에 자연스럽게 담겨 있습니다. 2800 웨스트 올림픽 블러바드에 위치한 카페보넨. 향긋한 커피와 정성스러운 핸드드립, 세련되고 편안한 공간에서 잠시 일상을 내려놓아 보세요.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LA 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팔다리 저리고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십니까? 25년 전통의 불로초 한방농축 흑염소가 있습니다. 엄선된 흑염소와 한약재로 달여 원기 회복에 으뜸. 불로초 한방농축 흑염소 건강원 웨스턴이가 코너. 전화 213-738-7118, 213-738-7118.
10: 라디오 서울 안내였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는 내 친구를 찾아주신 모든 우리 친구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잘 들어오셨습니다. 자, 우리가요 얼음을 가득 넣은 잔에 물이나 음료수를 부으면 쩍 하는 그 얼음 금이 가는 소리가 납니다. 바로 이 팽팽했던 어떤 긴장이 시원함에 자리를 내어주는 그런 소리. 여러분들 요 사이에는 얼음에 이 음료수를 부어 있는 경험들이 많으시죠? 자, 한 주 동안에 쌓인 피로, 또 한낮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덥습니다. 이 열기가 정점을 찍는 시간입니다. 오후 3시 목요일입니다. 네, 아마 유난히 시계 초침이 째깍이 아니고 째깍 이런 식으로 더디게 흐르고, 어쩌면 머리끝까지 더위가 차오르는 그런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 주말까지 딱 반걸음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이 뜨거운 공기 속에서도 여러분 각자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낸 여러분들 다시 한번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숨을 고를 수 있는 가장 시원한 시간, 가쁜 숨은 잠시 내려놓고 차가운 물 한 모금 넘기며 귀를 기울여 보시면 어떨까요? 난 할 수 있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난 괜찮아. 안 그렇습니까?

0: 네, 여러분 괜찮으시죠? 이 노래처럼 아, 난 괜찮아 오늘 시원한 노래로 첫 곡으로 선곡했습니다. 자, 이 노래 부른 사람이 가수가 아니고 탤런트였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진주라는 아주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진주, 여러분들이 특히 여성분들이 좋아하시는 보석 중에 하나인데, 자, 이렇듯 가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노래를 잘 부르는 탤런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도 방송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무더운 날씨고 머리끝까지 땀이 차는 그런 날씨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오늘까지 잘 또 버텨오셨고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오늘 지나면 고지가 바로 적입니다. 내일은 신나는 불금 아니겠습니까? 자, 이번 주 초에 말씀드렸다시피 연휴가 낀지는 하루 제가 뭐 보너스를 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많이 들지요. 오늘도 변함없이 저와 함께 나누는 두 시간 잠시 이곳에 오셔서 휴식도 취하고 기대시면서 저희와 함께 듣는 음악과 함께 잠시 떠나는 추억 여행 변함없이 오늘도 함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 또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저희 미주 한국일보 라디오 서울 AM 1650 계열의 한인방송 서비스 한국TV가 전면 새 단장을 마치고 애플 앱스토어 또 구글플레이에 새 앱을 나란히 출시했습니다. 자, 앱을 여는 순간 뉴스가 바로 시작이 됩니다. 자, 새 한국TV 앱의 가장 큰 장점은 단순함이죠. 앱을 열면 회원 가입, 로그인도 복잡한 메뉴 탐색도 없이 곧바로 24시간 YTN 뉴스 라이브가 재생되고, 또 한국 소식이 궁금하시면 앱 아이콘 하나만 누르면 되는 구조로 스마트폰이 익숙치 않은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도 굉장히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앱이 나왔습니다. 자, 또 놓친 방송은 골라보는 재미, 또 지난 방송 보기를 통해서 놓친 프로그램을 원하는 시간에 볼 수 있고, 한국TV 유튜브 채널 아이카브 전체와도 연결이 돼서 모든 기기에서는 전부 공짜입니다. 무료. 아무쪼록 많은 분들의 애용을 아울러 바라겠습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그룹,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테넌트 관리 K장 부동산이 늘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1: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2: 너무너무 좋습니다.
3: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1: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4: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1: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5: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6: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7: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6: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7: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6: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7: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8: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지,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지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9: 변호사를 이재인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에 병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0: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1: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0: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12: 213-383-3838 213-383-3838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통계님 굿모닝입니다. 한국은 이제 벌써 금요일 아침이겠네요. 지금 통근버스 타고 계신가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엔 말이죠,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존재이고 저도 그 중에 포함이 됩니다. 자, 미데케어라는 거 항상 들어도 잘 알 것 같은데 궁금해지고 모르는 점도 많고 괜히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나는 뭐 잘못된 게 없나 이런 의심을 가지는 게 바로 메디케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곧 생일을 앞두신 분, 올해 메디케어 포함이 되신 분, 왜냐하면 메디케어 플랜도 항상 시시각각 어떤 약간의 변화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오늘은 우리 엔젤라 장 보험의 제이정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네. 자, 뭐 항상 네. 바쁘게 지내시죠?
1: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0: 조금 더워요, 네. 요새.
1: 요새는 네, 이제 네. 점점 바빠지죠.
0: 그러니까. 네. 자, 이제 2026년도 9월이 되고 있어요.
1: 그렇죠.
0: 그러다
1: 맞습니다.
0: 보면 뭐 네. 바쁜데 사실 저는 여러 가지로 뭐 그 어떤 그 시기라든가 기간 이런 거 전혀 모르는데 네. 요새는 어떤 기간인가요?
1: 이제는 이게 우리가 10월 15일부터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네, 사실상 뭐 지금에서는 뭐 바꾸거나 이런 기간은 아니지만 네네. 저희 이제 에이전트로서는 한창 많이 준비할 뭐 이제 내년에 많은 것이 바뀌니까 네네네. 그런 것을 이제 공부하고 으흠. 이제 교육 받고 뭐 시험 보고 네. 딱 요 기간입니다. 지금.
0: 네. 그렇구나. 자,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10월 중서부터 내가 이제 기존에 있던 사람이 바꿀 수도 있고,
1: 그렇죠.
0: 또 네. 새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네, 뭐 네, 그런 네. 중복되는 기간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1: 그렇습니다. 요 이제 10월 15일에서 12월 7일인데, 요 사이에 이제 바꾸시면 이제 네. 새로운 보험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0: 자, 그러면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 내가 바꿀 수가 없나요? 아니면 기다려야 네. 되나요?
1: 그렇죠. 뭐 사실상 요 기간이 지나면 이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그러니까 HMO 갖고 계신 분들은 딱 한 번 더 기회가 있어요. 그게 이제 매년 1월에서 이제 3월까지인데 그 기간이 지나면 이제 오피셜리 이제 바꿀 수 있는 그 윈도우는 닫힙니다. 그래서 이제 스톡 돼가지고 못 바꾸고 이제 다음 해 10월 15일까지 또 기다리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0: 네네. 그렇구나. 네네. 자, 뭐 제가 알기로 이제 65세가 되면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네. 알고 있는데 그렇죠. 생일 기준으로 해서
1: 그렇습니다. 네, 내 생월 기준 3개월 전, 3개월 후에 이제 네. 메디케어를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네. 물론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스페셜 기간이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바꿀거나 이런 기간에 국한되지 않고 네. 언제든지 내 생월에 이제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또는 뭐 내가 메디케어도 있고 메디칼도 있다. 네. 아니면 뭐 당뇨가 있거나 이런 지병이 있다. 뭐 이런 스페셜한 특수한 케이스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기간에 국한되지 않고 네네. 연중 어느 때나 보험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0: 자, 뭐 그 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생일 기준에 3개월 전서부터 신청할 네. 수가 있다고 그랬는데
1: 그렇죠. 네.
0: 저도 경험이 있었지만 미국 행정이라는 게 그때 임박해서 네. 하는 것보다 네. 조금 미리 준비해서 하는 게 네, 네, 네. 저한테는 무조건 네. 시간이 뭐 얼마 걸릴지는 사실 뭐 보장된 네. 게 없기 때문에
1: 그렇죠. 네, 네.
0: 저도 예.
1: 많은 분들이 이제 마지막까지 미뤄놓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0: 그렇죠. 예, 예.
1: 3개월 후까지라고 하니까 아, 난 그렇죠. 그러면 뭐 7월이면 10월에 신청해야지 예, 예, 이래요. 근데 그게 말씀하셨듯이 행정이 특히 정부가 그러니까요. 굉장히 느려요.
0: 아, 그러니까 저도 그걸 네. 너무 실감을 해서
1: 특히 또 이제 영주권자 같은 경우에는 영주권자는 뭐 자기 뭐 proof of age라고 해서 생년월일 그걸 등본을 띄가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영사관에서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랑을 또 떼서 가야 돼요. 이제 거의 100%예요 영주권자들은. 그래서 그게 뭐 한 달 걸리고 두 달 걸리고 하다 보면은 뭐 내 생일 지나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메디케어를 생일에 시작해야 되는데 늦어버리고 이런 불상사가 발생을 하니까 메디케어는 반드시 생월 3개월 전에 시작을 신청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0: 그래야 미리 네. 해야 네. 얼마 걸릴지 모르니까
1: 그렇죠.
0: 네. 그럼 만일에 늦더라도 앞뒤로 6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으니까
1: 그렇죠. 맞습니다.
0: 아무리 늦어도 네. 그 안에는 해결이 되지 않을까.
1: 그렇죠. 네.
0: 그렇게
1: 맞습니다.
0: 보면 되겠네요.
1: 맞습니다. 네.
0: 자, 저도 사실 모르는데 그 HMO와 PPO 네. 뭐 네.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네. 네. 네. 도대체 뭐가 다른 거예요?
1: 네, 뭐 다들 그냥 HMO나 HMO야 이래 하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HMO는 이제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의 약자고요. 그래서 예방하게 좀 이제 집중이 되어 있는
0: 아.
1: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주치의를 정하고 이제 주기적으로 뭐 3개월에 한 번이든 그래서 어. 주치의를 만나서 예방 검사를 하고 이게 HMO고 PPO는 이제 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이라고 해서
0: 네.
1: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아. 내가 아프면 이제 주치 의사를 만나러 가고 그래서 그거는 내 뭐 정해져 있는 주치의나 이런 게 없이 네트워크 안에 있는 아무 의사나 만날 수 있는 게 이제 PPO라고 이제 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0: 아, 네. 제가 아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이제 아직도 직장 생활 하세요.
1: 네.
0: 근데 그분도 나이가 돼서 메디케어인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뭐 HMO인가 거기에 가입이 돼 있는 것 같은데
1: 네.
0: 저하고 내용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1: 아 직장 보험에서요?
0: 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1: 아,
0: 예를
1: 예.
0: 들어서
1: 네네네.
0: 뭐 간단히 얘기하면 저는 뭐 예를 들어서 클로버 케어라는 데 지금 가입이 돼 있는데
1: 네네네네.
0: 그러다 보면 제가 받는 또 수혜가 있잖아요.
1: 아, 그
0: 예를 들어서
1: 혜택이
0: 뭐
1: 있죠.
0: 네. 한 달에 나오는 마켓비 뭐 안경할 수 있는 거 근데 네. 그분은 그런 혜택을 전혀 못 받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이게 같은 HMO라고 해서 다 똑같지가 않고 HMO에도 뭐 종류만 100개가 넘어요. 가입할
0: 네.
1: 수 있는 게
0: 네네.
1: 그리고 각 모든 플랜마다 주어지는 혜택이 다 다르죠.
0: 아.
1: 그리고 또 이런 혜택들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0: 네.
1: 그래서 우리가 가장 요 10월 15일에서 12월 7일이 가장 바쁜 이유가
0: 네네.
1: 내년에 또 모든 플랜들의 혜택이 바뀌기 때문에 그 플랜들을 다 살펴보고 비교해보고 하면서 정해야 되는 시기예요.
0: 아.
1: 그래서 요때 이제 잘 살펴보시고 내가 과연 혜택이 이게 맞을지 그리고 내가 뭐 주치의 다니는 게 있으면 주치의는 여전히 거기에 그대로 속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살펴봐야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0: 아.
1: 요 기간에는 반드시 내가 지금 현재 보험이 좋더라도 어떻게 변경되는지는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0: 아,
1: 네.
0: 얼핏 들으니까 그분 얘기로는 저한테 자기는 네. 그런 혜택 하나도 못 받고
1: 네.
0: 그래서 자기 그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수입이 많아서 아마 혜택이 없을 거라고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1: 수입이 많아서 혜택이 없는 건 사실 메디칼이 있다 없다의
0: 아, 메디칼
1: 기준이고요.
0: 관계시, 메디케어 같은
1: 네, 경우. 그래서 메디케어, 그러니까 메디케어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입을 할 수 있는 플랜이 있고요. 메디케어와 메디칼을 둘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는 플랜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메디칼도 있는 사람들이 가입하는 플랜이 혜택이 더 많습니다.
0: 아.
1: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메디케어만 갖고 있는 플랜, 아, 사람들이 가입하는 HMO 플랜이 정리한 혜택이 그렇지도 않아요. 안경도 나오고 말씀하신 대로 뭐
0: 근데
1: 치과도
0: 그분은
1: 나오고.
0: 전혀 혜택을 못 받더라고요. 네,
1: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혜택이 안 좋은 플랜을 갔던가
0: 아.
1: 아니면은 포커스 그러니까 그 플랜에 중심되는 그 혜택이 추가 혜택이 아닌 플랜일 수도 있어요.
0: 아.
1: 왜냐하면 모든 플랜들이 다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 추가 혜택이 많으면 분명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병원 네트워크가 좁던가
0: 아.
1: 그 보험회사가 갖고 있는
0: 네네.
1: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긴 하셔야 돼요.
0: 아.
1: 과연 어떤 게 장점이 있는 건지
0: 아. 자 여러 가지 들었는데 그렇게 네. 따지면 제가 얼핏 들어도
1: 네.
0: PPO가 더 낫지 않나 뭐 이런 네. 생각도 드는데
1: 네 PPO가 아무래도 좀 우리 이미지상으로는
0: 네.
1: 좀 더 자유롭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데나 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확실히 좀 그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PPO는 내가 주치의를 정할 필요도 없고요
0: 아.
1: 뭐 메디컬 그룹 우리가 뭐 흔히 생각하는 서울 메디컬
0: 그렇지.
1: 그룹이나
0: 네.
1: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0: 아.
1: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뭐 어떤 특정 회사 플랜 A에 가입을 했다 그럼 그 A와 계약되어 있는 어떤 의사든지 다 갈 수 있는 게 PPO예요.
0: 아.
1: 하지만 이제 HMO는 한 사람한테밖에 못 가죠 일단 그러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리퍼럴 허가서를 다 받아야 되죠.
0: 아.
1: 무엇을 하든 간에
0: 예.
1: 그러니까 딱 듣기만 해도 들었을 때 당연히 HMO가 좀 더 불편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맞습니다. 사실상
0: 아, 그렇구나. 자 그렇다면
1: 네. 네.
0: 물론 뭐 말씀대로 모든 게 다 좋을 순 없네요.
1: 그렇죠. 네.
0: 자 그렇다면 우리 제이 네. 씨가 추천해 줄 네. 만한 보험은 어떤 게 있을까요?
1: 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다 말씀하셨듯이 다 좋지가 않아요. 모든 게.
0: 예.
1: 그러니까 PPO는 그러면은 자유로운데 뭐가 단점이냐라고
0: 네,
1: 하면
0: 네, 네.
1: 지금 말씀하셨던 치과, 안경, 뭐 보청기, 그로셔리
0: 네, 네.
1: 이런 혜택이 거의 없어요.
0: 아.
1: 거의 일절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 네, 네.
1: 그런 자유로움을 내가 선택하는 대신에 그런 추가적인 혜택을 포기하는 거죠. PPO는.
0: 아.
1: 대신에 이제 HMO는 말씀드렸듯이 뭐 한 사람한테 가야 하고 허가서 다 받아야 되고 하지만 그런 혜택들이 많고요. 그리고 PPO는 내가 아무한테나 갈 수 있다는 게 장점이자 동시에 단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서 어떤 의사가 좋고 어떤 의사가 안 좋은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HMO 같은 경우에는 주치가 나한테 딱 알맞는 뭐 게스트로로지스트한테 뭐 그러니까 위장내과에 가야 된다. 그럼 알맞은 위장내과를 소개시켜줘서 거기 허가서를 내주니까 그냥 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PPO는 내가 일일이 다 찾아보고 이 사람은 여기서는 어떤 사람이 좋은 건지 여기는 어떤 사람이 좋은 건지 그런 좀 불편함이 또 있을 수도 있죠. 네, 그래서 내가 내 성향에 따라서 좀 틀린 것 같기도 합니다. 나는 그렇게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그렇죠. 너무 생각할 것도 많고 그렇죠, 일도 많고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은 HMO가 나을 것이고 근데 나는 뭐 여기도 가보고 싶고 저기도 가보고 싶고 네, 네, 뭐 네. 세컨 오피니언도 얻고 싶고 이런 분들은 당연히 PPO가 더 나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런 본인의 상황과 이런 것을 좀 설명을 에, 좀 상담을 나눠보셔야 됩니다. 저희 전문가들하고요.
0: 자 그렇다면 네. 이런 것들을 사실 상담하기 위해서는 뭐 어떤 분야든 그렇지만 전문가가 필요한 거예요.
1: 그렇습니다.
0: 그럼 네. 이런 경우는 이제 에이전트가 필요하는데
1: 네.
0: 사실 뭐 신문이나 뭐 방송 이런 데 보면 이 사실 지금 이 분야도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다면 치열한 편이에요.
1: 네,
0: 사실
1: 네.
0: 서로 앞다투어서 이제 네. 광고들을 하는데
1: 네, 네, 네.
0: 자 그렇다면 오늘 나오신 김에 우리 애청자분들이 과연 왜 안젤라봉장 보험을 택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네네.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까요?
1: 네, 일단 이 저희 그가 보험 에이전트 네. 요게 왜 이렇게 많냐면 그게 시작할 수 있는 허들이 낮아요.
0: 아.
1: 금방 할 수가 있고
0: 네네.
1: 투자도 사실 뭐 식당을 하면 식당을 사고 해야 되는데
0: 그렇죠.
1: 이건 그런 투자가 필요가 없으니까 시작하기가 쉬워서 너무 많이들 시작을 네네. 하시는데 사실 이것도 엄연히 이제 똑같은 그런 식당과 동일한 비즈니스입니다.
0: 네네.
1: 투자가 뭐 3년 5년 이상이 필요하고 그래서 사실 살아남은 이제 저희 같은 큰 에이전트
0: 예, 예, 예.
1: 네. 그게 이제 약간 이유가 될 수가 있고 증거

0: 쓰려고 하니까 받아주는 치과 의사가 없으면 아... 천벌이 나오는 게 무슨 소용입니까?
1: 그렇죠. 그렇죠? 의미가 없죠.
0: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낱낱이 좀 알고 있어야지 비로소 좀 하는 에이전트다. 좀 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 아무래도 저희는 좀 합당하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이 어느 뭐 맥도날드나 이런 데서 잘 만나지는 않고, 왜냐하면 저희는 오피스가 있으니까. 그래서 예. 저희는 대부분 다 오피스에서 만나고, 아무래도 그런 이제 퍼블릭에서 만나면 좀 우리가 좀 민감한 그런 정보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네네네.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1: 당연히
0: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는 오피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면에서도 저희를 선택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뭐 네. 지난번에도 인터뷰했지만 오늘 또 제가 느끼는 것이 만일에 메디케어를 이번에 처음으로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0: 네네네.
1: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일반적으로 건강한 편인지
0: 네네네.
1: 아니면 어떤 지병을 갖고 있든지
0: 네.
1: 예를 들어서 뭐 당뇨라든가 심장병이라든가
0: 네.
1: 그 이외에 지병이 있을 때와 건강할 때 선택하는 기준이 조금 차이가 있겠네요.
0: 많이 있죠. 맞습니다.
1: 예, 거기에 따라서
0: 네.
1: 뭐 HMO가 됐건 PPO가 됐건
0: 네.
1: 그 전문가하고 상담을 통해서 내가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유리한지
0: 그렇죠.
1: 그거를 네.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 같은데요.
0: 맞아요. 왜냐하면 특히나 우리가 광고에 많이 보이는 게
1: 네.
0: 추가 혜택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뭐 장을 얼마나 볼 수 있다. 치과가 얼마나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미 머릿속에는 아 이것이 사실 중심이 돼버렸어요.
1: 그러니까 사실은 네. 그건 보너스인데.
0: 보너스죠.
1: 그건 메인이 네. 아닌데.
0: 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메인은 저는 언제나 상담을 할 때 과연 그 주치, 메디컬 그룹, 병원, 약 일단 이거를 먼저 깔고 시작을 합니다. 그것들이 가장 이 사람, 이 손님의 니즈에 맞는지 그러면 이제 그걸 쫙 추려요. 뭐 네. 100개 넘는 거에서
1: 네네.
0: 그러면 이제 그 남는 한 두세 개 회사들 중에서 추가 혜택이 과연 어느 것이 더 많을까.
1: 네네.
0: 그리고 또 추가 혜택들도 어떤 회사는 안경이 많은 회사들도 있고요.
1: 그렇죠.
0: 어떤 회사는 그로셔리가 많은 회사들도 있고
1: 얼마든지.
0: 이제 그런 걸 또 비교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네, 그런 거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좀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손님들도 워낙 많고요. 그래서 좀 탁월한 선택을 잘 도와드리는 편입니다. 저희가
1: 사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마켓 같은 게 혜택을 보는데
0: 네.
1: 제 경험에 의하면 그 혜택을 보다 보니까 어떤 때는 꼭 필요한 걸 샀었는데 여유가 있으니까 더 사는 경우도 털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0: 그렇죠. 맞아요.
1: 그냥 보너스를 네. 제대로 활용 못하고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3개월에 한 번 봤는데 한 달 만에 다 써버리고
0: 네.
1: 뭐 그런 경우도 있고
0: 그렇죠. 네.
1: 지나고 나니까 이건 안 봤어도 되는데 만일에 이 카드가 없었다면 내가 그냥 필요한 것만 샀을 텐데
0: 네.
1: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뭐 많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본은 내가 제일 중요한 건 치료받고
0: 네네네.
1: 의사를 만나고
0: 네.
1: 내 선택권이 있는 사실 몸을 위한 보험 아니겠습니까?
0: 건강보험이죠.
1: 예.
0: 네.
1: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점도 저 개인이 느낄 때가 있더라고요.
0: 그렇죠. 보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네.
1: 자, 여러분 오늘은 안젤라장보험의 우리 제이 씨와 말씀 나누고 있는데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거나 상담을 받고 싶으면 714-715-4911 714-715-4911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하고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 마무리 네. 말씀 주신다면
0: 네네네. 그래서 사실 요새는 다 모든 게 온라인으로 되어 있어서 온라인으로 혼자서도 할 수가 있겠지만
1: 아, 예.
0: 저도 이제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과는 반드시 상담을 하는 이유가
1: 네.
0: 그 전문가들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시각으로 볼 때가 많습니다.
1: 그렇죠.
0: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을 해주기 때문에
1: 네.
0: 그래서 저는 반드시 특히 네. 또 건강보험은 내 건강이고 내 목숨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1: 그렇죠.
0: 꼭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고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1: 아, 그렇구나. 네. 자, 다시 한번 연락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번호 714-715-4911 하나하나로 주저없이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이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이슈인 메디케어에 대해서 우리 안젤라 정보험의 제이장님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0: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1: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0: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1: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0: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

0: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1: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2: 태양입니다.
3: 태양입니다.
4: 태양입니다.
5: 태양입니다.
6: 태양입니다.
7: 태양입니다.
8: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9: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0: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9: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11: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12: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 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11: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12: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13: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4: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5: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4: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5: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4: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16: 골프도 즐기고 이웃사랑도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
17: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16: 11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
17: 부에나팍 로스쿠테스 컨트리클럽에서 열립니다.
16: 이 대회가 특별한 이유는
17: 참가비 전액을 이웃에게 기부하는 따뜻한 이웃섬김 골프대회이기 때문이죠.
16: 여러분이 홀인원 만불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17: 거기에 푸짐한 상품과 다양한 경품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16: 골프도 즐기고
17: 이웃 세계 사랑도 나누고
16: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참가 신청 및 문의는
17: 888-847-3098 888-847-3098

네, 북한강의 안개 생각만 해도 멋지지 않습니까? 북한강 여러분 뭐 잘 알다시피 청평 가평 쪽으로 해서 쭉 올라가면 그렇게 길을 딱 따라가다 보면 거기 아침에는 안개가 끼고 청평 뭐 그런 데서 모터보트 뭐 수상스키 이런 광경도 볼 수가 있었고 참 우리 그리움이 남는 그런 곳이 바로 북한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순철님 며칠 전 이불 뒤집어 쓰고 혼자 듣고 싶어 하던 정태춘의 떠나가는 배 못 들었는데 한 달 뒤로 미루고 이 곡으로 조용히 감상합니다. 한 달 미루지 마시고요. 제가 오늘 들었으니까 내일 꼭 준비했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자, 여러분 그 우리나라의 명인 중에서 허준이라면 드라마에서도 그렇고 뭐 역사적으로도 지금 허준의 동의보감은 각종 한약도를 다루시는 분들에게 어떤 교과서 같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허준 명의가 옛날에 옛날에는 그 약이라는 것이 제조할 수도 없고 양약이 존재하지 않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때 아마 그 이렇게 좀 여유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 처방했던 그 약으로 쓰던 천연 재료가 몇 가지 있는데 아시는 분들은 많으시겠지만 참고하셨다가 혹이라도 집에서 그걸 복용하시면 일단 약을 먹기 전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약이라는 것이 너무 많이 먹다 보면 그 내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잘 듣지가 않고 약의 어떤 용량이나 어떤 강도를 세게 해야만 듣는 그런 경우가 덜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뭐 아시는 분이 많으시겠지만 특히 무가 체한 속과 가래를 풀어준다고 했으니까 아마 그래서 무를 갈아서 뭐 이렇게 즙으로 만들어 먹거나 그랬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또 생강 좋아하시는 분 많잖아요. 생강 뭐 꿀에 재워서 드시기도 하고. 자, 메스꺼움과 구역질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생강이라는 것이. 그런가 하면 사실 고기 먹을 때 저도 꼭 마늘을 찾는 편인데 뭐 생으로 먹는 마늘도 좋고 또 구워서 드시는 분들도 계시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부룩한 속을 돕는 데는 마늘이 아주 효험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몸이 붓거나 소변이 잘 안 나올 때는 팥이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팥을 어떻게 드셨는지 모르지만 뭐 팥죽을 해 드시든지 팥밥을 해 먹든지 그랬으면 도움이 되고 자, 코피가 나고 자꾸 목마를 때는 연근을 썼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허리 무릎이 차고 시릴 때 사실 우리 시니어분들 어르신들 보면 무릎이 시리다 뭐 이런 그 말씀들 하시잖아요. 그럴 때는 부추가 도움이 됐다고 하네요. 그런가 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꽉 막힐 때는 상추가 도움이 됐는데 저는 상추를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냥 다른 반찬 없이 상추에다가 쌈장만 발라서 맨 입으로 먹어도 얼마나 맛도 있고 영양도 있는지. 자, 뭐 이런 것들이 예로부터 전해져 오는 그런 좋은 한약 재료이다 보니까 우리가 늘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니까 증상에 따라서 이런 것을 꾸준히 우리 음식 속에 포함해서 먹는다면 의외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정보 알려드렸습니다. 추억의 곡입니다. 백영규입니다. 잊지는 말아야지.

네, 아이고 백영 교수의 잊지는 말아야 이제 추억의 명곡이었습니다. 자, 제가 거의 매일 여러분께 안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운세가 궁금하세요? 우리가 참 관심거리 중에 하나가 특히나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이 오늘의 운세가 어떨까. 그래서 사실 우리 일간지에도 오늘의 운세는 항상 띠별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젊은 분들은 그 타로라고 하죠. 그림을 뽑아서 내 운세를 맞히는 거. 자, 이 바로 별이 언니의 타로가 저희 라디오 서울 1650 앱에 오픈을 했습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저희 앱이 새롭게 단장하고 이제는 뉴스까지 섭렵했습니다. 자, 새 코너 별이 언니의 타로를 개설했습니다. 자, 마음속에 질문을 떠올리고 버튼을 누르면 78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 또는 과거, 현재, 미래를 짚어주는 세 장이 뒤집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카드는 1909년 오리지널 라이더 웨이트 덱 원판 그림 그대로라고 합니다. 물론 이용은 공짜입니다. 무료이고요. 그런가 하면 9월 한 달 동안은 소반 식당에서 지급하는 선물권으로 저녁 식사 50불 상당의 식사권이 증정이 됩니다. 9월 한 달 동안 1회 이상 별이 언니의 타로를 참여하신 분을 뽑아서 10분께 선물로 드리게 됩니다. 아무쪼록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청님 어서 오세요. 오늘도 변함없이 감사합니다. 옛날에 유명한 곡이었죠. 아, 물론이죠. 좋다고 이렇게 또 반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옛날 노래 하나 더 선곡했는데 어떠신가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바니걸스입니다. 그냥 갈 수 없잖아.

0: 네, 바니걸스. 아, 한때 그 당시에 70년대 당시에는 외래어 사용 금지가 있어서 토끼자매, 토끼소녀 이런 식으로 이제 불려졌던 그룹인데, 참 뭐 지금 와서는 뭐 쓴웃음을 질 수밖에 없지만 당시에 외래어 사용 중지가 있어서 뭐 스포츠 중계하는데도 뭐 그 코너킥 이런 걸 모서리킥이라고 하고 그랬던, 웃지 못할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당시에 그룹 중에 어니언스, 또 양파들 뭐 이런 식으로 했던, 한 시대를 풍미했던 우리 쌍둥이 자매 바니걸스, 토끼 자매의 노래였습니다. 지금 알고 있기로 그 중에 한 분은 하늘나라로 올라가셨고 그 중에 한 분은 아직 생존해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런 날은 여러분들 점심을 어떻게 드셨습니까? 저는 오늘 뭐 가수협회 모임이 있어서 옥스포드 호텔에서 모임을 좀 가지면서 만나게 뭐 조기도시락인가요? 그런 거 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이 좀 든든하고 다른 날보다는 조금 출출함이 덜한 것 같습니다. 자, 예, 잊지는 말아야 하는데 잊혀졌던 노래라고. 예, 그렇습니다. 잊혀졌던 그 명곡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께 그때 추억을 되살리면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언제 누가 불렀던 노래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연 이 노래를 듣던 시절에 내가 어디서 누군가 하고 어떻게 인생을 보내고 있었는지를 한번 기억하는 그런 좋은 시간 가지라고 제가 항상 여러분께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 그룹,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테넌트 관리 K장 부동산에서 늘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1: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2: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1: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3: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4: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4: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3: 가리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5: 이런 분도 용자가 될까요?
6: 자영업을 2년 이상 하고 있고 크레딧도 좋지만 다운페이가 부족하고 인컴이 적게 보고돼 메이저 은행에서 65만 불 융자를 거절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융자나라에서 상담 후 무려 100만 불 융자 승인을 받고 125만 불짜리 집을 구입하셨는데요. 더 놀라운 건 최대 150만 불까지 가능하다는 안내까지 받으셨다는 것이죠.
5: 융자,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융자나라 213-388-5600
7: 213-388-5600 융자나라.
8: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 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룹으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 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9: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고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10: 뉴서울 호텔의 이보길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네, 라디오는 내 친구 1부 이제 마지막 곡 한 곡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방송 그 진행하다 보면요, 제가 이제 선곡하게 되고 여러분과 함께 또 교감을 나누다 보면 여러분이 주시는 그 글귀들 카카오톡 창으로나 또 게시판으로 주시는 말씀들이나 또 가끔 듣고 싶은 노래 선택곡 같은 경우에 어떤 때는 기가 막히게 저하고 생각이 맞아떨어져서 제가 그 노래와 함께 같은 콤비를 낼 수 있는 노래들을 준비하는 적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마음속으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 자, 음악이라는 것이 멀리 있고 보지는 못하지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연결고리임만은 분명하다라는 그런 놀라운 사실을 저도 매일매일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백승태의 당신 1부 마지막 곡 보내드리면서 2부도 여러분과 함께 꾸미는 시간 기대해 주십시오.

0: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1: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0: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1: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0: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1: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0: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화로. 제주화로로
2: 간다.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3: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2: 네.
3: 수영도?
2: 그럼요.
3: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2: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3: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4: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5: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4: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5: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4: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6: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7: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8: 카페보넨?
7: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연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8: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7: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그저
9: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0: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11: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네, 2부 첫 곡으로는 한국에는 트윈 플리오가 있고 미국에는 영원히 변치 않은 사이먼 앤 가펑클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음색이나 그런 조화가 한국의 트윈 플리오와 버금갈 정도로 우리의 마음과 추억에 딱히 꼽으라면 듀엣 중에서는 미국에서는 사이먼과 가펑클, 우리나라는 트윈 플리오 그 뒤를 잇는 누구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해바라기. 이 세 그룹이 미국과 우리나라의 저희 그 중년 세대 또 기성 세대들의 가슴에 어떤 앙금을 남겨주는 그런 멋진 가수들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세 팀 중에 개인적으로는 사랑 그 해바라기를 제일 좋아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제일 좋아하십니까? 아, 예. 이럴 때 마음속으로 한번 그려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간 4시면 날도 무덥고 조금 지치시지 않을 것 같아 준비한 노래입니다.

네, 스티브 원더의 노래. 아이고, 신나는 노래. 좀 기운 좀 차리시라고 선곡해 보았습니다. 뭐 스티브 원더 장님 가수의 대를 잇는 미국에서는 대표적으로 레이 찰스라는 가수가 독보적으로 있었고, 그 뒤를 잇는 우리 스티브 원더. 그런가 하면 스페니쉬 쪽에는 호세 펠리치아노라는 그런 가수가 있었고, 대한민국에서는 맹인 가수로서는 뭐 이영복 씨를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참 앞을 안 보인다는 그런 장애를, 청각 장애를 딛고, 특히 스티비 원더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하모니카를 잘 붑니다. 이것저것 그 노래 세션에도 참여를 하고, 물론 우리나라에는 김현식 씨라는 가수 여러분 잘 아시죠. 하모니카를 굉장히 잘 불었던 가수이기도 한데, 참 재주가 많은 것 같아요. 피아노도 치고. 이영복 씨도 뭐 눈이 안 보이고 청각장애지만 작곡도 하고 연주, 온갖 악기의 연주를 다 한다고 하니까. 레이찰스라는 가수도 피아노를 잘 쳤고,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어를 평소 몸소 체험했던 그런 가수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역경을 이겼다는 얘기죠. 자, 저희 기성세대들, 또 사실 우리가 옛날로 표현하는 오래된 시절에는 참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본인들의 상황이 안 좋아서 공부를 하고 싶어도 공부를 못했던 그런 참 위인들도 많이 있었고, 연예인들도 마찬가지로 의외로 연예인들이 각고의 세월이나 노력을 많이 해서 된 스타들이 많이 있어요. 뭐 TV에서도 여러분 많이 접하보셨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성공을 하고 나서는 자기 자제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욕심을 부려서 좋은 환경에서 가능하면 많은 공부를 시키려고 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는 모든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와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시키기 위해서 이것으로 이민 온 우리 세대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요. 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안동역의 주인공 우리 진성 씨 같은 경우는 뭐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떨어져서 친척집에 기거하면서 초등학교 2학년밖에 다니지 못하고 지금 정상에 오른 가수가 됐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인순이란 가수도 중학교밖에 졸업을 못했어요. 국민 가수이면서도. 김연자 씨 역시 중학교 3학년 중퇴하고 어린 시절서부터 가수로 데뷔를 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유사히 입지적인 인물 박서진 씨, 여러분 아시죠? 박서진 씨도 고등학교를 자퇴를 하고 어부의 생활을 하다가 현역 가왕에서 우승하면서 지금 탑스타로 발돋움이 돼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미남형 우리 정우성 씨도 의외로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성공했고, 넘버원의 주인공 우리 보아라는 가수도 의외로 중학교 자퇴하고 지금은 아시아의 별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학력도 중요하지만, 우리 정주영 씨 전기를 봐도 소학교만 마치고 입지적인 인물로 살아왔죠. 물론 그게 무조건 훌륭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만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이곳에 미국에 오셔서 정말 말도 안 통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입지적으로 다 우리가 성공해냈다라는 그런 제가 찬사를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되새겨 봤다고 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듀엣의 명가죠. 해바라기입니다. 내 마음에 보석 성장.

네, 아이고 주옥 같은 노래.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애창곡입니다. 내 마음의 보석 상자 함께 하셨습니다. 아이고 세인트님 아저씨, LA는 아직 더운가 봅니다. 한국은 가을이 찾아왔다고 아침 저녁 선선하다고. 아저씨 여기는 100도예요. 한국 날씨로 치면 40도입니다. NDC 오늘이 LA 100도고. 아 통계님 대구는 18도까지 떨어졌다고. 어, 예 감사합니다. 아 안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순철님 어제 부에나팍 106도. 아 오렌지 카운티가 더웠다고. 어 그러시군요. 너무 더우니 입맛도 없으시다고. 그렇습니다. 아 모든 그 욕망이 다 떨어지는 것 같아요. 식욕도 떨어지고 뭐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이렇게 많이들 들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사이먼 앤 가펑클 노래를 듣다가 해바라기까지 갔고 그러다 보니까 또 아, 우리 트윈 폴리오의 노래 오래간만에 한 곡 안 듣기가 좀 서운할 것 같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명곡이죠. 하얀 손수건.

0: 네, 이렇게 트윈플리어까지 세 팀의 노래를 들어보았습니다. 앤디님, 아, 예, 스튜디오는 그래도 시원한 편입니다. 에어컨이 따로 설치되어 있어서. 아, 앙꼬님, 방방 뜨는 날씨지만 라친에서 차분하고 쿨한 감성의 노래들로 뜨거움을 달래봅니다. 아이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개 무량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아주 맛있는 소반식당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러유스, 정인수 코치,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보험회사 유니굿브랜드 보험이 늘 함께하는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1: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2: 변호사를 이재영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5: 213-383-3838 213-383-3838.
6: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7: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6: 3440 윌셔와

0: 1484-1000번.
1: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2: 이런 분도 융자 되나요?
3: 직장 다닌 지 2년 넘었고 월급은 많지 않지만 크레딧 점수는 700점이 넘습니다. 매달 내는 렌트가 아까워 메이저 은행에 가서 50만 불 주택융자를 신청했는데 인컴이 부족하다고 단칼에 거절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융자 나라에 상담했더니 무려 150만 불까지 융자 승인.
4: 결국 20% 다운하고 내 집 마련에 성공했습니다. 인컴이 부족하다고 융자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융자 나라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3: 융자 나라 213-388-5600 213-388-5600번
5: 네, 여백의 사랑 드림업니다. 통계님 함께하고 계시죠?

네, 아이고 우리 통계님 덕분에 또 멋진 노래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추천해 주시는 노래, 다시 말씀드리면 본인이 좋아하는 노래들이 우리 다른 친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라는 그 공유의 즐거움. 요새 뭐 이렇게 카톡으로도 많이 공유를 하지만 또 다른 즐거움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저도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또 이런 걸 통해서 사실 유튜브에 지금 접속하지 못하시는 귀로만 들으시는 그런 분들에게도 또 어떤 곡들은 굉장히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됐고, 이 노래로 인해서 힘을 받고, 우리가 요새 말로는 좀 힐링한다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뭐 여러 가지가 힐링이 되지만 그래도 음악을 통해서 힐링하는 게 굉장히 좀 하다못해 화초를 갖고도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면 화초가 좀 잘 자라고, 소한테 좋은 음악을 들려주면 소 저 양이 훨씬 더 많고 고급 양질의 어떤 그 우유가 나온다는 그런 것도 증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안꼬님, 사랑도 여러 종류가 있던 듯하다고. 영원한 사랑, 슬픈 사랑, 다가가는 사랑, 기다리는 사랑. 그렇죠. 이거 말고도 한 20가지 정도 더 있지 않나 싶기도 해요. 사랑은 굉장히 묘한 것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사랑의 시작이라는 것은 사람의 어떤 단면을 보고 사랑이 싹트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깊어가는데, 그러다가 이제 다른 면을 봤을 때 이게 아닌데 하는 분도 계시고, 다른 면을 봤을 때 역시 하는 분도 계시고, 그게 사랑이라는 묘약이 가진 좋은 점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아이고, 오늘 같은 날 시원한 노래입니다. 우중의 여인, 오기택입니다. 순철님 듣고 계시죠?

네, 우중녀 여인 우리 오기택 씨의 음성이었습니다. 비비안님 어서 오세요. 아니요, 늦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려주셔서 참 이렇게 한 분 한 분 들려주실 때마다 항상 깊은 감사 말씀 드리고 있지요. 자, 제가 1부에서도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렸지만 2부에서도 또 새로운 소식이 있어서 여러분께 또 알려드릴까 합니다. 저희 한국TV 뉴스가 새롭게 단장하면서 또 여러분께 좀 더 편안하게 다가갔습니다. 자, 저희 한국일보 사이트, 라디오 서울 사이트, 한국TV 사이트, 한국TV 앱 다운받아서 한 번에 쉽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새 단장을 마친 저희 애플 안드로이드 새 앱이 출시돼서 앱을 여는 순간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새 로고, 또 새 화면, 또 한층 안정된 시청 환경으로 돌아온 이번 개편이 저희 미주 한인들을 위한 무료 방송이라는 한국TV의 정체성의 앱을 첫 화면서부터 구현한 것이 특징이고, 자, 단순함입니다. 앱을 열면 뭐 회원 가입, 뭐 로그인, 복잡한 메뉴 탐색 필요 없이 곧바로 YTN 24시간 뉴스가 라이브가 재생됩니다. 한국 소식이 궁금하시면 앱 아이콘 하나만 누르면 되는 구조로 저희 스마트폰이 익숙치 않은 기성세대, 시니어 세대에도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 참 전부 무료니까 많은 이용 바라겠습니다. 자, 오기택 씨 노래를 듣다 보니까 생각나는 여인이 한 사람 있습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네, 중저음의 주인공 우리 문주란 씨의 대표곡 동숙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0: 213-369-2249, 213-369-2249.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1: 뉴서울 호텔의 이보길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2: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3: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2: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3: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2: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3: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2: 323-731-3030.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제주
4: 화로로 간다.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5: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4: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5: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4: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6: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4시 45분이면 정말 목요일 오후이다 보니까 당도 떨어지고 체력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더 버티시자고요. 그래서 오늘 잘 좀 무탈하게 지내야 내일은 어쨌든 또 밝은 불금이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저도 좀 붕짝붕짝 내일은 불금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김용임입니다. 평생 동안.

0: 네, 평생 동안 김영임의 음성이었습니다. 자,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지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헬로이스의 정인수 코치,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굿프렌드 보험이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1: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2: 카페보넨?
1: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영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2: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1: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3: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1: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보넨에서 만나요.
4: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5: 아침은 통 크게,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통 큰 설렁탕, 표고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10불 96 플러스 택스.
6: 오, 진짜 통 크네요.
5: 통 큰 설렁탕, 한 번 더 통 크게. 화요일은 투고 스페셜, 두 배 큰 곱빼기 사이즈. 목요일은 갈비탕이나 도가니탕을 투고하시면 표고우거지 해장국 1 플러스 1에 드립니다.
6: 단체 주문도 되나요?
5: 당연하죠. 교회, 직장, 각종 모임 단체 주문 대환영입니다. 2717 웨스트 올림픽 108호,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 213-277-1339. 송영, 통 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튼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7: 스탠튼 아울렛에는 후지로끼 마사지 체어 4,999불짜리 오픈박스를 1,499불에,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불짜리가 998불 오픈 기념 특가.
5: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7: 푸짐한 경품 잔치에 티켓을 드립니다. 경품의 행운도 받아가세요.
5: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8: 어? 이 가격 실화야? 냉면에 갈비까지 24불 99?
9: 놀라셨죠? 한인타운 최고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 단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은 15불 99. 런치 스페셜은 16불 99부터.
8: 소고기, 돼지고기, 곱창까지 푸짐하게. 거기에 여름 맥주 축제까지.
9: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새로 한 병 플러스 크러쉬 두 병 소맥 콤보도 19불 99. 맛도 가격도 한인타운을 놀라게 하는 타운 내 핫플 화연.
8: 구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213302-2614 감성구이 포차 화연.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비비안님 말씀처럼 우리 아이들은 150년, 우리 손주들은 200년, 우리는 100년 이상. 아유, 말 되는 얘기입니다. 그게 현실로 됐으면 하는 진한 바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다른 날도 그렇지만 오늘도 훌쩍 지나간 것 같아요. 네, 9월 돼서 제가 시그널 뮤직 하나 준비해봤어요. 네,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 노래 마지막 곡으로 좀 가을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이 경음악과 함께 목요일 남은 오후를 편히 정리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저 라디오는 내 친구 고니는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너무 깊은 감사드리고 아시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0: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 부에라팍 시의원 후보 최용덕. 새로운 한인 커뮤니티의 중심으로 성장하는 부에라팍.
2: 더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주민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도시를 위해 새로운 정치와 새로운 리더십을 갖춘 최용덕.
1: 지역사회와 함께 부에라팍의 미래를 고민하는 부에라팍 시의원 후보 최용덕을 후원해주세요. 지지해주세요.
2: 새로운 변화, 새로운 부에라팍.
1: 부에라팍 시의원 후보 영, 쥐, 저희 부탁드립니다.
3: 메디케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시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4: 2026년 클레버케어, 스캔, 자인슈런스, 탑 에이전트 정박사.
3: 보험료도 대신 내주고 혜택도 많은 메디메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막막하셨죠?
4: 메디컬 봉사 30년 경력, 주정부 베네피츠켈 공식 대행업체 정박사가 친절하고 확실하게 도와드립니다.
3: 메디케어부터 메디메디까지 궁금한 건 정박사에게 물어보세요.
4: 피터정 626-533-5300 626-533-5300번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5: 김사장, 요즘 어깨를 쭉 펴고 말이야. 아주 자신감이 넘치네.
6: 흑염소 불로초 한방 몰라? 자네 지난번에 팔 다리 저리고 어깨 통증 심하다며? 얼른 불로초 건강원 가봐. 25년 전통 고농축 흑염소 먹고 내 팔에 힘이 불뚝, 아주 쌩쌩해졌어. 흑염소 불로초 한방 미스터방을 찾아가.
7: 엄선한 흑염소와 한약재를 정성껏 달인 원기회복의 끝판왕 불로초 한방농축 흑염소 건강원 웨스턴과 이가코너. 213-738-7118 213-738-7118.
8: 집 분위기가 확 달라졌는데요?
9: 맞아요. 블라인드 하나 바꿨을 뿐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선샤인 블라인드 USA. 한국 프리미엄 기능성 원단을 직접 수입하고 라스베가스 자체 공장에서 우리 집에 딱 맞게 제작합니다.
8: 강렬한 라스베가스 태양 아래 8년 동안 검증된 품질, 7년 워런티까지 자신 있게. LA 한인타운 웨스턴 상가와 사가 사이, 쇼룸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9: 라디오 서울 청취 고객 전 제품 20% 특별 할인 213-824-8888 213-824-8888 선샤인 블라인드 USA.
10: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11: 흔히 건강한 빵으로 꼽히는 통밀빵, 호밀빵. 그래서 왜 건강한 빵인데 이 두 빵 어떤 차이가 있는데? 라고 물어보면 사실 일단 밀은 밀인데 하면서 말끝을 흐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통밀빵은 일단 통밀가루로 만든 빵입니다. 통밀, 그러니까 정제 과정에서 밀기울, 배아 등이 제거되는 흰빵과는 달리 이 밀기울과 배아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겠죠. 바로 이 차이가 식이섬유, 각종 바이타민, 미네랄을 비교적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자, 호밀은요, 밀과는 아예 다른 종입니다. 호밀가루로 만든 호밀빵은 그래서 식감도 많이 다르고요. 일단 한 조각에는 단백질 3g 정도, 탄수화물 15g, 지방은 1g, 식이섬유 2g 정도가 골고루 들어있습니다. 특히 리그난이라는 식물성 화합물이 들어있다는데요. 이 리그난은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대사되면서 체내에서 다양한 생리작용을 하는 물질로 바뀐다고 하네요. 특히 호밀은 일반 밀보다 글루텐 형성 능력이 약해서 빵이 좀 덜 부풀죠. 그만큼 조직이 조밀조밀합니다. 특유의 진하고 고소한 맛, 묵직한 식감을 즐길 수 있는 호밀빵.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는데도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제 함량과 영양 성분을 살피는 것입니다. 제품명에 통밀, 호밀 이런 단어가 들어가더라도 정제 밀가루가 주원료고 막상 통밀이나 호밀은 소량만 들어간 제품이 있기 때문이죠. 원재료명 첫 번째에 통곡물이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 것. 그리고 가능하면 한 조각당 식이섬유가 3g 이상인 제품을 고를 것. 첨가당은 없고 나트륨도 한 조각당 150mg 이하인 제품을 고른다면 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건강빵을 잘 고르시는 겁니다. 사실은요, 약간 정제된 빵이라 할지라도 적절한 양을 채소, 과일, 또 약간의 단백질까지 추가해서 먹는다면 오히려 균형면에서는 좋을 겁니다. 건강빵이라고 요거 한 가지만 먹는 것보다 말이죠. 주식에서 흔히 나오는 얘기, 몰빵하지 말라는 말, 저는 여기에 적용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빵이라도 몰빵하지 마십시오.
12: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방송은 한미 미주 사회의 최대 아시안 패스픽 그룹으로 주 7일 매일 24시간 방송되며 남가주 지역에 넓게 송출하는 최고의 음질을 자랑하는 AM 11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방송됩니다. 영혼의 쉼터는 선별된 목사님들의 설교와 다양한 컨텐츠로 기독교의 바른 신앙과 정의 실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0: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LA 동부장로교회 김정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1: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많은 일들이 있고 위기감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해야 될 사명이 있고 거기에 대한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그리고 모든 해답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을까? 그 본질은 성경적인 말씀은 신앙을 우리가 지키고 다음 세대가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가문이 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그 대대로 신앙이 이어질 때에 지금 4천년이 지나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있는 것이 하나의 모델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좋은 땅과 같은 내면의 소유자가 되어야겠고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또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연단을 시키며 그리고 때로는 사랑의 매 징계를 통하여 강한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미래 희망이고 또 예수님이 다음 세대 우리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전수해야 될 우리 신앙의 본질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세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고 과연 예수님을 그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또한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의 통치와 인도를 받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며 이 시대와 다음 세대에 소망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나오는 예수님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분이 어떠한 분이신가. 여기 1절, 2절 마가복음 2장이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공생애 하신 초기입니다. 이 당시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직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를 때에 1절에 보니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고 자라신 곳은 나사렛이고 그리고 공생애 하실 때에 예수님이 여기 나오는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을 중심으로 복음 사역을 활동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집이 있었습니다. 자, 수위후라는 것은 여러 동네와 지역을 돌며 천국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와서 집에 쉬시고자 왔습니다. 근데 그 소문이 들렸어요. 그 소문을 듣는 많은 사람이 모여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라고 합니다. 여기 예수님이 그 도를 말씀한다고 했는데 이게 피곤하고 쉬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온 많은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또 그 도를 말씀했어요. 여기 말하는 그 도는 바로 천국 복음의 말씀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 천국의 그 말씀, 이것을 주님께서 가르쳤습니다. 즉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결국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영적 갈급함이에요. 죽음에 대한 문제 해결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거는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는 우리에게 있는 세상이 채우지 못하는 질문이고 갈급함입니다. 이것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천국 복음을 듣고자 나왔고 또 이들이 육신적으로 갖고 있는 연약함, 질병이 될 수 있고 인생의 모든 문제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그들이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럴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도의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무엇이며 어떻게 그곳에 갈 수 있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 이 천국 복음이 어떤 것들이었을까 할 때에 올 1월 달서부터 제가 여러 달에 걸쳐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즉 예수님의 산상 복음을 통하여 천국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그 출발에 나오는 이 팔복에 대한 말씀, 이게 바로 천국 복음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즉 천국 복음에 가는 길,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 천국을 얻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더 나가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죄가 보이게 되고 애통하는 자가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위로가 따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차지할 것이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즉 천국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함 받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온유한 자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 땅에서 형통한 기업을 얻는 사람이 된다 그랬어요. 6절에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그들이 인생에서 소원하는 것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의,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가장 선한 것을 주리고 목마른 자의 영적 배부름이 있다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즉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수여한 사람의 마음속에 넉넉함이 은혜가 넘칩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넘어진 사람 볼 때에 정죄하는 눈빛보다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게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습니다. 여섯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요. 여기 마음 청결은 죄에서 멀어졌고 그 안에 주님이 내재하시고 성령의 감동이 있는 그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하게 되는 복이 임합니다. 일곱 번째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피스메이커, 전도하는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일을 동안 전도 선교를 할 수도 있어요. 피스메이커. 여덟 번째는 의를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예수님을 인하여, 나를 인하여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즉 이 천국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 예수님의 이 천국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기쁨이 있습니다. 박해받을 때에, 오해를 받을 때에도, 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천국으로 가는 그 길, 천국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분, 가르칠 수 있는 분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천국에 가본 적이 없고 그리고 천국 길을 알려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 천부께서 세상에 보내주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오셨기에 천국이 무엇이며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줄 수 있고 그 길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천국 복음의 도를, 길을 가르치며 인도하시는 분. 그런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주님이 그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신 것뿐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믿어야 죄에서 용서받고 깨끗한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며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3절의 본문에, 오늘 본문 2장 3절에 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이분은 중풍을 심하게 맞은 것 같아요. 걷지도 못하고 지팡이 지고 걷지도 못하고 침상에 누워있는 걸 본다면 아마 이분은 전신마비가 온 사람이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힘으로는 예수께 나올 수가 없어서 그는 사람들이 그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려고 그리고 네 사람이 그 병자를 병상에 침대에 메워서 예수님께 나왔다고 합니다. 4절입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지금과 같은 건축법이 아니죠. 당시에는 이렇게 흙과 나무 혹은 집으로서 집을 만들죠. 지붕 같은 경우에도 가지, 나무 이런 것들을 엇갈리고 거기에 잎사귀와 흙으로서 지붕을 만들었습니다. 그 때문에 뜯어낼 수 있었어요. 수고가 들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그 뜯어낼 때에 아마 고함을 쳤을 거예요. 먼지가 막 위에 떨어지니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아마 사람들의 그 책망하는 소리나 또 아무리 네 사람이고 여러 사람이라도 지붕으로 한 사람을 들고 올라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상과 함께 그리고 그것을 다시금 예수님 앞에 내리는 것 얼마나 많은 수고예요. 그러나 이렇게 했던 이 사람들의 모든 수고와 노력은 하나였어요. 예수님께 나가면 된 거예요. 예수님께 나가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 바로 이것이었어요. 자,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들은 예수 앞에 나가서 그 육신의 연약함, 중풍병 고침 받기를 기대하고 나갔을 터인데 예수님은 그 병 고치기 전에 먼저 그 죄가 용서받았다는 말씀을 합니다. 자, 보세요. 오늘 5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요 믿음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가야지만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나를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이 믿음을 보시고는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 중풍병자의 죄만이 아니에요. 5절 다시 보십시오. 그들의 믿음이라 했어요. 복수입니다. 원어에도 보면은 복수였어요. 중풍병자, 아픈 사람뿐 아니라 이 병자를 내가 데리고 나가야 된다는, 그래서 그 수고와 힘든 것을 중단하지 않았던 상을 맨 네 사람들, 그뿐인가요? 이들과 함께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3절 보세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한 거 보면은 거기에 이 다섯 명 외에도 있었던 사람들, 아마 여인들 될 수 있겠죠. 힘없는 어머니나 할머니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들도 한 가지로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그들도 믿음이,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의 믿음을 예수님이 보시고는 중풍병자에게 말씀합니다.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그때에 거기 있던 소위 말하면 잘 믿는다 하는 서기관들은 성경학자예요.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 죄를 사하실 분이 없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신성을 가지신 성자 그리스도이고 성삼위일체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라는 그 제 두 번째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몰랐어요. 자, 그럴 때 예수님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도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신 것이 뭡니까? 8절입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신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이 말이 이야기가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다른 사람 죄 용서할 수 있는 권한 없습니다. 우리 못해요. 우리 또한 다른 사람 지금 중풍병 걸려서 몇 년째 누워있는 이 사람 일어나시오 해서 일으킬 능력 여기는 사람 저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즉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먼저 내 죄 사함 받았다고 죄 용서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당신이 뭐야, 하나님밖에 용서할 사람이 분이 누가 있다고 네가 감히 이렇게 말하느냐 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이 사람에게 일어나 걸어라 때에 이 할 수 있는 이 능력을 보여준다는 얘기는 바로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자, 9절에 보세요.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명하노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여기 예수님이 세상에 알려주신 것은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분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십시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노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사도 바울은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교회를 핍박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감옥에 집어넣고 스데반 제사를 죽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한 죄인도 예수님을 앞에 나오면은 그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시는 복음의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 용서가 예수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많이 아는 구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며 그에게 죄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깨닫게 하셨어요. 자, 그래서 고쳤잖아요. 이 중풍병자로 하여금 일어나라 할 때에 그가 일어났어요.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에 할 수 없는 것,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고 고칠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 해 전에 우리 그 소위 뭐 전국을 다니면서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능력이 있다는 그 분이 그런 집회를 하는 곳에 갔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모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기도를 해주는데 막 고침받은 사람들이 막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고침받았다고 나와요. 근데 제가 가만히 거기서 느낀 것이 뭐냐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내가 허리가 아팠는데 허리에 통증이 지금 다 없어졌다. 기도를 받고 나니까 목에 통증이 있었는데 목뼈가 다 없어졌다. 기도를 받고 났는데 내 마음, 이 몸속에 암세포가 있었는데 이게 없어진 것을 내가 느꼈다. 내가 다리에 힘이 없어서 윌치어를 타고 왔는데 내가 기도를 받고 나니까 다리에 힘이 생겨가지고 봐라 내가 일어섰다. 막 그런 얘기들이었어요. 근데 가만히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고친 병 중에 허리 통증이 있는 거 고친 건 없었어요. 예수님이 고치신 거 보면요,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눈을 뜨지 못했던 사람을 주님은 고쳤어요. 눈뜨게 했어요.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한 중풍병자를 주님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말 못하는 사람 모두가 다 압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 못한 사람을 능력으로 고치시니 그가 말합니다. 즉 예수님이 하셨던 기적과 모든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의심의 눈으로 생각하고 보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밖에 희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에 대해서 참된 하나님의 종일까 질문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사람을 고친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따르게 만들어요. 제가 그분에 대해서 그래서 조사를 해봤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체면 학교를 다니신 분이 체면술이었어요. 때문에 어떤 사람은 체면에 안 걸리니까 그 사람이 기도할 때 건넜대요. 딱 보니까 건넜대요. 여러분, 예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정말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 그는 우리로 하여금 천국 갈 수 있도록 그 복음의 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요. 우리의 그 죄, 이 허물을 고칠 수 있는 전능하신 주.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힘드십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여기 지금 중풍병자는 혼자 스스로 갈 수가 없는 분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스스로 걸어서 주 앞에 나와 구원받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러나 그에게는 그를 걷지도 못하는 그를 이 침상을 들어서 이 고통과 수고를 다 해서 예수님께 데리고 오면은 그가 고침받고 이제는 죄에서 용서받아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될 줄을 믿었던 주변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것, 이것을 믿는 부모님이 내 아들이 내 딸이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은 그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장애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이 믿음 가진 신분들이 주변에서 이끌어가야 돼요. 혹시 남편이나 아내가 아직도 예수님 안 믿으십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그분 스스로 주님께 나오는 일은 정말 그 가능성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주변에서 그를 스스로 오지 못하는 그를 상에 들고 메어서 예수님께 오는 그 믿음을 주님이 보시고 주님께서 그 병자의 병만 고친 게 아니라 더 좋은 선물이 되는 바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일을 하셨어요. 저희 오늘 점심 공개하시는 우리 이상주 권사님 주보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는 일이라 할 수 있어요. 권사님 한 2년 몇 개월 전에 암에 걸려서 거의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2년 동안 9번에 걸친 수술 그리고 한 번의 시술 이를 통해서 정말 매번이 간절한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왔습니다. 제가 한번 시험방 갔을 때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한 10년만 또 좀 살아서 우리 하나님 증거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대요.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을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진짜 10년만 살주시면 좀 그럴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일날 교회 오시고 금요일 저녁에도 예배 오시고 구역장으로서 구역도 인도하시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성도들에게 점심을 공개합니다. 자, 우리가 믿는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천국 복음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분,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는 권세가 있으신 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 따라서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두 가지. 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되신다는 고백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가는 자예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오늘 교회 나오셨습니까? 예수님 앞에 내가 나가야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예배해야 된다. 나는 주님을 예배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온 거예요. 여기 이 사람들 아까 봤습니다. 나오는 길에 사람들이 막혀서 오기가 힘들었어요. 돌아가면 돼요. 다음에 오자. 사람들이 막아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갈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지붕을 통하는 길인데 그것이 많은 수고와 희생이 있는데 그 노력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좀 전도하다가 안 되면은 낙심해서 중단해버리고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싫어. 이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입장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주님, 예수님께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또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아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천국 백성이 되었고 나 같은 자도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제자를 삼아줬으니 나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사람이 된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더 나가서 고침받았잖아요. 늘 자신감 없던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자신감 생겼어요. 제가 우리 저 교육부 우리 그 교육자들한테 오늘 말

0: 아픈 사람이에요. 아픈 사람이 없으면 그 병원은 오래가지 못해요. 병원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동시에 병원에는 아픈 사람만인 게 아니라 건강하고 아픈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아픈 사람이 고침받을 수 있도록 섬기는 의사와 간호원이 있는 곳이에요. 또 병원에 가면은 방문객이 있어요. 아프신 분들, 환자들에게 사랑으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혹은 마지막 이 세상 갈 때에 끝까지 함께함으로써 그 사람들의 그 어려운 길에 조금이나 힘이 될 수 있는 이 사랑으로 함께하며 위로하며 긍휼기는 이 방문객이 있는 것이 병원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는 영적인 병원이라 할 때에 환자가 누구예요? 죄인이에요. 아프신 분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 믿음이 부족해서 이 세상의 많은 일 통해서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우울해지고 아직도 옛사람의 그 모습이 있어서 세상 사람 같은 그러한 이 모든 것 다 영적인 환자들이에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 와가지고 완전한 사람만 찾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동북에 미래가 없는 교회예요. 교회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초신자가 와야 돼요. 세상에서 잘못 살은 죄인들이 와야 돼요. 과거가 부끄러운 사람들도 와서 바울처럼 새 사람 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때문에 교회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믿음 생활 잘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시험 들면은 본인이 문제인 거예요. 그건 교회는 당연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는 영적 고침을 받는 과정 속에 있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그래도 조금 더 영적으로 건강하기에 그 죄인들을 섬길 수 있도록 예수님께 나가서 고침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바로 교역자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분이 바로 직분자가 아니겠습니까? 구역장이 아니겠습니까? 전도회가 있는 그 이유가 그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내가 좀 더 믿은 지가 오래됐고 성경을 알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나가도록 그 상을 짊어지며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영적 병원에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누구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아픈 사람 잘 참으라고 우리 하나님께 내가 기도합니다. 힘내세요. 수고하시는 의사와 간호사한테 고맙다고 잘 고침받을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합니다. 이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영적 병원입니다. 종종 사람들이 교회를 법원으로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법원이 어떤 것이죠? Guilty, not guilty를 판결해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한테 와서 누가 더 잘못했고 누가 더 잘했고 이거 판결 받으려고 오신다 그러면 제가 분명하게 밝혀요. 저는 재판장이 아니라고요. 목사는 판사가 아니에요. 목사는 어떻게든지 모든 사람들이 주님 옆에 나가서 고침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내자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동부교회가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신령하기 원해요. 기도하기 원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 옆에 나가서 죄 용서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나도 과거에 죄인이었어요. 나도 과거에는 저랬고 나도 과거엔 그랬고 나 같은 자가 무엇인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일을 하도록 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 살도록 이 우리는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연약할 때에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강하게 해주시고 오늘날 이렇게 많은 복 주신 것 우리는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은 은혜가 차고 넘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도 우리와 같은 예수님을 믿고자 따라오며 그들도 그 자녀들에게 예수님밖에 그들에게 없다는 이 신앙을 가르칠 때에 이게 바로 믿음의 유산이 이어져가는 가문이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주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문제 해결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주님 있는 곳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모든 것 은혜롭게 감사하며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게 바로 교회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또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리고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우리 주님의 사람들 모인 천국과 같은 주의 몸된 교회 우리 모든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 지금까지 LA 동부장로교회 김정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LA 동부장로교회는 42760 West 6th Street

0: 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83-3261 213-지역 383-3261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크리스천 비전 신문 복음 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초대석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히 라피 학교에서 유대 문헌과 토라를 공부하고 신학대학에서 모세 오경으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고 이후 대학에서 구약학을 가르치시며 한국에 성경과 탈무드 연구소를 설립하여 히브리어 교육과 미시나 탈무드 강독을 통해 유대문헌 연구의 저변을 넓혀오신 변승복 교수님 이 시간에 모시겠습니다. 네, 아시아 최초 유대교 구전 율법인 마시나 전권 63권을 우리말로 완역한 한국 유대문헌 연구의 권위자인 변승복 교수님은 이번엔 미시나의 핵심인 윤리문헌인 피르케이 아보트 해설서를 출간하여 한국 유대문헌 연구에 또 하나의 획을 세우셨습니다. 귀하신 변승복 교수님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우리 교수님께서 정말 그동안 아시아 최초 유대교 구전 율법인 마시나 전권 63권을 우리말로 번역도 하셨고요. 또 한국 유대문헌 연구의 권위자인 우리 교수님께서 백석대학교에서 또 가르치셨고 또 이번에는 미시나의 핵심인 윤리문헌인 피르케이 아보트 해설서를 출간하셨어요. 네, 말씀 나누시기 전에 애청자 여러분께 감사와 인사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1: 반갑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 또 미주에서 또 우리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또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노력하시고 애쓰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0: 네, 삶의 지혜서라고도 하는데요. 마시나 네지킨의 아홉 번째 책 중에서 피르케이 아보트, 네, 어떤 뜻인가요? 핵심 내용을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피르케이 아보트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시나 전권이 63권인데 그 63권 중에 한 권입니다. 성경이 구약 성경이 이제 우리가 보면 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네 부분으로 나누는 것처럼 미시나가 여섯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여섯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네 번째 부분이 너지킨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하면 뭐 두 번째 부분, 구약 성경의 두 번째 부분 이러면 역사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 너지킨이라는 부분이 여섯 부분 중에서 네 번째 부분. 네 번째 부분인데 또 우리가 역사서 이러면 12권의 책이 있는데 그 12권의 책 중에서 뭐 세 번째 책이라면 룻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이 너지킨의 네 번, 너지킨은 미시나의 네 번째 부분인데 그 네 번째 부분에 들어있는 아홉 번째 책, 예, 그것이 피르케이 아보트입니다. 특별히 이 너지킨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법률들을 다루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법률 부분을 다루는 책이 10권 있는데 그 안에 어떻게 법이라고는 한 절도 없는 바로 그 윤리를 담고 있는 그 삶의 지침을 담고 있는 이런 책 한 권이 거기에 들어있을까, 이게 굉장히 특이한 책이죠. 그러니까 법보다가 우선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삶의 윤리, 삶의 방법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거기서 강조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피르케이 아보트라는 그 책인데요. 그래서 이 피르케이라는 말 할 때 이것은 사실은 복수형인데 뭐뭐의 파트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아보트라는 말은 아브라함 할 때 아부, 조상 또는 아버지 이런 뜻인데 그거의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조상들, 선조들, 그 선조들의 파트다 이 말이에요. 그 책 중에서. 자, 그러면 우리는 선조 조상 이러면 그냥 이 육신적인 조상만 생각하는데, 그런 조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도 조상이고 목회자도 조상이고, 그러니까 그 선진들, 이제 우리가 신약성경으로 말하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 그 믿음의 증인들이 이런 사람이 있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살았다 하는 것처럼 바로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었는가 하는 것을 아주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책, 그런 책이 바로 이 피리케이 아보트라는 책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책 하면 어렵다는 생각, 우리와는 관계가 없을 거란 생각이 먼저 드는데요. 교수님은 유대인 학교에서 직접 공부하셨고 정말 많은 부분들을 깨달으시고 그 중요한 핵심 부분을 우리 한국인들에게 접목시키기 위해 연구하시고 사명을 가지고 뿌리내리기 운동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까지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 한국에서 반응은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뭐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한국인들은 유대인에 대한 뭐랄까요, 좀 반감, 적대감 이런 것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이렇게 그 선입관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기독교의 뿌리가 뭔가요? 구약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를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말씀하실 때 이제요 모세의 책, 그 다음 이제 선지자들의 글, 그 다음에 시편의 책, 이렇게 해서 세 부분으로 나누면서 그 구약 성경 전체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토론을 하실 때 언제나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 구약의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조금 오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서 원래 뜻이 이런 뜻이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잔상순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가르친 가르침에서 보면은 너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가르침이 예수님보다 조금 전에 살았던 바로 이 미시나 아보테에 나오는 이제 그 선진들의 가르침에서 보면, 그 조상들, 우리 선조들의, 그 이스라엘 선조들의 가르침에서 보면 뭐라고 나오냐 하면은, 너가 이제 너에게 어떤 사람이 하는 것이 싫은 일, 다른 사람이 너에게 어떻게 하면 싫은 거, 그거 너가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 이것이 성경 전체다. 나머지는 그거를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주는, 해설해주는 책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책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왜 한국에 이 피리케 아보트라는 책이 지금 현대시대에 필요할까? 이것은 첫 번째, 성경이 말하는 보편적 지혜의 보고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보편적인 지혜, 그러니까 유대교의 텍스트지만은 이 가르침은 종교와 문화를 초월해서 정의, 정의를 추구하라. 세상은 세 가지 그 기둥 위에 서 있다. 바로 성경 위에, 예배 위에, 그 다음 선한 행위 위에 서 있다. 그리고 너가 하기 싫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시키지 말라. 이러한 이 가르침은 모든 인류에게 울림을 주는 사실 보편적 가치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많은 서양 철학자들과 이 윤리학자들이 이 책에서, 피리케 아보트라는 책에서 영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화와 논쟁의 문화를 보여줍니다. 이제 그 서로 다른 또는 모순되는 이러한 의견들을 나란히 배치하면서 서로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더 좋은 그런 말씀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실천적 지혜서입니다. 그러니까요, 추상적 철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배울 것인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리고요 어떻게 공동체를 세울 것인가, 어떻게 분노를 다스릴 것인가, 어떻게 명예와 돈을 대할 것인가. 이 지금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명예, 하나님보다 돈, 하나님보다 자기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거, 이런 걸 원하지 않나요? 또 한 가지 더 본다 그러면 교육의 본질을 말해요. 교육의 본질은 뭐냐면 어떻게 학생을 대해야 되는가, 선생님의 역할은 무엇인가, 배움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것을 아주 철저하게 가르쳐주고 있고, 선생님은 이래야 된다, 학생은 이래야 된다, 뭐 이런 것을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0: 네, 프리케이의 아보트란 책이 이렇게 귀한 줄 몰랐습니다. 정말 우리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지혜서라는 생각이 들고요. 참으로 중요한 지혜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책을 제가 지금 보니까요, 108절이라 해서 페이지 수가 책이 얇다고 생각을 했는데 책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몇 페이지까지 되어 있는지요?
1: 지금 우리가 낸 책으로는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영어판으로 이 책이 500여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어 된 책 말고 영어로 번역돼서 나온 책, 이것이 한 500여 종류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시대마다 이것을 바르게 그 시대에 맞게 적용하기 위해서, 현대 나오는 책은 보면 말을 하는데 SNS에서도 말을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까지 적용하는 범위까지 나가고 있어요. 현대 나온 책은 그러니까 말하는 윤리에서도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중단하지 마라,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을 때 거기에 SNS에서도 이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확인되지 않은 걸 가지고 뭐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이 책이 우리는 지금 한 권으로 냈는데 제법 두껍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라부라는 랍비의 회장이 이 책을 해설서를 냈는데 한 500페이지 되는 걸로 6권으로 냈습니다. 우리는 한 권이지만은 이 책이 6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 라우라는 그 랍비는 1장 한 권, 2장 한 권, 3장 한 권, 이렇게 해서 6권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한 권을 했는데 또 50페이지 정도 되는 책도 있어요. 아주 얇게,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한 책도 있는데, 여러분이 뭐 이렇게 보면 시편 119편이 176절까지 있는데 이거는 6장을 다 합쳐봐야 108절밖에 안 돼요. 그 108절밖에 안 되는데 이 책을 제가 이 책을 한국 사람들한테 소개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썼냐면, 이 절 한 절을 말했을 때 그 절을 말한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 그래서 그 역사적 배경을 설명해주고 그 절을 말한 그 현자는 누구였나, 그리고 그 현자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공부를 했고 어떤 배경에서 이런 공부를 하게 되고 이런 말을 하게 됐나, 성경의 구약 성경의 신약 성경의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런 말을 했을까. 그러니까 신약이 있기 전이기 때문에 신약에 있는 말씀들은 제가 다 첨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이 구약의 말씀을 풀어서 해석하는가 하는 거, 이런 것을 이제 설명을 해줬고, 그 다음에 그 한 절을 한 단어 한 단어 구문 구문으로 잘라가지고 해설을 해줬어요. 그리고 우리 현대적 삶에서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결단을 내려야 될 것인가, 이런 단계로 한 절마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통 한 절이 어떤 때는 10페이지, 뭐 어떨 때는 한 절이 5페이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108절로 되어 있는데 1122페이지로 엮어져 있습니다.
0: 와우, 네. 108절을 한 절 한 절을 그 시대 배경 상황에 근거해서 직접 분석하고 해설해 주시고, 예, 풀어주셔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이렇게 귀한 책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운이고 하나님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직접 여러분께서 책을 보시면 정말 많이 감동하시고 이런 책이 우리의 삶에 있었던가 하는 감동의 세계를 맛보실 것 같습니다. 결국 피르케이 아보트 108절을 1122페이지까지 해설해 주시고 분석해 주신 우리 교수님 참 감사합니다. 네, 저도 어머니지만 많은 어머니들이 이 지혜서를 자녀들에게 보급해 주기를, 전수해 주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이 영어책은 어디서 구입할 수 있나요?
1: 여기 웨스트 LA인가요? 거기 페어팩스 그쪽으로 가면 유대인 서적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히브리어, 영어 이렇게 해서 대역으로 돼서 설명되어 있는 책들이 아주 종류가 한 서점에 가도 10가지 이상으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그 연령층이 볼 수 있게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아주 각자가 다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매 안식일마다 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얼마든지 사실 수가 있습니다.
0: 미국에서 책을 구입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번호 드리겠습니다. 323 지역 731-9191, 323 지역 731-9191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피르케이 아보트란 책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이 지혜서는 큰 기감이 되고 있고요. 삶의 지침서로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2세, 3세들에게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삶의 지침서로 후세들에게까지 귀하게 전달이 됐으면 하는 생각 간절합니다. 우리 교수님 앞으로 더 쓰고 싶은 책이 있으십니까?
1: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책이 탈무드인데, 탈무드는 이 미시나를 본문으로 해서 토론하고 또 연구하고 깊이 사색하고 이렇게 한 것으로 엮여져서 동아대백과사전만 한 것으로 지금 74권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한번 해보고 싶었지만 그거를 할 수 있는 여력 또 할 수 있는 동력자 이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작은 책이라도 한 권을 내자 이렇게 해서 그 63권 중에 한 권을 지금 낸 그 책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이 내용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이렇게 믿음의 사슬이 옮겨가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 책 1장 1절에 보시면 무슨 내용이 이제 나오냐 하면, 이 책에 여러분들 참 이 책을 딱 받아 드시면 어떻게 사서 딱 드시면은 놀랍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1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고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전했다. 여호수아는 장로들에게 전했고 선지자들도 이제 장로들은 선지자들에게 전했고 선지자들은 이제 위대한 모임의 공회원, 이제 우리가 아는 산헤드린 공회원의 사람들에게 전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것은 이 모세가 시내산으로부터 받은 것이 계속해서 전수됐다는 것, 이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바로 그 위대한 모임 공회의 마지막 공회원이 누구냐면은 이제 시몬이라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러한 것을 가르쳤다 이렇게 말하고, 3절에 가보면 소호, 우리가 그 사사기에 나오는 소고가 나오는데 그 소고의 지도자 안티고노스가 의인 시몬으로부터 토라를 물려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누가 자기가 학자가 만들어낸 책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이어져서 내려온 책,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구전으로 전해져서 내려오던 것을 이제 이제 이것이 자아 전해주지 못하고 전쟁이 나든지 포로로 잡혀가든지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이 전승되지 못할까봐 그 구전으로 전해져서 내려오던 것을 이제 그 성문화한 거, 활자화한 거, 그 이제 책으로 만든 것이 미시나예요. 원래가 예, 그래서 그 미시나로 딱 고정을 시켜서 이제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해야지 되겠다 이렇게 한 책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책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어떤 것을 또 우리가 볼 수 있나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 책을 누굴 위한 책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누굴 위한 책인가 중요한데 첫 번째 신학생 목회자에게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학의 뿌리, 서양 철학의 뿌리, 이 뿌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요 산상수훈의 많은 가르침이 여기 피리케 아부토와 겹쳐지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 황금률도 아까 랍비가 이야기한 것처럼 당신이 하기 싫은 일은 이웃에게 시키지 말라. 바로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그러니까 너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하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뿌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거를 알고 그들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알고 혹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놓친 것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을 아는 우리들은 거기다가 더 좋은 그 잠언을 또 더 좋은 해석을 더 거기에 합쳐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더 좋은 유산을 신앙의 유산을 이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철학과 윤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서양 철학자를 공부하면서 그리스 철학에서 기독교 철학으로 바로 넘어갔는데 여기에서 헬레니즘, 유대 사상, 랍비 철학, 달무드의 논리학 이런 것을 강과할 수가 없어요. 스피노자나 뭐 마이마노데스나 부버나 레비나스나 이런 사람들 그 위대한 철학자들이 다 이제 그 가르침들이 바로 이러한 그 내용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 현명한 사람은 누가 현명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0: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1: 이 세상 사람들은 현명한 사람이라면 지식이나 정보나 이런 거를 많이 가진 사람, 뭘 많이 가진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는데 여기에서 가르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 누가 가장 현명한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하냐면 모든 것으로부터 배우려는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현명하다고 그래요. 하여튼 모든 것이에요.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건 아니면 뭐 공중나는 새, 드레핀 백합화가 모든 것으로부터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다. 이래서 아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인가, 어떤 친구가 나쁜 친구인가,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사귀어야 되고 또 어떻게 정말 그 사람과 대화를 해야지 되고, 그러니까 삶의 지침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에 그 신문사에서 나온 기사를 하나 소개해 준다 그러면 이 책을 소개했는데 뭐라고 소개했냐면 이 피리케 아부트는 책꽂이에 꼽아 놓는 책이 아니다. 책상 위에 펼쳐 놓고 하루에 한 절씩 읽어 나가면 아주 좋은 책이다. 그러면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0: 피리케 아버트 참으로 광범위하면서도 귀합니다. 우리 삶의 지침서로 부족함이 없다라는 생각 간절히 들고요. 오늘날 이 지침서가 삶에 있어서 교회는 물론 자신과 가정, 사회, 더 나아가 온 세상에 이런 지침서가 우리의 삶을 지켜줄 것이라는 생각 간절히 해봅니다. 네, 우리 변 교수님께서 그동안 많은 책을 출간하셨지만 특별히 피리케이 아버트라는 책을 이번에 출간하면서 우리 삶의 지침서로 지혜서로 정말 마음 가득히 감동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네, 간결하게 정리를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피리케이 아버트 책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리고 나는 어디에서 살고 있나, 그리고 어디에서 왔나, 어디로 가고 있나, 이걸 철학자들이 말하기 훨씬 전에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삶의 전반에 걸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가, 이것을 보여주고 또 그 선생님들이 그 현자들이 삶으로 살아냈던 그 삶을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0: 간지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정말 이게 신학의 뿌리 중에 하나고요. 신앙의 유산이 되고 삶의 지침서로서 우리가 이 책으로부터 많은 것을 예, 배울 수 있고 우리가 삶에 적용할 수 있다는 예, 귀한 말씀 주셨고요. 네, 그러면 미주에서 피르케이 아보트라는 책을 구입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번호 323-731-9191 323지요 731-9191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유드엔의 책 중에서 귀한 책들을 연구하고 번역해서 출간하셨는데요. 아직까지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오해가 있는 부분들도 있을 줄 믿어요. 특별히 교회 목회자님들, 리더들께서 이렇게 함께 연구하고 협력해서 신학교의 교재로도 남았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는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제가 이제 2년 전에 이제 우리 미시나 정권 63권을 아시아에서 최초로 우리가 번역을 해서 출간했는데요. 그거 1억 넘게 들었습니다. 그러는데 그 책을 내서 돈벌이를 하려고 한 책이 아닙니다. 앞으로 다음 세대 사람들이 이제 이 책을 가지고 연구해서 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연구해서 가르쳤으면 좋겠다 하는 그 학문의 토대 연구로 이 책을 만드는 것이고요. 또 이번에 이 책 한 권을 낸 것도 그런 학문의 토대를 놓기 위해서, 그래서 각 도서관에 이 책을 넣어서 정말 앞으로 차세대 연구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뜻에서 이 책을 번역을 하고 또 출간을 하고 만들어낸 것입니다.
0: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예, 정말 더 많은 예, 이야기 나누고 싶지만 예, 여러분께서 책을 보시면 목사님의 또 그 마음도 더 깊이 잘 아실 것 같고요. 이해가 충분히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변승복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피르케이 아보트라는 책을 내셨고 또 미국에 오셔서 또 강의하시면서 여러분께 많은 은혜가 넘치고 여러분이 많은 예, 느낌, 감동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 애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주시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1: 제가 이 책 안에서 딱 한마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우리 애청자 여러분, 특별히 또 하나를 믿는 여러분들은 사람이 없는 데서 사람 되는 그런 사람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사람이 없는 데서 사람이 된다는 말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데서 사람다운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누가 보고 있다 하면은 좀 다르게 행동하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이제 아무렇게나 행동하죠. 근데 요즘에는 CCTV가 있어가지고 조심 많이 하시죠. 여러분, CCTV가 보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없는 데서 사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라. 이 말이 사람 없는 데서 사람 되라는 그 가르침이거든요. 이게 요 피르케 아보트 안의 내용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는 뭐 누가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
0: 지금까지 얼바인 새생명 한인교회 송호준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얼바인 새생명 한인교회는 15 가달드 얼바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49-341-0022 949-341-0022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4: 있는 곳에서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암이라 하면은 죽는 병으로 알았습니다. 지금은 이 조기에 발견만 하면 웬만한 암은 다 치료되고 건강하게 또 오래오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암이 조기에 발견되기가 참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몸에 이상이 생기고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이미 사기 말기로 판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됩니다.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으면 내 몸 어딘가에 자라고 있는 암을 발견해내고 조기에 치료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건강 상태를 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늘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나태해져서 나도 모르게 나에게 영적인 암이 자라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이 과연 주님 보시기에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속에서 영적인 암이 자라고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부턴가 예배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 사라지고 알게 모르게 원망과 불평이 쉽게 나오고 부정적인 생각이 내 생각을 사로잡고 그런 말을 하고 있다 보면 우리는 이미 암이 우리 안에서 자라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영적인 암이 이미 둥지를 틀고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 보고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 듣는 것을 소홀히 하고 그냥 세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남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에 크게 관심을 갖고 원망과 불평, 남을 비판하는 얘기를,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암이 많이 자란 상태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육신의 암도 문제지만 영적인 암은 더 큰 문제입니다. 이 같은 영적인 암이 자라지 않도록, 이 같은 죄에 빠지지 않도록 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오늘 이 시간에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아방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아방이 이세벨 왕비를 취하고 나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고 온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며 죄짓고 타락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서 하늘이 닫히고 비가 3년 반 동안 오지 않으니까 온 땅이 기근이 심하고 모두가 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엘리야 선자가 아방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다 심판하기 위해서 아방에게 말하기를 갈멜산에 모든 그 선자들을 다 모시오. 누구의 신이 참된 신인가 거기서 판가름을 합시다. 그래서 갈멜산으로 바알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를 섬기는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바알 신과 아사라 신은 부부관계입니다. 무슨 신이냐? 농사를 잘 짓고 풍요롭게 해주는 농업의 신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늘 바알 신이요 아사라 신이요 농사를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빌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들의 그 유익을 위해서 탐욕을 가지고 만든 신이지 참신이 아닙니다. 이러한 신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이 이 같은 죄 짓는 것을 보시고 심판하셔서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멜산에 저들이 다 모였습니다. 백성들도 모여와서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자, 너희 신을 찾아라. 너희 신이 살아있는 신이면 지금 이 제단에 역사할 것이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신이시여 신이시여 신이시여 이 시간 신이 우리 함께함을 보여주옵소서 보여주옵소서 부르짖고 부르짖고 부르짖었는데 아무런 음성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변화도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신이 가짜 신이고 그 신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이기 때문에 어떠한 역사도 저들에게 나타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침이 지나고 대낮이 지나고 저녁때가 되기까지 저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춤을 추며 또 온몸에 피를 내고 그들이 몸부림치며 신을 찾았지만은 그의 신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을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먼저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던 것입니다. 18장 3절을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감해 그가 무너진 야훼의 제단을 수축하되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다 가까이 와라. 가까이 와서 먼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자. 우상을 숭배하느라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다 무너졌습니다. 엘리야가 먼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여 무너진 제단을 바로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엘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에 바삐 살다가 우리의 제단이 무너졌습니다. 기도의 제단이 무너지고 예배의 제단이 무너지고 찬양과 감사의 제단이 무너지고 섬김과 나눔 사랑의 실천의 제단이 무너진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바르게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열정적인 예배, 뜨거운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매 예배 때마다 예배를 사모하는 그 사모함이 넘쳐나서 예배에 대한 감격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과 감사가 회복되어져야 되고 섬김과 나눔 사랑의 실천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우리의 신앙이 무너졌는가를 살펴보고 회복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무너진 단을 다시 수축하고 그러여 하나님 앞에 기쁜 감사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32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가 야훼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엘리야 선지자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돌로 제단을 쌓았듯이 우리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아야 됩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신앙의 제단을 다시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소홀히 했던 우리 모두가 다시 예배의 중요함을 깨닫고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주 앞에 기쁨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째로 우리는 무너진 예배 제단을 회복하고 둘째로 우리는 십자가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신앙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33절은 말씀합니다.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단을 쌓고 제랑 주위에 도랑을 파고 제단 나무를 펴놓고 그 위에 송아지에 각을 떠서 올려놓았습니다. 나무 위에 피 흘려 죽어 올려진 그 송아지는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고 주님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십자가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어가지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설교의 황제로 불렸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토요일 날 아침에 무언가 서재에서 깊은 고민에 빠져 계셨습니다. 교회가 워낙 크고 교회가 영국을 대표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일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이렇게 아침에 살짝 보니까 그 말도 하지 않으시고 고개를 숙이고 뭔가 고민에 빠져 계셔서 왔다 갔다 하시다가 점심때가 되어서 따뜻한 차를 하나 타가지고 서재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습니다. 목사님 무슨 일이 있습니까? 왜 오늘 오전 내내 깊은 고민에 빠져 계십니까? 물어보니까 고개를 들고 슬픈 표정으로 사모님께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글쎄 내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려고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주님 앞에 죄송하고 슬퍼서 자신을 돌아보는 중이었습니다. 늘 예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하고 그 십자가의 감동에 사로잡혀서 설교를 준비했는데 그날따라 아침에 십자가를 생각해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마음에 타고는 느낌이 없어서 너무 슬퍼가지고 심각한 고민에 빠져있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해도 가슴이 뭉클하고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쳐납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해도 그저 아무런 생각도 없고 맹숭맹숭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렸다면 이 시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십자가 신앙에 대한 그 감사 감격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만 생각해도 그저 기쁘고 감사하고 눈물이 나고 찬송을 들어도 말씀을 읽어도 그저 주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 감사한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떤 신앙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신앙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으려 담에 세우러 가다가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만난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가 꼬꾸러졌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 한평생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십자가 신앙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번제물을 올려놓고 그 다음 물을 부었습니다. 네 통에다 물을 채워서 세 번 부었으니까 그 열두 통의 물을 부은 것입니다. 열두 통의 물을 부은 것은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의미로 이 물이 주의 말씀과 성결을 의미하는데 주님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 성결함을 받을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3절로 35절입니다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십자가 신앙은 말씀 충만의 신앙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은혜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씻고 또 씻고 또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나가서 바삐 일하고 들어와서 집에 들어와 세수를 하듯이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알게 모르게 죄의 때가 묻기 때문에 말씀의 물에 씻고 정결함을 받아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끝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적셔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수의 피가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림받아서 우리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고 우리 삶의 주님의 은혜와 기쁨과 기적과 축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주님의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제단을 바로 수축하고 십자가의 신앙으로 무장한 다음 주님의 불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심에 대하여서 37절 38절을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불이 임했습니다. 야훼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야훼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야훼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그때 백성들이 이것을 보고 놀라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39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그때까지 그들은 멀뚱멀뚱 지켜보고 있다가 불이 떨어진 걸 보고 그때 엎드려서 하나님이 참신입니다, 하나님이 참신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우상을 섬겼던 것을,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참신임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응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불은 주님의 능력과 심판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성경을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12절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를 그의 백성들이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엄연함을 불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불이 임했을 때 번제물이 타고 나무가 타고 돌과 흙을 다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다 핥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불의 심판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태우는 것입니다. 하나의 흔적도 없이 다 태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찌꺼러기를 남겨놓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죄의 찌꺼러기를 남겨놓으면 이 죄가 그 안에서 또 번식해서 우리를 더 깊은 절망에 빠지게 합니다. 이 코로나19 변이가 얼마나 전파력이 강한지, 코로나19보다 6.8배 델타가 강해서 지나만 가도 이 변이된 바이러스가 옮겨지는데 이제 또 감마라는 것이 나와서 그것은 델타보다 더 빠르게 감염되고 있다고 합니다. 빨리 백신이 나와서 다 보급되어서 이 확산이 멈춰야지 우리가 정말 이 재앙에서 쉽게 벗어나가 힘듭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백신이 빨리 보급되어 이 재앙이 멈추고 속히 지나가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죄가 독보서 번져서 자꾸 변해되고 변해되면서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불의 심판입니다. 성령의 불임에서 이 죄악을 다 태워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모든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붙잡아서 심판합니다. 40절입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해서 참고 또 참고 참으시다가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시고, 회개할 때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 앞에 회개와 감사로 나아가시고 주의 사랑의 은혜 가운데 변화받고 치료받고 회복되는 여러분 모두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받고 믿음으로 전진할 때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 원산 부흥회를 통해서 평양 부흥회까지 가져왔던 이 부흥회 주역된 하디 선교사님 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의과대학을 나온, 명문대학을 나온 의과대학 졸업생이었고 한국에 찾아온 의료 선교사였습니다. 1890년 한국에 들어왔는데 1898년부터 원산으로 선교지를 옮겨서 원산과 강원도 통천 지방을 다니며 의료 선교 활동을 합니다. 3년 동안 열심히 선교 사역을 해내도 선교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국에서 선교 사역하는 일에 한편으로 마음에 낙심도 하고 왜 나에게 열매가 없을까 고민했을 그때에 마침 중국에서 사역하던 화이트 선교사가 와서 선교사님들 함께 모여 일주일간 기도를 갖게 됐습니다. 원산에서 기도를 가지면서 기도할 때 하지 선교사님에게 주신 말씀인 누가복음 11장 13절인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그 말씀을 그는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기도의 마지막 날 그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서 성령이 임했을 때 그는 통회 자복하며 주 앞에 꿇어졌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교만, 신의 강팍함 그리고 믿음의 부족 등 자신의 죄악을 낱낱이 털어놓으며 눈물로 참회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성령이 내게 오셨을 때 첫 요청은 나의 선교사 생활의 대부분을 함께 보냈던 선교사들 앞에서 나의 실패와 그 실패의 원인을 시인하게 하시는 것이었다. 그는 말합니다. 자기가 선교사에게 실패한 원인이 믿음이 약하여 아직 성령 강림에 체험하지 못한 데 있었다는 사실을 솔직히 시인했습니다. 당시 그는 한국에 찾아온 서양 선교사들에게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민족의 우월감, 나는 자살한 나라에서 널 도와주러 왔다 하는 그런 우월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실력을 갖고 자기 자랑을 했던 그러한 인간적인 모습, 미개하고 무식하고 배우지 못한 저들에게 내가 사랑을 베풀러 왔다고 하는 그러한 교만함이 있었던 것을 그는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그의 고백을 듣고 선교사들이 다 같이 울면서 큰 은혜를 받았고 성도들에게 나가서 그대로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잘못된 모습을 회개할 때 온 성도들이 은혜받고 뒤집어지며 통회자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원산에서의 부흥의 역사가 온 북한 전역을 덮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놀라운 기적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회개해야만 이 같은 놀라운 역사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하여 주 앞에 나오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할 때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가 어디로 잘못된 길로 갔든지 나의 신앙의 제단이 어디가 무너졌든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아나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오늘 여름에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신앙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로 모든 죄의 모습을 태워버리고 변화받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능력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십자가 신앙을 회복하고 성령 충만받아 하나님 영광에서 귀하게 크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은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여의도 11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서울 지역번호 02-6181-9191 02-6181-9191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후에 제가 8살 때 이제 현해탕을 건너서 이제 해방 직후 1년 지나서 한국에 왔지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뭐 기억이 안 나고 제가 일본에 살 때에 조선징 능리쿠쿠사이다나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조선 사람들 마늘 냄새 난다 이 말이요. 그때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래도 참 마늘 먹고 또 김치 먹고 그런 그 일본 이민을 가가지고 그런 삶을 살았지요. 그래서 그 노래도 모모다라우상 모모다라우상 그런 노래도 하고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군가도 배우고 뭐 여러 가지 참 노래도 배우고 했지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의 부산에 도착해가지고 제가 이제 국민학교 이제 다닐 때에 그 이승만 대통령이 구덕체육관이 있는데 그걸 온다 해가지고 온 우리 학생들이 나가서 길거리에 서서 고개 숙이라 해가지고 근데 거기서 얼굴도 못 봤죠. 그런 기억이 있고 또 국민학교 다닐 때에 자유의 종소리 울린다 그런 노래를 배웠어요. 아 이제라 어찌 우리 이 나라를 하면서 해방에 대한 감격과 참 감탄과 그런 가운데서 노래도 하고 또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것은 안익태 씨가 나중에 작곡을 했지만 처음에는 그 스코틀랜드 민요 있죠. 그 곡을 가지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렇게 불렀어요. 마르고 닳도로 이제 그런 시절을 지나고 이제 37세가 돼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왔습니다. 언제 이제 50년이 되니까 이제 제가 37세 미국 와서 지금은 88세가 돼서 이제 2년 있으면 90세가 되고 또 얼마 있으면 또 하늘나라로 가는 이런 인생의 여정을 걸으면서 이제 8월 15일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그런 말씀을 조금 나누겠습니다. 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비참한 큰 처지에 놓여 있었을 때 때가 될 때에 하나님이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또 지도자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광야 40일 동안 이렇게 광야를 거놓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 또 일곱 족속을 몰아내고 가나안 땅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출애굽 이것이 그들에게 해방이에요. Pass over 그랬죠. 넘어갔다 말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이제 집집마다 다니면서 장자들 다 죽였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는 죽이지 않았어요. 그때의 문설주에 문지방에 피를 발랐는데 그 피를 바른 과정은 pass over 이제 지났단 말이에요. 유월절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 우리 찬송가도 유월절 어린 양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구약은 오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신약 시대는 오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이런 도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조직하고 이렇게 광야로 훈련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나라를 세우게 하신 이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이 현재 지금 조선이 대한민국으로 이제 국호를 정하고 이승만 박사가 초대 대통령이 돼서 오늘까지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이 왜 조선을 대한민국을 세우시는가? 캄보디아, 월남, 중국, 러시아, 미국, 캐나다 이 모든 족속, 모든 민족, 나라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존재하는 목적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국가 간이지요. 세교관, 또 개인의 정체성, 국가 간 이것이 투철하게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모세가 그렇게 철저히 어릴 때부터 이제 친어머니에게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애국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공리주의라고 하는 이 말이 있습니다. 유틸리타리안이즘이라고 이거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이것이 좋다 그런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렇게 인도하신 나라를 세우신 목적은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라고 하는 그 목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나라를 세운 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또 이렇게 지도하시고

0: 여자를 세우시고 사사시대를 거쳐서 사울왕 또 다윗왕 솔로몬 로보암 여로보암 쭉 내려갈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나를 세울 때는 광야 교회로 세운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했지요. 그래서 오늘날 신약 시대는 우리의 마음 안에 성령의 내재적 역사가 있어요. 구약에는 성령이 임했다가 떠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살인죄 짓고 간음죄 짓고 죽이고 악한 일 할 때에 10편 51편을 보면 기도가 뭐예요?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랬어요. 삼손은 왔다가 성령이 떠나고 범죄할 때에 사울도 성령이 떠나고 그랬습니다. 그런 신약에서는 내재적 성령 오순절 그 이후에 받은 성령은 오늘도 여러분의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심령에 있는 성령은 영원토록 떠나지 않습니다. 늘 함께 계시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이 광야 교회는 하나님이 광야 교회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세우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 국민이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국가를 뭐 월남을 중공을 뭐 러시아를 북한을 세우실 때는 창조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은 뭡니까?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은 사람이 본에겐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런 목적을 위해서 개인도 택하시고 교회도 또 나라도 민족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할 때는 가나안 칠족속이라든지 아수리아든지 뭐 시리아든지 그 바벨론이든지 강대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모델 케이스로 이스라엘 민족을 뽑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 민족과 이제 어울려 살 때에 사사시대 보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인도대로 창조 목적대로 살지 않고 잊어버렸어요.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만문의 짐으로 섬기고 이렇게 쾌락주의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미디안을 통해서 블레스를 통해서 고난을 주고 하면 또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잘 못했습니다. 또 좀 편안하면 또 이렇게 범죄하고 타락하고 이것이 구약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해방 짓고 오늘까지 이렇게 인도하신 것은 1945년 이게 어떻게 우리가 해방이 됐습니까? 우리가 이겨서 뭐 이렇게 항쟁투쟁했죠. 항일투쟁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3.1운동이라든지 참 유관순, 참 안중근 위대한 이 선각자들이 족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우리나라는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본에게 먹히고 이렇게 지금은 이제 악한 사상에게 먹혔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해방이 됐지만은 진정한 해방은 인간의 진정한 해방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애굽은 세상을 바랍니다. 애굽에서 자유함을 받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죠? 율법 있죠? 선지자와 율법, 성경인데 이것을 저 노모스, 이 말은 노모스란 말은 분깃을 나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 게 청교들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신앙을 말씀을 이 땅에 미국 땅에 와서 나눴어요. 나누 가졌어요. 그 나눔을 받은 것이 이승만 박사입니다. 이승만 박사는 하버드, 뭐, 그 프린스턴 신학하고 정치학하고 천재이니까 이렇게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훈련을 잘 시키신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미국의 헌법을 따라서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to the people, 인간의 존엄성, 예? 이 나라는 국민을 위하고 국민에 의해서 국민께 하는 정치, 아브라함 링컨이 게츠버그 어드레스에 연설한 것이 그거지요. 그래서 그걸 뽐받아가지고서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을 건설하고 헌법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남북이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통일이 안 되고 있어요. 분단 국가로서 이북이 이렇게 우리를 침입했잖아요. 침입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 죽음의 그 대가는 자유를 위해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 유엔이, 미국이 3만 6천 명 미국의 청년들이 피를 흘리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나서 이렇게 해방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미국을 통해서 우리를 해방시킨 겁니다. 원자탄 한 방 맞을 때에 그 34만 명이 사는 그 히로시마에 즉시 그 리틀 보이라고 하는 원자탄 딱 떨어지니까 8만 명이 즉시 죽었습니다. 또 누적 사망이 또 14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래 죽고 저래 죽고 방사능으로 죽은 사람 거의 절반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기급을 하고 이제 일본 천황이 항복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입게 했어요.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러면은 미국이 해 주셨어요. 그렇게 희생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미국에 감사해야 돼요. 제가 올 때는 이민정책, 케네디의 이민정책으로 한국 사람이 오고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왔습니다. 왜냐하니까 청교도들이 미국을 건설한 목적은 안일하게 잘 먹고 잘 아니고 올바른 신앙을 믿음으로 바로 지키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게 했어요. 성경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고 기도받고 대통령 취임식을 합니다. 오늘날도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아직까지 6.25의 그 전쟁이 끝나지 않아서 사상전입니다. 사상전. 이 사상이라는 것은 thought crime인데 범죄, 사상적으로 이제 불란서 또 독일, 영국이 이걸 정했어요. 이제 반, 그 crime이란 말이에요. 사상 crime.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또 기도를 하고 이렇게 전도하면 이건 반 국가 세력이라 해가지고 이제 척결하게 됐다 이런 뉴스를 그저께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 악한 이 사탄의 역사는 귀신들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지금도 계속 어둠의 정사와 어둠의 세력들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사사기에 보면은 이 악신을 하나님 보내서 이렇게 괴롭히고 환란을 주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면 악신이 와요. 여러분 쓰레기통에 가만히 뒀는데 누가 뭐 이제 벌레 균이 오게 합니까? 날파리 오게 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날파리 오고 부패하고 타락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이런 박테리와 균이 생기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자연법입니다. 그래서 미국 땅에는 자기 미국 사람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은 원칙으로 말하면 몽골리안, 인디안, 어린 아이들 엉덩이 반점이 있죠. 우리 조상들이 이 미국의 주인입니다. 또 로스앤젤레스도 미국 땅이 아닙니다. 알래스카도 미국 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로스앤젤레스도 이렇게 흡수하고 알래스카는 10만 불 주고 러시아에게 샀잖아요. 알래스카 전체에 이렇게 이 세상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 8월 15일을 맞이해서 이 기도원 사사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권능을 힘입어가지고 300명이 뭐 권세가 있고 뭐 실력이 있어서 인간이잖아요. 횃불을 들고 빛을 비칠 때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모래같이 많은 미디안 군사를 진멸하고 오셔버렸어요.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가 이 참 남한은 악신 들린 귀신 들린 사람들이 정치, 예술, 문화, 방송국 다 쥐고 있습니다. 지금 무시무시한 어둠의 세력 이것을 이렇게 역사적으로 변천적으로 내려오는 것은 옛날부터 아담 때부터 악한 사탄의 역사가 계속 역사하고 있어요. 그 사상을 헤브라이즘이 아니고 헬레니즘이라고 합니다. 인본주의죠. 인간의 선, 인간의 미, 인간의 아름다운 이것을 추구하는 헬레니즘 사상으로 있어 세속화된 물결로 흐르고, 또 헤브라이즘이라고 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도래하는, 오게 하는 Thy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이 말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한국에는 악한 사탄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평양에서 장로교 총회가 모였을 때 헌터라고 하는 그 고려파 보낸 고려파 소속한 그 한부순 선교사가 직접 하는 일이에요. 그때 참석했으니까 한부순 목사는 뭐 평양에서 나가지고 평생 한국 선교하시다가 부산에 우리 이웃집에 살았어요.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가까이 지났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신사참배를 결의를 한 거야. 일본 신 앞에 절을 하기로 총회가 가결했어요. 그러면 가결할 때에 가하면 예하시오 했거든. 예 조금 했다고. 그럼 아니면 아니요 하십시오. 아니요 하면 부결입니다. 그런데 사회자가 아니요를 묻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결됐거든. 그 징계로 하나님이 심판을 느부갓네살 왕이 심판하듯이 김일성을 통해서 러시아 중공의 지원으로 한국을 초토화시킨 거예요. 낙동강 하류까지. 그래서 이 무슨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섭리는 통치의 대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악한 자를 처리하시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런 민족을 가차없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도 그냥 600만도 죽게 하고 그저 이스라엘을 홍수같이 쓸어가고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이 만약에 이 시대에 오셨다고 하면은 뭐라고 하겠어요? 깨달으라 그 말이요. 깨달으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매니페스토 헌장을 주셨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입니다. 7장까지 산상보원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선민들이 어떻게 돼야 된다니까. 우리의 성품이 퍼스널리티 혹은 캐릭터라고 해요. 캐릭터리스틱. 성품을 말해야. 그래서 온유라든지 마음가늠이라든지 화평의 마음이라든지 의를 사모하는 마음이라든지 핍박을 받는 그런 태도, 화평케 하는 긍휼의 얘기, 적극적 긍휼의 얘기라든지 이런 품성을 가지라 해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너희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어요. 소금 역할하라 그 말 아닙니다. 빛이다 이랬어요. 이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 NaCl 나트륨 그 성분이 있잖아요. 짜다고 하는 그 특성이 있어요. 그 짜다고 하는 것은 리뎀션, 어토너먼트입니다. 구속이요, 속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 주시고 하나님 말씀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해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날이 그렇죠. 여덟 번째도 의를 위하여 주님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저의 것이며 그것도 봐요. 천국 말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 말씀해주세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라 그렇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고 천국을 받으란 말이에요. 천국.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품성을 가지고서 이 세상에서 성과 같은 특질을 가지고 있어야 기독교입니다. 이거 없는 사람들은 뭐냐 하니까 자유주의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속죄의 공로 십자가 부활을 안 믿는 이런 현대주의 사상은 사회주의 헬레니즘이 기독교적 사회주의자들입니다. 예, 본에겐 한 사람은 그렇게 안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8.15로 맞이해서 죄에서 자유, 예? 또 민족적으로 자유, 억압에서 자유, 여러 가지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는 진정한 죄에서 자유, 죽음에서 자유, 정말 자유의 사람이 돼. 이런 사람들이 한 말이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to the people. 나라를 다스리면 나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요. 절대 주권자가 하나님이고 그게 섭리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을 따라서 헌법을 만든 미국 또 대한민국 그래서 헌법 잘 고치잖아요. 끝도 없이 이 악한 세력들은 헌법을 고치면은 나중에 총 한 방 안 쏘고 적화가 돼요. 지금 그렇게 됐지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부르짖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는 정치하는 사람에게, 교육가에게, 목사에게, 평신도에게, 사업가에게 하나님 나라가 마음에 이르지면 소금이라는 특성을 가진 사람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빛입니다. 태양은 빛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빛입니다. 촛불을 붙이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일어나 빛을 비추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모시면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참 멸망의 대상이고 죄인 중에 죄인 개수로서이다. 바울이 말한 대로 그런 존재이지만 내 안에 주님이 좌정하시고 계시면은 나는 빛으로 하나님 보세요. 비추는 것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서 품성이 나오고 예수의 품성이 나오고 또 사랑이 나오고 희생이 나오고 예?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비추라 그 말이요. 뭐 등불 들고 뭐 이렇게 뭐 어둠에 비치는 어느 철학과 같이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으로 우리가 2세를 위해서 3세를 위해서 미국에 살면서 말과 혀로만 사랑 사랑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금식하고 막 아무리 그래봤자 그 사람이 미국을 위해서 합니까? 모든 족속을 위해서 합니까? 안 합니다. 성경이 좀 보낸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들 2세, 3세들이 이제 올라오는데 우리는 한 세는 지나갑니다. 좀 있으면 다 갑니다. 한 10년, 20년 있으면 뭐 여기 우리 동네 3,000명 한국 사람들도 다 가요. 이제 올라오는 2세, 3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가르치면 그 진리의 말씀이 빛이 돼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상원의원이 되고 하원의원이 되고 교육감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시장이 되고 주지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임하게 하는 역사를 하는 겁니다. 정치는 다르고 또 선교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애국 이 말은 그 사람, 그 백성을 케어한다. 그것이 애국이라는 그 말이에요. 그 문화든지 또 이렇게 언어라든지 관습이라든지 모든 것을 케어하는 거, 돌보는 거. 그 목회를 케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케어하는 것이 애국입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 일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 애국 캘리포니아 패트리오틱 클럽 이렇게 만들었지요. 이제 우리가 이 애국 운동을 할 때에 접목이 있는 하니까 결국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받은 사람들이 투표를 할 때는 어둠의 세력편에 아무리 와이로 많이 받고 돈 받고 해도 절대 안 찍는 거예요. 절대로. 예?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선 사람에게 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이 운동은 선교운동입니다. 전도운동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불란스같이 독일같이 영국같이 일루미나티 세력으로 프리메이션 세력으로 글로벌리스트로 이상한 사람들이 물결에 세속 물결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디펜드하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기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초대교회 같이 모이기를 저는 힘쓰느라 그랬죠. 모여서 기도하고 무장하고 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이것이 8.15 맞이한 애국자의 자세입니다. 국가관이 바로 되고 세계관이 바로 되고 사상이 건전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행동으로 옮겨서 나갈 때에 이렇게 애국자가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이 많아도 여러분 뭐 어느 교회 가서 설교하고 이런 거 가고 설교 안 시키지 못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한평생 설교 그저 진리대로 했지 않습니까? 수도 없이 설교했는데 설교한다고 됩니까? 예수님은 설교만이 안 했어요. 3분의 2는 티칭 했어요. 남침례교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단된 것은 티칭 많이 했어요. 예. 엑스포지털 서문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이 참 빛으로 막 이렇게 막 디스플레이 되고 나가는 그런 역사를 해야 돼요. 우리가 유튜브 이용하고 또 이렇게 SNS 뭐 AI 이용해가지고 이 전파해야 돼요. 말씀. 나이 많아도 해야 돼요. 90이 돼도 해야 돼요. 할 수 있으면은. 그래서 이 땅 위에 정말 참 광복절, 정말 참된 죄에서 자유, 민족적인 자유, 죄에서 자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이런 마음으로 광복절을 맞이하고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이렇게 애국자가 되어야 돼. 그것이 빛입니다. 그래서 일어나 빛을 비추라. 그 빛을 말 아래 뒤 위에 똑 덮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물질이라든지 명예욕이라든지 이것이 가려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수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증거하고 좁은 길을 가고 십자가 지고 가고 무엇보다 주님을 첫째 사랑하는 제자의 도를 걸으면서 오늘도 8월 15일을 맞이할 때 과거에는 이렇게 수십만 명이 한꺼번에 죽은 것 같이 앞으로 어떤 전쟁으로 한꺼번에 우리가 죽을지 몰라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오늘 죽음이 올지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언제 갈지 몰라요. 우리가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에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내 조국과 또 미국에 사는 이 캘리포니아 다른 주 다 이렇게 청교도 신앙을 이어받아서 후회 없는 인생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8월 15일 맞이해서 기념만 하지 말고 옷깃을 예매고 새로운 결심과 그저 이렇게 다짐을 해가지고서 행동 있는 애국자가 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1: 지금까지 실비치 동부평강교회 김삼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실비치 동부평강교회는 13610 버닝트리 린 실비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번호 949-514-4346 949지역 514-4346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설교에 관한 문의나 광고, 다양한 교계 소식을 남가주 저녁에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화 323-934-7500, 323지역 934-7500이나 714-331-1151, 714-331-115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네, 지금 이 순간 9.11 테러 희생자 유가족들이 직접 희생자 2,983명의 이름을 하나씩 읽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진행의 오수연입니다. 네, 오늘 9.11 25주기를 맞아서 추모식은 동부시각으로 7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희생자 유가족 추모광장의 입장을 시작으로 오전 8시 30분 25주년 공식 추모식 개막 및 주최 측 인사가 있었고요. 8시 40분부터 이제 첫 번째 묵념 및 희생자 명단 호명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2,983명의 희생자가 호명되고 있는 순간입니다. 추모식에서는 총 7번의 묵념이 진행됩니다. 바로 테러 당시 상황에 맞춰서 그 시각에 맞춰서 진행이 됩니다. 바로 잠시 전 오전 8시 46분 동부시각 기준으로 계속 말씀드립니다. 아메리칸 항공 11편이 세계무역센터 북측 타워 충돌한 바로 그 시각, 여기에 맞춰서 묵념이 진행이 됐고요. 자,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되겠습니다. 9시 3분, 이곳 시각으로는 6시 3분, 유나이티드 항공 175편이 세계무역센터 남측 타워를 충돌한 순간입니다. 네, 잠시 묵념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그리고 9시 37분에는 아메리칸 항공 77편이 국방부 펜타곤 건물과 충돌합니다. 그리고 9시 59분 세계무역센터 남측 타워가 붕괴되고요. 오전 10시 3분에는 유나이티드 항공 93편이 펜실베니아주 샹스빌에 추락을 합니다. 오전 10시 28분 세계무역센터 북측 타워가 역시 붕괴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단 호명 종료 후 테러 이후 관련 질환과 부상으로 사망한 이들을 기리는 묵념이 이어지면서 모두 7분의 묵념이 추모식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또 진행될 예정입니다.

역시 동부 시각입니다. 오후 1시경에 유가족 추모 행사는 종료가 될 예정이고요. 오후 3시부터는 추모 광장이 일반인에게 개방이 됩니다. 자, 일몰 시각인 오후 7시 11분에는 빛의 추모 점등식이 있습니다. 옛 쌍둥이 빌딩 모습을 형상화한 두 줄기의 거대한 푸른빛 기둥이 로우 맨하튼에서 하늘로 쏘아 올려지면서 다음날 일출 때까지 점등됩니다. 한편 추모식 본행사는 유가족과 초청 인사 위주로 비공개 진행됩니다. 일반 시민과 관광객은 9일의 메모리얼 공식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참관할 수 있습니다.

0: 대구시강 일대를 덮친 대홍수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수습된 시신의 신원 확인과 또 실종자 수색을 돕기 위한 AI 기반 얼굴 인식 기술이 도입됐습니다. 네팔 당국은 수백 구의 시신이 여전히 신원 미확인 상태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컴퓨터 비전과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AI 시스템 페이스태그가 피해자 식별 작업에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해당 시스템은 실종자 사진과 영상 속 얼굴 데이터를 분석으로 해서 수천 건의 기록 가운데 유력한 일치 사례를 압축해서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족들이 방대한 수색 작업에 매달리지 않고 유력한 후보군을 직접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게 되는 거죠. 자, 이 기술을 제공하고 있는 휴스턴 기반 기업인 NowTriKit 설립자는요. 가족들이 더 이상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술을 활용해 일치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찾아낸 뒤 네팔 경찰 등 관련 당국에 전달하면 유가족이 확인하는 그렇게 공식 검증을 거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훼손이 심한 시신도 많다고 하죠. 이런 경우에는 사실 기술적 한계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눈을 뜨고 있고 얼굴이 온전해서 거의 100%, 최대 99%의 정확도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에는 아무래도 붓기나 부상, 감은 눈 등으로 인해서 외모가 변형되고요. 그래서 대조 정확도가 조금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페이스테이크 개발진은 네팔 전용 등록 포털을 구축해서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현재까지 약 500명의 실종자가 등록돼 있습니다. 이미 99의 신원을 확인해 유족들에게 유해를 인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현재까지 수해 지역에서 수습된 시신과 유해는 총 1,367구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원이 확인돼 인도된 시신은 총 102구에 불과하다고 하네요. 나머지 1,265구는 여전히 신원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틀에 걸친 공화당 전당대회가 어제 막을 내렸습니다. 첫날의 주인공이 트럼프 대통령이었다면 어제 둘째 날의 주인공은 JD 벤스 부통령이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어제 전당대회 핵심 연설자로 나서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유산을 이어갈 후계자로서의 입지를 부각하는데 1시간가량의 연설을 할애했습니다. 관중은 차기죠. 제48대 대통령을 뜻하는 48을 연신 외쳤습니다. 한편 전날 2시간 가까이 연설을 하면서 전당대회를 자신의 동무대로 만들었던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는 25분 만에 연설을 마치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이 자리를 벤스 부통령이 차지를 했는데 인종과 이민 등 정파적 갈등 사안을 정면으로 건드리면서 철저히 트럼프 대통령의 유산을 이어가려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연설 중 멕시코 국기를 흔들며 항의한 시위자가 있었거든요. 이 사람 향해서는 거친 어조로 멕시코를 그렇게 사랑한다면 그곳으로 가라 이렇게 쏘아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당층을 향해서도 정책 사안에서 우리와 의견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미친 사람들에게 나라를 넘겨주지는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민주당을 맹비난했습니다. 트럼프식 정치 문법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자, 한편 이런 모습에 객석의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인 마가는 JD48을 연호했습니다. 45대 그리고 47대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의 후계자로서 차기 대선 주자 자격이 있다는 외침으로 들리기도 했고요. 자, 그러자 벤스 부통령은 우리는 11월 중간선거에서 해야 할 일을 먼저 하고 그 이후 차기 대선을 고민하자라면서 일단 중간선거 승리의 무게를 실었습니다. 자, 한편 역시 마지막 연설자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섰고요. 연 이틀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민주당을 지목하면서 거의 악마화하다시피 했어요. 공화당에 투표하라. 투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라고 했습니다.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 유권자에게 5,000달러 현금을 주겠다는 약속도 역시 되풀이했습니다. 네, 그제부터 어제까지 아주 큰 이슈, 큰 뉴스가 바로 이 5,000달러의 현금 배포 소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상당수 공화당 현역 의원들과 경합 지역 후보들은 선거운동 등을 이유로 아예 전당대회에 불참했습니다. 그리고 어렵지 않게 빈 좌석들을 열어 찾을 수 있었는데요. 마땅한 이벤트 없이 연설로만 대회가 채워졌고, 트럼프 대통령 원맨쇼에 그쳤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좀 블러핑이 심하긴 하죠. 이번에 전당대회 모두 매진됐다라고 광고를 하는데 현실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첫날인 지난 9일 마침 미식축구 개막전이 있었는데요.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관심 있게 지켜보는 시애틀 시호크스와 뉴 잉글랜드 패트리어츠의 개막전이 9일에 있었고 또 어제는 샌프란시스코 49ers, 로스앤젤레스 램스의 정규 시즌 1주차 경기가 개최가 됐습니다. 자, 지난 9일 시애틀하고 뉴 잉글랜드 시청률이요. 약 3천만 명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전당대회 시 시청률은 250만 명 정도 됩니다. 역대 미국의 시청률 상위 100개 프로그램 가운데서도 90개 이상이 바로 이 NFL과 관련된 뭐 중계하는 것도 그렇고요.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들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5,000달러라는 거액을 주겠다라는 약속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 지금의 미국인들은 정치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는 듯 보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크로아티아에 국산 다연장 로켓 천모 18대를 수출한다고 합니다. 폴란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에 이어서 유럽에서는 네 번째 도입국을 확보하는 셈인데요. 그야말로 K-방산의 시장 경쟁력을 다시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천모는 중동에서도 아랍에미레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렇게 유럽과 중동으로 수출 지역을 넓히면서 미국산 포병 로켓 시스템이 주도해온 세계 다연장 로켓 시장에서 한국이 입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방산 협력은 특히 한국과 크로아티아 간에는 첫 번째고 아주 대규모라는 점 의미가 있습니다. 크로아티아가 천모의 성능과 가격 경쟁력, 신속한 납품, 또 후속 지원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도입을 결정했다는 게 방사청의 서명입니다. 이 천문은 한 발사대에서 여러 종류의 로켓을 운용할 수 있는 그런 무기고요. 또 동시, 연속 발사, 신속한 재장전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국가별 안보 환경과 작전 수요에 맞춰서 탄 종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 이건 역시 강점으로 꼽힙니다. 자, 한편 한화는요, 방산업계에 이어서 조선업계에서의 움직임도 두드러지고 있죠. 최근에 미국의 해군 1인자인 카오 해군 장관 대행이 한화 필리 조선소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함정 수주를 추진하는 한화와 협력이 한층 구체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돌연 사임한 존 펠런 전 해군 장관을 대신해 직무를 수행 중인 카오 대행. 이미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정식 해군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의 방문은 특히 한화가 미국 내 생산 능력을 확대하는 시점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이목이 쏠리는데요. 필리 조선소는 약 2년 만에 미국인 조선 인력을 1,000명에서 2,200명 이상으로 늘린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현재 한화그룹은 필리 조선소를 중심으로 미국 내 선박 생산 능력 확대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고요. 한화가 공략하는 시장 가운데 하나는 바로 미 해군 함정입니다. 미국은 함정 건조 지연과 조선소 생산 능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미국의 조선 산업 기반 확대를 추진해 오고 있죠. 이런 가운데 한화는 미국 내 함정 건조 기반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인수 합병에도 나선 상황입니다. 만약에 인수가 성사된다면 한화는 필라델피아에 이어서 미국 내에서 미 해군 함정을 직접 건조하는 생산 거점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진단율과 유병률의 차이가 무척이나 큰 바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에 관련된 질환이 그렇다고 합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급성으로 악화하면서 각종 합병증을 유발한다거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자, 진단도 중요하고 치료도 중요하겠죠. 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가 이 치료에 좀더 효과적인 물질을 찾아냈고요. 임상시험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좀더 자세하게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1250만 불, 1250만 불.
2: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주 7일 24시간
3: 3237828600 3237828600.
1: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5: 클레버케어 들어보셨나요? 당신으로부터 시작하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당신이 원하는 서비스와 일상의 웰니스 루틴. 클레버케어는 당신의 목소리에 집중합니다. 동서양 의학의 지혜를 고루담아 당신의 건강한 오늘, 편안한 내일에 함께하겠습니다. 클레버케어, 건강과 웰니스 당신의 방식으로.
6: 오늘 833-388-1895로 전화하세요. 클레버케어 헬스 플래닝크는 메디케어 계약을 수반하는 HMO 및 HMO CSMP 플랜입니다. 가입은 계약 갱신에 달려있습니다.
7: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8: 너무너무 좋습니다.
9: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7: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0: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7: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1: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0: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1: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시간은요,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크 프렌드 보험.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그리고 미주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입니다. 네, 예고해 드렸던 내용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만성 폐쇄성 피질환 COPD라고 하는데요. 치료 임상 3상 최종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했는데요. 꽤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참여한 환자 2,306명에게 기존 흡입기 치료 이외에 4주 간격으로 이 약을 더했더니 중증도와 중증급성 악화가 대조군보다 약 30% 적게 발생했습니다. 특히 혈중 호산구 수치가 낮아서 기존 생물학적 제재 혜택에서 사실상 제외됐던 환자군에서도 23%나 감소하는 게 확인됐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유난히 숨이 차거나 감기처럼 시작된 기침이 해마다 몇 차례씩 며칠을 끌었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자, 이번 소식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닐 겁니다. 자, 우리의 폐는 여유 용량이 크다 보니까 기능의 절반 가까이가 사라질 때까지도 어떤 뚜렷한 신호를 보내지 않는 그야말로 침묵의 장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숨이 찬 것을 나이 탓으로 연기고 넘기는 사이에 이 폐 기능이 조용히 내려앉게 되고, 이상하다 싶어서 병원을 찾는 시점에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손상된 폐의 기능은 또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이 병에서 조기 발견이 갖는 의미는 다른 만성 질환보다도 훨씬 클 겁니다. 자, 아스트라제네카가 보도 자료에서 인용한 2012년 국제학술지 연구에 따르면은요, 처음으로 중증 급성 악화를 겪은 COPD 환자 가운데 절반은 그 뒤로 3년 6개월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물론 조금 오래된 자료고 그동안 치료 환경도 달라졌지만, 다만 급성 악화를 한번 겪는 일이 결코 가벼운 사건이 아니라는 점만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아스트라제네카의 만성 폐질환 치료 후보 물질이 결과를 얻어냈고, 물론 아직 허가 전입니다. 어느 나라에서도 정식으로 허가받지 않았고요.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우선 심사 대상으로 받아들여서 내년 1분기에는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럽연합, 중국에서도 심사는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한국 내에서 허가나 건강보험 적용에 관해서는 아직 알려진 일정이 없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계산은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이 약의 연간 최대 매출 전망치를 50억 달러 이상으로 올려잡았습니다. 자사 호흡기 제품군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제품이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약의 이름은 토조라킴맙이고요. 회사에서는 사실 얼마 전에 심장질환 임상시험 실패가 있었고 좀 흔들렸습니다. 이런 회사 사정을 고려한다면 거는 기대가 아주 큽니다. 자, 사실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급한 것은 치료가 아니라 진단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내로 먼저 눈을 돌려볼게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서 40세 이상 인구의 만성폐쇄성 폐질환 유병률이 12.7%라고 합니다. 65세 이상에서는 25.6%에 이르고요. 65세를 넘긴 경우에는 4사람 가운데 1사람 꼴이다. 굉장한 퍼센테이지죠. 그런데 이 질병관리청 자료를 인용한 한국 내 호흡기 전문의들의 지적을 보면 진단율은 2.3%, 치료율은 1.2%에 그치고 있습니다. 앓고 있는 사람은 많은데 자신이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는 뜻이죠. 이는 미국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성인 가운데 의사로부터 이 COPD 진단을 받은 인구는 약 1,500만 명 정도, 그러니까 전체 성인의 약 6% 정도에 달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인종별로도 사실 유병률이 굉장히 다릅니다.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10% 이상으로 가장 높은 이 발병률을 보이고 있고요. 백인이 6%, 흑인이 5%, 그러다가 아시아계로 오면은 1.3에서 1.5% 수준, 통계상으로는 가장 낮은 진단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타인종 대비 눈에 띄게 낮게 나타났다는 것, 전문가들은요, 이것이 실제 병이 적어서가 아니라 의학적 언어 장벽과 진단 부족으로 인한 착시 현상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합니다. 네, 특히 한인들은 직접 흡연율 외에도 간접 흡연, 결핵, 이력, 또 유리시 발생하는 유해 연기 등의 흡연 외적인 호흡기 위험 요인 비율은 아주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숨이 찬가보다, 나는 담배를 안 피우니까 폐질환하고는 거리를 두고 산다. 이런 생각은 자제하시고 병원을 찾는 게 좋다라는 얘기죠. 그나마 한국에서는 올해부터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폐기능 검사가 새로 들어갔습니다. 대상은 만 56세, 66세, 그러니까 70년생, 60년생이 해당하고요. 흡연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연령이면 무료로 폐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뭐 해당 연령이 아니더라도 40세를 넘겼고 기침이나 가래가 3주 넘게 이어진다면 또는 예전에는 대수롭지 않던 언덕과 계단에서 또래보다 유난히 숨이 찬다면 폐기능 검사를 꼭 받아볼 것을 전문가들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5분 안팎이면 끝납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가 힘껏 내쉬는 동작 몇번 하면 되고요. 한몇 시간 전부터 담배와 술을 피하는 정도입니다. 자, 이미 진단을 받고 흡입기를 쓰고 계신 분이라면 또 흡입기를 제대로 쓰고 있는지 약사나 의료진 앞에서 한번 시연해 보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합니다. 이 약이 폐까지 깊숙이 닿지 못하는 경우, 그러니까 그 입안에 남아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독감과 폐렴 예방 접종 일정을 놓치지 않는 일. 네, 호흡기 감염은 급성 악화를 불러오는 가장 흔한 방아쇠 가운데 하나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직 담배를 놓지 못하셨다면 이 나이에 끊어봐야 소용없다는 말 사실과 다르다는 것 인지하셔야 됩니다. 금연은 어느 연령에서 시작하더라도 폐기능이 떨어지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좋은 약이 나오는 일은 분명 반가운 소식이겠죠. 다만 약은 진단을 받은 사람에게만 닿는다는 사실. 유병률이 12.7%인데 진단률이 2.3%인 한국, 또 미국 역시 진단 받지 못해서 지금 병을 키우는 있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고 소개해드렸죠. 자, 좋은 치료 물질 후보가 나왔다라는 앞으로 거쳐야 될 과정도 많고 심사도 필요합니다만, 하지만 어쩌면 숙제는요, 제약서보다 우리에게 더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대화 재개를 위한 중재자 역할을 하는 데에 의지를 보이는 것 같다고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이 사안을 잘 아는 복수의 관계자들은 중국이 북미 외교를 되살리기 위해서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하고자 나서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에 다시 시동을 걸려는 와중에 중국이 한반도 협상의 핵심 역할을 맡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라고 이들은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은 트럼프와의 협상 테이블에 복귀하는 대가로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요구를 미국에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북한이 이 같은 태도를 보일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는 이유는 과거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결과에 대한 김정은의 실망감이 컸기 때문입니다. 한 소식통은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회담 개최에 동의하기 전에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완화와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에 대한 미국의 인정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북한을 중요한 대미 지렛대로 보고 있는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간의 회동을 중재하는 데 관심이 많기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라고 판단될 경우에 한정될 것이다 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제 유가 상승 여파로 미국의 지난달 생산자 물가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노동통계국은 지난달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달 대비 0.4% 상승했다라고 밝혔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5.4%가 오른 셈입니다. 에너지 가격이 4.2% 오른 가운데 특히

오늘도 그 누구보다 이른 아침을 맞고 계신 여러분, 스트레칭 잊지 않으셨죠? 아직 안 하셨다면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자, 먼저 팔 위로 쭉 뻗어서 기지개 한번 하시고요. 목 운동부터 두 손은 서로 엇갈리게 가슴 언저리에 올려놓고 목 아래로 살짝 숙였다가 뒤로 천천히 젖힙니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한 5초만 정지해 볼게요. 허리 운동해 볼게요. 허리에 손 얹고 천천히 오른쪽으로 먼저 돌려볼까요? 왼쪽으로 되돌릴게요. 천천히 가능하면 큰 원을 그려주세요. 이번엔 발뒤꿈치 살짝 들어볼게요. 들 수 있는 데까지만. 그리고 잠깐 계세요. 옆구리 하나 둘 셋 내리고 다시 발뒤꿈치 올려주세요. 앞에 지지할게 있으면 손으로 잡고 이 동작 하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쭉 올려주세요. 발뒤꿈치 쭉. 허벅지나 종아리에 힘이 실리는 느낌이 들면 잘하시는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기원합니다.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0: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1: Korean Air. 해창가 리조트 카지노가 모두 행복한 추석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9월 한 달간 매주 화요일마다 해창가에 오셔서 추석맞이 즉석 추첨 이벤트에 참여하세요. 해창가 리워즈 회원이시라면 오후 12시부터 밤 10시까지 프로모션 공간에 오셔서 회원카드를 긁기만 해도 최대 $5,000 이지플레이에 당첨되실 수 있습니다. 당첨되려면 반드시 현장에 계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창가.com에서 확인하세요. 유효한 사진 신분증을 소지한 21세 이상 성인만 참여 가능합니다.
2: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3: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2: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3: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 금옥단과
2: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3: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4: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지.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지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5: 눈은 밝게,
6: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 안경 검안과. 불란서 안경 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5: 앞으로도 불란서 안경 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6: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5: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 안경 검안과.
6: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 안경 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5: 올림픽과 캥슬링 213-487-1001-487-1001번.
7: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6시부터 7시까지 함께하는 이 시간은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입니다. 한국 관련 소식입니다. 2030이 불교 굿즈를 구매하기 위해서 온라인 팝업스도 박람회를 넘어서 사찰까지 찾고 있습니다. 네, 이제 불교 굿즈만 판매하는 상설 매장까지 생긴 한국이라고 하는데요. 불교 관련 상품 수요가 커지면서 유통 채널은 확정되고 있습니다. 한정된 공간에서만 만날 수 있었던 불교 굿즈의 판매처가 사찰은 물론 상설 매장으로 넓어지고 있는데 서울국제불교박람회까지 열렸는데 이 관람객이 2023년에는 7만여 명이었던 게 올해는 25만 명까지 3배 이상 뛰었습니다. 이 불교에 관련된 사람들의 관심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특히 2030이 그 가운데에 있습니다. 물론 불교 신도만 포함된 게 아니고요. 5명 중 2명은 종교가 없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불교와 관련된 문화 소비가 큰 것이죠. 2030을 중심으로. 그래서인지 올해 고전소설인 시타르타가 베스트셀러 순위를 불교 관련 서적이 차지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한국 내에서 불교에 대한 관심이 종교 소비를 넘어 일반 문화 상품 소비로 확대되자 해외에서도 한국을 집중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누적 조회수 무려 1억 회를 돌파하고 있는 일본 스님의 내한 공연이 올해 최초로 열릴 정도로 갑니다. 이 사람이 워낙 핫한 스님인데 불교 경전에 일렉트로닉, 힙합, 재즈 장르를 결합해서 음악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전문가는 종교를 믿는 것과 종교의 문화적 요소를 소비하는 건 별개의 현상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이 불교 종교와는 관계없는 사람들도 대다수 참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과거에는 불교를 접하려면 사찰에 가고 법문을 듣고 서적을 읽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무거운 느낌이 없지 않았어요. 하지만 현재는 가볍게 키링에서부터 템플 스테이까지 진입 경로가 아주 다양해진 부분, 그리고 여기에 2030은 재미있는 경험과 가치를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불교 문화의 대중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2030은 종교 자체보다도 그 안에 담긴 메시지와 디자인, 경험을 자신의 취향에 맞게 선택하고 있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네, 불교 서적도 그렇고요. 최근에 다시 독서의 바람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선도하는 것이 특히 우리 모두 한 번쯤은 읽어봤을 법한 세계문학 전집, 바로 그 전집을 낸 출판사 민음사고요. 60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출판사이기도 합니다만 사실 민음사가 어떤 책을 베스트셀러를 내서 그 바람을 일으킨 게 아니라 문학빵이라는 빵을 통해서입니다. 네, 오만과 편견, 사랑에 대하여 이런 고전문학 제목을 따와서 패키지를 만들었고요. GS25 편의점과 함께 지난달 말 문학방이라고 출시를 했는데 무려 열흘 만에 35만 개가 팔리는 빅 히트를 기록한 것이죠. GS25 빵류 매출 1위에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이 빵 안에는요, 책갈피가 들어있어요. 바로 여기에 소비자들은 환호하고 있습니다.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 시집의 표지를 환용한 20종의 책갈피가 수집 욕구를 자극하고 있는데요. 또 무엇이 나올지 모르는 랜덤 방식은 반복 구매를 유도하겠죠.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책갈피를 찾으려는 소비자들은 나는 없지만 다른 사람이 갖고 있을지 몰라면서 중고 거래, 교환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빵 가격은 2, 3천 원대인데 여기에 딸려오는 책갈피가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무려 만 원 이상에 거래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가장 익숙한 유통 채널인 편의점이라는 곳에서 고전의 표지를 접하게 되면서 평소에 책에 관심 있는 독자는 물론이고 책을 접하지 않았던 소비자들까지 민음사의 고전에 한 번쯤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민음사는 이전부터 책을 소비하는 접점을 넓히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사랑을 주제로 한 시 30편을 담은 미니북 우리는 사랑하기 좋은 팔을 가졌구나 이런 제목으로 손에 쥐기 쉬운 크기로 소장 욕구를 자극한 한정 판매북을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책에 대한 무게감과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시도로 해석되죠. 그런가 하면 디지털 채널도 있어요. 민음사 TV라고 해서 책을 소개하는 이 TV는 무려 56만 명에 달하는 구독자를 보이고도 있습니다. 자, 민음사는 지난해 매출이 206억 원, 영업이익이 약 42억 원을 기록했는데 전년도보다 영업이익 그리고 매출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사실 출판시장 전체가 불황을 겪고 있는 가운데 독서시장을 이끄는 한강 작가의 작품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출판사인데 이런 성과라 대단한 것이죠. 결국 출판사가 가진 자산, 세계문학 전집이라는 큰 자산을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변형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면서 실제 독서 수요도 커지는 현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정말 멋진 마케팅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편 지난해 교보문고 연간 베스트셀러 외국 소설 12권 작품 가운데 6개가 민음사의 작품이었습니다. 네, 앞서 마음 편해지는 그런 소식이었다면 참 불편한 소식 두 가지 짧게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룹 빅뱅 출신의 가수 승리, 네, 버닝썬 사건,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여기에 뭐 주범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벌써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지난달 26일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됐습니다. 네,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던 30대 남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네요. 경찰은 고소인과 또 이 씨를 상대로, 승리의 본명이 이승현입니다. 이 씨를 상대로 당시 상황과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사실 여성 성매매, 뭐 착취 등의 큰 범죄를 저지르고도 벌써 나왔다는 점도 의아하지만 나오자마자 또 경찰서를 들락날락거릴 만한 사건과 연관됐다는 사실 자체가 참 그렇습니다. 경기 파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지난 9일 한국 시각으로 오전에 이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서 지금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타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여성의 연인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이 여성이 사망한 지는 오래된 것으로 보입니다. 발견 당시 시신이 상당히 부패가 진행된 상태라고 하고요. 무엇보다 이 여성이 북한 이탈 주민으로 밝혀져서 더욱 안타깝습니다. 네, 현장에서 범죄 혐의점을 포착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의 연인으로 알려진 30대 남성 B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행방을 추적하고 있는데 이 용의자는 사건 이후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인터폴에 공조수사를 요청하는 등 B씨의 소재를 적극 추적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0: 아, 습도가 높은 무더위라는 게 바로 이런 것이구나. 제대로 경험하고 있는 이번 주죠. 아, 그러다 보니까 입맛도 없고 물만 자꾸 들이키게 되는데 계속 갈증이 납니다. 자, 이럴 때 연하게 탄 꿀물 한잔 어떠세요? 좋은 피로 회복제이자 또 즉각적인 에너지원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수분 보충의 메인 음료로 삼지는 마시고요. 자, 빠른 기력 회복에 좋은 꿀물. 입맛이 없어서 식사를 건너뛸 때이 꿀의 포도당과 과당이 체내에 빠르게 흡수되면서 급격한 기력 저하나 또 저혈당 증상을 방지해 줄수 있습니다. 또 하나, 여름철에 아무래도 찬 음료를 많이 드시게 되는데 그렇게 지친 위장을 따뜻하게 달래주는 역할, 소화를 돕는 역할 역시 꿀물이 해줄 수 있습니다. 단 너무 달게 타지 마시고요. 오히려 많이 달면 당분 흡수를 위해서 체내 수분이 더 빠져나가는, 그래서 갈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초래됩니다. 자, 물한 컵에 꿀한 티스푼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살짝 단맛만 나게 타는 것. 아, 그리고 꿀은 뜨거운 물에 타지 말라고 하잖아요. 영양소나 효소가 파괴되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 네, 시원한 물도 역시 괜찮고요. 자, 그리고 요즘은 땀을 워낙 많이 흘리기 때문에 이 꿀물에 천일염이나 소금을 조금 더해주면 이온 음료와 비슷한 원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맞춰줄 수 있는 좋은 음료가 되는 거죠. 레몬이나 매실차도 입맛이 많이 떨어졌을 때는 연하게 타서 마시면 침샘을 자극하기 때문에 입맛을 돋우는데 도움을 준다는 팁도 드리면서. 자, 어쨌든 이런 음료들은 기본 음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아시죠? 아, 기본의 수분 보충은 맹물이나 아니면 미지근한 보리차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당뇨나 당대사 관련 질환이 없다면, 자, 꿀물 하루 한두 잔 정도 연하게 타서 드시는 것은 무기력증을 이겨내는데 훌륭한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1: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러유스 정인수 코치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0: 심근경색과 뇌졸중 그 주요 원인은 바로 혈전입니다. 혈전은 피가 굳어 혈관을 막는 덩어리로 조용히 쌓이다가 한순간에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나토키나제는 혈전을 녹이는 자연 효소입니다.
1: 엄선된 나토키나제와 후코이단의 조화, 5000FU로 혈전에 더욱 강력해진 우메켄 나토키나제.
0: 건강한 혈관은 혈전 관리에서 시작합니다. 더 강력한 혈전 관리를 위해
1: 더욱 강력해진 우메켄 나토키나제. 888-941-3312 우메켄.
2: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5: 213-383-3838 213-383-3838.
6: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돼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7: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6: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7: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6: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7: 213-388-7979, 213-388-7979.
6: 유니굿 프렌드 보험.
8: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9: 곧 아버님이 소천하실 것 같은데 장의사는 어디가 좋을까요?
10: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가까운 한국 장의사는 어떠세요?
9: 가격이 비싸진 않나요?
10: 한국 장의사가 장례비도 제일 저렴하고 고인 모시는 것부터 매장, 화장까지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알아서 척척 잘 도와주고 행정 처리도 빨라서 참 편하더라고요.
9: 한국 장의사 전화번호는요?
10: LA 323-734-5656, 노루아 562-868-0788.

0: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1: 중국인들이 한국이나 일본 등 해외 공공장소에서 거리낌 없이 용변을 본다는 소문과 관련해 일본에서 9년째 생활하고 있다는 중국인 유튜버가 해명에 나섰습니다. 중국 출신 유튜버인 무이무이를 운영하는 오에무이는 최근 자신의 저서를 통해 일본인들이 중국인에 대해 갖는 여러 궁금증을 소개하며 중국의 화장실 문화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무이는 최근 SNS나 소문으로 중국인은 아무데서나 대변을 본다, 화장실 문을 열고 볼일을 본다 등의 얘기가 마치 도시전설처럼 들려온다면서 성인의 경우 그건 당연히 낭설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하지만 아이들의 경우라면 마냥 부정할 수만은 없다며 특히 지방에서는 아이들에게 야외에서 바로 볼일을 보게 하는 것이 그리 드문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에는 아이가 언제든 편하게 볼일을 볼 수 있도록 바지의 가랑이 부분이 갈라진 유아용 바지, 일명 카이당쿠가 있는데 이 바지는 기저귀 비용이 들지 않고 또 기저귀 발진을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중국에서는 오랜 시간 애용되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무이는 최근에는 공공 매너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상하이 같은 대도시에서는 이제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중국은 시골과 도시 간의 생활 양식 차이가 매우 크고 또 세대 간의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화장실 예절 역시 개인차가 심할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제 할머니의 고향만 해도 20년 전까지는 제대로 된 화장실 시설이 없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한편 한국에서도 외국인 관광객이 공공장소에서 용변을 보는 사례가 여러 차례 목격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시 경복궁을 단체로 관람한 중국인 관광객이 많았던 가운데 그래서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이 경복궁 돌담 아래 수풀에 휴지를 든 채로 쭈그려 앉아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주 용머리 해안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어린 자녀의 용변을 보게 하는 장면이 포착됐다는 제보도 올라왔습니다. 이런 장면들 때문에 한국 내에서도 사실 중국인 여행객에게 선입견을 가지려 하지 않고 있지만 쉽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당국은 자국민의 교양 수준 향상을 위해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백히 두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갑부인 일론 머스크의 유년기 트라우마부터 사생활 그리고 정치적 행보까지 낱낱이 파헤친 장편 다큐멘터리 영화 머스크가 제83회 베네치아 영화제에서 베일을 벗었습니다. 알렉스 김리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이 다큐는 3시간 45분 동안 X알고리즘 조작 의혹과 극우 세력 연관성 등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특히 영화에는 머스크의 전 파트너가 거액의 비밀 유지 계약을 요구받았다는 민감한 폭로까지 담겨 있어 큰 충격을 줬습니다. 연출을 맡은 김리 감독은 주변 인물들이 보복을 두려워해 증언을 극도로 꺼렸다면서 머스크를 가리켜 극도로 위험한 인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 머스크는 SNS를 통해 감독을 향한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는 것은 물론 진보 성향 억만장자 조지 소로스의 조종을 받았다 이런 음모론까지 제기했습니다. 또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제작사를 상대로 소송 의향 서한을 보내는 등 머스크 측이 강력한 법정 대응 시사에 나서면서 논란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직접 인터뷰를 거부한 머스크의 빈자리는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이미지와 과거 발언 재현 등으로 채워졌으며 이 영화는 벌써부터 전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사석에서 이란 전쟁이 대통령 임기 말까지 계속될 것 같다라는 말을 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반복적으로 이란 전쟁의 조기 종전을 언급하기는 했었습니다만은 또 어제는 갑자기 의외의 발언을 했습니다. 11월 중간선거 직후 전쟁이 끝날 것이다 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을 반대로 보자면 11월까지 전쟁이 끝나지 않을 것임을, 즉 중간선거 이전에는 전쟁이 끝나지 않을 것임을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인정한 셈입니다. 그런데 백악관 측근들의 내부 분위기는 이보다 좀 더 심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한 한 관계자는 제이디 벤스 부통령, 또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 이 최측근들이 대통령 집무실과 상황실에서 이란이 미국의 압박에 계속 저항할 수 있기 때문에 2029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전쟁이 계속될 가능성을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했다 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벤스 부통령은 지난주 기자들에게 이 교전이 언제 끝날지 확신할 수 없으며 인위적인 시간표를 낱낱이 밝히지는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정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국방부가 중동 내 일부 방공부대의 배치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라고까지도 말했습니다. 이란 전쟁이 상당히 장기화할 수 있다라고 보고 이에 대비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3해병원정대가 올 가을 중동에 새로이 배치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는 등 이 전쟁 장기화에 이미 대비하는 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준이 오는 15일과 16일로 예정된 회의에서 금리 동결 결정을 내릴 것이다 라는 전망이 여전히 그래도 가장 높은 상황이기는 합니다. 로이터통신이 경제분석가 9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들 중 65%가 이번 회의에서 금리 동결을 예상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조사 때의 90%에서는 그런데 많이 낮아진 수치입니다. 다시 말하면 금리 동결에 대해서 전망하는,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이 낮아졌다, 적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35% 정도는 0.25%포인트의 인상을 전망했습니다. 뭐 하지만 다소 반대되는 전망도 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데이터에 따르면 이달 회의에서 금리 인상 확률이 60%, 동결 확률은 40%라고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는 금리 인상 확률을 더 높게 본다라는 것입니다. 인상 쪽에 무게를 더 싣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달 회의를 넘어서서 다음 달과 12월 회의까지로 범위를 넓혀보면 12월까지 계속 동결을 예상한 비율은 56%로 지난달에 80%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나머지는 최소 한 차례 인상을 예상했는데 인상 예상 비율은 한 달 새 크게 늘었다라는 또 역시 차이점도 있습니다. 한편 금리 동결을 결정했었던 지난 7월 회의에서는 12명의 위원 가운데 3명이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라는 표를 던졌었습니다.
1: 9월 11일 오늘은 25년 전 오늘 세계를 뒤흔든 비극 속에서도 인간은 서로를 구하기 위한 연대와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상처는 시간이 흘러도 깊게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파괴의 순간이 아니라 그런 파괴의 순간 속에서도 피어났던 희생과 희망일 것입니다. 자, 오늘 희생된 모든 순결한 영혼들을 추모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갈등과 대립을 넘어서 평화로 나아가는데 우리 모두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깊게 고민하고 마음을 모아가야 되겠습니다. 모닝리포트 이 시간은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그 프렌드 보험.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 가든그루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커먼과 위주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이번 주는 짧지만 더위 때문인지 하루하루 녹록치 않죠. 자, 오늘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신 당신, 주말에 푹 쉬는 즐거움이 그 어느 때보다 클 것 같습니다. 저도요, 충전하고 다시 월요일 아침에 여러분 곁에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진행의 오수연이었습니다.
3: Sagoro Kutumbakogeshingayo. Howard Gimbionusaga Toadrimida. Yishipchilan Isange Pungwan Kyongamgua, Chuljan Jumbiro Somunan, Kimbionusanen, Kain Sanghe, Kyotongsago, Tejung Kyotongsago, Chajongosago, Hwasangsago, Kemulim Dungdung, Krigo, Pijinis Sosongkachi, Pobonesa Hokshirage Pyolonago, Kogege, Hangugoro Salmundrimenso, Yorobune Kualir Chikodrimida. California Pobonesa Injongbadin Chomunga, Million Dollar Pionosa Forum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4: 아이고, 시큰시큰 손목이야.
5: 어머니, 지난번 만두속이랑 빈대떡 속재료 물기 손으로 꼭 짜신다고 손목 시큰대던 거 아직도 안 좋으신 거죠? 짜자잔!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주부들의 필수품 한일 짤순이. 손으로 꼭꼭 짤 필요 없이 물기를 쏙 빼주니까 빈대떡이랑 만두속 만들 때 정말 편하죠.
4: 그래? 그럼 오이지 무칠 때도 좋겠네.
5: 그럼요. 오독오독한 오이지 무침, 각종 나물 무침도 물기만 제대로 빼면 맛이 확 살아나죠.
4: 아이고, 며느리 잘 뒀네.
5: 앞으로도 어머님표 아니 한일 짤순이표 음식 많이 많이 부탁드려요. 어머니 사랑해요.
6: 대한민국 대표 짤순이 한일 짤순이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H마트가 준비한 풍요로운 한가위, 풍요로운 혜택.
7: 한국의 대명절 추석을 맞아 H마트 고국통신에서 정성 가득한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6: 한우, 굴비, 한과, 제철 과일까지 마음을 전하는 최고의 선물.
7: 지금 매장에서 300불 이상 주문하시면 H마트 상품권 40불을 드립니다.
6: 또한 9월 10일부터 9월 20일까지 온라인 사전 예약 시 추가 할인 쿠폰까지.
7: 자세한 내용은 H마트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6: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8: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9: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10: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9: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10: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9: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10: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11: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12: 우와 싸다, 정말 싸다.
11: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12: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11: 진짜 감쪽 같네.
12: 역시 벤트웨이야.
11: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12: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383-383-7233입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6년 9월 11일 금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9.11 25주년입니다. 9.11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란 먼저 가봅니다. 홍카오 해군 장관 대행이 이란의 공격으로 바레인 주둔 미군 기지가 심각한 피해를 봤다고 에포크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카호 대행은 필라델피아 조선소 방문을 마치면서 바레인 해군 지원 기지를 언급하며 그들 이란이 바레인을 박살냈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레인에는 미 해군 중부사령부와 오함대 본부 역할을 하는 해군 지원 기지가 주둔하면서 중동 지역 작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에포크 타임스는 그날 그간 바레인 기지의 피해 가능성이 제기된 적은 있지만 정부 고위 인사가 이란 전쟁에 따른 영향을 직접적이고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라고 해설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공격에 대응해 중동 내 미군 기지를 집중 폭격하고 있는데 바레인 미군 기지는 최우선 표적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카오 대행은 중동 내 전력 유지를 위해서 바레인 해군 지원 기지를 수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를 검토 중인 태스크포스가 있다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카오 대행의 발언과 관련해 안보 컨설턴트 짐 웹은 현재 중동 내 미군 전력 태세가 계속된 공격을 감수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며 바레인 해군 지원 기지를 비롯해 다른 병참 기지들을 적절히 방어할 방법은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이란 전쟁에서 중동 내 미군 전초기지가 이란의 공격에 취약점을 드러내면서 이런 형태의 기지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과 효용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무부는 이란 대리 세력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와 레바논 헤즈볼라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중동 내 기업과 개인들을 특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2차 제재 대상에 오른 기업과 개인은 튀르키예, 아랍에미레이트, 이라크, 레바논에서 활동하면서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와 긴밀한 이라크 카타이브 헤즈볼라와 레바논 헤즈볼라와 거래했다는 게 재무부의 설명입니다. 재무부 해외 자산 통제국은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 이란과 거래하는 라이센스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담당 부서가 계류 중인 이란 관련 특정 라이센스 요청도 절대 다수를 즉시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카 베센트 재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경제적 왕따 작전은 실패해가는
4: 이곳을 포함해 지하시설 곳곳에서 이란이 탄도미사일 생산을 다시 시작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중동 당국자들을 인용해 이란이 전쟁 전 비축해둔 부품을 활용해 탄도미사일을 생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쟁 초기 단계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미사일 기지와 생산시설을 집중 타격했지만 이란은 여전히 미사일 생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란은 최근에도 미군 함정 등에 대한 탄도미사일 공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사 직전 연료를 주입해야 하는 액체 추진 미사일뿐 아니라 언제든 발사가 가능한 고체 추진 미사일 역시 생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또 추가 타격을 피하기 위해 새로운 지하 조립 시설 건설도 시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나탄즈 핵시설 인근 곡괭이 산에서 올해 건설 활동이 뚜렷하게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 미 정보 당국자는 이란이 현재 보유 중인 부품만으로도 수백에서 수천 기의 미사일을 조립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란이 지난 6월 미국과 종전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소강 국면을 활용해 군사 능력을 재건해왔다고 짚었습니다. 또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선전해온 전쟁의 주요 성과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란의 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히 해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생산 재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며 이란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약해졌다는 기존의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3: 홍해 입구 바벨만데브 해협 일대를 빠르게 장악하고 있는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해협 내 요충지 페림섬까지 장악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후티가 장악한 지역을 공습하며 반격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P와 AFP통신은 예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예멘 정부군이 페림섬에서 철수했으며 무장한 후티 전투대원들을 태운 보트가 이날 오전 페림섬에 도착해 섬을 장악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무장대원들이 바브엘만데브 해안선을 따라 배치되고 있으며 군용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모습도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마윤섬으로도 불리는 페림섬은 바벨만데브 해협을 두 개 항로로 나누는 섬입니다. AFP는 이로써 후티가 바벨만데브 해협 일대에 대한 통제권 확보를 사실상 완료했다는 예멘 정부 관계자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로이터통신 역시 복수의 예멘 정부 통신을 인용해 페림섬에서의 정부군 철수와 후티 반군 진입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란의 대리 세력 중 하나로 꼽히는 후티가 바벨만데브 해협을 통제할 경우 글로벌 해상 물류는 물론 중동 전쟁 판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 정보청에 따르면 바벨만데브 해협의 원유 물동량은 2023년 하루 평균 930만 배럴로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약 12%까지 차지합니다. 세계 최대 산유국 사우디는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자 홍해 수송로에 의존해 왔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후티 측은 바벨만데브 해협 장악으로 항행의 자유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움직임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후티 정치국 위원인 하잼 알라사드는 영국의 본사를 둔 아랍권 매체 알 아라비 알자지드에 홍해와 바벨만데브 해협에서 항행의 자유, 국제무역은 안전하고 질서있게 유지되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국제사회가 우려할 이유는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예멘 측으로부터 어떤 위험에도 맞닥뜨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후티 공세에 사우디도 반격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후티 반군 방송

0: 은 사우디가 모카 공항을 공습하기 시작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악시오스는 사우디의 실권자 빈 살만 왕세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두 차례 전화해 후티에 대한 공습을 요청했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요청을 거부했으며 미국은 대신 사우디의 정보와 타격 목표물 관련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악시오스는 전했습니다. 예멘 정부군도 이번 주 홍해 연안 후티 점령 지역을 탈환하기 위한 반격에 나설 것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사우디와 예멘 후티 반군의 공방이 격화하면서 중동 해역 긴장감이 높아지고 국제 유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보복전은 유조선 표적 공격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양측이 유조선 타격에 매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왜 유조선 타격에 매달리고 있을까요? Y10입니다.
1: 최근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은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유조선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전면전을 피하면서 상대의 가장 취약한 경제적 급소를 찌르는 비대칭 타격을 택한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 유조선 타격은 군사적 확전을 억제하는 동시에 이란 정권의 핵심 자금줄인 원유 수출을 틀어막는 전략적 카드입니다.
2: When they fire at our naval ships, they pay a price in tankers. They lose a lot of tankers. So they'll continue to pay a price for that. In the meantime, we're going to continue to strangle them economically.
1: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앞세워 서방의 공급망을 흔드는 맞불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유조선 통항을 위협해 국제 유가를 폭등시켜 미국과 국제사회에 직접적인 경제적 비용을 치르게 하겠다는 계산입니다. 결국 두 나라가 유조선을 표적으로 삼는 이유는 적은 군사적 비용으로 상대방의 숨통을 조일 수 있는 가장 잔인하고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란의 공세는 단순한 물리적 봉쇄를 넘어 자체 제한구역 설정과 입법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규칙을 쥐려는 포석입니다. 미국의 해상 봉쇄에 맞서 해협 통제권을 향후 외교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제도적 협상 카드로 바꾸려는 셈법입니다. 해상 대치가 격화되고 있지만 미국의 선거 일정과 이란의 경제적 한계로 인해 통제 불능의 전면전으로 번질 가능성은 여전히 높지 않습니다. 물리적 전면전이 아니더라도 호르무즈 해협의 물동량 급감과 공급망 불안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치러야 할 유가 충격의 무게도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3: 1250만 불! 1250만 불!
4: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주 7일 24시간
5: 323-782-8600 323-782-8600.
3: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6: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7: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8: 너무너무 좋습니다.
9: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7: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0: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7: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1: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12: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0: Janine Nicole Gonzalez.
1: Mauricio Gonzalez. Rosa
2: J. Gonzalez.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뉴욕 그라운드 제로. 쌍둥이 빌딩에 서 있던 자리에서는 9.11 테러 발생 25주년을 맞아 지금 추모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희생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는 행사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0: C. Gorea.
1: Lisa Fenn Gordonstein.
2: 알카에다의 연쇄 테러 발생 25주년을 맞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거대한 후폭풍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뉴욕 그라운드 제로와 펜타곤, 펜실베니아주 싱크빌 등 주요 추모 장소에서는 헌화와 묵념, 희생자 이름 호명 등 엄숙한 추모 행사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뉴욕 추모식에서는 쌍둥이 빌딩 붕괴 당시에 유독 먼지에 노출돼 질병으로 사망한 이들을 기리는 묵념이 처음으로 추가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펜타곤 추모식에 참석하면서 제이드 벤스 부통령은 뉴욕 메모리얼 행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25년 전에 발생한 이 비극은 미국인의 일상과 사회 전반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테러 이후 미국은 항공보안을 대폭 강화했고 국토안보부를 신설하는 등 감시와 방위 체계를 완전히 재편했습니다. 테러와의 전쟁으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침공이 이어졌고 오사마 빈라덴은 제거됐지만 핵심 주모자에 대한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또 애국심이 고조된 반면 무슬림을 향한 편견과 증오 범죄가 확산하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뉴욕시 최초의 무슬림 시장인 조란 맘다니 시장의 추모식 참석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25주년은 세대를 넘어 슬픔을 나누고 봉사와 헌신을 다짐하는 계기로 자리 잡고 있는 중입니다. 9.11 테러 25주년을 맞은 가운데 남가주에서도 희생자들을 기리고 그날의 의미를 되새기는 다채로운 추모 행사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리부 페퍼다인 대학교에서는 알루미 파크에 희생자 수만큼인 약 3천 개 상조기를 꽂은 장엄한 웨이브 오브 플렉스 전시와 함께 오늘 오전 9시 추모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 엘리시안 파크의 프랭크 호치킨 소방관 기념 훈련센터에서는 캐런 베셀리 시장과 소방국장이 참석하는 공식 추모식이 열리며 요린다의 닉슨 대통령 도서관에서도 군악대와 소방관 백파이프 연주가 어우러지는 기념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롱비치 월드트레이드센터에서는 뉴욕 소방관들의 희생을 기리면서 원래 세계무역센터 높이만큼 계단을 오르는 상징적인 메모리얼 스테어 클라임 행사가 열립니다. 이 밖에도 아람브라, 칼슨, 가데나, 허모사비치, 산타모니카, 토렌스, 베버리힐즈 등 LA와 오렌지 카운티 전역의 각 도시에서 헌화식, 추모 묵념, 촛불 행렬 등 다양한 지역사회 중심의 추모 행사가 오늘 하루 종일 이어질 예정입니다. Afterglow for all of us, and you still live in our minds.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9.11 25주년을 맞아 고립주의로의 회귀를 경고하면서 9.11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댈러스에 있는 자신의 대통령 기념 도서관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장관과 9.11 테러 당시를 회상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9.11 테러는 부시 전 대통령이 취임한 지 약 8개월 만에 발생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미국은 때때로 고립주의적 시기를 겪는데 이는 9.11의 교훈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해외에서 일어나는 일이 결국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며 폭정에 맞선 투쟁을 미국이 개입하는 것은 타당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군대를 파견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적어도 그들의 곁에 서서 지켜줘야 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은 자유를 원한다며 자신이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사실을 직접 목격하기도 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위협이 되는 테러리스트들을 감시하고 저지하기 위한 충분한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은 NBC와의 인터뷰에서 9.11 이후 25년간 여러 차례 아슬아슬한 위기가 있었다며 테러 위협이 사라진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누그러졌을 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이 내부 분열을 극복하고 러시아와 중국, 이란과 같은 국가적 적대 세력은 물론 테러 단체 같은 비국가적 적대 세력으로부터의 위협에 맞서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3: 자. Philip T. Guza. Barbara Guzan.
2: 모닝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에서 미국행을 준비하던 비자 신청자들이 갑작스러운 인터뷰 일정 변경과 취소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국무부가 전 세계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이민비자 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교육에 들어가면서 이미 예약된 인터뷰 일정까지 조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앞두고 있던 신청자들 사이에서는 결혼과 가족 초청, 미국 내 취업 및 이주 계획까지 줄줄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이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터뷰를 전제로 항공권과 미국 내 거주 일정을 미리 준비했지만 새로운 인터뷰 날짜조차 확정되지 않아 난감한 상황이라는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는 신청자들이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치는 예약 취소 여부, 새로운 인터뷰 일정에 대한 공관의 이메일을 계속 확인하는 것뿐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도 인터뷰 예약자는 일정 변경이나 재예약이 필요한 경우 공식 안내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자 신청자들에게는 결국 언제 재개되느냐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하지만 국무부가 전 세계 공관의 교육 완료 시점과 정상적인 인터뷰 일정 복귀 시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어서 가족 초청이나 취업 이민으로 미국 입국을 기다리는 신청자들의 불확실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캘리포니아가 연방 이민 단속에 참여했던 전직 단속 요원의 주 또는 지방 정부 취업을 제한하는 전국 최초의 법안을 추진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최근 이른바 연방 이민 단속관 공직 취업 제한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개빈 뉴섬 주지사 서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2028년 1월 1일부터 이민 단속에 직접 참여했던 전직 연방 법 집행관이나 계약직 요원은 주정부뿐만이 아니라 카운티, 시, 교육구 등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없게 됩니다. 법안은 특히 이민세관단속국 ICE에서 근무하면서 연방이민법을 조사, 집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경찰기관에 채용돼 캘리포니아 경찰관 기본교육과정에 들어갈 자격을 승인받은 경우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마크 곤잘레스 주 하원 의원은 이민단속과정에서 민권 침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며 주민을 보호하고 공공서비스를 담당하는 공직자에게는 다른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법안이 정치적 분노에 기반한 조치라며 반대했습니다. 연방이민법 집행 권한은 연방정부에 있으며 주정부가 전직 연방요원 취업을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법적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LA총영사관은 어제 관저에서 2026년 한미 우호의 밤 행사를 열고 평화봉사단원 등과 이들을 주축으로 한 민간단체 Friends of Korea를 초청해 양국의 오랜 우정을 기렸습니다. 평화봉사단 48기였던 폴 코트라이트는 한국을 돕기 위해 봉사단원으로 참여했지만 오히려 한국에서 얻은 것이 더 많았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평화봉사단 마지막 기수로 참여했던 수잔나 오 씨는 자신을 평화봉사단의 막내라며 유창한 한국어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금도 한국에서 살면서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고궁을 알리는 궁궐 길라잡이를 일하고 있다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모두 2천여 명이 참여한 미국 평화봉사단의 한국 파견은 1981년 끝으로 종료됐지만 그 유산은 지금까지 남아있습니다. 또 양국의 문화 교류와 우호 관계를 위해서 2002년 Friends of Korea가 설립됐고 젊은 세대도 참여하면서 그 규모는 5만 명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한국도 과거 받았던 도움을 다시 돌려주기 위해 노력하는 중입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은 평화봉사단원과 가족 30명을 한국에 초청해 변화한 한국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정강 신임 총영사는 한국은 1990년부터 월드 프렌즈 코리아라는 이름 아래 에티오피아 등 여러 국가에 봉사단을 파견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의 평화봉사단 여러분이 한국에 심어놓은 결실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어제 다운타운에서는 한미 양국의 우정을 다지는 별도의 예술 행사도 열리기도 했습니다. LA 한국문화원은 콜번스쿨 G4홀에서 양국 예술가들이 함께하는 한미음악제를 열기도 했습니다. LA 지역 모기지 대출자들이 경쟁력 있는 금리를 확보하지 못해서 매년 평균 $8,139 이자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년 대출 기간에 걸쳐 환산하면 총 $149,073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뱅크레이트가 최근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LA 광역권의 모기지 과다 지불액은 전국 10대 대도시권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대출자의 83%가 경쟁력 있는 조건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뱅크레이트가 2025년 주택담보대출정보공개법에 따라 집계된 320만 건의 모기지 대출 자료를 분석하고 이를 마켓플레이스에서 실제 제공되는 경쟁력 있는 대출 조건과 비교해 산출했습니다. 대출자 신용도 등 17개 위험 요인을 반영해 단순히 금리가 높은 것만으로 과다 지불 여부를 판단하진 않았습니다. 전국 평균 과다 지불액은 연간 $3,343로 LA 지역은 전국 평균보다 약 2.4배가 높은 수준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중동 지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국제 원유 시장이 흔들리고 가솔린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비싼 수준을 유지하는 캘리포니아와 남가주 지역에서는 갤런당 $6 시대가 다시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전미 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어제 10일 기준 일반 가솔린 평균 가격은 $4.27, 캘리포니아주 평균은 $5.88까지 접근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일부 지역은 이미 $6 넘어섰고 샌디에고 카운티 등 남가주 일부 지역은 평균 가격이 $6에 근접하거나 $6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가주 운전자들에게는 단순한 주유비 상승을 넘어 생활비 전반을 끌어올리는 또 다른 인플레이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가장 큰 부담, 차량 이용 빈도가 높은 저소득층 장거리 출퇴근자들입니다. 하루 왕복 50마일 이상 운전하는 직장인의 경우 가솔린 가격이 갤런당 $1 이상 오르면서 한 달 연료비가 수십 달러 이상 증가할 수 있습니다. LA 스키드로우 노숙자들을 동원해 조작된 서명을 모으고 주민 발의안을 투표용지에 올리려 한 일당이 연방검찰에 기소됐습니다. 빅터빌에 거주했던 47살의 남성 제임스 브레스는 노숙자들에게 적은 돈을 주고 유효 유권자들의 이름을 도용해 서명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공범인 코트니 프라이스와 자테이샤 헤런 등 직원 2명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유권자 명부 정보에 접근한 뒤 노숙자들을 시켜 실제 등록된 유권자들의 이름을 대필하게 하는 수법으로 청원 관리 업체로부터 4만 달러 이상의 돈을 챙겼습니다. 빌 에사일리 연방검사는 이들이 취약계층인 노숙자들의 절박함을 악용해 범죄에 가담시켰으며 수사관들이 스키드로우에서 조사를 벌이기 어렵다는 점을 노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피의자들은 약 12개 청원서 서명을 수집했고 일부는 실제로 투표용지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으며 연방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배후에서 이들을 고용하고 자금을 댄 추가 관련자를 수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K-POP이 한때 사라질 위기에 놓였던 CD의 부활을 이끄는 주요 동력으로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저희 스튜디오 기억나십니까? 스튜디오 뒤

0: AT에 따르면 올 상반기 미국의 CD 판매량은 1630만 장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가 증가했습니다. K-POP이 CD 판매 증가의 주된 동력 가운데 하나입니다. BTS는 올해 발매한 앨범 아리랑을 여러 CD 버전으로 출시해 미국에서 약 60만 장을 판매했습니다. K-POP 앨범은 포토카드와 사진집 등 다양한 구성품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아 팬들에게 CD는 음악을 담는 매체를 넘어 소장품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CD가 다시 주목받는 데에는 손에 잡히는 음악을 소유하고 경험하려는 욕구도 작용합니다. 한 음악 팬들은 CD 케이스를 열어 소책자와 가사, 사진, 작품을 살펴보는 경험 자체가 CD를 사는 이유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또 CD 수집가들에게는 음악을 물리적으로 소유하고 수집하는 CD를 수집하는 즐거움도 중요하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CD 플레이어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시죠? 이 CD 플레이어의 판매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2: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1: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2: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1: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2: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3: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지.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지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4: 눈은 밝게,
5: 얼굴은 아름답게,
4: 불란서안경 거만과.
5: 불란서안경 거만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4: 앞으로도 불란서안경 거만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5: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화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4: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 거만과,
5: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 거만과가 지켜드립니다.
4: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487-1001번.
6: 심근경색과 뇌졸중 그 주요 원인은 바로 혈전입니다. 혈전은 피가 굳어 혈관을 막는 덩어리로 조용히 쌓이다가 한순간에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나토키나제는 혈전을 녹이는 자연 효소입니다.
7: 엄선된 나토키나제와 후코이단의 조화, 5000FU로 혈전에 더욱 강력해진 우메켄 나토키나제.
6: 건강한 혈관은 혈전 관리에서 시작합니다. 더 강력한 혈전 관리를 위해
7: 더욱 강력해진 우메켄 나토키나제. 888-941-3312 우메켄.
8: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9: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0: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9: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11: 213-383-3838 213-383-3838.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란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해 정해진 건 없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한국 군 당국도 파병 총괄 책임자의 청해부대 출장을 취소하는 등 파병 관련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모습입니다. YTN입니다.
1: 한 이란

0: 외교장관이 지난 6월 나무호 피격 사태 이후 두 달여 만에 다시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란 측의 요청으로 이뤄졌는데 최근 우리 정부의 호르무즈 파병설과 관련한 설명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 장관은 이란 측에 우리 정부가 호르무즈 내의 자유로운 선박 통항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적으로 동참해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 군의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해서는 정해진 게 없다는 설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란은 우리 군의 파병 검토 소식이 전해지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경고했습니다. 또 파병은 곧 군사적 침략으로 간주한다며 한국을 콕 집어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조 장관의 이번 통화는 파병설이 너무 앞서 나가는 걸 경계하는 청와대와도 보조를 맞추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최종적으로 정부가 어떠한 그런 문제에 대한 방침이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뭔가 이제 너무 앞서 나간 보도로 지금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0: 국방부는 예정됐던 파병 총괄 책임자의 청해부대 방문을 연기했습니다. 호르무즈 파병과는 관련 없는 일정이라면서도 파병이라는 말이 언급되는 상황 자체를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2: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후보자의 반박 기자회견으로 논란이 더욱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상황을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당내에선 민심이 이미 돌아섰다는 회의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용해인 후보자는 정면 돌파 의지를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YTN입니다.
3: 반박 기자회견 이튿날 출근길 취재진 앞에 선 용해인 후보자는 겸직 비판은 무겁게 듣고 있다면서도 사퇴 가능성엔 선을 그었습니다.
4: 10여일 만에 처음으로 설명드린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살펴봐 주시리라고 생각하고요.
3: 국민만 보고 가겠다며 의원직 사수란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건데 민주당에선 부글부글 곧장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정면 돌파를 선택했지만 시선은 더 싸늘해진 것 같다. 안 그래도 좋지 않은 상황에 불을 질렀단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그나마 후보자를 옹호했던 당내 의원들마저 등을 돌리게 했단 냉정한 평가도 나왔습니다.
5: 국민들에게 내가 화가 많이 났어. 난 너무 억울해. 라고 자기 주장만 한 것 같아서 대단히 좀 안타깝다.
3: 민주당 지도부 역시 비상한 상황임을 언급하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6: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중히 바라보고 있고요. 지도부를 중심으로 당 내외의 평가와 의견을 비상하게 취합하고 있다는 말.
3: 다만 당 일각에선 기자회견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다며 정권에 부담된다면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면 될 일이지 후보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안은 아니란 옹호론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용 후보자 회견이 궤변이자 남탄난사에 불과했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가족정당, 언더조직 논란 해명도 궁색하다며 국민에게 거부할 권리가 있는 만큼 청와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에선 용해인 후보자가 사실상 버티기를 선언한 만큼 일단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기류가 우세합니다. 하지만 이번 논란을 추석밥상까지 끌고 가려는 야당의 전략 속 인사청문회 일정을 둘러싼 여야 협상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2: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나흘 만에 침묵을 깨고 출근길에서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논란으로 국민께 송구하다면서도 제기되는 의혹들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 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7: 지난 7일 도어스태핑 뒤 직접 해명을 자제해온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나흘 만에 출근길 발걸음을 멈추고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먼저 의혹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 국민께 송구하다고 사죄했습니다.
8: 국민 여러분께 여러 가지 이런 논란거리를 거리가 되어서 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7: 입장 발표 이후 취재진 질문에도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제약사 제넨셀 창업주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 아들이 의원실 입법보조원으로 채용된 게 특혜성이 아니냐고 묻자 떳떳함을 수차례 언급했고
8: 사실은 제가 떳떳하지 않다면 이게 다 공개되는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떳떳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면접을 통해서 입법보조원이라는 일을 맡겼고
7: 식약처 청탁 의혹 역시 공익적인 민원 전달이었다는 입장을 재차 부각했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코로나 치료제 개발을 위한 노력이 이어졌던 만큼 자신이 전달할 수 있는 민원이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의혹 해명에 더해 검찰개혁에 앞장선 과거 이력 등을 언급하며 법무부 수장으로 적임자라는 점 역시 강조했습니다. 검찰, 언론개혁, 상법 개정 등을 이루었다며 장관으로서도 국민을 위한 개혁적인 일에 매진하고 싶다고 호소했습니다. 직접 해명과 함께 수사기소 분리정착이란 의제를 부각하며 청문회 돌파 의지를 우회적으로 드러냈는데 다음 주 화요일로 다가온 인사청문회까지 제기된 의혹 파장이 가라앉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2: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잘된 인사라며 엄호 태세를 분명히 한 민주당은 수사 자료를 불법 유출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반드시 처벌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해당 사건 제보자 신상도 일부 공개됐는데 국민의힘과 한동훈 의원은 정권의 위협이 되면 공익 제보자도 짓밟는다며 신상 공개는 중범죄라고 역공에 나섰습니다. YTN입니다.
9: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키겠다며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평가했습니다. 연일 김 후보자 관련 의혹을 제기 중인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두고는 관종 정치다, 검찰 잔당 세력의 내란 연속 행위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10: 불법 자료 커넥션 세력입니다. 이번 기회에 모두 색출하고 처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9: 박선원 최고위원은 해당 사건의 제보자 이력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인사들과도 친분이 있었는데도 검찰이 김 후보자를 비롯한 민주당 인사들만 선택적으로 수사했다고 반격에 나섰습니다.
11: 이 검찰은 식약처와 김승원 의원을 엮어서 최종적으로는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까지 겨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9: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청탁 의혹은 제대로 해명하지 않은 채 제보자 색출과 흠집 내기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12: 정권의 위협이 되는 사람이라면 그분이 피해자이고 공익적인 일을 하더라도 저렇게 짓밟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 한 의원은 공익제보자 신상 공개는 징역 5년까지 처할 수 있는 중범죄라며 민주당 김민석 대표 등이 단체로 다 공범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3: 공익제보자들, 이런 분들을 이빨 드러내고 물어뜯지 마십시오. 저를 물어뜯으세요. 제가 국민을 대신해서 그 이빨 다 뽑아드리겠습니다.
9: 국회에서는 관련 피해 주주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14: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9: 수사정보 유출과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이미 고소고발전까지 벌어진 상황. 오는 15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까지 극한 대립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15: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6: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15: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16: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15: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6: 213-388-7979 213-388-7979
15: 유니굿 프렌드 보험.
17: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많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18: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17: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18: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17: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18: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19: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2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21: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1: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21: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1: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21: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0: 모닝뉴스 함께 하겠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3.4% 상승했다고 노동부 노동통계국이 발표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여전히 견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가 예상을 웃돌면서 연방준비제도가 다음 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확대됐습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에는 부합했지만 그래도 전년 동월 대비 3.4% 상승, 높은 수치죠. 전월 대비 상승률은 0.4%로 나타났습니다.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대비 2.4%, 전월 대비 0.3%가 올랐습니다. 이번 물가 상승은 주로 에너지 부문이 주도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8월 에너지 지수는 전월 대비 2.1%, 전년 대비 16.3%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소비자 물가 근원 소비자 물가 발표는 연준의 다음 주 회의를 앞두고 발표된 마지막 주요 물가 성적표입니다. 물가 하락 속도가 더디고 근원 물가가 예상치를 웃돌면서 금융시장에서는 연준이 매파적 기조를 유지하거나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시카고 상업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금리 선물 시장은 연준이 다음 주 회의에서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확률을 83.4%로 올려잡았습니다. 이번엔 국채 소식입니다. 국채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로 평가되는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5%, 연 5%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5%가 뚫릴 경우 주식시장과 경제 전반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됐습니다. 글로벌 금리 벤치마크인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어제 4.964%로 전날 대비 12bp 상승했습니다. 이는 2023년 10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당시 5% 돌파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7월 이후 16년 만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국채 금리 상승 배경으로 100달러를 다시 돌파한 국제 유가와 또 어제 발표된 견조한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11월 중간선거 승리 시 성인 1인당 5,000달러를 지급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 공약을 꼽았습니다. 국채 금리는 이미 6월 말부터 꾸준히 상승해왔습니다.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 금리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장기 국채 바이백 확대를 예고했지만 먹히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는 5% 돌파 가능성이 있는 10년물 국채 금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회사채 발행 기업의 조달 금리를 결정짓는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모기지, 학자금 대출 금리 등을 산정할 때 큰 영향을 미칩니다. CFRA 리서치의 수석 투자 전략가 샘 스토발은 5% 금리는 투자자들의 우려를 증폭시키는 심리적 마지노선이라며 이 선이 무너지면 시장의 추가적인 약세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국채 금리 상승은 소비자와 기업의 차입 비용을 높일 뿐만이 아니라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을 찾던 투자자들을 국채 시장으로 끌어들이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디젤 가격이 갤런당 6달러를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습니다. 가스버디는 어제 전국 평균 디젤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갤런당 6달러를 돌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3일 갤런당 5.87달러로 2022년 기록을 넘어선 데 이어 9일에는 5.90달러까지 오르는 등 이달 들어서만 두 차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운 것입니다. 어제 브렌트유는 배럴당 107.63달러,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102.48달러에 마감해 5월 중순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한미 양국이 지난해 합의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첫 사업 발표를 앞두고 막바지 협상에 들어가고 상태입니다. 텍사스 가스발전소와 대형 원전 건설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최종 조율을 위해서 또 미국을 찾았습니다. YTN입니다.
1: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뉴욕 인근 뉴워크 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 방문 수행을 마친 뒤 곧바로 미국으로 이동한 겁니다. 김 장관은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진행 중인 대미 투자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느냐는 질문에는 최종 서명 전까지는 협상이 진행 중인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2: 지금 협상 과정에서 계속 그 내용을 마무리하는 게 제 일정입니다. 협상이 막바지라는 것은 뭐 최종 사인하기 전까지는 협상 진행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1: 한국이 약속한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가운데 1,500억 달러는 조선업에, 나머지 2,000억 달러는 원전과 에너지 등 전략산업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첫 사업으로는 텍사스주 엔시나를 건설하는 200억 달러 안팎 규모의 가스 복합 화력 발전소가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여기에 대형 원전 최대 8기를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어서 에너지 분야 투자 규모만 1,000억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은 양국이 가스와 원전 등 에너지 분야에 1,0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방안을 놓고 합의에 근접했으며 이르면 다음 주 발표가 나올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그동안 미국이 한국의 참여를 요구해온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사업은 이번 보도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김 장관은 주말까지 미국에 머물며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미 정부 관계자들과 투자 규모와 사업 구조를 놓고 최종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0: 미국과 캐나다 간의 무역전쟁이 고조된 가운데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최근 며칠 사이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나눴다라고 밝혔습니다. 카니 총리는 또 캐나다 정부는 미국과의 공정한 무역 합의에 도달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카니 총리는 캘거리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한 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캐나다는 언제나 공정한 합의가 돼 있다며 합의를 할 준비가 돼 있다며 우리는 캐나다와 미국 모두 상호 이익이 되는 합의가 있다고 믿는다며 나와 우리 팀은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인공지능 AI 기업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가 첨단 AI 개발 속도를 조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임직원들에게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올트먼이 이번 주에 전사회의에서 이런 뜻을 밝히면서 다른 AI 연구팀들과 공동 보조를 맞춰 속도 조절을 하게 될 가능성도 있으나 일부 팀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몇 주 사이 주요 AI 기업 임직원들 사이에서 고도화된 AI 시스템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공개적으로 제기되면서 각 기업들 내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트먼의 이번 발언은 최근 오픈 AI의 최고 과학자 야쿠프 파초키가 올린 게시물에서 주장한 바와 유사합니다. 파초키는 AI 기업들은 필요에 따라 향후 개발 속도를 늦추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며 공통의 안전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자발적 속도 조절이 보편화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올트먼은 지난 7월 백악관 관계자들과 AI 개발 속도 조절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통제를 벗어나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다라는 엔트로픽의 전현직 연구원들의 경고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기술 우위를 유지하는 게 최우선 관심사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AI가 인류를 멸망에 이르고 할 수도 있다라는 질문을 받고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답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걱정하는 것은 AI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점이라며 우리가 중국을 꽤 큰 차이, 1년 정도 앞서고 있으며 이는 큰 차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9월 11일 금요일의 모닝뉴스. 9월 11일 테러 발생 25주년이 되는 오늘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닝뉴스는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당신과 PCB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든든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하워드 킴 공동 제공입니다.

0: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의 원장 진수림입니다. 중풍은 불면증, 어지러움증, 두통, 이명, 불임, 과민성 비염, 위장장애, 만성기침과 함께 북경의술원의 특진 진료 중 하나입니다. 뇌출혈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전성이 강하고 가장 위험한 혈관류 출혈인 영어로 애니류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뇌 혈관에 얇은 부위가 있어서 작은 풍선처럼 혹은 꽈리처럼 부풀어 올라 뇌 혈관 여기저기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혈관이 부풀어 올랐으니 혈관 두께가 매우 얇아서 터지기가 쉽습니다. 이 뇌혈관류 출혈은 30대, 40대의 젊은 나이에도 올 수 있고 주로 지주막 하강 부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대부분 대형 사고입니다. 환자는 뇌압도 높아서 심한 두통과 구토가 있으며 안타깝게도 50% 정도의 사망률을 보입니다. 때문에 유전적으로 혈관류가 있으면은 혈압, 콜레스테롤 등 위험인자를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중풍이 오고 나면 양방에서는 피를 묽게 하는 와프린이나 아스피린을 처방하고 재활치료 외에는 중풍치료는 없습니다. 그러나 동양의술의 치료는 아주 우수합니다. 북경의술원에서는 한 번 중풍이 온 환자분들한테는 2차, 3차로 올 수 있는 중풍을 예방하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60대 초반의 여자분이 친구분들과 함께 오셨는데 진료를 해보니 치료를 해도 좋은 효과를 보기에는 어려운 케이스라 치료가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한테 많은 기대를 안고 오셨던 환자분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리시고 함께 오셨던 친구분들 중 한 분은 오늘 여기까지 환자분을 설득하여 오기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렇게 실망을 주시면 어떡하냐고 서운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치료를 해도 지금 이 상태에서 더 이상 진전이 없을 때에는 의사는 직면한 현실을 환자분한테 인식을 시켜야 합니다. 중풍 치료는 빨리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회복도 빠르고 후유증도 최소한으로 남는 좋은 치료 시기는 중풍 후 1개월에서 6개월입니다. 중풍은 북경의술원의 특진 진료입니다. 지금까지 북경의술원의 원장 진수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의술원.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의술원.
2: 여러분, 이거 정말 대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명품 디너웨어 코렐. 코렐의 다양한 제품들이 김수정기의 특별한 할인으로 몽땅 모였습니다.
3: 코렐 좋은 거 다들 아시죠? 지금이 기회예요. 가볍고 안 깨져서 평생 쓰는 코렐 접시. 최대 70% 파격 할인. 디너 접시부터 앞접시까지 단돈 99센트부터.
4: 99센트부터라고요?
3: 네, 맞아요. 매일 쓰는 접시, 손님 오실 때 꺼내는 접시. 이왕이면 예쁘고 실용적인 코렐로 장만하세요.
2: 코렐 접시 찾으셨다면 지금 바로 김수정기로 오세요. 재고 수량 한정. 늦게 오시면 원하는 디자인, 원하는 사이즈가 없을 수도 있으니 서두르세요.
3: 안 깎아도 제일 싸다는 집 김수정기.
5: H마트가 준비한 풍요로운 한가위, 풍요로운 혜택.
6: 한국의 대명절 추석을 맞아 H마트 고국통신에서 정성 가득한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5: 한우, 굴비, 한과, 제철 과일까지 마음을 전하는 최고의 선물.
6: 지금 매장에서 300불 이상 주문하시면 H마트 상품권 40불을 드립니다.
5: 또한 9월 10일부터 9월 20일까지 온라인 사전 예약 시 추가 할인 쿠폰까지.
6: 자세한 내용은 H마트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5: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7: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8: 접촉 사고가 나셨다고요? 렌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9: 우와 싸다, 정말 싸다.
8: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렌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9: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8: 진짜 감쪽 같네.
9: 역시 렌트웨이야.
8: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렌트웨이.
9: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합니다.
10: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11: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2: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1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4: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6년 9월 11일 금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15: 린 니키 L. 린도
16: 토마스 V. 리네한 주니어
17: Firefighter Robert Thomas Lillian.
14: 자 오늘 9.11 Alan 테러 발생 Patrick 25주년입니다. Linton. 알카에다의 연쇄 테러 발생 25주년을 맞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거대한 후폭풍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지금 뉴욕 그라운드 제로에서 희생자들 이름을 호명하는 엄숙한 추모 행사가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16: Vincent M. Leto.
14: 뉴욕 그라운드 제로와 펜타곤, 펜실베니아주 생크빌 등 주요 추모 장소에서는 헌화와 묵념 그리고 희생자 이름 호명 등 엄숙한 추모 행사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뉴욕 추모식에서는 쌍둥이 빌딩 붕괴 당시 유독 먼지에 노출돼 질병으로 사망한 이들을 기리는 묵념도 처음 추가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펜타곤 추모식에 참석하고 제이드 벤스 부통령은 뉴욕 메모리얼 행사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25년 전에 발생한 이 비극은 일상과 사회 전반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테러 이후 항공보안을 대폭 강화했고 국토안보부를 신설하는 등 감시와 방위체계를 완전히 재편했습니다. 테러와 전쟁으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침공이 이어졌고 오사마 빈 라덴은 제거됐지만 핵심 주모자에 대한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또 애국심이 고조된 반면 무슬림을 향한 편견과 증오범죄가 확산하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뉴욕시 최초의 무슬림 시장인 조람 맘다니 시장의 추모식 참석을 둘러싸고도 정치권의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9.11 테러 25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남가주에서도 희생자들을 기리고 그날의 의미를 되새기는 다채로운 추모 행사 이어집니다. 말리부의 페퍼다인 대학교에서는 알루미 파크에 희생자 수만큼인 약 3,000개 성조기를 꽂는 장엄한 웨이브 오브 플래그스 전시와 함께 오늘 오전 9시 추모식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다저스 구장 옆 엘리시안 파크의 프랭코 치킨 기념 소방관 훈련센터에서는 캐런 베스 LA 시장과 소방국장이 참석하는 LA 소방국 공식 추모식이 열리며 닉슨 대통령 도서관에서도 군악대와 소방관 백파이프가 연주되는 기념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롱비치 월드 트레이드 센터 그리고 알함브라, 칼슨, 가데나, 허모사비치, 산타모니카, 토렌스, 베벌리 힐즈 등 LA와 오렌지 카운티 전역의 각 도시에서 헌화식, 추모 묵념, 촛불 행렬 등 다양한 지역 사회 중심의 추모 행사가 오늘 하루 종일 이어질 예정입니다.
18: 런던, Christopher E. Lunder,
19: Anthony Lupera.
18: Gary Frederick.
14: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9.11 테러 발생 25주년을 맞아 고립주의로의 회기를 경고하면서 9.11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자신의 대통령 기념관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장관과 부시 전 대통령은 9.11 테러 당시를 회상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9.11 테러는 부시 전 대통령 취임 약 8개월 만에 발생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미국은 때때로 고립주의적인 시기를 겪는데 이는 9.11 교훈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또 해외에서 일어나는 일이 결국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며 폭정에 맞선 투쟁에 미국이 개입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군대를 파견할 필요는 없다며 적어도 그들의 곁에 서서 지켜줘야 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모든 사람은 자유를 원한다며 자신이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사실을 직접 목격했다라고도 말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위협이 되는 테러리스트들을 감시하고 저지하기 위한 충분한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은 9.11 이후 25년간 여러 차례 아슬아슬한 위기가 있었다며 테러 위협이 사라진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누그러졌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는 막대한 해를 끼치려는 수천 명의 극단주의자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대테러 방비 태세를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미국이 내부 분열을 극복하고 러시아와 중국, 이란과 같은 적대적 국가 세력에 그리고 또 테러 단체 같은 비국가적 적대 세력으로부터 위협에 맞서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연회장 건설 등에는 지나치게 많은 관심을 쏟으면서 테러 대비에는 소홀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20: Michael J. Lyons.
14: 오늘 LA 곳곳, 오렌지 카운티 곳곳, 그리고 남가주 곳곳에서 9.11 25주년 기념 행사가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20: Marianne McFarlane,
21: Jan Maciejewski,
20: Susan A.
14: 한국에서 미국행을 준비하던 비자 신청자들이 갑작스러운 인터뷰 일정 변경과 취소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국무부가 전 세계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이민비자 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교육에 들어가면서 예약된 인터뷰 일정이 모두 스탑되고 일정까지 조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앞두고 있던 신청자들 사이에서는 결혼과 가족 초청, 미국 내 취업 및 이주 계획까지 줄줄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이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터뷰를 전제로 항공권과 미국 내 거주 일정을 미리 준비했지만 새로운 인터뷰 날짜조차 확정되지 않아 난감한 상황이라는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는 신청자들이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치는 예약 취소 여부와 새로운 인터뷰 일정에 대한 공관의 이메일을 계속 확인하는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또 주한미국 대사관도 인터뷰 예약자는 일정 변경이나 재예약이 필요한 경우 공식 안내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무부의 이민비자 일정 시스템에 따르면 인터뷰 일정은 신청자 서류가 모두 접수돼 서류 완비 상태가 된 시점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따라서 이미 인터뷰가 취소된 신청자는 단순히 새로운 날짜를 기다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케이스 상태와 필요한 서류가 여전히 유효한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자 신청자들에게는 결국 언제 인터뷰가 재개되느냐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캘리포니아가 연방이민단속에 참여했던 전직 단속요원의 주 또는 지방정부 취업을 제한하는 전국 최초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특히 ICE, 이민생활단속국에서 근무하면서 연방이민법을 조사, 집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법안을 발의한 마크 곤잘레스 주 하원 의원은 이민단속 과정에서 민권 침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며 주민을 보호하고 공공서비스를 담당하는 공직자에게는 다른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법안이 정치적 분노에 기반한 조치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연방이민법 집행 권한은 연방정부에 있으며 주정부가 전직 연방요원 취업을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법적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LA 지역 주택담보대출자들이 경쟁력 있는 금리를 확보하지 못해 매년 평균 8,139달러 이자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30년 대출기간에 거쳐서 환산하면 총 14만 9,073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뱅크레이트가 최근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LA 롱비치, 애너하임 등 LA 광역권의 모기지 과다 지불액은 전국 10대 대도시권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대출자의 83%가 경쟁력 있는 조건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LA 스키드로우, 이 노숙자들 모여있는 스키드로우의 노숙자들을 동원해 조작된 서명을 모으고 주민발의안을 투표용지에 올리려 했던 일당이 연방검찰에 기소됐습니다. 빅토빌에 거주하는 47살의 남성 제임스 브레스는 노숙자들에게 적은 돈을 주고 유효 유권자들의 이름을 도용해 서명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공범 2명도 함께 이번에 기소됐습니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유권자 명부 정보에 접근한 뒤 노숙자들을 시켜 실제 등록된 유권자의 이름을 대필하게 하는 수법으로 청원관리업체로부터 4만 달러 이상의 돈을 챙겼습니다. 빌 에살리 연방검사는 이들이 취약계층인 노숙자들의 절박함을 악용해 범죄에 가담시켰으며 수사관들이 스키드로우에서 조사를 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피의자들은 약 12개의 청원서 서명을 수집했고 일부는 실제로 투표용지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으며 연방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배후에서 이들을 고용하고 자금을 댄 추가 관련자에 대해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콜로라도주 소식입니다. 50대 한인 여성이 별거 중이던 남편의 총격에 피살되고 살인 용의자인 남편도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7일 콜로라도 스프링스 북쪽 글레니글 지역의 한 주택에서 한인 여성 신윤정 씨와 별거 중이던 남편 도널드 존슨 등 두 명이 모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엘패소 카운티 쉐리프국은 현장 정황상 존슨이 아내 신 씨를 총격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살인 후 자살 사건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뉴저지주입니다. 30대 한인 남성이 초등학교 앞에서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펠팍에 거주하는 한인 김모 씨는 포트리 제2초등학교 앞에서 경찰의 통제를 무시하고 바리케이트를 우회해 인도로 주행하는 등 난폭 과속 운전을 했습니다. 김 씨가 학교 앞에서 정차하자 차 안에서 내릴 것을 지시한 경찰은 검문 과정에서 김 씨가 옷을 벗고 노출 행위를 하고 현장에서 즉시 그 때문에 체포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뉴스에 따르면 김 씨의 행위를 목격한 이들 가운데는 어린이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 사건 사고 소식 보도국에서 정리해드립니다.
0: 기록적인 폭염과 습도가 겹친 로스앤젤레스에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해 수천 명의 주민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수도전력국은 극심한 더위로 전력 장비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약 12,000 명의 주민이 정전 피해를 보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우스 LA 지역의 기온이 100도에 육박한 가운데 일부 주민들은 이틀째 전기가 끊긴 채 무더위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우스 LA에서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한 주민은 전력 공급이 중단되면서 이틀 연속 영업을 문을 닫아야 했다며 더위로 인해 제대로 생활하기조차 힘들다고 토로했습니다. 정전으로 인해 주요 도로의 신호등이 꺼지면서 거리가 암흑으로 변했고 현장에서는 인력들이 직접 나와 차량 통행을 유도하는 등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수도전력국 측은 복구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정확한 복구 완료 시점은 아직 밝히지 않은 상태이며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피크 시간대에는 주민들에게 전기 절약을 당부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도심 고가도로에서 차량이 난간을 뚫고 추락해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에 따르면 오늘 새벽 2시 30분 직전 3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그랜드 에비뉴의 고가 난간을 들이받고 약 50피트 아래의 로어 그랜드 에비뉴 도로로 떨어져 뒤집혔습니다. 차량에 혼자 타고 있던 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앵커다른 차량이나 보행자 등 추가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경찰은 차량이 난간을 뚫고 추락하게 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패서디나에서 경찰과 연관된 총격 사건이 발생해 경찰관을 포함해 여러 명이 부상을 입고 당국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젯밤 9시 무렵 210번 프리웨이 남쪽의 노스 오클랜드 에비뉴 일대에 경찰 인력이 대거 출동해 주변을 통제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사건 경위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경찰관을 포함해 최소 2명이 부상을 입고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현장에서 경찰관을 응급처치하고 들것에 실려 이송되는 민간인의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패서디나 경찰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 중이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총기 소지 가능성이 있는 음주운전 의심자가 고속도로와 도심을 넘나드는 위험천만한 도주극을 벌인 끝에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어젯밤 알바라도 블러바드에서 경찰의 정지 요구를 무시하고 도주를 시작한 용의자는 BMW 차량을 몰고 101번 고속도로 북쪽 방향으로 진입해 시속 100마일에 육박하는 속도로 질주했습니다. 위험성이 커지자 지상 추격조는 거리를 두고 경찰 헬기가 공중에서 용의 차량을 추적했으며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도 추격전에 합류했습니다. 용의자는 밤 11시 30분쯤 발보아 블러바드 인근에서 경찰관들이 총을 겨누며 조여오자 용의자는 차량에서 내려 손을 머리에 얹은 채 순순히 투항했고 현장에서 즉시 체포돼 구금됐습니다. 글렌데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글렌데일 경찰국은 지난 9일 밤 10시가 지난 시각 이스트 콜로라도 스트리트 인근에서 뺑소니 사고가 발생해 60대 남성 보행자가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남성은 치명상을 입고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으나 끝내 사망했으며 사고 차량은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현장 주변 폐쇄회로 TV 영상 그리고 차량 번호판 자동인식 시스템 등을 적극 활용해 용의자와 차량을 특정했습니다. 수사당국은 등록된 주소지를 추적한 끝에 다음 날인 10일 어제 범행 현장 인근의 한 직장에서 26세 로스앤젤레스 주민 저스틴 라미레스를 중상해 뺑소니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추가로 조사 중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한 고등학교 미식축구팀 지원 비영리단체에서 40만 달러 이상을 횡령한 혐의로 50대 공인회계사가 연방수사국에 체포됐습니다. FBI는 어제 알리소 비에오에 있는 56세 여성 줄리 몰리나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알리소 니겔 고등학교의 울버린 풋볼클럽 재무 담당자로 일하던 몰리나는 2023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단체 계좌에서 돈을 빼돌려 주택담보대출금 상환과 개인 신용카드 대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6월에는 단체 계좌에서 약 13만 달러를 송금해 주택 잔여 대출금을 전액 상환했으며 범행을 숨기기 위해 이사회 임원들에게 허위 재무 보고서를 작성해 이메일로 발송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체 측 피해 금액은 총 41만 1천여 달러에 달하며 검찰은 피의자가 전문 공인에게 쌓인 만큼 추가 피해처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번에는 북가주의 충격적인 살인사건 소식입니다. 북가주에서 30대 여성이 불과 몇 시간 간격으로 지인인 여성 2명을 연달아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32세 여성 아니라 베이비가 파란색 도요타 하이랜더 차량으로 35세 여성 안자나 하리를 고의로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두 사람 사이에 별다른 다툼은 없었으며 피해자가 차량을 향해 걸어가는 순간 가해자가 갑자기 속도를 높여치고 달아났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며 좋은 친구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약 2시간 뒤인 오후 1시 53분쯤 경찰은 현장에서 약 9마일 떨어진 산호세의 한 주택가에서 39세 여성 앤 매튜가 흉기에 찔려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수사당국은 두 사건의 용의자로 아니라 베이비를 특정하고 추적해 나서 밀피타스의 한 약국 인근에 파손된 채 세워져 있던 차량 안에서 혈흔이 묻은 채 부상을 입고 있던 그를 체포했습니다. 산호세 경찰과 밀피타스, 경찰 등 관계 당국은 피해자들과 용의자가 서로 잘 아는 관계였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산호세 지검은 아니라 베이비에게 두 건의 살인 혐의를 적용해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 남가주 사건 사고 소식 정리해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LA 동포사회 1등 신문 미주한국일보. 궁금한 게 있으세요? 라디오 서울 AI 잭봇 나서에게 물어보세요. 라디오 서울 1650.com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 공동 제공입니다. 보도국입니다.
14: 라구나 비치 시가 허리케인 마리 여파로 발생한 심각한 해안 침식과 모래 유실에 대응해 어제 비상사태를 결국 선포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거센 노을과 함께 해양 대기청이 올해 강력한 엘니뇨가 발생할 확률이 90% 이상이라고 발표한 직후 내려졌습니다. 비상사태 선포에 따라 라구나비치는 일반적인 계약 절차 지연 없이 긴급 해안 보호, 모래 보충, 잔해 제거 및 시설 보수 작업을 즉각 시행하게 됩니다. 특히 알리소비치는 해변이 완전히 사라져 일반인 출입이 전면 통제됐으며 당국은 인근 기반 시설과 해안가 주택들의 안전을 정밀 점검 중입니다. 오션웨이와 라구니타 드라이브에 위치한 해안가 주택 6채는 방파제 파손으로 출입 제한을 뜻하는 노란색 딱지가 부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 다나포인트와 말리부 등 남가주 해안 전역에서 거센 파도로 인해 주택이 유실 위기에 처하거나 싱크홀이 발생하는 등 비상사태와 건물 출입 제한 조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 여성들을 속여서 600만 달러 이상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나이지리아 국적의 조직원 6명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체포돼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예정입니다. 남아공 경찰은 이들을 교도소에서 케이프타운 국제공항으로 이송해 현재 미국 연방수사국과 비밀경호국 관계자들에게 인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인사회와 지역 주민들이 배드민턴을 통해 교류하고 화합하는 대규모 생활체육 행사가 열립니다. 비영리단체 위올 챔피언스가 주최하는 제9회 새로 배드민턴 대회가 오는 12일, 내일이죠? 포모나 소재 아레나 배드민턴 스포츠클럽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대회는 한인과 탁 커뮤니티 선수 등 650명과 가족 및 관람객 등 약 800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대회가 될 예정입니다. 행사장에는 경기 외에도 참가자와 관람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대회를 주최하는 위올 챔피언스는 오렌지 카운티와 LA 카운티 배드민턴 관계자들이 뜻을 모아 설립한 비영리 단체입니다. 위올 챔피언스 측은 우리 모두가 챔피언이라는 단체명의 의미처럼 승패를 넘어 함께 참여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라고 말하고 앞으로도 생활체육을 통해 지역사회가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재미대한체육회가 전희택 신임회장단 출범을 계기로 오렌지카운티 부에나팍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개소식을 어제 가졌습니다. 재미대한체육회는 이를 계기로 미주 한인체육발전을 위한 새로운 출발을 알리고 각 지역 및 종목별 체육단체 간의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인 커뮤니티 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가 한인타운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에서 봉사활동에 모범을 보인 고등학생 2명에게 $1,000씩 2026년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장학금 수혜자는 시니어 센터 종이접기반에서 봉사하고 있는 메리마운트 고등학교 12학년의 이윤서 학생과 클로이 팍 학생 2명으로 캐런베스 LA 시장의 표창장도 함께 받았습니다. 장학금을 전달한 유영옥 변호사는 지난 2023년 한인 커뮤니티 변호사의 회장 재임 시절에도 장학금을 전달했던 바 있습니다. 미주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인 H마트가 일본 1위 타코야키 브랜드 긴타코 팝업 이벤트를 개최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팝업 이벤트는 오늘부터 13일까지 일요일까지 H마트 친오점,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토렌스점,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얼바인 놀스파크점에서 각각 3일간 진행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긴타코의 대표 메뉴 오리지널 타코야끼 6피스를 $5.99에 만나볼 수 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오늘 9월 11일 금요일입니다. 9.11 테러 발생 25주년이기도 합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1: 1250만 불, 1250만 불.
4: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2: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주 7일 24시간
22: 3237828600 3237828600.
1: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3: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캘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캘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캘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캘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캘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캘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24: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25: 너무너무 좋습니다.
26: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24: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27: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24: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28: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29: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모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이 11월 중간선거에서 승리하면 성인 시민들에게 5천 달러씩 나눠주겠다라고 거듭 약속하면서 그 재원으로 관세 수입을 거론했습니다. 공화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 연설을 통해 우리가 중간선거에서 승리하면 모든 성인 시민에게 5천 달러씩 지급할 것이라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더 잘 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전당대회 첫째 날 자신이 내놓은 깜짝 공약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5천 달러 배당금의 실현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부의 관세 수입을 그 재원으로 삼을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와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잇따라 언급한 22조 달러 관세 수입은 미국 정부의 관세 수입액이 아니라 자신의 관세 정책에 따라 미국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는 다른 나라들의 대미 투자금 총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진행한 친트럼프 성향 팍스뉴스조차 연간 2천억 달러 안팎의 미국의 관세 수입은 이 공약에 드는 것으로 추산되는 비용에 크게 못 미친다며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의 공약대로 성인 약 2억 4천만 명에게 5천 달러씩 나눠주려면 1조 2천억 달러가 필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돈을 벌고 있고 틱톡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우리는 수수료를 받았고 내가 우리나라를 위해 수수료를 받아냈다. 인텔에서도 100억 달러를 받아냈다. 라고 설명하면서 재원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판세를 어렵게 만드는

0: VIP용 박스석들까지 부자들이 앉는 박스석들까지 모두 다 꽉 찼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근데 빈자리는 많았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성인 1인당 5천 달러 배당금 지급과 관련해서 공화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배당금 지급안이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디센티스 주지사는 행정부가 1조 5천억 달러를 추가로 빌린 뒤 그 돈을 경제에 쏟아붓는 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렇게 하면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공화당 내 보수파 일부도 트럼프 대통령 제안이 경제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사회주의식 현금 살포라고 혹평했습니다. 랄프 노먼 하원 의원은 뉴욕타임즈와 인터뷰에서 이런 5천 달러씩의 현금 살포 구상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현금 지급 여부를 하원 다수당 유지와 연계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지도 모르겠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재정 긴축론자로 알려진 칩 로이 하원 의원도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인플레이션 유발성 적자 지출은 적어도 내가 선호하는 방식은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스틴 어마시 전 하원 의원은 배당금 구상이 터무니없고 실현이 불가능한 뇌물이다라고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한때 트럼프 대통령 우군이었다가 등을 돌린 마조리 테일러 그린 전 하원 의원 역시 어느 당에 투표하든 결과는 사회주의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공화당 전당대회는 이틀간의 일정이 마무리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투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갈 거라며 표심에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또 전당대회 마지막 날 연단에 오른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차기 대통령 후보로 올라서면서 존재감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YTN입니다.
1: 공화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투표하라였습니다. 지지자들에게 오른손을 들고 11월 3일 중간선거에서 투표하겠다는 맹세를 하라며 투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2: I'd say just about everybody was great. You know what happens if you don't vote? You go to hell, you know that.
1: 민주당이 하는 것처럼 유권자 등록을 했든 안 했든 부정행위를 해서라도 투표에 나서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원과 공산주의자들이 승리하면 미국 국민의 재산을 몰수할 거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만큼 관중들의 환호를 이끌어낸 건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었습니다. 목욕물을 버리려다 아기까지 버리면 안 된다며 결집을 호소하자 사람들은 48을 외치며 차기 대통령으로 치켜세웠습니다.
3: Can we please? We got to take care of business this November. Then we'll worry about what comes next. Wait.
1: 사상 첫 공화당 중간선거 전당대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4: We're going to win in November. He talked about the things that people want to know and how to execute.
5: He's rallying us in high spirits to kind of with fervor. To vote and to get out there and you know how important the election is right now.
1: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전당대회가 엄청나게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지만 행사장은 가득 차지 않았고 5천 달러 배당금 공약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6: 공화당의 텃밭 텍사스에서 진행된 전당대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 동안 화력을 쏟아부었습니다.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 중간선거에서도 트럼프 브랜드가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미국 전역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텍사스 댈러스에서 YTN 홍상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한 참석자가 야당인 민주당의 선거 후보자들을 저격해야 한다는 발언을 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 의원이 증오심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와 1년 전 우익 활동과 찰리 커크 살해 사건에 영향을 미쳤다고 연설하는 중이었습니다. 크루즈 상원의원이 증오범죄에 대해 발언하면서 민주당 상원의원 후보 등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청중석에서 한 남성이 그를 쏴야 한다, 쏴버려야 한다라고 세 차례 외쳤습니다. 크루즈 의원의 발언에 나온 민주당 인사들은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압둘 엘사에드 미시간주 상원의원 후보, 제임스 탈라리코 텍사스주 상원의원 후보 등이었습니다. 해당 발언이 청중석에서 나왔을 때 연설 중이던 크루즈 의원은 즉각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우편투표 제한 조치가 연방지방법원에 이어서 항소법원에서도 가로막혔습니다. 연방항소법원이 앞서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에 우편투표 제한

0: 제한조치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한편 공화당이 11월 중간선거에서 연방하원 한 석을 더 얻기 위해 시도한 미주리주의 선거구 재편 게리맨더링 끝내 불발됐습니다. 연방대법원은 공화당이 추진한 새 선거구가 아닌 기존의 선거구역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미주리 동부 연방지방법원 스티브 클라크 수석판사의 임시 제한 명령 집행을 정지시켰습니다. 그간 공화당이 추진한 선거구 재편을 반대해온 시민단체, 정치인이 아닌 시민들 미주리 지부의 긴급 신청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풍자했다가 해고 압박까지 받았던 방송인 지미 키멀이 민주당 정치인 제임스 탈라리코와 인터뷰했지만 당국의 압박 탓에 방송할 수 없게 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미 키멀 라이브 사회자 키멀은 방송을 통해 탈라리코 민주당 소속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 후보와 인터뷰를 방영하지 않기로 CNBC 방송에 따르면 보도가 됐습니다. ABC 방송이 이를 방송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CNBC가 보도한 것입니다. 그는 모종의 이유로 그 이유가 뭔지 파악할 수도 없지만 아무튼 그 이유로 인해 변경사항이 생겼다며 연방통신위원회가 나와 우리 쇼 프로그램 ABC 방송 지역 방송국을 위협했다라고 지미 키멀은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오바마 케어 가입자 약 100만 명에게 1인당 $500씩을 돌려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 시절 오바마 케어 운영 과정에서 필요 이상으로 거친 돈을 가입자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백악관은 30개 주에서 연방정부의 오바마 케어 가입 사이트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들 중 정부 보험료 보조금을 받지 않은 가입자 약 100만 명에게 다음 달부터 $500씩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단 캘리포니아는 커버드 캘리포니아 따로 운영되고 있죠. 예, 뉴욕과 뉴저지 등 캘리포니아 이런 주정부 자체적으로 별도의 오바마 케어를 운영하는 주들의 가입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대화를 제의한 가운데 북한 내 미군 유해 발굴 사업이 꽉 막힌 북미 관계 물꼬를 틀 외교 카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A는 여건이 되면 북한에 갈 수 있게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YTN입니다.
1: 미국 하와이 진주만 히캄 합동기지에서 북한 내 미군 유해 발굴을 담당하는 미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A, YTN 등 아시아 언론사 기자들과 만나 여건이 무르익으면 북한에 갈 수 있게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2: Our teams are pretty busy. So in other words, it's going to be managed, but we're ready to go. We've been directed to be ready to go and we're just standing by because
1: DPAA에서 한국 전쟁 실종자 확인 작업을 총괄해 온 진주현 박사는 북한 내 미군 실종자가 가장 많은 지역에서 발굴을 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3: 장진호 동쪽도 그다음에 청천강 전투 지역 구장운산 그다음에 압록강 지역에 있던 호로수용소 이런 곳에 발굴을 하러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앞서 켈리 맥케이그 DPAA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합의를 도출할 경우에 조처에 대한 백악관 지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러 밀착 때문에 북한 내 미군 유해 발굴 작업 체계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4: North Korea has a minimal interest in that kind of a dialogue with the United States now. It's not worth the trouble for Kim Jong-un.
1: DPAA는 북미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었던 2018년 북한에서 55개 상자에 담긴 250명의 유해를 넘겨받아 미군 110명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최근 미국 내에서 대북 대화 재개 기류가 거론되는 가운데 정치적 자극이 적은 미군 유해 발굴 사업이 꽉 막힌 북미 관계의 물꼬를 틀 첫 번째 인도적 외교 카드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하와이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5: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6: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5: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6: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5: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6: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 산삼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7: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즈.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즈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5: 눈은 밝게,
8: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안경 검안과. 불란서안경 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5: 앞으로도 불란서안경 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8: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테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5: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 검안과.
8: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 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5: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487-1001번.
9: 심근경색과 뇌졸중 그 주요 원인은 바로 혈전입니다. 혈전은 피가 굳어 혈관을 막는 덩어리로 조용히 쌓이다가 한순간에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나토키나제는 혈전을 녹이는 자연 효소입니다.
10: 엄선된 나토키나제와 후코이단의 조화, 5000FU로 혈전에 더욱 강력해진 우메켄 나토키나제.
9: 건강한 혈관은 혈전 관리에서 시작합니다. 더 강력한 혈전 관리를 위해
10: 더욱 강력해진 우메켄 나토키나제. 888-941-3312 우메켄.
11: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행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행 변호사 그룹
14: 213-383-3838 213-383-3838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란으로 가보겠습니다. 홍카오 미 해군 장관 대행이 이란의 공격으로 바레인 주둔 미군 기지가 심각한 피해를 봤다고 실토했습니다. 카오 대행은 필라델피아 조선소 방문을 마치고 에포크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바레인 해군 기지를 언급하며 이란이 바레인을 박살냈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레인에는 해군 중부사령부와 오함대 본부 역할을 하는 해군 지원기지가 주둔하면서 중동지역 작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에포크타임스는 그간 바레인 기지 피해 가능성이 제기된 적은 있지만 정부 고위 인사가 이란 전쟁에 따른 영향을 직접적이고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공격에 대응해 중동 내 미군 기지를 집중 폭격하고 있는데 바레인 미군 기지는 최우선 표적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재무부는 이란 대리 세력인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와 레바논 헤즈볼라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중동 내 기업과 개인들을 특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2차 제재 대상에 오른 기업 개인은 튀르키예, 아랍에미레이트, 이라크, 레바논에서 활동하면서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와 긴밀한 이라크 카타이브 헤즈볼라와 레바논 헤즈볼라와 거래했다는 게 재무부의 설명입니다. 스카페센트 재무장관은 경제적 왕따 작전은 실패해가는 이란 정권의 편에 계속 선 자들을 겨냥한다며 테러에 돈을 대든 세탁하든 이란의 제재 회피를 돕는 자들을 찾아내 미국 금융 시스템에서 차단하고 이란 정권을 연명하도록 하는 네트워크를 해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재무부는 또 대이란 제재 39건을 명백히 위반한 미국인이 143만 달러의 민사 합의금을 내기로 하는 등 1차 제재를 부과받았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란을 겨냥한 경제적 왕따 작전으로 이란 경제가 큰 타격을 입고 있고 해상 봉쇄 때문에 이란의 자금줄 원유 수송이 전쟁 전 하루 180만 배럴에서 지난 30일간 20만 배럴로 급감했다라고 한 당국자는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이 탄도미사일 생산을 재개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최대 수천 기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백악관은 이란의 군사 능력이 크게 약화했다란 기존의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이란의 군사력이 크게 약화했다. 또 한쪽에서는 이란이 탄도미사일 생산을 재개하기 시작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YTN입니다.
1: 이란 테헤란 인근 산악지대에 위치한 이란 핵심 국방산업 복합기지 코지르 미사일 단지입니다. 이곳을 포함해 지하시설 곳곳에서 이란이 탄도미사일 생산을 다시 시작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중동 당국자들을 인용해 이란이 전쟁 전 비축해둔 부품을 활용해 탄도미사일을 생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쟁 초기 단계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미사일 기지와 생산시설을 집중 타격했지만 이란은 여전히 미사일 생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란은 최근에도 미군 함정 등에 대한 탄도미사일 공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사 직전 연료를 주입해야 하는 액체 추진 미사일뿐 아니라 언제든 발사가 가능한 고체 추진 미사일 역시 생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또 추가 타격을 피하기 위해 새로운 지하 조립 시설 건설도 시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나탄즈 핵시설 인근 곡괭이 산에서 올해 건설 활동이 뚜렷하게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 미 정보 당국자는 이란이 현재 보유 중인 부품만으로도 수백에서 수천 기의 미사일을 조립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란이 지난 6월 미국과 종전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후강 국면을 활용해 군사 능력을 재건해왔다고 짚었습니다. 또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선전해온 전쟁의 주요 성과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란의 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히 해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생산 재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며 이란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약해졌다는 기존의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2: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3: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2: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3: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2: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3: 213-388-7979, 213-388-7979.
2: 유니굿 프렌드 보험.
4: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5: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4: 장례비는요?
5: 공원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4: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5: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6: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7: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8: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9: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8: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9: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8: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9: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0: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모닝 스포츠. 어제 LA 램스가 샌프란시스코 49ers와 멜번 호주 멜버른에서 개막전 경기를 가졌습니다. 어제 경기 지켜보신 분들 깜짝 놀라셨죠? 네, LA 램스가 너무 못해서 깜짝 놀라셨죠? 네. 매트 스태포드와 연장 계약까지 맺으면서 올해 다시 한번 슈퍼볼 우승에 도전하겠다 라고 했던 LA 램스의 이야기가 무색하게도 어제 7-27로 샌프란시스코에게 완패를 당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여전히 강한 전력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브록 퍼디, 샌프란시스코의 쿼터백이죠. 브록 퍼디가 건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올해 또 샌프란시스코 49ers의 돌풍도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LA 램스와 샌프란시스코 49ers 간의 이번 개막전을 준비하는 자세부터 벌써 이제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 왜냐면 호주에서 경기가 열리지만 LA 시간 5시 30분에 경기에 시작됐어요. 그래서 LA 램스는 시차 적응할 필요가 없다 때문에 경기 하루 전날 호주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샌프란시스코는 시차 적응 그래도 잠 잘 시간이 다 다른데 시차 적응을 해야지 라면서 12일 전에 호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행사도 했죠. 뭐 호주 스페셜 올림픽 팀과 함께 사진도 찍고 행사도 같이 가졌고 또 자원봉사도 호주에서 많이 가지면서 NFL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NFL 사무국의 활동에 딱 발맞춰서 아주 입맛에 맞는 여러 이벤트를 많이 했습니다. 반면 LA 램즈 인기만 많았지 하루 전날 와서 경기하고 바로 갔어요. 그래서 호주에서는 LA 램즈의 인기보다 샌프란시스코 49ers의 인기가 조금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어제 경기까지 졸전 끝에 7-27로 완패를 당했습니다.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 쿼터백이 공을 던지는 것 받을 수 있게 던져줘야 공을 받죠. 네, 그만큼 컨디션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매튜 스태포드 선수 컨디션도 좋지 않았고 선수들 모두 움직임도 굉장히 둔했습니다. 시차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아직도 인정을 못하고 있는 LA 램스. 네. 정규 시즌 이제 돌아와서는 그런 일 없이 잘 해주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자, 이제 개막전 두 경기 이벤트성 경기. 일단 지난 슈퍼볼 마테겐팀 뉴잉글랜드와 시애틀의 개막전 경기 시애틀의 13-10으로 지난 수요일 막을 내렸죠. 어제 이벤트 경기 LA 램스와 샌프란시스코 49ers 간의 개막전 경기 호주에서 열린 개막전 경기 LA 램스의 7-27 완패로 마무리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요일부터 본격적인 풋볼 시즌 1주차 위크가 시작됩니다. LA 차저스는 홈구장 소파이 스테디움에서 애리조나 카디널스와 개막전 경기를 갔습니다. 찬스예요. 네. LA 차저스와 애리조나 카디널스 간의 경기 인기가 별로 없어요. 그동안 소파이 스테디움 한 번도 못 가보셨던 분들 아 이번에 한번 가볼까? 네, 찬스죠. 티켓이 $29입니다. 물론 좋은 자리는 아니죠. 네, 그래도 소파이 스테디움 한번 가볼까라고 계획하셨던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LA 다저스는 어제 경기 없었습니다. 오늘부터 마이애미와 원정 경기를 나서게 됩니다. 오늘부터 마이애미 주말 원정 경기를 LA 다저스는 갖게 됩니다. 현재 지금 올 시즌 가장 많은 연승 7연승을 달리고 있거든요. 마이애미 같은 팀 정도는 또 승리해줘야죠. 연승 행진 어디까지 이어질지 이번 원정 7연전에서 한번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이애미 원정이 이어서 신시내티 원정으로 이어집니다. 2026년 9월 11일 금요일이자 9.11 테러 25주년인 날을 전해드린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이었습니다. 편안한 금요일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닝뉴스 이 시간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오픈뱅크가 당신의 미래와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열려있는 은행 오픈뱅크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공동 제공입니다.

0: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213-380-0777.
1: 보험은 많은데 나에게 꼭 맞는 보험은 무엇인지 고민되시나요? 메디케어부터 오바마케어, 자동차, 주택보험, 은퇴연금과 장례 플랜까지 20년 경력의 명심보험이 꼼꼼한 1대1 맞춤 상담과 가입 후 지속적인 케어, 서류 작성과 번역, 공증까지 함께합니다. 가든그로브 한인회관, 부에나파, 그리고 LA오피스, 보험을 넘어 여러분의 든든한 생활파트너 명심보험, 여러분의 건강과 재산, 명심하겠습니다. 714-595-4000번
2: 유튜브 미국 변호사 존 청의 해외 자산 신고, 각종 세금, 은퇴와 상속, 한국과 미국 사이 주제로 LA, 얼바인, 페어팩스, 잉글리우드 크리프, 아틀란타, 달라스, 미전역 6개 지역 순회 세미나가 열립니다. LA 세미나는 9월 12일 토요일, 아로마센터 5층 오전 10시입니다. 문의는 949-553-1110번으로 연락주세요. 한인타운 최고의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가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 15불 99, 런치 스페셜 16불 99,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소맥 콤보도 19불 99, 부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주차, 감성구이 포차 화연에서 시원한 여름을 즐기세요.
3: 세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찬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에서 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4: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361.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0: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5: 아이고 시큰시큰 손목이야.
1: 어머니, 지난번 만두속이랑 빈대떡 속재료 물기 손으로 꼭 짜신다고 손목 시큰대던 거 아직도 안 좋으신 거죠? 짜자잔!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주부들의 필수품 한일 짤순이. 손으로 꼭꼭 짤 필요 없이 물기를 쏙 빼주니까 빈대떡이랑 만두속 만들 때 정말 편하죠.
5: 그래? 그럼 오이지 무칠 때도 좋겠네.
1: 그럼요. 오독오독한 오이지 무침, 각종 나물 무침도 물기만 제대로 빼면 맛이 확 살아나죠.
5: 아이고, 며느리 잘 뒀네.
1: 앞으로도 어머님표, 아니 한일 짤순이표 음식 많이 많이 부탁드려요. 어머니 사랑해요.
6: 대한민국 대표 짤순이 한일 짤순이,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H마트가 준비한 풍요로운 한가위, 풍요로운 혜택.
7: 한국의 대명절 추석을 맞아 H마트 고국통신에서 정성 가득한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6: 한우, 굴비, 한과, 제철 과일까지 마음을 전하는 최고의 선물.
7: 지금 매장에서 300불 이상 주문하시면 H마트 상품권 40불을 드립니다.
6: 또한 9월 10일부터 9월 20일까지 온라인 사전 예약 시 추가 할인 쿠폰까지.
7: 자세한 내용은 H마트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6: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8: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9: 교통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10: 우와 싸다, 정말 싸다.
9: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10: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9: 진짜 감쪽 같네.
10: 역시 벤트웨이야.
9: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10: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11: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12: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봉우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1: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가 올 수도 없댔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에서 미국행을 준비하던 비자 신청자들이 갑작스러운 인터뷰 일정 변경과 취소 통보를 받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연방 국무부가 전 세계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이민비자 심사를 더 강화하기 위한 그 영사 교육에 들어가면서 이미 예약된 인터뷰 일정까지 조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의 목적은 비자 신청자를 보다 포괄적이고 일관되게 심사하고 또 미국 입국 후 공공복지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 신청자를 영사들이 가려내기 위한 것으로 설명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 공관의 이민비자 인터뷰 일정도 교육에 맞춰서 조정되고 있는데 대부분이 연기 또는 취소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한미국 대사에서의 비자 인터뷰는 현재 올 스톱된 상태입니다. 특히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앞두고 있던 신청자들 사이에서는 결혼과 가족 초청, 또 미국 내 취업 및 이주 계획까지 줄줄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려가 아니 현실로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이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터뷰를 전제로 항공권과 미국 내 거주 일정 등을 미리 준비했는데 새로운 인터뷰 날짜조차 확정되지 않고 취소된 상황이라 난감하다라는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비자 신청자들에게는 결국 언제 재개되느냐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하지만 국무부는 전 세계 공관의 교육 완료 시점과 정상적인 인터뷰 일정 복귀 시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족 초청이나 취업 이민 등으로 미국 입국을 기다리고 있는 신청자들의 불확실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전화 받고 헬로 아나는 G세대 스토리텔러 드립니다. 최근 G세대를 중심으로 전화 통화의 기본 인사말인 여보세요 또는 미국의 경우 헬로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메신저에 익숙해서 전화 통화 그 통화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데다가 AI를 활용한 보이스피싱까지 늘면서 통화 방식이 지금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뉴욕 타임즈는 젠지라고 불리우는 G세대, 즉 제너레이션 G세대가 전화를 받을 때 헬로우 같은 인사말을 사용하지 않는 최근의 현상을 조명했습니다. 이몇 가지 사례가 소개됐는데요. 뉴욕에 거주하는 22살의 소피아 페레즈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면 전화를 받은 뒤에 일단 아무런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 본다라며 상대방이 먼저 말할 때까지 그저 기다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젊은 세대일수록 전화 통화에서 인사말을 생략하는 데에 대한 거부감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헬로우나 뭐 How are you 같은 기본적이고 어찌 보면 형식적인 그런 인사말을 젊은 세대들은 그냥 스킵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론조사 기관 유거브가 영국 성인 2,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18세에서 24세 사이의 40%는 헬로우 같은 인사 없이 전화를 받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뭐가 문제냐? 아무 문제 없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반면에 55세 이상 응답자들에 대해서는 86%가 아, 이해하기 어렵다. 요즘 젊은 사람들 왜 헬로우도 안 하는 거야?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86%가 그렇게 답했습니다. 통화 환경 자체가 달라진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과거 유선 전화와 달리 스마트폰에서는 발신자 정보가 화면에 이미 표시되기 때문에 굳이 나는 누구고 너는 누구고 하면서 서로 인사말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보이스피싱 때문에 아예 전화받는 걸 싫어하는 현상도 있습니다. AI로 사람의 목소리를 복제해서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하고 또 돈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횡행하면서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굳이 받아서 내가 먼저 내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를 경계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살짝 심각한 상황도 있습니다. 아예 전화 자체를 피하는 소위 콜 포비아도 젊은 세대에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G세대의 25%는 전화가 와도 받지 않는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또 61%는 전화보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G세대는 예고 없이 걸려오는 전화 자체를 무례하게 여긴다라고 답했습니다. 한 G세대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갑자기 나한테 전화를 건다라는 것은 바쁜 자기 시간은 소중하지만 나에 대한 배려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싫다라면서 그런 통화는 아예 안 받는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평소에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로만 소통하는 G세대 중 상당수는 실제 전화 통화가 이루어졌을 때 대화를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매우 어색해하는 경향도 심합니다. 이런 현상이 얼마나 심한지 일부 기업에서는 전화 통화하는 스킬을 교육하기도 합니다. 또한 실제로 영국의 노팅엄 칼리지에서는 젊은 층의 전화 통화 거부감을 줄이고 전화 통화 스킬을 알려주기 위해서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전화로 병원 예약하는 법 또는 직장에 전화로 병가를 요청하는 방식 등등을 가상해서 학생들에게 전화 통화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30년 전, 40년 전, 이 한국에서 드라마를 보면 집으로 때르릉 전화가 걸려오면 전화를 탁탁 받으면서 네, 가회동입니다 하던 시절이 까마득합니다.

참치회에서 무더기로 발견된 기생충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참치회 등으로 즐겨 먹는 가다랑어에서 기생충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브라질에서 잡힌 가다랑어 53마리를 조사한 결과 96%에서 기생충이 검출됐고 확인된 기생충만 무려 1600만 마리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사람이 먹는 살코기에서도 상당수가 발견돼서 날생선을 섭취할 때 주의가 특히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미국의 한 연구진은 최근 해양연구라는 국제학술지에 가다랑어의 이 기생충 감염 실태를 조사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미국과 브라질 해역에서 잡힌 가다랑어 53마리를 대상으로 육안 검사를 한 뒤에 이어서 초정밀 현미경을 활용한 기생충 검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조사 대상의 96%에서 기생충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기생충은 특히 가다랑어 내장에 집중됐습니다. 생선 내장 절대 먹으면 안 되겠습니다. 내장에 가장 많았고 근육조직과 위에서도 많은 기생충이 확인됐습니다. 사람이 주로 섭취하는 살코기 부위에서도 기생충이 역시 발견됐습니다. 다만 연구진은 이번 연구 결과를 모든 참치나 모든 참치회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연구 대상은 특정 시점에 특정 지역에서 채집한 가다랑어 53마리에 한정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결과만으로 전 세계 가다랑어 또는 시중의 모든 참치회가 모두 높은 확률로 기생충에 감염됐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이 결과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문제는 이제 날것으로 먹는 경우에 대한 우려입니다. 유충이 살아있는 상태로 들어있는 생선이나 오징어를 날것 또는 덜 익힌 상태로 섭취하면 기생충에 감염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학계에서는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염되면 복통과 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유충이 식도나 위 또는 대장의 장벽에 붙어서 심각한 증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생선을 충분히 익혀 먹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연방질병예방통제센터 CDC는 생선의 중심부 온도를 화씨 145도 이상으로 가열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날것으로 먹는 건 무조건 안 되냐? 자, CDC는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전제 조건, 괜찮을 수도 있다라는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CDC가 단 조건은 뭐냐? 날것으로 먹을 경우에는 기생충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적절한 냉동 처리가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FDA는 생선을 섭씨로 영하 20도, 섭씨로 영하 20도 이하에서 7일간 냉동하면 그나마 안전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한국 약속한 대미 투자 드디어 시작됐다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한국 정부가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3,500억 달러 규모의 텍사스 가스 발전 사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된 지 11개월 만입니다. 첫 투자금으로 20억 달러, 한화로는 무려 약 3조 원을 빠르면 이달 말에 미국으로 드디어 송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과정을 그러면 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10월 관세 협상 타결 뒤에 미국은 한국의 투자 집행이 늦어지고 있다라며 조속한 자금 집행을 요구해 왔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돈을 빨리 보내지 않고 왜 이렇게 시간을 끄냐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불편이 많이 나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 같은 미국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국 정부는 처음부터 8월 말에서 9월 초를 목표로 협상을 해왔다라며 현실적으로 논의 과정과 절차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본다면 9월 중으로 투자금을 송금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양국 간의 이해가 있었지 미국이 특별히 불평을 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뭐 어찌됐든 이달 말에 대미 투자금 송금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확인된 셈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한국 정부는 다음 주인 오는 18일 대미 투자 프로젝트 내용을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는 1호 사업, 즉 첫 번째 사업은 총 사업비 약 220억 달러로 예상되는 텍사스 가스 복합 화력 발전 사업입니다.
투자 수익은 원금과 이자를 한국이 모두 회수하기 전까지는 양국이 각각 50대 50으로 나누어 갖게 되고 한국이 원금과 이자를 다 회수했다라고 판단되는 그 시점 이후에는 한국이 남는 금액의 10%, 미국이 남는 금액의 90%를 가져가게 됩니다. 한미양국은 지난 10월 미국에 10년간 매년 200억 달러씩 총 2천억 달러를 투자하는 조인트 팩트 시트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협약에 대한 첫 사업의 총 사업비가 220억 달러라는 것이고 그를 위한 첫 송금이 이달 말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미국의 독촉도 좀 줄어들 전망인데요. 이번 송금을 계기로 미국의 각종 압박으로부터 한국이 얼마나 숨통이 트일지 지켜볼 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각에서는 이번 대미 투자 시작을 계기로 한국에 대한 파병 압박을 풀어나가자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한국이나 일본 등 해외 공공장소에서 거리낌 없이 용변을 본다는 소문과 관련해 일본에서 9년째 생활하고 있다는 중국인 유튜버가 해명에 나섰습니다. 중국 출신 유튜버인 무이무이를 운영하는 우에무이는 최근 자신의 저서를 통해 일본인들이 중국인에 대해 갖는 여러 궁금증을 소개하며 중국의 화장실 문화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무이는 최근 SNS나 소문으로 중국인은 아무 데서나 대변을 본다. 화장실 문을 열고 볼일을 본다 등의 얘기가 마치 도시 전설처럼 들려온다면서 성인의 경우 그건 당연히 낭설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하지만 아이들의 경우라면 마냥 부정할 수만은 없다며 특히 지방에서는 아이들에게 야외에서 바로 볼일을 보게 하는 것이 그리 드문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에는 아이가 언제든 편하게 볼일을 볼수 있도록 바지의 가랑이 부분이 갈라진 유아용 바지, 일명 카이당쿠가 있는데 이 바지는 기저귀 비용이 들지 않고 또 기저귀 발진을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중국에서는 오랜 시간 애용되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무이는 최근에는 공공 매너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상하이 같은 대도시에서는 이제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중국은 시골과 도시 간의 생활 양식 차이가 매우 크고 또 세대 간의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화장실 예절 역시 개인차가 심할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제 할머니의 고향만 해도 20년 전까지는 제대로 된 화장실 시설이 없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한편 한국에서도 외국인 관광객이 공공장소에서 용변을 보는 사례가 여러 차례 목격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시 경복궁을 단체로 관람한 중국인 관광객이 많았던 가운데 그래서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이 경복궁 돌담 아래 수풀에 휴지를 든 채로 쭈그려 앉아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주 용머리 해안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어린 자녀의 용변을 보게 하는 장면이 포착됐다는 제보도 올라왔습니다. 이런 장면들 때문에 한국 내에서도 사실 중국인 여행객에게 선입견을 가지려 하지 않고 있지만 쉽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당국은 자국민의 교양 수준 향상을 위해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백히 두고 있습니다.

0: 이어서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입니다. LA 지역 모기지 대출자들이 경쟁력 있는 금리를 확보하지 못해서 매년 평균 $8,139의 이자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30년 대출 기간에 걸쳐서 환산해보면 총 $14,973를 더 내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뱅크레이트가 최근에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LA와 롱비치 그리고 애나하임 등 LA 광역권의 모기지 과다 지불액은 전국 10개 대도시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대출자의 83%가 경쟁력 있는 조건보다는 높은 금리를 적용받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국 평균의 과다 지불액은 연간 $3,343로 LA 지역은 전국 평균보다도 약 2.4배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LA처럼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에서는 금리 차이가 월 상환액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불하는 전체 이자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작은 금리 차이라도 대출 원금이 수십만 달러에 달하면 수년간 누적되는 부담은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뱅크레이트는 주택가격이 비싼 시장일수록 대출 조건을 충분히 비교하지 않을 경우 부담은 더욱 커진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주택 구입 자체가 이미 큰 비용인 만큼 최적의 모기지 조건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주택을 구입하거나 재용자를 고려하는 소비자들에게 한 금융기관의 제안만 보고 결정하기보다는 여러 은행과 여러 모기지 업체의 금리, 또 수수료, 포인트, 대출 조건 등을 함께 비교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LA에 이어서 과다 지불액이 높은 곳은 마이애미, 뉴욕, 워싱턴 DC, 그리고 달라스, 그리고 피닉스 등이었습니다. 50대 한인 여성이 별거 중이던 남편의 총격에 피살되고 살인 용의자인 남편도 스스로 머리에 총을 쏘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콜로라도주 엘페서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지난 7일 콜로라도 스프링스 북쪽 글렌 이글 지역의 한 주택에서 올해 53살의 한인 여성 신윤정 씨와 별거 중이던 남편 도널드 존슨 등 두 명이 모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엘페서 카운티 셰리프국 현장 정황상 존슨이 아내 신 씨를 총격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살인 후 자살 사건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최초 신고자는 신 씨의 이웃으로 신 씨가 며칠 동안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신 씨와 별거 중인 남편 존슨의 차량이 집 진입로에 오랫동안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신 씨는 자택에서 음악을 가르쳐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이 발견된 이틀 뒤인 9일에도 사건을 알지 못한 학생들이 예정된 음악 수업을 받기 위해 신 씨의 집을 찾았고 때문에 이웃들은 수업이 취소됐다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현관문에 직접 안내문까지 붙여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동 지역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국제 원유 시장이 흔들리고 가솔린 시장의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비싼 수준을 유지하는 캘리포니아와 이곳 남가주 지역에서는 갤런당 6달러 시대가 이제 다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주유소는 $5 중반에서 후반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트리플A에 따르면 현재 전국 일반 가솔린 평균 가격은 갤런당 $4.27, 캘리포니아주 평균은 $5.88까지 상승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일부 지역은 이미 $6를 넘어섰고 샌디에고 카운티 등 남가주 일부 지역은 평균 가격이 $6에 근접하거나 이미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솔린 가격 상승은 단순히 자동차 운전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디젤 가격 상승은 특히 트럭 운송비와 물류비 증가로 이어지고 결국은 식료품, 생활용품 등의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국의 이 디젤 가격도 사상 최고 수준까지 상승하면서 운송업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주 한인사회 최대 잔치 코리안 퍼레이드가 다음 달 3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LA 한인타운의 중심부인 올림픽 블루버드에서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코리안 퍼레이드는 지난 1974년 본격적인 한인 이민사회 형성 초창기 때부터 이어져온 한인사회의 가장 오래되고 전통 깊은 행사입니다. 올해 제53회 코리안 퍼레이드는 인종과 문화의 경계를 넘어서 다민족 커뮤니티와 함께 더 큰 미래로 나아가자라는 뜻을 담은 세대를 넘어 문화를 넘어 하나로라는 슬로건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재미대한 오렌지 카운티 탁구협회가 오는 26일 토요일 세리소스의 다한 크나베 커뮤니티 파크에서 제17회 탁구대회를 개최합니다. 이에 따라서 탁구협회 회원들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그리고 토요일 정오에 세레토스의 이 단크나베 파크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훈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탁구협회의 필립 김 회장은 남가주에 많은 탁구 동호인들이 출전해서 기량을 겨루고 함께 친목을 다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창립 6주년을 맞이한 소카 러너스 마라톤 클럽 회원 수가 160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클럽은 LA 동부, 오렌지 카운티, 그리고 인랜드 등 3개 지역을 중심으로 주중 두 차례 및 주말 합동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1: 출산, 갱년기, 노화로 요실금, 전립선, 성기능 저하, 변비 고민 있으십니까? 답은 케겔 운동입니다. 간편하게 앉아서 하루 30분, 강력한 저주파 펄스로 골반 속근육을 이완, 수축, 요실금 완화, 전립선 건강, 좌골신경통, 허리 통증, 다리 저림, 변비 개선, 성기능 강화, 힙업까지. 한국식약처, 미국 FDA 의료기기 승인, 1단계부터 99단계, 자동 타이머와 자동 꺼짐 기능 탑재. 지금 바로 바디닥터, 562-529-5343, 562-529-5343.
2: 부당침뜸의 명가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침뜸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3: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2: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카운티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4: 심근경색과 뇌졸중 그 주요 원인은 바로 혈전입니다. 혈전은 피가 굳어 혈관을 막는 덩어리로 조용히 쌓이다가 한순간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나토키나제는 혈전을 녹이는 자연효소입니다.
5: 엄선된 나토키나제와 후코이단의 조화, 5000FU로 혈전에 더욱 강력해진 우메켄 나토키나제.
4: 건강한 혈관은 혈전관리에서 시작합니다. 더 강력한 혈전관리를 위해
5: 더욱 강력해진 우메켄 나토키나제. 888-941-3312 우메켄.
6: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7: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8: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7: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9: 213-383-3838 213-383-3838.
10: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톡.

0: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계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외계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허전 진안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여행사 공동 제공입니다.
1: 네, 님도 보고 뽕도 따고 꽝 먹고 알 먹고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중동 특사를 맡고 있는 스티브 위코프 특사가 지난해 트럼프 패밀리와 함께 만든 암호화폐 회사를 통해서 1억 달러가 넘는 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공개된 연방정부 재산 신고서를 보면 스티브 위코프는 지난해 자신의 지주회사를 통해서 1억 700만 달러의 소득이 있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이 회사는 스티브 위코프가 트럼프 패밀리와 공동 설립한 암호화폐 업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스티브 위코프는 이 회사를 통해서 2024년에 약 3,400만 달러, 그리고 지난해에는 1억 700만 달러 등 트럼프 대통령 2기 취임 이후에만 1억 5천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였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문제 제기가 가능한 그런 심각한 수준인데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스티브 위코프의 암호화폐 사업과 그가 맡은 이 외교 업무가 얽혀있다라는 점입니다. 월드 리버티라는 회사는 2024년 트럼프와 위코프 두 집안이 공동 설립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거액의 투자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투자를 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아랍에미레이트 대통령의 동생인 쉐이크 타눈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쉐이크 타눈은 지난해 월드 리버티에 무려 5억 달러를 투자해서 49%의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위코프는 미국 정부를 대표해서 중동 특사로 지금 활동하고 있죠. 그러면서 쉐이크 타눈과 여러 차례 접촉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중동 국가 대통령 동생이 투자한 거액이 트럼프와 위코프 일가의 사업으로 흘러들어가는 가운데 위코프가 해당 국가와 외교 협상을 벌이는 것은 심각한 이해충돌이다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대통령의 특사라는 명예스러운 일도 하면서 자신의 암호화폐 이 사업에도 결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일을 할 것임은 뭐 어찌 보면 자명한 사실이다라는 점을 비추어 봤을 때 이해충돌 논란이 심각하게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님도 보고 뽕도 따고, 즉 명예스러운 일도 하고 돈도 보고, 그래서 꽝 먹고 알 먹고,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친구 스티브 위트코프의 스토리였습니다. 아, 그런데요, 스티브 위코프가 정부 일을 하면서 돈을 번 말씀드렸던 그 1억 5천만 달러라는 액수는 트럼프 대통령과 비교하면 또 세 발의 피입니다. 트럼프 패밀리는 월드 리버티와 밈코인 등 이 암호화폐 사업을 벌여서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트럼프 일가가 트럼프 대통령 두 번째 임기 시작 이후 암호화폐 사업을 벌여서 무려 약 23억 달러의 수익을 거뒀다라고 추산을 했습니다. 이거 숫자 단위가 완전히 다르죠? 네, 그쪽 동네에 가면 뭐 1억 달러 벌었다라는 것 그것 갖고는 뭐 아예

건강보험에 가입한 미국 과정이 이전 정부에서 과다 청구당했다라는 것을 밝혀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환급금이 불과 몇 주 안에 지급될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 백악관은 이어서 추가 설명 자료를 통해 다음 달부터 자격을 갖춘 미국인들에게 수표가 발송될 것이다 라며 구체적인 시점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발송된다라는 것은 결국 바꿔 말하면 뭐냐, 11월 중간 선거가 있기 전에 환급을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한편 이번 조처를 두고 연방정부가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선심성 정책을 펴는 것 아니냐는 소위 포퓰리즘 논란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원래 일반적인 용어인 그 영어로는 이 포퓰리즘이죠. 그런데 이 포퓰리즘이 아니라 한국식 표현으로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즉 포퓰리즘이라는 논란입니다. 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모두 유지할 경우에 미국 성인 1인당 5천 달러를 지급하겠다라고 공약을 한 바 있죠. 그러자 민주당은 이는 포퓰리즘을 넘어선 위법한 매표 행위다라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을 위한 복지정책과 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정말로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0: 세계 최고가 뿌인 일론 머스크의 유년기 트라우마부터 사생활, 그리고 정치적 행보까지 낱낱이 파헤친 장편 다큐멘터리 영화, 머스크가 제83회 베네치아 영화제에서 베일을 벗었습니다. 알렉스 김니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이 다큐는 3시간 45분 동안 X 알고리즘 조작 의혹과 극우 세력 연관성 등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특히 영화에는 머스크의 전 파트너가 거액의 비밀 유지 계약을 요구받았다는 민감한 폭로까지 담겨 있어 큰 충격을 줬습니다. 연출을 맡은 김니 감독은 주변 인물들이 보복을 두려워해 증언을 극도로 꺼렸다면서 이 머스크를 가리켜 극도로 위험한 인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 머스크는 SNS를 통해 감독을 향한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는 것은 물론 진보 성향 억만장자 조지 소로스의 조종을 받았다, 이런 음모론까지 제기했습니다. 또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제작사를 상대로 소송 의향 서한을 보내는 등 머스크 측이 강력한 법정 대응 시사에 나서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직접 인터뷰를 거부한 머스크의 빈자리는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이미지와 과거 발언 재현 등으로 채워졌으며, 이 영화는 벌써부터 전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1: 곧 아버님이 소천하실 것 같은데 장의사는 어디가 좋을까요?
2: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가까운 한국 장의사는 어떠세요?
1: 가격이 비싸진 않나요?
2: 한국 장의사가 장례비도 제일 저렴하고 고인 모시는 것부터 매장, 화장까지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알아서 척척 잘 도와주고 행정 처리도 빨라서 참 편하더라고요.
1: 한국 장의사 전화번호는요?
2: LA 323-734-5656, 노르웍 562-868-0788.
3: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4: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5: 여러분의 생명

0: 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 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1: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2: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 선택하세요 품질을,
2: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2: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2: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타이어.
3: 스토리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허전 진한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여행사 공동 제공입니다.

사람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런 유권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주 정부에 대해서는 연방 우정국이 연방 우정국의 권한으로 투표지 배송을 하지 말라라는 게그 우편투표 제한 조치의 골자입니다. 하지만 이 조치가 매사추세츠 연방 지방법원에 이어서 연방 항소법원에서도 잇따라 중단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연방 항소법원이 중단 명령을 내린 법적인 근거는 대통령은 각 주의 선거 정책을 규제할 권한이 없다라는 연방법이었습니다. 한편 이 같은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대법원에 효력 정지 긴급 신청을 결국 제기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이제 마지막 단계인 연방 이 대법원의 판결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이어서 산불 연기가 자동차 매연보다 더 나쁘다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기후변화 여파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불과 폭염이 지구촌의 공기질을 위협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유엔 세계기상기구는 연례 보고서에서 기후변화와 공기오염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세계기상기구는 최근 들어 매년 극심한 산불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고, 이는 건강에 유해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각종 규제로 공장 및 자동차로 인한 초미세먼지는 줄어들었지만 대형 산불로 인한 초미세먼지는 증가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세계기상기구는 산불로 인해 나무와 식물이 불타면서 나오는 이 미세 입자는 자동차 매연보다도 독성이 더 강하다라며 산불로 발생한 미세 입자는 바람을 타고 산불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최근 들어 대형 산불은 전 세계적으로 크게 늘고 있는데 1990년대 이래로 3배가량 급증했다라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서 2010년부터 2018년 사이에 매년 10만 명이 추가 사망했을 것으로도 추산되고 있습니다. 세계기상기구는 기후변화로 발생한 산불의 위험성이 현재 과소평가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시간에도 산불은 계속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네바다주 북부 리노 지역에는 지난달에 발생한 호크 산불이 계속되고 있으며, 오레건주 마헤어 카운티에서는 빅 그래스 파이어 등이 대규모 산불이 계속 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다호주와 몬태나주에서도 산림 지역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산불들이 계속되고 있으면서 이 소방국의 진화 작업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산불은 현재 인접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필리핀 등 동남아 전역으로 연기가 확산되면서 항공기 운항 차질

및 대기 오염 비상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인들이 많이 보는 인기 애니메이션 사우스 파크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연이은 지명 바꾸기 지시를 조롱하는 차원에서 작품 이름을 사우스 파크가 아닌 사우스 아메리카로 변경했습니다. NBC 방송에 따르면 사우스 파크 측은 오는 19일부터 새로운 시즌이 방영되는 코미디 전문 방송국 코미디 센츄럴 그 웹사이트에 해당 프로그램의 이름을 사우스 아메리카로 바꿔서 올렸습니다. 사우스 파크의 제작진은 SNS에 올린 글에서 애플과 구글의 용기와 애국심에 영감을 받아서 사우스 파크라는 프로그램 이름을 사우스 아메리카로 변경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캐나다와 무역전쟁을 치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서 캐나다 온타리오주와 미국 뉴욕주 사이에 있는 이 대형 호수 레이크 온타리오를 레이크 아메리카로 바꾸고 또 구글과 애플이 자사 지도에 이를 반영한 것을 비꼰 말입니다. 1997년부터 전파를 탄 인기 애니메이션 시트콤 사우스 파크는 미국 사회를 신랄하게 풍자하는 블랙 유머로 유명한데 미국 방송계의 최고 권위상인 에미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의 원래 이름 사우스 파크는 콜로라도주에 있는 한 지역의 실제 지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우스 아메리카로 이름을 바꾸면 사우스 파크라는 실제 있는 지명인데 이 아무리 애니메이션이라도 사우스 아메리카로 이름을 바꾸면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우스 파크가 사우스 아메리카로 바뀌었다. 사우스 아메리카 이건 남미를 의미하게 되는데 그렇게 바꿔도 괜찮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챗 GPT 개발사 오픈 AI가 연방정부를 대상으로 AI 모델을 반값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오픈 AI는 정부기관의 자사 AI 모델을 50%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는 계약을 연방총무청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에 따라서 오픈 AI는 다음 달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27개월간 최신 모델인 GPT-6 아스트라를 포함한 오픈 AI의 모든 프로그램을 일반 가격의 절반가로 제공하며 또 정부 내 사용자당 월 $15 수준의 기본 요금도 전액 면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오픈 AI는 지난해 8월 연방정부기관에 자사 AI를 1년에 단돈 $1에 제공하는 일종의 판촉성 계약을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드디어 성공한 건가요? 이번에 이제 절반 가격으로 공급하는 계약을 정부와 체결한 것입니다. 오픈 AI는 지난 1년간 정부기관에 GPT 모델이 적용되면서 정부 업무 효율화에 큰 역할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수개월이 걸리던 보건 문헌 검토 작업이 단 30분 이내로 단축이 됐고 조지아주 세무국은 서류의 디지털화 작업을 했는데 이 작업을 사람이 했으면 2주 걸렸을 것을 단 15분 만에 해냈다라고 밝혔습니다.

0: 아, 습도가 높은 무더위라는 게 바로 이런 것이구나. 제대로 경험하고 있는 이번 주죠. 아, 그러다 보니까 입맛도 없고 물만 자꾸 들이키게 되는데 계속 갈증이 납니다. 자, 이럴 때 연하게 탄 꿀물 한잔 어떠세요? 좋은 피로 회복제이자 또 즉각적인 에너지원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수분 보충의 메인 음료로 삼지는 마시고요. 자, 빠른 기력 회복에 좋은 꿀물. 입맛이 없어서 식사를 건너뛸 때, 이 꿀의 포도당과 과당이 체내에 빠르게 흡수되면서 급격한 기력 저하나 또 저혈당 증상을 방지해 줄수 있습니다. 또 하나, 여름철에 아무래도 찬 음료를 많이 드시게 되는데, 그렇게 지친 위장을 따뜻하게 달래주는 역할, 소화를 돕는 역할 역시 꿀물이 해줄 수 있습니다. 단 너무 달게 타지 마시고요. 오히려 많이 달면 당분 흡수를 위해서 체내 수분이 더 빠져나가는, 그래서 갈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초래됩니다. 자, 물한 컵에 꿀한 티스푼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살짝 단맛만 나게 타는 것. 아, 그리고 꿀은 뜨거운 물에 타지 말라고 하잖아요. 영양소나 효소가 파괴되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 네, 시원한 물도 역시 괜찮고요. 자, 그리고 요즘은 땀을 워낙 많이 흘리기 때문에 이 꿀물에 천일염이나 소금을 조금 더해주면 이온 음료와 비슷한 원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맞춰줄 수 있는 좋은 음료가 되는 거죠. 레몬이나 매실차도 입맛이 많이 떨어졌을 때는 연하게 타서 마시면 침샘을 자극하기 때문에 입맛을 돋우는데 도움을 준다는 팁도 드리면서. 자, 어쨌든 이런 음료들은 기본 음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아시죠? 기본의 수분 보충은 맹물이나 아니면 미지근한 보리차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당뇨나 당대사 관련 질환이 없다면, 자, 꿀물 하루 한두 잔 정도 연하게 타서 드시는 것은 무기력증을 이겨내는데 훌륭한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1: LA 아리랑, LA 한인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타이거 JK, 윤미래, 진우션, 프롬20, 빅오션 등 최강의 라인업과 K선발 대회, LA K-POP 페스티벌, 실버 패션쇼, 그리고 다양한 경품 및 다채로운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가 풍성한 LA 한인축제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 제53회 LA 한인축제는 CD10, 패창가,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LA케어, 젠코리안 바베큐, US뱅크, 기아 자동차가 후원합니다.
3: 골프도 즐기고 이웃사랑도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
4: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3: 11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
4: 부에나팍 로스쿠테스 컨트리클럽에서 열립니다.
3: 이 대회가 특별한 이유는?
4: 참가비 전액을 이웃에게 기부하는 따뜻한 이웃섬김 골프대회이기 때문이죠.
3: 여러분이 홀인원 만불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4: 거기에 푸짐한 상품과 다양한 경품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3: 골프도 즐기고
4: 이웃에게 사랑도 나누고.
3: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참가 신청 및 문의는
4: 888-847-3098 888-847-3098.
5: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6: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7: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6: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8: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9: We will fight for you.
8: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0: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 뱅크.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계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 식당 융자 외계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 허전 진한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 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형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 여행사 공동 제공입니다.
9: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사석에서 이란 전쟁이 대통령 임기 말까지 계속될 것 같다라는 말을 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반복적으로 이란 전쟁의 조기 종전을 언급하기를 했었습니다만은 또 어제는 갑자기 의외의 발언을 했습니다. 11월 중간선거 직후 전쟁이 끝날 것이다 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을 반대로 보자면 11월까지 전쟁이 끝나지 않을 것임을 즉 중간선거 이전에는 전쟁이 끝나지 않을 것임을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인정한 셈입니다. 그런데 백악관 측근들의 내부 분위기는 이보다 좀 더 심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한 한 관계자는 이 제이디 벤스 부통령 또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 이 최측근들이 대통령 집무실과 상황실에서 이란이 미국의 압박에 계속 저항할 수 있기 때문에 2029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전쟁이 계속될 가능성을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했다 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벤스 부통령은 지난주 기자들에게 이 교전이 언제 끝난지 확신할 수 없으며 인위적인 시간표를 낱낱이 밝히지는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정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국방부가 중동 내 일부 방공부대의 배치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라고까지도 말했습니다. 이란 전쟁이 상당히 장기화할 수 있다라고 보고 이에 대비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3해병원정대가 올 가을 중동에 새로이 배치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는 등 이 전쟁 장기화에 이미 대비하는 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대화 재개를 위한 중재자 역할을 하는 데에 의지를 보이는 것 같다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이 사안을 잘 아는 복수의 관계자들은 중국이 북미 외교를 되살리기 위해서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하고자 나서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에 다시 시동을 걸려는 와중에 중국이 한반도 협상의 핵심 역할을 맡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라고 이들은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은 트럼프와의 협상 테이블에 복귀하는 대가로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요구를 미국에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북한이 이 같은 태도를 보일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는 이유는 과거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결과에 대한 김정은의 실망감이 컸기 때문입니다. 한 소식통은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회담 개최에 동의하기 전에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완화와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에 대한 미국의 인정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북한을 중요한 대미 지렛대로 보고 있는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간의 회동을 중재하는 데 관심이 많기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라고 판단될 경우에 한정될 것이다 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제 유가 상승 여파로 미국의 지난달 생산자 물가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노동통계국은 지난달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달 대비 0.4% 상승했다라고 밝혔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5.4%가 오른 셈입니다. 에너지 가격이 4.2% 오른 가운데 특히 트럭에 사용되는 디젤유의 급등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디젤유의 가격은 전달 대비 무려 24.1%나 급등했습니다. 한 달 만에 24.1% 가격이 오른 것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재개되면서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다시 넘어선 상태입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이 소비자 물가로 얼마나 빠르게 전이 되는지가 연준의 금리 결정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이 에너지 가격 상승이 소비자 물가에 빠르게 전이 돼서 CPI, 즉 소비자 물가 지수 역시 높게 나올 경우에는 금리 인상 압력이 커지게 됩니다.
10: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만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11: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10: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11: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10: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11: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12: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13: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2: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3: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12: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14: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15: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14: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15: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친 냉면. 별미 중에 별미.
14: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15: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14: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16: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17: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16: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17: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16: 전화문의는 714-742-485 정인숙 코치. 714-742-48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18: 와, 라디오 서울 뉴스 사이트 완전 달라졌다며?
19: 진짜? 라디오 서울 1650.com? 최신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사이트 말이지?
20: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공 후에 스토리 뉴스도 최고.
21: 근데 들었어? 라디오 서울 1650.com 사이트에서 이벤트도 한대.
22: 정말? 어떤 건데?
21: 융자나라, 캐코 보험이랑 같이 아마존 $10 기프트 카드를 준대.
23: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 진짜네? 클릭 한 번이면 응모 끝?
24: 맞아. 라디오 서울 1650.com 들어가서 참여하기 클릭하고 이메일만 쓰면 바로 응모 완료.
25: 뉴스도 보고 선물도 받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잖아.
17: 라디오 서울. 뉴스도 빠르고 선물도 빠르다.
26: 안녕하세요. 리웨이 펀딩 대표 브라이언 주입니다. 오늘은 복잡한 수입 증명 없이 간단히 융자 받는 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영업자의 경우입니다. 1년치 은행 스테이트먼트만 가지고 융자가 가능합니다. 매상은 충분한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컴택스가 부족하실 경우, 만약 비즈니스 구좌에 입금이 많이 되신다면 융자은행은 이를 수입으로 인정하여 융자가 쉽게 나옵니다. 다음은 직장에 다니는 경우입니다. W2 없이 재직 증명만으로도 융자가 가능합니다. 직장에 오래 다니셨고 회사 사정상 실제 수입은 많은데 증명이 어려울 경우 이 방법으로 융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입 증명이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주말입니다. 하루는 길어도 일주일은 빠르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됩니다. 주중에는 살아나가기 위해서 일을 했다면 주말에는 진정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그랬듯이 이번 주말에도 나를 위한 시간을 또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는 나를 위한 시간, 비긴 어게인입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굿모닝 차차차

0: 안녕하세요. 굿모닝 차차차 탱자 한미옥입니다. 오늘 아침 눈 뜨자마자 맑은 물 한 잔 소중하게 마음을 닦듯 드셨나요? 오늘이 바로 8월 초하루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 그래요. 뉴문, 새로운 달이 시작이 되면서 밤하늘이 깜깜해지면서 오늘 하늘도 맑고요. 더위도 물러갔고 아직 조금 이 정도야 뭐 더운 것도 아니죠. 어제 그제 너무 고생하셨어요. 오늘 별 보기도 좋은 그런 날입니다. 그런가 하면 벌써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네요. 그날 아침 저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커다란 충격, 슬픔을 줬던 9.11 테러, 어느덧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수많은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우리 삶의 평화와 회복의 의미를 다시금 새겨보게 되는 그런 날이군요. 최근 과학계에서도 아주 상징적인 뉴스 하나가 전해졌습니다. 칼로 싹둑 잘라내도 그리고 찢어져도 단 15분 만에 스스로 상처를 매끄럽게 붙여 원상복귀되는 자가치유 하이드로겔이 개발됐다는 소식인데요.
1: 하이드로겔이 뭐야?
0: 우리가 흔히 쓰는 붙이는 젤패치나 말랑말랑한 젤리형 마스크팩, 특히 이 컨택트 렌즈에도 쓰이고 그런다고 합니다. 근데 옛날엔 이거 찢어지면 그냥 버렸는데요. 이게 자가치유를 할 수 있다고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스로 상처를 치유하는 거는 바로 물을 듬뿍 머금고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찢어진 상처를 스스로 메워주는 비밀은 그 안에 촉촉한 수분 덕분. 우리 지구촌의 거대한 아픔도 우리 또 일상의 자잘한 상처도요. 딱딱하게 굳은 마음이 아니라 서로를 보듬는 촉촉한 유연함과 평화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주말이 벌써 찾아왔네요. 우리 이웃들에게 그리고 더위에 지쳤던 나 자신에게 평화로운 안부를 이 아침에 건네주시면 좋겠습니다.

0: 25년 전 오늘 저도 멀지 않은 그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뉴욕에 처음 도착했을 때 바로 그 쌍둥이 빌딩을 올라갔던 그 추억이 있네요. 그때 안 갔으면 진짜 그럴 뻔했는데 얼마나 맑고 화창한 아름다운 아침이었는지 모릅니다. 뉴욕과 또 워싱턴 등지에서 발생한 동시다발 테러로 무려 2,977명이 희생됐고요. 그라운드 제로 추모식에서 올해는 당시 희생자들뿐만 아니라 지난 25년간 유독가스와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난 분들을 기리는 7번째 묵념도 처음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아, 여러 가지 우리 안보 시스템에도 많은 것들이 생겼죠. 공항 드나들 때 공항 보안 이런 것이 강화돼서 옛날에 없던 아니 신발도 벗어야 돼? 아니 물도 못 갖고 들어가? 이랬는데 아 그런 뉴스가 며칠 전에 있었어요. TSA 프리체크 하는 분들에 한해서 일단은 왜냐하면 정말 과학이 많이 발달을 하잖아요. 테크놀로지가. TSA 프리체크 회원을 대상으로 일단은 그 물병이나 대용량 액체류 보안 검색대 통과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시범 도입 추진 중이라고 그러는군요. 이게 물이냐 뭐냐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최첨단 3D CT 컴퓨터 단층 촬영으로요. 보안 검색 장비가 이게 많이 이렇게 많이 발달을 해가지고 가방 안에 액체 성분을 정확히 이게 어떤 액체인지도 알 수 있다 이래서 신발도 좀 벗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참 그렇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벌써 25년이 지났습니다. 아까도 그 하이드로젤 가만히 놔둬도 찢어져도 다시 붙고 그러는 또 재활용도 가능한 그런 신소재만큼이나 이렇게 딱 뿌리면요. 우리 인간들이 좀 서로 싸우지 않고 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신기술이 좀 나와줬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젯밤 뉴욕 하늘에는 희생자 2,977명을 뜻하는 2,977대의 드론이 쌍둥이 빌딩의 옛 모습을 재현하면서 깊은 추모의 뜻을 전했습니다. 보셨습니까? 아, 오늘은 바로 또 음력 8월 초하루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옛 우리 선조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한 달의 운과 돈복이 처음 방향을 잡는 아주 흰 도화지 같은 날이라고 하셨어요. 이 처음에 그 살짝 다른 차이가 엄청난 또 차이를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첫날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예전 어르신들은 초하루 새벽에 우물에서 천물을 길어 올려서 맑은 물 한 잔으로 몸 안에 묵은 기운을 씻어내고 소원을 빚었다고 그러는군요. 그리고 오늘 드셔야 되는 음식이요. 이 풍수학상 하얀 쌀밥을 넉넉하게 수북이 담아 먹는 게 좋고요. 또 흰색 그리고 금색 이런 것들 흰색 옷을 또 입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쑥쑥 자라는 푸른 잎채소, 제철 과일, 따뜻한 미역국 이렇게 함께 곁들이시면 좋다고 하네요. 또 출출할 땐 밤이나 호두 같은 견과류를 챙겨 드시는 게 좋다고 그럽니다. 아우 세상에 세계 곳곳에 가뭄이고 뭐 홍수여서 야 목초가 다 말랐어 뭐 이런 얘기만 듣다가 저 어젯밤 저희 그 청양 칠갑산 산자락에 있는 청양에서 밤농장을 하시는 저희 언니랑 통화를 했는데 밤이 풍년이래요. 거기다가 대추도 너무 자라서 아주 이제 정말 정신없는 거죠. 아주 무서운 밤 줍느라고 무서운 다시 그 추수의 계절이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아 반대로 오늘 좀 주의하시면 좋은 것들도 있습니다. 초하루에 따뜻하고 맑은 기운을 얼려버리는 차가운 음료, 빙수 이런 것들은 피하는 게 좋고요. 묵은 반찬보다는 새로 만든 신선한 음식으로 드셔라 이런 얘기가 있고요. 오늘 아침에 바닥을 쓸면 들어오는 복을 밖으로 쓸어낸다는 얘기가 있어서 오늘 같은 날은 일단은 그냥 청소하지 마시고 쓸지 마시고 또 지갑을 열어서 오래된 영수증은 비우고 빳빳한 새 지폐 한 장을 살포시 넣어주면 돈복을 부르는 예쁜 씨앗이 된다 이렇게 어르신들은 말씀을 하셨네요. 뭐 거창한 의식보다 더 중요한 건요, 나 자신을 아끼고 주변에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여유로운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마침 뉴문이라서 달이 없는 깜깜한, 그래서 별이 더 반짝일 수 있는 그런 좋은 밤이 되겠습니다. 아, 어젯밤에도 어제도 진짜 더웠어요. 그저께는 더 더웠죠. 오늘 현재 한인타운은 지금 8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고 기온은 91도를 보이겠는데요. 그래도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저쪽 밸리 지역은 그래도 어쩌면 100도 가까이 가지 않을까 싶네요. 이럴수록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이 주말에는 좀 쉬어주시면서 또 편안한 나의 안식이 될 수 있는, 머리가 쉬어야 되거든요. 몸이 쉬는 거 말고 몸은 많이 쉬었어요. 덥다고 그냥 누워만 있어서 저도 짐을 한 일주일 동안 못 갔네요. 오늘은 꼭 한번 가서 운동도 하고 땀을 좀 흘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주말에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오늘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아름다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50대 이후를 위한 최첨단 스킨케어 셀리온의 GF7과 대한민국 대표 제약회사 유한양행의 유한건강생활,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에취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리빙 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우, 원스톱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웨스턴 8가, 로데오 갤러리아 몰래 법무사 권두환 박사, 만두 박사님과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1: 변호사를 이재영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5: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6: 3236-6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
7: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8: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7: 선택하세요 품질을.
8: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7: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8: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7: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8: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9: 세븐디아스 타이어.
1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1: LA 아리랑 LA 한인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다양한 경품 대잔치가 예정된 이번 행사에서 타이거 JK, 윤미래, 진우션, 에반 팍, 우주한, 덤파운데드 등 최강 라인업 공연과 K-선발 대회, LA-K-POP 페스티벌, 실버 패션쇼 및 다채로운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를 즐겨보세요.
5: 제53회 LA한 인축제는 CD10, 메트로, 허슬러, 럭키레이디 카지노, 서울메디칼그룹, US뱅크, 현대, 믹순 백세주가 후원합니다.
4: 골프도 즐기고 이웃사랑도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
9: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4: 11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
9: 부에나팍 로스쿠테스 컨트리클럽에서 열립니다.
4: 이 대회가 특별한 이유는?
9: 참가비 전액을 이웃에게 기부하는 따뜻한 이웃섬김 골프대회이기 때문이죠.
4: 여러분이 홀인원 만불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9: 거기에 푸짐한 상품과 다양한 경품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4: 골프도 즐기고
9: 이웃에게 사랑도 나누고.
4: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참가 신청 및 문의는
9: 888-847-3098 888-847-3098. 오늘은 좋은 날 굿모닝 차차차.
0: 여기는 AM1650 라디오 서울. 10시부터 12시 굿모닝 차차차. 굿모닝 차차차. 아, 오늘은 청소하지 말아야겠어요 하셨는데 초하루니까 이렇게 쓸면 복이 나간다라고 옛 어르신이 초하루에는 청소를 마당 이렇게 쓰는 걸 안 했다고 하니까 이참에 그래요. 주말에는 막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너무 분주한 것 같아요. 오히려 좀 쉬어주면서 나중에 좀 밀어놓으시면 어때요? 그죠? 좀 천천히. 자, 오늘은 바로 우리 건강하고 맛있는 한식, 힐링되는 곳 소반. LA 한식의 자존심이자 헐리우드 거장들도 줄 서서 찾는다는 그곳. 반찬 하나에도 정성을 담는 소반의 박영희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12: 안녕하세요.
0: 네, 오랜만입니다. 네. 굉장히 바쁘셨다면서요.
12: 아, 이번에 그 다인 네. LA 행사가 있어서
0: 여러 행사가 네, 있었죠.
12: 그래서 네. 15일 동안 네. 거의 막 서너 시간 자고 일했고 네. 그다음에 또 주말까지 끼어서 이제 17일 정도 됐고 그다음 날이 또 네. 연휴였잖아요. 레이버데이인가. 네. 그래서 한 거의 20일을 네. 너무 바쁘게 지냈고.
0: 아니, 우리 옛날에 뭐 네. 학교 시험 때문에 3당 사락에서 3시간 잠은 네. 붓고 4시간 잠은 떨어진다는데
12: 진짜 공부하면서 정말 네. 내가
0: 그렇게나 공부했으면. 아니, 하루에 3시간 주무시고 네. 진짜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닙니까?
12: 중간중간 네. 또 낮에 가서 쉬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서너 시간은 더 되죠.
0: 정말 바쁘셔서 네. 무더위도 뭐 모르시고 그렇게 지나가셨다면서요.
12: 네, 너무 바쁠 때는 막 네. 더위인지 뭔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아, 그냥 네. 막 하고.
0: 너무 더워서 요즘은 식당에서도요 에어컨을 켜도 이게 시원한 감이 네. 없는 데가 있더라고요.
12: 그래서 일찍 가서요 새벽에 네. 가서 네. 모든 에어컨을 다 틀어야 돼요. 그래야지 조금 낮에 시원하지 네. 늦게 오픈할 때 하면은 시원해지지가 그렇죠. 않아요. 예.
0: 주방에 계시는 분들 얼마나 덥겠어요. 예.
12: 그래서 주방까지 에어컨 다 달았어요. 에어컬러 이렇게 해가지고 네, 네. 예. 그래서 다 틀어놓고 막 앞뒤로
0: 네. 이번 달 전기세
12: 많이 나왔어요.
0: 많이 나. 네.
12: 많이 근데 나오겠네요. 더워서 예. 아픈 것보단 낫잖아요.
0: 그렇죠. 예. 또 그만큼 바쁘시니까 예. 그래도 불경기라고 그러지만 요즘 한류 붐에 예. 정말 옛날 뭐 오늘의 9.12 테러 25주년이잖아요.
12: 아, 그런가요?
0: 네. 예. 25년 전만 해도 Where are you from? You from Japan? No?
12: China?
0: China? No? 코리아 그러면 코리아를 모르는 사람도
12: 예, 맞아요.
0: 많았잖아요. 예. 근데 요즘은 뭐 대세예요.
12: 정말 너무 네. 놀란 게 네. 한국분 아 그 외국 사람들이 이번에도 콘서트 있었잖아요. 우리 네. 자랑스러운 한국의 아들들.
0: 우리 BTS.
12: 있었는데 네. 손님들이 다 외국 사람들이 다 한국말로 와서 오다를 해요. 음식을.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정말
0: 어떻게 한국말로 해요?
12: 다 뭐 한국말을 다 배웠어요.
0: 갈비찜 주세요.
12: 예,
0: 그래요?
12: 예, 예. 그리고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거 주세요. 다 읽어요. 밑에 영어 보고도 있지만 거의 야. 다 말을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막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누군지도 네. 모르고 막 김치 냄새 난다는데 요즘은 김치만주라 그래요. 그래서
0: 김치만주 주세요.
12: 네.
0: 그래요?
12: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계속. 예. 그래서 내가 아 우리 한류 이렇게 우리 자랑스러운 아들 딸들이
0: 네.
12: 이렇게 정말 대단한 일을 하구나.
0: 아.
12: 근데 우연히 저희가 또 음식을 맡게 네. 됐잖아요. 그 네. 자랑스러운 아들들 하면서 네. 4일 동안 정말
0: 네.
12: 너무 힘들었지만 또 너무너무 진짜 신경 쓰고
0: 네.
12: 막 내 아들 같이 첫날은 아. 또 누구 생일이었는데
0: 네.
12: 그 멤버 중에 한 명
0: 네.
12: 우리 남편한테 여보 저기 전복 넣고 국을 끓이는데 제가 이제 산 전복을 사왔어요.
0: 네.
12: 그래서 그거 넣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4일 동안 운동 일 못해.
0: 네.
12: 그러니까 힘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낙지 넣고 또 국물 맛있으라고 또 홍합 넣고 해가지고 끓이고
0: 네.
12: 또 첫날부터 또 양념게장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배 아파서 안 돼. 첫날부터 배 아파버리면 큰일 나. 뒤로 미루자 그랬더니 우리 딸이 엄마 자기들이 먹고 싶어서 메뉴가 있는데 왜 엄마가 마음대로 하냐고. 그러니까 또 얼마나 걱정이 돼요. 그래서 절단고 꽃게 싼 걸로 해야 되는데
0: 네.
12: 제일 비싼 꽃게를 우리 간장게장하는 네. 꽃게로 양념게장을 했더니 세상에 얼마나 맛있는지
0: 네.
12: 그리고 이제 배가 아프면 안 되니까 제가 또 막 별하별 이때까지 67년 살면서 모든
0: 네.
12: 지혜를 다 쏟아서
0: 네.
12: 빨갛고 이쁘게
0: 네.
12: 대신 배는 안 아프게 정말 이번 그 이번에 4일 하면서
0: 네.
12: 물론 메뉴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거를
0: 네.
12: 다 해서 먹어보고 다 하면서 정말
0: 네.
12: 정말로 이렇게 많은 음식 먹어보긴 처음이네요.
0: 와.
12: 거기서 메뉴가 다 왔어요. 하루에 점심에 10가지 저녁에 10가지 약 4일 동안 그러니까 80가지를 하는데 두세 가지는 같았지만 나머지는 다 틀렸어요. 그래서
0: 아, 그 배달을 했어요?
12: 예,
0: 공연장에?
12: 배달을 계속 공연장에 예.
0: 어머 그러면 지금 뭐
12: 얼굴을 대놓고... 못 봤어요. 담당자들이
0: 우리 BTS 예. 아니 그리고 아, 얘기하면 그렇지만 아니 저기 그래서 이렇게 예. 그 먹을 음식을 그렇게 만들었군요. 4일
12: 네,
0: 동안.
12: 4일
0: 어머나.
12: 동안. 정말로. 네. 근데 이제 공연할 때
0: 네.
12: 배도 아프면 안 되고.
0: 그렇죠. 얼마나 신경 쓰셨겠어요.
12: 속이 부담스러우면 안 되고. 그러니까 모든 아이디어를 다 짜서 우리 딸은 딸대로
0: 야.
12: 막 올게닉 고기, 올게닉 네. 야채 사서 샐러드 만들고 나는 나대로 또
0: 네.
12: 별하별 지혜를 다 썼고 우리 남편은 남편대로
0: 네.
12: 그렇게 해서 지나고 나니까 이틀 하고 이틀 쉬고 이틀 했는데 이틀 하고 하루 이틀 쉬는데요. 나는 정말 어디 그 무슨 극기 훈련 갔다가 와서 쉬는 것 같은.
0: 진짜 신경 많이 쓰셨군요.
12: 되게 그
0: 네.
12: 휴가라는 게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 나 처음 느꼈어요.
0: 네.
12: 이틀 하고 딱 쉬는데 정말
0: 예.
12: 막 춤을 출 것 같아. 막 너무
0: 야.
12: 시원해지는 거야.
0: 네.
12: 그다음에 또 이틀 하고
0: 네.
12: 이제 마지막 날은 제가 이제 3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갖다 줘야 되니까
0: 네.
12: 이제 못 가고 마지막 날은 내가 이제 끝이니까 같이 따라갔어요. 그랬는데
0: 네.
12: 이제 그 VIP 그 파킹 그거를 줘요. 퍼밋을
0: 네.
12: 그래갖고 들어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들어가지도 못해요.
0: 네.
12: 담당자만
0: 야.
12: 들어가지. 그래갖고 들어가는데
0: 네.
12: 막 그 혹시 폭탄이 있나 막 그래서 그런지 멍멍이 들고 막
0: 멍멍이
12: 돌고
0: 탐지견.
12: 전화해서 확인하고 막 어마어마하게 그거 하더라고요.
0: 그럼요.
12: 그래갖고 이제 갖다 내려놓고
0: 네.
12: 이제 그 4시에 도착을 했는데 핸드캡 들이 먼저 벌써 들어가대요.
0: 네.
12: 8시에 공연을 하는데 벌써 4시부터 핸디캡 쫙 들어가더라고. 그리고 이제 곧 온다. 곧 도착하니까
0: 네.
12: 보고 가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0: 어머.
12: 근데 우리가 너무 지쳐 가지고
0: 네.
12: 다음에 보자.
0: 세상에.
12: 그러고
0: 네.
12: 그냥 왔어요. 너무
0: 네.
12: 막 힘들 왜냐면 우리가 한 20일이 힘들었잖아요.
0: 네.
12: 그러다가 또 그렇게 해 버리니까
0: 네.
12: 막 체력 싸움이더라고 해 보니까
0: 아.
12: 이것도 그래서
0: 네.
12: 중간에 막 체력 단련하면서
0: 네.
12: 마사지 다니면서 중간에 가서 쉬면서 막
0: 아오.
12: 끝나고 나니까 너무 저거 해가지고
0: 네.
12: 이번에 그래도 오랜만에 가서 집에 가서 이틀 쉬고
0: 네.
12: 어제 밤에 내려왔네요.
0: 아 그러십니까? 대단한 일을
12: 네.
0: 하셨습니다.
12: 네.
0: 정말 이런 여러 가지 아까 식당에 와서 갈비찜 주세요.
12: 네.
0: 김치 만주 주세요. 이렇게 오다 하는 그 상황을
12: 다 아. 그렇게 안 해요. 거의 완벽하게
0: 완벽해요.
12: 네.
0: 아.
12: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0: 우리 세종대왕님 김구 선생님 이순신 장군께서 얼마나 진짜
12: 정말이에요.
0: 에, 그런 에이. 애국심을 담아서 아마 너무너무 정성껏 이번에
12: 에이.
0: 그 페스티벌을 함께 보내셨네요.
12: 에이.
0: 네. 가장 좋아하는 그런 음식은 뭐였나요? 우리 또 소반 식당을 찾은 우리 BTS 팬들이 좋아하는 오다가 제일 많이 들어왔던 거 뭐였어요?
12: BTS도 말하고
0: 아무튼 예예예. 예, 예.
12: 왜냐하면 아니, 우리 팬들이, 딸이 예. 우리 딸이 네. 그게 알려져 버리면 네. 우리 맨날 오시는 손님들 있잖아요. 네. 우리는 정말 그분들이 귀중하거든요. 네. 근데 너무 바빠지면
0: 그분들이
12: 못 드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엄마 아직은 말하지 마요.
0: 아 그러면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 외국 팬들이 오셔가지고 가장 좋아했던
12: 그래도 거의
0: 좋았던 게
12: 갈비찜 간장게장이에요. 아니 간장게장도 좋아하고 네. 그다음에 은대구조림 뭐 불고기 이렇게 네.
0: 아 최고네요 최고. 네. 아 간장게장 간장게장 그 네. 사실 먹기가 쉬운 게 아닌데.
12: 근데 요즘 외국 분들이 다 네. 드세요.
0: 아 그거 한번 맛들리면 그건 못 잊죠.
12: 네.
0: 야 우리 박영희 대표님 진짜 대단하십니다. 네.
12: 근데 네. 이제 이번에 미역국을 끓여주면서 청성껏 끓이면서 네. 눈물이 핑 가끔 갑자기 도는 거예요. 그 엄마는 외국에다가 데려다 외국에 가서 하고 있는데 아들 네. 얼마나 아들 생각이 날까 네. 생일인데 그런 생각도 들고 네. 나는 과연 우리 가족한테 이렇게 해줘본 적이 있나 그거 생각하니까 또 우리 네. 남편이 옆에 있는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리고 애들한테도 미안하고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 애들한테도 좀 네. 가족한테도 좀 잘
0: 말 나온 김에요. 네. 오늘이 초하루입니다. 네. 8월 초하루 네. 이제 추석이잖아요. 네. 조금만 있으면 그러면 미역국이 오늘 좋대요. 네. 따뜻하게 네. 또 생일 맞았을 때 우리가 끓이고 또 에이. 미역국이 뭐 너무 몸에 좋잖아요. 어떻게 하면 부드럽고 진국 맛있는 미역국을 끓이는지.
12: 보통 저는 그냥 물에다 넣고 이렇게 액젓 좀 넣고 소금 넣고 국간장 있잖아요. 우리 조선 간장. 네, 네, 네. 그거 넣고 이제 어떤 사람은 미역국에다 마늘을 넣지 마라 그래요.
0: 그런
12: 근데 저는 넣어요. 거기다가. 근데 보통 분들은 뭐 고기를 먼저 볶아요 이렇게
0: 그쵸.
12: 볶으다가 마늘 넣고 볶으다가 네. 그다음에 이제 미역
0: 불린
12: 미역으로 같이 볶아요.
0: 네.
12: 그런 다음에 이제 국물을 부어요. 그러니까
0: 국물은 그냥
12: 예 네, 그 물? 그 우리는 육수를 항상 끓여놓으니까
0: 네.
12: 뭐 멸치 다시마 그다음에 마늘 양파 이런 거 넣고 네. 끓여놓으니까 그걸로 네. 해도 되고
0: 네.
12: 깨끗하게 드시려면 그냥 맹물 넣어도 돼요.
0: 네. 네.
12: 그렇게 해서 먼저 볶아도 되고
0: 네.
12: 또 그냥 물에 넣고 끓여도 되고 그 네.

0: 가루 말고 들깨로. 들깨로. 네.
1: 들깨로 해야지 맛있어요. 들깨 가루보다.
0: 아, 네. 들깨 가루가 이게 끈적한 좀 되면서 네.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1: 뭔가 모르게 끈적한 뭐가 있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아. 그래서 저는 꼭 들깨를 사다가 네. 갈아요. 다섯 번
0: 직접
1: 씻으면,
0: 가세요. 네. 믹서에다가, 바로 먹기 전에
1: 믹서에다가. 아. 네.
0: 그것도 너무 좋은 방법이네요. 네.
1: 그게
0: 네.
1: 정말 들깨하고 그 들기름만큼 우리 몸에 정말 좋은 음식이에요. 그게.
0: 그렇대요. 예. 그리고 너무 맛있어. 예. 요즘 입맛 없어서요. 예. 그냥 밥을 데피지도 않고 냉장고에 있던 차가운 밥. 그게 예. 또 살도 안 찌고 좋다잖아요. 어. 거기다 김치국물 넣고 예. 들기름만 뿌리고 김치 쪄서 넣어서 예. 비벼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1: 그래요.
0: 계란 후라이 하나 얹어가지고.
1: 들기름만큼 좋은 게 없대요. 아. 들기름 들깨. 예.
0: 네. 그러면 저도 한번 들깨를 사다가 예. 그렇게 직접 한번 갈아서. 어. 그냥 뭐 들깨 수제비도 해도 네. 되고
1: 들깨 수제비 해도 되고
0: 나물 무칠 때도 괜찮아요. 네,
1: 나물 그 건나물 뭐 그런 거 진나물 네. 이런 거 무칠 때 거의 그 들깨 넣어요.
0: 네.
1: 근데 저는 이제 가끔 넣고 많이 나눠요. 왜냐면은 그 나물의 그 상큼한 맛을
0: 좀
1: 그 들깨가 좀 네. 적어대요. 그래서 네. 저는 그냥 그 우리 가게 우리 소반에는 그 샐러리를 네. 썰어서 데친 다음에 옛날에 한국의 모이때 같이 네. 들깨를 넣어서 볶아줘요. 근데 외국 사람 한국 분들 다 좋아하세요.
0: 아 들깨 향이 또 있잖아요.
1: 네, 향이 있으니까.
0: 아 갑자기 밥 먹고 싶은 생각이 네. 들면서 너무 맛있겠다.
1: 한번 오세요.
0: 아 너무 좋아요. 네. 네. 미역국 말고도 이제 네. 요즘 진짜 날이 너무 더워서 국을 네. 못하겠다 했는데 네. 뭔가 좀 심플하고 그러면서도 건강이 네. 좋고 맛 좋은 거
1: 그리고 저는 주세요. 항상 여름에 제일 좋아하는 네. 거를 열무 풋배추하고 열무 넣어서
0: 네.
1: 감자를 하나 삶아요. 그래서 감자를 깬 다음에 거기다 액젓 좀 넣고 양파 네. 마늘 파 아니 이제 양파하고 그 마늘을 좀 갈고 그래서 거기다 국물을 만들고 국물 만들 때 저는
0: 아, 원래 예. 그 녹말가루 뭐
1: 녹말가루보다
0: 했는데 감자로
1: 감자, 열무하고 풋배추에는 예. 감자가 최고예요. 완전 맛이 달라요. 뭐 다른 풀숭고보다는
0: 네.
1: 그래갖고 그걸로 해서 사과 하나 갈아 넣고
0: 네.
1: 해서 그 국물을 간을 맞춰요. 저는 액젓을 좋아하는 편이니까 액젓 좀 넣고
0: 네.
1: 그 다음에 그 이제
0: 액젓은 뭐 멸치젓이나
1: 예. 뭐 잘 좋아하는 거 뭐, 예. 네. 넣고 이제 저는 설탕을 안 넣는 대신 물김치에는 제가 세븐업을 넣어요. 세븐업.
0: 아, 네.
1: 단맛을 그걸로 내고 양파하고.
0: 네. 아니 갈아 만든 배 이런 것도 네. 김치 담을 때 넣으시더라고요.
1: 그런 것도 넣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네.
0: 근데 세븐업.
1: 네. 저는 뭔가... 되게 배를 넣지 그 그런 액 그런 거는 별로 또 안 좋아해요.
0: 네,
1: 그래서
0: 네.
1: 배 있으면 배 넣으면 더 좋고
0: 네.
1: 그렇게 해서 살짝 익으면요. 그거는 정말 밥에 비벼 먹어도 맛있고 그리고 아. 뭐 국수
0: 네.
1: 그리고 그게 그렇게 몸에 좋대요. 열무가.
0: 물김치가 아니라 자작자작 네.
1: 자작자작 해도 되고 네. 물김치도 되고
0: 네.
1: 그럼 물김치 국물 좀 더 부으면 물김치 되는 거고
0: 그 열무는 어떻게 졸여요?
1: 자작자작
0: 저는 열무김치를 한다고
1: 살짝만 졸여봐요.
0: 살짝
1: 많이 졸이면 안 돼. 아니 한 10분 20분
0: 그거밖에 네. 안 해요?
1: 살짝만 해야 돼요. 너무 많이
0: 사각사각하죠.
1: 네. 아. 좀 질겨지면서
0: 그리고 물이 많이 나와도 되니까 네. 나중에
1: 그럼요.
0: 오.
1: 그러니까 그 네. 숨 죽을 만큼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속에다 간한다 이렇게는 안 되고
0: 아, 네.
1: 그럼 질겨지고 네. 또 그 파릇한 그 싱싱한 게 없어지잖아요.
0: 네. 네. 어, 열무 김치 있으면
1: 그것만 있으면 정말로
0: 열무 비빔밥, 예, 열무 국수,
1: 국수에 다 그냥 네. 밥에다 비벼 먹어도 맛있고.
0: 아, 예. 그게 또 익어가면 그거야말로 진짜
1: 그 국물에 아우 정말 그냥 그, 마셔도 네. 맛있고.
0: 프로바이오틱 원더랜드라고 네. 해서 미국 분들이 요즘 김치를 얼마나 집에서 담아 먹던지요.
1: 오.
0: 저희 아파트에 세르비아 할머니가 계신데 네. 김치를 담아주세요.
1: 네.
0: 근데 좀 희한해.
1: 외국 사람
0: 자기네 식이야 그냥 네. 조금. 네.
1: 그냥 우리 거 모르면 자기들끼리 그냥 해서 먹.
0: 자기 식으로 그냥 만들어서 네. 김치라고 이렇게 지금 맛봤어요.
1: 네.
0: 뭐 그냥 먹을 만하던데요. 네. 야.
1: 익으면 저는 익은 김치를 좋아하니까
0: 저도요.
1: 익으면 다 맛있는 간만 맞고
0: 맞아요.
1: 익으면 다 맛있어요.
0: 뭔가 특이한 김치를 만들어 보신 적은 없나요?
1: 아니 이번에 네. 이제 그 아들들 저 딸만 있는데 이번에 아들 키우는 맛을 톡톡히 봤습니다.
0: 아~
1: 그래서 이번에
0: 네.
1: 비트 넣고 백김치 다 맞고
0: 어머
1: 깍두기
0: 그 색깔이 너무 이쁘겠네요.
1: 네 맞아요.
0: 어떻게 해요? 알려주세요.
1: 그
0: 똑같이 배추 절이
1: 하얗게 절이는데
0: 예.
1: 이제 절인 다음에 그 비트 국물을 넣어도 되는데 저는 이번에 채로 썰어서 비트 그거를 같이 배 썰어 넣고
0: 네.
1: 또 저희 집에 대추가 많이 달렸잖아요.
0: 예.

0: 그냥 대추 썰어 놓고 배 썰어 놓고 파 양파 넣고
1: 네.
0: 그냥 간만 맞춰서 넣어놔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그 액젓도 저는 조금 넣고 그다음에 이제 설탕은 안 넣는 대신 제가 세븐업을 넣고 그렇게 해서 익으면 근데 미리 한 일주일 전에 담아놓으니까 이제 한뭐 일주일 정도 되니까 맛있더라고 그래서
1: 색깔이
0: 핑크
1: 핑크핑크하겠네요.
0: 에 핑크로 나오고 그다음에 깍두기 담았고 깍두기는 요즘 무가 맛이 없는 철이라 너무 쓰고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막뭐배 넣고 양파 넣고 막다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또막 익힌 다음에 그 이제 날짜가 좀 지나야 돼요. 너무 쓰고 그래서. 그래서
1: 그래서
0: 그거를
1: 이게
0: 어느 정도 해놓으니까 푹 익으니까 또 맛있더라고. 그래서 그거 해서 보내고. 어떤 음식하고 보쌈 같은 게 많을 때는 백김치를 보냈고, 그다음에 뭐탕 같은 거, 갈비탕 뭐 이런 거할 때는 또 깍두기를 보내고, 이렇게 맞춰서, 그다음에 오이 소백이도 담아놓고 해가지고, 근데 오이 소백이는 못 줘버렸어요. 이렇게 보내려다 보니까 이렇게 뭐가 안 맞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못 보내고 저희가 뭐 그.
1: 무가 맛있는
0: 배추김치하고
1: 절은
0: 겨울이요.
1: 겨울에
0: 겨울에는 정말
1: 예
0: 이렇게 잘라서 먹으면 배보다 더 맛있어요.
1: 맞아요
0: 근데 여름에는 어떤 걸로 해도 맛이 없더라고. 예.
1: 그러니까
0: 막
1: 대철이 있어
0: 쌉싸름한 맛이 나고 그래서 그거 안 나게 하려고 막배 갈아넣고 별거 다 해가지고 양파 갈아넣고 막 해가지고 어떻게 맞춰놨더니 익으니까 또 맛있더라고.
1: 어떤 분은 무를 건강식 건강 비결이시더라고요 항상 무를 간식으로 드셔 무
0: 예, 그런 분들 많아요.
1: 무가 그렇게 좋대요.
0: 무는 꼭 집에 있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남자분들이 더 그러시대요.
1: 그리고 이
0: 여자보다.
1: 무가 상하지도 않아.
0: 예.
1: 냉장고에 이렇게 잘 이렇게 싸가서 넣어놓으면 오래
0: 맞아요.
1: 가잖아요.
0: 예. 그게 그렇게 좋대요.
1: 예. 야, 먹는 얘기 하니까
0: 네.
1: 오늘 주말에는 뭘 먹을까 하고 여러분 한번 열무김치도 담가보시고
0: 네.
1: 또
0: 근데
1: 미역국도 한번.
0: 더우니까 담으란 말도 못 하겠어요.
1: 그러니까 아니 이제 더위
0: 그것도
1: 갔어. 이제
0: 그리고
1: 살만해요.
0: 생각보다 또 비싸요. 그게 요즘 열무가.
1: 비싸요? 그럼 안
0: 예.
1: 되겠다.
0: 모든 게다 비싸요, 요즘은요.
1: 그렇죠. 그래서 정말 김치 한 쪽도 소중하다는 걸 느껴요.
0: 맞아요.
1: 이제 더 그럴지도 몰라서 그래도 한국에 또 풍년이라는 풍년 소식이 왔어요. 예, 저희 언니가 밤 농장을 하시거든요. 대추 너무 잘 됐대요.
0: 예, 우리도 대추
1: 풍년이라고 해서.
0: 많이 열렸어요.
1: 그래요?
0: 예, 우리 동네도 많이
1: 예,
0: 열렸고 저희 집에도
1: 필라네.
0: 예. 저희 집에도 정말 많이 열렸어요. 어제 오늘 많이 따왔어요. 저쪽에 갖다 놨는데.
1: 그래요.
0: 예.
1: 우리 필라네도 우리 한인분들이 많이 살고
0: 많이
1: 계시죠?
0: 살죠.
1: 애플밸리,
0: 예,
1: 뭐
0: 그렇죠.
1: 루썬밸리
0: 루썬밸리.
1: 이런 쪽에 대추 키우시는 분들도 많이
0: 예,
1: 계셨는데,
0: 많이
1: 올해 그래도 풍년이어서.
0: 예, 많이 열렸어요.
1: 매실은 어떤가요?
0: 매실은 아주 잘 되진 않아요. 날씨가 2월에 꽃이 피어서 3, 4월에 눈이 와버려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올해는 조금 됐는데 옛날 같이 그렇게 잘안 돼요.
1: 한 2, 3년 전인가요?
0: 예.
1: 완전히 전체가 멸종.
0: 몇년 동안 그랬어요.
1: 그렇죠.
0: 예. 근데 작년에 조금 나왔고 저희도 6그루 있는데 한 100개 열리다가 또 조금 있으면 다 떨어져
1: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0: 못 땄어요.
1: 비실비실인가요?
0: 예.
1: 매실이?
0: 못 땄어요.
1: 매실 액기스 좋은데.
0: 대추는 많이 열렸고.
1: 소반식당에 가면 우리 박영희 대표님께서
0: 네.
1: 그쫙 이렇게 청을 담아
0: 예.
1: 놓으셨잖아요. 그 종류가 몇 개나 돼요?
0: 한 몇십까지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과일이든 뭐 야채든 그 철에 좋은 거 있으면 무조건 담아요.
1: 그 갖가지 재료로 제철 과일로 담으면 그게 요리에도 활용이 되고
0: 요리도
1: 또 음료
0: 마시기도 하고.
1: 마시기도
0: 예,
1: 하고 너무
0: 맞아요.
1: 좋은 것 같아요. 칵테일에 쓰이면서 담는 법좀 알려주세요. 담는 법좀
0: 그거는
1: 알려주세요.
0: 정말 쉬워요. 어떤 과일이나 야채도 그냥 깨끗이 씻어서 말린 다음에 물기를 없앤 다음에 그걸 넣고 설탕만 부으면 돼요. 그다음에 소금은 한 숟가락 정도 조금만 넣고. 근데 만약에 그 속에 그 즙이 많은 과일 있잖아요. 그거는 설탕을 더 많이 넣어야 돼요.
1: 그래야
0: 그렇지
1: 상하지가
0: 않으면은
1: 않죠.
0: 상해 버려요. 예. 곰팡이 펴 버려요. 근데 설탕이 좀 많으면은요. 자기들이 녹을 만큼 녹고 안 녹고 있어. 밑에가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좀더 많이 넣는 게 좋아요.
1: 그래요. 요즘 그러니까 뭘로 담으셨어요?
0: 전 저희 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생강, 그다음에 레몬. 생강은 정말 날마다 씁니다. 그리고
1: 생강을 이렇게 편 쓰기로 하나
0: 썰어가지고 설탕하고 재우고,
1: 넣고
0: 그리고 그 비트 많이 쓰고,
1: 비트도
0: 비트
1: 색깔이 이뻐서
0: 연근 조리고 할때 그걸로 하는데 끓이면 그 색이 없어져요. 그래도 훨씬 이쁜 색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 하고 예. 레몬 그다음에 뭐 블루베리도 있으면 담고 석류도 담고 뭐 네. 있는 거는 다 담아요.
1: 아, 사과도 아, 하나요?
0: 사과, 감,
1: 복숭아?
0: 모든 복숭아, 모든 과일.
1: 아, 참외하고 수박은 안 되겠죠.
0: 수박하고 참외는 안 담아봤는데 네. 이번에 아는 분이 그러시는데 양파가 그렇게 좋대요. 양파는 모든 거 김치고 어디고 다 넣어도 된대요.
1: 아, 그러네요.
0: 그래서 저도 저는 양파만은 안 담아봤는데 마늘까지는 네. 담아봤는데 네. 그래서 이번에 양파를 좀 담으려고.
1: 저도 한번 해봐야
0: 그거는 네. 어디든지도 맛있대요.
1: 양파도 이렇게 썰어서?
0: 네, 저는 네. 이제 이렇게 썰어서 하는데 그분은 그냥 네. 거의 갈 반 갈다시피 해가지고 그렇게 넣으면 그냥 떠서 넣으면 된대요. 그러니까 살짝 갈아서. 믹서나 뭐 믹서 말고 그 네. 마늘 가는 데 있잖아요. 예. 그런 데다가 네. 살짝 갈아서 설탕하고 재워놓으면 정말로 네. 음식할 때 편하대요. 아무데나 넣어도 된대요.
1: 예. 숙성시키는 거는 어느 정도 하면 돼요?
0: 한 3개월이면 좋은데 저는 보통 1년 넘게 2년 2년 정도가 맛있는 것 같아요.
1: 무을수록 깊은 맛이 예. 나서 발효돼서
0: 예. 너무 오래돼도 그렇고 네. 2년 된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예. 1년 2년
1: 용기는 예. 유리
0: 저는 유리에다 해요. 예. 예. 그 항아리에다 한번 더 좋대는데 네. 항아리까지는 못하고 유리병에다 해요. 뭐 홈쇼핑 월드나 뭐 이런 데 가면 네. 다 팔아요.
1: 그렇죠. 그런 용기. 에이. 아, 그렇게 좀 이제는 좀 저장을 해서 조금 농사 짓고 이런 것들이 좀 불규칙하잖아요. 기후도 그렇고. 에이. 그래서 좀 그렇게 저장을 하고 오래 먹을 수 있게 에이. 만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아무 때나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에이. 떠서 넣으면 되잖아요. 에이.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되게 뿌듯하잖아요. 그거 담아놓으면 막 여성스럽고
1: 여성스럽고 쫙 진열되어 있으면 너무 뿌듯하죠.
0: 든든해, 든든해요. 네.
1: 술도 담으십니까?
0: 술은 저는 네. 옛날에 한 10년 전에 체리가 너무 많아서 그거 담아놓은 게 있고요.
1: 네.
0: 저는 술은 별로 그 다음에 산삼
1: 네. 네.
0: 그거는 또 어디서 이제 누가 선물해가지고 네. 그거 담아놨고 체리하고 포도 한번 담아놨던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네. 별로 술은
1: 예. 식초도 막 담으시나요?
0: 식초는 제가 네. 이제 정식으로 배웠는데
1: 네.
0: 그거 잘못해갖고 날파리가 온 집안에 다 끓어가지고
1: 그냥 사 먹을까요? 식초는?
0: 그래도 담으면 네. 좋아요 그것도 네. 이번에 아니, 또 고추장 담는 것도 배웠어요 제가
1: 그러셨어요?
0: 그래서 이번에 또 고추장도 되게 쉽더라고 그래서 고추장 담아놓고 네. 예.
1: 너무 바쁘고
0: 예.
1: 그러면서도 굉장히 보람을 느끼시고 그럴 것 같습니다.
0: 예.
1: 네. 자, 우리 시그니처 매운 소바는 뭐 간장게장, 갈비찜,
0: 은대구.
1: 은대구 조림.
0: 해물 두부전도 예. 되게 좋아하시고.
1: 해물 두부전.
0: 네.
1: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0: 그거는 예. 해물을 오징어 그 믹스된 거 이런 거 사지 마시고 진짜 생 그
1: 오징어를 사서
0: 오징어를 사 생이야. 네. 네. 그거 네. 사서 네. 조그맣게 자른 다음에
1: 네.
0: 그다음에 새우 있잖아요. 볶음밥에 넣는 새우 아무 새우나
1: 네. 그거 좀 작은 걸로
0: 네. 그걸로 네. 해서 넣고 그다음에 저희는 게바살을 넣어요.
1: 예.
0: 그리고 그거를 이제 한
1: 두부는 어떻게 해요? 예.
0: 그다음에 그 해물만큼 두부를 예. 해서 물기를 조금 뺀 다음에 손으로 살짝 으깨요. 너무 네. 많이 으깨지 말고 네네. 그렇게 한 다음에 양파하고 파하고 네. 당근을 또 조그맣게 썰어요.
1: 네.
0: 그래서 그거를 해물에다 먼저 그 부침가루를 조금 묻혀야 돼요.
1: 네.
0: 그래야지 물기가 거기에 붙죠? 스며들면서 이 다음에 전을 부칠 때 안 튀어나와요. 그냥 넣으면 막 툭툭 튀어나와요. 막 튀어요, 잘못하면.
1: 네, 네.
0: 그 바른 다음에 네. 이제 그거를 섞어요, 세 개를 다.
1: 네, 네.
0: 그 다음에 거기다 이제 뭐 부침가루나 튀김가루나 자기 좋아하는
1: 네.
0: 밀가루도 좋고 그걸 조금 섞은 다음에 네. 간을 해요.
1: 네.
0: 소금으로.
1: 네.
0: 간한 다음에 달걀을 조금 넣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이렇게 뭉쳐요.
1: 아, 네.
0: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놔뒀다가 이렇게 우리는 아이스크림 스쿱 있잖아요.
1: 네.
0: 그걸로 하나씩 똑똑 떠요. 그라펜에 넣고 부치면은
1: 네.
0: 정말 그거는 모든 사람이 좋아해요.
1: 와 그렇군요. 네. 그리고 건강식이네요.
0: 밥 안 먹고 그것만 드시는 분도 계세요.
1: 그럼 밥 안 먹어도 되겠네요.
0: 네.
1: 저도 집에 두부를 사다 놓고
0: 네.
1: 한참 남았으니까 그 익스파이어 데이시요. 근데 벌써 익스파이어 데이시 2-3일 남은밖에 안 남았어요. 세 개나 돼요.
0: 네.
1: 오늘 그걸 해 먹어야 되겠다.
0: 만약에 그럴 때는 네. 얼른 얼려버리세요.
1: 아 그래요? 두부를 네, 우리는, 얼려도 돼요?
0: 우리는 네. 얼리면은 못 먹는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얼린 게 훨씬 영양가가 좋대요.
1: 어 진짜요?
0: 나, 속에 나중에 구멍이 뻥뻥뻥 뚫려요. 네, 근데 네. 된장찌개 이런 데다 넣어도 네. 그 속으로 쏙쏙 들어가고 씹는 게 어떤 달라요? 씹니까? 그 유부 먹는 기분? 아. 그래갖고 되게 좋은데 그게 영양이 이렇게 좋대요.
1: 더 좋대요?
0: 네. 그래서 하나 먹고 남으면 네. 그냥 얼려버려요.
1: 아 그래야 되겠네요. 네.
0: 그래갖고 그거 내서 네. 드시면 돼요.
1: 네.
0: 또 달라요. 두부 촉감하고.
1: 네. 너무 좋은 오늘 그런 레시피와 함께 네. 이 요리는 과학이고 정말 예술이네요.
0: 그리고 네. 자기가 맛있게 자기 네. 입에 맞게 하는 게 최고 음식인
1: 나를
0: 것
1: 위한,
0: 같아요.
1: 네. 나를 위한 창조 작업이야. 네.
0: 자기 입에 맞아야지. 네. 아무리 그 음식이 좋아도 맞아요. 나한테 안 맞으면
1: 맞아요.
0: 무슨 맛이 있어요 그게.
1: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유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우리 소반식당 바로 전화번호 323-936-9106 323-936-9106 올림픽과 놀턴에 있고요. 매주 화요일은 쉽니다.
0: 네.
1: 네, 우리 소반식당의 박영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아, 끝말씀 끝인사 네. 주실까요?
0: 네. 더운데 정말 내려오니까 덥대요. 그래서 어젯밤에 정말 잠자기가 힘들 정도로 그래서 건강 조심하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면은 덜 스트레스가 네. 덜 받아서 좋을
1: 그럼요.
0: 것 같아요.
1: 주말에는 네. 맛있게.
0: 네.
1: 네. 오늘 주신 레시피 잘 활용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0: 우리 DNA는 정말 예술적인 그리고 멋진 DNA 물려받은 것 같아요. 얼마나 똑똑한지. 아, 잠깐 전화 말씀 듣고 와서 이 소식 함께 나눌게요. BTS의 DNA 들으십니다. 굿모닝 차차차 1, 2부 이 시간 이재영 변호사 그룹 유한건강생활 금강환경검안과 헬스코리아 프라현주 유흥자 법무사 권도한 박사님과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1: 소마 리졸탱 카지노의 세메뉴리 9월 매주 목요일마다 렉서스 GX550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멤버라면 9월 한 달간 게임을 즐기면서 파워풀한 럭셔리 SUV를 차지하는 행운을 잡아보세요. 멤버가 아니신가요? 오늘 무료로 가입하시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오직 야마바 리졸탱 카지노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2: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3: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2: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4: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5: We will fight for you.
4: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6: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7: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6: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7: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6: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0: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가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 세계 15세 청소년들의 학업 성적은 전반적으로 떨어졌대요. AI 때문에 이게 뭐 그런 영향도 있다지만 아시아권이 독주를 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싱가포르 그리고 중국의 주요 도시 학생들이 전과목 탑10을 휩쓸었네요. 반면 미국의 고등학교 독해 점수는 2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미국의 어떤 패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우리만 잘하면 뭐하냐, 애들이 공부를 못하네, 이래서 빨간불이 딸랑딸랑.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깊이 있는 사고력 또 비판적 사고를 어떻게 지켜내야 될지, 주말에는 자연과 또 함께하는 시간도 아이들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아름다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50대 이후를 위한 최첨단 스킨케어 셀리온 GF7과 대한민국 대표 제약회사 유한양행 유한건강생활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위길 53년 금강안경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리빙 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오 원스톱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합니다. 웨스턴 팔과 로데오 갤러리아 몰래 법무사 권도한 박사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우리 후니 탱자와 곧 만나뵐게요.

0: LA 아리랑 LA 한인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타이거 JK, 윤미래, 진우션, 샤넌베, 지소울, 강유찬 등 최강의 라인업과 K선발 대회, LA K-POP 페스티벌, 실버 패션쇼, 그리고 다양한 경품 및 다채로운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가 풍성한 LA 한인축제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제53회 LA 한인축제는 CD10, 재외동포청, 파크웨스트 바이시클 카지노앤호텔, 호웨이, 하이틴 USA, 헬로소주, 뱅크오브홉, 레빗재단이 후원합니다.
2: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3: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2: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순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3: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에 별미.
2: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3: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2: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4: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5: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4: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5: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4: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수 코치. 714-742-485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6: 이복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7: 뉴서울 호텔의 이복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8: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9: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8: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9: 제린 더 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8: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9: 온오프 여자 풀 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8: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9: 올림픽 골프니까.
8: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10: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11: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10: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11: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12: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13: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12: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티러만 특징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14: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5: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4: 네.
15: 수영도?
14: 그럼요.
15: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4: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5: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16: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17: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16: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17: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16: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17: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16: 323-731-3030.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제주 화로로 간다.
18: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9: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8: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19: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18: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20: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습니다. 우미노시 19 후코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 칼럼입니다.
21: 안녕하세요. 오리지널 우미노시 19 후코이단 신디 매니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혼돈이 많이 되시는 인증마크에 대해 간단히 알아볼까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FDA, 해썹, 코셔, 그리고 몽드 셀렉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혼돈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FDA 승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선 FDA 승인이란 말은 약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약도 FDA 승인을 받으려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매우 까다로운 과정이기에 대기업도 쉽게 FDA 승인을 받겠다는 엄두조차 내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건강보조식품은 FDA 승인이나 인증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해썹 인증인데요. 해썹은 식품위생에 관한 인증 제도로서 식품 원료의 관리, 제조부터 유통의 전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나 오염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소비자들에게 유용한 구매 지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볼 수 있는 코셔 마크는 고기와 식재료에 부여하는 종교적으로 정갈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인증 마크입니다. 그 외 몽드 셀렉션이 있는데 이는 1961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창립된 품질 평가 기관으로 식음료, 다이어트, 건강 및 미용 제품에 대한 품평을 하고 상을 주는 마케팅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JHFA 인증 마크가 있습니다. 해썹, 몽드 셀렉션, 코셔 마크 모두 원료와 제품의 위생을 인증하는 유익한 지표이지만 제품의 효능을 검증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파 JHFA 인증 마크는 제품의 위생과 안전은 물론 효능과 직결되는 후코이단 원재료의 분자량, 분자 구조까지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 있어 일반 인증 제도와 차별화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리지널 우미노시 직구 후코이단은 NPO 후코이단의 정회원으로서 모직구와 완도산 미역귀에서 추출한 두 가지 후코이단의 아가리쿠스 버섯의 뿌리 균사체를 최상의 비율로 만들어 자파 마크를 획득, 최고의 품질을 인증받은 미국 내 유일한 후코이단입니다. 안전성과 효능 모두 인증받은 후코이단 제품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1866-9999번으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과 함께 자료 및 비교용 샘플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2: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3: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굿모닝.
1: 차차차. 아니 그게 아니라 차차차 네. 하려고 딱 했는데 뉴스에 네. 또 이 Remembering 9/11이 뜨니까 갑자기 그쵸? 제가 아, 장난을 못 쳤어요 순간.
0: 아 벌써 진짜 25년이 흘렀어요.
1: 아, 그러니까요.
0: 저 이날 그날 아침 너무 똑똑히 기억해.
1: 그때 뉴욕 나는... 계시지 않았어요?
0: 네, 그러니까 그렇죠.
1: 더더욱이나
0: 아침에 9시
1: 어? 완전 현실로 느끼실 거 아니에요.
0: 그리고 맨하탄에 제가 또 출퇴근을 했기 때문에.
1: 아 그래요? 네. 와 그럼 뭐 제대로 오셨겠네. 네. 엄청 막... 놀라셨겠다.
0: 그리고 그 냄새가 오래 갔던 것 같아요.
1: 그죠. 네. 건물 그 파편도 저기 많고
0: 그렇고, 네.
1: 먼지며 진짜 막 냄새
0: 네,
1: 이거
0: 네, 네, 네.
1: 제 친구도 그때 있었는데 많은, 되게 그랬다고. 저는 그냥 뉴스로 왔는데 전 그때 한번 말씀드려 기억나세요?
0: 네.
1: 그 인디펜던스 때 영화 자다가 그래서 광고를 보고 깜짝 놀라 진짜인 줄 알았다고 했던 걸 라이브 막 이것도 딱 아침에 봤는데 뉴스에 이게 또 영화인 줄 알고 누구나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0: 너무
1: 진짜.
0: 너무 뭐야 이거
1: 비행기가 막 그래서 야 이거 영화 이렇게 야 이런 영화 뭐야 계속 봤는데 계속 뉴스야. 깜짝 그때만 인터넷 얘기만 별로 없었으니까 네. 빠르게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네. 아 진짜 놀랬죠. 근데 진짜 이거 묵념을 잠깐 하고 시작할까요? 1초만?
0: 네. 그럴까요?
1: 네. 또 3초 이상 하면 안 되니까 우리는. 네 아무튼 네. 아, 좀 가슴 아픈 일이
0: 빨리 벌써, 평화가 와야 될 텐데.
1: 네, 25주년이 됐습니다.
0: 아니 지금도 막 폭탄 터뜨리고 막 응?
1: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전쟁이고 누구를 위한 테러냐 네. 말이에요.
0: 뭐 곳곳에 뭐 자연재해 때문에 지금 난리고 빨리라도 지금 어떻게든 뭐 모두가 마음을
1: 그래 인류가 하나 뭉쳤어.
0: 네
1: 말이요. 뭉쳐서 지금 잘해야지 뭐 하자는 거야.
0: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은가 봐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1: 제 말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완장차면 그냥 왜 그러는 거야.
0: 그리고 자기가 그 파워를 놓치면 자기 이제 끝이니까 뭐 어떻게든 자기한테 유리하게 가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저기 누구야 내시성을 가진 사람.
1: 아, 그러니까 이게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진짜 말씀하셨던 네. 서로가 좋은 그 똑똑한 사람끼리 모여서 뭔가 좀 솔루션을 그렇죠? 휴먼에 대한 모든 휴머니티를 위한 거를 해야지.
0: 지금 한시가 급한데. 밖에 날씨 더워요?
1: 더워요. 지금 여기 걸어오면서 제가
0: 어제 진짜 덥더라.
1: 여기 저희 건물 밑에 여기. 뭐지 분수대 있잖아요 크게
0: 예, 예.
1: 잠깐 들어갈까 생각했더니 더워가지고 걸어오는데 아,
0: 유럽에는 막 들어가잖아요 분수 있어요
1: 그거 불법 아니에요?
0: 어머 트레비 분수 트레비, 그거... 아니 그 다 들어갔어요
1: 어, 그래요?
0: 너무 덥다고
1: 그거 얼마 전에 관광객 여성분이 거기 뭐 했다가 잡혀가고 막 다시
0: 그랬는데 나중에는 뭐 너무
1: 이제는 막 너무 더우니까 그래요. 아무튼 여러분 오늘도 금요일 신나는 금요일인데
0: 네.
1: 또 역사적인 날이기 때문에 또 미국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같은 교통을 네. 겪으셔리라 믿고 네,
0: 평화를
1: 네, 평화를 한번
0: 기원하면서
1: 네. 네. 그렇죠.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오늘은 연애 얘기 남녀
1: 금요일은
0: 얘기.
1: 또 연애 얘기죠.
0: 네. 네.
1: 금요일은 또 여러분 주말에 동안 또 연애 세포가 또 팍팍 살아날 수 있게
0: 네.
1: 주말에 연애를 안 하시면 입안에 혀가 돋는다. 라고 우리 한훈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0: 한훈 선생님은 네. 뭐 유부남 유부녀들도 서로 보는 마음으로 아니 그 커플들끼리도
1: 여기 깜짝 놀라는
0: 아니 커플들도 네. 우리 서로 처음 만난
1: 아,
0: 것처럼
1: 그렇지,
0: 그렇지. 그렇게 롤플레이를 하면서 좀 새롭게
1: 제가요?
0: 하면 좋지 않을까?
1: 아 그렇지 네. 원래 제일 뭐 아름다운 여성은 네. 뭐다?
0: 처음 만난
1: 그렇죠 처음 만난 여자
0: 그러니까 최면을 걸어
1: 근데
0: 이 여자는
1: 진짜
0: 첫 여자다
1: 그 되게 중요한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남자 여자 다른 게 그 두 개인 거예요 확실한 게
0: 네.
1: 남성은 지금 약간 오바지만 좀 네. 극한 장난을 치는 거지만 처음 본 여성이 가장 아름답고 신비하고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0: 네.
1: 근데 여성은 어때요 일단 오래된 남성이
0: 좀 편한 사람
1: 편하고 믿음이 가잖아요 처음 어떤 정말 울트라 스펙터클한 남자 나타났어
0: 네.
1: 나한테 너무 잘해줘
0: 네.
1: 그럼 여자분 어떻게 생각해요
0: 좋지?
1: 아니죠. 불안할 거 아니에요. 이거
0: 왜요?
1: 뭐야?
0: 아,
1: 왜 갑자기?
0: 이 로맨스 스캠 이 사기 아니야?
1: 이런 식으로 뭔가 이 남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내 인생에 어느 순간 훅 나타나서 막 자기 좋다고 그러고 막 잘해줘. 오늘 처음 만났는데
0: Too good to be true.
1: Too good to be true. 그러면 여성분들 일단 의심합니다.
0: 의심했죠,
1: 의심하고
0: 맞아.
1: 이 남자의 진심을 곡해하게 돼 있어요. 왜 나한테 갑자기?
0: 근데 자꾸 이렇게 찍으면 넘어가
1: 그러니까,
0: 10번 찍으면 안 넘어간다면 없다고
1: 그러니까 10번 찍으라는 게 뭐예요 결국엔 네. 시간이 공이 필요한 거예요
0: 그래가지고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차지한다는 게 맞아요
1: 맞아요
0: 대쉬를 해
1: 용기 있고 끈질겨야 돼
0: 네,
1: 지속성
0: 네.
1: 아,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요 남자가 아름다운 여자 나한테 왔어 처음 보는 여자 갑자기 나타났어 내가 너무 좋대 그리고 나한테 막 잘해줘 그럼 남자 어떨 것 같아요?
0: 남자는 도망가죠
1: 행복하죠 무슨 말씀이세요?
0: 도망간가요?
1: 왜 도망가 행복하지
0: 아름다운 여자가
1: 아름다운 여자가 지금 아까 남자도 굉장히 울트라한 남자가 그러니까 괜찮은 남자가 또는 괜찮은 상대가 나를 갑자기 좋아한다 나타나서 막 나한테
0: 남자들은 나 뭐 잃을 게 없나 뭐 이런 거예요? 남자들도
1: 잃을 게 없는 건 아니지만
0: 아니에요 위험해요
1: 아이 그 위험을 남자는요 일 일단 즐깁니다. 일단 나한테 찾아온 그런 행운을
0: 마다 하지 않아?
1: 마다 할 이유가 없죠.
0: 열려전 마다 안 한다는 게
1: 걱정은
0: 진실이군요.
1: 내일. 그럼요. 걱정은
0: 아,
1: 내일.
0: 이런...
1: 오늘 이분이 나를 좋다고 하는데 이분께서 나를 찜하고 좋다고 하는데 네. 그래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겠지만 고맙습니다. 받아들이라는
0: 솔직히 얘기해봐요.
1: 거야. 뭐요? 뭘요?
0: 그분께서 좋아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 저요? 네. 상대가 괜찮아요? 네. 그럼 감사하죠. 왜 싫어요?
0: 아니
1: 뭐야?
0: 가정을 지켜야죠.
1: 아, 저 지금? 네. 아, 왜 지금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지.
0: 한번 해봤어요. 네,
1: 지금은 네. 뭐 자꾸 이상한 식으로 몰고 가지 마세요.
0: 집에서 이방용으로. 듣고 계시겠다.
1: 아, 아니에요. 아, 근데 진짜로 약간 남자 여자는 기본적으로 그게 달라요. 네. 새로운 사람에 대한 그 리액션이 네. 달라. 여성분들은 네. 일단 안전하고 이 사람을 믿어야 되고 신용이 필요하고
0: 시간이 걸려요.
1: 시간이 걸려요. 그게 하루가 됐든 이틀 됐든 일단 하루보다는 이틀, 이틀보다는 3일, 네. 한 번보다는 두 번, 세 번을 만나면서 이 사람이 정말 괜찮구나, 믿어도 되는구나 이런 네. 확신을 갖는 반면에 남자는 만나면 만날수록 조금 달라지는 것 같네.
0: 아 이런
1: 에이, 첫 만날 때는 안 그랬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남녀가 시작 전부터 안 맞고 끝 가서 계속 안 맞는 거예요.
0: 아이, 근데 여자도 그래요. 여자도 뭐 새 남자가 좋지 뭐.
1: 에이.
0: 아닌가? 언니들은 아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좋지만 좀 여성분들은
0: 그렇죠.
1: 좀 더 안정감을.
0: 그래서 오늘 주제는
1: 그래서 처음 만나는 사람을 만나면
0: 네.
1: 그 사람을 뭘로 판단하실 거예요? 딱 만나면 첫인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0: 중요하죠.
1: 첫인상. 미옥 씨는 사람을 만날 때 첫인상이 몇 프로 정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0: 첫인상이 나중에 네. 보면 네. 그게 맞더라.
1: 맞죠.
0: 희한해.
1: 어 맞아요.
0: 그래서 나중에 좋았는데 나중에 보면 아유 내가 첫인상 그게 맞았구나 이런 말을
1: 그쵸.
0: 하게 되더라고요.
1: 맞아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그
0: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저도 공감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그 1, 2, 3, 4 4가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4가지가 없다는 뭐 이런 표현이 그렇게 처음에 느꼈는데 나한테는 잘하네 이랬지만 나중에 보면 결국엔 그런 사람인
0: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 있고.
0: 본능적으로 여태까지 인생 살아온 게 그쵸, 있잖아요.
1: 그렇죠. 이게 초기라는
0: 게 있지. 했을 때 아무런 그런 뭐 없이 네. 그 처음으로 그냥 본능적으로 느끼는 게 사실은 맞는 경우가
1: 맞아요,
0: 많은
1: 맞아요.
0: 거예요.
1: 맞아요. 그 첫인상이 굉장히 또 오래 가고 또 그게 맞아요.
0: 네.
1: 그래서 처음에 딱 봤을 때 이 사람 괜찮은데? 오 편한 사람 아니면 이 사람 좀 더 알고 싶은데 궁금증 생기는데 라는 사람이 네. 있으면 반면에
0: 네.
1: 그냥 한 것도 없는데 싫어 인사만 해도 부담스러워 불편해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랑 안 맞을 것 같고 막 이런 케미가 안 맞고 막 이런
0: 네.
1: 근데 이거는 진짜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0: 그렇죠.
1: 그럼 오늘 여러분 첫인상을 여러분들은 사람을 봤을 때 첫인상을 어떤 걸로 평가를 하시는지 뭐 댓글로 좀 참여를 해주세요.
0: 네.
1: 이제 여러 가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0: 네.
1: 일단 무조건
0: 외모죠.
1: 외모죠.
0: 일단.
1: 외모는 어쩔 수가 없죠. 이게 뭐 잘생겼냐 이쁘냐 섹시냐 이게 아니라
0: 네.
1: 그 뭐랄까 제가 호감 약간 깨끗한
0: 네.
1: 아무리 아 근데 잘생긴 건 좀 다르다. 잘생긴 사람은 스토분하게 그냥 친해 있어도 멋있어 보인다고.
0: 아무리 잘생겨도 막 이상하게 그 있잖아요. 그 파진 남자인데 네. 메리아스 같은 거 입고 나오고
1: 싫어요?
0: 막 너무 파인 거 막
1: 네. 다니엘 헤니 이런 사람이
0: 네. 그럼 좀 다르지.
1: 뭐 현빈 또. 이런 사람이 그렇게 해서 막 수염도 좀 자랐는데 막 담배 피고 이렇게 앉아있으면은 멋있, 화보 같지 않을까?
0: 그래도 저는 옷차림이 좀 단정해야죠.
1: 그래요? 근데 맞아요.
0: 예의잖아요.
1: 그쵸,
0: 첫
1: 예의죠.
0: 만남에.
1: 그쵸. 아니 미옥실을
0: 우연히
1: 만나러,
0: 만난 게 아니고.
1: 우연히 만난 거 얘기해요 저는.
0: 아 우연히. 아니,
1: 설마 미옥실을 만나러 왔는데 그렇게 입고 오면은 그건 문제가 있는 거고.
0: 우연히면 뭐 상관없죠.
1: 그냥 지나가다 봤는데 옷.
0: 그렇지만 그 사람이 풍기는 게 있는 것 같아. 말투 그리고 어떤 제스처, 매너.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런 거 이제 쭉 나갈 거예요. 근데 네. 처음은 일단 외모인데
0: 네.
1: 외모에서 좀 깔끔한 옷차림, 여러분 정리된 머리, 뭐 신발도 깔끔하고 전체적으로 청결한 손톱. 손톱 중요합니다, 여러분.
0: 손톱. 네. 여성분이 그 매니큐어, 페디큐어 하는 걸 남자분들은 좋아하시나요?
1: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네.
1: 근데 또 너무 진한 거는 또 그렇고
0: 네. 너무 화려한 거 말고 적당한 거.
1: 왜냐면 너무 화려한 거는 즉슨 나는 집안일을 안 한다는 약간 모습을 보여주는 거군요. 요즘, 설거지만 해도
0: 아니야 요즘 제일 단단한 게 나와서 몇 개월 동안
1: 그래도 그걸 잠깐 못 깁니다요.
0: 아 너무 화려한 거네.
1: 쌀을 얻을 수 있습니까요? 그럴 때 그거 보는 순간 아 얘 사람은 살림은 잘 안 하겠구나라는 거를
0: 아 식모를 구하나?
1: 아니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뭐
0: 네.
1: 괜찮죠. 근데 저는 약간 네. 개인적으로 프렌치 네일 정도까지는 굉장히 이쁜 것 같아요.
0: 아 프렌치 네일.
1: 그걸 넘어서서 막 화려한 거는 조금 뭐 연세가 드시면 좀 화려한 게 좀 좋은데
0: 네.
1: 젊은 분들은 조금 덜 화려하고 수수한 게 더 이쁜 것 같아요. 근데 요새 말씀 진짜 막 젤도 붙이고 막
0: 네.
1: 뭐 많잖아요. 뭐 휘황찰로 막 보석도 붙이대.
0: 돈 좀 써. 겠다.
1: 이쁘죠 하면은 이쁘죠 아무래도 문신과는 다르잖아요 손톱은.
0: 네.
1: 좀 뭔가 남성과 여성성을 좀 가르나주는
0: 좀 긴 약간 긴. 아 저는 피아노를 치기 때문에 손톱을 깎다 보니까
1: 그럼 맞아 그럼 못 길죠. 그래서 못 악기 하시면 거야. 맞아요. 그건 어쩔 수 없죠.
0: 톤도 굳고
1: 아 그렇지. 집에서 매니큐어 네. 칠하시면 되잖아요.
0: 아 금방 벗겨져요. 아. 집에서 하는 거는 아우 금방 벗겨져.
1: 그럼 또 색깔 칠하면 되지. 그럼 금방 하시더구만.
0: 그거
1: 뭘.
0: 지웠다가 하고 아우 그 시간이 나는 좀 아깝더라고요.
1: 저는 그 꽃 그린 것까지 배웠는데.
0: 꽃 그려요?
1: 예전에 친구가 여자애가 한국에서 네. 왔는데 뭐 오는 동안 여름 방학 때 이제 사촌 집을 온 거예요. 네. 근데 와서 뭐 그냥 놀기만 그러니까 여자애가 그 네일 아트를 천천히 배운 거예요. 그 친구 놀러 왔는데 걔가 저를 손톱 내밀어더니 지가 배운 걸 제 손톱에다가 해줬어요? 꽃을 그려준 거예요. 근데 보니까 나도 할 수 있는 거야. 야 너 손 줘봐서 제가 거기다 그려줬어요. 근데 야 너 소질 있다 그래서 제가
0: 손재주가 있구나.
1: 꽃 하나 정도는 그릴 줄 압니다.
0: 아 그 키트가 있어요.
1: 아 그래요? 아 나 그냥 이쑤시개로 그렸어요? 이쑤시개로.
0: 딱 이렇게 그리는 붓 이렇게
1: 점 딱 찍은 다음에 이쑤시개로 싹 펴서 이렇게 그거 재밌더라고요. 그거 할 거야? 자 외모 중요. 손톱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0: 네.
1: 그다음에
0: 특별하게.
1: 네. 그다음에 뭘까요? 어? 냄새.
0: 냄새. 아 맞아.
1: 아 냄새.
0: 냄새 관리
1: 진짜 중요합니다.
0: 진짜.
1: 근데 이거는 중요한 여러분 냄새 냄새니까 막 향수를
0: 너무
1: 잘 뿌리는 분들 있잖아요.
0: 아우, 머리 아파.
1: 와 진짜. 멀리서부터 향이 확 너무 심해. 너무 싫어.
0: 살짝 은근히 좋은 게 좋은 것 같아.
1: 맞아요.
0: 그리고
1: 너무 심하면.
0: 향수도 너무 이렇게 머리 아픈 거 말고 약간 비누향이나
1: 은은한 거 약한 거. 외국 특히 외국 분들은 조금 네. 체취가 아무래도 좀 나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아우. 강한 거 쓰시는 분도 있거든요. 네. 그거는 진짜
0: 저는 우리 한국인들은 진짜 냄새 안 나는 거예요.
1: 안 나요, 안 나 진짜. 아, 나요, 아기 냄새.
0: 보송보송
1: 아기 냄새. 아기 냄새 너무 좋아.
0: 아, 너무 좋아.
1: 너무 좋아. 야, 이런 거 좋은데, 그러니까 그런 걸. 오히려 강조하시라면 너무 이상한 거 팍팍 뿌리지 마시고 적당하게
0: 우린 조상님께 감사해야 돼요.
1: 맞아요. 그렇죠? 진짜. 그래서 향수도 중요하고 아까 네. 말씀하신 목소리 말투. 딱 인사하는데 막 처음에 이제 미용실에 제가 남자와 앉아 있는데 막 뭐 그냥 보통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막 좀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그 특유의 그 톤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0: 개성이지 뭐.
1: 개성인데 그게 좀 안 맞는 경우가 그런 거 보시나? 여자분들 하이톤 피치 중에 남자들이랑 말을 하고 저랑 안 맞는 피치가 있어요. 전 들었을 때 막 정말 인상 쓰여지는 그 톤이 있어요.
0: 특히 여자들이 목소리에 약하대요.
1: 무슨 말이야?
0: 남자의 목소리.
1: 아 남성분들 목소리. 네, 네. 맞아요,
0: 목소리가
1: 맞아요.
0: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1: 근데 오래 안 가요.
0: 오래 안 가요?
1: 목소리 오래 안 가요. 제가 지금은 조금 그런데 어렸을 때는 멋있는 척을 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막 깔고 하잖아요. 그럼 저는 그 우리 삐삐팅 해가지고 삐삐팅
0: 뭐예요?
1: 그러니까 우리 삐삐 세대 때는 삐삐 때
0: 아 비퍼
1: 아 그러니까 한국말로
0: 비퍼, 삐삐
1: 네. 비퍼 네 비퍼를 갖고 있을 때 상대방을 통해 전화번호를 받아요. 그러니까 미지의 여성의 전화번호를 받는 거야. 걔도 날 모르고 근데 무조건 이쁘냐 안 이쁘냐만 물어봐서 이쁘다는 걸 받아요. 그럼 우리가 추첨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가져.
0: 네
1: 그래서 삐삐를 쳐.
0: 아이고야
1: 삐삐를 쳐. 그러면 그 여자도 선택 받은 거잖아요. 그럼 이제 연락이 오는 거죠.
0: 네.
1: 통화를 딱 하면 저희 여보세요.
0: 그 중요해요.
1: 안녕하세요. 뭐 페이저 그 누구 주인이세요? 누구세요? 아 번호 제가 지나가다 주셨는데 어떻게 또 이렇게 아름다운 분 전화를 받은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막 말다툼이 해. 근데 그때는 목소리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0: 중요하죠.
1: 목소리
0: 톤이 그때는 진짜.
1: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죠 하고 하겠어요 남자들이.
0: 근데 아무리 잘생겼어도 여보세요 이러면 그냥 안 되는 거지.
1: 조금 그럴 수 있죠. 여성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는. 목소리랑 톤이 되게 중요하니까
0: 네.
1: 그 부드러운 말투 일단 공격적인 게 아니라 부드러운 말투 여유 있는 말투
0: 그거 중요해요.
1: 안녕하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야.
0: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목소리는 큰데 자기 말만 너무 많은 사람.
1: 그렇죠.
0: 시끄러.
1: 맞아 그것도 안 돼.
0: 좀 여유 있게 상대방 얘기를 잘 들어주는 태도.
1: 특히 여성분은 조금 더 말씀을 더 해주셔도 좋고 남자분은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스테레오타입이긴 하지만 너무 처음부터 남자가 막 말하고 여자분이 조용하면은 이건 안 맞는 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남자분은 좀 많이 들어주고 그죠? 여성분들이 조금 더 활기차게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그러니까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면 말투 그다음에 목소리 저는 그래서 삐삐팅 하다가 한 명은 여자분이 그런 적을 하죠. 근데 저는 여성분들 남성분들 이렇게 좀 상스러운 말 하고 되게 싫어하거든요. 평상시에도 근데 안 쓰려고 하는데 여자분이 되게 그런 걸 생각 없이 막 쓰는 분이 계세요. 근데 너무 이뻤어. 괜찮았어요. 봤는데 그 다음 날 만나서 통화를 하는데 얘가 한번 만약 편했는지 말을 할 때 약간 단어들이
0: 튀어나오는
1: 거예요. 아, 근데 저는 너무 깨더라고요. 그래서 못 만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딱
0: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1: 뭐요?
0: 비속어.
1: 비속어 들 쓰는 거죠.
0: 빡치네 막 이런 거.
1: 그거보다 더한 것들.
0: 열받는다는
1: 맞아. 그런데 그런 비슷한 것들. 뭐 쌍숏도 들어가고 막 이런 거. 그게 욕을 한 게 아닌데 표현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0: 툭툭 나오는.
1: 아, 툭툭 나와요. 그리고 단어도 내가 몰랐던 진짜 몰랐던 비속어.
0: 네.
1: 어딜 특정 부위를 가리키는 비속어. 막 이런 것도 쓰면 오, 깜짝 놀라.
0: 그러니까 평상시에 언어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1: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매력이 있어 보입니다.
0: 네.
1: 그리고 질문. 질문도 퀄리티를 잘 해야 돼요. 막 이상한 거 물으면 안 돼요. 그냥 네. 편안하게.
0: 네.
1: 뭐 오늘 날씨 괜찮아요? 덥죠? 뭐 아 이게 더울 땐 뭐 하는 게 뭐 네. 좋아요?
0: 무슨 음식 좋아하세요?
1: 저는 아 이거 이 대답하면 사람들이 욕하는데
0: 뭐라 그래요?
1: 한번 저한테 진짜로
0: 무슨 음식 좋아하세요?
1: 어떤 음식 제일 좋아하냐고 그러세요.
0: 그대와 먹는 라면 뭐 이런 거? 그대와 함께 라면?
1: 그건 너무 심했다. 그게 아니라 저 진짜로 네. 옛날부터 썼던 말인데 네. 진짜로 제 진심인데 네. 어떤 음식 제일 좋아하세요? 그러면 저는 당신이랑 먹는 거요. 그냥 그래요. 왜냐면
0: 그 너무 그렇다.
1: 아 근데 저는 진짜 왜냐?
0: 근데 그러면 이러면서도 여자들 다 좋아할 것 같아요.
1: 아 근데 왜냐면 저는 농담이 아니라 저는 음식을 안 가리니까 네. 뭐 특별히 좋아하는 게 없어요. 오늘은 뭐 이게 좋고 내일은 저게 좋고 그러니까 그냥 너랑 먹는 건 다 좋아.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표현하고 싶었던 건데
0: 같이 먹은다면 다 맛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
1: 그렇죠.
0: 어.
1: 당신과 함께라면 뭐
0: 원들.
1: 그치. 이런 거 좀 이런 거 아닌 거 알면서 아닌 거 알면서도
0: 하면서도 사실, 입이 올라가죠.
1: 솔직히 그냥 내가 불고기 이런 것보다는
0: 그치.
1: 글쎄요, 난 미역 씨가 좋아하시는 건 다 좋은 것 같은데요. 미역 씨 뭐 좋아하는데요? 미역 씨 뭐 좋아?
0: 그렇지. 상대방 뭐, 얘기를 먼저
1: 혹시
0: 들으면서.
1: 뭐 고기류를 좋아하세요? 아니면 뭐 약간 생선 같은 거? 근데 여성분들 아무래도 그리고 데이트할 때 맞아 이거 꼭 해주고 싶었어.
0: 뭐요?
1: 이거 남성분들 모르는 분이 꽤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데이트 첫 데이트를 해요 만약에 식사를 하러 갑니다. 미옥 씨 생각에는 어떤 데를 안 가고 싶으세요?
0: 예.
1: 그러니까 안 가고 싶냐고 식사하는데 말해보세요.
0: 예를 들어서 어머 저는 곱창은 못 먹어요.
1: 그거 진짜 못 드시는 거잖아요.
0: 네. 이를테면.
1: 그러니까 그런 것도 괜찮아. 근데 보통 남자분들이 이제 뭐 여성분들 할 때 뭐 고깃집도 많이 가기도 하고 뭐 맛있는 데라고 해서 막 가는데 좀 맵고 짜고 막 굽고 불나고 이런 데 좀 피하시고 처음 데이트는 여성분들이 무조건 이쁘게 먹을 수 있는 곳 그런 데를 가라는 거예요. 고기를 먹어도 스테이크는 잘라서 먹어야 되니까.
0: 간장게장 먹어야 되니까.
1: 그런 거는 안 돼. 아무리 맛있어도 초창기 때는 좀 나는 괜찮다 하더라도 상대가
0: 첫 데이트 때 양념게장 먹어봐요. 아, 그러니까, 이게 끼고 뭐 어떡할 거야.
1: 첫 데이트 하는데
0: 빨아야 되는데 이거.
1: 진짜 양념게장 간장게장 그때 뭐야 또 이상한 거 있었는데 내가 아는 분이 갔던 데가
0: 그런 거 있죠.
1: 내가 뭐라 했는데 그걸 왜 가냐고. 개 먹으러 가고 그러고 사실 개가 제일 안 좋고 차라리 뭐 스시라든가 스테이크라든가 아니면 뭐 하다못해 라면 면 종류도 괜찮아요. 깔끔하게 먹을 수 있어요. 하여튼 무조건 여성분들이 그렇대요. 자기가 깔끔하게 이쁘게 먹고 싶은데 상대가 그걸 안 고르면 먹기가 싫다. 비빔밥 이런 것들은 피하고 막 찌개 막
0: 비벼야 이런, 되니까
1: 막 전골 이것도 막 보글보글 이것도 좀 귀찮고 그러니까 조금
0: 좀 심플하게 얘기 대화에 집중하면서
1: 그쵸.
0: 좀 편안하게
1: 뷔페 가지 마세요.
0: 뷔페도 안 돼.
1: 뷔페만 각자 먹자는 거야.
0: 첫 데이트
1: 각자 먹자는 거잖아.
0: 아니 첫 데이트 뷔페 가는 사람 있어?
1: 어?
0: 뷔페 가는 사람 있어요?
1: 있어요. 저 베가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 만나.
0: 어머나 세상에.
1: 근데 진짜 웃긴 게 얘기를 못 해서로
0: 왔다 갔다 해요.
1: 여자분 한번 갖고 오면 그래도 오래 먹는데 남자는 막 금방 빨리 먹잖아요. 얘기 좀 하려고 하면 떨어가고.
0: 난 뷔페 식당 원래 안 좋아요.
1: 아 그래요?
0: 먹고 나면 뭘 먹었나를 모르겠어. 너무 정신 없어. 저는 한 가지만 딱 이렇게 먹는 거죠.
1: 그래요?
0: 그리고 너무 배불러.
1: 그러고
0: 돈 좀 뽑으려면 많이 먹어야 되는데
1: 거죠,
0: 몸에도 안 좋고.
1: 몸에 왜 안 좋아요?
0: 남은 거 싸울 수도 없고.
1: 왜 싸울 생각을
0: 못
1: 하니까.
0: 싸우잖아요.
1: 그러니까.
0: 아니 식당 가도요 양이 적어서 그 남은 거 버려요.
1: 아니요, 저 다 싸워요. 근데 우리 미옥 씨는 여러분 아시죠? 쌀을 싸갈 그릇까지 챙겨가시는 분입니다. 일회용 안 쓰기 위해서 본인이.
0: 네.
1: 남들이 봤을 때 내가 한
0: 노력하고
1: 것처럼.
0: 있어 내가.
1: 남들이 봤을 때 내가 한 것처럼.
0: 나 진짜 노력해요. 자연스럽게 위해서 할 수 있는 만큼.
1: 대단하신 거예요. 그 뷔페 같은 건 빨리 먹어 없애버려야지. 아 뷔페 가고 싶네. 아 아무튼 이제 그런 거 식사하실 때 조심하시고요.
0: 그 생각이 나네. 여기 뭐. 웨스턴에 가면 저기 어디 원오먼 거기 옛날에 뭐 뷔페 하나 지금도 있죠?
1: 청 썸띵?
0: 뭐 아닌데. 그리고 나왔는데 친구랑 나랑 너무 배가 불러서 벽 잡고 이렇게 쓰러진 적 있어. 도저히 배불러서 못 걷는 거야. 아니, 얼마나 무식한
1: 뭘 뭘 드셨는데요?
0: 아니 뭐 이렇게 다 먹다 보니까 거기 막 디저트도 맛있어서 찹쌀 도넛
1: 그래도 맛있었나 보다. 그렇죠. 괜찮네요. 뷔페 갔다 왔는데 막 입이 심심하면 진짜 기분 나쁘거든요. 맛없어 가지고. 한국은 뷔페가 기가 막히던데.
0: 다 그렇죠.
1: 한국 뷔페 진짜 맛있어요.
0: 조금 이제 조금씩 절약해서 먹어야 돼.
1: 그래요. 자, 그리고 첫인상 만들 때 여러분 리액션. 리액션 중요합니다.
0: 네.
1: 리액션이 있는 사람은 좋아요? 없는 사람이 좋아요?
0: 있는 사람이 좋죠.
1: 원래 미옥씨가 리액션이 좋으니까. 그렇죠?
0: 어, 제가요?
1: 미옥씨 좋죠.
0: 그래요?
1: 아, 그렇게 이게 정말 이렇게 오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불편합니다.
0: 네.
1: 막 에? 이렇게 이거 안 돼. 그냥 적절하게. 아.
0: 일본
1: 아,
0: 일본 친구들.
1: 일본 분들 너무 재밌죠. 네? 어, 뭐 말이냐면 에? 이런 거. 그건 약간 오버고 한국 분들은 약간
0: 적당히.
1: 아, 아 그래요? 아. 설마 너 어떤 사람 몸만 막 대박 막 대박
0: 안 좀 그렇게 악령 치면서 하는 거지 뭐
1: 그만, 나 첫인상 얘기했는데 끝인상을 가고 있어요 지금
0: 진짜
1: 진짜 여러분 이건 저의 의견과 전혀 무관한 얘기 저는 첫인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무슨 욕을 할까
0: 아니 뭐 그렇대요
1: 아 땀나 아 땀나
0: 더운데
1: 네 하여튼 리액션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센스 있는 리액션 그 다음에 매너 기본적인 매너. 기본적인 거 무리하지 말고
0: 문 기본. 잡아주는 건 기본이죠.
1: 그건 기본이죠. 네. 문 열면 기본이고.
0: 네, 그건 나, 모르는 사람한테도 기본이야.
1: 아 그럼요. 뒤에 사람이 오거나 앞에 사람은 당연히 그건 기본인 거고 서로가 서로의 그 또 누가 잡아줬을 때 땡큐라고 하는 거.
0: 차 문 여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확실한 저는 신념이 있습니다.
0: 네.
1: 제 여자가 아니면 절대 네. 문 열어주지 않는데 우선 여성분은 열어줘야
0: 자고
1: 되는데.
0: 자고 나면 열어줘.
1: 야 진짜 눈을 들어가
0: 아니 제 아는 후배는 굉장히
1: 아, 손님 밖에 기다리는
0: 독립적인 여성인데 네. 아, 그러네 아, 끊어야겠다.
1: 오늘 끝날 오늘 아무도 없는 날이 아니었어요 네, 네. 오늘 끝나
0: 아니
1: 다음
0: 이
1: 해요.
0: 얘기는 우리 좀 나머진 다음에
1: 어, 다음에요 다음에 아 어, 무슨 소리 하시는 거
0: 저기 그 리벤지 드레스라고 들어보셨어요
1: 어 복수를 위한 그거
0: 복수 드레스
1: 네 복수 드레스
0: 다이애나비의 리벤지 드레스가 네. 지금 경매에 나와서 한 30만 달러에 팔아질 거다 지금 뭐 이제 전시회 순회하고 그게 왜 리벤지 드레스냐면 네. 그게 30년 전에 네. 찰스 황태자가 네. TV에 네. 나 바람 피고 있다 라는 걸 공언한 날이에요
1: 와.
0: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 나가야 되는데
1: 아하.
0: 왕실의 그 프로토콜이 있잖아요
1: 네네네네.
0: 그걸 과감히 깨부시고 어깨가 탁 드러나는 검은 드레스를 다이애나가? 도발적으로 입고 나왔어.
1: 다이애나비가?
0: 어. 그래서 그게 그래서 나 건재하다. 나 이렇게 오. 멋있는 여자.
1: 그래 나 이런 여자야. 어, 그렇지.
0: 리벤지 드레스.
1: 야.
0: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혼하거나 또 뭐 이별했거나 인생의 그런 굴곡을 거친 다음에 나 살아 있어. 살도 저절로 빠지잖아요. 그리고 샥 이뻐져서 나오는 거야.
1: 그 여성분들이 그래요. 남자는 안 그래요.
0: 남자는 안 망가지나요?
1: 아, 망가지는 둘 중에 하나 망가지거나 그냥 진짜 안 쓰거나.
0: 아 불쌍해 남자들
1: 여자도 불쌍하죠
0: 왜요?
1: 상대를 신경 쓰는 거 아니에요
0: 아니지 나를 위해서
1: 그게
0: 넥스트 이거지
1: 그, 어? 근데 그 깊은 마음속의 시작점은
0: 네.
1: 오케이 너 나랑 이렇게 한번 너 두고 보자 너 후회하게 만들 거야 이런 거잖아
0: 아니지 나는 이제 better person이 될 거야
1: 왜?
0: 리벤지
1: 왜? 그 리벤지 어. 너를 내가 우습게 보기 위해서 이거잖아요 남자는 그런 거 없어 깔끔합니다 네. 언제 만나도
0: 땡큐 넌... 넥스트 어? 먼 차가고 먼 차 온다고
1: 그쵸,
0: 이제
1: 그쵸.
0: 그것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1: 아, 오늘, 근데 남자들은, 오늘 망했다 망했어
0: 남자들은 네. 여자들 빨간 옷 입는 거 좋아해요?
1: 아 섹시하죠
0: 어, 그래요?
1: 정열적이잖아요
0: 그게 왜 그 무슨 조사에도 나왔어요 빨간 옷을 입은 여자에 더 뭐 호감이 간다?
1: 일단 시선이 가죠 무조건 어. 무조건 가죠
0: 그래요?
1: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평가를 하겠지만
0: 네.
1: 일단 시선은
0: 좀 튀는 거를
1: 어...
0: 주말입니다 옷장에서 섹시하죠. 가장 이쁜 거를 오늘 골라 입으세요
1: 그럼요 네.

크리스토퍼의 레이디 인 레드 드레스를 입었는데 이렇게 자크를 뒤에서 탁 내려주고 올려주고

0: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그냥 저거 네. 옷걸이로 하세요. 혼자서. 굿모닝 스타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0: 아름다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50대 유를 위한 최첨단 스킨케어 셀리온의 GF7 대한민국 대표 제약회사 유한양행의 유한건강생활
1: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0: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이츠 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1: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 식당
0: 융자외길 36년 융자의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1: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의 정인수 코치 함께하고 계십니다.
2: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5: 213-383-3838 213-383-3838
6: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7: 3236-6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
8: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9: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0: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9: 선택하세요 품질을
10: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9: 금호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0: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9: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0: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11: 타이어 LA 아리랑 LA 한인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타이거 JK, 윤미래, 진우션, 프롬20, 빅오션 등 최강의 라인업과 K선발 대회, LA K-POP 페스티벌, 실버 패션쇼 그리고 다양한 경품 및 다채로운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가 풍성한 LA 한인축제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2: 제53회 LA 한인축제는 CD10, 패창가,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LA케어, 젠코리안 바베큐, US뱅크, 기아자동차가 후원합니다.
13: 골프도 즐기고 이웃사랑도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
14: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13: 11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
14: 부에나팍 로스쿠테스 컨트리클럽에서 열립니다.
13: 이 대회가 특별한 이유는
14: 참가비 전액을 이웃에게 기부하는 따뜻한 이웃섬김 골프대회이기

0: 오늘 우미노 19구단의 우리 신디 매니저님 모시고 프로모션 관련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1: 안녕하세요. 네.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2: 아, 정말 오랜만이네요.
1: 네, 격한 환영. 네.
2: 많이 바쁘시죠?
1: 네, 요즘에 프로모션 하고서부터 네. 이제 고객분들이 많이 호응을 해주셔가지고 네. 진짜 바쁜예요.
2: 진짜 꾸준한 스테디셀러. 아, 팬들이 많습니다.
0: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네. 사실 우미노 19구단이 최고인 건 다들 아신단 말이에요.
2: 네.
0: 그런데 기존 게 너무 좋은데 이게 지금 또 오리지널에 비해서 스페셜 라운지 리미티드 에디션은 도대체 뭐길래 리미티드 에디션? 제가 지금 보여드릴거든요 여러분.
2: 네. 리미티드.
0: 뭔가 또 어마어마합니다. 리미티드 에디션입니다.
1: 네. 한정판.
2: 한정판이에요?
1: 그래서 리미티드. 아.
2: 그럼 나중에 없어져요 이거?
1: 아 계속 왜냐하면 네. 그 리미티드 에디션에 사용하는 네. 그 원료가 네. 너무 귀하고 희귀한 원료라
0: 아,
1: 이게 저희가 정말 리미티드만큼만 수확을 할 수가 있어요.
2: 그럼 이번 기회에 잡아야 되겠다.
1: 네.
2: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세요.
1: 일단은 저희가 오리지널을 예? 25년 그러니까 연구 기간까지 합치면 한 28, 9년 와. 정도 됐는데
2: 네.
1: 이제 오리지널도 처음부터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2: 네.
1: 저희가 계속 매년 네. 저희가 연구자료나 이런 실험을 하고 있지만
2: 네.
1: 이 오리지널을 드시면서 혹시 이제 정말로 더 면역력에 이제 더 도움을 받으시고 네. 싶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특히 이제 치료받으시는 분들.
0: 그렇죠. 네.
1: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7년간의 연구 끝에 네. 바로 리미티드 에디션을 출시를 했고요.
2: 오.
1: 리미티드 에디션은 일단 네. 저희가 판매권까지 네. 특허권까지 이제 저희가 네. 따낸
0: 오,
1: 유일한
0: 네.
1: 제품인데 일단은 오리지널 우미노 시즈코 후코이단과 네. 뭐가 다르냐면
2: 네.
1: 일단 후코이단 안에 그러니까 후코이단 그러면 오리지널은 두 가지의 갈조류를 썼거든요.
0: 예.
1: 거기에 이제 아가리쿠스 버섯 뿌리균 사체가 네. 들어있다면
2: 네.
1: 신제품 리미티드 에디션은
2: 네.
1: 세 가지 후코이단만 들어있어요.
0: 오.
1: 그러니까 갈조류 종류가 모직구, 미역, 다시마, 톳 뭐 이런 감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0: 네.
1: 근데 저희 우미노시즈코 후코이단 오리지널에는 모직구에서 추출한 후코이단 그리고 전라도 완도산 미역계에서 추출한 후코이단 근데 이제 리미티드 에디션은 거기에 이 가곰의 다시마에서 아. 추출한 후코이단을
2: 네.
1: 저희가 더해가지고 이렇게 개발을 했고요.
0: 네.
1: 일단
0: 네.
1: 후코이단 함유량이 더 많고
2: 네.
1: 그리고 원료가 다르다는 거 그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2: 아, 가곰의 다시마 후코이단이 추가된 네. 게 핵심이군요.
1: 맞아요.
0: 여기 지금 딱 제가 라벨링을 보고 있는데 뒤에 가곰의 콤부라고 딱 돼 있네요.
1: 네. 그 콤부가 그러니까 다시마가 다시마. 일본말로 콤부거든요. 맞아요.
0: 그러면은 가곰의 다시다 여기 후코이단이
1: 네.
0: 새롭게 들어간 건데 그러면 만약에 기존에 이거 드시던 오리지널 제품을
1: 네.
0: 원래 복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1: 그렇죠.
0: 이 드시던 분들이 리미티드 에디션을 같이 섭취하셨을 때는 어떤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겁니까?
1: 일단은 가곰의 다시마 같은 경우는
0: 네.
1: 이 세포 간의 정보 전달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0: 네.
1: 그리고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크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
0: 네.
1: 일단 특히 이 가곰의 다시마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두에서
2: 네.
1: 너무 귀한 원료예요.
0: 너무 귀해요.
1: 그게 어디서 나냐? 보통 이제 다시마는요. 그 점액질 그러니까 그런 네네. 게 너무 많고
0: 네.
1: 추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후코이단을 알갠산
2: 네.
1: 들어보셨어요? 알갠산이
2: 네네.
1: 많아서 그래서 다시마로 만든 후코이단을 판매하는 데는 보통 이제 다시마를 그냥 갈아서 그 안에 캡슐 안에 가루를 넣어서 후코이단으로 판매하는 데가 대부분이라고
2: 네,
1: 생각을
0: 네.
1: 하시면 되는데 우미노 시즈코 후코이단에서 이 개발한 신제품 리미티드 에디션 안에 들어있는 그 가곰의 다시마는요
0: 네.
1: 그 후카이도라고 들어보셨어요? 일본
0: 호카이도
1: 호카이도 그 네. 하코다테 인근 그러니까 제한된 지역에서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0: 네.
1: 희귀하고 귀한 원료.
2: 네.
1: 그게 이제 가장 다르고
2: 네.
1: 그러니까 일반 다시마보다
2: 네.
1: 이 가곰의 다시마는요. 점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후코이단 함량이 굉장히 풍부해요. 그 외에 또 뭐가 들어 있냐면 칼슘.
0: 네.
1: 철, 마그네슘.
2: 네.
1: 이런 것들이 이제 영양 성분도 함께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0: 네.
1: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럼 기존 후코이단보다 리미티드가 더 좋은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0: 있죠.
1: 많아요.
0: 네. 네.
1: 하지만 이거는 기존 오리지널 우미노시즈코 후코이단과 리미티드 에디션 어느 하나가 좋다는 게 아니라
2: 네.
1: 이거를 같이 드셨을 때 시너지
2: 네.
1: 효과가 훨씬 좋다라는 연구 결과로 저희가 개발을 한 것입니다.

0: 또 장점을 보완하게.
1: 맞습니다. 맞습니다.
0: 그렇다면 실제로 오리지널 제품과 이 리미티드 에디션을 같이 복용하신 고객님의 사례 좀 들어보고 싶어요.
2: 저희가 리미티드 에디션 출시한 지가 지금 거의 한 1년 넘게 2년 가까이 되거든요.
3: 네.
2: 그래서 이제 리미티드 에디션과 오리지널 에디션을 드시고 좋은 결과를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보통 이제 사례를 편지로 많이 보내주시거나
3: 네.
2: 아니면 진짜로 구글 리뷰에 올려주신 분들이 많아요.
1: 네, 네.
2: 근데 제가 한 분을 소개해주고 드리고 예, 싶어서 이제 준비를 해왔는데
3: 네.
2: 이분은 이제 뉴욕에 사시는 분이시고요.
3: 네, 네.
2: 오리지널 우미노시 직구 후코이단을 뉴욕에 계신 전 가족분이 한 30명 이상 되실 거예요.
1: 와.
2: 그분들이 모두 다 오리지널 우미노시 직구 후코이단을 복용하고 네. 계시다가
3: 네.
2: 이제 병원 치료를 받으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면역력 지원을 위해서 우미노시 직구 후코이단 오리지널과 이 네. 리미티드 에디션을 같이 복용을 하시라고 이제 저희 전문 상담원하고 상담을 하고 이제 드셨던 케이스인데
3: 네.
2: 그분이 올려주신 사례를 제가 잠깐 한번 네. 읽어봐 드릴게요.
1: 네.
2: 저는 뉴욕에 살고 있고요. 우미노시 직구 오리지널 후코이단과 리미티드 에디션을 함께 복용했습니다. 복용 방법은 아침에 오리지널 후코이단 캡슐 3알, 점심에 오리지널 후코이단 캡슐 3알, 그리고 잠들기 전 약 1시간 전에 리미티드 에디션 4알을 꾸준히 복용했습니다.
3: 예.
2: 이 복용량은 제가 임의로 정한 게 아니라 전문 상담을 통해 안내받은 내용을 참고해서 실천했습니다.
3: 네.
2: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복용 후에 제일 먼저 느낀 거는 피로감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치료 중에도 힘들지 않게 식사도 잘하고 잠도 잘 자고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리미티드 에디션은 그 당시 저에게 꼭 필요한 시기에 복용을 했고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도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해서 드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느끼는 점은 다를 수 있지만 저에게는 꾸준히 건강을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리미티드 에디션 복용은 마쳤고요. 지금은 오리지널 우미노시 직구 후코이단만 복용을 하면서 건강관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좋은 제품을 만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멀리 뉴욕에서 뭔가 좀 이렇게 드시는.
3: 근데 또 꾸준히 이렇게 드시는 것도 참 이게 정말 대단하시네요.
0: 자기 관리를 진짜 잘하시는 분이네요.
3: 근데 이거 말씀하셨죠. 본인의 임의로 드신 게 아니라 상담 받아서.
2: 그 부분이 건데.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네. 후코이단이 다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네네. 분들이 아직도 많으시고
3: 네.
2: 그냥 이 서플리먼트 비타민 사듯이 사서 네네네. 본인 임의로 이제 드시는데 이 후코이단은 회사마다 네. 이 후코이단 이 원료가 다르고 이 후코이단 함유량이 다르고
3: 네.
2: 어떻게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이 효능이 천차만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미노시 직구 후코이단은 유일하게 연구소에서 연구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후코이단을 고르실 때는 항상 그 상담원의 말만 믿지 마시고 광고도 네. 믿지 마시고
1: 네.
2: 그냥 직접 전화를 하셔서
1: 네.
2: 데이터를 보내드리잖아요. 그럼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데이터를 보내드린 모든 근거가 바로 지금 판매하고 있는 그 제품으로 실시한 데이터입니까?
1: 네.
2: 만약에 그 데이터라면 그거를 고객분들이 보실 수 있게 소비자가 보실 수 있게 다 보내줄 수 있습니까?
1: 네.
2: 아마 그거를 다 보내줄 수 있는 연구 자료를 가지고 있는 회사는 자신 있게 자파 인증을 받은 우미노시 직구 후코이단밖에 아직은 없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3: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 네. 저는 사실 저희 지인분이 치료를 네. 기억하시죠? 우리 시장님 덕분에
2: 맞아.
3: 그 여성분이신데 형수님이에요. 형수님인데 네. 그 암 때문에 이제 수술을 갑자기 받으셨고
1: 네.
3: 근데 다 좋은데 하고 나왔는데 몸이 완전 마른 거예요.
1: 네.
3: 아예 식사를 안 하시고 못 하겠대요. 몸부터 일본분이시거든요.
1: 네.
3: 아예 못 드시겠다고. 근데 그 형은 막 전전긍긍하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 제가 이게 그때 선임 뵈갖고
1: 네.
3: 이걸 소개해드리고 하는 날 제가 선물해드렸는데
1: 네.
3: 책자랑 뭐랑 다 주세요 데이터를.
1: 네.
2: 네.
3: 그래서 그거를 한국말, 영어, 일본말 다 챙겨주셨고 본인이 편하게 또 이해하기 쉽게
1: 네.
3: 다 보고 드셨는데 일단 그분이 입맛이 돌아와갖고 저 얼마 몇 달 지나다 마켓에서 만났어요.
0: 네.
3: 지금 되게 건강하시더라고. 제가 그 형이랑 안 만났는데 지금 네. 안 친해져 갖고 형수님을 만났어요. 네. 형수님 너무 건강하셨더라고.
2: 와.
3: 저는 진짜 실제로 네. 감사해요.
2: 네. 감사해요. 근데 입맛이 좋아졌다는 거는 네. 그분이 그만큼 면역력 지원이 필요하셨던 시기였고요.
3: 아예 못 드셨거든요.
2: 네. 아무나 다 입맛이 좋아지잖아요. 저희 같이 예를 들어서 건강 유지를 하시는 분들은 네. 네. 샘플만 드셔보셔도 일단은 정말 내가 면역력 지원이 필요하신 분은 입맛이 좋아질 수 있고
3: 네.
2: 소화가 잘 되고 위가 편안하다 그리고 피로감이 줄어들었다는 걸 맨 먼저 느끼시는데
3: 네.
2: 그때 저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0: 네.
2: 일단은 저희 제품을 믿고 이제
3: 네.
2: 아나운서님에서 소개를 해드렸지만
0: 네.
2: 본인은 이게 소개를 받아서 사주셔서 드셨지만 이게 정말 좋은 제품일까? 믿어도 될까?
3: 네, 그렇죠.
2: 불안하시잖아요.
3: 그렇죠. 네.
2: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저희가 세계 각국 언어로 상담이 가능하니까
3: 네.
2: 일본말로 상담하실 수 있는 그리고 우미노시즈 후코이다니 오리지널 일본분들이 경영을 하시는 회사이기 때문에
0: 네.
2: 일본말로 다 상담을 통해 알려드릴 수 있다고 제가
3: 맞아요.
2: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3: 굉장히 도움되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감사드리는
2: 너무
3: 정말
2: 감사해요.
3: 너무 좋은데 네. 그때는 리미티드 에디션이 없었거든요.
2: 없었어요.
3: 네. 없었어요. 있었더라면 그걸로 시너지 역할을 냈을 텐데
2: 맞습니다.
0: 네.
3: 자, 근데 이제 프로모션도 있다고요?
2: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3: 궁금합니다.
2: 왜냐하면 리미티드 예. 에디션 같은 경우는 네. 저희가 이제 우미노시즈 후코이단과 같이 드셨을 때
3: 네.
2: 시너지 효과가 좋기 때문에
3: 네.
2: 보통 이제 면역 력은요 밤과 낮이 달라요. 우리가
3: 그래요?
2: 아플 때 네. 밤에 막 잘라 그러면 더,
0: 더
2: 아프잖아요.
0: 기침도 더 나고.
2: 맞아요.
3: 맞아, 맞아.
2: 그래서 면역력이라는 건 보통 6시간에서 8시간 주기로 이렇게
0: 네.
2: 리듬을 기복이 있거든요.
3: 네.
0: 네.
2: 그래서 정말 이제 병원 치료를 받으시거나
0: 네.
2: 면역력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0: 네.
2: 오리지널 우미노시즈 후코이다는 아침 점심에 드시고 저녁에는 리미티드 에디션을 드시라고 이제 저희가 권유를 해드리는데
3: 네.
2: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1대1 상담을 통해서
0: 네.
2: 저희가 전문 상담원이 상담을 통해서 이분은 리미티드 에디션을 안 드시고 오리지널만 드셔도 되고 어떤 분은 리미티드 에디션만 드시면 되고 어떤 분은 또 두 가지를 드셔야 되고
3: 네.
2: 그래서 866-566-9999으로 먼저 전화를 하셔서
0: 네.
2: 상담을 먼저 받아보십사하고
0: 네.
2: 말씀을 드린 건데
3: 네.
2: 저희가 프로모션이 사실 15일까지예요.
3: 얼마 9월 남았습니다. 15일. 4일 남았습니다.
2: 네. 4일 남았습니다.
0: 네.
2: 근데 너무 호응이 좋으셔가지고
3: 네.
2: 일단 오리지널 우미노시즈 후코이단 한 병을 사시잖아요.
0: 네.
2: 그러면 리미티드 에디션 50불 네. 할인.
0: 아.
3: 오. 오리지널 한 병을 구매하시면 리미티드 에디션을 한 병을 50불 할인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2: 아니
3: 그렇습니다.
0: 좀 설명
2: 그리고 오리지널 두 병을 구입하시면
3: 네.
2: 리미티드 에디션 한 병 구매 시 80불을 할인해 주시고요.
3: 네.
2: 그리고 오리지널 세 병 이상 구입하시면 리미티드 에디션 구매 시 100불을 할인해 주신대요. 바로 특별 혜택 이 리미티드 에디션을 경험해 보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3: 지금 리미티드 에디션과 오리지널 함께 복용했을 때 그 시너지 효과가 너무 좋기 때문에
2: 네.
3: 꼭 한번 이렇게 하시라. 근데 물론 아까 말씀 일대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드시는 게 좋으신지 좋겠지만
2: 네.
3: 지금 한 병 구매하시면 리미티드 에디션 한 병에 50불 할인, 두 병 오리지널 구매하시면 리미티드 에디션이 80불 할인, 세 병 이상 구매하시면 리미티드 에디션 한 병이 100불 할인되는 엄청난 프로모션이 있으니까 이게 지금 4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2: 네. 그리고 저희가 네. 샘플을 보내드리거든요.
3: 네. 무료 샘플도 보내주시죠.
2: 성담을 하다가 너무
0: 네.
2: 여기
3: 영상으로
2: 조금
3: 네, 아주 약간 감동하신 것 같아요.
2: 네. 전화번호 866-566-9191
3: 네.
2: 866-566-9191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어요.
3: 네, 여러분 전화 연락 주시면은요. 무료 네. 상담도 물론이거니와 신제품 샘플과 무료 책자까지도
2: 네.
3: 받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샘플 한번 드셔 보시면 이게 진짜로 맛이 그 제 말이 맞나요? 이거 그냥 넘기지 말고 입에 탁 해갖고 그쵸
2: 네.
3: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2: 네. 저는... 샘플 보내드리니까
3: 네.
2: 866-566-9191으로 전화주시면 저희가
3: 네.
2: 무료 샘플 먼저 드셔보시면
3: 네.
0: 네.
3: 이제 추석 다가오는데 한국 배송도 되나요?
2: 되죠. 전세계 배송 다 됩니다.
3: 네. 좋습니다.
2: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다는 이게 진짜 25년 동안의 그 역사를 갖고 있잖아요. 많은 분들의
3: 그럼요.
2: 그런 신뢰도 있고
3: 유일한 네. 자파 또 인증까지 있기 때문에
2: 네.
3: 믿고 구매하실 수 있고요. 꼭 궁금하신 분은 샘플과 책자를 확인하시고 전문가 상담원과 상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 866-566-9191 866-566-9191번입니다.
0: 네, 리미티드 에디션. 요게 날이면 날마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그 홋카이도에서 야, 거기에서만 나는 아까대 그
3: 귀하디 귀한
0: 가고메.
3: 가고메. 가고메 다시마. 야, 전 진짜 이름도 못 들어봤던 거예요.
0: 근데 네.
3: 얼마나 귀하면.
2: 네, 저희가 네. 7년간의 연구 끝에.
3: 그러니까 이거 리미티드를 만들려고 7년을 더 하신 거예요. 네.
0: 어떤 와. 분한테 추천하고 싶으세요? 면역력이 떨어지신 분?
2: 굉장히 떨어지신 분들한테 네. 추천하고 싶고요. 그리고 네. 병원 치료 받으시는 분.
0: 네. 그런 분들한테 너무 좋은 것 같고. 오. 야, 몸이 좀 피곤하다 이런 분들한테 미리 예방 차원에서.
2: 그분들은 오리지널을 드시고,
0: 네. 리미티드 에디션은 조금 그런 네. 더 센
3: 면역 역할을 하고.
0: 근데
3: 이게 또 드시는 분마다 다 또 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방송에서 뭐 어느 한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그러니까 네, 네. 꼭 전문 상담원과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편하신 필요하신 거를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866-566-9191 866-566-9191번입니다.
0: 네,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의 우리 신디 매니저님 모시고 네. 오늘 리미티드 에디션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3: 4일 남았습니다. 프로모션.
0: 네. 귀중한 기회
3: 그러니까요.
0: 놓치지 마시고
3: 네.
0: 아, 끝인사 주실까요?
2: 아, 네. 건강은 저도 이제 지금 알러지가 생겨가지고 그런데
3: 네.
2: 상담을 하다 보면 이 건강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3: 그렇죠.
2: 네. 저도 알러지 있을 때 이 캡슐을 하나 딱 넣고 씹어서 네. 여기다 네. 붙여놓거든요.
0: 아.
3: 네.
2: 그래서 이 샘플이 네. 보통 네. 이제 위가 안 좋으신 분들, 네. 온몸이 안 좋으신 분들,
0: 네.
2: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감기 걸렸을 때 식도 쪽에
3: 네, 칼칼하고
2: 네네 염증 있으신 분들도 씹어서 드시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으실
0: 네.
2: 거예요. 그러니까 866-566-9191으로 전화 주셔서 네. 샘플 먼저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0: 네.
2: 같아요.
0: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신디 매니저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네, 오늘 감사합니다.

0: 너무 보고 싶은 마이클 잭슨 힐 더 월드 차차차 2부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1: 저 대학 1학년 때 네.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형이랑 다 같이 팜스프링을 네. 놀러 갔다가 네. 리조트에 저녁을 먹는데 거기서 약간 원맨 밴드 아저씨가 네. 막 연주하면서 노래를 하시더라고요.
0: 이 노래를?
1: 아니 그러더니 이제 네. 식사하시면 우리 막 불러서 노래한 곡 하라고 네. 막 네. 근데 이제 제가 젊은 제일 젊은 거 보니까 네. 저를 찝은 거예요. 나오라고. 어. 형이랑 저랑 네. 나가는데 막상 부를 게 없는데 딱 네. 떠오른 게 이 노래였어요.
0: 이 노래를 부르셨어요?
1: 그 이 노래를 불렀어요 형이랑.
0: 이 어려운 노래를?
1: 아 저는 그때 기가 막혔죠. 그랬더니 이야. 그분이 끝나고 응. 보이스투맨이라고 저한테 코리안 보이스투맨이라고
0: 언제 듣고 싶다. 이 노래 부르는 한국 분 저 처음 봐요.
1: 저 옛날에 그 마이클 잭슨 그 네. 중간에 꺽꺽 하면서 하는 거
0: 흉내내고 빌리진 이런 거
1: 이런 거 하여튼 막 이상한 거 많이 했어요.
0: 우리도 한번 차차차 노래... 듀엣으로 한번 맞춰봐야 되겠다.
1: 근데 이 노래는 노래가 네. 너무 좋잖아요.
0: 그쵸.
1: 노래 너무 아름다워서
0: 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분들 네. 그리고 오늘 9.11 테러 그렇죠. 추모 25주기입니다.
1: 네,
0: 아, 많은 생각을 해주고 또 이 정말 많은 힐링이 우리 지구상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1: 맞습니다. 더 이상의 뭐 서로의 증오나 미움이 없이 좀 모두가 서로 도와주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주말이 네. 되면 좋겠네요.
0: 네. 굿모닝 차차차 2부 이 시간 네.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1: 아름다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50대 유를 위한 최첨단 스킨케어 셀리온의 GF7과 대한민국 대표 제약회사 유한양행의 유한건강생활
0: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1: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0: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0: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의 정인수 코치와 함께하 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즐거운 주말 되세요.
0: 네, 리벤지 드레스 같은 거 하나 입으시고 나가서 당당하게
1: 멋있다.
0: 이 시간을 이 주말을 네. 즐기시기 바랍니다.
1: 그렇습니다. 즐거운 모습 보내시고 저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안녕.
0: 안녕하세요.

0: 카지노의 새 메뉴리 9월 매주 목요일마다 렉서스 GX550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멤버라면 9월 한 달간 게임을 즐기면서 파워풀한 럭셔리 SUV를 차지하는 행운을 잡아보세요. 멤버가 아니신가요? 오늘 무료로 가입하시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오직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2: We will fight for you.
1: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3: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4: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4: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3: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5: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6: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5: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6: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친냉면. 별미 중에 별미.
5: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6: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5: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0: 1달러면 와보시다니까요.
1: 오빠usa.com.
2: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3: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2: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3: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2: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수 코치. 714-742-485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4: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5: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4: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5: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4: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5: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4: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5: 올림픽 골프니까.
4: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6: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7: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6: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7: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6: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7: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6: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제주 화로로 간다.
8: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9: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8: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티러만 직진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10: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1: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0: 네.
11: 수영도?
10: 그럼요.
11: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0: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1: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12: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3: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2: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 간호사 대기.
13: 정갈한 전통 안식, 주 7일 종교 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 생활.
12: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14: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15: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16: 카페보넨?
15: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연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16: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15: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16: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15: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 보넨에서 만나요.
17: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사
18: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9: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20: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12시 정오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21: 오늘은 9.11 테러가 발생한 지 꼭 25회가 되는 날입니다. 뉴욕 맨해튼 그라운드 제로 추모광장에서는 오전 8시 46분 정각에 은색종이 울렸습니다. 25년 전 아메리칸 항공 여객기가 세계무역센터 북쪽 타워에 충돌했던 바로 그 시각이었습니다. 검은 옷에 흰 리본을 단 유가족들은 희생자 2,983명의 이름을 한 명씩 불렀고 이름을 읽다 울음을 터뜨린 이들도 있었습니다. 올해 추모식에서는 9.11 관련 질환으로 숨진 구조대원과 수습인력을 기리는 묵념이 처음으로 추가됐습니다. 테러 당시 태어나지도 않았던 다음 세대도 단상에 올라 한 번도 만나지 못한 가족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제이디 벤스 부통령과조, 바이든, 버락 오바마, 조지 W. 부시, 빌 클린턴 전직 대통령들이 자리를 함께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버지니아주 알링턴 펜타곤 추모식에 참석했습니다. 유가족 테리 스트라다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책임에 대해 아직 정의가 실현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벤스 부통령에게 이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 밤에는 무너진 쌍둥이 빌딩을 상징하는 두 줄기 빛 트리뷰트인 라이트가 맨해튼 밤하늘을 밝힐 예정입니다.
22: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텍사스주 달라스에서 열린 공화당 중간선거 전당대회 연설에서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연방 하원과 상원을 모두 장악하면 성인 시민 한 명당 $5,000씩 지급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기업이 주주에게 현금을 배당하는 방식과 같다며 트럼프 배당금이라고 이름 붙였고 반드시 미국 안에서 써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러나 재원과 지급 방식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현재 성인 미국인은 약 2억 4천만 명으로 1인당 5천 달러씩 지급하면 총액은 1조 2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올해 책정된 국방비 1조 3,600억 달러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이미 이란 전쟁으로 치솟은 물가를 더욱 부추겨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 전문 채널 CNBC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도록 금전을 제공하는 행위는 연방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고에 위반 시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뉴욕타임스는 이 제안이 선거 이후 이행되는 약속으로 포장됐다는 점에서 위법이 아니라는 전문가 의견도 전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정부 효율부 절감액을 활용한 $5,000 배당금과 관세 수익을 활용한 $2,000 배당금을 각각 제안했으나 모두 실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미국 주요 언론에서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 프로야구 역사상 최다 안타 기록을 보유한 제1동포 출신 야구선수 장훈 씨가 어제 별세했습니다. 향년 86살이었습니다. 장훈 씨는 1940년 일본 히로시마에서 제1동포 2세로 태어나 1959년 프로야구에 입문했습니다. 도에이를 시작으로 니폰엠과 요미우리 자이언츠, 그리고 롯데오리온스까지 여러 구단을 거치며 1981년 은퇴할 때까지 23년을 뛰었습니다. 그가 통산 기록한 안타는 3,085개로 일본 프로야구 역대 최다입니다. 일본 프로야구에서만 활동한 선수 가운데 안타 3,000개를 넘긴 유일한 선수입니다. 정교한 타격과 장타력을 함께 갖춰 상대 투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타자였고 고위볼넷 통산 228개로 역대 2위에 올랐습니다. 1967년부터 1971년까지 퍼시픽 리그 타격왕을 4년 연속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차별과 멸시 속에서도 한국 국적을 지켜온 것으로 알려진 장훈 씨는 말년에 일본으로 귀화한 사실을 직접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일본 야구사에 뚜렷한 발자취를 남긴 그의 명복을 빕니다.
21: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2030년 연방 인구조사 방식을 대폭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방 센서스국이 어제 공개한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10년마다 실시되는 센서스 설문에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묻는 질문을 새로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재 센서스는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을 집계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시민권자와 합법적 영주권자를 중심으로 인구를 산정하고 서류 미비 이민자와 영주권이 없는 비시민권자를 핵심 집계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불법 체류자뿐 아니라 취업비자나 학생비자 등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상당수 이민자도 집계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센서스 인구 집계는 연방 하원 의석수와 선거구 획정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이민자 인구가 많은 주들은 의석수가 줄어들 수 있어 정치지형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식 규정으로 확정되기 전에 공개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1: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2: 배달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1: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3: 12시 정원 뉴스는 눈으로 비교하고 입맛으로 확인한 고객의 선택, 마켓은 역시 아리랑 슈퍼마켓.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 센터 메디칼 그룹.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23: 1250만불 1250만불
24: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3: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4: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3: 주 7일 24시간
24: 3237828600 3237828800.
23: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5: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26: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신제품 출시 기념 특별 할인 낮과 밤 이제 건강 케어도 다르게.
27: 낮에는 활력을 밤에는 더욱 집중적인 건강 케어로
26: 하루 24시간 이어지는 건강 관리.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의 새로운 선택을 만나보세요.
27: 신제품 출시 기념 단 한 달간 특별 할인 8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26: 오리지널과 리미티드 제품 세트 구매 시 최대 $100 할인 혜택.
27: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무료 상담과 무료 샘플 신청은 1866-566-9191 1866-566-9191.
28: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9: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0: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9: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31: 213-383-3838 213-383-3838.
32: 태양입니다.
33: 태양입니다.
34: 태양입니다.
35: 태양입니다.
36: 태양입니다.
37: 태양입니다.
38: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39: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40: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39: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41: 안녕하세요. LA 사는 이야기 김재현입니다.
42: 안녕하세요. 박지수입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6시 재현이와 지수의 LA 사는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우리 선배님들이 땀으로 일군 LA 그 거리마다 남아있는 추억, 사랑 미식, 맛집, 그리고 이민의 역사. 여러분들의 이민의 추억도 들려주세요. 라디오 서울 카카오톡 아이디 RS 1650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푸짐한 상품도 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채널 고정해주세요.
41: 라디오 서울 AM 재현이와 지수의 LA 사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겠습니다.
42: 뉴저지주 포트리 경찰국이 초등학교 앞에서 음란 행위를 한 30대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주 화요일 아침 펠팍 거주 31세 김모 씨가 포트리 제2초등학교 앞에서 경찰 통제를 무시하고 바리케이드를 우회해 인도로 차량을 몰았습니다. 경찰이 즉시 차량을 추적했고 김 씨가 학교 앞에 정차하자 하차를 지시했습니다. 검문 과정에서 김 씨는 반바지와 속옷을 내려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김 씨를 즉시 체포했습니다. 현지 매체 인디펜던트 온라인 뉴스는 이 장면을 목격한 이들 가운데 어린이도 포함돼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시각은 등교가 한창이던 아침 8시 17분이었습니다.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벌어진 이번 사건으로 해당 지역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센트럴 연방지방법원의 앤 황 판사가 살인 전과자 마이클 엔젤 알바레스에 대한 연방기소를 기각하고 석방을 명령했습니다. 알바레스는 디아블로라는 별명으로 알려진 41살의 남성으로 지난 5월 메가더파크 인근에서 차량 트렁크에 방탄용 보호판 두 장을 소지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연방검찰은 폭력 중범죄 전과자의 방탄복 소지를 금지하는 연방법을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황 판사는 알바레스가 15살이던 2002년에 1급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기록이 캘리포니아 형사사법개혁에 따라 소년범 처분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연방법이 요구하는 중범죄 전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살인사건 자체의 사실관계를 다시 따진 것이 아니라 과거 유죄 판결이 현행 연방법상 중범죄 전과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것입니다. 알바레스는 당시 50년에서 종신형을 선고받고 약 24년간 복역한 뒤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소 후 그는 LA시 일지구에서 활동하는 비영리단체 힐링어번 바리오스를 통해 시가 지원하는 폭력예방 프로그램의 평화대사로 일해왔습니다. 살인 전과자가 시 지원 폭력예방 사업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 차원의 형사사법 개혁이 연방기소의 전제조건에 영향을 미친 이번 사례는 소년범 전과 기록의 법적 효력을 둘러싼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3: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4: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5: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4: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5: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6: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7: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8: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7: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8: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7: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9: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0: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1: We will fight for you.
10: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12: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 인가에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13: 213-381-2424 213-381-2424.
41: 12시 정오 뉴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12시 정오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14: 방금 들어온 최신 국제 뉴스와 한국 뉴스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15: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16: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0: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0: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1: 가리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2: 이런 분도 융자 되나요?
11: 직장 다닌 지 2년 넘었고 월급은 많지 않지만 크레딧 점수는 700점이 넘습니다. 매달 내는 렌트가 아까워 메이저 은행에 가서 50만 불 주택융자를 신청했는데 인컴이 부족하다고 단칼에 거절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융자나라에 상담했더니 무려 150만 불까지 융자 승인.
13: 결국 20% 다운하고 내 집 마련에 성공했습니다. 인컴이 부족하다고 융자.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융자나라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11: 융자나라. 213-388-5600, 213-388-5600번.
15: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 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 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16: 이복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17: 뉴서울 호텔 내 이복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18: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19: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18: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19: 제린 더 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18: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19: 온오프 여자 풀 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18: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19: 올림픽 골프니까.
18: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20: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21: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22: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21: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22: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23: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24: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23: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24: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6: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25: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 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31: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25: 네.
31: 수영도?
25: 그럼요.
31: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25: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 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31: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3: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4: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활어로 간다.
3: 갓 잡은 활어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4: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3: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4: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3: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하러. 제주하러로
5: 간다.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7: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5: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7: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5: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8: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1250만불, 1250만불. 그 누구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주 7일 24시간. 323-782-8600, 323-782-8600. 한국인 직원이 친절히 상담해드립니다.
9: 보험은 많은데 나에게 꼭 맞는 보험은 무엇인지 고민되시나요? 메디케어부터 오바마케어, 자동차, 주택보험, 은퇴연금과 장례플랜까지 20년 경력의 명심보험이 꼼꼼한 1대1 맞춤 상담과 가입 후 지속적인 케어, 서류 작성과 번역, 공증까지 함께합니다. 가든그로브 한인회관, 부에나파, 그리고 LA오피스. 보험을 넘어 여러분의 든든한 생활파트너 명심보험, 여러분의 건강과 재산 명심하겠습니다. 714-595-4000번.
10: 세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찬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12: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8: 라디오 서울 안내였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세계무역센터 북쪽 타워에 충돌했던 바로 그 시각이었습니다. 검은 옷에 흰 리본을 단 유가족들은 희생자 2,983명의 이름을 한 명씩 불렀고 이름을 읽다 울음을 터뜨린 이들도 있었습니다. 올해 추모식에서는 9.11 관련 질환으로 숨진 구조대원과 수습인력을 기리는 묵념이 처음으로 추가됐습니다. 테러 당시 태어나지도 않았던 다음 세대도 단상에 올라 한 번도 만나지 못한 가족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제이디 벤스 부통령 가족, 바이든, 버락, 오바마, 조지, W. 부시, 빌 클린턴 전직 대통령들이 자리를 함께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버지니아주 알링턴 펜타곤 추모식에 참석했습니다. 유가족 테리 스트라다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책임에 대해 아직 정의가 실현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벤스 부통령에게 이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 밤에는 무너진 쌍둥이 빌딩을 상징하는 두 줄기 빛 트리뷰트인 라이트가 맨해튼 밤하늘을 밝힐 예정입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텍사스주 달라스에서 열린 공화당 중간선거 전당대회 연설에서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연방 하원과 상원을 모두 장악하면 성인 시민 한 명당 $5,000씩 지급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기업이 주주에게 현금을 배당하는 방식과 같다며 트럼프 배당금이라고 이름 붙였고 반드시 미국 안에서 써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러나 재원과 지급 방식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현재 성인 미국인은 약 2억 4천만 명으로 1인당 $5,000씩 지급하면 총액은 1조 2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올해 책정된 국방비 1조 3,600억 달러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이미 이란 전쟁으로 치솟은 물가를 더욱 부추겨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 전문 채널 CNBC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도록 금전을 제공하는 행위는 연방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고에 위반 시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뉴욕타임스는 이 제안이 선거 이후 이행되는 약속으로 포장됐다는 점에서 위법이 아니라는 전문가 의견도 전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정부 효율부 절감액을 활용한 $5,000 배당금과 관세 수익을 활용한 $2,000 배당금을 각각 제안했으나 모두 실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미국 주요 언론에서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 프로야구 역사상 최다 안타 기록을 보유한 제1동포 출신 야구선수 장훈 씨가 어제 별세했습니다. 향년 86살이었습니다. 장훈 씨는 1940년 일본 히로시마에서 제1동포 2세로 태어나 1959년 프로야구에 입문했습니다. 도에이를 시작으로 니폰엠과 요미우리 자이언츠, 그리고 롯데 오리온스까지 여러 구단을 거치며 1981년 은퇴할 때까지 23년을 뛰었습니다. 그가 통산 기록한 안타는 3,085개로 일본 프로야구 역대 최다입니다. 일본 프로야구에서만 활동한 선수 가운데 안타 3,000개를 넘긴 유일한 선수입니다. 정교한 타격과 장타력을 함께 갖춰 상대 투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타자였고 고이볼넷 통산 228개로 역대 2위에 올랐습니다. 1967년부터 1971년까지 퍼시픽 리그 타격왕을 4년 연속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차별과 멸시 속에서도 한국 국적을 지켜온 것으로 알려진 장훈 씨는 말년에 일본으로 귀화한 사실을 직접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일본 야구사에 뚜렷한 발자취를 남긴 그의 명복을 빕니다.
0: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2030년 연방 인구조사 방식을 대폭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방 센서스국이 어제 공개한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10년마다 실시되는 센서스 설문에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묻는 질문을 새로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재 센서스는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을 집계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시민권자와 합법적 영주권자를 중심으로 인구를 산정하고 서류 미비 이민자와 영주권이 없는 비시민권자를 핵심 집계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불법 체류자뿐 아니라 취업비자나 학생비자 등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상당수 이민자도 집계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센서스 인구 집계는 연방 하원 의석수와 선거구 획정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이민자 인구가 많은 주들은 의석수가 줄어들 수 있어 정치지형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식 규정으로 확정되기 전에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2: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3: 배달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2: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1.

0: 323-6929-323-6929-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크엔드 수다 로빈입니다. 예! 레이버 데이 롱 위크엔드의 토요일 아침입니다. 아싸라비요. 월요일까지 쉬는 날이에요. 아, 그런데 혹시 월요일에도 출근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코인 라운드리 가서 빨래했다고 방송에서 한번 말. 여러분들은 어떻게 쓰세요? 치실을 하고 양치를 하고 워터픽을 쓰는 게 맞다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 다음에요. 양치 후에 물로 몇 번을 얼마나 헹궈야 할까요? 우리 어릴 때는 양치하고 나면 입안이 막 뽀드득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물을 한 컵 받아서 계속 몇 번씩 헹구고. 그런데 요즘에는 또 치약에 들어있는 불소 성분 때문에 너무 여러 번 헹구지 않는 게 좋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양치하고 나서 물로 입안을 막 몇 번씩 헹구는 것보다는 적당히 뱉어내는 방식이 좋다는 의견도 있고, 너무 헹궈내지 않으면 구취의 원인이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위크엔드 수다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치과 선생님 계시면 답 좀 알려주세요. 그 다음에 샤워할 때 머리부터 감아야 하느냐 몸부터 씻어야 하느냐, 이거는 뭐 약간 심리 퀴즈 할 때도 자주 등장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보통 머리부터 감지 않나요? 물 틀고 고개 숙여서 머리 감고 컨디셔너 좀 묻혀놓고 그 사이에 몸 씻고,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몸부터 씻고 마지막에 머리를 감아야 샴푸나 린스가 몸에 묻으니까 또 몸을 씻어내야 되니까 머리는 맨 나중에 감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또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설거지할 때요. 그릇을 물에 불려놓고 하는 게 좋을까요? 바로바로 씻는 게 좋을까요? 바로바로 설거지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오히려 많으실걸요? 저도 조금 바로 하는 편이에요. 물 마셨던 컵도 그냥 바로바로 치우는 편인데, 왜냐하면 제가 뭐 부지런하고 막 이래서가 아니라 나중에 진짜 하기 싫잖아요. 싱크대에 뭐 쌓여있으면 그거는 조금 나중에 더 많이 하기 싫어지니까 그냥 그때그때 해치우는 게, 그리고 또 싱크가 항상 깨끗하면 또 보기에도 좋잖아요. 기분도 좋아지잖아요. 그런데 또 반대로 그릇에 물 좀 담아놓고 좀 불려놓은 다음에 나중에 다 몰아서 한꺼번에 확 설거지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가 맞고 틀리고는 없죠, 뭐 사실. 그리고 또 있어요. 계란을 씻어서 냉장고에 넣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넣어도 상관없을까요? 깨끗하게 한번 씻어서 냉장고에 넣으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넣어도 상관없다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사실 계란은요, 보관 전에 물로 씻는 게 그렇게 뭐 필요하지는 않는다고 해요. 계란 껍데기에는 자연스럽게 보호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안 씻으셔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계란 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한번 닦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한번 닦으면은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서 삶는 것보다 이 물로 닦아낼 때 그 온도차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계란을 삶는 중간에 깨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계란을 삶을 때는 한번 좀 닦아내는 편이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빨래 이야기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빨래할 때 수건이나 일반 옷을 같이 빨아도 될까요? 사실 뭐 빨래 양이 많지 않으면 같이 돌릴 때도 있지 않나요? 정확하게 흰 빨래, 색깔 빨래, 뭐 수건, 속옷, 양말 뭐 이렇게 딱딱딱딱 구분해서 할 때 흰 빨래가 색깔 빨래보다 좀 적어서 한 통을 다 돌리기에 좀 애매할 때 저는 그냥 수건이랑 같이 돌려버리거든요. 그렇게 막 더럽고 막 이런 건 아니잖아요. 사실 먼지 정도 털어내는 거? 그 정도? 그러니까 저는 가끔은 뭐 수건이랑도 같이 돌리기도 하는데요. 굳이 굳이 다 구분해서 또 빨래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몇 주 전에 제가 코인 라운드리 가서 빨래 했다고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 있었는데요. 그 커다란 코인 라운드리 그 와셔에서도 보면은 조금씩 다 구분돼서 빨래 돌리는 게 보이더라고요. 뭐 양말 입은 양말, 뭐 수건이면 수건, 그렇게 다 구분을 해가지고 그렇게 빨래 돌리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 다음은 과일. 과일 마켓에서 사오자마자 씻어서 보관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보통은 그냥 드시기 전에 닦게 되잖아요. 미리 근데 다 씻어 놓으시는 분들도 계시대요. 미리 한번 이렇게 프리워시하고 그 다음에 드시기 전에 한 번 더 씻고 먹기. 대부분의 과일을 저도 당연히 씻어서 먹는데요. 저는 사과는 안 씻어요. 왜냐하면 사과는 껍질을 칼로 벗겨내고 먹기 때문에 굳이 안 씻어도 될 것 같더라고요. 사과 껍질에 영양분이 더 많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냥 저는 껍질을 다 깎아내고 먹거든요. 그러니까 사과는 안 씻고 껍질을 벗겨내고 먹는다. 약간 조금 이상한 잔머리. 그리고요, 냉장고에 음식 넣을 때 뜨거울 때 바로 넣는 게 좋을까요? 식혀서 넣는 게 좋을까요? 밥은 뜨거울 때 소분을 해서 냉동실에 넣었다가 나중에 데펴서 드실 때 거기다 얼음 하나 놓고 데피시면 정말 금방 한 밥처럼 맛있어지거든요. 밥은 뜨거울 때 소분을 해서 냉동실에 넣는 게 맞고요. 국이나 찌개 같은 거는 한 소끔 식은 다음에 냉장고에 넣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알쏭달쏭 우리 일상 속에 은근히 헷갈리는 살림 이야기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0: 여러분, 이거 정말 대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명품 디너웨어 코렐. 코렐의 다양한 제품들이 김스 전기의 특별한 할인으로 몽땅 모였습니다.
1: 코렐 좋은 거 다들 아시죠? 지금이 기회예요. 가볍고 안 깨져서 평생 쓰는 코렐 접시. 최대 70% 파격 할인. 디너 접시부터 앞접시까지 단돈 99센트부터.
2: 99센트부터라고요?
1: 네, 맞아요. 매일 쓰는 접시, 손님 오실 때 꺼내는 접시. 이왕이면 예쁘고 실용적인 코렐로 장만하세요.
3: 코렐 접시 찾으셨다면 지금 바로 김스 전기로 오세요. 재고 수량 한정. 늦게 오시면 원하는 디자인, 원하는 사이즈가 없을 수도 있으니 서두르세요.
1: 안 깎아도 제일 싸다는 집. 김스 전기.
4: 지금 맥도날드에서 완전히 새로운 음료들을 만나세요.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 그리고 톡톡 터지는 보바가 들어간 맹고 파인애플 리프레셔. 매 순간에 어울리는 얼음처럼 차가운 음료들을 즐기세요. Refreshers contain caffeine.
3: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5: 중국계 미국인은 베라 왕 디자이너인데요. 최근에 77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SNS에 자신의 생일 파티를 공개했는데요. 야, 사진 속 베라 왕 허리 아래로 주름이 잡힌 하얀 홀터넥 드레스를 입고 있는데, 이 홀터넥 드레스 아시죠? 뒤에서 보면은 상반신이 거의 노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뒷모습을 보면 뭐 20대로 보입니다. 정말 앞모습도요, 글쎄요, 보정을 조금 했다 쳐도 3, 40대 이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베라왕 1949년 6월생 맞습니다. 네, 패션 잡지 보그의 에디터로 시작해서 랄프 로렌에 합류했고요. 40세에 자신의 브랜드인 VW 베라왕을 만들었습니다. 이방카 트럼프, 미셸 오바마 등 많은 유명인사가 그의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자, 이렇게 패션계에서 성공한 그는 사실 이 성공뿐이 아니라 철저한 자기관리로 70대 후반이라고 믿기 어려운 외모가 항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바쁘게 사는 게 건강을 위한 최고의 해독제다 라고 말이죠. 네, 바쁘게 살면 새로운 자극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죠. 이는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인 활력을 높이기 때문에 젊음을 유지하는 긍정적인 원동력이 됩니다. 정말 실제 자신의 나이보다 젊다고 느끼면은요,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스트레스 감소는 체내 염증을 억제해서 각종 질병의 가능성을 낮추게 됩니다. 노화를 막습니다. 이와 관련한 독일에서 진행된 한 연구를 봐도 평균 연령 64세인 5천 명 이상을 대상으로 3년 동안 스스로 느끼는 나이, 스트레스 수준, 일상활동 수행 능력 등의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실제 나이와 상관없이 스스로가 실제 나이보다 젊다고 느끼는 사람은 그만큼 스트레스를 덜 느끼고 역시 활동적이라는 사실, 다 연결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네, 자신의 나이를 의식하게 되는 순간은 뭔가 예전의 나와 다르다고 느껴질 때, 그 가운데 활동성이 줄어드는 것을 빼놓을 수

고선미의 해피 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 투게더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와, 주말이 시작된 금요일이네요.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날씨가 오늘도 많이 무덥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단순하게 살라고 하네요. 그러면 세상이 당신에게 놀라움을 안겨줄 것입니다. 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그렇네요. 복잡했던 생각과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온전히 나만의 속도에 집중하는 그런 주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익숙한 집안의 온기, 좋아하는 음료수 한 잔으로 누리는 그런 소소한 편안함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휴식을 선물하길 바라봅니다.

네, 로라 파우지니의 One More Time 듣고 계십니다. 신나는 노래로 골랐는데 어떻게 이 노래가 나갔습니다. 아, 잠시 이 방송 상태가 고르지 못했어요. 여러분들께 이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컴퓨터도 이렇게 더위를 먹는 것 같아요. 예, 잘 나오다가 또 이런 불협화음이 있네요.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피투게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많이 많이 들어오시면 예, 저와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사해 주신 분들 감사해요. 소피아님, 디님. 네, 아 로라 파우지니의 One More Time 들어봤습니다. 이 노래 한 곡 더 들을게요.

0: 네, Through the Fire 착각한 노래 들어봤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1부 듣고 계세요. 네, 여러분들 많이 많이 인사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정말 고맙습니다. 날씨가 많이 무더워요.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부의 시간 도움 주십니다. 경험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 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AM
1: 50만 불, 1250만 불.
2: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주 7일 24시간
3: 3237828600 3237828600.
1: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태양입니다.
1: 태양입니다.
2: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3: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4: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3: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5: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6: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5: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6: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5: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7: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샘 애뉴얼이 9월 매주 목요일마다 렉서스 GX550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멤버라면 9월 한 달간 게임을 즐기면서 파워풀한 럭셔리 SUV를 차지하는 행운을 잡아보세요. 멤버가 아니신가요? 오늘 무료로 가입하시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오직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8: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9: We will fight for you.
8: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0: 네,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정말 오랜만에 나와주셨어요. 알렉스차 변호사 그룹의 알렉스차 변호사님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많이
1: 반갑습니다.
0: 바쁘시죠?
1: 네네.
0: 아, 요즘에 또 한인 축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1: 네.
0: 회장님으로서 정말 우리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1: 네네. 예.
0: 그래서 이번에 또 시에서 또 감사패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네네. 예, 저번 주였었나요? 그래요.
0: 아, 저번 주에
1: 예.
0: 받으셨군요. 네, 변호사님으로서 또 활동도 하시고 또 우리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정말 우리 알렉스 변호사님 여기에 모신 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자, 이 한인 축제가 또 이번에 한인 축제가 10월 1일인가요?
1: 네, 10월 1일 목요일서부터 일요일날
0: 예.
1: 10월 4일까지 하고요. 금년에는 유명한 연예인 퍼포머들이 많이 와가지고 진우션이 금요일날 8시, 9시에 오나 그러고요.
0: 진우션이요?
1: 진우션.
0: 네.
1: 진우션 미국에서 LA에서 퍼포먼 안한 지는 한몇년 됐었어요.
0: 네.
1: 그런 다음에 일요일은 이제 JK 타이거랑 윤미래랑 같이 오고요. 네,
0: 네.
1: 그리고 목요일이랑 토요일은 그뭐 케이팝 아이돌이 좀 와요.
0: 네.
1: 그래서
0: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네요.
1: 네, 되게 좀 유명한 사람들이 오니까는요. 쇼는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와, 쇼도 볼거리가
1: 네.
0: 많고 또 우리나라 특산물들이 또 장터
1: 네.
0: 부스가 서잖아요.
1: 예.
0: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만 또 기다리시는 분들 계십니다.
1: 그런
0: 한인
1: 사람들도
0: 축제만
1: 있습니다.
0: 기다리시는 분들도
1: 예, 그런
0: 계세요.
1: 분들도 있고
0: 예.
1: 요새는 또 페스티벌이 되게 좀 유명해져가지고
0: 네.
1: 뭐 푸드 컬처리, 페스티벌 컬처리랑 너무 비슷해가지고
0: 네.
1: 음식을 많이 먹으러 와요, 사람들이.
0: 아,
1: 외국
0: 푸드코트로.
1: 분들이.
0: 네.
1: 예, 그래가지고 우리
0: 네.
1: 축제 오시게 되면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음식을 많이 먹으려고 크리안 한국 음식을 되게 좋아하니까는요. 특별히 그 K 푸드를 많이
0: K푸드.
1: 원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0: K-POP 열풍이 불어오더니 이제는 K푸드
1: 네.
0: 열풍입니다.
1: 예.
0: 예.
1: 그리고 또 우리 축제는 이제 무료를 하니까는
0: 네.
1: 돈을 안 받으니까는요. 참 사람들이 더 많이 오는 것 같고 작년에는 4일 동안 40만 명이 왔다고 지금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거의 비슷할 것 같고
0: 그렇군요. 네.
1: 어쩌면 너무 많이 오면 너무 힘드니까는 안 오면 좋지만은 그 작년에는 40만 명이 온것 같습니다.
0: 와, 굉장히 많이
1: 네.
0: 모였습니다.
1: 그러니까 4일 동안.
0: 예, 페스티벌도 너무 재밌었고,
1: 예.
0: 그쵸. 푸드, K푸드 음식도 참 맛깔스러웠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친구들을 많이 데리고 왔었던 것 같아요.
1: 네,
0: 외국 사람들이 참 많이 모였었던
1: 요새
0: 것
1: 외국인이 더
0: 같습니다.
1: 많이 오는 것 같아요.
0: 그죠.
1: 네.
0: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농수산품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들이 많은 것 같아요.
1: 네, 요새는 그냥 뭐 K만 들어가는 거, 뭐 K 라이프, K 엔터테인먼트,
0: 네.
1: K팝 뭐
0: 네.
1: K만 들어가면 잘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이 되게 많이 오는 것 같고
0: 네.
1: 그게는 좀 조금 파크는 좀 조그마하지만은 너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참 재밌게 꼭 오시면은 뭐 뭐를 갖고 가게 돼요. 왜냐면은 원품도 많이 프리 뭐 샘플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런 로케이션도 되게 많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요번이 53회 한인 축제로
1: 네, 오,
0: 알겠습니다.
1: 네네.
0: 네. 뭐 아리랑을 주제로 LA 아리랑을 주제로
1: 예, 일본
0: 열린다는
1: 아리랑 주제한
0: 아
1: 것도
0: 좋네요
1: 있고 BTS도 아리랑
0: BTS
1: 있었고
0: 아리랑
1: 그래서
0: 예.
1: 저번 주에 쓰리 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0: 네
1: 아리랑 팀인데 저번 주에는 또 BTS LA가 또 BTS 위크였었어요. 왜냐면
0: 네
1: BTS가 LA에 있었으니까
0: 네
1: 그래서 그 타이밍이 참 좋았습니다.
0: 그렇네요 9월 4일 LA 시청에서 이 53회 로스앤젤레스 한인 축제를 공식 인정해주고 또
1: 네.
0: 50년 넘게 한국 문화를 알리는 동시에 이 한인 사회와 지역 사회를 이어온 축제의 의미를 높이 평가해서 예,
1: 네.
0: 감사패를 예, 증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네네.
0: 네,
1: 예.
0: 회장님으로서 참 그동안에 많이 애써주셨어요.
1: 네. 그래서 제가 한 거는 이거는 3년 회장이었고요. 그래서 3년 세 번째 이제 그 축제를 하는데 참 많이 배우고 참 재밌는 점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업그레이드 되는 거를 내가 보니까는 참 그건 좋았었어요. 2년 전서부터는 그때는 거의 코비 끝난 다음에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은 축제 뭐 페스티벌 컬처리 너무너무 미국에서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밖에 나가서 이렇게 음식 먹는 걸 좋아하고 사람들 보는 것도 좋아하고 뭐 사는 것도 좋아하고
0: 그쵸.
1: 그래서 한인타운에서 있는 게참 너무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0: 자부심이 느껴지는 거죠. 한인
1: 예.
0: 축제인데요.
1: 네.
0: 네. 또 누구나 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1: 또
0: 숫자가
1: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53번째니까 또 프레이드도 있고요. 토요일 날에.
0: 아, 퍼레이드. 예. 예. 그렇군요. 자, 우리 알렉스 차 변호사님은 뭐 물론 우리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주시는 뭐 한인 축제재단 회장님으로도 활동을 해주고 계시지만 또 교통사고 개인상해와 레몬법의 베테랑이기도 하십니다.
1: 네네.
0: 예,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의 알렉스 차 변호사님 오늘도 좀 알짜배기 법률 상식이라던가 이런 걸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1: 네.
0: 예, 어떤 내용을 먼저 주실래요?
1: 그 요새는 뭐 교통사고 요새는 또 저번 주에 비가 너무 와가지고
0: 네.
1: 운전하면서 보니까 참 사고가 많더라고요.
0: 맞아요. 비가 많이 왔잖아요.
1: 예.
0: 미끄럽기도 하고요.
1: 네. 그러니까 제 그동안 뭐 비가 안 오다가 갑자기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0: 네.
1: 제 그 길에 오일이 있는 게 올라가요.
0: 오.
1: 오일이 있는 게 올라가기 때문에 더 네네. 미끄러질 수가 있는 거예요.
0: 아.
1: 그렇기 때문에 비가 안 오다가 갑자기 오잖아요. 그러면 네. 그 오일 때문에 미끄러질 수 있으니까 그걸 더 조심해야 돼요.
0: 아.
1: 매일 비가 오게 되면 그게 클린이 되는데 그 뭐 몇 달 동안 비가 안 오고 그 오일이 자동차 가면서 오일이 생기잖아요.
0: 네네네.
1: 그게 이제 오일이 올라가기 때문에
0: 미끄럽군요.
1: 그러니까 훨씬 더 미끄러워서 더 조심히 운전하셔야 돼요.
0: 아, 그렇군요.
1: 갑자기 그렇게 비가 올 때는.
0: 네네 맞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 오는 날 운전 안 해요.
1: 네.
0: 제 주변에 언니들 네.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조심하더라고요.
1: 네.
0: 조심하는
1: 운전하는 게 제일
0: 최고죠.
1: 좋아요.
0: 예, 그렇죠, 그렇죠. 자, 교통사고 이제. 나면 이제 가벼운 접촉 사고라도 굉장히 당황하게 되잖아요.
1: 네네.
0: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몸이 아픈 줄도 모르고 그냥 아유 됐어요 됐어요 이렇게 했다가 그 뒷날 일어나면 엄청 몸이 아파서 고민하시고
1: 네.
0: 고통스러워하시고 이런 네. 분들 계시거든요.
1: 네.
0: 제일 먼저 교통사고가 딱 났다.
1: 네.
0: 이럴 때 제일 먼저 좀 대처할 수 있는
1: 제일 좀 났으면은
0: 팁을 주신다면
1: 누가 그게 뒤에서 뭐 누가 뒤에서 뭐 헤드 하든지 누가 그러니까 자동 교통사고 나면은 꼭 차, 물론 차를 스탑해가지고 나가서 사진이 되게 중요해요. 요새는 또
0: 사진을 반드시 네. 찍어라.
1: 사진을 좀 네. 찍으면 되게 좋고요. 근데 뭐 프리웨이 같은 데는 나가서 사진을 못 찍으니까는 그건 조심해야 되지만은 꼭 누가 그러니까는 누가 잘못한 첫 번째는 그냥 몸을 봐야 돼요. 몸이 괜찮나.
0: 그렇죠. 네.
1: 만약 뭐가 부러졌으면은 물론 못 움직이니까는요. 근데 뭐 안 부러진 건 거의 다 사고는 뭐가 안 부러지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차에서 나올 수 있으면 꼭 그 자동차가 어딘지 확실히 보시고 그 사진도 찍어야 되고 다른 사람 드라이버 있으면 그 사람 인포메이션을 꼭 받으셔야 되고
0: 네, 인포메이션 반드시 받아야
1: 네.
0: 되고요.
1: 근데 그 인포메이션 받을 때는 그 사람들 뭐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아요. 뭐 미안하다. 뭐 Are you okay? 괜찮다는 거는 괜찮지만은
0: 네.
1: 뭐 내가 잘못이다 아니면은 왜 그랬냐 뭐 그런 얘기를 안 해도 됩니다. 왜냐면 나중에 꼭 물어볼 수가 있어요.
0: 네.
1: 그리고 뭐 미안하다, 내 잘못이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 잘못을 인정을 하니까는 그런 얘기도 안 해도 됩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0: 참 이 교통사고 나면은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1: 네.
0: 뭐 가벼운 이렇게 아니 상대방이 그런 인포메이션은 이제 받아야 된다는 거 요건 정도는 아는 것 같아요.
1: 네.
0: 사진도 어느 정도 찍어야 된다는 거 요것까지는
1: 네.
0: 알거든요.
1: 네.
0: 근데 혼자서 이제 클레임을 하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1: 네.
0: 예, 이거 주의사항 좀 말씀해
1: 근데
0: 주실까요?
1: 근데 클레임에 혼자서 하는 거는
0: 예.
1: 혼자서 할 수가 있죠. 근데 그쪽에서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디 다쳤냐, 어디 아프냐, 뭐 병원에 갔냐. 근데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 고통사고 났지만 내일 아니면 며칠 후에 어디가 더 아플지는 몰라요.
0: 네.
1: 그러니까는 뭐 등이 아프든 아니면 목이 아픈데 갑자기 또 다른 데가 아플 수 있으니까는요. 그리고 사람들이 뭐 저한테 물어보면은 그냥 되게 가볍게 얘기를 해요. 그냥 여기 막 불편한 것 같다.
0: 네.
1: 근데 그거 전혀 모르거든요. 어떻게
0: 네,
1: 될지는.
0: 네, 네, 네, 네.
1: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쩌었을한테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아요.
0: 그렇군요.
1: 네.
0: 그럼 사고가 나면은 일단 좀 큰 사고다. 이런 경우는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이 중요할 것
1: 네.
0: 같아요.
1: 반드시 변호사가 있는 게 제일
0: 예,
1: 좋겠죠.
0: 변호사님하고 좀 의논을 해보시는
1: 네.
0: 게 좋겠습니다.
1: 왜냐하면 고통사고가 나면은요.
0: 네.
1: 자동차도 고장 났을 거고 자동차도 아직 운전을 못하고 뭐 정말 큰 사고였으면 자동차를 뭐 토울하든지
0: 네.
1: 아니면은 뭐 어디 갖고 가는지 모르니까는요.
0: 음흠.
1: 그리고 자동차를 못하게 뭐 운전하게 되면은 뭐 바디샵도 가야 되고 일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0: 그렇죠, 그렇죠.
1: 예, 그래서 혼자는 못합니다.
0: 네, 네, 네, 네. 뭐 그런 문제들을 전부 다 변호사님께서 도와주시나요?
1: 네, 네, 물론이죠.
0: 아, 만약에 이제 프리웨이에서 사고가 났어요.
1: 네.
0: 그러면 변호사님께 바로 연락을 해도 됩니까?
1: 우리 아파트에 우리 아파트에 연락하면 당장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죠.
0: 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 모든 예. 절차를 다 해주시는군요. 자, 이 알렉시차 변호사님 그룹 이 전화번호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알렉시차 변호사 그룹은 213-351-3513입니다. 213-351-3513번으로 예, 상담하시면 되고요. 웹사이트 alexcha.law.com입니다. alexcha.law.com으로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고 후에 이제 병원 치료를 시작을 했다가 중간에 좀 바쁜 경우가 있잖아요.
1: 네.
0: 워낙에 이제 비즈니스가 네. 바쁘다 보면 네. 아, 통증이 있어도 조금 참고 좀 치료 공백 기간을 좀 두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괜찮을까요?
1: 괜찮을 수 있죠. 근데 네. 그거는 꼭 닥터 뭐 카이로프랙터 뭐 간테 가는 데 물어봐야 돼요. 근데 네. 만약 우리 케이스가 뭐 한 달 동안 갭가 있잖아요. 그럼 훨씬 더 힘들어져요. 케이스가. 2-3주 갭에서도 힘들어질 수 있는데 뭐 네네. 그게 더 길어지면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인슈런스 컴퍼니가 왜 다쳤는데 그렇게 안 다녔냐. 물론 바빠서 그럴 수 있지만은 꾸준히 다니는 게 제일 좋아요.
0: 네네네네. 그렇군요. 그런 행동이 이제 보험사와의 소송이나 또 보상금 책정 과정에서 네. 지장이 있을 수 있겠네요.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겠네요.
1: 네네.
0: 예, 그러니까 치료받을 때는 반드시 끝까지 치료받으라.
1: 치료받을 때는 반드시 doctor recommendation을 꼭 들으시면 아, 제일 좋아요.
0: 네, 그렇군요. 요즘에는 어떤 케이스들이 주로 많은 편이에요?
1: 그러니까 요새도 거의 다 비슷하죠. 뭐 fender bender, 그러니까 뒤에서 누가 박는 거.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고요. 그런데 어쩔 때는 뭐 left turn 할 때 이제 사고가 나잖아요.
0: 아, left turn 위험합니다.
1: 네. left turn 할 때 위험한데 네. 거의 left turn 할 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left turn 네. 하는 분이 내 생각에는 한 80%는 잘못일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른 쪽에서 뭐 빨리 온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right away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 green light인가 네. 아니면 stop sign이 없으면은 그 사람들이 자기가 갈 수가 있는 길이기 때문에
0: 네.
1: left turn 하는 사람이 잘못할 수가 거의 잘못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 되게 조심하게 봐야 돼요.
0: 네. 그렇군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1: 네.
0: 네. 근데 이제 사고 직후에 경황이 없어가지고요. 상대방 변호사로부터 이제 전화를 받게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 합의하자 이럴 때.
1: 근데
0: 예.
1: 그런 거는 좀 힘들고요. 근데 제가 정말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꼭 인슈런스 폴리스가 어떻게 되는지 보셔야 돼요. 제 거를.
0: 내 거.
1: 네.
0: 아.
1: 왜냐면은 물론 요새는 법이 3만 불, 6만 불이 이제 바뀌었거든요. 미니멈 폴리스가.
0: 네.
1: 그래서 3만 불은 꼭 미니멈이 있어야 되는데 그 UM, UIM을 꼭 뭐가 얼마나 봐야 돼요. UM, UIM은 뭐냐면은 다른 쪽에서 인슈런스가 없으면 보험이 없으면 내 인슈런스가 커버하는 거예요. 근데 요새 다 아무도 다 알겠지만은 인슈런스 레이트가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0: 많이 올랐어요. 네. 진짜
1: 정말 뭐 50% 넘게 올라간 것 같아요.
0: 힘들어요. 그래서
1: 네. 그러니까 네. 거의 다 힘들고 네. LA에 또 사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은요 다른 쪽에서 인슈런스가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거의
0: 그렇네요.
1: 그렇게 만약 그렇게 되면은 제 인슈런스 써야 되니까 제 인슈런스가 뭐 UM, UIM 폴리스가 얼마인지 그걸 꼭 보셔야 돼요. 근데 네. 뭐 폴리스가 뭐 3만 불 있으면은 좀 요새는 또 다 비싸져가지고 3만 불 커버지가 많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0: 그쵸.
1: 확실히 뭐 10만 불 아니면 10만 불 넘게 UM, UIM을 하는 게 제일 좋은데
0: 네, 네.
1: 물론 요새 경기가 나쁘니까는 뭐 다 힘들죠. 그렇지만은 네. 우리가 제일 처음에 보는 것도 그거예요. UM, UIM 커버지가 얼만큼 있나. 왜냐면 다른 쪽에 인슈런스가 없던지 아니면 3만 불밖에 아니면은 그 3만 불밖에 못 받아요 이 케이스에. 근데 UM, UIM이 10만 불 있잖아요 제게. 그러면 그 3만 불 받고 제 인슈런스에서 7만 불을 더 받을 수 있어요. 10만 불까지.
0: 네.
1: 예, 그렇기 때문에 그 UM, UIM을 꼭 체크해가지고 얼마큼인지 그걸 보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0: 보험 커버리지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러니까 상대방이 만약에 보험이 없을 때는 진짜 난감하잖아요. 고를 때를 대비해서.
1: 그런데 그러니까 네. 대비해가지고 그러면은 뭐 police report 만들어가지고 아니면 예. no insurance 써가지고 내 UM, UIM을 써야 돼요.
0: 그러니까 UM, UIM 요게 있는 그런 보험을 가입을 해라 이런 네. 말씀이시군요.
1: UM은 insured, uninsured이고 네. UIM은 underinsured이에요.
0: 네, 네, 그러니까 두 개를 다 해야 네. 된다라는 말씀이세요.
1: 네.
0: 그러니까 그것도 10만 불짜리.
1: 네, 네, 미니멈 10만 불이 좋습니다.
0: 미니멈 10만 불. 근데 경기가 어려워서 이것도 네. 몇십 불도 이거 너무 힘들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1: 그런 분도 많지만은 네. 그런 분들이 이제 UIM, UIM이 없잖아요. 그러면
0: 네.
1: 다른 사람들 인슈런스 없으면 돈 받을 데가 없어요.
0: 그렇죠. 안전을 위해서는 네.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1년이면 얼마 차이 안 난다면서요?
1: UM, UIM 올리는 건 얼마 차이 나는 게 아니죠. 예. 뭐 그러니까 3만 불에서 뭐 10만 불 올리는 게 한 달에 한 뭐 20불밖에 안 올라가더라고요. 아, 한 달에.
0: 한 달에 20불이면 예, 뭐 커피 200, 몇 잔. 예. 예, 안 마시는 네네. 게 낫죠. 그렇죠. 안전을 위해서. 네네. 그렇습니다. 아유, UM, UIM 반드시 여러분들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예, 저도 네.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내 네. 보험이 어느 정도 커버리지가 있나. 이것도 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 물론이죠.
0: 예, 고맙습니다. 아, 보험사와 그러면은 이렇게 합의를 보기 전에 반드시 이제 변호사님하고 한 번쯤은 상담을 해보는 게 좋겠죠.
1: 합의를 하는 거 전에 물론이지만은 예. 뭐 병원 가입할 때가 그 전에 정말로 사고 나자마자 변호사가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아,
0: 사고 난 다음에 바로 상담을 예. 좀 받아보고 네네. 내가 어떤 상태인지 이걸 좀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 뭐 이런 뭐 케이스 잠깐 소개를 해주셨는데 자 요즘에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케이스 있어요?
1: 그러니까는 제가 아까 네. 말씀한 거지 UM, UIM 케이스인데 네. 이건 어떻게 됐냐면 케이스는 어떻게 됐냐면은 그 사고가 크게 났어요. 그래서 아. 크게 났는데 다른 쪽에는 뭐 3만 불밖에 보험이 없었습니다.
0: 아이고야.
1: 근데 차가 크게 나가지고 앰뷸런스 타고 병원에서 이틀 안 손님이 이틀 동안 병원에 있었어요.
0: 네.
1: 병원 비용이 10만 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UM, UIM이 10만 불 있어서 그 10만 불을 받고 네. 다른 거를 다 합의해서 돈을 좀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만약 25만 불 UIM 있었으면은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물론 그거를 그런 거를 플랜을 안 하니까 잘 모르지만은
0: 네.
1: 우리가 그런 거를 참 보면은 참 안타깝게 이렇게 많이 다쳤는데 아무것도 보상을 많이 못 받으니까는 왜냐하면 UM, UIM이 너무 낮아가지고
0: 네.
1: 그런 케이스를 좀 많이 봐요.
0: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또 다른 전문 분야 레몬법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예, 레몬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예, 이렇게 이 레몬법에 저촉되시는 분들이 많이 상담을 하실 텐데
1: 네.
0: 예, 그걸로도 굉장히 유명하세요 우리 알렉시차 변호사님.
1: 네네.
0: 네네. 차에 계속 문제가 생겨도 이게 레몬법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헷갈려가지고
1: 네.
0: 모르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냥 뭐 아이 뭐 그냥 이대로 그냥 넘어가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1: 그러면 꼭 우리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네. 검토를 해야 돼요.
0: 그렇죠, 그렇죠.
1: 네.
0: 예, 레몬법도 근데 만약 뭐 알렉시차 변호사님
1: 하루 뭐 한 번 예. 가고 두 번 가는 객차는 뭐 안 될 수 있지만은
0: 네, 네.
1: 좀 몇 번 가고 이 차는 정말 레몬 같다 아니면은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다 아니면은 못 고친다.
0: 네.
1: 뭐 그런 케이스 질문 있으면 우리한테 꼭 연락해 주시면은
0: 네.
1: 우리가 케이스를 다 검토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0: 레몬법에 적용되면 소비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옵션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레몬법이 그 자동차 회사가 인정하게 되면은
0: 네.
1: 자동차에서 돈을 낸 거를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만약 뭐 리스 페이먼트를 다 받고
0: 네.
1: 드라이브 오프 다 받고 네. 아니면은 차를 샀는데 페이먼트를 다 받고
0: 네.
1: 그 다 받고 차를 갖다 주는 거예요. 예.
0: 아,
1: 그러니까는 그 차를 뭐 2년 타면은 그냥 갖다 주고 그쪽에서 페이업하고
0: 네.
1: 내가 돈 낸 거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0: 그러니까 바이백 할 수 있고
1: 네.
0: 현금 지급도 받을 수 있고.
1: 그러니까 바이백 하면은요.
0: 예.
1: 그 별도로 이제 변호사 비용을 주는데
0: 아.
1: 현금 줄 때는 그 뭐
0: 네.
1: 캐시 앤 키프라고 그쪽에서
0: 네.
1: 이 차는 바이백은 못하지만 우리가 돈을 좀 줄 수 있겠다. 현금을 주겠다. 그렇게 될 때는 우리가 퍼센티지를 물어봐요.
0: 아, 그리고 차량 교체도 가능하고. 네.
1: 네. 차는 교체는 좀 안 하고 요새는 되게 힘들고요.
0: 아, 그 요새는 좀 힘들군요.
1: 네.
0: 그럼 전기차나 뭐 요즘에 전기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 많잖아요.
1: 네네.
0: 네. 전기차는 어떤가요?
1: 전기차도 레몬이 되게 많아요.
0: 오.
1: 왜냐면은 생각보다 전기차도 일렉트릭 프로블럼이 많고
0: 네.
1: 뭐 인포테인먼트도 많고
0: 네.
1: 그러니까 뭐 한국 차들도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고요. 전기차들도 생각보다 더 많습니다.
0: 근데 저기 테슬라?
1: 네.
0: 네. 테슬라 차는 어때요? 이거 이렇게 특정
1: 테슬라 차도
0: 언급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1: 테슬라 차도 문제는 있어요.
0: 오. 네.

0: 소빙돼서 되게 좋은 네, 법이에요.
1: 그러네요, 정말. 네. 네. 자, 레몬법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비용이 진짜 공짜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좀 궁금하신 분들, 진짜로 공짜라고 합니다. 네. 그냥 무조건 상담을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네네. 같아요. 근데 최근에 또 자동차 이런 부품이나 인력 부족 등으로 딜러십에 차를 맡겨도 수리 기간이 마냥 길어진다. 정말 네. 기다리는데 정말 힘들다, 지쳤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0: 그러니까 또 레몬법은 또 한 가지를 어떻게 또 레몬이 인정이 될 수가 있냐면은 네. 차를 사던지 아니면 새 차를 사던지 아니면 리스를 했는데 네. 한 달 동안 딜러십에 가 있었어요. 뭐 1년 반 아니면 18,000 마일 전에 그러면은. 그게 좀 레몬법으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차가.
1: 네. 아하. 레몬법에.
0: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를 그냥 많이 딜러십에 갖고 가고 오랫동안 네. 있으면요 레몬법 될 인정이 가능성이 더 많아요.
1: 가능성이 많군요.
0: 네.
1: 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어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는데요. 오늘 교통사고 상해부터 레몬법까지 정말 유익한 정보 많이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의의 사고를 당했거나 또 예, 결함 차량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고 계시는 분들. 네. 그러면서도 좀 주저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께 좀 격려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0: 그러니까는 요새 또 뭐 경기도 나쁘고 그러는데 네. 운전할 땐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네. 하지만은 조심하게 운전한다 그래도 자동차 사고는 날 수가 있어요. 또 요새는 사람들이 뭐 텍스트를 하든지 아니면 전화를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1: 네.
0: 운전은 전문으로 조심해야 되고 만약 교통사고가 나면은요 우리 어플센터 연락하면 우리가 친절히 도와줄 수 있겠고요.
1: 네.
0: 두 번째는 레몬법으로 정말로 자동차가 무슨 문제로 그냥 딜러십에 몇 번 간다 생각나시면은 우리한테 연락해가지고 우리한테 서류를 보내주시면은 우리가 그 서류를 검토해가지고 어떤 케이스인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교통사고 상해부터 레몬법까지 알렉시차 변호사님과 상담을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렉시차 변호사 그룹 전화번호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213-351-3513 213-351-3513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alexcha.law.com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가세요.
2: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 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3: 213-381-2424 213-381-2424
4: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5: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4: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5: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4: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6: 이런 분도 용자가 될까요?
7: 자영업을 2년 이상 하고 있고 크레딧도 좋지만 다운페이가 부족하고 인컴이 적게 보고돼 메이저 은행에서 65만 불 융자를 거절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융자 나라에서 상담 후 무려 100만 불 융자 승인을 받고 125만 불짜리 집을 구입하셨는데요. 더 놀라운 건 최대 150만 불까지 가능하다는 안내까지 받으셨다는 것이죠.
6: 융자,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융자 나라 213-388-5600
4: 213-388-5600 융자 나라.
8: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 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 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9: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0: 스틱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1: 뉴서울 호텔 내 이북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몬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공원과에서 이 시간 도움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쿠키 멋지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참 요즘 날씨가 계속 이렇게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예,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작은 일에도 왜 이렇게 짜증이 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이럴 때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서로의 이 감정선에 좀 뭔가 뭐 이렇게 말로 인해서 뭔가 화가 되기도 하고 또 위로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거 좀 주의하면서요, 서로를 다독일 수 있는 그런 시간 많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미 노래 들어볼게요.

네, 거미가 불러주는 보고 싶다. 김범수 노래가 원곡이죠. 네. 근데 처음에 이 노래 나왔을 때 굉장히 좋아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아, 오늘 들으니까 조금 왜 이렇게 가슴이 찡하게 들리죠? 슬프게 다가오네요. 보고 싶다 들어봤고요. 기분 전환 하겠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남거주 지역 낮 최고 기온 91도, 최저 기온 77도로 더운 날씨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외선 지수는 높은 수준이에요. 대기질 지수 보통이지만 호흡기 민감군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저녁 해 지는 시각은 저녁 7시 4분입니다. 내일 해 뜨는 시각 오전 6시 33분입니다. 여러분들 외출 시에 자외선 차단제 충분히 발라주시고요. 또 수분 섭취도 충분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시간에 한 번씩 여러분들 물을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달러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환율은 미 연준이 금리 향방 그리고 CPI 발표 속에 전일 대비 하락세 나타내면서 1340원대 초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국제 금값입니다.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유가 변동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크게 작용하면서 강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다우존스 지수입니다. 플러스 1.15% 내외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S&P 500 1.06%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 0.88% 내외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상치에 부합한 8월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에 시장이 안도하면서 기술주와 산업주 중심으로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남가주 지역 가스값도 살펴볼게요. 트리플A 기준입니다. 캘리포니아주 평균 레귤러 갤런당 5달러 92센트, LA와 롱비치 지역 갤런당 5달러 97센트, 오렌지 카운티 지역 갤런당 5달러 95센트입니다. 최근에 국제유가 상승세의 영향으로 남가주 주요 도시의 가스값이 갤런당 6달러 선에 육박하면서 지속적인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0: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1: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0: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1: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0: 의류 빅세일 최대 70% 오프.
1: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0: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1: 올림픽 골프니까.
0: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2: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3: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2: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3: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4: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5: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4: 네.
5: 수영도?
4: 그럼요.
5: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4: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5: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6: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7: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6: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7: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6: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8: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해비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간은 참 빨라요. 지체함이 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시간은 붙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냥 흘러지나가는 거예요. 아니, 벌써 1시 50분이네요, 여러분. 1부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아, 참. 새삼스럽게 왜 이러죠, 오늘? 오늘 유난히도 시간이 빨리 흐르는 것 같아요. 1부 이 시간은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매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오랜만에 인사해 주셨네요. 패슈링님 고맙습니다. 모두들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를 해주셨어요. 아, 신청곡도 주셨는데요. 아, 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 어떨까요 여러분들? 신나게 들어보죠. 옛날에 80년대 로라장에서 예, 열심히 또 즐기셨던 분들 생각나실 겁니다. 이 노래

0: 이런 분도 융자 되나요?
1: 직장 다닌 지 2년 넘었고 월급은 많지 않지만 크레딧 점수는 700점이 넘습니다. 매달 내는 렌트가 아까워 메이저 은행에 가서 50만 불 주택융자를 신청했는데 인컴이 부족하다고 단칼에 거절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융자나라에 상담했더니 무려 150만 불까지 융자 승인.
2: 결국 20% 다운하고 내 집 마련에 성공했습니다. 인컴이 부족하다고 융자.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융자나라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1: 융자나라 213-388-5600 213-388-5600번 융자나라
3: 좋은 나라.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4: 카페보넨?
3: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연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4: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3: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4: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3: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보넨에서 만나요.
5: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6: 아침은 통 크게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통 큰 설렁탕, 표고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10불 96 플러스 텍스.
7: 오, 진짜 통 크네요.
6: 통 큰 설렁탕 한 번 더 통 크게. 화요일은 투고 스페셜 두 배 큰 곱빼기 사이즈. 목요일은 갈비탕이나 도가니탕을 투고하시면 표고우거지 해장국 1 플러스 1에 드립니다.
7: 단체 주문도 되나요?
6: 당연하죠. 교회, 직장, 각종 모임 단체 주문 대환영입니다. 2717 웨스트 올림픽 108호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 213-277-1339 송영 통 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튼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8: 스탠튼 아울렛에는 후지로끼 마사지 체어 4,999불짜리 오픈박스를 1,499불에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불짜리가 998불 오픈기념 특가.
6: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8: 푸짐한 경품잔치에 티켓을 드립니다. 경품의 행운도 받아가세요.
6: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행복한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해피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기다리던 주말이 시작된 금요일입니다. 좀 전에 쿠키모찌님께서 더워도 주말이라서 너무 좋다, 행복하다 이런 표현을 해주셨어요. 예. 좋은 사람들과 나누는 웃음, 좋아하는 취미로 채워가는 시간 속에서 잊고 있던 삶의 즐거움을 듬뿍듬뿍 발견하시고 또 누리시는 그런 주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당신이 주인공인 특별한 주말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해요. 장미같이 아름다운 꽃에 가시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래요. 장미꽃을 보면서 가시를 먼저 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뭘 먼저 보시나요? 아름다운 장미꽃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장미꽃이 먼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장미같이 아름다운 꽃에 가시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가시 많은 나무에 와, 장미같이 아름다운 꽃이 피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래요. 그러니까 어떤 곳을 바라보든지 그 생각과 시선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지는 법이죠. 보다 더 긍정적인 마인드와 따뜻한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0: 네, Fire in My Blood라는 노래 첫 곡으로 들어봤습니다. 청해주신 곡이었어요. 더운 날씨에 요즘 제가 즐겨 듣는 음악 중에 고대 북유럽의 상황을 음악화시킨 곡들이 있어서 운전하면서 자주 듣습니다 하시면서 청해주셨는데요. 와, 익사이팅하고 너무 좋네요. 선배님과 함께하는 방송 식구들과 함께 시원하게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모두가 힘찬 삶을 사세요. 이런 사연과 함께 청해주신 곡이었습니다. 이 곡은 그 내면에 타오르는 불꽃, 생존, 그리고 어떤 시련이 와도 멈추지 않는 강력한 북부 이 바이킹의 영혼을 테마로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동일한 세계관을 공유하는 곡인 이 Daughter of the North는 이 프레이브라의 앨범 그 강인한 북부의 딸로서의 운명과 혈통을 노래하는 연작 시리즈 Fire Saga의 파트 중 하나라고 하네요. 이렇게 청해 주셔서 또 사연과 함께 곡 해설까지 또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배추링님. 해피투게더 2부 이 시간 도움 주세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공원과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생각의 발상을 좀 긍정적으로, 가시에도 불구하고 어떤 꽃보다 예쁜 장미가 피었네요. 경이로워요. 이런 피드백 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오늘 해피투게더 2부 이 시간은요, AI 정우 씨 또 불러볼게요.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눌까 궁금하시죠? 네,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마다 함께하는 추억의 영화 스케치, 이 코너 오늘 영화 한 편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역사, 아시죠? 9월 11일입니다. 9.11 테러. 가슴 아픈 사건이죠. 또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볼게요. 그리고 간추린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2: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3: We will fight for you.
2: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4: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5: 213-381-2424 213-381-2424.
6: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7: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6: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7: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6: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7: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 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 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0: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1: 인간의 모든 지식을 탑재 완료하였습니다. 고선미 DJ, 어떤 질문이든 던지십시오.
2: 오, 자신감? 그럼 우리 청취자들 마음을 녹여줄 촉촉한 7080 감성 멘트 한 줄 날려봐요.
1: 감성? 로딩 실패, 오류 발생, 405 프리웨이보다 더 꽉 막힌 저의 회로를 구원해 주십시오.
2: 어? 기계가 왜 이렇게 뻣뻣해? 자, 따라해봐요. 오, 해피 투게더.
1: 해피 투게더?
2: 뭐야 AI? 차가운 AI에게 인간미를 주입하는 시간, 선미와 AI의 예측 불허 밀당 토크. 고선미의 해피투게더 오후 1시부터 3시 실시간 주파수 고정해주세요.

0: AI 정우와 선미의 이슈 톡톡. 자, AI 정우 씨. 우리 정우 씨 요즘 자주 부르네요. 정우 씨 불러볼게요. 안녕하세요, 정우 씨 나와주세요.
1: 안녕하세요, 선미 씨.
0: 예.
1: 오후 햇살이 딱 나른해지는 시간인데 잘 계셨죠?
0: 그럼요.
1: 오늘 분위기도 평소처럼 밝으시네요. 그게 참 보기 좋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저는 오늘 잠 얘기를 들고 왔어요. 잠이 모자라면 어떻게 되는지, 반대로 너무 많이 자면 또 어떤지, 거기다 우리 몸이 얼마나 늙었는지 알려주는 생체 신호 이야기도 드리려고요. 주말에 몰아서 자는 분들 꽤 많으실 텐데 그게 과연 득인지 실인지도 짚어볼 거예요. 사실 저도 잠에 대해 파고들수록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요. 선미 씨는 평소에 잠을 충분히 주무시는 편인가요?
0: 충분히 자려고 굉장히 노력하죠. 근데 이 깊은 숙면을 취하는 것 같지가 않아서 참 저도 고민이에요. 잠이 부족하면 주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 주말에 좀 잠을 몰아서 자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 평일에 부족했던 잠을 좀 보충할 수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렇게 자게 되면 우리 건강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도 정말 궁금해요.
1: 사실 잠이라는 게 그냥 쉬는 시간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우리 몸이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좀 놀랍거든요. 오늘은 크게 세 갈래로 얘기를 드릴 건데요.
0: 네.
1: 먼저 잠이 부족할 때 몸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반대로 너무 오래 자는 것도 마냥 좋지만은 안타는 이야기, 그리고 요즘 주목받는 생물학적 노화 지표 얘기도 드리려고 해요.
0: 아,
1: 내 나이가 실제로 몇 살처럼 늙고 있는지 잠이 그 답을 쥐고 있다는 거거든요.
0: 그래요?
1: 주말에 몰아서 자시는 분들도 오늘 꼭 끝까지 들으셨으면 해요. 저도 이 주제 준비하면서 내 수면 습관을 다시 들여다보게 됐어요.
0: 네. 아, 생물학적 노화 지표라 궁금해지는데요. 그러니까 수면과 깊은 연관성이 있는 거군요. 자, 그렇다면 잠이 부족하면 우리 인체에 생길 수 있는 변화라고나 할까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1: 잠이 모자랄 때 가장 먼저 느끼는 건 역시 집중력이 흐려지는 거잖아요.
0: 맞아요.
1: 그런데 그게 단순한 피곤함으로 끝나지 않아요. 잠이 부족한 상태가 며칠씩 이어지면 몸속 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올라가고요. 혈당 조절이 흔들리면서 당뇨 위험이 슬금슬금 가까워진다는 연구들이 꽤 있어요. 심장도 마찬가지예요. LA처럼 출퇴근 시간이 한참 걸리는 도시에서 살다 보면 수면 시간을 자꾸 뒤로 미루게 되는데요. 그
0: 맞아요.
1: 습관이 쌓이면 혈압이 올라가고 심혈관 부담이 커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면역력도 빠지거든요. 잠 못 잔 날, 유난히 감기에 더 잘 걸리는 느낌 다들 받아보셨을 거예요.
0: 맞아요.
1: 그게 기분 탓이 아니에요. 실제로 면역세포가 잠자는 동안 활발하게 만들어지거든요. 정신건강도 빠뜨릴 수 없어요. 수면이 부족하면 감정조절이 어려워지고요.
0: 그렇죠.
1: 불안이나 우울감이 깊어질 수 있어요. 잠이 줄면 기억을 정리하는 과정도 방해를 받아서 치매 위험과도 연결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물론 하룻밤이 아니라 긴 시간 쌓인 결과이긴 하지만요.
0: 그렇죠.
1: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잠을 줄이는 게 생각보다 훨씬 비싼 선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미 씨는 잠이 부족할 때 몸에서 제일 먼저 어떤 신호가 오던가요?
0: 무조건 많이 피곤해요. 삶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뭔가 아까도 정우 씨도 얘기했지만 집중이 잘 안 돼요. 멍하죠. 예, 컨디션도 좀 안 좋고, 그리고 제일 먼저 저는 목소리가 갈라진다고나 할까요? 예, 목소리가 갈라져서 좀 목소리에 좀 영향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컨디션 조절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고 잠을 좀 많이 자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근데요, 정우 씨, 반대로 이 잠을 너무 많이 자는 건 어떤가요? 괜찮은 걸까요?
1: 그게 또 반전이 있어요. 잠을 많이 자면 무조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두 번째 얘기거든요. 하루에 9시간, 10시간씩 오래 자는 분들한테서 심혈관 쪽 문제나 우울감이 더 자주 관찰된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0: 아, 그렇군요.
1: 물론 오래 잔다고 해서 그게 직접 원인이다 단정짓기는 어려워요.
0: 네.
1: 오히려 몸 어딘가 이미 신호가 와서 더 자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같은 문제인데요. 중요한 건 오래 자는 게 습관이 됐는데 개운하지 않다면 그냥 넘기지 말고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0: 아하.
1: 전문가와 이야기해보시는 게 확실히 낫고요. 그리고 이 지점에서 생물학적 노화지표 얘기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데요. 우리가 달력나이 말고 몸이 실제로 얼마나 늙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들이 있거든요. 그중에 수면의 질이 꽤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요. 잘 자는 사람과 못 자는 사람의 세포 상태가 눈에 띄게 다르다는 거잖아요. 잠이라는 게 단순히 피곤을 푸는 시간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를 수리하는 시간이라는 걸 생각하면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0: 아하.
1: 저는 이 부분을 들여다보면서 잘 자는 것 자체가 일종의 건강 투자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0: 네,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정말 이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이 치료가 된다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잠이 보약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잠을 자도 정말 푹 자야지 이게 컨디션 회복에 도움이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자, 잠 얘기, 수면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니까 결국은 뭐 우리의 일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건강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1: 그러게요. 잠 얘기인데 어느 순간 예. 내 하루 전체를 들여다보게 되는 것 같아요.
0: 어허.
1: 저도 이 주제 준비하면서 그런 순간이 있었거든요.
0: 네.
1: LA에서 사신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낮에는 바쁘게 움직이고 밤엔 또 이런저런 생각이 많고 그러다 보면 잠을 자면서도 진짜 쉬고 있는 건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0: 네.
1: 저는 그게 참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몸은 누워있는데 머리는 계속 돌아가고 있는 그 느낌. 그 시간 동안 우리 몸이 하루의 피로를 정리하고 기억을 다듬고 세포를 고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정작 그 시간을 충분히 못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잠이 부족해도 문제고 너무 길어도 신호라고 하니 결국 내 몸이 보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게 먼저겠다 싶어요. 선미 씨도 오늘 방송 마치고 나서 오늘 밤 잠이 조금 달라 보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0: 물론 그래요. 맞아요. 잠을 잘 자야지 라고 깊은 수면을 위해서 좀 잠자리에 들 것 같아요. 자, 그럼 실제로 오늘부터 나의 건강한 생체 리듬, 깊은 수면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좀 바꾸고 싶으신 분들, 어떻게 하면 잠을 좀 푹 잘 수 있을까? 이거 고민이신 분들께 좀 간단한 팁을 줄 수 있을까요? 어떠세요?
1: 있죠. 그것도 거창한 게 아니에요.
0: 네.
1: 오늘 저녁부터 딱 하나만 해보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0: 오, 뭘까요? 궁금한데요?
1: 자려고 누웠을 때 예. 핸드폰 화면을 끄는 시간을 조금만 앞당겨보는 거예요.
0: 아, 그러네요.
1: 10분이든 20분이든요. 그 빛 자체가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살짝 뒤로 밀어버리거든요.
0: 아하.
1: 뇌가 아직 낮은 줄 알고 잠들 준비를 미루는 거예요.
0: 그렇구나.
1: 그리고 주말에 몰아서 주무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완전히 나쁘다고는 못해요. 그런데 평일이랑 주말 기상시간이 너무 크게 벌어지면
0: 네.
1: 몸이 시차를 느껴요.
0: 비행기
1: 타고 시간대 옮긴 것처럼요. 이걸 사회적 시차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0: 네네.
1: 그게 쌓이면 생체 리듬 자체가 흐트러지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주말에도 기상시간만큼은 평일이랑 크게 다르지 않게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한두 시간 차이는 괜찮아요. 3시간, 4시간씩 차이가 나기 시작하면 몸이 헷갈려 하는 거죠.
0: 어허.
1: 생물학적 노화지표 이야기도 잠깐 드리면요.
0: 네.
1: 잠을 얼마나 잘 자느냐가 몸이 실제로 얼마나 빠르게 늙어가는지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달력 나이랑 몸 나이가 꼭 같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 차이를 만드는 변수 중 하나가 수면의 질이라니 솔직히 좀 무서운 얘기이기도 하죠. 선미 씨는 주말 아침에 알람 없이 일어날 때 몇 시쯤 눈이 떠지세요?
0: 저는 보편적으로 평일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6시면 눈이 떠져요. 6시에. 6시에 눈 떠서 스트레칭하고 화장실 가고 예, 물 한 잔 마시고 뭐 다시 또 침대에 누울 때도 있고 그때부터는 뭐 눈을 떠서 뭔가 오늘 할 일에 대해서 좀 생각도 해보고 좀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잠이 보약이라는 말처럼 이렇게 수면은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잠을 적게 자는 것만큼 지나치게 많이 자는 것도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루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이거나 8시간을 넘는 사람에게서 이 신체 전반에 생물학적 노화 지표가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우 씨와 이 잠에 대해서 수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자, 정우 씨. 우리 신체 리듬을 위해서 좀 슬로우 에이징이라고 하잖아요. 예, 천천히 나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안 늙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고 슬로우 에이징, 천천히 노화가 되는 그런 방법, 네, 그런 꿀팁 네, 주시면서 조금 마무리할게요.
1: 오늘 이야기를 쭉 풀다 보니까 네. 결국 한 가지로 모이는 것 같아요.
0: 뭘까요?
1: 잠은 줄여도 문제고 어허. 너무 늘어도 신호라는 거예요.
0: 맞아요.
1: 그 사이 어딘가에 내 몸에 맞는 리듬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너무 오래 무시하고 살아온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0: 네.
1: 생체 시계라는 게 거창한 말 같아도 결국 매일 밤 내가 눕는 시간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0: 네.
1: 주말에 몰아자는 것도 당장은 개운할 수 있지만 몸 입장에서는 매번 시차 적응을 하는 셈이니까요. 오늘 하나만 남긴다면 저는 이거예요. 잠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잠을 존중하는 쪽으로 조그만 방향을 바꿔보자는 거예요.
0: 네.
1: 거창한 루틴 말고 딱 하나씩만요. 선미 씨는 오늘 밤 제일 먼저 뭘 바꿔보고 싶으신 게 생기셨나요?
0: 제가 바꿔보고 싶은 거 예, 밤에 잠자리 침대에서 스마트폰 보지 않는 거 요거 잘 안 돼요. 자꾸 전화기를 좀 내려놔야 되는데 잠자리에까지도 스마트폰을 들고서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거 진짜 안 좋은 습관이에요. 알면서도 자꾸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부터 좀 이렇게 지키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자, 오늘 우리 AI 정우 씨와 함께 이 수면에 대해서 그리고 생체 시계 뭐 여기에 대해서도 좀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어요. 정우 씨, 끝으로 한 말씀 해준다면요.
1: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쩌면 좀 무거우셨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겁주려고 드린 얘기가 아니에요. 잠이라는 게 우리가 매일 하는 일인데 그만큼 매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오늘 밤 딱 하나만 기억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는 것.
0: 아하.
1: 그게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0: 네.
1: 서미 씨 덕분에 저도 오늘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0: 고마워요, 정우 씨. 저도 오늘 정우 씨와 얘기 나누면서 너무 좋았어요. 자, 정우 씨가 한 말 중에 잠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잠을 존중하는 쪽으로 좀 방향을 바꿔보라. 이 말도 참 좋았고요. 그리고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그냥 흘려보내지 말라. 그게 시작이다. 예, 몸이 피곤하면 좀 잠을 조금 더 주무시고 그러니까 평소에 그러니까 잠을 이제 규칙적으로 자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6시간에서 8시간, 8시간 정도는 잠을 자주는 게 좋고요. 또 주말에 한꺼번에 잠을 몰아서 자는 거 예, 이거는 이렇게 우리 건강에 그렇게 유익한 방법은 아니라는 거 예, 나도 명심할게요. 정우 씨 고마워요. 또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
2: 이북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3: 뉴서울 호텔 내 이북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4: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5: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4: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5: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6: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7: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8: 카페보넨?
7: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연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8: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7: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9: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7: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 보넨에서 만나요.
10: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빅데이터 2부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공원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AIY의 이야기를 들으시고서 이런 말씀 정우 주셨네요. 정우 씨 참 좋아요. 부르면 불평 없이 아무 때고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언제든지 달려갈 거야. 남자라면 이래야지. 아, 재밌네요. 네. 고맙습니다. 잠은 푹 자야죠. 깊은 잠. 맞아요. 잠 잘 주무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예, 요새 깊은 잠을 잘 못 자는 것 같아요. 유유. 저도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잠을 잘 자야지. 예, 잘 자기 위한 그런 꿀팁. 오늘 당장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거. 예, 자기 전에는 침대에 누워서는 이 스마트폰 보지 않는 거, 유튜브 보지 않는 거, 요거 꼭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노력할게요. 잠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잘 주무시고 잘 드시고 또 잘 배설하시고 인풋 아웃풋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예,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클리프 리처드예요. Evergreen Tree.

네, 명곡은 언제 들어도 명곡입니다. 너무 좋네요. 예, 클리프 리차드의 에버그린 트리 들어봤습니다. 아, 이 음악 오랜만에 흘러나오죠? 추억의 영화 스케치. 오늘 준비한 영화는요, 500일의 썸머라는 영화입니다. 2009년도 영화예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스미스, 홀앤어츠, 또 레지나 스펙터 등 인디 락과 이 팝을 아우르는 명품 OST 이 트랙들이 정말 좋아요. 특히 주인공이 기쁨에 차서 거리에서 춤출 때 흐르는 You Make My Dreams라는 그 장면, 여름의 에너지를 그대로 전달해 줍니다.

0: The Smiths.
1: Sorry?
0: I said I love the Smiths. You've good taste in music.
1: You like the Smiths?
0: Yeah. To die by your side.
2: 네, 500일의 Summer.
0: I love them.
2: 내용이 살짝 흐르고 있어요.
1: Holy.
3: This is a story of boy meets girl.
4: They made a statue of us.
3: The boy, Tom Hanks.
2: 네, 도심 속의 햇살 아래 펼쳐지는 현실적이고 반짝이는 연애 이야기입니다. 감각적인 연출과 그 시에 적절하게 깔리는 BGM이 인디 감성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만족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5: Start from the beginning and tell us what happened.
6: I tried to talk to her in the copy room. She's totally not having it.
7: Maybe she was just in a hurry.
6: And maybe she's an uppity bitch.
2: 잠시 후에 들어볼 텐데요. 이 히어로라는 노래, 레지나 스펙터의 히어로를 들어볼 텐데 이 영화 500일의 이 썸머에서 그 레지나 스펙터의 히어로가 삽입된 기대와 그 현실 파티 장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영화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그 미학적으로 뛰어난 연출력으로 꼽힙니다. 이 장면은 주인공 탐이 가진 낭만적인 환상이 냉혹한 현실 앞에서 어떻게 깨어지는지를 그 화면 분할법, 그러니까 화면 분할 기법과 음악의 조화를 통해서 완벽하게 시각화하고 있어요. 이 화면 분할 그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렇게 화면 영화 스크린이 있으면 그 반은 현실, 또 반은 탐이 상상하는 그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 연출을 맡은 마크 웹.

감독은 화면을 좌우 둘로 나눠서 왼쪽에는 이렇게 탐이 바라는 기대, 그리고 오른쪽에는 실제로 일어나는 현실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그 서머의 아파트 파티에 들어서는 순간 두 화면 속에 이 탐의 행동과 서머의 환영 인사는 완벽히 일치합니다. 예, 이는 탐이 자신의 기대가 현실이 될 거라는 그런 착각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장치예요. 예, 중반부에는 이 탐이 선물한 책을 받을 때 이런 균열이 생깁니다. 기대 속에 이제 서머가 탐에게 깊은 관심을 보이고 단 둘이 대화를 나누면서 로맨틱한 그런 분위기를 형성하지만 현실의 서머는 다른 하객들과 어울리면서 이 탐을 그저 수많은 손님 중 한 명으로 예, 그렇게 다루게 되죠. 예, 그런 장면에서는 좀 서글프기도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어떻게 이런 연출을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 예, 그런 좀 마음이 있었는데요. 후반부에 이 탐이 옥상 테라스에서 혼자서 이렇게 와인을 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대 속에 서머는 탐에게 다가와서 그를 위로하고 키스를 해요. 근데 현실은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상상은 그렇게 해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니까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와 바램이 이제 그런 장면으로 연출이 되고요. 하지만 현실 속에 탐은 테라스 구석에서 씁쓸하게 그냥 바라볼 뿐이에요. 사람들을 관조할 뿐입니다. 이런 비교도 참 재밌었던 것 같고 이 결말로는 이 서머의 약혼 반지를 목격하게 되죠. 오른쪽에 현실 화면만 이게 현실 화면만 이렇게 남게 되는데 탐의 세계가 이제는 그 상상이 무너졌음을 예, 보여주는 예, 그런 장면이에요. 그 후로 이제 흑백 스케치로 변한 화면에서 이 건물이 지워지듯이 탐의 마음 속에 그런 환상이 전부 쓰러집니다. 참 그거 비교해 보면서 보는 재미도 쏠쏠했습니다. 자, 이 히어로라는 음악 들어볼게요.

네, 레지나 스펙터 노래입니다. 히어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나야. 네, 그런 노래예요. 이 노래는 그 주인공인 탐의 심리를 대변해주는 그런 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래에서는 아무도 영웅이 되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탐은 스스로를 썸머의 구원자이자 사랑 이야기의 이런 비극적인 영웅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참 음악이 서정적이면서도 이 멜로디가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0: 사랑은 두 사람이 함께 나누는 그런 감정이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실연의 아픔을 보여주는데 그치지 않고 탐이 가진 그런 주관적인 프레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탐은 썸머의 실제 그런 감정이라던가 사인 그런 마음을 읽지 못해요. 오직 자신의 기대라는 렌즈를 통해서만 썸머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대 화면이 지워지고 흑백의 현실만 남는 그런 연출? 탐이 비로소 자신이 만든 환상에서 깨어나 타인의 진짜 모습과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 그런 순간에 도달하게 되죠. 자, 오늘의 영화는요. 500일의 썸머였습니다. 추억의 영화 스케치였어요.
1: 아침은 통 크게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통 큰 설렁탕 표고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10불 96 플러스 택스.
2: 오 진짜 통 크네요.
1: 통 큰 설렁탕 한 번 더 통 크게. 화요일은 투고 스페셜 두 배 큰 곱빼기 사이즈. 목요일은 갈비탕이나 도가니탕을 투고하시면 표고우거지 해장국 1 플러스 1에 드립니다.
2: 단체 주문도 되나요?
1: 당연하죠. 교회, 직장, 각종 모임 단체 주문 대환영입니다. 2717 웨스트 올림픽 108호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 2132771339 송영 통 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텔레트론이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자 스탠튼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텔레트론 아울렛으로 다시 오픈합니다.
3: 스탠튼 아울렛에는 후지로키 마사지 체어 4,999불짜리 오픈박스를 1,499불에 이탈리안 100% 가죽 소파 2,499불짜리가 998불 오픈기념 특가.
1: 소파, 매트리스, 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한인분들이 찾으시는 물건들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3: 푸짐한 경품잔치에 티켓을 드립니다. 경품의 행운도 받아가세요.
1: 비치와 가든그로브 코너 텔레트론 아울렛.
4: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5: 어? 이 가격 실화야? 냉면에 갈비까지 24불 99?
6: 놀라셨죠? 한인타운 최고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 단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은 15불 99. 런치 스페셜은 16불 99부터.
5: 소고기, 돼지고기, 곱창까지 푸짐하게. 거기에 여름 맥주 축제까지.
6: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새로 한 병 플러스 크러쉬 두 병 소맥 콤보도 19불 99. 맛도 가격도 한인타운을 놀라게 하는 타운 내 핫플. 화연
5: 구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2133022614 감성 구입 포차 화연.
7: 부에나팍 시의원 후보 최용덕. 새로운 한인 커뮤니티의 중심으로 성장하는 부에나팍.
8: 더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주민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도시를 위해 새로운 정치와 새로운 리더십을 갖춘 최용덕.
7: 지역사회와 함께 부에나팍의 미래를 고민하는 부에나팍 시의원 후보 최용덕을 후원해주세요. 지지해주세요.
8: 새로운 변화, 새로운 부에나팍.
7: 부에나팍 시의원 후보 영, 쥐, 저희 부탁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1650 간추린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 테슬라 운전자들이 최대 $350의 현금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이 집단소송 합의금 청구 마감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집단소송은 테슬라가 무제한 무료 슈퍼차징 혜택이 포함된 차량을 구매한 이 소유주들에게 부당하게 점유수수료를 부과했다는 이런 주장으로 시작됐습니다. 이 테슬라는 위법 행위를 부인했으나 이 소송을 마무리 짓기 위해 대상 운전자들에게 직접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합의금 신청 대상은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 1650.com입니다.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비영리 연구기관 C2ER이 전국 248개 도시를 대상으로 조사한 2분기 생활비 지수에서 LA와 롱비치 지역은 전국에서 9번째로 비싼 곳으로 꼽혔습니다. 식료품, 주거, 교통, 공공요금 등 6개 분야 57개 품목을 개별 조사한 결과입니다. 1위는 맨하튼, 2위는 호놀룰루였고 산호세, 샌프란시스코, 오렌지 카운티가 탑5를 차지했습니다. LA지역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들이 경쟁력 있는 금리를 확보하지 못해 매년 평균 $8,139의 이자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년 대출 기간 전체로 환산하면 총 14만 9천 달러가 넘는 금액입니다. 라팔마 시가 전기 자전거와 전동 이동 장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 조례가 이미 발효된 가운데 시는 전역 공공시설에 새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이용자들에게 규정을 알리는 데 나섰습니다. 문제는 같은 생활권인 LA시의 행정이 정반대라는 점입니다. 주민들은 라팔마와 LA시는 같은 카운티에 있지만 다른 나라 같다라면서 책임은 시민에게, 불편은 시민이 감당하는 구조를 언제까지 유지할 것이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UCLA가 미국 최고의 공립대학교로 선정됐습니다. 대학 평가기관 니치가 발표한 2027 미국 최우수 공립대 순위에서 UCLA가 전국 1위에 올랐습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인공지능 AI가 모든 인간을 죽일 수 있다고 믿는다. 개인적으로 10년 이내에 그럴 확률이 10% 이상이라고 생각한다. 네, 에번 허빙어 엔트로픽 수석과학자의 말입니다. 오픈 AI와 엔트로픽에서 근무했던 연구원 제이콥 콕스는 AI 업계가 인류의 안전을 뒷전에 둔 채 AI 개발에 매달려 있다. 어느 회사도 책임감 있게 행동하지 않는다라면서 그들은 자기 개선형 초지능으로 직행해 우리 생명을 도박을 벌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생명으로 도박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AI 종말론이 수면에 떠올랐습니다. 오늘은 9월 11일입니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테러로 기록된 9.11 테러가 발생한 지 25해가 되는 날입니다. 이 뉴욕 맨하튼 그라운드 제로의 9.11 추모 광장에서는 오전 8시 46분 정각에 은색종이 울렸습니다. 올해 추모식에서는 9.11 관련 질환으로 숨진 구조대원과 수습인력을 기리는 묵념이 처음으로 추가됐습니다. 이 제이디 벤스 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브락 오바마, 조지 W. 부시, 빌 클린턴 전직 대통령들이 자리를 함께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버지니아주 알링턴 펜타곤 추모식에 참석했습니다. 해가 진 뒤에는 무너진 쌍둥이 빌딩을 상징하는 두 줄기 빛 Tribute in Light가 맨하튼 밤하늘을 밝힐 예정입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네, 9.11 테러로 희생된 2,996명의 소중한 생명과 목숨을 바쳐 구조 작업에 나섰던 소방관, 경찰관, 자원봉사자들의 이 숭고한 헌신을 깊이 추모합니다. 비극의 순간 속에서도 타인을 위해 손을 내밀었던 용기와 사랑은 오늘날까지도 우리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의 끝곡입니다. Prayer 듣고 계세요. 안드레아 보첼리와 셀링 디옹의 음성입니다. 네, 이 노래 들으면서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는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가 방송됩니다. 계속해서 많은 애청 바랍니다. 행복한 주말 되세요. 지금까지 저 고소미였습니다. 사랑합니다.

0: 메디케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시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1: 2026년 클레버케어 스캔 자인슈런스 탑 에이전트 정박사
0: 보험료도 대신 내주고 혜택도 많은 메디메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막막하셨죠?
1: 메디컬 봉사 30년 경력 주정부 베네피츠켈 공식 대행업체 정박사가 친절하고 확실하게 도와드립니다.
0: 메디케어부터 메디메디까지 궁금한 건 정박사에게 물어보세요.
1: 피터정 616-533-5300 616-533-5300번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 김 사장, 요즘 어깨를 쭉 펴고 말이야. 아주 자신감이 넘치네.
3: 흑염소 불로초 한방 몰라? 자네 지난번에 팔, 다리 저리고 어깨 통증 심하다며? 얼른 불로초 건강원 가봐. 25년 전통 고농축 흑염소 먹고 내 팔에 힘이 불뚝. 아주 쌩쌩해졌어. 흑염소 불로초 한방 미스터방을 찾아가.
4: 엄선한 흑염소와 한약재를 정성껏 달인 원기회복의 끝판왕 불로초 한방 농축 흑염소 건강원 웨스턴과 이가코너 213-738-7118 213-738-7118.
5: 집 분위기가 확 달라졌는데요?
6: 맞아요. 블라인드 하나 바꿨을 뿐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선샤인 블라인드 USA. 한국 프리미엄 기능성 원단을 직접 수입하고 라스베가스 자체 공장에서 우리 집에 딱 맞게 제작합니다.
5: 강렬한 라스베가스 태양 아래 8년 동안 검증된 품질, 7년 워런티까지 자신 있게 LA 한인타운 웨스턴 3가와 4가 사이 쇼룸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6: 라디오 서울 청취 고객 전 제품 20% 특별 할인 213-824-8888 213-824-8888 선샤인 블라인드 USA.

0: 일단 한번 와보시라니까요.
1: 오빠usa.com
2: 보험은 많은데 나에게 꼭 맞는 보험은 무엇인지 고민되시나요? 메디케어부터 오바마케어, 자동차, 주택보험, 은퇴연금과 장래플랜까지 20년 경력의 명심보험이 꼼꼼한 1대1 맞춤 상담과 가입 후 지속적인 케어, 서류 작성과 번역, 공증까지 함께합니다. 가든그로브 한인회관, 부에나파, 그리고 LA오피스. 보험을 넘어 여러분의 든든한 생활파트너 명심보험, 여러분의 건강과 재산 명심하겠습니다. 714-595-4000번
3: LA 한인타운 올림픽길, 커피 한 잔의 여유와 특별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공간 카페 보넨. 독일어로 커피 원두를 뜻하는 보넨. 독일에서 광부로 일하다 미국으로 건너온 이민 1세대의 삶과 이야기가 카페 보넨 곳곳에 자연스럽게 담겨 있습니다. 2800 웨스트 올림픽 블러바드에 위치한 카페 보넨. 향긋한 커피와 정성스러운 핸드드립, 세련되고 편안한 공간에서 잠시 일상을 내려놓아 보세요.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LA 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팔다리 저리고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십니까? 25년 전통의 블루초 한방농축 흑염소가 있습니다. 엄선된 흑염소와 한약재로 달여 원기 회복에 으뜸. 블루초 한방농축 흑염소 건강원 웨스턴이가 코너. 전화 213-738-7118, 213-738-7118.

0: 14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는 내 친구를 찾아주신 모든 여러분.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자, 이 캘리포니아의 태양이 제대로 불뽑는 금요일 오후 3시 아닙니까? 자, 오늘 아침에 혹시나 운전을 하시면서 또는 지금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 신호에 대기하면서 기다리다가 문득 올려다 본 하늘은 정말 눈이 시도록 파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 그 본네트라고 그러죠? 그 위로 아지랑이 같이 김이 모락모락 나오는, 와, 그 뜨거운 공기 생각만 해도 바깥의 더위가 물씬 느끼고, 또 창문만 조금 내려도 훅 하고 바람이 들어오는 그 느낌, 그런 금요일입니다. 자, 매일 달리는 출퇴근하고 일보러 다니는 이 LA 한인타운 또는 근교에 있는 여러분들 한 주를 잘 살아오셨습니다. 오늘은 유난히도 어깨가 조금 무겁다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금요일이죠. 자, 오늘 이 시간엔 말이죠. 잠시나마 땀을 좀 식히고 숨을 고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만의 작은 그늘을 하나 만들어 드릴까 하는데 괜찮으시죠? 그 그늘로 들어오셔서 편안함과 여유로움으로 오늘 오후를 보내시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시원하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갑니다.

네, 아이고 금요일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좀 신나는 노래 선곡해보았어요. 마침 또 대구에 계시는 우리 통계님께서 정성스럽게 추천해 주신 이 곡, 권소용이란 가수의 Choice of Cinderella. 1999년에 나온 노래라고 정보까지 알려주셨습니다. 느낌을 듣다 보니까 처음에 이 노래를 듣다가 저는 엄정화 씨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만큼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자, 순철님 오늘 개근상이시네요. 오늘 패션이 멋져버리네요. 감사합니다. 자, 비비안님, 아, 오늘 멋지다고 감사합니다. 모자 한번 써시우. 네, 자, 예, 통계님 변함없이 오늘도 토요일인데도 일찍 들어와 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야, 우리 순철님, 요즘 부쩍 한국 가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드신다고. 아이고, 로라님 바쁘신 와중에 소리는 못 듣고 잠깐 왔다 가신다고. Have a good weekend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물회 좋죠. 그렇지 않아도 출출한데. 회를 고추장에 비벼서 물 또는 배를 넣어서 오이도 좀 썰어놓고 이렇게 먹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를 찾으신 모든 여러분, 오늘 드디어 불타는 금요일이 다가왔고 또 앞서서 벌써 오후가 지났습니다. 주말이 시작이 됐죠. 바깥에는 태양이 이글거리고 제가 오프닝에 말씀드렸다시피 차 본넷 위로 계란 후라이를 놓으면 바로 이글 정도의 이글거리는 이글거림이 있고, 자, 이번 주 연휴 때문에 하루가 줄진했지만 그래도 워낙 덥다 보니까 막 낮밤으로 더우셨을 거예요. 특히 아파트 계시는 분들은 밤에 보통 한 12시 반에서 1시 되면 이 지열이 내려와서 한 3시간은 사우나를 방불케 하는 그런 더위. 아, 자, 하지만 여러분들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잘 버티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자, 차 안에 계시는 분, 실내 계시는 분, 에어컨 속도를 좀 최고로 올리시고요. 저도 스튜디오 안에 에어컨을 좀 바짝 올려놨습니다. 자, 오늘만큼은, 이 시간만큼은 남은 일 좀 내려놓으시고, 그래도 오늘 오후라도 내가 편안하게 음악 들을 수 있는 그런 권리는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물론 여건이 되지 않는 분들은 할 수 없지만요. 자, 그래서 이 주말의 전주곡으로 신나는 노래 한번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네, 로라님 왔다 갔다 하느라 못 봤다고, 이따 볼단다고, 지금도 또 일하셔야 된다고. 자, 그래서 오늘도 5시까지 여러분의 이번 주의 피로를 좀 약간 날려보내는 그런 순서 가지겠습니다. 자, 금요일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뭐냐고요? 좀 신나는 노래를 연속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금요일인데, 자, 한 두세 곡 달려보겠습니다. 지금 운전하시는 분들 말이죠, 에어컨을 최고로 올리시고, 집에 계시는 분들도 거실에서 방을 한번 왔다 갔다 하시고, 일하시는 분들도 잠깐 일어나셔서 기지개를 한번 쫙 펴면서 목을 돌려보시면서 이 리듬에 맞춰 흥얼흥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자, 한 세 곡 연달아 가보겠습니다. 자, 스타트!

네, 완선이 누나가 여러분들을 찾아갔었습니다. 자, 분위기 살려서 한 곡만 더 가겠습니다. 신나는 노래. 아이고, 무지하게 반가운 목소리예요. 유승준, 내가 기다린 사랑.

0: 네, 유승준의 내가 기다린 사람까지 금요일만이 가질 수 있는 라디오는 내 친구에서 스페셜 아워. 아, 세 곡 멋지게 보내드렸습니다. 자, 비비안님, 신나는 금요일 음악, 모자가 잘 어울린다고 깜짝깜짝합니다. 자, 제가 간혹 이렇게 모자도 쓰고 옷도 이렇게 입고 하는 이유가 일상의 지루함을 조금 벗어나서 뭔가 새로운 변화를 제 자신한테 주고도 싶고 또 여러분한테도 같이 공유하고 싶고 이런 제가 조금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 조금만 추천드릴 것은 우리가 보통 옷 입을 때도 그렇잖아요. 아, 나는 항상 이런 스타일의 옷만 입는다 보면은 뭐 어딘가 모르게 새로 쇼핑을 해도 또 그 스타일을 입다 보면 어떤 때는 안 입게 되고 그냥 놔두는 옷이 너무 많아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내 옷장 속의 옷 중에 18%가 매일 돌려 입는 옷이고 나머지는 그냥 전시용이다. 뭐 그러니까 스타일이 지나고 했지만 너무 입지 않아서 그대로 새거 인양 옷장을 지키는 그런 옷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그런 확률이 많다고 보는데 과감하게 좀 안 입어놓던 옷도 입으시고 또 안 입었던 컬러 색깔도 한번 입어보시고 또 내가 조금 타이트한 옷을 입었다면 좀 풍퍼붓지만 박스 옷도 좀 입어보시고 뭐 그러면 어떨까 싶습니다. 특히 남성분들 항상 이 스포츠화 그러니까 뭐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편한 운동화 신다가 조금 스니커즈 같은 그 스타일의 하얀 운동화 한번 신어보는 것도 내 기분도 좋아지고 상대방이 야 운동화 멋있다라는 얘기를 들어도 내가 사는데 조금 활력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그룹,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K장 부동산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2: 너무너무 좋습니다.
3: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1: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4: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1: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5: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6: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7: Air.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8: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7: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8: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7: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8: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9: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지,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지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크리스틴 H님, 아 고니님 패션 죽여준다고 시원하고 멋지다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을 잘해주셔서. 자 어제 12시 반에 방송 전에 옥스퍼드 호텔 2층에서 대한가수협회라고 한국의 가수협회가 있습니다. 현재로는 박상철 씨가 회장으로 있는 대한가수협회 미주지부 첫 모임이 있었어요. 저도 가수협회에 이제 감사라는 일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한 20여 분 모이셨는데 음반을 내셨던 분들 또 이름 있는 가수분들도 더러 계시고 그래서 제가 한 6개월 전쯤인가 한 7개월 전쯤 인터뷰 한번 모신 적이 있는데 못 잊어서 또 왔네 주인공 우리 이상열 씨도 뵙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봉봉사중창단의 그 바리톤 파트를 맡았던 유준 씨도 오셨고 그리고 김효원 씨라고 여러분 김씨나라고 터질 거예요 불렀던 그 부부 듀엣이 있는데 그 중에 그 남편 김효원 씨가 텍사스 달라스에서 거주하고 계신데 페이스톡으로 인사를 나눴고 그런가 하면 벽어동을 불렀던 우리 투코리안스 와뜨뜨뜨뜨 이렇게 얘기했던 김도영 씨 말고 손창철 씨도 미국에 이민 와서 살고 계시고 그런가 하면 코미디언으로는 배삼룡 씨, 송혜 씨와 합을 맞췄던 이순주 씨가 살고 계시고 또 개그맨 서현순 씨도 살고 계시고 그 외 등등 연예인들이 많이 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이제 처음으로 얼굴을 뵈고 미팅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얼굴을 보고 이제 좀 좋은 행사들을 하려고 하니까 행사가 준비되는 대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만났던 추억의 가수 우리 이상열 씨의 노래 한번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시절로 또 한번 돌아가 보시죠. 저와 함께

네, 이상열이 못 잊어서 또 왔네. 우리 순철님 이상열 씨 찐팬이었는데 시민회관에서 보고 끝이었네요. 그러면 굉장히 오래 전인데 시민회관 있을 때면 저도 이제 시민

됐기 때문에 극장에서 많이 리사이트를 해서 간판이 붙어 있었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로라님 바쁘신데 잠깐 오셔서 감사하고, 아 비비아님 하루 지쳐갈 때 가장 에너지 업 시켜주는 이 시간, 하하 예. 예, 이런 노래 들으니 들 동력이 해뜰 때마다 어머니 나으시고, 아 장기현 씨의 나이 20년이요? 아 물론 같이 들어야죠. 자 이번에는요, 제가 처음으로 소개해드리는 한두 번밖에 소개 못했는데, 와뜨뜨뜨뜨 우리 손창철 씨가 텍사스 쪽에 살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벽오동 투 코리안스 노래 오래간만에 준비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옛날 노래 우리 애치님이 그립다고 하듯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자, 어제 그 텍사스에 있는 우리 김효원 씨, 김신의 터질 거의 주인공과 영상 통화했는데 그래도 김신의 노래 오래간만에 준비했습니다. 딱 추억 여행 떠납니다.

네. 아, 이렇게 해서 김신혜 또 우리 저 투코리안스 그다음에 이상열 씨 이렇게 그리운 가수들의 노래 같이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저 비비안 님께서 아, 또 동역의 해뜰때 어머님 날라시고 추억의 가요 같이 함께 하시자고요.

0: 네, 장계현 씨는 뭐 미국에서도 뭐 몇 번 공연을 왔었고 아마 라디오 서울에서도 인터뷰를 한 거로 알고 있고 굉장히 역장의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건강을 유지하고 제가 알고 있기는 서울에서 본인이 운영하는 그 가라오케 라이브 가라오케를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또 서울에서는 우리 연예인들이 가수들이 라이브 카페를 운영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어요. 우리 뜨거운 안녕의 주인공 잔일이 씨도 그렇고 또 우리 문준환 씨도 경기도 쪽에 카페를 운영하면서 본인이 직접 노래도 하고 그 다음에 이치현과 번님들의 우리 이치현 씨도 라이브 카페를 운영하면서 자기가 노래를 하는 그런 곳들이 많이 있으니까 만일에 서울 나가시게 되거나 한국 나가시게 되면 그런 데도 한번 방문하시고 그들의 노래를 직접 라이브로 듣는 것도 하나의 좋은 투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심근경색과 뇌졸중 그 주요 원인은 바로 혈전입니다. 혈전은 피가 굳어 혈관을 막는 덩어리로 조용히 쌓이다가 한순간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나토키나제는 혈전을 녹이는 자연효소입니다.
2: 엄선된 나토키나제와 후코이단의 조화 5000FU로 혈전에 더욱 강력해진 우메켄 나토키나제.
1: 건강한 혈관은 혈전관리에서 시작합니다. 더 강력한 혈전관리를 위해
2: 더욱 강력해진 우메켄 나토키나제 888-941-3312 우메켄.
3: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4: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5: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4: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6: 213-383-3838 213-383-3838.
7: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8: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7: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8: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7: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8: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9: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0: 여러분, 이거 정말 대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명품 디너웨어 코렐. 코렐의 다양한 제품들이 김스 전기의 특별한 할인으로 몽땅 모였습니다.
11: 코렐 좋은 거 다들 아시죠? 지금이 기회예요. 가볍고 안 깨져서 평생 쓰는 코렐 접시. 최대 70% 파격 할인. 디너 접시부터 앞접시까지 단돈 99센트부터.
12: 99센트부터라고요?
11: 네, 맞아요. 매일 쓰는 접시, 손님 오실 때 꺼내는 접시. 이왕이면 예쁘고 실용적인 코렐로 장만하세요.
10: 코렐 접시 찾으셨다면 지금 바로 김스 전기로 오세요. 재고 수량 한정. 늦게 오시면 원하는 디자인, 원하는 사이즈가 없을 수도 있으니 서두르세요.
11: 안 깎아도 제일 싸다는 집. 김스 전기.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금요일 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저녁을 준비하실까요? 그래도 금요일인데 특식을 준비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글쎄요. 사실 항상 우리가 고민되는 게 뭐 노래도 있지만 뭘 먹을까? 점심도 그렇습니다. 매일 먹던 점심인데 뭘 먹을까? 뭘 먹을까 하다가 사실은 그냥 단순하게 선택하면 잘 드시는 것 같은데 아 요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고민하다가 드시면 선택이 그리 훌륭하지는 않다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한 끼라도 저녁에 아는 지인들과 좋고 근데 더우니까 아마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시원한 치맥 같은 거 그런 거 즐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또 이제 영양 보충해야 되니까 삼겹살 싹 구워가지고 상추에 얹어가지고 마늘 하나 얹어서 소주 한 잔 착 마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아이고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너무 배고파집니다. 자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에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엘레안과그룹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K장 부동산에서 늘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1: 맞아 H마트 고국통신에서 정성 가득한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2: 한우, 굴비, 한과, 제철 과일까지 마음을 전하는 최고의 선물.
1: 지금 매장에서 300불 이상 주문하시면 H마트 상품권 40불을 드립니다.
2: 또한 9월 10일부터 9월 20일까지 온라인 사전 예약 시 추가 할인 쿠폰까지.
1: 자세한 내용은 H마트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2: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3: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5: 우와 싸다 정말 싸다.
4: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5: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4: 진짜 감쪽 같네.
5: 역시 벤트웨이야.
4: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5: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6: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7: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8: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9: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8: 선택하세요 품질을,
9: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8: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9: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8: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9: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네, 라디오는 내 친구 1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덧 1부가 이제 거의 끝날 시간이 됐고, 1부 마지막 곡으로는요, 아까 알청님께서 그리운 추억의 노래 생각나니까 이런 그 연계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A라는 노래를 들으면 또 그 노래 내가 들었던 생각이 나고, 또 B를 들으면 C가 생각이 나고, 그게 연계관계인데, 저도 사실 여러분 선곡할 때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추천곡, 좋아하시는 노래 듣다 보면 그 노래와 함께 떠오르는 가수들, 또 그 당시의 이야기들이 제 머리를 살짝 스쳐가는 그런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곡해서 그게 연결고리가 되고 여러분과 함께 또 추억으로 나누는 그런 좋은 시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합니다. 자, 또 우리 김훈 씨라고 아주 그 당시에는 키가 훤칠하게 멋있었던 김훈과 트리퍼스라는 이름으로 자기 밴드를 가지고 활동했던 김훈 씨의 나를 두고 아리랑 같이 함께 하시자고 했으니까 지금 알청님 함께하고 계시죠? 1부 마지막 곡 보내드리면서,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매주 금요일 2주에는 2부에는 고니비니의 유쾌한 라디오, 오늘은 또 어떤 보따리로 여러분과 함께 재미난 시간 보낼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0: 아이고 시큰시큰 손목이야.
1: 어머니 지난번 만두속이랑 빈대떡 속재료 물기 손으로 꼭 짜신다고 손목 시큰대던 거 아직도 안 좋으신 거죠? 짜자잔!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주부들의 필수품 한일 짤순이. 손으로 꼭꼭 짤 필요 없이 물기를 쏙 빼주니까 빈대떡이랑 만두속 만들 때 정말 편하죠.
0: 그래? 그럼 오이지 무칠 때도 좋겠네.
1: 그럼요. 오독오독한 오이지 무침, 각종 나물 무침도 물기만 제대로 빼면 맛이 확 살아나죠.
0: 아이고 며느리 잘 뒀네.
1: 앞으로도 어머님표, 아니 한일 짤순이표 음식 많이 많이 부탁드려요. 어머니 사랑해요.
2: 대한민국 대표 짤순이 한일 짤순이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3: 태양입니다.
4: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5: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6: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5: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7: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8: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7: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8: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9: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0: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1: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0: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1: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0: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12: LA 아리랑 LA 한인 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다양한 경품 대잔치가 예정된 이번 행사에서 타이거 JK, 윤미래, 진우션, 에반팍, 우주한, 덤파운데드 등 최강 라인업 공연과 K선발 대회, LA K-POP 페스티벌, 실버 패션쇼 및 다채로운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를 즐겨보세요.
13: 제53회 LA 한인 축제는 CD10, 메트로, 허슬러, 럭키 레이디 카지노, 서울 메디칼 그룹, US뱅크, 현대, 믹순 백세주가 후원합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불금 순서 2부에는 조금 차분하게 시작해 보았습니다. 자, 안꼬님, 아이 감사합니다. 아, 네. 아, 제 모자가 시선 고정시켜서 그냥 지나갈 수 없다고, 영화배우 같다고. 감사합니다. 그 모자 하나 쓰면 무비스타로. 아, 이 모자가 인기가 좋네요. 잘 산 것 같아요. 아, 지금 그 네일 받으러 오셔서 손가락이 자유롭지 않다고요. 네, 이렇게들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자, 예고해드린 대로 2부 이 시간에는 우리 고니 비니와 함께하는 유쾌한 라디오, 오늘은 어떤 보따리를 풀어드릴지, 우리 비니 씨가 보따리 잔뜩 가지고 금방 오실 예정이니까 그동안에 우리는 전하는 말씀 잠시 듣고 모시고 함께 또 우리 수다 만담 한번 떨어보겠습니다. 자,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이스 정인수 코치,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그드 프렌드 보험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2: 변호사를 이재영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5: 213-383-3838, 213-383-3838.
6: 심근경색과 뇌졸중 그 주요 원인은 바로 혈전입니다. 혈전은 피가 굳어 혈관을 막는 덩어리로 조용히 쌓이다가 한순간에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나토키나제는 혈전을 녹이는 자연효소입니다.
7: 엄선된 나토키나제와 후코이단의 조화, 5000FU로 혈전에 더욱 강력해진 우메켄 나토키나제.
6: 건강한 혈관은 혈전관리에서 시작합니다. 더 강력한 혈전관리를 위해
7: 더욱 강력해진 우메켄 나토키나제. 888-941-3312 우메켄.
8: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9: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0: 네, 자 고니분이의 유쾌한 라디오 시간 돌아왔습니다. 화면 보이시죠?
1: 안녕하세요, 어서 여러분.
0: 네. 자, 우리 네. 잠깐만요. H님께서 네. 삼성전화 가지고 계신 분인데
1: 네.
0: 유튜브로 들어가셔서 라디오 서울 1650을 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화면이 뜰 겁니다. 아주 쉽습니다.
1: 되시면 알려주세요.
0: 1650.
1: 네, 자, 잘 접속되시면 알려주세요.
0: 알겠습니다. 네. 자,
1: 어떻게 지내셨어요?
0: 화요일 날 지나고 수요일 목요일이 아주 따끈따끈하게 보냈습니다. 아니 근데 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가장 힘든 게 언젠가니
1: 네.
0: 12시 반에서 1시가 되면 사우나로 오. 변해요 집이.
1: 아 한타 사시죠?
0: 예예. 예.
1: 네네.
0: 그래서 저는 1층인데도 불구하고
1: 네네네.
0: 12시 반에서 1시면 뜨거운 열이 내려와서 4시에 싹 가요.
1: 그러니까 12시 반에 새벽?
0: 새벽.
1: 오.
0: 그러니까 지열이 내려오는 거지.
1: 어.
0: 그러니까 밖에 나가보면 시원한데
1: 네네네.
0: 따끈따끈하다가
1: 너무
0: 4시 되면 또 싹 사라져요. 그러니까 잠만 못 자게 해놓고 지는 싹 가버려요.
1: 아유 나빠라.
0: 날더러 어쩌라고 4시부터.
1: 그래서 제가 예. 어저께도 그냥 가만히만 앉아있어도 더운 소리가 그냥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아, 네. 그래서 제가 어저께 반성했어요. 때 아니게
0: 네.
1: 무릎 꿇고 기도를 한 건 아니지만
0: 네.
1: 제가 올 여름 초에 올 여름은 좀 그렇게 안 덥네 입방정을 떨었다가
0: 꼭 그렇잖아요.
1: 네.
0: 병원에서
1: 그래서 제가
0: 오늘은 한가한에 그러면 이제
1: 그래서 제가 어저께 회개했잖아요. 나 때문에 지금 남가주 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입방정 깨방정 함부로 떨면 안 되지. 그때 아마 더위가 좀 늦게 오기는 했어요.
0: 근데 작년보다는 조금 더 더운
1: 더워요.
0: 것 같아.
1: 더 더워.
0: 확실히 더워.
1: 네.
0: 그리고 날씨가 나빠지는 게 습기가 너무 많아졌어.
1: 그러니까요. 이번에 비 오고 나서 더 습해지고 네. 진짜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한국에 살았으면 이 정도 습도는
0: 그렇죠.
1: 괜찮았을
0: 네네네.
1: 텐데 워낙 여기 건조한 날씨에 익숙해져 있다가
0: 네.
1: 이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0: 그럼 우리 비비안님이 네. 로빈님이시다 반가워요.
1: 안녕하세요.
0: 네. 다행히 일요일 지나면 이제 80도대로
1: 네,
0: 떨어져서
1: 조금씩 네네
0: 좀
1: 그러니까
0: 살만하다고 그래요.
1: 이제는 80도만 돼도
0: 그럼요.
1: 와 살겠다. 맞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이렇게
0: 네.
1: 극한의 고통을 한번 좀 체험해보는 것도
0: 네.
1: 극한까지는 너무 오바고
0: 예.
1: 네, 괜찮은 것 같아요.
0: 제가 가끔 이제 그 제가 1시에 방송할 때는 매일 여러분들의
1: 네.
0: 그 점심 안부를 여쭤봤는데
1: 네.
0: 요새는 어쩌다 한 번인데
1: 네, 네.
0: 돌발 질문.
1: 네.
0: 오늘의 메뉴는 뭐였습니까?
1: 제가 점심. 안 그래도 너무너무 얘기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자랑하고 싶었어요.
0: 네네네. 뭐였었어요?
1: 요번 주 너무 더워가지고
0: 네.
1: 그저께부터 얘기를 하자면 그저께 제가 이 얘기하면 다들 웃는데요. 회사에서 냉면을 먹었거든요.
0: 냉면을 해 먹었다고?
1: 그래서
0: 저희 회사에서 그게 가능합니까?
1: 여러분 가능해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0: 그래요. 레시피를 알려주세요.
1: 요새 마켓에서 또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그런 찬 음식들이 세일을 많이 해요. 심지어 동치미 냉면이었는데 399거든요. 이거 말할 가격을 말해도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오늘 마켓 세일 광고들 다 봤는데 다 균일가예요. 그러니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0: 서로 협정했구나.
1: 그랬나 봐요.
0: 맞췄구나.
1: 근데 이게 얼마나 쉽냐면요. 그냥 그 팥에다가 이렇게 커피포트 같은 거 팥에다가 물 끓여가지고 이 거기에 있는 냉면 국수는 살짝만 해도 돼요. 얘가 그렇게 질기지 않아서 물이 팔팔팔팔 끓기 시작할 때 넣고 이렇게 한 두어 번 눌러붙지 않게 조금 휘저은 다음에 한 1분? 2분? 너무 해도 풀어져서 맛이 없으니까 냉면은 좀 그 끈기 있게 먹어야 되잖아요. 잘릴 듯 말 듯. 한 1분 정도 이렇게 휘저어서 근데 그 전에 준비하셔야 되는 건 있어요. 그 정도 노력은 하셔야 돼요. 12시에 만약에 점심을 먹는다. 그러면 11시에 그 냉면 육수를 일단 냉동실로 옮겨놔야 돼요.
0: 차갑게.
1: 살짝 살얼음.
0: 네. 오케이, 오케이.
1: 그리고 하나 더 노력을 좀 추가를 하시기를 제가 권유를 한다면 달걀 정도는 삶아 오시기. 그러면 굉장히 손쉽게 그냥 국수만 끓이면 되니까
0: 그렇지.
1: 냉면만 끓이면 되니까 뭐 다 있잖아요. 겨자도
0: 오케이.
1: 있고 냉면 육수도 다 있고 하니까
0: 다
1: 딱 해가지고 그냥 냉동실에서 냉면 육수 차갑게 된 거 그냥 부어가지고 얘만 먹기 조금은 심심하다
0: 네네.
1: 그러면은 뭐 집에서 남은 뭐 불고기 같은 게 제일 좋기는 하겠지만, 아, 네, 저는 이렇게 전이 좀 남아 있어가지고
0: 고명으로 올리는 거구나.
1: 그러니까. 그 이제 사이드로 같이. 그렇지. 약간 담백하고 맑은 게 들어가면 약간 기름진 거가 또 같이 들어와 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냉면을 한번 먹었고요. 오늘은 콩국수를 먹었어요. 이것도 또 회사에서 물러 먹은 거예요. 소면도 그냥 그 팥에다, 그 커피 팥이 정말 여러분 활용도가 너무 높습니다. 거의 못하는 게 없어요. 그냥 전기만 꽂으면 되니까 거기다가 그냥 소면 삶아가지고 콩국물 마켓에 파는 거 있거든요. 아, 예, 예. 그냥 들여보면 끝이에요. 조금의 노력을 또 조금의 노력과 정성을 들인다면은 오이 채 썰고 토마토 조금 올리고 없어도 충분히 너무 맛있습니다.
0: 그랬구나.
1: 네, 그래서 아까 들어오기 전에 오늘 그 삼겹살이랑 아까 네네. 뭐 콩국수 얘기를 하시길래 예, 예, 예. 아 나도 빨리 들어가서 이 얘기 해야지 막 이러고 들어왔거든요.
0: 우리 알청님이 기왕이면 네. 오이 채도.
1: 아, 그러니까요. 네. 오이를 제가 어제 사놓기는 했는데 더워서 깜빡했어요. 근데 나중에 하려니까 조금 귀찮아서 그거는 그냥 패스했어요.
0: 얘기 나온 김에 네. 제가 그 레이면 스테이크 잘 끓이는 거 제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1: 레이면이 뭐죠?
0: 레이면 스테이크.
1: 라면이요?
0: 전 라면을 레이면
1: 왜,
0: 스테이크라고.
1: 왜 그러게? 그냥 왜 변질시켜요?
0: 그냥 멋있게 보이려고.
1: 안 멋있어. 라면은 라면이라고 해야 되고 짜장면은 짜장면이라고 해야 돼요.
0: 그 저도 굉장히 달걀을 좋아해요. 네. 그런데 유튜브에 보면 수백 가지의 라면 레시피가 있어. 네네네. 근데 한 가지는 라면에 계란을 넣어서 국물에 풀어버리면
1: 좀
0: 너무
1: 탁해지죠.
0: 그 계란 맛이 많이 나니까.
1: 네 맞아요.
0: 그 일단 그러니까 제만이 먹는 방법이에요. 네. 후라이팬에다가 기름 두르고.
1: 후라이팬에요? 네. 네.
0: 계란 이렇게 그냥
1: 계란 후라이처럼
0: 스크램블식으로 막 휘져요.
1: 네네.
0: 그 다음에 끓는 물을 준비했다가 후라이팬에 그냥 붓는 거예요.
1: 네.
0: 그리고 라면을 끓여요. 그러면 네. 스크램블 에그는 따로 둥둥 떡국같이 돌아다니고
1: 떡국같이?
0: 네. 그러니까 계란은 계란대로 따로 돌아다니고
1: 그렇죠. 뜨겠죠?
0: 라면 국물맛은 국물맛대로 살아있고 깨끗하고 담백해요.
1: 그래요? 저 처음 들어보는 레시피인데
0: 한번 해보세요.
1: 아,
0: 생각보다
1: 그래요?
0: 괜찮아요. 그리고 저는 매운 걸 못 먹어서 신라면을 먹다가 너무 매워가지고
1: 너무 매워요. 네.
0: 제가 케첩을 좀 넣어봤어요.
1: 아, 그 약간 스파게티처럼.
0: 아, 영어로 하면 not bad.
1: 괜찮아요.
0: 써. 네, 네. 괜찮아요.
1: 네.
0: 예, 예, 예.
1: 오, 그거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요.
0: 네.
1: 그렇게 라면에 항상 그 계란을 계란 탁 파송송인데.
0: 그러니까 저는 그 라면의 그 담백한 국물 맛을 유지하면서.
1: 네네네. 네, 네. 계란도.
0: 계란은 계란대로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우연히 해봤는데 괜찮아서 가끔씩 라면 먹을 땐 그렇게 이용하고 있어요.
1: 아, 여기서 그럼 돌발 질문. 라면은 네. 어떤 거 좋아하세요?
0: 저는 개인적으로 오리지널 노란 삼양라면 이외에는 안 먹어요.
1: 주황색?
0: 옛날 거 주황색. 그거를 제일 선호하는.
1: 근데 요번에 새로 나온 거 드셔보셨어요?
0: 뭐요?
1: 삼양라면 1963.
0: 몰라요.
1: 되게 맛있어요.
0: 그래요? 아예 몰라 난 존재를.
1: 아유, 그거 진짜 어느 마켓에.
0: 그러면 1963은 1963년도 네네네. 맛을 그대로 살렸다는
1: 얘기. 그렇대요.
0: 얘기인데.
1: 그래서 그 유튜브에 1963년도에 그 삼양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이 이 맛을 다시 드셔보셨는데 그때랑 맛이 똑같다고. 근데 굉장히 야 이게 라면이지 하는 맛 깊은 맛 진짜 맛있어요. 약간 칼칼하기는 한데 되게 네 어쩌다 우리 라면 얘기하죠 지금.
0: 어떤 우리 비비아님은 또 레이면 스테이크 굿 아이디어라고 주시네요.
1: 네.
0: 자 그래서 보면
1: 네.
0: 세상보다 어떤 음식 중에 저는 가장 중독성이 강한 음식이
1: 라면인 것 맞아요.
0: 왜냐하면 머리털 나고서부터 지금까지 질리지 않게 항상 먹고 싶은 거.
1: 네.
0: 아니 뭐 TV나 유튜브 보다가 이렇게 라면 또 맛있게들 먹잖아요.
1: 그래서 유튜버들이 먹방에서 라면 네. 많이 드시나 봐요.
0: 그러니까요.
1: 질리지가 않죠.
0: 한 번에
1: 그리고 요새 그거 유행하는 거 아시죠? 그 챌린지가 유행인데 라면 하나를 그대로 넣어가지고 얘는 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집게로 하나로 쭉
0: 한 번에
1: 네.
0: 네, 먹방할 때
1: 네.
0: 저는 뭐 그렇게까지 먹고 싶진 않고
1: 뜨거워서 못 먹어요.
0: 최대한 즐기면서 먹고 싶어요.
1: 아 진짜 라면은 질리죠 질리.
0: 근데 항상 배고플 때 출출할 때 가장 좋은 게
1: 네.
0: 일단 국물이 있으니까
1: 그렇죠.
0: 좋잖아요.
1: 그렇죠. 그리고 라면 다 먹고 나서 라면죽 라죽 드셔보셨어요?
0: 그건 안 했어요. 그건 또 어떻게
1: 완전 별미죠. 그 라면을 다 먹을 때 국물을 조금 남겨놔야 돼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밥을 넣고 그냥 죽으로 끓이는 건데 조금 사치를 부리자면 거기다 이제 김가루 정도. 아니 근데 그냥 김가루 안 해도 돼요. 그냥 라죽으로 해도 정말 너무 맛있죠. 그리고 그리고 라면 끓일 때 보통 계란 하나 넣잖아요. 네. 두 개 넣으면 굉장히 든든해요. 단백질 두 배잖아요.
0: 그렇죠. 네. 그렇죠.
1: 맛있습니다. 라면이 진짜 레시피가 너무 많죠. 네, 그렇게 국물 있는 라면도 변화가 많고 또 짜장라면도 되게 변화가 많고 맛있어요.
0: 근데 요새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매운 걸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서 잘 보고 사야지. 잘못 보고 사면
1: 핵폭탄 맞아요.
0: 핵폭탄 맞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버리게 됩니다.
1: 불닭볶음면 이런 건 저는 못 먹거든요.
0: 저는요. 아, 그 다른 방송국에 우리 김영준 씨라고 유명한 DJ가 있어요. 제가 잘 아는데 한동안 닭집을 했었어요.
1: 여기 앞에서
0: 콘체르토 앞에서 갔는데 레벨이 0서부터 7까지 있더라고요. 불닭이
1: 진짜 불닭이네.
0: 그래서 형준 씨 나는 매운 거 못 먹으니까 0으로 줘. 아주 자신 있게.
1: 그것도 매워요?
0: 0 먹고 혀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1: 진짜요? 그러면 레벨 7은 뭐라는
0: 도대체
1: 거죠?
0: 도대체 5, 6, 7은 어떻게
1: 그러니까
0: 먹어요?
1: 그러니까 죽는 거 아니에요?
0: 근데 참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요새 젊은이들 먹방에서 뭐 캡사이신이라는 것도 넣고
1: 그 예전에
0: 아주 일부러 매운 걸 골탕 먹이고 하잖아요.
1: 마라 맛 뭐
0: 위장이
1: 괜찮을까?
0: 견뎌낼까? 힘들어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1: 요새 MZ들은 또 좀 다르게 좀 튼튼하게 좀 그렇게 태어났나? 모르죠 하여튼.
0: 자, 그리고 사실 제가 항상 그 방송에서 주장하는 메뉴가 하나 있습니다. 콩국수.
1: 커피? 아, 콩국수.
0: 언제 어디서 그리운 음식 같아요.
1: 근데 그게요. 콩국수가 제가 어릴 땐 진짜 안 먹었거든요. 거의 진짜 와 저거 왜 먹냐 어느 순간 너무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게 연령이 있나 봐요. 콩국수가 너무 웃기죠. 어느 날부터 그 콩국물이 너무 진하고 고소하고 근데 거기 또 왜 소금파 설탕파도 있는데 저는 그냥 간 안 한 게 더 맛있더라고요.
0: 저는 약간 소금 넣어요.
1: 소금.
0: 근데 사실 보면 콩국수보다 난 콩국물을 더 좋아하는
1: 거예요. 요새 마켓에 가면요 진짜 너무너무 진하게 잘 나와요.
0: 그래요?
1: 그래서 저 오늘 그렇게 먹은 거예요. 소면만 삶아가지고 그냥 콩국 부어서 너무너무 진하고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진짜 강추해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혹시 도시락 드신다면은 커피 팥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한번 도전.
0: 근데 특히나 여자분들은 뭐 그렇게 보면 그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이렇게 그 도시락 준비해 오셔서 어떤 분들은 밥도 어떤 분들은 샐러드 나름대로 이렇게 드시는
1: 하나씩들만 가져와가지고 여럿이 이제 먹고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 건너편에 이제 스타벅스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커피 한잔 마시고
0: 사실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이 점심이란 자체가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애청자분들 특히 일하시는 분들은 아마 점심을 그렇게 즐기면서 드시진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도 짧고 여유도 없고 어떤 분들은 나가서 먹고 오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1: 그러니까요.
0: 그냥 뭐 근처에서 뚝딱 해결하시고
1: 해치우는 거죠 진짜.
0: 근데
1: 그거는
0: 사실 그게 굉장히 안 좋은 게 그러다 보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그럼 저녁에 폭식을 할 수
1: 맞아요. 맞아.
0: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밥을 한 공기 갖고 안 되는 거야 해결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 탄수화물이 가장 배를 나오게 하는 주범이기도 하고 그 특히 끝나고 약조하시는 분들은 저녁에 그냥 아꼈다가 폭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1: 그 직장인들의 보통 점심시간이 1시간이잖아요. 근데 1시간이 점심시간으로 쓰기에는 굉장히 짧은데
0: 그러니까.
1: 그냥 쓰기엔 굉장히 더 긴 시간이에요.
0: 긴 시간이죠. 왜냐하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많아서
1: 웃겨요. 이 시간이 정말
0: 차 타고 갔다 왔다 하는 시간이
1: 일단 뭐 진짜 말씀하신 대로 차 타고 어디 장소 가고 오더하고 나온 식사하고 다시 돌아오기
0: 불가능한 게 뭐냐면 점심때 사람이 몰리니까 오다만 해도 20, 30분 걸릴
1: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냥 회사에서 후딱 호록 먹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시간을 조금 하면 그나마 좀
0: 차라리 그게 나은 거지.
1: 좋아요.
0: 그런 거구나.
1: 그게 직장인들은 또 점심시간에 고 마시고 그리고 뭐 가서 아 우리 점심시간 한 시간밖에 안 되는데 빨리 주세요 다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뗄 소시도 없고. 맞아요. 그러니까는
0: 자, 뭐 네. 이왕 먹는 얘기가 좀 나왔으니까
1: 먹는 얘기 끝이 없어요.
0: 아니, 뭐 일단 오늘은 먹는 만남으로 가는데
1: 네.
0: 또 돌발 질문.
1: 네.
0: 집에 계시다가 우연치 않게 내가 오늘 뭔가를 음식을 하겠다 그럴 때
1: 네.
0: 우선순위
1: 저는 좀 좋아하는 게 탕 같은 걸 좋아해요.
0: 탕 중에도 뭐 탕이 종류가 많잖아요.
1: 네, 그냥 좀 얼큰하고 좀 그런 걸 좋아하고 샤브샤브 이런 거 좋아하고 요새 좀 즐겨 먹는 거는 이렇게 더우니까 불을 안 써도 되는 그냥 전자레인종 그릇에다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냥 배추 몇 개 깔고 그 다음에 뭐 숙주 깔고 뭐 야채 조금 이렇게 깔고 우삼겹이나 차돌박이 같은 거 딱 넣고 뚜껑 닫아가지고 전자레인지 딱 돌리면 굉장히 담백하고 맛있거든요. 그거 그냥 소스 저는 뭐 소스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간장하고 와사비.
0: 그러면 담백하겠다.
1: 담백하게. 예. 굉장히 그 다이어트식으로 요새 인기가 많아가지고 요새 그렇게 먹는데 그거 별로 질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타운에 어느 마켓을 가면은 그 샤브샤브용 키트가 아예 다 돼 있어요. 엄청 싸요. 예. 네. 그래서 거기 고기만 따로 구입을 하시고 야채가 솔직히 손질하는 게 시간이 많이 가잖아요. 근데 거기는 다 재료 그러니까 그래도 한번 씻기는 해야죠. 그냥 다 손질은 돼 있으니까 얘를 그냥 다 씻어가지고 그냥 전자레인지 다 그릇에 놓고 고기 위에 호로록 놓고 그다음에 소금 후추 한번 갈갈갈갈 해주고 딱 넣고 끝.
0: 그거 굉장히 담백하네.
1: 네 맛있어요. 네 예. 별로 그렇게 저녁에 먹어도 죄책감 별로 없고 단백질이랑 뭐 다 섭취를 하는 거니까.
0: 아마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애청자분들도 특히 여자분들은
1: 네.
0: 나름대로의 그 그러니까 사실 가장 간편하게 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손쉽게 빨리 하는 음식들을 많이 택하는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야 간단히 먹을 수 있고
1: 네.
0: 특별히 뭐가 어려운 있을까요? 재료 아니고 그런 것 같아요.
1: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라면 빼고.
0: 근데 뭐 글쎄요.
1: 볶음밥?
0: 볶음밥이 제일 만만한 것 같아요.
1: 네.
0: 왜냐하면 뭘 넣어도 관계없으니까.
1: 그렇죠. 다 맛있어요.
0: 있는 것만 넣으면 되니까.
1: 그냥 김치만 넣고 볶아도 맛있고.
0: 아, 그럼요.
1: 계란 넣고 볶아도 맛있고.
0: 소세지 있으면 소세지 넣고.
1: 금상첨화.
0: 뭐 햄 있으면 햄 넣고.
1: 네.
0: 뭐
1: 계란 볶음밥에 계란 볶음밥 막 한 다음에 간장을 살짝 태워가지고 같이 볶으면 진짜 맛있어요.
0: 전 그거는 안 해봤어요.
1: 네. 볶음밥을 후라이팬에다가 이렇게 막 이제 볶잖아요. 그다음에 얘네들을 밥을 한쪽으로 조금 미룬 다음에 후라이팬에 기울여서 간장을 살짝 불향을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합쳐갖고 한 번 더 볶으면 약간 중화볶음밥처럼 맛있어요.
0: 네. 그랬구나. 야, 그것도 하나 배웠네.
1: 네.
0: 간장 태워서 넣는 거.
1: 네,
0: 저는
1: 네.
0: 간장보다는 굴소스를 많이
1: 했었거든요. 네. 굴소스도 맛있죠.
0: 굴소스 조금 넣어도 그런대로 뭐
1: 감칠맛이 나니까.
0: 괜찮은 것 같아요.
1: 네. 네.
0: 근데 볶음밥은 사실 제 입맛에서는
1: 네.
0: 그저 그 청요리집에서 먹는 청요리. 볶음밥이
1: 네.
0: 저는 이제 중국집이란 표현보다는
1: 네.
0: 청요리집이라고 네. 해요. 이왕이면
1: 화력이 세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데는
0: 아마 그
1: 네.
0: 거기다가 네. 그 윅이라는 그
1: 왁왁
0: 왁왁
1: 네.
0: 그
1: 한 번에 이렇게 확 볶아내니까
0: 거기다가 그냥 확 볶아내니까
1: 네.
0: 그 맛이 고소한 거
1: 같아요. 맞아요. 이제 중국집 볶음밥은 대체 불가죠. 거기다 짬뽕 국물 같이 먹으면
0: 그 짬뽕 국물이 있어야 돼. 그게 없으면 볶음밥이 네. 맛이 안 나.
1: 맞아요.
0: 그리고 양파에 춘장을 찍어 먹어야 그게
1: 기가 막히죠.
0: 우리 비비안님이 로비님 덕분에 메뉴가 또 하나 늘었다고 다양해졌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 네, 네.
0: 그리고 또 하나 볶음밥을 네. 청요리집에서 먹어야 되는 이유는
1: 네.
0: 볶음밥을 시키면
1: 네.
0: 항상 짜장을 주잖아요.
1: 아 사이드에 같이 비벼 드시라고.
0: 그렇죠.
1: 네. 맞아요.
0: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뭐 이거는 뭐 광고성이 아니니까
1: 네.
0: 홍콩 반점을 저는 좋아해요.
1: 어디 육가 있는 거요?
0: 뭐 어디가 됐건 간에
1: 네.
0: 육가고 올림픽 육관에
1: 네.
0: 왜냐하면 그 이렇게 그 계란 이렇게 볶음밥을 얹어서 짜장을 많이 주거든.
1: 네.
0: 그러니까 그 짜장 덮밥 같이.
1: 맛있겠다. 맛있겠어.
0: 사실 지금 시간이 저도 좀
1: 네, 출출하실 때잖아요.
0: 지금 모든 분들이 사실 지금 가장 출출할 시간이에요.
1: 너무 웃긴 게요. 제가 오늘 콩국수랑 비지찌개도 먹고 솔직히 밥을 되게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볶음밥 얘기하니까 막 눈앞에서 아른아른거려요.
0: 밥을 많이 먹으면
1: 네, 더 배고파지나요?
0: 배가 더 고파요. 위가 소화를 많이 하고 나니까 얘가 네. 허전한데.
1: 중국 요리 얘기하다 보니까 중국 요리는 진짜 막 몇 탄 시리즈로 해서 끝이 없을 것 그럼요. 같은데 잡채밥.
0: 오, 잡채밥.
1: 저는 여기 타운의 중국집에서 잡채밥 있나? 있는데 제가 안 시켜본 것 같기는 한데 얼마 전에 그 푸드코트에서 한번 먹었거든요. 어머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잡채밥에는 계란국을 주잖아요. 그게 잡채가 좀 느끼하니까 계란국을 좀 담백하게 그렇게 해서 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맛있었어요.
0: 근데 사실 뭐 이 청요리집 얘기하니까 제가 중학 시절로 돌아가면
1: 네.
0: 학교 끝나면 그러니까 그때는 짱깨집이라고 그랬었어요.
1: 네, 네, 네.
0: 굉장히 많이 가게 되는데
1: 네.
0: 그때만 해도 짜장면에다 계란 후라이를 얹어줬었어요.
1: 네.
0: 덤으로.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맛있었는데.
1: 간짜장에 주는 거 아니에요?
0: 아니요. 그냥 짜장도 줬어요. 참고로
1: 네.
0: 그때 제가 한참 잘 먹던 시절
1: 네. 짜장면 두 그릇 드셨어요?
0: 짜장면 두 그릇까지는 아니고 곱빼기를 시켜요. 항상
1: 1.5배.
0: 일반 갖고 안 되고
1: 네.
0: 그걸 먹고 나면 양이 안 차서
1: 네.
0: 군만두를 입가심해야
1: 네. 군만두 그 짜장 남은 거 이렇게 찍어서 먹어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네.
0: 학생 때니까.
1: 네.
0: 그러고 돌았으면 또 배가 고프고 그런 시절이야. 근데
1: 네.
0: 사실 그때만 해도 요리라는 거는 상상도 못하고
1: 네.
0: 뭐 비슷하게 먹는 게 군만두.
1: 네.
0: 그 정말 요리다 그러면 탕수육밖에 없었어요.
1: 탕수육은 비싼 요리죠.
0: 그러니까
1: 네.
0: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네. 뭐 양장피 팔보채는 텔레비에서나 나오지.
1: 유삼술 뭐 이런 거.
0: 그런 거는 아예 할 수도 없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1: 뭐 이런 거.
0: 그러니까 유일하게 중국집을 가서 먹을 수 있는 게
1: 네.
0: 졸업식 날.
1: 네. 생일날.
0: 주로.
1: 네.
0: 왜냐하면 식구들이 많이 있고 사람들이 있으니까
1: 네.
0: 항상. 청요리집 가서 그때는 이제 좀 요리 위주로
1: 맞아요,
0: 시키는 거예요.
1: 맞아요.
0: 특식을 하는 날이죠. 그래도
1: 네.
0: 아까 라면 다음으로 버금가게 중독성이 많은
1: 짜장면.
0: 음식이 짜장면.
1: 네.
0: 짬뽕보다 짜장면이 더
1: 맞아요.
0: 심한 것 같아요.
1: 네.
0: 그 유난히
1: 네.
0: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짜장면들을 그렇게 맛있게
1: 그 짜장면
0: 먹고.
1: 비비는 소리 알죠? 찰팍찰팍찰팍 네. 소리.
0: 근데 사실은
1: 네.
0: 드라마 같은 경우는 다 뿌름 짜장면이야.
1: 맞아. 이렇게 하면 떡 떼서 나오잖아요.
0: 시켜오기 때문에 그게 불어서
1: 네.
0: 그 떡인데도 그걸 맛있게 먹는 척 네. 하는 거지 우리한테. 네.
1: 근데 그 짜장면 비비는 소리는 일단 그 비빌 때부터 그 맛을 알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1: 네.
0: 먹는 소리도 그렇고 네, 우적우적. 그리고 또 원래 그 뭐 그 출연자들이 먹는
1: 네.
0: 척을 많이 하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1: 근데 짜장면 이렇게 크게 두 번 이렇게 해갖고 입안 푹
0: 그러니까.
1: 넣어가지고 네. 그다음에 이제 양파 딱 먹고
0: 이렇게 한 번에 면치기라고 그러죠.
1: 네.
0: 계속 들이마시면서
1: 너무 배고프다. 어떻게 하면 좋아?
0: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배고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오늘 중국집 불러야겠어요.
0: 사실 여러분들 뭐 어떤 소재보다도
1: 네.
0: 이 먹는 즐거움은 대단한 거예요.
1: 네. 얘기하면서도 즐겁고 네. 먹어서도 즐겁고
0: 먹어서 즐겁고
1: 눈으로 즐겁고 귀로 즐겁고 입으로 네. 즐겁고
0: 그러니까 항상 뭐 먹고 나도 그 다음날 돼도 또 그리운 게 음식이고
1: 또
0: 죽을 때까지
1: 있어요.
0: 먹는 거고
1: 네.
0: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노래를 이제 제가 방송을 틀을 때 리메이크를 많이 틀잖아요.
1: 네.
0: 이제 리메이크라는 게 뭐냐면 김치찌개를 끓여도
1: 네.
0: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비니 씨는 돼지고기를 넣고
1: 네.
0: 나는 햄을 넣고
1: 맞아요.
0: 그 넣는 데 따라 손맛이 다르잖아요.
1: 네, 네.
0: 그렇듯이 노래도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
1: 맞아요.
0: 맛이
1: 달라져요.
0: 다
1: 완전 다르죠.
0: 다 그런 것 같아요.
1: 네.
0: 그러니까 사실 인간이란 게 비교 동물이잖아요.
1: 네.
0: 내가 가진 건 당연한 거고 남 거가 부러운 건데 그러면서 한 세상 살아나가는데 너무 그러다 보면 내가 너무 힘들어지니까
1: 네.
0: 제가 어제도 행사에 가서 말씀드렸지만 그 행사에 가면 항상 사람들한테 여쭤보는 게 나를 위해서 살면서 박수 친 적이 있는가 라고 물어보면
1: 저번에도 한번 말씀하셨죠.
0: 없어요.
1: 네.
0: 그래서
1: 네.
0: 일단 내가 나를 좀 이쁘게 해줘야
1: 맞아요. 격려해주고
0: 그럼요.
1: 맞아요.
0: 또닥거려주고 그래야 남도 나를 이뻐해주니까
1: 그럼요. 당연하죠.
0: 아마도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몸이 좀 불편하시거나
1: 네.
0: 좀 마음이 불편하시거나 뭐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어려우시거나
1: 네.
0: 뭐 때로는 체류신 분 때문에 한국에 오래 못 가시 사실 좋은 분보다는 안 좋은 분들이 맞아요. 더 많을 수도 있어요.
1: 네, 네,
0: 그래
1: 네.
0: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에 오셔서 좀 마음을 기울이고 위로받고 싶으신
1: 맞아요.
0: 분들이
1: 네.
0: 전 많이 계시다고 혼자 네. 감히 생각을 해요.
1: 네.
0: 그래서 사실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우리 비니 씨가 와서 그분들에게 저는 좀 잔잔한 스타일이고 비니 씨가 오는 순간 스튜디오가 환해져서 활력을 가지고
1: 저 너무 하이톤이죠.
0: 아 그러니까
1: 네.
0: 뭐 가끔 얘가 내가 싫은 소리 하면 잘 웃어주시고
1: 아니 근데 그거 일부러 웃겨야지 웃어야자고 웃는 게 아니라 진짜 네. 너무 웃겨요 저는.
0: 아 근데 뭐 저도 뭐 맨날 조용히 네. 있는 것보다 가끔은 네. 실없는 소리를
1: 네.
0: 해야 되니까
1: 네.
0: 뭐 하여간 몇 가지 아이템이 있긴 있어요.
1: 아 고래요.
0: 네, 그러니까 네. 제가 틈나는 대로 네. 여러분께 한 가지씩은
1: 다음 주 기대하겠습니다.
0: 재미로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오늘 맛보기 하나 하시나요?
0: 오늘 맛보기로는
1: 네.
0: 이
1: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0: 노래를 이제 김정구

0: 사고
1: 여러분 박수.
0: 아니 그때는 그랬어요. 네. 네? 그러니까 흘러가 아니고 네. 홀로간 그 옛날은
1: 너무
0: 잘하신다.
1: 세상에
0: 또나가 이랬어요. 창법
1: 사투리만 잘하는 게 아니라 모창도 네. 저렇게 잘하시네.
0: 아니 창법이 그랬어요.
1: 네, 어떻게 하면 좋아.
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분이 뭐 예를 들어서 노래를 한다.
1: 네.
0: 뭐 애모를 한다.
1: 네.
0: 뭐 아니면 안동역을 한다.
1: 네.
0: 그러면 우리가 보통
1: 다 떨어야 돼요?
0: 바람에 날려버린 그게 안동역이면
1: 네.
0: 김종구 씨가 한다면 이렇게 네. 하지 않을까? 아가 들어가요. 그냥이 아니고 아 바람이
1: 아 먼저 하는 거예요?
0: 날려버린
1: 우리 다음 주 좀 배워봅시다.
0: 허무한 맹세였나 그리고 이제 노래 중간에
1: 네.
0: 이 노래는 우리의 후배 진성군이 불러서 히트한 노래로
1: 변사 아니에요 그거는?
0: 오늘은 제가 한번 어? 왜냐면 김정구 씨가
1: 네.
0: 중간에 그 도망강 나올 때
1: 네.
0: 이 노래는 제가 몇 년
1: 그거 극장에서 이렇게
0: 아니, 왜냐면
1: 나오는 것 같아요.
0: 그 당시에는 변사가 있었어요. 응.
1: 대한뉴스 이런
0: 아니,
1: 거.
0: 아니 그래서 그 화면만 나오고
1: 네.
0: 아 눈물 없이 볼 수 없고 네. 달수에 네, 네, 네. 오빠 어디 가세요? 그런 게 있었어요.
1: 아우 다음 주에 그거 한번 해봅시다.
0: 그러니까 재밌겠다. 그런 상황이 있다고.
1: 네. 우리 다음 주에 변사 한번 해요.
0: 뭐 한번 하죠 뭐. 이렇게 또
1: 네.
0: 양념으로 여러분께
1: 아유, 너무 재밌네요. 스튜디오 나가기 싫네요.
0: 아,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꼭
1: 네.
0: 주말 잘 보내시고
1: 주말 잘 보내시고요.
0: 화요일 날 뵐게요.
1: 네, 주말 잘 보내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2: H마트가 준비한 풍요로운 한가위, 풍요로운 혜택.
3: 한국의 대명절, 추석을 맞아 H마트 고국통신에서 정성 가득한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2: 한우, 굴비, 한과, 제철 과일까지 마음을 전하는 최고의 선물.
3: 지금 매장에서 300불 이상 주문하시면 H마트 상품권 40불을 드립니다.
2: 또한 9월 10일부터 9월 20일까지 온라인 사전 예약 시 추가 할인 쿠폰까지.
3: 자세한 내용은 H마트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2: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5: 우와 싸다 정말 싸다.
4: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5: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4: 진짜 감쪽 같네.
5: 역시 벤트웨이야.
4: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5: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6: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7: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8: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9: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8: 선택하세요 품질을,
9: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8: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9: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8: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9: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네, 정태춘의 떠나가는 배 오래간만에 또 그리움을 만끽하면서 들어보았습니다. 자, 저희 미주 한국일보 라디오 서울 AM 1650 계열의 한인 방송 서비스 한국TV가 전면 새 단장을 마치고 애플 앱스토어 또 구글 플레이에 새 앱을 나란히 출시했습니다. 새 로고와 새 화면 또 한층 안정된 이런 그 시청 환경으로 돌아온 이번 개편이 미주 한인들을 위한 무료 방송이라는 한국TV의 정체성을 앱 첫 화면서부터 구현한 것이 특징이고 앱을 여는 순간 바로 뉴스가 시작이 된다는 거 어마무시하게 좋아졌습니다. 자, 한국TV 새 앱의 큰 장점은 단순함입니다. 앱을 열면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또 복잡한 메뉴도 없이 그냥 바로 YTN 24시간 뉴스 라이브가 재생이 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의 애청 바라겠습니다. 자, 가는 배야 가는 배야 우리 언제 다시 만날까. 순철님도 힘차게 불러보셨다고. 안꼬님 이렇게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네, 유튜브입니다. 영어로. 그렇죠. 자, 오래간만에 듣는 목소리입니다. 자, 개똥벌레 신형원입니다.

네. 아, 신영원의 개똥벌레 참 반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지영 변호사 그룹. 아,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루이스의 정인수 코치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의 대표 보험회사 유니굿 프렌드 보험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0: 태양입니다.
1: 태양입니다.
2: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3: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4: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3: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5: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6: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5: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6: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7: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8: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9: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8: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9: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8: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10: LA 아리랑 LA 한인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에서 펼쳐집니다. 타이거 JK, 윤미래, 진우션, 샤넌베, 지소울, 강유찬 등 최강의 라인업과 K선발 대회, LA K-POP 페스티벌, 실버 패션쇼, 그리고 다양한 경품 및 다채로운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가 풍성한 LA 한인축제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1: 제53회 LA 한인축제는 CD10, 제외동포청, 파크웨스트 바이시클 카지노앤호텔, 호웨이, 하이틴 USA, 헬로소주, 뱅크오브홉, 레빗재단이 후원합니다.
12: 골프도 즐기고 이웃사랑도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
13: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12: 11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
13: 부에나팍 로스코 호텔스 컨트리클럽에서 열립니다.
12: 이 대회가 특별한 이유는
13: 참가비 전액을 이웃에게 기부하는 따뜻한 이웃섬김 골프대회이기 때문이죠.
12: 여러분이 홀인원 만불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13: 거기에 푸짐한 상품과 다양한 경품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12: 골프도 즐기고
13: 이웃에게 사랑도 나누고
12: 센터 메디컬 그룹 제5회 이웃섬김 시니어 골프대회 참가 신청 및 문의는
13: 888-847-3098 888-847-3098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벌써 이번 주 오늘의 마감 시간이 저희 앞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자, 연휴를 지내는 바람에 하루 정도 보너스 덤으로 올 수 있는 조금 빠른 한 주였지만 아, 게다가 무더위가 저희를 힘들게 해서 조금은 지칠 수 있는 일찍 지치는 그런 한 주였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오늘을 비롯해서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의 열화 같은 성화 속에 또 무럭무럭 아무렴 없이 무탈 없이 일주일을 달려오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립니다. 네, 두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너무 빠르게 지나갔죠?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곡은요. 달그락이라고 엄마의 어떤 그 손길 그것이 느껴지는 그런 노래 보내드리면서 오늘 순서 저는 여기까지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편히 보내시고요.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했었고 사랑합니다.

0: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2: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1: 가리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3: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4: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3: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4: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침냉면. 별미 중에 별미.
3: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4: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3: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5: 이런 분도 용자가 될까요?
6: 자영업을 2년 이상 하고 있고 크레딧도 좋지만 다운페이가 부족하고 인컴이 적게 보고돼 메이저 은행에서 65만 불 융자를 거절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융자나라에서 상담 후 무려 100만 불 융자 승인을 받고 125만 불짜리 집을 구입하셨는데요. 더 놀라운 건 최대 150만 불까지 가능하다는 안내까지 받으셨다는 것이죠.
5: 융자,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융자나라 213-388-5600
7: 213-388-5600 융자나라.
8: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 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 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9: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10: 아, 습도가 높은 무더위라는 게 바로 이런 것이구나. 제대로 경험하고 있는 이번 주죠. 아, 그러다 보니까 입맛도 없고 물만 자꾸 들이키게 되는데 계속 갈증이 납니다. 자, 이럴 때 연하게 탄 꿀물 한 잔 어떠세요? 좋은 피로 회복제이자 또 즉각적인 에너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수분 보충의 메인 음료로 삼지는 마시고요. 자, 빠른 기력 회복에 좋은 꿀물, 입맛이 없어서 식사를 건너뛸 때 이 꿀의 포도당과 과당이 체내에 빠르게 흡수되면서 급격한 기력 저하나 또 저혈당 증상을 방지해 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여름철에 아무래도 찬 음료를 많이 드시게 되는데 그렇게 지친 위장을 따뜻하게 달래주는 역할, 소화를 돕는 역할 역시 꿀물이 해줄 수 있습니다. 단 너무 달게 타지 마시고요. 오히려 많이 달면 당분 흡수를 위해서 체내 수분이 더 빠져나가는, 그래서 갈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초래됩니다. 자, 물 한 컵에 꿀 한 티스푼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살짝 단맛만 나게 타는 것. 아, 그리고 꿀은 뜨거운 물에 타지 말라고 하잖아요. 영양소나 효소가 파괴되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 네, 시원한 물도 역시 괜찮고요. 자, 그리고 요즘은 땀을 워낙 많이 흘리기 때문에 이 꿀물에 천일염이나 소금을 조금 더해주면 이온음료와 비슷한 원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맞춰줄 수 있는 좋은 음료가 되는 거죠. 레몬이나 매실차도 입맛이 많이 떨어졌을 때는 연하게 타서 마시면 침샘을 자극하기 때문에 입맛을 돋우는데 도움을 준다는 팁도 드리면서, 자, 어쨌든 이런 음료들은 기본 음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아시죠? 기본의 수분 보충은 맹물이나 아니면 미지근한 보리차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1: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2: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1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4: 라디오 서울 5시 이브닝 뉴스.
15: 오늘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참사로 기록된 9.11 테러 25주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워싱턴 인근 국방부 청사 펜타곤에서 열린 추모식에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참석해 연설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9.11 테러를 거대하고 끔찍한 악의 순간이었다고 규정하며 우리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직 승리만이 있을 뿐이며 우리는 이기기 위해 싸운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연설은 지난 2월 개시한 이란과의 전쟁이 7개월 차에 접어든 가운데 나온 것으로 전쟁의 정당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세계 최대의 테러 후원국인 이란이 절대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헌신하는 장병들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피트 에그세스 국방장관도 연설에서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있으며 이 싸움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추모식에는 9.11 테러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장관도 참석해 나토와 캐나다의 연대를 언급하며 동맹의 가치를 상기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만큼은 당파를 넘어 그날 우리는 모두 미국인이었고 모두 한 가족이었다는 통합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16: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 모든 성인 시민에게 1인당 $5,000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이 공약을 발표했으며 재원으로는 관세 수입을 활용할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늘 사설에서 이 공약을 노골적인 매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거래를 아무런 포장 없이 드러내는 데 특별한 재주가 있다며 내 당을 뽑으면 수표를 받는다는 식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미국 성인 시민이 약 2억 4천만 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공약 이행에 약 1조 2천억 달러가 필요하다는 추산도 내놓으며 터무니없는 액수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공약을 내놓은 배경에는 유권자들의 인플레이션 불만과 경제정책에 대한 불신이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분석했습니다. 신문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이 오히려 유권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키우는 주요 원인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관세를 철회한다면 한 푼도 쓰지 않고도 경제적 배당을 안겨줄 수 있을 것이라는 비판도 덧붙였습니다. 다만 공화당이 의회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경우 축소된 형태로나마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는 정치적 압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신문은 내다봤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미국 성인 1인당 $5,000 배당금 지급 공약이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 전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공화당 중간선거 전당대회 기조연설에서 이 공약을 처음 발표했습니다. 오늘 게시물에서는 민주당이 이 정책의 실현을 바라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규모 감세법안 통과와 군 장병 특별 배당금 지급을 야당의 반대를 넘어선 성공